0: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 등의 재무 정보를 공개한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2025년 매출액 기준 국내 500대 기업을 선정한 결과 상위 500대 기업에 진입하기 위한 매출 하한선은 1조 4,026억 원으로 전년보다 733억 원 증가했습니다. 쿠팡 창업자인 김범석 쿠팡 INC 의장은 지난해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여파에서 벗어나고 있지만 근본적인 회복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김 의장은 올해 1분기 실적 발표를 위한 컨퍼런스 콜에서 프로덕트 커머스 매출 성장률은 지난 1월 최저점이었고 이후 매달 전년 대비 실적이 개선되면서 2, 3월에는 개선 속도가 빨라졌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쿠팡 INC는 올해 1분기 매출이 12조 4천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8% 성장했지만 3,545억 원의 영업 손실이 발생해 적자로 전환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쿠팡 INC가 분기 적자를 기록한 것은 2024년 2분기 이후 7분기만으로 손실 규모는 지난해 연간 영업이익 6,790억 원의 52%에 달합니다. 광주광역시에서 20대 남성이 일면식 없는 여고생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이상동기 범죄가 최근 3년간 40건 안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청 통계를 보면 범행 동기가 명확하지 않은 이상동기 범죄는 2023년 46건, 2024년 42건, 2025년 39건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상동기 범죄 유형 중 살인, 살인미수 혐의가 35.4%를 차지했으며 피의자 성별은 남성이 96명으로 여성보다 3배가량 많았습니다. 법무부와 경찰청은 전자발찌 부착자 등 고위험군을 중심으로 범죄 예방 활동을 펼치고 있지만 우발적 범행을 모두 막긴 어려운 실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발탁인재 환영식을 열고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출마할 전략공천 대상자를 추가로 발표합니다. 이 자리에서 평당원 출신 박지원 최고위원을 인재로 발탁할 것으로 전망되며 전북 군산 김제 부안을 지역에 공천하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또 한병도 전 원내대표가 단독 입후보한 3기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도 열립니다. 국민의힘이 부산 북가 보궐선거 후보로 박민식 전 장관을 확정하면서 민주당 하정우, 무소속 한동훈 후보와 3파전 대진표가 형성됐습니다. 야권 단일화가 관건인데 국민의힘 지도부도 당사자도 가능성 제로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국민의힘 부산 북구가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로 확정된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은 어제 여의도 당사 기자회견에서 더는 희망 회로를 돌리지 말라며 양자든 삼자구도 등 필승을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도 일교차가 큰 화창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 24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2, 3도 정도 높아 예년보다 따뜻하겠습니다. 내일은 중부지방 곳곳에 약한 비가 내리겠고 이후에는 다시 맑고 따뜻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은 12.9도, 습도는 56%입니다. 아침 9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김영민이었습니다. 잠시 후 조태연의 생생경제 1부가 방송됩니다. YTN 뉴스FM.
1: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2: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라디오 생생경제 시작합니다. 저는 조태영 기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증시가 7000선을 넘어섰습니다. 7200선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도 또 역사적인 하루가 됐습니다. 조금 전에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이 되면서 일단은 오름폭이 약간은 잦아들었는데 상황을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도 강세였습니다. 미국에서 프로젝트 프리덤과는 별개로 휴전은 계속되고 있는 거다라는 메시지가 나오면서 국제유가는 하락했고요. 시장에도 안도감을 준 건데요. S&P500과 나스닥이 또 사상 최고치였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 증시는 더 강합니다. 연휴 전날에도 코스피가 5% 넘게 폭등을 했었죠. 그런데요, 이게 정상적인 상황일까를 생각을 해보면은 또 그렇지만도 않은 게 사실이긴 합니다. 미국이나 우리나 투기성이 너무 강해졌다라는 경고도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피에서는 공매도 잔고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고요. 자, 지금 객관적인 지표를 봤을 때 더 이상 우리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기보다는 코리아 프리미엄에 가까워졌다는 게 평가이기도 합니다. 이런 시장 상황들 2부에서 자세히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미국은 휴전 유지를 천명했는데요. 상황은 위태위태합니다. 우리에게는 또 하나의 변수도 있는데 우리 화물선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공격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우리도 작전에 참여하라라고 독촉을 했는데요. 여러 정황을 볼 때 검증할 부분이 꽤 많아 보이고요. 이 와중에 트럼프는 이란과의 합의가 진전됐다면서 프로젝트 프리덤을 잠시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체 어디에 참여하라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복잡해진 중동 상황은 잠시 뒤에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그럼 조태현 생생경제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0: 네, 주말 사이에 연휴 사이죠. 호르무즈 해협에 정박해 있던 우리 상선에서 폭발이 일어났다는 소식, 이 소식 듣고 놀라신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에 고립된 선박 통행을 돕겠다면서 이른바 프로젝트 프리덤을 가동한 지 직후에 일어난 일인데요. 미국의 이번 작전 직후에 이란이 UAE를 공격하면서 휴전이 중대고비를 맞는 건가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1시간 전쯤에 트럼프 대통령이 완전하고 최종적인 합의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 그래서 해방 프로젝트를 잠시 중단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어떤 상황인 건지 굉장히 혼란스러운 메시지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박현도 서강대학교 유로메나 연구소 교수와 함께 이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1: 네,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요즘 거의 네. 연예인급 일정을 소화하고 계시던데 조금 전에 분장실에서 만났었죠?
1: 네, 아까 네. 분장실에서 뵀습니다.
0: 네, 벌써 다른 데로 이동하시면서 전화를 연결하게 됐는데요. 네. 조금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 완전하고 최종적인 합의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 그래서 프로젝트 프리덤을 잠시 중단하겠다, 그래서 지금 보도국에서 저희끼리 잠시 토론을 하다 왔습니다. 정말 네. 무슨 진전이 있는 건지, 끝나는 건지, 어디에 참여하라는 건지, 혹시 자다 깨서 헛소리하는 거 아닌지 여러 가지 이야기들 하고 왔거든요. 정말 네. 최종 타결이 이제 코앞에 다가온 겁니까? 아닙니까?
1: 아니, 그 이란에서는 아직 그런 얘기는 없어요.
0: 네.
1: 그러니까 이란에서는 뭐 트럼프와 어떤 그 협의를 했다라든지 그런 얘기가 없고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라가지고 저 방송 중에 그 이제 속보로 들었거든요.
0: 예.
1: 그래서 이제 좀 뒤를 따라보고 있는데 아직은 트럼프 대통령 말 외에는 없고, 저희가 이제 걱정되는 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또 괜히 이렇게 혼자 조그만 거를 뻥을 튀기는 걸 굉장히 잘하잖아요.
0: 그렇죠. 네.
1: 예. 그래서 그거일 가능성도 큰데 조금 무슨 얘기는 있겠죠. 있었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걸 너무나 이제 확대 해석을 하거나 아니면 지금 빨리 전쟁에 나오고 싶으니까 일단 이렇게라도 선을 해놓으면은 좋을 것 같아서 하는 것 같아요. 아마 나쁘지는 않습니다. 나쁘지는 않는데 이게 또 이제 변덕스러워져가지고 또 갑자기 내일 또 뭐 이란이 말 안 들었으니까 다시 한다 이렇게만 나오지 않으면 되는데, 일단은 미중 정상회담이 있으니까
0: 네.
1: 그때까지는 이런 분위기를 좀 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뭐가 네. 있었다면 이란 중국 쪽에서 메시지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0: 아 근데 뭔가 있었으면 구체적인 뭐가 나와야 되는데 구체적인 거는 항상 그랬듯이 하나도 없어요 이번에도.
1: 예, 그냥 하나도 없죠.
0: 예. 예,
1: 항상 그게 문제인데, 그래도 아무튼 뭐 지금 미국이 나오려는 의지가 있다라는 것은 다행이고요. 트럼프 대통령에게 사실은 저희가 걱정했던 거는 이게 로비 세력들이 있거든요.
0: 네.
1: 이란을 반드시 공격을 더 해야 된다고 계속적으로 무언의 압력을 계속 주던 세력들이 있는데 거기에 밀려서 공격하는 게 아닌가로 좀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 공격까지는 가지 않았고 뭐 프로젝트 프리덤으로 가더니 이제 프로젝트 프리덤도 이제는 뭐 걷어들이겠다는 거니까
0: 네.
1: 일단은 어려운 점에 하나가 빠져서 다행이긴 합니다.
0: 네. 합리적인 의심을 해보자면요. 최근에 네. 미국 30년물 국채 금리가 5%를 넘고 트럼프의 네. 재산 60%는 채권에 있다고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네네.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저는
1: 네네, 그렇죠.
0: 합리적인 의심을. 네. 본인 네, 재산이 줄어드니까.
1: 네네. 그리고 상황이 너무 안 좋아요.
0: 네.
1: 유가는 계속 올라가고 있고. 제가 그 며칠 전에 봤던 것 중에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게 지금 전쟁 시작 이래로 유가가 57%가 올랐답니다.
0: 예.
1: 57%가 올랐는데 아직 시장이 그걸 반영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산 한번 해봤어요.
0: 네.
1: 전전 우리의 휘발유 가격을 1,600원으로 잡고 57% 오르면 지금 가격이 어느 정도 돼야 되느냐? 한 2,500원 돼야 되는
0: 그렇네요. 예예.
1: 예,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2,000원밖에 안 되잖아요. 2,000원도 어마어마한 건데 2,000원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500원의 차익이 돼 있다는 거고, 그리고 종전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완전히 끝났었을 때 그러면 유가가 다시 돌아오느냐? 아니다. 시장이 돌아오려면 적어도 두세 달 이상은 걸려야 되고 가스는 거의 3년에서 5년 걸려야 된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0: 네. 그러니까
1: 최악의 상황이에요, 지금요.
0: 미국도 지금 휘발유 값이 갤런당 4.4불에 다다랐는데 이건 역시도 네. 많이 억눌러 놓은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죠. 미국 입장에서도 그렇게 상황이 좋진 않은 것 같은데
1: 네.
0: 이런 상황에서 우리에게도 변수가 되는 일이 생겼어요. 우리 상선이
1: 네네.
0: 피격을 당했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1: 네.
0: 지금 트럼프나 미국에서는 이란이 때렸다라고 거의 박아서 얘기를 하던데요.
1: 네네.
0: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1: 알 수가 없죠. 사실
0: 네.
1: 알 수가 없고 그 전문가들 얘기를 선박 전문가들 얘기 보면은
0: 네.
1: 안에서 불이 났을 가능성은 별로 없고 외부의 타격이라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외부의 타격인데 그렇다면 외부의 타격이 어떤 타격이냐가 사실 모르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이란 쪽에서 때린 건지 뭐 정황상 뭐 이란이 때렸을 가능성이 더 큰 건데 또 반대로 한국에 뭔가 참전을 유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공격했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라는 의견도 있어요.
0: 네.
1: 근데 그거는 이제 약간 음모론에 가까운 거라서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 상황이 너무 불분명하니까.
0: 그렇죠.
1: 그래서 정부가 지금 조사를 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정부가 아주 자세히 조사를 하고 철저하게 조사를 한 다음에 움직여야지 이 상황에서 어떤 게 맞지 맞는지도 모르는데 트럼프 대통령 말만 듣고 이제 한국도 참전할 때가 됐다 이런 식으로 해서 참전을 한다면은 나중에 엄청난 낭패를 당할 수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조사가 필요하고 정부의 지금 현재 신중한 태도는 상당히 좋은 작전입니다.
0: 자, 지금 그러니까 크게는 세 가지 시나리오가 나와요. 저격설, 네. 우발적인 피해설, 내부 고장설 이렇게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여기에 네. 약간 음모론적인 시각을 더하자면은 미국에서 때리고 참전을 요구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다는 거잖아요.
1: 이제 왜 그러냐면은요. 예. 이게 이제 우리 국민들에게는 좀 생소하고 좀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이 들리겠지만
0: 예.
1: 이 이란 전쟁 초반에 사우디아라비아 시설을 공격한 적이 있었거든요.
0: 아.
1: 근데 누구나 다들 이란을 공격했다고 그랬습니다.
0: 예.
1: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사우디도 아니라고 그러고 파키스탄이나 러시아 정보기관에서 아니라고 그랬거든요.
0: 아.
1: 그게 반대쪽에서 오히려 네, 그런 공격을 했다라는 게 나왔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이 중동에서 그 전쟁을 좀 격화시키게 만들기 위한 하나의 위장 작전. 그래서 위장 작전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작전에서 UAE가 지금 개입돼 있거든요.
0: 아, 네.
1: 그러니까 UAE 미국 이스라엘이겠죠. 예, 그래서 이왕이면은 조금 이란에 좀 어려움을 주고 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닌가라는 그냥 음모에 가까운 얘기가 나오는 게 모든 게 불명확하니까 계속 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가 자세히 조사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0: 가능성은 크지 않겠지만은 지금까지 네네네. 이스라엘은 또 그런 모습들을 보여준 적이 있었기 때문에
1: 그렇죠. 그렇죠.
0: 네, 이것도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네네. 이 프로젝트 프리덤과 관련해서 우리 쪽으로도 이렇게 불똥이 튀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지금 네네. 트럼프라든지 미국 쪽에서는 그러니까 한국군도 동참을 해라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네. 우리 정부는 소극적인 태도예요.
1: 네, 소극적인 태도고 어저께 이제 그 우리가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게 네. 외신에 나갈 때는 한국이 참전을 고려한다로 이렇게 나가더라고요. 영어로는요.
0: 아.
1: 우리가 뉘앙스라는 게 있는데
0: 예.
1: 우리는 모든 걸 테이블에 얹어놓고 여러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예, 좀 더. 그런데 이제 영어로 나갈 때는 그게 한국이 고려한다고 나가가지고 또 이제 친이란 쪽에서는 아주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감을 내기도 하더라고요. 예, 그게 번역의 문제거든요.
0: 네네.
1: 근데 이제 우리 정부가 얘기하는 것은 모든 조사를 해본 다음에 그게 우리과 지금 그 국내 법이라든지 남북 문제 이런 어려움이라든지 여기에 우리 방위 문제라든지 이런 고려해서 생각을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정부의 태도는 굉장히 바람직합니다. 네. 신중하게 해요. 네.
0: 신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이번에 네. 피격당한 배 보면은 이란이 정해놓은 통제선을 넘지도 않았다고 해요. 왜 꼭 집어서 만약에 피격이라면은 우리 배만 피격한 이유가 있을까요?
1: 아마도 그리고 저는 그래서 이제 이란 쪽에서 공격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0: 네.
1: 근데 왜 그러면 우리 배인지 몰랐겠죠.
0: 아하.
1: 그게 파나마 선적이거든요.
0: 예. 아.
1: 예, 그게 이제 파나마 선적으로 나오니까 우리 배라는 거를 몰랐겠죠. HMM이라고 밖에 크게 써 있는 게 한국이라고 생각했으면 될 텐데 그것까지는 생각 못 하고 뭐 저기 보통은 선박 인식 장치로 하잖아요.
0: 네, 네.
1: 그러면 선적이 나올 테니까 그걸로 해서 그렇게. 공격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마도 그럴 가능성이 더 큰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0: 알겠습니다. 여러모로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분명히 있어 보이는데요.
1: 네네.
0: 지금 미국에서는 우리한테 계속 파병을 해라 참전해라 그러는데 프로젝트 프리덤 멈췄다면서 어디에 참전하라는 건지 이건
1: 그러니까요. 아니 그리고 지금 더 황당한 거는요.
0: 예.
1: 이게 군사작전도 아니에요. 미국이
0: 아니,
1: 하는
0: 프로젝트잖아요.
1: 게. 예. 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미군이 들어가서 움직여야 되잖아요.
0: 네.
1: 미군 해군도 못 들어가는 걸 왜 우리한테 들어가냐고 그러냐고요. 그게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미국이 빠지고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 뭐냐면 미국은 어차피 보니까 프로젝트 프리덤 작전은 멈추지만 해상 봉쇄는 계속 하겠다는 거잖아요.
0: 예.
1: 해상 봉쇄를 하려면 돈이 듭니다.
0: 아.
1: 그러니까 미군이 빠지고 다른 군대들이 들어오길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그걸 하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0: 아니 사고는 자세히 들이쳐놓고 왜 우리한테 그걸?
1: 예. 예,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할 수는 없죠.
0: 없죠.
1: 왜냐면, 예, 트럼프 대통령이 말이 말 그대로 하루아침에 달라지고 몇 시간 만에 달라지고 몇 분 만에 달라지는 상황인데 그걸 믿고 들어갈 수도 없고요. 우리가 들어간다면 조건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UN에서 결의를 해서.
0: 아.
1: 예, 호르무즈 뭐 개방 작전을 하기로 유엔 회원 국가들이 결의를 해가지고 다국적 군을 한다면 그건 가능했죠. 그거는 명분이 있어요. 근데 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건 전혀 명분이 없고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그렇게 명분이 있는 거였으면 지금 왜 유럽 국가들은 꼼짝도 안 할까요?
0: 그렇죠.
1: 네,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굳이 나설 필요 없습니다. 네.
0: 또
1: 네.
0: 며칠 전까지는 동맹국들 필요 없다 그러더니 또 밑도 끝도 없이 또 이러는.
1: 역시 네, 트럼프 예, 근데 네. 트럼프 대통령은 말 어떤 분들은 그러죠. 아, 그래도 미국이 하니까 들어줘야 된다 그러는데, 예, 뭐 우리 한국 사람들은 미국에 대해서 관대하니까 아, 들어줄 수는 있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번 들어주면 아,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고맙다. 아, 이번 참 우리가 보훈을 할게. 그게 아니라 오, 예, 한국은 이렇게 하니까 오네. 그럼 다음에 여기다 써먹어야지. 저기다 써먹어야지. 말 그대로 빵 셔틀 당합니다. 호구됩니다. 호구.
0: 그러고도 남을 뿐인지라.
1: 네, 네. 그래서 안 됩니다. 네.
0: 알겠습니다. 이게 미국이 민간 상선을 군함 같은 걸로 직접 포위하는 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결국에는 네. 이란과 무력으로 맞서는 그런 모양새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이게 소위 말하는 어니스트 월, 1980년대에 있었던 이 작전이랑 비슷하다라는 평가가 나오는데 뭐가 비슷하다는 겁니까?
1: 아, 그러니까 군사작전 아니고 계속 공세만 하는 거죠.
0: 네.
1: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지금 작전의 실패가 뭐냐면요. 일단 그 트럼프 대통령부터 얘기하는 게 달라요. 그러니까 이란을 압박을 하면
0: 네.
1: 3일 만에 이란이 더 이상 기름을 담가 놓을 곳이 없어서 폭발할 것이다, 유정이.
0: 네.
1: 그런데 베센트는 그 다음에 나와가지고 일주일 걸린다 그러고요. 또 어저께 휴이트는 2주 걸린다 그래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란의 상황을 파악하지도 못하고 전부 다 말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봉쇄고 뭐고 제대로 될 일이 없고요.
0: 네.
1: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란 쪽에서는 뭐 아마 해보려면 해봐라. 아직 우리는 시작도 안 했다. 갈리바프 그 국회의장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봉쇄 작전이 어떤 작전이든 간에 지금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은 너무 명백한 상황이고요. 만약에 봉쇄 작전 한다면 만약에 진짜 미국이 진심으로 봉쇄 작전 한다면 이 봉쇄 작전 굉장히 오래 갑니다. 왜냐면요. 네. 이란에서 지금 하르그 섬에 그 담을 수 있는 기간이요. 저장 시

0: 그래서 사실은 1차 협상에서 실패한 게 뭐냐면, 레바논이 휴전이 되니까, 이란이 그럼 휴전을 했으니까, 그럼 우리 약속대로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풀겠다고 얘기했잖아요.
1: 예.
0: 그리고 나서 미국이 그걸 받아줬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도 그러면 역봉쇄를 풀겠다 해야 되는데, 그래, 니네 풀어. 우리는 이란이 완전히 항복했지. 우리는 그래도 풀지 않을 거야. 이렇게 나오면서 문제가 꼬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란이 다시 닫은 거예요.
1: 뭐 문자가 거기서부터 꼬였을까요? 시작부터 잘못된 것 같은데.
0: 네, 그렇죠, 그렇죠. 근데 가장 최근으로는
1: 네.
0: 거기서라도 했으면은 이렇게까지 전 세계가 고생하지 않죠.
1: 알겠습니다. 시작할 때 벌집을 들쑤실 때는 보호 장비도 쓰고 정확하게 이렇게 준비를 했었어야 되는데 전혀 준비는 없었던 것 같고요. 이란 쪽에서는 이거를 휴전 위반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UAE를 공격했다고 하는데 UAE는 이란이 공격을 했다. 이란은 우리가 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어떤 상황이
0: 맞습니다.
1: 맞는 겁니까?
0: 그러니까요. 그게 어떤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란은 공격 안 했다고 그러거든요.
1: 예.
0: UAE가 자작극을 벌였다는 얘기잖아요.
1: 결론적으로 그렇게 되네요. 예.
0: 예. 그러니까 이제 자꾸만 의심하는 게 그러면 우리 배도 그런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이란 안 했다고 그러거든요. 계속이요.
1: 예.
0: 근데 이제 분명히 조사하면 나오긴 하겠지만 지금 이것도 좀 불분명해요. 이란은 공격했다고 그러고 저도 이제 이란을 공격한 걸로 다 방송에서 해설을 했는데
1: 네.
0: 이란 쪽에서 계속 자기가 안 했다고 그래요. 근데 지금까지 이란이 안 했다고 그런 걸 했다고 그런 거를 안 했다고 한 적은 없어요. 네. 그래서 정신이 오락가락합니다. 저도. 이게 어느 정도 맞는지 어떻게 시작한 건지 이런 부분들이 어려워요. 네.
1: 네. 알겠습니다. 대체 무슨 상황인지 트럼프의
0: 네네.
1: 머릿속만큼 복잡한 그런 상황인데 휴전은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물 건너갔다라는 평가가 하나가 있고요. 또
0: 네.
1: 한쪽에서는 휴전은 계속 유지되고 있다. 트럼프 쪽은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전망, 분석, 현상 분석 다 엇갈리고 있어요. 교수님은 지금
0: 그렇죠.
1: 상황 도대체 어떻게 보십니까?
0: 저는 미중 정상회담까지는 봐야 될것 같아요. 예, 근데 이란이 직접적으로 미국이 휴전을 깼다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1: 예.
0: 이란이 깨지는 않을 거예요. 이란도 굳이 전쟁을 지금 더 해서 좋을 거 하나도 없거든요.
1: 네.
0: 종전으로 가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하고 있는 나라가 휴전을 깨면서 먼저 공격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이란의 패턴입니다. 이란은요, 먼저 공격받기 전에 공격 안 하거든요.
1: 네.
0: 왜냐면 제가 늘 하는 그 지론이지만 이란이 강력한 국가라면 먼저 공격을 해요. 근데 먼저 공격을 하면 피해받을 게더 많기 때문에 이란은 받은 만큼만 돌려주고 있거든요.
1: 네.
0: 그렇기 때문에 굳이 미국이 나서서 공격하지 않으면, 근데 미국이 공격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1: 네.
0: 이란 공격 안 합니다. 그럼 휴전이죠. 불안한 휴전이 계속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확실하게 문서로 찍지 않는 말뿐인 휴전이 가는데 포성은 멈춘다는 얘기죠.
1: 자, 미중 정상회담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0: 네.
1: 이번에 미중 정상회담에 앞서서 아라그치 장관, 외무부
0: 네.
1: 장관이 중국에 방문을 했다고 해요. 중국 측의
0: 네네.
1: 초청이었다고 그러는데 이것도 어떤 변수가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0: 그럼요. 지금 이란이 기대 수준은 딱두 나라거든요.
1: 네.
0: 중국과 러시아.
1: 러시아, 예.
0: 네, 러시아로부터는 굉장히 강력한 지지를 받아냈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한테, 푸틴 대통령이, 지상전 하지 말아라. 얘기를 일단 아무튼 그 말까지 할 정도로요.
1: 네.
0: 트럼프 대통령이 물론 니네 전쟁이나 잘해라 하면서 마받아 쳤다고 하겠지만 지금 지상전 안 하는 것도 그런 고려를 했을 가능성도 있고요. 그러면 이제 중국은 이제 호르무즈와 관계된 문제일 겁니다.
1: 네.
0: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러시아는 종전, 중국은 호르무즈 이 문제의 해결이 아마도 중요한 역할을 할것 같아요.
1: 알겠습니다. 이것도 상황을 봐야 되겠는데,
0: 네.
1: 사실 만나기라도 했으면 좋겠는데,
0: 네.
1: 중국이 지금까지는 어떤 중립적인 입장을 지키면서 이게 국제적인 위상을 오히려 높여주는 그런 계기가 됐잖아요. 이
0: 네네,
1: 미중
0: 그렇죠.
1: 정상회담에서 어떤 의미 있는 발언이나 의미 있는 결론이 나올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은?
0: 예, 그러니까 지금 미중 정상회담까지 전쟁을 속도를 낮추고
1: 네.
0: 트럼프 대통령이 왜냐면 전쟁 중에 가는 것도 되게 이상하잖아요.
1: 그렇죠.
0: 아무리
1: 네.
0: 세계 최강국이지만 어떤 일이 날지도 모르고. 그래서 지금 뒤끝이 좀 뒤, 등뒤가 써늘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앉혀놓고 가는데 중국과 가서, 호르무즈 해협을 열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만약에 중국에 노력하고, 이란에 계속적으로 요청을 하고 그리고 미국이 거기에 상응해서 이란이 호르무즈 봉쇄를 푼다니까 우리도 역봉쇄를 풀겠다

0: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제일 좋은 그림이죠. 그게 제일 좋은 그림입니다.
1: 제발 좀 좋은 그림이.
0: 네, 왜 그러냐면요. 제발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1: 지금
0: 네.
1: 경제적인 어떤 경고도 계속 커지고 있기 때문인데 IMF 네. 총재가 이런 것들 때문에 전 세계가 공멸의 길로 들어설 것이다. 이런 경고까지 했단 말이죠. 교수님은 맞습니다. 이런 경고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0: 섬뜩하죠. 네. 아니 지금 만약에 진짜 제가 제일 무섭게 생각했던 게요. 전쟁 초기에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이 전쟁 9월까지 갈 수 있다고 얘기했을 때요.
1: 네.
0: 근데 요즘 그때는 그거를 귀담아 듣지 않았는데 시간이 볼수록 야 이거 저강도로 계속 이런 식으로 가면 9월까지도 가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1: 아우 9월에 끝나도 일찍 끝났다 싶을 정도예요 지금은 기분이.
0: 그러니까요 이렇게 계속 찜찜하게 계속 이렇게 가면 어떡합니까? 배는 못 나오고. 예, 그래서 이게 지금 해결이 돼야 되죠.
1: 네.
0: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 선거를 포기를 하지 않은 게 너무 고마운 게 중간 선거를 포기를 안 하니까 지금 이 유가를 잡으려고 노력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돼서 다행이고요. 전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 선거를 포기하지만 않았으면 좋겠어요. 중간 선거 포기하면 진짜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1: 뭐 포기를 안 해도 결과가 크게 달라질 것 같지는 않다는
0: 예, 그러니까,
1: 생각도 드는데
0: 예, 결과는 달라지진 않겠지만 포기를 하는 마음을 가지면 안 됩니다.
1: 알겠습니다. 끝까지 나름대로 네. 노력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네네. 박현도 서강대학교 유로메나 연구소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0: 만나요.
1: 당신의 기대, 당신의 미래.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0: 내게 기대. 당신의 저축은행.
2: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 항습기 전문 기업 AR 전선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 등을 42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1855-0561.
3: 안녕하세요. 현아가수 현숙이에요.

0: 하면 훌라하게 될걸. 하림 훌라면.
1: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합성목재 예스팀바. 경동산업 주식회사.

네, 잠시 한숨 돌리는 퀴즈 시간입니다. 보험 가입자의 65%는 보험금을 꼬박꼬박 내는데 보험료를 받은 적은 없다라고 말씀들을 하시죠. 상위 10%가 전체 보험금의 74%를 넘게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의료 쇼핑하고 뭐 이런 분들 말씀하는 거겠죠. 그래서 금융당국이 진짜 필요한 부분은 강화하고 물리치료, 항상 문제가 되는 게 도수치료잖아요. 이런 것들, 이런 보험료는 줄이는 방식으로 5세대 이것을 오늘부터 출시합니다. 4세대와 비교해보면요. 임신, 출산, 발달장애 같은 급여 의료비 보장이 추가됐고요. 도수치료, 체외 충격파 같은 보장은 빠졌다고 합니다. 이런들은 진작 빠졌어야 되는데 아직도 있어요. 기본적인 급여 의료비 보장에 암 같은 중증 특약만 선택할 경우에는 보험료가 기존 4세대에 비해서 절반 수준까지도 내려간다고 하는데요. 대신에 자기 부담률은 30에서 50%로 높아진다고 하니까요. 자기가 정말 필요한 게 어떤 건지, 나는 지금 의료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잘 점검을 하셔서 선택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 외에 우리나라에선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리는 이것은 무엇일까요가 오늘의 퀴즈입니다. 보기 드릴게요. 1번 자동차 보험, 2번 실손보험. 1번은 자동차 보험, 2번은 실손보험입니다. 정답을 아시는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비용이 드는 샵 0945, 우물정의 0945로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물은요, 독서와 무제한 친해지리, 국내 최대 월정액 독서의 밀리에서지에서 전자책을 자유롭게 읽을 수 있는 3개월 구독권, 해동이 필요 없는 냉동실 보관용기 땡스 소윤, 허벌라이프 유트리션에서 식사대용 쉐이크, 포뮬러1 건강한 식사와 쉐이커, 정직한 건강식품 전문점 백세라이프에서 복합기능성 혈관건강식품 쉐비세븐업, 물없이 머리 감고 샤워하는 베리코드 노워터 샴푸와 바디워시까지 다양한 선물 준비되어 있습니다. 1번은 자동차 보험, 2번은 실손보험이고요. 우물정의 공구사업입니다. YTN 라디오 생생경제는 세상의 가치를 더하는 포스코그룹, 당신의 건강한 금융파트너 유진투자증권과 함께합니다. 2부에서 다시 뵙죠.

0: 이 메시지는 2025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지 습관을 바꾸는 아름다운 책임만 다했다면,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1: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2: 네, YTN 라디오 생생경제 2부로 이어가겠습니다. 아유, 어마어마한 불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5%대 오르면서 7,000선 넘어서 7,300선까지 근접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렇게까지 오르다 보니까 이제는 경고의 목소리도 계속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생생주식연구소 이지환 오로라 투자자문 투자부문 대표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분석, 전략까지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3: 안녕하세요.
2: 무시무시한데요? 7천 넘을 거라고 언제 예상을 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3: 어마어마하죠. 사실은 뭐 이게 예측의 영역이 아니라 진짜 이게 이 정도까지 가도 되나 싶을 정도로 네. 가고 있는 거죠. 지금은 그렇게 가고 있는 거고 중심에 이제 반도체가 있는 거고 이 반도체가 근데 이렇게 올라도 꺾일 기미가 안 보인다는 거고 네. 그러니까 현실은 받아들이되 그래도 반도체를 제외하고 뭐 반도체나 전력기기 AI 부품 이쪽을 제외하고 보면 그렇게 또 좋은 건 아니거든요.
2: 오늘 오르는 종목이 전체 한 30% 이 정도 떨어지는 종목이 훨씬 더 많습니다, 지금.
3: 그러니까 아마 종목에 대한 지사 선택이 더 어렵고 더 중요하고 가는 쪽만 가니까 거기에 있는 쪽 분들과 없는 쪽 분들의 편차가 너무 커지는 거예요. 이런 현상은 우리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인 거죠.
2: 오르는 종목이 더 적어졌어요. 한 20%밖에 안 오르고 있네요. 그런데 지수는 5% 넘게 오르는 중입니다. 이런 거는 약간 좀 한쪽에 너무 쏠렸다는 뜻이 되는 거잖아요.
3: 완전히 쏠려있죠. 특히 이제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협상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종전에 대한 부분 나오니까 그러니까 전쟁에 대한 민감도가 떨어지자마자 그러니까 미국 지수를 보시면 되거든요. 나스닥과 다우를 극단적으로 비교해보면 나스닥이 가장 먼저 신고가를 갱신 했고 예. 다우 지수는 아직 신고가를 갱신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스닥 내에서도 보면 전력기기가 전쟁 중에 바로 갱신을 해버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가 전쟁 지금 협상 얘기가 나오자마자 바로 갱신을 하면서 나스닥이 강하고 나스닥 내에서도 전력기기나 반도체 같은 그러니까 AI 모멘텀을 하는 하드웨어 쪽이 지금은 그 거의 쏠림 현상처럼 올라가고 있다. 실적 시즌에 들어오면서 이런 현상이 더 굳어졌다. 이렇게 좀 보이는 거죠.
2: 말씀하신 것처럼 나스닥은 약간 빠졌다 다시 오르고 약간 빠졌다 다시 오르는데 다우는 못 오르고 있는 이런 상황이니까요. 여러 가지를 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어제 어린이날이었는데요. 작년 어린이날에 SK하이닉스 주식을 선물했다면은 수익률이 677%라네요. 저는 아침에 이 코스닥 시초가를 딱 보고 첫 마디가 카지노네 딱 이런 말을 했었거든요. 잘 모르겠어요. 괜찮은 겁니까?
3: 이게 정확하게 보면 이렇게 올라가는 게 그 정상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다만 이제 주식 시장은 이런 비합리적인 부분이 항상 이제 존재하는 거고 그 네. 현상을 이제 인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맞냐 안 맞냐라는 것은 결국 이제 시각의 차이인데 우리가 전통적인 주식 시장을 보는 시각으로 보면 안 맞죠. 그거는 분명히 과열권이고. 근데 네. 이제 새롭게 바뀐 시각으로 본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이해는 또 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미국 증시도 반도체나 전력기기에 대한 쏠림 현상은 어쩔 수 없이 실적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실적 시즌에 들어오면서 과연 그러니까 미국과 이란 전쟁이 어느 정도 뭐 휴전은 아니라도 봉합이 될 때 전쟁에 대한 민감도가 떨어질 때 과연 이제 어디가 치고 나갈 거냐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결국은 실적이고 실적 기반에 관련되는 종목도 위주로 가고 또 한 가지는 이 AI 모멘텀이 지금 딱 가도기에 들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학습의 시대가 지금까지 왔다면 이제 이게 종료되고 이제 초론의 영역으로 넘어가는 딱 가도기다 보니까 정말 혼돈의 시기인 거죠. 그러니까 이 가도의

0: 시기이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어떻게 보면 한 6개월 이상 쉬어갔거든요.
1: 네.
0: 그러다 보니까 고발주자들 뭐 구글이나 뭐 아마존이나 호발주자들이 여러 가지 AI 칩이 나오면서 이게 굉장히 혼란스러웠는데 이게 다시 초론의 영역으로 넘어가면서 영역이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인지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투자의 그 중심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걸 인지해야지만 왜 소프트웨어들이 급락을 하고 인텔 같은 CPU 기업이 올라가는가라는 것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할수 있거든요. 그러면 엔비디아는 다시 초론의 영역으로 넘어오면서 새롭게 랠리가 시작될
1: 네.
0: 수 있는 위치에 들어와
1: 아, 아.
0: 있다라고 봐야 되고, 그러면 지금 초론의 영역에 들어오면서 CPU라든지 하드웨어 쪽에서 턴어라운드하는 기업들이 나올 수 있는 거죠. 대신에 이제 학습에서 초론의 영역으로 넘어오면 딱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1: 아, 그렇죠. 네.
0: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지금은 변화의 시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혼돈스러운데 어쨌든 미국 이란 전쟁이 어느 정도 민감도가 떨어졌을 때 정확하게 이쪽이 가장 강하다는 것은 부인하기 어려운 거죠.
1: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좀 경고를 하는 의미에서 여러 가지 살펴볼 게 있는데요. 반도체 이야기 하기 전에 이것부터 좀 여쭤볼게요. 흔히 말하는 버핏 지수라는 게 있잖아요. GDP와 시가총액을 비교하는 거. 지금 보니까 우리가 한225% 정도가 되더라고요. 미국도 225% 역사상 가장 높습니다.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아닌 거네요.
0: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그러니까 시각의 차이가 분명히 있는 것
1: 네.
0: 같아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우리가 과거의 그 잣대로 되면 지금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보기 어렵죠.
1: 코리아 어마어마한 프리미엄이죠, 지금.
0: 오히려 뭐 예를 들면 방산이나 이쪽 보면 그 미국보다 PR이 우리가 더 높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일부 섹터는 미국보다 PR이 더 높아가는 섹터들이 나왔다는 것은 그러니까 디스카운트가 많이 해소되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1: 네.
0: 봐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반도체를 어떻게 볼 거냐라는 부분 때문에 아마 이 왜곡이 좀 심한 거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어떤 결론이 날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전통적으로 반도체에 대한 시각은 아, 얘는 뭐한 분기 정도 반짝 가격이 올라도 이건 주식가에 반영해주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그거는 예전에는 소비자 가격 스팟이기 때문에 반영 안 해주니까 주로 PBR 기준으로 봤고.
1: 네.
0: 그러면 지금 PBR 기준으로 본다면 반도체는 분명히 과열권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만약에 지금은 이제 빅테크 기업들의 공급하는 B2B 쪽으로 봐서 장기 계약 얘기가 나오면 PER 기준으로 바뀌거든요.
1: 네.
0: 그러면 PER 기준으로 본다면 지금은 아직도 과열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느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 이게 이제 점점 무게추가 장기 계약 얘기가 나오면서 어쨌든 외국인이나 글로벌 헤지 펀드들은 반도체를 지금 당장은 몰고 가겠다라는 의지가
1: 네.
0: 굉장히 강하게 나오고
1: 아, 아.
0: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이거 버핏 지수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게 GDP랑 시가총액을 비교를 한 건데 100%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GDP보다 더 커지면은 그때부터는 과열권으로 봤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지금 우리나 미국이나 역사적인 고점에 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804번 쓰시는 분, 제 주식은 마이너스인데 아침에 와이프가 1,000만 원 올랐다고 자랑을
0: 아, 이런 분들 너무 많아요,
1: 하시는데
0: 요즘에.
1: 웃겠지만 축하해 주셨다네요. 이게 어떤 종목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저는 많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 보면은 또 다른 신호도 있어요. 소위 말하는 V코스피, 그러니까 코스피 공포 지수가 굉장히 많이 올랐고요. 공매도 잔고가 늘어나는 거는 공매도 때문에 주가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주가가 떨어질 만한 곳에 공매도가 들어오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은 지금 많은 분들이 주가 이거 너무 과열됐다 이렇게 본다는 뜻 아닙니까?
0: 주가가 분명 과열된 부분이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특히 이제 지금 이제 그 공매도 이전에 대차잔고, 공매도를 하기 위한
1: 네.
0: 대차잔고가 일단 늘어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느 수준에서는 그러니까 한국 증시를 움직이는 부분이 지금 이제 과거하고 달라진 부분이 수급의 주체가 바뀌었죠.
1: 네.
0: 과거에는 우리가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외국인 연기금 투신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연기금과 거의 금융투자 쪽으로 굳어지죠. 그러니까 금융투자는 과거에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차익거래를 하는 프로그램 물량에서 신경을 안 썼거든요.
1: 예.
0: 근데 지금은 금융투자에 ETF 물량이 포함되기 때문에 여기가 가장 중요한 주체가 돼버렸죠. 그래서 외국인과 금융투자에 지금은 수급이 결정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외국인들은 그 미국이란 전쟁 때문에 원래는 그 흔히 지수를 추종하는 패시브 자금이 이동이 끝난 다음에 3월 중순 이후에 우리나라에 액티브 자금이 유입될 수 있는 시기였는데 이게 미국 이란 전쟁 때문에 딜레이가 됐거든요.
1: 아하, 네.
0: 이게 딜레이가 되면서 4월 중순 후반부터 이제 서서히 서서히 우리 시장에 이제 이 자금이 유입이 됩니다. 그리고 5월 달 들어오면서 이제 물론 이제 거래일이 이틀밖에 안 되었지만 지난주 그러니까 이번 주 월요일에 첫 거래일에 거의 4조 원 가까이 몰렸거든요.
1: 외국인 자금이 지금 다시 들어오는 게그 배경인 거예요?
0: 그렇죠.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가 흔히 지수를 추종하는 패시브 자금이 아니라
1: 네.
0: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종목을 들어올리는 액티브 자금 자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금들이 쏠리면

0: 그 섹터는 주가가 단기간에 급등을 하는데 지금 제가 볼때 그게 반도체 쪽이죠. 반도체가 전력기기 쪽이고. 그러면 대창 이제 공매도가 왜 늘어나냐라고 하면 이 자금들은 액티브 자금들은 거의 롱숏이라는 상방 배팅과 하방 배팅을 같이 잡습니다.
1: 그러니까 위험을 어떤 완화할 수 있는 그런 수단도
0: 그렇죠.
1: 갖고 한다는
0: 네.
1: 거잖아요.
0: 그래서 상승 쪽에도 배팅을 하고
1: 네.
0: 하방 쪽에도 동시에 배팅을 하기 때문에 공매도 잔고가 늘어나는 게 맞고, 그러면 반도체가 올라가면 역으로 경기 관련된 종목 일부에서는 반대쪽으로 하방 배팅을 하기 때문에 지금처럼 올라가는 종목 수가 제한적이고 내려가는 종목 수가 많은 게 나올 수밖에 없는 현상인 거죠.
1: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떤 구조적인 변화, 이 말씀을 누가 했냐면은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수전체인 아시아태평양 총괄 대표가 이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유동성 장세가 아니라 구조적인 변화의 시작이다라고 이야기한 건 이것도 같은 흐름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0: 같은 흐름이라고 좀
1: 네.
0: 볼 수 있고, 결국은 이제 시장이 어느 정도 재편되는 부분이 일단 그 중심에는 물론 이제 AI라는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이 있고, 여기에 따라서 기업의 순위, 서열, 섹터 이런 게 이제 지금 좀 많이 바뀌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도 지금 주식시장이 어렵지만 사실 헤지 펀드들도 왔다 갔다 하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뭐 갈팡질팡하는 움직임이 너무나 많이 보이기 때문에 지금은 증시에 참여하는 모든 주체가 긴가민가 갈팡질팡해서 그냥 밀어붙이고 보는,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그런 식의 흐름이기 때문에 이거를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파악한다, 분석한다는 것은 현재로서는 사실 객관적으로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코스피 카지노가 아니길 바라면서 최근에 SK 그룹의 약진도 굉장히 대단하잖아요. 시가총액이 뭐 거의 두배 가까이 불었어요. 그런데 SK 하이닉스가 워낙 실적이 잘 나오니까 지금 목표 주가를 230만 원까지 상향 조정을 했는데요. 이걸 보면 지금 150만 원대인 주가가 여전히 저렴하다는 뜻이 되는 건가요?
0: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앞서 말씀드린
1: 네.
0: 대로 시각을 우리가 과거 잣대로 보면 분명히 과일 건이고요.
1: 네.
0: 새로운 이제 뉴노멀이라고 하는 시각으로 봐서 만약에 반도체의 PR 기준으로 적용을 시키면 여전히 지금 최근에 가격이 좀 올라도 PR 6배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게 놓고 본다면 PR 10배도 안 되는 수준이기
1: 네.
0: 때문에 어떻게 보면 헤지 펀드나 일부 이제 펀드에서는 여전히 싸다라고 몰아붙일 수 있는 이제 하나의 배경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게 과연 과거에 우리가 반도체 가격을 주가를 높게 쳐주지 못했던 것은 지속성인데,
1: 그렇죠.
0: 그러니까 이게
1: 예.
0: 과연 이제 장기 계약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여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장기 계약이 만약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이번 실적 발표 때 장기 계약 얘기를 했었거든요.
1: 네.
0: 그래서 몇몇 빅테크 기업들과 2년 계약을 할것 같다라는 뉘앙스를 줬기 때문에 아마 이것 때문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와 삼성전자의 장기 계약 뉘앙스가 지금 시장에 좀 반영이 되죠. 또한 가지는 우리 스케줄상으로 보면 지금 반도체가 사실은 펀더멘탈도 나쁘지 않지만 좋지만 모멘텀도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보면 5월 중순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어떤 딜이 나올 거냐라고 보면 유가와 관련된 부분에서 중국이 데미지를 입었기 때문에 뭔가 선물도 줘야 되는데 중국이 일단 H200과 관련된 부분에서 수입 승인을 사실 지난달에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의 H200에 대해서 수입 허가를 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엔비디아나 SK하이닉스 계열이 굉장히 모멘텀 좀 받을 수 있죠. 여기에 5월 말에 들어가면 어쨌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레버리지 ETF가 나오잖아요. 이거는 분명히 수급적으로 그냥 누군가는 활용을 할 개연성이 높거든요. 특히 외국계 헤지 펀드들이.
1: 네.
0: 그러니까 이 부분이 있고, 또 7월 달에 가면 SK하이닉스가 ADR을 통해서 미국에 상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스케줄들이 뭔가 헤지 펀드들이 딱 그림을 봤을 때는 지금 좀 밀어붙이기 좋은 그냥
1: 괜찮다,
0: 예.
1: 괜찮다.
0: 괜찮다 보는 거죠. 물론 이제 이게 그러면 한몇달 밀어붙일 수 있는데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여기 이제 동승을 하시는 분들은
1: 안 그래도 그거 여쭤보고 싶었어요. 여기
0: 예.
1: 편승해도 돼요?
0: 그러니까 보유를 하고 계시는
1: 예.
0: 분들은 끝까지 밀어붙일 수 있는 거고,
1: 네.
0: 만약에 지금 이제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은 사실 장기 보유가 쉽지 않은 영역이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치고 빠져야 된다는 생각을 해야 되고, 만약에 이 모멘텀 중에서 어느 것 하나라도 삐끗하면 어느 정도 물량을 청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 그게 개인 투자에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좀 밀어붙일 수 있지만 신규로 진입하는 것은 쉽지 않다. 하지만 그래도 만약에 주식 투자를 하시면서 지금 딱그 이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미국과 이란의 지금 관계에서 보면 매일 다우지수가 못 가냐라고 보면 지금 미국 채권 금리는 여전히 높거든요.
1: 그렇죠. 30년물이 5%
0: 그렇죠.
1: 넘었잖아요.
0: 특히 그 단기물 2년 이하의 단기물 보시면 금리 인상 때만큼 지금 높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과 그다음에 유가가 지금 100달러 넘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기 관련된 종목들은 힘을 쓰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힘을 쓸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인플레이션 상황이나 유가와 관련된 부분에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은 그러니까 중간중간 충격이 있을 때

0: 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는 짧게, 아주 짧게 가시는 투자를 하시든지, 아니면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이 그냥 끝까지 밀어붙이는 두 가지 중에
1: 네.
0: 하나를 해야죠. 어설프게 중간에, 아, 여기서라도 사야 될까라고 해서 어설프게 들어가면 굉장히 이제 곤욕을 치를 수 있는 거죠.
1: 뭐 과속하고 있으니까요. 지금 미국 쪽에서 나온 얘기는 소위 말하는 M7, 이거의 대체제로 우리 시장도 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목소리도 있는 것 같은데, 아, 전잘 모르겠어요. 이건 맞는 말입니까?
0: 글쎄요. 이거는 저도 좀
1: 네.
0: 더 확인이 필요하고 좀더 시간을
1: 이건
0: 가지고
1: 좀,
0: 봐야 되지
1: 예.
0: 않을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아마 이제 한국 시장이 지금은 어느 정도 글로벌 시장에서 대체적으로 오르고 있고,
1: 네.
0: 그리고 지금 어쨌든 미국과 이제 시장 리스크가 감소하면 실적과 관련된 부분을 몰아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은 하드웨어 쪽밖에 없고, 특히 이제 이번 분기에 이제 외국인들이 좀 들어올 걸로 예상이 됐던 부분은, 그러니까 SK하이닉스, 삼성전자 그 영업이익률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업이익률 둘다 보면 73%, 그 반도체 부분만 놓고 보면 70% 넘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지금 한 63%, TSMC 같은 경우는 50%로 내려앉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은 그만큼 시설 투자 확장에 대한 그 부분에 이제 점점 반영이 되는데, 사실 SK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영업이익률 70% 넘어버리는 바람에 지금은 글로벌 거의 탑이거든요. 빅테크 기업 중에서.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쏠림 현상은 당분간 더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1: 알겠습니다. 계속 반도체만 잘 가는 하나만 더 여쭤보도록 할까요? 지금 코스피 계속 잘 간다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코스닥은 되게 못 가요. 오늘도 하락세고요. 1200선 넘더니 그다음부터는 별로 재미 못 보고 있거든요. 정책적으로 코스닥을 높여주려는 여러 가지 시도들이 있는데 별로 효과를 못 보고 있는 배경 뭘로 봐야 됩니까?
0: 일단 이제 두 가지로 보이는데, 한 가지는 코스닥 중소형주가 지금은 사실 금융 사이클 상으로 보면 갈 수 있는 시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중소형주 미국도 러셀 2000에 갈 수 있는 시기가 금리 인하가 완전히 종료가 되고,
1: 러셀 2000은 중소형주 모아놓은
0: 네,
1: 그거죠?
0: 중소형주로 모아놓은 부분인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금리 인하가 완전히 종료가 되고 금리 중단 시기를 거쳐서 거의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는 초입 정도 갔을 때 중소형주가 그때부터 바람을 타기 시작하거든요. 그렇게 놓고 본다면 작년에도 말씀했죠. 올 하반기, 원래는 이제 5월 이후에 금리 인하가 완전히 종료되고 좀 강세로 갈 수 있는 시기였는데, 지금 이제 또다시 뭐 연준 의장이 바뀌고 이러면서 아마 하반기 정도는 가야지 중소형주에 힘을 쓸 수 있는 금융 사이클이 맞고,
1: 네.
0: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과거에 코스닥의 어떤 정책이 반영되었을 때 사실 성공한 예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유는, 그러니까 펀더멘탈 계산하면서 수급적으로 좀 몰아붙이면 결국은 외국인들한테 차익 매물 기회만 줬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도 ETF에 너무 많이 쏠림 현상이 나가면 사실은 코스닥 같은 경우는 개별 종목 공략이 맞거든요. 그러니까 워낙 편차가 크기 때문에. 그런데 전체를 다 대응을 하다 보면 이번에 삼성당 대학처럼 삼성당 대학 하나를 매도하기 위해서 전체 ETF 다 매도되는 현상이 나오거든요.
1: 네.
0: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더 족쇄가 되는 현상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끝으로 요거 하나만 여쭤보도록 할게요. 코스피 상단 어디까지 열어두고 볼까요?
0: 사실 저는 8000선을 그래도 한 번은 찍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1: 네.
0: 이게 이미 뭐 거의 가시권이잖아요.
1: 네.
0: 여기서 오버슈팅은 그냥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005년, 6년, 7년도에 굴뚝주들이 오버슈팅 나왔을 때,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포스코 같은 경우가 3만 원, 4만 원 하다가 75만 원까지 갔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근데 그 한 달, 거의 몇 달이 정말 크게 상승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1: 네.
0: 결국은 이성적인 판단에 예를 들어서 7천선이다라고 하면 그 뒤에 나오는 오버슈팅은 거의 만선까지도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6개월 오버슈팅이 그 전에 2년 정도 오른 상승과 거의 맞먹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그걸 감안하면 지금은 사실은 뭐 9천선, 뭐 만선도 찍고 내려올 수는 있다. 다만 그게 유지될 거라는 생각은
1: 네.
0: 없습니다.
1: 아. 네. 뭐 언제나 버블은 반드시 꺼지게 돼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참고하시면서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지환 오로라 투자자문 투자부문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2: 미쳤다.
3: 미쳤다. 아, 레벨이 다르다.
4: 미쳤다. 와, 와.
1: 미친 경제 대답이 없냐고요? 매일 오전 9시 10분 YTN 라디오 생생 경제에서 저와 함께 찾아보시죠. 조태현의 생생 경제. 저는 조태현입니다. 네, 오늘의 퀴즈 정답은 2번 실손보험이었습니다. 8258번, 8494번, 4523번 이렇게 선물 드리도록 할게요. 4261 쓰시는 분, 아내하고 5세대 가입하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자기 부담률이 높아서 고민 중이에요 라고 해주셨고요. 요거는 뭐 사용하시는 그 방법에 따라서 고민을 해서 판단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3172번 쓰시는 분, 실손보험은 일찍 손봐야 했던 부분인 것 같아요. 잘

됐어요라고 하셨는데 8023번 쓰시는 분이 주변에 보면은 의료 쇼핑하는데 부럽더라고요라고 하셨습니다. 의료 쇼핑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정말 실손보험이 필요하신 분들이 그 혜택을 제대로 못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빨리 손을 봐서요. 우리 정말 구조적으로 좀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거 진짜 심각한 문제거든요. 특히 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특정 치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악용되고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한번 되돌아 봐야 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씀해 주셨어요. 8258번 쓰시는 분, 정답은 2번 실손보험 아들이 발달장애라서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해주셨는데 정말 필요하신 분이잖아요. 이런 분들이 의료 쇼핑하시는 분들 때문에 혜택을 못 보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은 정책적으로도 그리고 우리 사용자들도 정말 좀 고민을 해서 개선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에 약간 흥분을 한것 같은데요.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코스피가 잘 가서 그래요.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YTN 라디오 생생경제는 세상의 가치를 더하는 포스코그룹, 당신의 건강한 금융파트너 유진투자증권과 함께합니다. 지금까지 조태현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YTNS
4: FM. 기후 동행카드 모두의 카드로 교통비 부담 줄이기 모바일 팀원이와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전국의 하늘이 파랗고 기분 좋은 햇살이 가득합니다. 공기질도 전국에서 깨끗해서 야외 활동을 즐기시기에 좋은 날씨입니다. 다만 낮 동안에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자외선 지수가 높겠습니다. 외출하실 때는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발라주셔야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이 서울 24도, 춘천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하지만 해가 지면 일교차가 15도 내외로 벌어지면서 저녁에는 겉옷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수도권 제1 순환고속도로 구리에서 판교 방향 계양 나들목 6차선에서 화물차 관련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여파로 계양 부근에서 송내 나들목까지 7km 구간 밀리고 있고 노우지 분기점에서 계양 부근까지 평균 속도가 시속 19km 안팎입니다. 반대 판교에서 일산 쪽으로는 장수 나들목에서 계양 나들목까지 8km 구간 다시 속도가 내려가 있고 김포 요금소에서 자유로까지는 5km 정도 밀리고 있습니다. 간선도로는 동부간선도로 도심 쪽으로 창동교부터 성수 분기점까지 아직은 정체 서행되고 있습니다.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5: 한 달에 보험료가 왜 이렇게 많이 나가지? 지금 쓸 돈도 없는데.
6: 매일 오후 4시 20분 굿모닝 굿나이프에서 무분별하게 가입한 여러 금융상품들을 확실히 정리해드립니다. 재무설계 전문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이프와 함께 있는 돈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 챙겨가세요.
7: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케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동시에 전해드립니다.
1: 생명과 재산 보호라는 측면을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2: 네. 예. 어느 정도까지 참여가 예. 가능하다고 봅니까?
3: 그 미국의 의도를 정확히 읽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뭐 트럼프 대통령
0: 외에도 이화여대 교수입니다.
3: 텍사스 국방장관 심지어는 스캇 베센트 재무장관까지 나와서 영어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스텝 업.

0: 을 해라. 그러니까 나서라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한국도 있습니다만 한국 외에 미국의 핵심 동맹국들이 다 그렇게 나서기를 원하는 것은 오래된 것이고요. 뭐
1: 예.
0: 시작은 3월 14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을 때는 한국, 영국, 프랑스, 심지어는 일본, 중국까지도 나서라라고 얘기를 한 거고 거기에 이제 두 가지죠. 왜냐하면 여전히 호르무즈 해협이 막혀 있기 때문에 세계 유가가 계속 올라가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미국 내 기름값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 50% 이상이 지금 전쟁 전에 비해서 올라가서 이제 4달러, 5달러를 앞들고 갤런당 그 정도까지 올라갔지 않습니까?
1: 네.
0: 그것이 하나의 어쨌든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건데 미국 혼자서 힘이 안 되니까 저 전국 세계 각국의 특히 미국의 핵심 동맹국들이 다 동참하면 그만큼 이란에 대한 압박이 되고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문제 해결할 가능성이 큰 거고 그것이 두 번째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하는 일종의 이번 전쟁에서 출구 전략. 그러니까 이것이 가장 여전히 이란과 미국 사이의 협상이 오고 가고는 있습니다만 지금 모든 이 초점은 호르무즈 해협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가 일정 수준 해결이 돼야 트럼프 대통령이 이 전쟁을 끝내고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두 가지 측면에서 한국을 비롯해 많은 국가들의 동참을 여전히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1: 네.
2: 그러니까 지금 아마 미국의 고민이 이걸 거예요. 아, 한두 가지 정도의 전제에 의거하고 있다고 봐야 될 거예요. 첫 번째는 역봉쇄가, 그동안 시행한
3: 차두현
2: 역봉쇄가
3: 아산정책연구원
2: 없을 있다라고 판단하는
3: 부원장입니다.
2: 거고, 이 상황을 지속하면 이란의 현재 전쟁 지도부가 버티기는 어려울 거라고 본다는 거죠. 두 번째는 그러나 이 시간이, 작전 시간이 예상외로 길어질 수가 있고, 그럼 현재 전개되어 있는 미군 전력만 가지고는 피로도가 누적이 되고 또이 교대를 한다라 그래도 임무 수행에 좀 한계가 있을 수가 있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동맹국들이나 실제로 호르무즈 해협에 자기 선박들이 지금 묶여 있는 국가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달라는 요구를 하게 되는 거죠.
1: 네. 자,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프리덤 프로젝트를 일시 중단하겠다고 밝히면서 이 압박을 받던 우리나라로서는 우선 숨통이 트인 상황입니다. 또이 일시 중단하겠다는 배경을 밝히면서 이란과 합의가 상당히 진전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종전 협상 타결에 가까이 다가간 듯한 발언을 내놨는데, 이란이 그동안 협상 과정에서 공식적인 발언은 전혀 다른 양상이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이 앞뒤가 다르다. 앞에서는 나에게 정중하게 얘기하면서 뒤에서는 TV에서는 다른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네요.
2: 네, 그게 어떻게 보면 트럼프
1: 네.
2: 대통령도 그동안 말이 여러 번 바뀐 측면이 있잖아요. 그게 자기 탓이 아니라는 거예요.
1: 네.
2: 본인 탓이 아니고 이란이 겉으로 내거는 성명이랑 실질적으로 이면적으로 들어오는 뭐 제의라든가 이 내용이 지금 달리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얘기를 하는 것도 있고요. 아, 두 번째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결과적으로 지금 하나는 구별해야 되는 게 프로젝트 프리덤을 일시 중단한다라는 건 이런 의미 역봉쇄를 풀겠다는 얘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1: 예.
2: 다만 그동안 프로젝트 프리덤이 진행이 되면서 이 실질적으로 이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 있는 선박들을 적극적으로 호위하고 인도하기 위한 때로는 이란 영해에 근접한 활동도 해왔단 말이에요. 이거를 이제 당분간은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4: 예.
2: 아,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는 뭐냐면 결과적으로는 이 프로젝트 프리덤이 진행된다 그래도 이란이 지금 대외적으로 얘기한 건 자기네는 통제 활동 계속 하겠다는 거거든요.
4: 예.
2: 그래서 프로젝트 프리덤에 의한
4: 예.
2: 군사 활동을 잠시 이게 중단한다라고 해서 이게
4: 예.
2: 긴장이 내려가는 건 아니에요.
1: 네.
4: 예.
2: 아, 또 하나. 이게 프로젝트 프리덤 일시 중단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그다음 선별적인 군사 활동에 나서기 위한 하나의 또 명분 쌓기 측면으로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4: 예. 자, 지금 말씀하신 중에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습니다.
1: 네, 현장으로 바로 가보시죠.
5: 네, 국민 모두가 가족들과 함께 잠시나마 행복한 충전 시간을 가졌기를 바랍니다. 헌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표결이 내일 진행될 거라고 합니다. 1987년에 현행 헌법이 제정된 이후 대한민국이 정치, 경제, 사회 여러 측면에서 참으로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그런데 헌법은 여전히 지난 40여 년 동안 제자리 걸음입니다. 보통 이렇게 표현하죠. 세상이 변했는데, 덩치는 커졌는데, 옷이 맞지 않는다. 그럼 옷을 좀 고칠 필요가 있지 않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0: 지금 헌법으로는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수준이나 국민의 삶의 상황 또 국가의 미래를 충분히 담보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동시에 전면 개헌을 하기는 부담이 너무 큽니다. 또 정치적 이해관계가 엇갈리기 때문에 합의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다 미룰 것은 아니고 할수 있는 만큼은 하자. 이런 실용적인 태도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분 개헌을 합의되는 만큼 순차적으로 해 나가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컨대 불법 개헌을 더 이상 못하게 하자. 국회 통제를 강화하자. 이거 어떤 국민이 반대하겠습니까? 그 반대하는 사람이 조금 있을 수는 있죠. 그 사람들은 불법 개헌 옹호론자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개헌 상황도 아닌데 불법적으로 정권 유지를 목적으로 또는 사익을 목적으로 계엄을 선포해서 군대를 통해서 나라를 망치면서 독재를 하겠다. 이런 것을 못하게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래서 이 비상계엄에 대한 합리적 통제를 헌법에 넣자. 이건 누가 반대할까 싶습니다. 또한 가지는 지금 또 5.18이 다가옵니다. 국민이 맡긴 권력, 국민이 맡긴 나라를 지키라고 준 총칼로 국민을 살상하고 헌법 질서를 파괴한 광주 5.18 사건과 같은 일이 다시는 벌어져서는 안 되겠죠. 5.18 때가 되면 누구나 그렇게 말합니다.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자. 그래서 또 일각에서는 부마행정 정신도 넣자. 누가 반대합니까? 공개적으로 다들 얘기하지 않습니까? 뭐 여당, 야당 할것 없이 다 하죠. 근데 이번에 헌법 전문에 실제로 넣을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럼 왜 반대합니까? 말이 안 되죠. 지방자치를 강화하자. 모든 국민이 동의하는 일입니다. 반대할 이유가 없는 이 헌법 개정안에 표결이 내일 이루어집니다. 오랜만에 만들어진 기회인데 모든 국민이 동의하는 이 당연한 그리고 모든 정치권들이 이때까지 이구동성으로 말해왔던 것들을 내일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방선거가 이제 다가옵니다. 선거라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취하는 민주공화국에서 가장 중요한 절차죠. 헌법에 대한민국의 가장 고위 규범의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나 지리적 또는 뭐 여러 가지 사회적 여건 때문에 모두가 모여서 의사결정을 하. 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의 사례죠, 사례. 그 얘기를 하자는 것만이 아니고. 제가 얼마 전에, 한 며칠 전에 이런 얘기 한번 한거 있지 않습니까? 각 부처 청 단위로,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들을 발굴하고, 또 시정하고, 필요하면 대책도 세우고, 하라고.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은 두 가지죠. 뭐 미래를 향해서 더 나은 비전을 만들고, 정책을 만들고, 일을 잘 해나가는 거, 이게 중요하죠. 그런데 원래 하고 있던 일 중에서, 제대로 못하고 있던 엉터리, 또는 부실한 또는 효율이 떨어진 일들을 발굴해서 그건 없애든지 바꾸든지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과제들 그런 아이템들을 좀 발굴을 해라라고 했는데 잘하고들 계시겠죠? 대답이 없어요, 이걸로.
1: 예, 그, 저, 국조실에서, 예, 국무 1차장입니다. 국조실에서 전 부처, 그걸 받아서 지금 총괄 TF에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0: 네, 그, 다 이미 다 받았어요.
2: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개헌에 대해 발언했습니다. 전면 개헌은 쉽지 않지만 5.18 민주화 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추가하거나 개헌 관련 내용 등 일부를 부분적으로 개헌하는 등 실용적인 태도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 현장을 생중계했습니다.

0: 소개해드렸습니다.
1: 우리 집 도어락 쉽게 살 수 없을까?

0: 도어락은 고민 말고 문지기닷컴.
1: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2: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1: 건강해.
2: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3: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2: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3: 건강기능식품.
4: 지금까지 뉴스케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동시에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이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5: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6: 제가 들어드릴게요.
7: 여기 앉으세요.
5: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안녕하세요. 박기빈입니다. 오늘도 쾌청한 완연한 봄 날씨 보이겠습니다. 아침에는 아직까지는 조금 쌀쌀한가 싶은 느낌이 있는데요. 한낮에는 서울 기온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어제보다도 높고 또 예년의 이맘때보다도 높은 기온이니까 오늘 완연한 봄 날씨 기대하셔도 좋겠죠. 다만 그만큼 일교차가 크게 벌어진다는 건데요. 일교차가 무려 15도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이럴 때 다들 아시겠지만 감기 걸리기 너무 좋습니다. 호흡기 질환 걸리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하늘이 맑으면서 또 한낮에는 봄볕이 따갑게 내리쬐입니다. 이럴 때 자외선 지수 매우 높게 올라가거든요. 오늘 밖에 나가실 때는 선글라스, 모자, 또 양산 또 벌써부터 준비하시는 게 너무 이른 거 아닌가 싶으시겠지만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외선 지수 높아지니까요. 반드시 그거 주의해서 외출 활동하셔야 되겠습니다. 5월 6일 수요일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지금 출발합니다.

0: Guido Belmare Luce.
1: High quality. High class. 교양의 품격이 달라진다. 정보의 품위가 높아진다. 당신의 필수 교양서.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브라보 유어 고급진

0: 생활백서 오늘은 인천시와 함께합니다. 인천의 역사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는 뜻깊은 소식이 나왔죠. 100년 전의 근대사를 관통하는 문화유산이 새롭게 발굴됐다는 소식인데요. 어떤 가치를 지닌 유산들인지 인천시 문화유산과 천주현 유산보호팀장과 이야기 나눠보죠. 팀장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인천시 문화유산과 유산보호팀장 천주현입니다. 우리 시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시민들께 소개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0: 예, 새롭게 문화유산이 등록됐다는 건데요. 보니까 두 곳입니다. 마라발 형제 선교사 경당, 소래염전 소금 창고인데요. 이게 각각 뭐고 어떤 의미를 갖는 건가요?

0: 네, 이번에 새롭게 이름을 올리는 두 곳은 인천이 현대 도시로 성장해온 과정을 잘 보여주는 곳들입니다. 마라발 경당은 과거 어려운 이웃을 돌봤던 따뜻한 나눔의 정신을, 소래om전 소금 창고는 우리 경제를 일궈온 소중한 산업의 역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1: 마라발 경당은 어려운 이웃을 돌봤던 따뜻한 나눔의 정신을 의미하고 있고, 소래om전 소금 창고는 우리 경제를 일궈온 소중한 산업의 역사를 보여준다. 그럼 하나씩 좀 여쭤볼게요. 마라발 형제 선교사 경당은 이게 100년 전에 어떤 인천의 교육과 의료 발전에 평생을 바친 분이 모셔진 곳이라면서요. 조금 더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0: 네, 맞습니다. 조셉 마라발 신부님은 1893년 답동성당의 3대 주임 신부로 부임해 성당 건립을 이끄셨을 뿐만 아니라 방문 소학교와 해성 보육원, 해성 병원의 기틀을 닦으며 인천의 교육과 의료 발전에 평생을 바치셨습니다. 이 경당은 신부님이 잠드신 곳이자 그분의 삶을 기억하는 장소인데요. 특히 국내에서 보기 드문 영묘 건축, 즉 무덤 위에 세워진 예배당이라는 점이 특징입니다. 신부님의 사랑과 헌신이 이 독특한 건축 공간 속에 고스란히 녹아 있어 종교적으로나 건축학적으로도 그 의미가 매우 남다릅니다.
1: 그리고 소래om전 소금 창고와 간수 저장소인데요. 이곳은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소금 창고라면서요.
0: 네, 그렇습니다. 이 창고는 1936년에 지어져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소금 창고로 확인되었습니다. 9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지만 놀랍게도 나무로 된 내부 구조와 소금을 보관하던 공간이 거의 원형 그대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당시의 목조 건축 기술과 염전 운영 방식을 연구하는 데 있어 살아있는 역사 교과서와 같은 곳이라 할수 있습니다.
1: 지금 설명해 주신 두 곳이 이번에 발굴이 된 겁니까? 새로?
0: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두 곳이 발굴이 되어서 인천시의 13번째 등록 문화유산이 되었습니다.
1: 인천시의 등록문화유산이 13번째, 그러니까 13호까지 늘어난 건데요. 보통
0: 네, 그렇습니다.
1: 지정문화유산이라는 게 있잖아요.
0: 네네.
1: 그러면 등록문화유산은 뭐 어떻게 다른 건가요?
0: 네, 지정문화유산은 주변의 개인 재산에 어떤 제약이 있는 반면에 등록문화유산 제도는 과거의 유산을 단순히 과거에 멈춰 있는 공간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현대적인 활용이 가능하도록 돕는 유연한 제도입니다. 건물 외관만 잘 유지한다면 내부는 카페나 갤러리처럼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꾸밀 수도 있습니다. 특히 주변 지역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없기 때문에 주민들의 재산권을 존중하면서도 지역의 가치를 높이는 상생 모델이라 할수 있습니다.
1: 그러니까 예전 문화유산 그대로 물론 보존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현대인의 삶이랑 같이 어우러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는 게 가능하다는 거네요.
0: 네, 그렇습니다.
1: 그러면은 이번에 발굴된 두 곳, 아까 말씀하셨던 마라발 형제 선교사 경당, 그리고 또 소래om전 소금 창고, 이것들도 뭐 앞으로 또 새롭게 추진할 계획이 있으시겠네요.
0: 네, 그렇습니다. 이제 등록이 되고 나서 향후에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생각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 그렇군요.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0: 네, 현재 측량 등 관련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있고요. 오는 6월 초에 최종 등록 고시를 할 예정입니다. 이번 문화유산들이 시민들께 단순한 옛 건물을 넘어 추억을 쌓고 지역의 자부심을 느끼는 아지트 같은 공간이 되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시민들과 함께하는 문화유산 행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1: 예, 지금까지 인천시 문화유산과 천주현 유산보호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당신의 오늘은 어제보다 똑똑하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금강산도 솔라생 후기.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공식 AI 귀가진이입니다. 지금부터 SAT를 시작하겠습니다. 응시 방법은 문자 참여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되는 문자 우물정 0945, 샵 0945로 정답 보내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SAT 오늘 문제입니다. 잘 듣고 정답을 고르시오. 고속도로에서 장거리 운전의 고단함을 싹 잊게 해주는 곳. 명절이나 연휴에는 주차 전쟁이 벌어질 정도로 북적이는 우리 여행의 필수 코스, 바로 이곳입니다. 탱글탱글한 알감자와 갓 구운 호두과자 향기가 발길을 붙잡는 간식의 천국입니다. 하지만 최근 간식 몇 개 샀는데 밥값보다 더 나오네 라면서 깜짝 놀라신 적 없으신가요? 그동안 입점업체 상인들이 돈을 많이 버는 줄 알았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얽히고 설킨 이른바 전관 카르텔이 이곳을 사유화하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국민의 세금으로 만든 공공의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에게는 거대한 수익 모델이 되어버린 고속도로에 있는 이곳은 어디일까요? 1번 정비소, 2번 해우소, 3번 휴게소, 4번 탕수육소. 1번 정비소, 2번 해우소, 3번 휴게소, 4번 탕수육소. 정답은 휴대전화 단문 50원, 장문 100원.

국내 여행을 가거나 명절 연휴에 고속도로를 아무래도 타게 되잖아요. 그러면 너무 길게 장시간 운전을 하다 보니까 졸음도 오고 또 중간에 쉬기도 해야 되고 또 배도 고프고 하니까 중간중간 이곳을 들르게 됩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이곳에서 음식 사 먹는 거또 굉장히 큰 여행의 쏠쏠한 재미였거든요. 근데 요즘 들어서 여러분 기사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비싸다. 어떻게 이렇게 비싸지? 밥값도 그렇고 간식값이 왜 이렇게 비싸?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예, 어디일까요? 여러분 이번에 연휴에 노동절 5월 1일부터 해서 주말 그리고 그 사이에 어린이날, 어제 어린이날이었잖아요. 쭉 연휴를 보내신 분들 아마 고속도로 위에서 많이 운전하셨을 것 같고 이곳 분명히 들르셨을 것 같거든요. 여러분이 느낄 때 이곳에서 파는 것들의 가격 어떻게 느끼셨어요? 여러분 의견 함께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정답과 함께 이런 기사가 났더라고요. 얽히고 설킨 이른바 전관 카르텔이 이곳을 사유하고 있다. 예, 이게 무슨 일일까요? 잠시 후에 관련 인터뷰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끝까지 좀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어딜까요? 1번 정비소, 2번 해우소, 3번 휴게소, 4번 탕수육소,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입니다. 탕수육은 대가 좋은데. 예, 저희 준비하고 있는 선물 소개해 드릴게요. 정직한 건강식품 전문점 백세라이프에서 활력소 침향 청심단 3000과 로얄 아르간 커넬 우유 세트, 88년 전통의 이탈리아 명품 커피 일리커피에서 프리미엄 스틱 원두 커피 세트, 유산균이 가득 청정지역 의령 야베스 목장에서 직접 만든 쫀득한 수제 요거트 과일 세트, 정직한 셀프 세차 용품 오토 그루밍에서 자동차 스크래치는 지우고 광은 살리는 매직크림, 100% 국내산 농산물로 만들고 아삭하고 깔끔한 맛이 일품인 팽현숙 최양락의 맛있는 옛날 김치 10kg, 물 없이 머리 감고 샤워하는 마리코드 노워 워터샴푸 바디워시, 혈액만수 카이스트 여성과학자가 직접 개발한 믿을 수 있는 생리대 이너샤에서 생리대 세트, 세상의 모든 잠 현명한 육아맘의 선택 수면과 꼬꼬잠에서 10만 원 상당의 온라인 상품권, 연인과 여행가도 손만 잡고 잘수 있는 베개가 있다, 고품격 국내산 메모리폼 라쿠모에서 433 메모리폼 경추베개, 여드름 해결사 미스 드래곤에서 환한 피부 진정시키고 속건조 잡아주는 와사비 스틱 마스크팩 세트, 독도 빼라고 일본 수출 포기한 대한민국 사장님의 자존심, 독도는 한국 땅 외치는 올바름에서 맛있고 건강한 쌀과자, 대한민국 쌍화 명장의 국내 유일 특허받은 찐하고 건강한 쌍화 선물 세트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자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로 정답 보내주세요. 5551번님, 전 여기 들러서 먹을 거 고를 때 그동안 가격을 안 봤는데요. 요즘에는 보게 됩니다. 저는 어제 이사를 끝내서 탕수육 소 시켜 먹었어요. 잘하셨네요. 이사한 날은 원래 중국 음식이거든요. 짜장면과 함께 탕수육 소짜 시켜 드셨군요. 7601번님, 졸리면 고속도로 이곳, 마음의 힐링이 필요할 때는 슬라생 라디오 본방? 이곳으로 고고. 이번 주도 쭉 본방사수 맞습니다. 마음의 쉼이 필요하고 마음의 휴식이 필요하고 힐링이 필요할 때 와이텐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찾아주시면 돼요. FM 94.5MHz입니다. 와이텐 라디오 유튜브 채널로도 와주세요. 유튜브 채널로 오시면 지금 이 방송 보이는 라디오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5899번님, 배송 중에 잘 듣고 있습니다. 오늘도 파이팅 고맙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파이팅 하세요. 월요일 같은 수요일이죠. 네,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이곳은 어디일까요? 고속도로에서 장시간 운전하다 보면 꼭 들러야 되는 곳. 졸립기도 하고 배도 고프고 쉬기도 해야 되니까. 그런데 요즘에 이곳이 전관 카르텔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다. 예, 잠시 후에 관련 인터뷰도 이어갈 거니까요. 여러분 끝까지 들어주세요. 1번 정비소, 2번 해우소, 3번 휴게소, 4번 탕수육소,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로 정답과 여러분 의견 함께 보내주세요. 힌트송 바로 나갑니다. 이무진이 부릅니다. 잠깐 시간 내서 시간 될때 가야죠. 이무진이 불러요. 잠깐 시간 될까?

0: 최근 고속도로 휴게소 물가가 너무 비싸다는 이야기 공감하시는 분들 진짜 많으실 텐데요. 라면 하나, 핫바 하나 사 먹는 것도 부담스럽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근데 이 비싼 휴게소 물가 이면에는 한국도로공사와 휴게소 운영사들 사이의 구조적인 유착, 또 전관 카르텔 의혹이 자리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취재 결과가 나왔습니다. 공기업인 한국도로공사가 관할하는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의 민낯, 그리고 전관 재취업과 운영평가 논란, 각종 이권 구조까지 직접 취재한 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짚어보죠. 한겨레 21 박준용 기자 전화 연결합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박준용입니다.
0: 네.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도 휴게소 중간수수료 구조 문제 지적했습니다. 처음에 이 문제를 취재하시게 된 결정적인 뭐 계기가 있으셨어요? 제보가 있었습니까?
1: 네, 올해 2월 달에 이 휴게소 내부에 있는 이제 불공정 사례 관련해서 구체적인 제보를 저희가 접하게 됐어요. 이 제보자분들은 이제 정부 개혁 움직임을 하고 있음에도 도로공사가 여전히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서 이대로라면 개혁이 고호에 그칠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제 김성희 국회의원실에서도 상당한 도움을 주셨고, 그래서 이제 제보자분들과 함께 좀 취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0: 취재 결과 핵심적인 내용은 뭐가 확인이 된 겁니까?
1: 공식적으로 이제 이제 전관분들이 사실상 이제 휴게소 부대 이권을 상당 부분 장악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공적 영역에서 이제 사적 이익을 추구하고 있다 이런 부분이 확인이 된 것이죠.
0: 그러니까 한국도로공사에 근무했던 분들이 퇴직 후에 이제 전관으로 그럼 어디로 재취업을 한다는 거예요?
1: 네, 일단 구조를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휴게소는 공공인프라라서 국가 소유예요. 도로공사가 관할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입찰을 통해서 휴게소 운영회사들이 운영권을 임대해가는 구조예요. 이 휴게소 운영회사들의 주로 전관분들이 취업을 해 계십니다.
0: 그러니까 국가 소유인데 휴게소는 그 운영은 운영사에서 하게 된다. 이 말이네요.
1: 네,
0: 근데 그
1: 네.
0: 운영사의 전관으로 들어가 있다. 도로공사 네. 퇴직자들이. 그렇다면 그 퇴직자들이 그 운영사에 재취업해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건가요?
1: 네, 사실상 뭐 공식적으로는 경영 자문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실상 로비스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분들의 임무가 이제 휴게소 운영회사가 운영권을 계속 가지고 가기 위해서 하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로비 역할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도로공사 예산도 따와서 이제 휴게소에 이제 하는 사업들에 좀 도움이 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0: 공식적으로는 경영자문으로 재취업한다고 하셨잖아요.
1: 예.
0: 그러면 그 공식적으로 그 운영사에 재취업하는 것은 뭐 그것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뭐 계약서에 있거나 그것은 뭐 불법적인 건 아닙니까?
1: 일단은 이제 사실 본인이 관할했던 업무에 대해서 사실 그 유관 회사로 취업하는 것은 사실상은 이제 부적절하다고 판단은 되는데요. 이분들의 경우에는 이제 공직자 윤리법에 저촉되는 그 직급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가능한 부분이 있거든요. 현재 이제 윤리법에는 임원 공기업 임원 이상만 이제 취업 심사를 받게 돼 있어서 이분들은 이제 임원 직전의 직급들이 주로 이제 전관으로 취업을 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0: 아하, 공직자 윤리법에 따르면 도공에서 임원 이상 하셨던 사람이 무언가 개인적인 그 전관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치에 가는 건 그거는 불법에 해당할 수 있지만 그 아래 직급에 계셨던 분들은 상관이 없다는 거군요.
1: 예, 취업 심사 대상이 아니어서 사실은 이제 부적절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자각지대가 발생을 하는 거죠.
0: 그렇군요. 그럼 이분들이 가서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경영 자문을 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했던 것이 확인이 됐나요?
1: 일단은 이제 휴게소 운영 서비스 평가라는 게 있는데 이제 이 부분이 이제 휴게소 운영회사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일단 이 1등급에서 5등급까지 있는데요. 이 4등급이나 5등급을 받게 되면 운영권을 뺏길 수가 있거든요. 이제 이거 운영권을 절대 뺏기지 않기 위해서 이제 뭐 도로공사 출신들과 좀 만나서 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한다든가 이런 이제 로비스트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역할을 해달라고 운영사 입장에서도 채용을 하는 것이죠.
0: 휴게소 운영 서비스 평가가 있는데 평가 결과 1등급에서 5등급으로 나눠지게 되고 그러니까 1등급이 가장 좋은 건가 봐요.
1: 예, 맞습니다.
0: 그러니까 4, 5등급 정도면 위태로우니 이 도공에 있었던 퇴직자들이 전관으로 가 있는 분들이 도공 그러면 도공에 직접적인 입김을 넣을 수 있다는 거예요?
1: 뭐 직접적인 입김도 있겠지만 이제 전관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 예를 들어서 제가 일했던 직무에 선배가 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아, 이 회사에 내가 사실은 5등급을 줘야 되는데 이 선배가 다 계시니 내가 한 3등급 정도 올려야겠다. 그렇게 해야 나도 나중에 퇴직하고 나서 좀 배려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또 있는 것이고요. 그런 부분이 작용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0: 근데 이그 서비스 운영 서비스 평가라는 것이 이게 공개가 되지는 않나요? 그러니까 만약에 딱 봤을 때그 평가위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평가위원들이 뭔가 그 평가 결과서 작성을 하던가 하겠죠? 그래서 종합적으로 해서 점수를 매길 텐데 그거를 전관이 있다고 해서 이게 조금 바뀔 수 있는 그게 가능한 시스템인가요?
1: 일단은 이제 외부 위원도 있고 이제 공식적으로는 투명한 절차를 띠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그 평가하는 과정에서 약간 주관적인 요소도 많이 들어가고요. 특히 이제 도로공사에서 어느 정도의 이제 관점으로 보게 되면 외부 위원분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영향을 받는 그런 구조라고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매년 평가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이 반영이 되는 것이죠.
0: 취재 과정에서 확인하신 어떤 사례 가운데 진짜 황당한 어떤 평가 사례도 보셨어요?
1: 예, 저희가 이제 취재한 것 중에 이제 입점 업체들한테 이제 갑질을 하고 불공정 계약 강요하고 이런 이제 운영 회사들이 있는데요. 이런 회사들도 이제 계약 해지가 검토되는 이제 5등급 이런 이제 낮은 등급을 한 번도 안 받은 사례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산업재해 은퇴를 하고도 이제 역시 5등급을 안 받았던 사례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5등급에서 갑자기 1등급이 되거나 1등급이었다가 갑자기 5등급이 되는 이런 고무줄 사례도 발견이 됐습니다.
0: 실제 그걸 취재 과정에서 확인을 하셨다는 건데요.
1: 예,
0: 그러니까
1: 맞습니다.
0: 도로공사의 휴게소 운영 서비스 평가에 전관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걸 취재를 통해서 확인을 하신 거고, 그리고 이것 외에도 뭐 어떤 부분에서 또 전관의 역할을 확인을 하셨나요?
1: 예, 이 저희가 새롭게 확인한 게 전관 창업의 구조가 있거든요. 이제 도로공사 출신 분들이 휴게소 이권을 따내는 회사를 아예 세우는 거죠. 대표적인 게 카드 결제 중개 대리점을 차리는 건데요. 이제 카드를 이제 결제를 할 때마다 일정 부분의 수수료가 이제 대리점에 오는데 이 회사를 차려가지고 휴게소랑 계약을 맺어서 결과적으로 이제 이익을 챙기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낸 것이죠.
0: 우리 카드 결제를 하니까 그 중개 또 전관이 창업을 해서 카드 결제에 대한 그것에서 또 이권을 챙기는 것. 그리고 보니까 오수 처리 사업에 대한 이권 사업도 손을 댔다 이런 내용도 있던데요.
1: 예, 그것도 마찬가지 구조입니다. 이제 휴게소들이 이제 오수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오수 처리를 이제 특정 회사 위탁을 해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 위탁하는 회사를 도로공사 출신 분들이 만드신 거죠. 이제 사실은 이제 휴게소 운영 회사가 이제 직접 사실 선택권은 있거든요. 근데 휴게소 운영 회사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도로공사 출신 분들이 만드신 회사에 이제 이익감을 줘야 이제 혜택을 받거나 뭐 어떤 불이익을 피하거나 이런 이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계약을 하게 되는 거죠.
0: 총몇 곳을 조사를 하셨나요?
1: 저희가 이제 그 휴게소가 전국에 이제 215곳이거든요.
0: 네.
1: 그래서 200곳을 넘게 조사를 한 결과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0: 총몇 곳에서 이 도로공사 전관들이 계시던가요?
1: 전체 휴게소의 한네곳 중에 한곳 정도에서 이제 전관이 관여된 정황이 있었습니다.
0: 상당히 많은 비율이네요, 그 정도면.
1: 예, 맞습니다.
0: 그럼 네곳 중에 한 곳에서 전관이 관여한 것을 발견했다. 그럼 네곳 중에 세곳 같은 경우에서, 그러니까 전관이 없는 경우, 뭐 여러 가지 뭐 운영 서비스 평가라든가 이런 데에서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받은 휴게소도 있었나요? 그런 사실도 혹시 확인이 됐나요?
1: 예, 이제 특히 이제 불이익이라고 하면 이제 유지 보수 비용을 적게 받는다든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이제 휴게소 운영 평가를 좀 낮게 받는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저희가 휴게소 운영 평가를 계약 해지를 받게 된 이제 그 휴게소들의 경우에는 전관이 채용이 안돼 있었거나 이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0: 그러니까 그 운영사를 하고 있는, 그러니까 민간 운영사 같은 경우가 불이익 받은 곳이 좀 이제 보였다 이런 말씀이신데 지금 말씀 중에 서비스 운영 평가 말고 유지보수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유지보수
1: 예.
0: 예산 같은 경우는 이게 뭔가요?
1: 이때 이제 도로공사가 이제 휴게소가 좀 낙후가 되는 곳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한 1년에 몇십억 정도 유지보수 예산을 책정을 해놔요. 근데 이거를 이제 네, 전국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0곳이 넘는 휴게소가 있으니까 이제 한 모든 휴게소에 다 나눠줄 수는 없고 선별적으로 집행을 하거든요. 근데 이 예산들을 저희가 분석을 해봤더니 가장 많이 집행된 이제 10개 휴게소 운영 회사에 모두 전관이 근무했던 것으로 확인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전관이 근무하는 곳이 먼저 예산을 받는 그런 구조가 된 거죠.
0: 원래는 이 예산 배정이 어떤 과정으로 뭐 됩니까? 예를 들어 운영 서비스 평가 결과 좀 등급이 낮게 나왔다. 뭐 이런 부분들에 우선적으로 예산이 배분되어야 된다던가 뭐 이런 원칙이 있나요?
1: 그런 특정한 원칙보다는 이제 뭐 낙후도나 이런 대분이나 이런 거를 좀 공정하게 따져서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제 이런 전관이 있는 휴게소에 조금 더 이제 우선순위를 부여한 그런 정황들이 있는 거죠.
0: 그렇군요. 그래서 이번에 그 취재하신 이제 기사의 전반적인 내용 굉장히 자세히 이걸 짚으셨던데, 그래서 휴게소 물가 논란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다루셨습니다. 이게 어떻게 연결되는 겁니까?
1: 아, 예. 일단 이제 전관분들을 이제 채용을 하려면 휴게소 운영사가 이제 매년 수억씩 더 비용이 들 거잖아요.
0: 네.
1: 이제 전관분들이 이제 한해 연봉이 뭐 1억 5천에서 2억 정도 된다고 이제 추정이 되는데요.
0: 네네.
1: 그럼 이제 이 연봉들을 또 채우려고 이제 그 점주분들한테 입점업체 점주분들한테 또 수수료나 이런 걸더

0: 걷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수술을 더 걷다 보면은 이제 점주분들 입장에서는 이익이 안 나니까 그 비용을 또 채우기 위해서 가격을 올리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거죠.
1: 그런데 이런 문제 같은 것들이 그동안 이제 말씀하셨지만 이게 계속 그 휴게소 운영사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뭐 암암리 알고 있었던 내용이 아닐까 싶어요. 실질적으로 불이익 받은 곳이 뭐 있었다고도 보여지는데 이런 내용들이 도로공사 쪽으로 신고가 들어간다던가 민원이 들어간다던가 뭐 이런 과정이 없었을까요?
0: 그런 과정들도 없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업계 분위기상 이제 전관을 채용하지 않으면 이제 일을 할 수 없다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서 이제 그런 민원이나 이런 것들도 좀 무력화되는 정황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분위기 자체가 형성이 되어버렸고 결과적으로 이제 소비자분들이 부담이 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1: 그러면 이거는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그래서 이번에 이제 강우식 비서실장 같은 경우도 이거 잘 조사를 해봐라 이제 이런 말을 했던데 휴게소 운영 구조 자체에 뭐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됩니까? 근본적인 원인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0: 네, 일단은 휴게소 이제 물가를 먼저 말씀드릴까요? 네, 물가 관련해서 이제 저기 되면은 일단 이제 떼가는 주체가 너무 많고 떼가는 금액도 좀 너무 많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좀 계약을 하는 방안이 필요하고요. 도로공사가 임대료가 너무 높고 그다음에 휴게소 운영사의 수수료도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점주분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그다음에 가격이 그렇게 높아지고 이런 과정들이 있는 겁니다.
1: 실제 뭐 운영사들 휴게소 이제 취재하시면서 운영사들 실제 점주분들의 이야기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0: 예, 맞습니다.
1: 현장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가장 많이 나옵니까?
0: 실제로 이제 가격이 이제 비싸잖아요. 네. 근데 이제 비싸면은 이제 당연히 소비자분들이 왜 이렇게 비싸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남는 게 없다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임대료가 너무 높고 그다음에 이제 휴게소 운영사가 다단계 구조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운영사가 직접 다 하는 게 아니고 또 중간에 회사를 하나 두고 위탁을 줍니다. 그다음에 또 그 위탁 업체가 다시 또 점주한테 또 위탁을 주고 이런 식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떼가는 주체가 많아서 또 이제 본인들 이익이 적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제 물가가 비싸질 수 없는 이유를 그분들을 통해서 알 수 있었죠.
1: 입점 업체들의 물품 대금 미지급 문제도 짚으셨던데요. 이것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건 뭔가요?
0: 예, 앞서 이제 한번 설명드렸듯이 휴게소 매출 자체가 좀 특이한 구조거든요. 이제 실제로 점주분들이 좀 물품을 팔면은 입점 점주분들한테 돈이 직접 들어오는 게 아니고 휴게소 운영회사 입금이 돼요.
1: 네.
0: 그래서 휴게소 운영회사는 임대료하고 관리비를 떼고 이거를 점주분들한테 주는 구조거든요. 근데 휴게소 운영사 입장에서는 큰 돈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거를 뭐 다른 데 써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줘야 할 돈을 안 주면서 점주분한테 갑질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사례들이 계속 생기면서 저희가 발견한 사례가 이제 새 휴게소를 운영하는 회사가 있었거든요.
1: 네.
0: 그 회사의 경우에는 미지급한 돈이 28억 원 이상이 미지급이 됐었고 요 휴게소들 중 하나에서 이제 미지급된 사례의 이제 그 입점 업체 분 관계자분께서 이제 목숨을 잃으신 그런 상태가 있었습니다.
1: 네. 그러면 휴게소 운영사들의 미지급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 아닌가요?
0: 예, 맞습니다. 상당히 심각하고 바로 개선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1: 근데 이거를 개선시켜줄 주체가 도로공사 아닙니까?
0: 예, 사실 그래서 도로공사의 해명도 좀 이해가 안 되는 게요. 도로공사는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매년 운영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이제 대금 미지급이라는 상당히 이제 큰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인지를 늦게 했거나 사실상 알지 못했다라는 입장을 계속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도로공사의 책임이 좀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1: 이번에 도로공사라든가 운영사 입장도 들어보셨을 텐데 도로공사에서는 인지를 못했거나 나중에 알았다 이런 답변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0: 예, 맞습니다.
1: 그럼 나중에 알았으면 지금 뭔가를 한다고 합니까?
0: 지금은 이제 가서 뭐 이제 그분들이 직접 만나 뵙고 뭐 직접 가서 이제 조치도 하고 지금 이제 그렇게 좀 뒤늦게 조치를 하겠다라는 입장이 있어가지고 네,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그리고 운영사 같은 경우는 이제 민간 운영사도 있지만 전관이 재취업한 운영사들도 많았잖아요.
0: 예,
1: 그럼
0: 맞습니다.
1: 그 운영사들의 입장은 뭐던가요?
0: 아, 휴게소 운영사들 입장이요?
1: 네.
0: 예, 이제 휴게소 운영사들의 이제 공식적인 입장은 사실은 이제 그 전관분들이 취업해서 우리 전문성을 통해서 이제 감사나 경영 자문 활동을 하고

0: 있다 이렇게 공식적인 입장을 하는데요. 이제 비공식 입장을 저희가 들어본 결과 사실은 휴게소 운영 회사들도 전관분들이 취업을 하시는 상황에 대해서 우리도 되게 힘들다. 고액연봉을 지급해야 되고 그런데 이 업을 이어가야 되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계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1: 그러면 이제 비공식적으로 그러니까
0: 네.
1: 전관이 재취업해 있는 휴게소 운영사의 입장도 들으셨다고 하는데 혹시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원하는 어떤 대책 같은 게 있던가요?
0: 네, 휴게소 운영 회사들도 사실은 휴게소 운영 평가를 좀 투명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 입장도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휴게소 운영 평가가 좀 기준이 주먹구구식으로 되고 고무줄 평가가 많다 보니까 우리는 최소 불이익은 받지 않아야겠다라는 취지에서 이제 전관을 채용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 조치가 있어야 된다라는 판단이 됩니다.
1: 앞으로 이번에도 굉장히 자세히 취재를 하셨던데 이 관련 취재는 계속 해나가실 계획이세요?
0: 예, 제보가 좀 들어오고 있고요. 그래서 좀 취재를 계속 이어갈 생각입니다. 네.
1: 예. 이번에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고속도로 휴게소 전관예우 방지책 마련하라 주문했습니다. 가장 시급하게 바꿔야 될 부분 뭐라고 보십니까?
0: 일단 이제 운영 평가를 투명하게 하고요. 그다음에 도로공사 전관 분들이 역할을 하는 것을 막아야 됩니다. 이제 공적 권한을 이용해서 사익을 추구하는 게 확인이 되면 엄하게 처벌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임대료 수입이 줄이는 것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휴게소 운영사도 다단계 하청 구조를 좀 개선하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1: 네. 지금까지 한겨레21 박준용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만큼 행복이 온다.
2: 저축은행.
3: 모든 인쇄 가능한
4: 서머네드피아.
3: 온라인 주문 간편한
4: 서머네드피아.
3: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4: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5: 성공 보물 역시 서머네드피아.
3: 국민 인쇄 서머네드피아.
6: 8616번님, 전관 카르텔은 이제라도 좀 없어져야 합니다. 그 긴 시간 손 못 댔다는 게 충격이네요. 이런 의견을 주셨고요. 6635번님, 고속도로 휴게소 매장의 음식이 가격 대비 형편없는 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 그걸 알면서 왜 지금까지 그냥 놔둔 건지 이해가 안 되네요.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리고 1188번님도 저는 화물차 기사입니다. 이곳에 가면 정말 비싸기만 하고요. 먹을 게 없습니다. 정말로 개선되었으면 합니다. 라고 의견들을 주고 계십니다. 실질적으로 많은 분들이 많은 국민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곳에 가서 그 가격이 높아진 데다가 그렇다고 해서 질이 좋아졌느냐? 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의견 보니까요. 이곳은 어디일까요? 장거리 운전했을 때 고속도로 달리다가 이곳에서 쉬어가야 되겠죠? 졸음 오면 반드시 이곳에서 쉬었다 가셔야 됩니다. 또 출출하거나 배고파도 이곳에 많이 들르시는데요. 어디일까요? 방금 전관 카르텔 관련해서 직접 취재한 기자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정답 보내시면서 여러분 의견도 함께 보내봐 주세요. 1번 정비소, 2번 해우소, 3번 휴게소, 4번 탕수육소. 1번 정비소, 2번 해우소, 3번 휴게소, 4번 탕수육소. 문자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입니다. 보내시면서 이곳에서 있는 여러분의 추억도 여러분이 좋아하던 간식 1순위 뭐다 뭐 이런 거 보내주셔도 돼요. 3070번님도 아 고구마 10개 먹은 기분이네요. 공정 투명한 개선 기대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2765번님 아 맞아요. 이곳마다 맛집 시그니처 메뉴가 있습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맞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있는 이곳의 음식을 가장 좋아하십니까? 그것도 함께 보내봐 주셔도 좋겠네요. 1번 정비소, 2번 해우소, 3번 휴게소, 4번 탕수육소. 문자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입니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1부는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당신의 건강한 금융 파트너 유진 투자 증권 세상의 가치를 더하는 포스코 그룹과 함께합니다. 저는 잠시 후 11시에 다시 옵니다.
7: 고양시에 왜 왔니 왜 왔니 왜 왔니 꽃 보러 왔단다. 2026 고양국제꽃박람회 4월 24일부터 5월 10일까지 일산 호수공원에서 우리의 추억을 담은 꽃들이 시간을 물들입니다. 2026 고양국제꽃박람회
8: 고양 특례시.
9: AI를 아는 만큼 기회는 달라집니다. 중장년의 새로운 도전을 돕는 AI 역량교육에 참여해보세요. 영상 제작, 문서 작성, 데이터 활용까지 기초부터 전문 과정까지 연중 상시 운영합니다. 배우고 써보고 바로 활용하는 실전 교육. 시간당 2,000원으로 부담 없이 시작해보세요. 40세 이상 서울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가까운 50플러스 캠퍼스에서 더 쉽고 더 가깝게 지금 바로 일자리 몽땅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세요. 시민의 든든한 50년, 서울시 50플러스 재단이 함께합니다.
10: 반갑습니다. 경기도의 의장 김진경입니다. 누군가의 하루를 지키는 일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가족의 안부를 묻고 서로의 곁을 지키는 시간 속에 우리의 삶은 더 따뜻해집니다. 경기도에는 도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루가 흔들리지 않도록 보이지 않는 곳까지 더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오늘의 일상이 내일의 희망이 되는 경기도를 위해 도민 곁에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11: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6: 지금 시각은 10시 57분입니다. YTN is FM.
2: 삼성과 함께하는 마이텐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맑은 하늘 아래 따뜻한 햇살이 비추고 있습니다. 아침에는 공기가 제법 서늘했는데요. 낮에는 대체로 포근하겠습니다. 한낮의 기온이 대부분 지역에서 24도에서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대기도 청정한 남서기류의 유입 때문에 전국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좋음 수준입니다. 완연한 봄 날씨를 만끽하시기 좋겠습니다. 다만 낮 동안에 자외선 지수가 높아서 외출하실 때는 자외선 차단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현재 한강을 따라 강변북로 구리 방향 행주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밀리는 가운데 성산대교 진출로 고장 차량이 멈춰 있습니다. 이 부근 속도가 더 내려가 있는데요. 다시 동작대교에서 반포대교에서 2차로에도 고장 차량이 발생했습니다. 이 일대 잘 살펴서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분당 수서로는 도심 쪽으로 복정 나들목에서 수서 지나 탄천 1교까지 아직은 정체 서행입니다. 서부 간선도로는 금천 나들목 쪽으로 고척교부터 금천교까지 차량들 더딘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고속도로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달래내 부근부터 반포 나들목까지 8km 구간에서 차 간격이 좁혀져 있습니다.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구명그룹에서 제공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0: 뉴스 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해요.
1: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박기빈과 함께
0: 이젠 듣기로 해요.
1: 이젠 듣기로 해요.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2부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로 시작합니다. 코스피가 장중 기준으로 사상 처음 7선을 돌파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대형 반도체주가 급등하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었고 외국인 매수세도 유가증권 시장에 강하게 유입됐습니다. 코스피가 7,000선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현재 7,300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합의에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면서 호르무즈에 갇혀있는 선박들의 탈출을 지원하는 이른바 해방 프로젝트를 잠시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5일 SNS를 통해 파키스탄과 다른 국가들의 요청, 이란에 대한 군사작전 과정에서 거둔 엄청난 군사적 성과, 그리고 이란과의 종전을 위한 합의가 가까워졌다는 점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선박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선박 대열에서 벗어나 혼자 행동하다가 공격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한국 화물선 HMM 남우호가 이란의 공격을 받았다는 걸 기정사실화하며 한국의 호르무즈 해협 개방 참여를 거듭 압박한 셈입니다. 청와대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도 작전에 합류할 때가 된 것 같다며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촉구한 데 대해 한반도 대비 태세와 국내법 절차 등을 감안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어제 정부는 국제 해상 교통로의 안전과 항행의 자유가 모든 국가의 공동 이익에 부합하고 국제법상 보호되어야 할 원칙이라는 입장이라며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 부동산 불패라는 신화는 없다며 부동산 시장 정상화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SNS에 부동산 전문가와 공인중개사들의 절반가량이 올해 전국 집값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재판을 맡았던 신종호 부장판사가 오늘 새벽 법원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유서로 추정되는 물건을 발견했으며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달 28일 신 부장판사가 이끄는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에서 무죄로 본 김건희 씨의 주가 조작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고 김건희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치료비 부담이 큰 중증질환의 보장을 강화하고 비중증 비급여 보장을 줄인 5세대 실손보험이 오늘 출시됩니다. 금융당국은 불필요한 의료의 과도한 이용을 막아 다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도 일교차 큰 화창한 봄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전국이 맑겠고 낮 동안 봄볕이 내리쬐며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게 치솟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24도, 광주 25도, 대구는 26도로 일교차가 15도 안팎까지 무척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지금까지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이 전해드리는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였습니다. 94.5 MHz YTN 라디오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0시 15분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문을 열고요. 이렇게 11시가 되면 2부로 넘어옵니다. YTN 라디오는 유튜브로도 와주시면 이렇게 평일에는 유튜브 채널에서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방송도 YTN 라디오 유튜브로 오시면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보실 수가 있어요. SAT 한 번 더 내드릴게요. 앞서 1부에서 인터뷰 들으시고 여러분이 의견도 많이 보내주고 계신데요. 고속도로에서 장거리 운전을 하다가 졸음이 오거나 배가 고프거나 쉼이, 휴식이 필요할 때 이곳에 들르게 되죠. 그런데 이곳의 물가가 지금 너무 많이 높아졌다. 그 원인을 취재해 보니까 전관 카르텔이 문제더라.

0: 이곳을 사유화하고 있더라. 지금 이런 내용이 밝혀졌죠. 어딜까요? 1번 정비소, 2번 해우소, 3번 휴게소, 4번 탕수육소. 문자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로 정답 보내주세요. 0332번님 화이팅합니다. 한결의 박 기자님 취재 200곳 이상 하셨는데 수고하셨네요. 전관의 꼬리표를 그토록 다양하게 휘둘러 결국은 폭망으로 가려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그렇죠. 이렇게 나쁜 일 하면 안 됩니다. 이게 뭐 고스란히 그 물가, 오른 그 물가, 그리고 앞서 여러분 의견 보니까 가격은 많이 올랐는데 실제 질적으로는 떨어짐을 오히려 느끼신다고 해요. 이거는 문제가 있죠. 예. 2600번님, 제가 앞서 이곳에서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시는 메뉴를 알려달라, 예, 부탁을 드렸죠. 호두과자는 꿀맛. 네, 호두과자 나올 줄 알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것 중에 하나죠. 8249번님, 저는 천안 이곳에서 꼭 사는 게 있어요. 호두과자. 남녀노소 다 좋아하지요. 화이팅! 예, 두 번째 나왔습니다. 다른 메뉴가 지금 잘 안 보입니다. 역시 이곳에서, 예,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메뉴는 호두과자군요. 예. 302여번님, 항상 점심 메뉴를 정해주는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은 점심 이곳입니다. 오늘은 왠지 탕수육이 생각나게 하네요. 얌얌. 네, 괜찮습니다. 중국 음식 괜찮잖아요. 그리고 짜장면이나 뭐 짬뽕이나 이렇게 식사 단품 하나 시키시고 또 요리 하나 시켜야 네? 중국 음식은 먹은 거 같잖아요. 오늘 탕수육 소짜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한두분 가시면 각각 짜장면 하나 시키시고 탕수육 소짜 하면 딱, 딱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양이죠. 네, 저도 종종 그렇게 먹습니다. 2733, 지난 5월 1일에 속초 가는 시간 2시간이면 도착인데요. 무려 6시간 30분 걸렸습니다. 이곳 들르기도 되게 어려운 하루였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5월 1일부터 3일 연휴였잖아요. 금, 토, 일. 많은 분들이 고속도로 타셨군요. 놀러 가시느라. 5780번님, 어느 때부터인지 춘천 갔다 오는 길, 청주 갔다 오는 길에, 또 지방 갔다 오는 길에 잠깐씩 이곳에 들러서 입가심할까 싶었는데, 들러보면 핫도그 하나에 5,000원! 너무 비싸서 그냥 편의점 들러서 물만 사오고요. 지나쳐 올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실제로 진짜 많이 올랐군요. 핫도그 하나에 5,000원이면, 예전에 500원 아니었나요? 저 너무 옛날 얘기하나요? 그래도 하나에 5,000원이면 좀 너무 비싼 것 같은데요. 5958번님, 졸릴 땐 졸음 쉼터도 많이 이용해 주세요. 모두 행복을 위해서. 맞습니다. 예, 운전할 때 졸음이 오면 여러분 반드시 쉬어 가셔야 돼요. 고속도로를 타신다면 반드시 이곳에 들르셔서 쉬었다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어딜까요? 1번 정비소, 2번 해우소, 3번 휴게소, 4번 탕수육소. 문자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 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로 정답 보내주세요.
1: 이제껏 느껴보지 못한 고품격 라디오. 정보의 가치를 되찾는 순간. 고품격 교양시대 선두주자. 귀하게 슬기로워지는 여기는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0: 저는 박기빈입니다.

0: 최근 한류와 K컬처 열풍에 힘입어서 서울이 전 세계에서 주목받는 매력적인 여행지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이제 서울 관광도 단순히 명소를 소개해주는 수준을 넘어서 경험과 콘텐츠 중심으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서울관광재단은 미국 프로축구 명문구단이죠. LAFC와 손잡고 스포츠 관광을 접목한 글로벌 마케팅에 나서는가 하면 지역관광과 상생, 예술관광상품 육성까지 방한 관광객 3천만 시대를 앞두고 서울관광의 새로운 지도를 그리고 있습니다. 길기현 서울관광재단 대표이사 스튜디오에 모시고 직접 이야기 나눠볼게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네 오랜만에 오셨으니까요. 네.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1: 네, 안녕하십니까. 예, 요즘 날씨가 좋아서 외국인들도 많이 오고 또 서울 시내 축제가 많아서 시민들도 즐거워하고 아주 좋은 그런 쾌청한 날씨인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또 LA 가서 손흥민도 만나고 오고 네. 우리 재단에 여러 가지 좋은 일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0: 어서 오십시오. 예. 5월입니다. 네. 5월 정말 날씨가 너무 좋잖아요. 요즘에 네. 예, 예. 서울관광재단에서 우리 대표님께서 가장 좋아하는 날씨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1: 맞습니다. 예. 5월이 아주 관광으로서 피크죠.
0: 그렇죠.
1: 또 일본의 연휴도 있고 또 중국의 노동절 연휴도 있고 해서 외국인들도 엄청 들어오고 관광업계에는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0: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네, 있습니다. 네, 네, 네. 방금 말씀하셨는데요. 최근에 미국 다녀오셨네요. LAFC 네. 다녀오신 거예요?
1: 예예예. 예, 예, 예. LAFC라고 이제 LA에 연구를 둔 이제 프로 축구팀인데 이제 굉장히 뭐 잘하는 팀이죠. 근데 우리 손흥민 선수가 이제 얼마 전에 작년에 이적을 해서 지금 아주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쪽하고 이제 MOU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왔습니다. 그쪽에서 이제 연락이 와가지고요.
0: 아, 먼저 연락이 왔어요?
1: 예예예. 예, 예. 저희는 이제 스팸 메일인 줄 알고.
0: 아니 뭐라고 제목이 왔는데요?
1: 아니 자기들하고 협업하고 MOU 해서 이제 서울 홍보도 해줄 테니까 자기들도 홍보를 좀 해달라 서울에 자기 팀을 그렇게 연락이 왔죠.
0: 네.
1: 근데 처음에 스팸 메일인 줄 알았는데 우리 직원들이 이제 유학 갔다 온 친구들이 많아요. 왜냐 외국어를 잘해야 되기
0: 그렇죠.
1: 때문에. 이제 그 친구들이 보더니 아 사장님 이거 진짜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아 이거 진짜 같다 그럼 바로 우리 계약하자. 그래서 이제 순식간에 이제 이루어졌죠. 저희보다 더 큰 기관들이 많은데 저희한테 온 게 저희는 좀 신기했고 네. 뭐 그랬습니다.
0: 그 이유를 물어보셨어요 혹시?
1: 그게 이제 저희가 보니까 저희가 우리 서울 관광객들 굉장히 왕성하게 일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LA에 이제 K-콘 뭐 이런 거 콘서트도 가서 우리 부스 서울 부스도 만들어 놓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그 중에 이제 명함 작업 명함 돌리고 하면서 이제 떼었던 거 아니면 저희가 이제 블랙핑크나 그 BTS를 모델로 전 세계 홍보를 많이 하잖아요. 네네네. 그런 걸 보고서 거기서 아, 이 업체하고 하면 자기들도 홍보가 많이 되겠다. 이런 걸 느끼셨나 봐요. 그래서 우리한테 오퍼가 온 겁니다.
0: 굉장히 공정하고 네. 투명한 절차를 통해서 네. 서울 관광재단의 공식 메일로 네. 요청이 와서. 네.
1: 그래서 제가 이번에 가서 뭐 레리 프리드만 네. 또 존 토링던 공동 구단주도 만났고 같이 식사도 하고 네. 또 손흥민과 같이 또 이렇게 프레이하는 거 같이 옆에서 보기도 하고
0: 손흥민 네. 선수 만나셨어요?
1: 아, 예, 만났죠.
0: 뭐라고 하던가요, 손흥민 선수는?
1: 아니 뭐 반갑다고는 굉장히 영광스러운 자리였고
0: 네.
1: 무엇보다도 이제 손흥민이 팬이 수천만 명이거든요.
0: 네,
1: 그분은
0: 그렇죠.
1: 이제 인성이 좋으셔가지고 전 세계에 다 팬이 있습니다. 한국뿐 아니라 동남아, 뭐 아시아, 유럽, 미국에 다 팬이 있고 지금 미국의 MLS 리그에서 지금 어마어마한 그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어요. 그 지금 북중미 월드컵 저 챔피언스 리그 콩카스컵에 이제 4강까지 올라갔거든요.
0: 네.
1: 그래서 굉장히 또 인기 있고 지금 리그에서는 3위를 달리고 있고 거기에 손흥민이 주축입니다.
0: 아, 맞아요. 지금 네. 저희 YTN 라디오 유튜브 채널로 오시면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시청하실 수가 있는데 구단주랑 함께 찍으신 사진인가요? 두 분 다 네. 지금 선글라스 멋지게 끼고 사진 네,
1: 구단주.
0: 찍으셨네요.
1: 레리 프리드먼.
0: 야, 저분이 그분이군요.
1: 네.
0: 야. 네. 서로 어떤 대화 나누셨어요?
1: 이제 앞으로 서로 잘해보자고 하고 서울에 대한 기대도 자기들도 많고 왜냐하면 서울에 대해 LAFC를 홍보를 또 많이 해야 되니까
0: 그렇죠. 네,
1: 기대도 많이 하고 저분이 직접 그 BMO 스타디움이라고 손흥민의 그 경기장 전체를 다 그 투어를 해주셨어요. 거의 한 시간에 걸쳐서
0: 네.
1: 아주 뭐 거기는 그 잘 돼 있어요. 그 레스토랑도 잘 돼 있고 밥 먹으면서 뭐 술 마시면서 경기를 볼 수 있게 아주 잘 돼 있고 또 오너십을 가지고 있는 30명 뭐 유명한 농구 선수 뭐 누구야 그 있어요 그 키 큰 사람 유명한 농구 선수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이제 오너거든요. 네.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 뭐라 그럴까 그 다 그 오너십을 가지고 있어서 그 이제 LFC를 운영을 하는데 그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대접을 받고 또 운동장이 한 2만 5천 명 들어가는데 너무 네. 예쁘게 잘 돼 있어요.
0: 아, 그래요.
1: 네. 잔디로. 그래서 아주 응원하기도 좋고 네. 아주 다이나믹하고 제가 바로 옆에서 직관을 했는데 너무너무 스릴이 있었어요. 2시간 정도 계속 네, 내내. 네. TV에서 보는 거는 또 완전 천양지차더라고요.
0: 그렇죠. 다르죠. 직관을 네. 하면. 네. 네. 서울관광재단과 LAFC가 공식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앞으로 정말 기대되는 그런 소식을 가장 먼저 전해드렸고요. 현재 LAFC 팬페스트 현장에서 서울 랜드마크 활용한 챌린지, 뭐 한복 체험, 뭐 제기차기 뭐 이런 거 있었다면서요. 근데 호응이 네. 그렇게 좋았다고 하던데요.
1: 예, 거기 이제 팬페스트라고 하는 게 이제 경기 시작 전에 한 3시간 전부터 부스들을 차려놓고 음식도

0: 팔고 뭐각 기업들이 홍보도 하고는 하는 데인데 저희 서울관광재단도 서울 마이 소울을 캐치프레이즈로 해서 이제 그 부스가 나갔었습니다. 그 제기차기 또뭐 머리 헤딩해서 뭐 남산 맞추기 남산 뭐 이런 여러 가지를 했는데 거의 뭐 3천 2천 명이 왔어요. 3시간 동안에 제일 붐비는 그런 부스였고요. 어쨌든 뭐 엄청나게 그 사람들이 즐거워했고 또 서울이라고 하니까 또더 친근하게 느끼는 것 같고 또 손흥민 고향에서 왔으니까 또 더
1: 그렇죠. 더
0: 많이
1: 특별하게
0: 왔죠.
1: 느껴지실 것
0: 제가
1: 같아요.
0: 또 주의 깊게 본 거는 그 유니폼들을 많이 오고 입고 오잖아요. 저지라고 하죠. 그 입고 왔는데 거의 뭐 손흥민 유니폼이 제일 압도적이었습니다.
1: 근데 앞서 뭐 한복 체험 뭐 이런 거는 제가 이해가 되는데 왜 제기차기를 하셨을까요? 굉장히 어렵지 않나요?
0: 제기차기는 누구나 할수 있고
1: 네.
0: 그럼 보통 이제 다섯 개 하는 사람한테는 상품을 주고 많이 하는 사람은 상품을 주는데 그 이제 또 공차는 거랑 비슷하게
1: 아, 발로 하는
0: 예. 그런
1: 거니까요.
0: 거니까 제기차기를 했죠.
1: 야,
0: 우리 또
1: 제기차기
0: 전통적으로
1: 잘하시던가요? 현지에서?
0: 많이 하는 사람이 다섯 개 정도 하고 보통 한두 개에 그쳤습니다. 저도 하라고 해서 저는 10개 이상 했습니다.
1: 어머, 대표님 제기차기 굉장히 잘하시네요. 제기차기 진짜
0: 저도 조기
1: 어렵잖아요.
0: 축구 열심히 했거든요.
1: 아, 그렇군요.
0: 초등학교 중학교 때 핸드볼 선수도 하고
1: 아,
0: 운동
1: 정말요?
0: 체질이 좀 있죠.
1: 대표님이요? 그러니까 대표님께는 이번에 LAFC와의 파트너십이 여러 가지로 굉장히 의미 있고 굉장히 신나는 일이실 것 같아요, 대표님께도.
0: 아유, 너무너무 좋은 일이죠.
1: 아, 그러니까요. 앞으로 손흥민 선수하고 이 LAFC 선수들이 함께 홍보 영상도 찍는다고 들었거든요. 찍었나요? 찍을 건가요?
0: 이제 곧 가서 이제 우리 대행사에서 찍습니다. 그래서 뭐 손흥민, 부안과 요리스 또 이제 델가도 이네 선수가 이제 우리 포스터의 주축이거든요. 이네 선수들이 플레이하는 모습을 이제 동영상으로 찍어서 우리 유튜브나 SNS에 막 올리죠.
1: 네.
0: 그럼 전 세계 사람들이 손흥민이 워낙 유명하니까 우리 유튜브나 SNS 많이 들어와서 보죠. 그러게 되면 이제 그쪽에서 또 우리한테 티켓을 여러 장 주어요.
1: 오.
0: 티켓도 주고 또 유니폼도 주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또 추첨해서 시민들한테 나눠주기도 하고 또 우리는 이제 이벤트를 걸어서 항공료는 우리가 부담해서 항공료에 직권할 수 있는 티켓까지
1: 이야.
0: 우리가 또 제공을 할 겁니다. 한
1: 대단한
0: 두 명
1: 이벤트.
0: 정도
1: 예.
0: 그런 엄청난 그런 센세이션을 일어날 것 같습니다.
1: 진짜 많은 분들이 참여하실 것 같고 지금 YTN 라디오 유튜브 채널로 와주세요. 화면에 지금 말씀하신 네 선수가 중앙에서 멋진 포즈를 잡고 있는 그 모습이 포스터죠, 저게 지금.
0: 네, 포스터입니다.
1: 이야,
0: 우리 지금
1: 멋지네요.
0: 서울 시내 관광 안내 센터가 25개가 있거든요.
1: 네.
0: 저런 데 가면은 다 나눠줍니다. 원하시면.
1: 멋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벤트를 이제 6월에 진행하신다는 거잖아요. 그 이벤트 참여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0: 이제 우리가 곧 공고가 나갈 겁니다. 이제
1: 예.
0: 포스터에도 나가고 지금 저 포스터가 도화신문에도 많이 이제 전면 광고가 나가고 있거든요.
1: 네.
0: 이제 우리 홈페이지 잘 보시면 우리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1: 예. 굉장히 기대되는 소식을 전해드렸고요. 길기현 서울관광재단 대표이사와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정부가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국정과제로 방한 관광객 3천만 명 목표를 제시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뭐 LAFC 협업을 시작으로 앞으로 이런 스포츠 활용한 마케팅을 함께 한다면 뭐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다른 계획도 갖고 계실 것 같아요.
0: 저희 서울시에서 2008년대에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그때 당시 박지성 씨가 아주 유명했죠. 그때는 그분과 이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하고 같이 MOU해서 같이 광고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서울이 굉장히 많이 알려졌죠. 전 세계에.
1: 네.
0: 전 세계 많이 알려졌는데 이것도 이제 같은 일환이고 LAFC하고 우리가 이제 상당히 경과를 좋은 결실을 얻을 것 같고 또 이제 요즘에 그저 이정우 선수라고 야구 선수 있어요.
1: 대단하죠.
0: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1: 네.
0: 그쪽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같이 서울하고 협업을 하자고
1: 네.
0: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고 이런 스포츠의 유명한 선수들을 우리가 앞세워서 또 서울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고 있다고 봅니다.
1: 그러네요. 사실 서울 관광객은 정말 지금도 많은 분들이 오시고 앞으로도 이런 스포츠 활용한 마케팅 같은 부분도 많이 이제 추진하실 거니까 더 많은 분들이 오시겠지만 보면은 서울 도심에서 지역 관광의 매력을 먼저 체험하게 하는 프로그램도 또 지금 진행 중이시라면서요?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0: 저희가 이제 서울시청 그 서울시의회 앞에 그 안테나숍을 세웠습니다. 그거는 이제 지역에 예를 들어서 뭐 부산, 대구, 광주, 제주 이런 데에서 자기들 특산물 팔 수도 있고 또 관광 안내도 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해 놨습니다. 그래서 거기 오시면 언제든지 지방 관광에 소개도 받을 수 있고 그렇거든요. 저희가 왜 그쪽에 신경을 많이 쓰냐면 뭐 시장님도

0: 그러시지만 이 서울만 가지고는 이제 2천만, 3천만이 오면은 소위 말하는 부대께서 못 다닙니다.
1: 서울이 너무 포화 상태가
0: 그렇죠, 그렇죠.
1: 되겠군요.
0: 명동이나 인사동 이런 데가 어깨가 부딪혀서 못 다닐 정도가 이제 조금만 있으면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 밀집도가 높으면 사람들이 짜증이 나거든요. 우리도 어디 가서 복잡하고 하면 짜증나잖아요.
1: 맞습니다.
0: 그래서 좀더 이제 한가한 분위기 속에서 관광을 즐길 수 있어야 진짜 관광이거든요. 이제 그래서 우리가 그 서울에 오신 분들을 지방으로 좀 이렇게 소개하는 그런 작전을 펼치는데 그게 그 중에 하나 대표적인 게 안테나숍이라서 거기 와 보시면은 그 지역에 뭘할 수, 그 뭐가 특산물인지 이런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1: 그럼 몇 곳의 지자체가 함께 있나요?
0: 지금 현재 8개 하고 있는데 강원도, 안동, 전북, 제주와 같이 8개의 지자체를 같이 하고 있고 그 지역들의 뭐 그런 향기를 맡을 수 있는 그런 뭐 여러 가지도 준비해 놓고 또 홍보물 또 이런 여러 가지 특산물 판매 이런 걸 겸행하고 있습니다.
1: 네. 서울을 다시 찾는 외국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분들이 사실 지방 여행에도 관심이 많으시다면서요.
0: 예, 이제는 이제 서울을 벗어나서 지방에 특히 뭐 안동이라든가 또 이제 부산, 제주, 강릉 이런 데를 이제 점점 많이 가고 있는 추세죠. 일본도 우리가 뭐 동경뿐이
1: 아,
0: 아니고
1: 그렇죠.
0: 오사카, 뭐
1: 네.
0: 규슈, 도쿄, 교토, 또 북해도 이런 이제 골고루 가거든요. 근데 아직은 우리는 그런 수준이 아니고 있는데 점점점 이제 그런 수준으로 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프랑스를 갈 때도 어떻게 보면 이제 파리를 먼저 가잖아요. 파리 간 다음에 리옹이나 무슨 니스 이런 데를 이제 가게 되는데 어쨌든 이제 외국 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지방을 많이 가게 되면 서울은 반드시 거쳐야 될 관문이거든요.
1: 네.
0: 지방이 잘 되면 서울도 잘 되는 걸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보령시하고 머드 축제 할때 우리가 기차로 외국인을 1,400명을 보내줬어요. 기차 세 대를 이용해서.
1: 예.
0: 그게 이제 외국인들이 가서 뭐그 지방 그 향토 시장도 막 찾아가고 하니까 상인들도 너무 재밌고 또 보령시에서 너무 감사하고 해서 그 시장님이 막저 면장들하고 회의하는 데서 막 서울 관광자들 길기현 대표에 너무 감사하다. 또 감사패도 우리 직원들한테 주고 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1: 네.
0: 뭐 해남 이런 데하고 계속 문경 이런 데하고 계속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지방하고 되면은 서울은 당연히 올라가는 거고
1: 그렇죠.
0: 지방도 좋아지는 거고 예, 그렇게 되고
1: 맞네요.
0: 있습니다.
1: 그러니까 말 그대로 서울 관광재단은 그러니까 상생 전략입니다. 상생
0: 그랬죠.
1: 전략과 지원을 함께 하고 계신 거예요. 지방의 관광도 함께 성장해 가기 위해서 그런 방안을 지금 추진 중이시라는 말씀이고요. 요즘엔 또 체험형 콘텐츠가 눈에 띄더라고요.
0: 그래서 저희 관광재단에 이제 오시면 11층에 저희가 체험센터를 만들었습니다. 한류 체험센터라고 해서 거기 오면 한글로 이제 한글 배울 수가 있고 한글로 캘리그래피 배울 수가 있고 또 민화 만들기 또 여러 가지 뭐 자개로 자기 명함집 만들게 하고 하는데 1년에 2만 명씩 와요. 외국인들이. 그렇게 이제 많이 오는 체험
1: 네.
0: 관광에 이제 유명하고 또 우리 안테나샵에 시청 앞에 안테나샵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옥상에 오시면 우리가 이제 그런 지역의 특산물 또 지역의 유명한 술, 음식 이런 것도 우리가 이제 판매를 할 예정입니다.
1: 네.
0: 6월에. 그래서 이제 미식 팝업이 이제 또 열리거든요. 그러면 지역에 계신 분들 또 고향 생각도 나시게 하고 또 외국인들 오셔서 아, 그러면 이런 뭐 지역에 이런 뭐 맛도 체험할 수 있고 하는 그런 좋은 자리를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6월에.
1: 네. 서울관광재단이 앞서 스포츠를 활용한 관광 상품 개발, 관광 마케팅, 이제 그걸 먼저 설명을 해 주셨고, 그리고 이제 지역 관광도 함께 상생하기 위한 전략도 설명해 주셨고, 뿐만 아니라 예술 관광에 또 주목하고 계시잖아요. 서울 예술 관광 상품 10개 선정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것들인가요?
0: 그 이제 저희가 예술 관광에 지금 이제 관심을 많이 쏟게 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지금 이제 서울 관광이나 한국 관광이 한류 때문에 지금 굉장히 힘을 많이 받았거든요. 뭐
1: 네.
0: K-pop, 뭐 K-드라마, K-콘텐츠 등뭐그 K-코스메틱 이런 걸로 이제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데 언젠가는 이게 이제 사라질 때가 있다고 봅니다. 일본의 J-POP도 2000년대 초에 아주 대성황을 이뤘었거든요. 홍콩 영화도 뭐 1980년대 세계를 휩쓸었었고 근데 지금 알아주지 않잖아요.
1: 아,
0: 그래서
1: 네.
0: 우리는 포스트 한류를 준비하자고 해서 우리가 교수님들하고 연구한 게 예술 관광입니다.
1: 오.
0: 왜냐하면 예술은 이제 영원한 거고
1: 그렇죠.
0: 뭐 쇼펜하우어가 얘기했거든요. 인생은 고통의 연속이다. 고통이 잠시 멈추는 게 행복이다. 행복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고통이 이제 뭐라 그럴까 이제 끝나면 이제 고통을 이겨내면 행복이 오겠죠. 근데 그게 이제 그럼 권태가 온다 이겁니다. 권태가 네. 그럼 이제 지루하죠 또 삶이.
1: 그렇죠.
0: 그래 이제 사람이 그 왔다 갔다 이제 계속 그러는데 그런 걸 극복하기

0: 뉴욕, 런던, 파리에 버금가는 그런 대도시를 만드는 게 저희 그런 문화, 그런 관광지를 만드는 게 저희 꿈입니다.
1: 지금까지 길기현
0: 네.
1: 서울관광재단 대표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곧 천마의 세 번째 제자가 강호를 뒤흔들지니. 열혈강호
3: 온라인. 유쾌, 경쾌, 코믹무협 온라인 게임 열혈강호 온라인. 진풍백 업데이트, 신규 서버 오픈.
4: 이제야 게임이 좀 되겠군.
3: 열혈강호 온라인. 열혈강호 온라인.
1: 오늘 SAT 정답은 휴게소였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박규빈이었습니다. 당신의 건강한 금융 파트너 유진투자증권, 세상의 가치를 더하는 포스코그룹과 함께합니다.

0: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1: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2: 이 메시지는 2025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지 습관을 바꾸는 아름다운 책임만 다했다면,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3: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 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4: 수도권에서 단 한 시간 봄나들이 어디로 갈지 고민이라면 지금 강화로 떠나보세요. 교동도 화계정원에서는 계절마다 피어나는 꽃과 함께 모노레일을 타고 서해의 풍경을 한눈에 담을 수 있고, 미네랄이 풍부한 온천수로 즐기는 미네랄 스파에서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쉬어갈 수 있습니다. 천년의 시간을 간직한 전등사, 바다와 석양이 어우러진 보문사에서는 깊은 여유를 느껴보세요. 짜릿한 루지와 낙조가 기다리는 강화 시사이드 리조트, 아이들과 함께라면 옥토키 우주센터와 천문과학관에서 특별한 체험까지. 자연, 힐링, 체험이 모두 있는 곳 강화. 이번 주말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떠나보세요.
5: 2026 수원 연극축제. 공연은 거리에서 시작되고 이야기는 당신 곁에서 피어납니다. 프랑스에서 온 환상적인 거리극과 가슴 벅찬 서커스까지. 우연히 마주친 공연이 당신의 발길을 멈추게 할 거예요. 5월 16일과 17일 경기 상상 캠퍼스에서 자연과 예술이 함께 숨쉬는 특별한 봄을 만나보세요. 수원을 새롭게, 시민을 빛나게, 수원특례시가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11시 34분입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이 시간은 YTN 제공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합의에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면서 해방 프로젝트를 잠시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5일 SNS를 통해 파키스탄과 다른 국가들의 요청, 이란에 대한 군사작전 과정에서 거둔 엄청난 군사적 성과, 그리고 이란과의 종전을 위한 합의가 가까워졌다는 점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말했습니다. 이어 호르무즈 해협 봉쇄는 유지하되 호르무즈에 갇혀 있는 선박들의 탈출을 지원하는 해방 프로젝트는 잠시 중단해 합의가 최종 타결될 수 있는지 여부를 지켜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목표로 꺼내든 해방 프로젝트를 놓고 글로벌 해운업계와 보험업계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고 영국 더 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방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이틀 만에 갑자기 이를 일시 중단하겠다고 발표해 변심을 거듭하는 특유의 마이웨이 행보를 재차 연출했습니다. 전문 매체 로이즈 리스트는 미국의 해방 프로젝트는 업계와 아무런 사전 협의 없이 개시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더 타임스는 4일 프로젝트 개시 뒤 미군 해군 함정들과 선박들이 이란의 폭격을 받았고, 아랍에미리트 푸자이라 항구 석유시설에는 미사일과 드론 공격이 쏟아졌다며 혼란이 더욱 심해졌다고 전했습니다. 걸프 지역의 한 화물선이 지상에서 공격한 순항 미사일 가능성이 있는 공격에 맞아 필리핀인 승무원 여러 명이 다쳤다고 복수의 당국자를 인용해 미국 CBS 방송이 전했습니다. CBS는 현지 시간 5일 저녁 프랑스 회사가 소유한 CGM 샌 안토니오에 대한 공격이 발생했다고 관계자들이 밝혔다면서 이 선박은 6일 정오에는 두바이 근처에 있었지만 이후 어디로 이동했는지 명확하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영국 해사 무역기구도 어제 한 화물선이 호르무즈 해협 내에서 정체불명의 발사체에 피격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3일 이후 해사 무역기구는 이 지역의 다른 세 선박의 화재와 투사체 공격, 소형 선박의 공격 등 사건이 있었다고 보고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이후 세 번째 한국 유조선이 우회로인 홍해를 통과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오늘 오전 9시 기준 우리 선박이 홍해를 안전하게 통과해 국내로 원유를 운송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달 17일과 지난 3일에도 우리 유조선이 사우디아라비아 얀부항에서 원유를 적재해 홍해를 거쳐 운항했습니다. 해수부는 해당 선박이 홍해를 항해하는 동안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 항해 안전 정보 제공, 실시간 소통 채널 운영 등으로 안전을 지원했다며 앞으로도 국내 원유 수급의 안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동전쟁 여파로 석유류 물가가 20% 넘게 오르는 등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1년 9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뛰었습니다. 국가데이터처가 오늘 발표한 4월 소비자 물가 동향을 보면 지난달 소비자 물가 지수는 119.37로 1년 전보다 2.6% 올랐습니다. 이는 2024년 7월 2.6% 이후 최대 상승폭입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12월 2.3%, 지난 1, 2월 2%로 하락 흐름을 보이다가 중동전쟁 여파로 3월 2.2%로 오른 뒤 지난달 단숨에 0.4%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석유류 물가는 21.9% 뛰며 전체 물가를 0.84%포인트 끌어올렸는데 석유류 상승률은 2022년 7월 35.2% 이후 3년 9개월 만에 가장 컸습니다. 국제 유가가 큰 폭으로 하락한 가운데 국내 주유소 석유값은 소폭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오늘 오전 9시 기준 전국 주유소의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2011.5원으로 어제보다 0.21원 상승했습니다. 같은 시각 전국 평균 경유 가격은 2005.53원으로 하루 만에 0.1원 올랐습니다. 반면 리터당 휘발유 가격이 2,050원 선을 가장 먼저 넘어섰던 서울 지역 휘발유 값은 어제보다 0.16원 떨어진 2,051.58원을 기록했습니다. 서울 지역 경유값은 2,037.59원으로 어제보다 0.54원 낮아졌습니다. 서울 외에도 울산과 충남, 세종 등 기름값은 내렸고 경기, 인천, 전북 등에서는 오르면서 지역별 석유값 등락이 엇갈렸습니다. 2차 종합특검은 이른바 노상원 수첩에서 체포 대상자들을 이송하려 했던 인천 옹진군 연평도에서 현장 점검을 나섭니다. 김치헌 특검보 등 특검 관계자들은 오늘 국방부의 협조를 받아 해병대 연평부대 내 수용시설에서 현장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노전 사령관은 수첩에 권순일 전 대법관과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명수 전 대법원장, 문재인 전 대통령 등을 수거 A급으로 적었습니다. 이어 이들에 대한 처리 방안으로 연평도로 이송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오늘 10월 검찰청 폐지와 함께 신설될 공소청 검사의 보안수사권을 둘러싼 논의가 한창인 가운데 김민석 국무총리가 보안수사권 폐지를 전제로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했습니다. 김 총리는 최근 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에 검사 보안수사권은 폐지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보안수사 요구권 부여 여부를 논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앞서 김 총리는 수사 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보안수사권은 원칙적으로 없애는 게 맞다면서도 폭넓은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이번 지시로 정부는 보안수사권 폐지를 전제로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검찰개혁추진단은 지난 3월부터 연속 토론회를 열어 형사사법체계 개선을 위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왔고 6.3 지방선거가 끝나면 본격적으로 형사소송법 개정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른바 조작기소특검법과 관련해 당내 의견 수렴과 논의 수기 절차를 거치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오늘 최고위원회의 이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원내대표가 선출되면 지도부가 로드맵을 논의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시기와 대상 모두 그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며 관련 절차는 물리적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오는 10일로 예정된 박민식 부산 북갑 보궐선거 후보자 선거사무소 개소식 참석을 조율 중인 가운데 친한동훈계 의원들은 같은 날 한 전 대표 행사 참석을 예고했습니다.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오늘 YTN 통화에서 박민식 후보로부터 참석 요청을 받았고 가급적 장 대표가 직접 참석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날 부산 북갑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한동훈 후보도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예고했는데 이 자리에 친한동훈계 의원들이 여러 참석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 20도, 습도는 51%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강현구였습니다. 이어서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가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0: 조인서 변호사의 상담소.
1: 매일 아침 눈을 뜰 때 딱 한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오늘 이 사람을 어떻게 기쁘게 해줄까? 그 생각 하나가 하루를 버티는 힘이 될 겁니다. 결국 행복은 나를 위한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누군가를 위해서 살아갈 때 나도 모르게 더 단단해지는 게 우리 사람이니까요. 오늘도 그런 마음으로 찾아와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도 활짝 문 열었어요. 저는 변호사 조인섭입니다. 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이준환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이준환 변호사입니다.
1: 오늘의 고민사연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결혼 5년차 맞벌이 부부입니다. 저희는 커리어를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결혼하기 전부터 아이를 갖지 않기로 했습니다. 재산도 철저히 따로 관리해왔어요. 생활비와 아파트 매수 자금만 공용 계좌에 반반씩 넣는 방식이었죠. 그런데 시어머니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서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애도 없고 돈 관리도 따로 하면 집안 꼴이 뭐가 되겠니? 라며 남편을 강하게 몰아세우시더니 저희 부부가 함께 모아둔 아파트 매수 자금을 투자해서 불려주시겠다면서 억지로 가져가신 겁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저는 남편에게 따졌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사과는커녕 엄마가 남이야? 다 잘 되라고 하시는 건데 웬 유난이야? 라고 하더라고요. 더 기가 막힌 건 제가 돈을 돌려받고 싶다고 한 말을 쪼르르 시어머니에게 전했다는 겁니다. 그 말을 전해들은 시어머니는 애도 안 낳으면서 돈 욕심만 많아서 내 아들 등골을 빼먹는다라고 하셨고 급기야 친정 부모님께 전화를 걸어서 저를 비난했습니다. 결국 저는 오만정이 다 떨어져서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남편은 짐을 싸서 본가로 들어갔죠. 그런데 남편이 나간 뒤 더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출근하고 없는 시간에 시어머니가 수시로 도어록 비밀번호를 누르고 제 집에 들어오는 겁니다. 아들 물건을 챙겨가야 한다는데 사전에 어떤 연락이나 허락도 없었습니다. 저 혼자 사는 집에 마음대로 드나든다고 생각하니까 하루도 마음을 놓을 수 없습니다. 얼른 이 관계를 정리하고 싶은데 너무 골치가 아픕니다. 남편에게 재산 이야기를 꺼내자 우리 나이도 없고 소득도 각자 관리했는데 나눌 재산이 어디 있냐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현재 전세 계약과 대출은 모두 제 명의이고 대출 상환도 제가 훨씬 더 많이 해왔습니다. 아이를 키우지 않았다라고 하는 점이 재산 분할에서 저에게 불리하게 작용할까요? 시어머니가 제 허락 없이 집에 들어오는 문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을 만나봤습니다. 사연자분은 아이를 갖지 않기로 한 딩크족이었고 또 재산도 철저하게 분리해 오셨어요. 요즘 이런 부부들 많죠?
2: 네, 요즘에 이런 딩크족 부부들이 많이 있으신데요. 이런 부부의 결정을 다른 가족들이 존중해 주신다면 큰 문제가 없는데
1: 네.
2: 보통 가족들이 개입하면서 갈등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1: 그렇죠. 부모님들이 참지 않으시죠. 지금 사연자분의 시어머니도 그런데 시어머니의 폭언 이거 우선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2: 네. 시어머니의 폭언도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시어머니는 남편분의 직계존속에 해당하는데요.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도 민법에서 재판상 이혼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네.
2: 다만 폭언이 있었다고 무조건 이혼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1: 네.
2: 법원에서 그 폭언의 정도가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참으로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해야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1: 네.
2: 이 사연에서는 시어머니가 사연자님과 친정 부모님에게까지 연락해서 심한 폭언을 하셨기 때문에 이혼 사유가 된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그렇군요. 지금 이 부부 재산 따로 관리해 왔습니다. 그러면 이혼할 때 재산 분할이 이루어질까? 이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그럼 이혼하면 각자 번 돈 각자 가져가게 되는 걸까요?
2: 아니요. 각자 번 돈을 각자가 가져가게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1: 네.
2: 부부가 소득을 각자 관리했다고 해도 혼인 중에 올린 소득과 이를 바탕으로 형성한 재산은 일단 부부 공동 재산으로 보게 됩니다.
1: 네.
2: 그리고 사연에서 재산을 관리한 방법을 보면 부부가 각자 재산을 완벽하게 분리해서 관리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생활비와 아파트 매수 자금을 함께 모아서 관리를 한 것처럼 보이고요.
1: 그렇죠.
2: 네, 혼인 기간도 5년이나 되기 때문에 이 사건은 통상적인 재산 분할로 부부 공동 재산을 청산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1: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갈등의 폭발이 시어머니가 아파트 매수 자금을 가져간 거거든요. 이거 이렇게 시어머니가 가져간 아파트 매수 자금 이것도 분할 대상이 될까요?
2: 네. 시어머니가 부부가 함께 모은 아파트 매수 자금을 가지고 갔다고 해도
1: 네.
2: 그 돈은 부부가 보유하는 것으로 추정해서 분할 대상인 재산에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 중에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신청 같은 증거신청 절차를 통해서 거래내역을 확인하신 다음에
1: 네.
2: 시어머니가 가져간 아파트 매수자금의 액수를 특정하고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1: 그러면 그 시어머니가 가져간 돈도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고 했을 때 이거를 사연자분이 직접 돌려받을 수 있는 걸까요?
2: 돈을 직접 돌려받는 방법으로는
1: 네.
2: 재산분할 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회행위 취소권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1: 네.
2: 그런데 이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남편이 재산 분할을 해주기 싫어서 의도적으로 자신의 어머니에게 돈을 보냈어야 합니다.
1: 그렇군요.
2: 네, 그런데 이 사연을 보면 시어머니가 돈을 가져간 것이 갈등의 시작이 되어서 이혼을 결심한 것으로 보이고요. 이혼 얘기가 나오던 중에 남편이 재산 분할을 안 해주려고 어머니에게 돈을 증여한 것으로 보이진 않기 때문에
1: 네.
2: 사회행위 취소로 해결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방법으로 돈을 돌려받지 못하시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돈 자체가 분할 대상에 포함돼서 재산 분할금을 산정하는 데

0: 반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1: 네.
0: 돈을 돌려받지 못해서 재산 분할금이 적게 인정받을 것 같다는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1: 네. 그러면 지금 사연자분이 또 걱정하는 거는 두분 사이 아이도 없습니다. 또 맞벌이 하면서 살림도 안 하셨어요. 게다가 남편은 그러니까 나눌 재산이 없다 이런 논리를 펼치고 있거든요. 아이도 없고 살림도 안 했다. 이거 재산 분할에 불리하게 작용이 될까요?
0: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네, 우선 출산과 육아가 여성만의 의무여서 그걸 하지 않은 게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것도 아니고요.
1: 네.
0: 네, 만약 아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육아는 공동으로 하는 것이지 당연히 엄마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1: 네.
0: 출산과 육아를 하지 않은 것이 재산 분할을 비율을 산정하는데 불리하게 작용될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연자님과 남편분의 소득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일단 소득이 비슷하다고 전제했을 때
1: 네.
0: 생활비나 아파트 매수 자금을 반반씩 부담하면서 한편 전세 대출금은 사연자님이 더 많이 상환해 오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오히려 사연자님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 그렇군요. 그러면 이혼 이야기할 때 위자료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상황에서 시어머니한테도 위자료 청구할 수 있나요?
0: 네, 시어머니의 부당한 대우가 원인이 돼서 혼인 관계가 파탄이 된다면 시어머니에게도 위자료 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아무래도 시어머니는 혼인관계의 직접 당사자는 아니고
1: 네.
0: 시어머니의 부당한 대우가 혼인 파탄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는지 또 시어머니의 행동이 사연자님에게 얼마나 큰 정신적 고통을 주었는지를 입증하는 것이 그렇게 쉽진 않기 때문에 시어머니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한다고 해서 꼭 받아들여진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1: 네. 그러면 사연자분 입장에서는 시어머니가 지금 수시로 집에 들어오는데 이거는 막을 수 있냐? 이거를 물으세요.
0: 네, 안타깝게도 시어머니가 집에 오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막는 것은 어렵습니다. 네,
1: 그렇군요.
0: 일단 남편이 잠시 집을 나가서 본가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해도 아직 공동주거자의 지위가 박탈되었다고 볼 정도는 아니고요.
1: 네, 아직 부부니까요.
0: 네, 그리고 시어머니가 찾아오시는 것에 공동주거자인 남편의 승낙이 있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1: 네.
0: 시어머니가 집에 오시는 것을 주거침입으로 신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막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0: 네, 이 사연과 유사한 사례에서도 주거침입죄가 인정되지 않은 경우가 있기도 했습니다.
1: 네.
0: 네, 그렇기 때문에 우선 남편분과 주거 분리 문제로 대화를 나누셔서 합의점을 찾는 것을 시도해 보셔야 할것 같고요. 시어머니가 불쑥불쑥 찾아오시는 것은 명확히 반대 의사를 고지하시고 현관 비밀번호도 바꿔보신 뒤에 그래도 계속 찾아오신다면 경찰에 신고를 해서 협조를 구하시는 방법을 한번 시도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그럼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보자면 각자 돈 관리를 했다라고 하더라도 혼인 중에 모은 아파트 자금은 부부 공동 재산이기 때문에 분할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딩크족이라서 육아를 안 했다라고 하더라도 아내분이 전세 대출을 더 많이 상환한 점은 재산 분할에서 유리하게 작용이 됩니다. 지금 시어머니가 억지로 가져간 아파트 자금 재산 분할에 포함돼서 청구될 수 있고요. 시어머니가 지금 일방적으로 집을 출입하고 있는 데 명확히 거부 의사를 밝히고 비밀번호를 바꾸신 뒤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들어오려고 한다면 경찰에 신고하실 것을 권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이준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이슈를 법으로 한 입에 쏙 잡학 상식도 쏙쏙 이슈로 쏙 시간입니다. 서울 강남의 한 초등학교 인근 건물에 이른바 사이버 룸사롱이라고 불리는 성인 방송 스튜디오가 입주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의 민원이 쏟아지고 있지만 현행법상 뚜렷한 제재가 어렵다는 점에서 더큰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문제가 된 곳은 초등학교에서 불과 100여 미터 떨어진 건물입니다. 이곳에는 여러 인터넷 방송 진행자들이 출연을 해서 선정적인 춤이나 자극적인 행동을 하고 후원금 순위를 경쟁하듯 보여주는 이른바 엑셀 방송 전문 스튜디오가 입주해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 건물이 학교 경계 200m 안쪽, 그러니까 교육환경 보호구역에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해당 업체는 스튜디오 대여업으로 등록이 돼 있어서 현행 교육환경법상 제한 업종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 스튜디오 내부에 밀폐된 유흥 공간이 확인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유로 청소년 유해업소로 보기도 어렵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결국 구청과 경찰은 건물 밖 흡연을 자제하고 출연자들의 외출 복장에 주의해달라고 요청하는 데 그쳤습니다. 하지만 학부모들은 학교 앞에서 성인 방송 스튜디오가 운영되는 것 자체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도 아이들이 선정적인 모습에 노출되는 것만으로도 심리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며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시대의 변화에 맞춰 유해 환경의 기준을 재정비하는 법적 보완이 시급해 보입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합니다. 끝곡으로 잔나비의 초록을 거머쥔 우리는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

0: 지금 시각은 11시 57분입니다. YTN's FM.
1: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 정보입니다. 오늘 하늘이 맑고 화창합니다. 공기질도 깨끗해서 산책하기 좋은 날씨입니다. 다만 강한 햇볕에 자외선 지수가 높겠습니다. 외출하실 때는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발라주셔야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4도, 춘천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만 해가 지면 일교차가 15도 내외로 벌어지면서 저녁에는 겉옷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오후부터 밤사이 중부지방 곳곳에 5mm 정도 비가 내리다 그치겠습니다. 현재 영동고속도로는 강릉 방향 신갈 분기점 6차선 갓길에서 승용차의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뒤로 오는 차량들 제속들을 밑돌며 이동하고 있는데요. 차선 변경에 미리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는 서울 방향 안성 분기점 평택 진출로 2차로에 장애물이 발생해서 처리 작업하고 있습니다. 다시 신갈 분기점 진출로 갓길에서도 승용차 단독 사고가 났습니다. 각 구간 잘 살펴서 안전하게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이후 달래내 부근에서 반포 나들목까지는 8km 구간 속도가 내려가 있습니다. 한강을 따라 강변북로 구리 방향 방화대교에서 마포 등 일대까지 아직은 밀리는 모습입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2: 요즘 유튜브로 시사 프로그램 즐겨봐요. 운전할 땐 라디오로 듣고 대중교통 이용할 땐 영상으로 챙겨봐요. 김준호의 뉴스 정면승부. 제가 즐겨보는 프로그램인데 정말 재밌더라고요. 평일 오후 5시 10분 시작하니까요. 지금 라디오와 유튜브로 검색해보세요. 너무 재미나요.
3: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4: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3: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5: 지금부터 뉴스 나우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6: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려면 사전 허가를 받으라는 새로운 규제를 도입했다고 이란 국영방송이 보도했습니다. 미국의 해방작전 시도에 대해서 맞대응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경화 기자입니다.
7: 이란 국영 프레스TV가 보도한 호르무즈 해협의 새로운 해상 규제는 사전 통행 허가제가 핵심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려는 모든 선박은 미리 이란 측 공식 이메일을 통해 통행 규정 등을 안내받게 됩니다. 이 규정에 따라 운항 방식을 조정해야 하고 사전에 통행 허가를 받아야만 지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조치는 국제사회에서 공해처럼 인식되어온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 이란이 공식적인 통제권을 행사하겠다는 선언으로 풀이됩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도 지정한 항로를 벗어나면 단호한 조치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군대가 해상 질서와 안보를 교란하는 위험한 행동을 했다고 비난했습니다.
8: 해운에서 보험에서 모두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봐야 합니다. 이란은 선박들이 이란과 직접 항로를 조율하지 않으면 공격할 수 있음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7: 이란 의회는 호르무즈 통제권을 법으로 규정하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새 법안에는 미국과 이스라엘 관련 선박은 해협을 영구히 지날 수 없다는 내용과 통행료 징수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호르무즈 통제권에 대한 이란의 완강한 입장에 유엔은 대이란 제재 결의안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 결의안에는 이란이 선박에 대한 공격을 중단하지 않을 경우 무력 사용을 승인하는 내용이 담길 수 있다고 서방 외교관들은 전했습니다.
8: 우리는 호르무즈 해협이 안전하게 개방되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또한 세계적으로 매우 중요한 항행의 자유가 회복되길 바랍니다. 스테판 두자릭 유엔 대변인입니다.
7: 해협을 둘러싼 갈등이 길어지면서 이라크는 육로를 통해 원유를 수출하기 시작했습니다.
8: 첫 번째 물동량은 유조차 70대로 구성됐습니다. 국가 수입 증대와 수송량 확대를 위해 가능한 많은 트럭을 보내는 작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7: 극적인 합의냐, 전면 충돌이냐, 한치 앞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은 최고조에 이르고 있습니다. YTN 이경아입니다.
6: 해방작전 중단 발표가 나오기 하루 전날 호르무즈 해협은 비교적 고요했습니다. 이란의 아라그치 외무장관은 트럼프 대통령보다 한 발 먼저 중국을 찾아서 외교전에 집중했습니다. 오만 무스카트에서 신호특파원입니다.
9: 호르무즈 해협에 접해있는 오만 무산담주 부카 지역이 현지 시간 4일 공격을 받았습니다. 건물 외벽이 손상되고 차량 4대가 파손된 가운데 외국인 거주자 2명이 다쳤는데 공격의 주체와 방식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호르무즈 해방작전 이틀째 되는 날 새벽 5만 만에 인접한 이란 남부 디르 항구의 선착장에서 상선 4척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란 반관영 메흐르 통신은 불이 4시간 만에 꺼졌고 인명피해는 없었다는 내용만 전하고 외부의 공격이 있었는지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란의 공격을 받은 아랍에미리트는 공격에 대응할 권리가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국제사회가 이란의 공습을 일제히 비판한 가운데 이란 정부는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이란군 관계자가 국영방송에 푸자이라 항구의 석유시설을 공격할 사전 계획은 없었다. 미국이 모험을 벌인 결과라고만 해명했습니다. 이란군은 호르무즈 해협의 통제 구역을 넓히면서 강경 대응 방침을 분명히 했습니다.
8: 이 지역에서는 어떤 선박이든 통과하려면 이란 군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래야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다. 야돌라 자반이 이란 혁명수비대 정치 담당 부사령관입니다.
9: 미 중부 사령부는 항공모함 부시함을 포함해 미군 전략 자산들이 호르무즈 해협 해방 작전을 지원하고 있다고 홍보했지만 이날 군사

0: 군사적 움직임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종전회담을 이끌고 있는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은 현상 유지를 미국이 견디기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이란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다고 경고했습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중국 방문길에 올랐습니다.
1: 베이징에서 왕이 중국 외교부장을 만나 호르무즈 해협 봉쇄 해제 문제를 포함해 이란 전쟁의 해법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주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에 앞선 만남이라 중국의 중재 역할도 기대됩니다. 오만 무스카트에서 YTN 신호입니다.
2: 이란 매체도 아라그치 외무장관의 방중 소식을 비중 있게 다뤘습니다. 이란 국영 IRNA 통신은 오늘 새벽 3시 아라그치 장관이 베이징에 도착했다며 이번 방문이 이란과 미국의 불안한 휴전 상태에 이루어지는 것이라 더 중요하다고 소개했습니다. 또 중국이 곧 미국 대통령을 초청할 예정이며 중동 지역 문제가 미중 양국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주제 중에 하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중국 입장에서 이번 전쟁은 미국의 패권 부활이라는 지정학적 성격이 있는 전쟁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다음 주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앞두고 중국이 교착 상태에 빠진 이란 전쟁 종전회담 진전을 위한 중재 역할을 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레오 14세 교황이 마크로비오 국무장관의 바티칸 방문을 앞두고 다시 한번 충돌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교황이 이란의 핵무기 보유를 용인하며 많은 이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레오 14세 교황은 취재진을 만나 가톨릭 교회는 수년간 핵무기에 반대해왔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특히 누군가 비판하고 싶다면 진실의 토대를 두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전쟁을 정당화하기 위해 종교적 논리를 끌어들이는 미 행정부 행태를 에둘러 비판했습니다.
3: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화물선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단독으로 움직이다가 이란의 공격을 당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행사에서 한국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43%의 석유를 조달한다고 말하다가 한국 선박이 공격당했다면서 한국 선박의 대열에 없었고 혼자 행동하기로 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선박은 전날 박살났지만 미국이 보호하던 선박들은 공격당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란 정부가 한국 화물선 HMM 나무호 화재에 대해서 침묵을 지키고 있는 가운데 이란 국영 언론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공격설은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란 국영통신 IRNA는 한국 언론의 보도를 인용해 한국 정부가 선박 화재의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면밀한 조사에 나섰다고 전했습니다. IRNA는 한국 정부의 이번 조사가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을 고조시켜온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 증거 없이 이란을 공격 주체로 지목한 가운데 나온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화재에 대한 이란 정부의 직접적인 반응이나 이란 혁명수비대가 나무호를 공격하지 않았다는 해명 등은 전하지 않았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폭발 화재 사고가 난 나무호의 선사 HMM은 당시 선박이 이란의 통제선 밖에 정박하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HMM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사고가 발생한 지난 4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제 구역을 넓혔지만 나무호가 그 안에 있진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다른 선박 수백 척도 통제선 주변에 머무르고 있었던 만큼 나무호가 단독으로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HMM은 나무호를 인양하기 위해서 주변국에서 예인선을 구하고 있는데 섭외와 실제 인양까지 최소 수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는 여전히 우리 선원 160명의 발이 묶여 있습니다. 선원들은 큰 동요 없이 생활을 이어가고 있지만 혼란과 불안은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사고 해역 인근에 정박했던 선박들은 보다 안전한 해협 안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손여정 기자입니다.
4: 선박 뒤편 하단 기관실에서 폭발과 함께 불이 시작되자 나무 선원들은 이산화탄소 소화 장비를 이용해 4시간 동안 직접 진화에 나섰습니다. 선원 24명 모두 다치지 않았고 지금까지 하선 의사를 밝힌 사람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HMM 관계자는 선박이 두바이 항으로 인양될 때까지 며칠이 걸릴 것으로 보이지만 승무원 의사가 최우선인 만큼 파선을 원할 경우 즉시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호르무즈 해협에 고립된 우리 선박은 남우호를 비롯해 모두 26척. 외국 선박 승선 인원까지 포함하면 우리 선원 160명이 두 달 넘게 해협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선원들은 큰 동요 없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선상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해협 통과를 기다렸다가 회항하는 상황이 반복되며 피로가 쌓인 데다 전쟁 이후 처음으로 우리 선박 사고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5: 새로운 국면이 또
6: 김도영 전국 해상선원 노동조합 연맹 위원장입니다.
5: 계속 반복되는 상황 속에서도 힘든데 특히 더 이제 혼란스럽고 힘들죠.
4: 노조 측은 선박 자체 결함보다는 외부 충격으로 인한 사고에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에 깊은 우려를 나타내며 선원 안전 보장을 위한 정부의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정부도 이틀째 긴급 회의를 열고 해협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남우호 인근에 정박한 우리 선박에 대해 안전한 해역으로 이동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또 선사, 선박과 긴밀하게 소통하며 관계 부처와 협력해 우리 선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봉쇄 해제에 대비해 아랍에미리트 앞바다에 모여 있었던 우리 선박들은 정부 지침에 따라 해협 안쪽 카타르로 이동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3: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이후에 세 번째 한국 유조선이 우회로인 홍해를 통과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오늘 오전 9시 기준 우리 선박이 홍해를 안전하게 통과해 국내로 원유를 운송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달 17일과 지난 3일에도 우리 유조선이 사우디아라비아 얀부항에서 원유를 적재해 홍해를 거쳐 운항했습니다. 해수부는 해당 선박이 홍해를 항해하는 동안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 항해 안전정보 제공, 실시간 소통 채널 운영 등으로 안전을 지원했다며 앞으로도 국내 원유 수급의 안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6,900선을 넘어서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코스피가 개장과 함께 7,000을 돌파했습니다. 급등세에 시총합계도 6,000조 원을 넘기고 매수 사이드카도 발동됐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윤태인 기자.
7: 네, 한국거래소에 나와 있습니다.
3: 네, 오늘 코스피가 7,000을 넘어섰죠?
7: 네, 오늘 코스피는 직전 거래일 종가보다 2.25% 오른 7,093으로 출발했습니다. 앞서 코스피는 지난 4일에 사상 처음으로 6,900을 돌파했는데요. 오늘은 개장과 함께 사상 처음으로 7,000선 고지를 밟았습니다. 지난 2월 25일 처음으로 6,000선을 넘은 지 두 달여 만의 일입니다. 또 개장 직후부터 상승폭을 더욱 키우면서 장 시작 6분 만에 프로그램 매수를 일시 정지하는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고 장중 7,300을 넘기는 등 최고치를 연이어서 새로 쓰고 있습니다. 코스피 대장주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각각 장중 26만 1,500원, 160만 1,000원까지 오르는 등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코스피는 외국인이 순매수하며 지수를 견인하고 있는데 급등세에 힘입어 상장 종목의 시가총액 합계는 6,000조 원을 넘겼습니다. 코스닥은 0.59% 오른 1,220으로 출발한 뒤 하락 전환하는 등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도하고 있습니다.
3: 네, 이번에는 원달러 환율 상황도 전해주시죠.
7: 네,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3원 오른 1465.8원으로 출발했습니다. 현재 환율은 그보다 하락한 1450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제유가도 하락세를 보이는데 브렌트유 선물 종가가 배럴당 107달러 선,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 선물 종가가 배럴당 100달러 선에서 거래되는 등 둘 다 직전 종가보다 1.6%가량 내려갔습니다. 또 주요 6개국 통화 비교할 때 달러의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 또한 98.26으로 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호르무즈 해협에서 미국과 이란 양측이 모두 협상이 진전되고 있고 휴전이 유효하다며 상호 공습 재개 가능성을 극구 부인한 데다가 미국 기술주의 상승세로 국내 증시도 반도체를 중심으로 외국인 자금이 유입되면서 원화 강세 분위기가 조성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한국거래소에서 YTN 윤태인입니다.
3: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 먼저 하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지금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 폭발 사고가 났던 그 나무의 예인 작업이 이르면 오늘 시작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HMM 관계자는 이제 YTN과의 통화에서 이 두바이 업체와 예인 계약을 마쳤다면서 이 예인선이 현지 시각으로 오늘 기준 출발할 수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선사 측은 나무가 예인 작업을 거쳐서 두바이 향해 도착을 하는데 최소 하루 이상 걸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요. 앞서서 나무는 지난 4일에 기관실에서 폭발과 함께 발생한 화재로 운항이 불가능한 상태로 두바이 향해 예인이 돼서 구체적인 사고 원인 조사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을 했었죠. 이 나무호의 예인 작업이 이르면 오늘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들어오는 대로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1년 9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특히 석유류 가격이 급등하면서 물가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태민 기자 전해주시죠.
1: 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지수는 119.37로 1년 전 같은 달과 비교해 2.6% 올랐습니다. 2024년 7월 이후 2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폭으로 이란 전쟁 여파에 따른 국제 유가 상승이 물가에 본격적으로 반영된 결과로 분석됩니다. 정부의 브리핑 내용 우선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2: 전쟁이 계속된다라고 하면은
3: 이두원 국가데이터처 경제동향통계심의관입니다.
2: 다 요로 인한 파생 품목들의 상승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이제 뭐 전쟁이 얼마나 빨리 종식되느냐가 크게 그 소비자 물가를 결정할 것 같습니다.
1: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12월 2.3%, 올해 1월과 2월 각각 2.0%로 둔화 흐름을 보이다가 3월 2.2%를 기록했고 지난달에는 전달보다 0.4%포인트 상승했습니다. 특히 석유류 가격이 21.9% 급등하면서 전체 물가를 0.84%포인트 끌어올렸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휘발유는 21.1%, 경유는 30.8% 상승해 2022년 7월 이후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고 등유도 18.7% 오르며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이 영향으로 공업제품 가격은 3.8% 올라 3년 2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가공식품 상승률은 1.0%로 다소 둔화했지만 서비스 물가는 1년 전보다 2.4% 상승했습니다. 국제항공료는 유류할증료 인상 영향으로 15.9%, 해외 단체 여행비는 11.5% 상승했습니다. 체감 물가를 보여주는 생활 물가 지수는 2.9% 상승했습니다. 다만 농산물 등 신선식품 지수는 6.1% 하락해 일부 먹거리 가격은 안정세를 보였습니다. 농산물은 5.2% 하락했고 채소류가 12.6% 떨어졌습니다. 세부적으로 무와 당근이 각각 43%, 42% 내렸습니다. 유상대 한국은행 부총재는 오늘 열린 물가상황점검회의에서 5월 물가를 전망하며 석유류 가격이 높은 수준을 이어가는 가운데 농축수산물 가격의 기저효과가 더해지면서 오름폭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김태민입니다.
0: 남부지방에서는 벌써 모내기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오른 기름값에 농가의 걱정이 크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현장 취재 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임영준 기자.
4: 네, 경남 창원시 진전면 벼농가에 나와 있습니다.
0: 네, 모내기가 이제 시작이 됐는데 농부들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라고요.
4: 네, 제가 나와 있는 곳은 33만 제곱미터 넓이의 논입니다. 축구장 45개와 맞먹는 규모인데요. 지금 이곳에서 모내기가 한창입니다. 하지만 농부의 표정은 마냥 밝지만은 않은데요. 모를 내는 데 쓰는 기계 이안기나 트랙터 등 농번기 농촌의 필수 장비에 들어가는 유류비 부담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이란 전쟁 여파로 기름값이 오른 건데요. 오늘 면세경유 평균 가격은 리터당 1,507원 정도입니다. 전쟁 직전인 2월 말과 비교해 34%, 지난해 같은 날과 비교하면 37%가량 뛰었습니다. 지역별로 차이는 조금씩 있지만 다음 달 중순 무렵까지 전국 각지에서 모내기가 이루어질 텐데요. 농기계를 운용할 수밖에 없는 농가 입장에선 울며 겨자 먹기로 기름을 넣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는 농가의 유류비 부담을 덜기 위해 추가 경정 예산에 농업용 면세유 유가 연동 보조금 623억 원을 반영했는데요. 경유는 리터당 138.4원, 등유는 리터당 143.9원 등 금액 한도가 있어 농가의 생산비 부담은 여전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경남 창원 모내기 현장에서 YTN 임영준입니다.

0: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틀 만에 프로젝트 프리덤 작전을 중단했습니다.
1: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중국에 방문해 왕이 중국 외교부 장관과 만날 예정인데요. 이용종 한국 국가전략연구원 센터장, 두진호 전 국방연구원 국제전략실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0: 어서 오세요.
2: 네,
3: 안녕하세요.
2: 안녕하십니까?
0: 이용종 센터장님,
2: 네.
0: 이 나름 프로젝트인데
2: 네.
0: 프로젝트 프리덤 이틀 만에 중단을 선언했거든요.
2: 네.
0: 어떤 배경이라고 보세요?
2: 뭐가 좀 성과가 없었습니다.
4: 이용종
2: 그동안
4: 한국
2: 뭐 이틀 동안
4: 국가전략연구원
2: 작전을
4: 센터장입니다.
2: 했는데
0: 네.
2: 배가 뭐한 7척 정도 나왔는데 이게 사실 이 작전 있기 전에도 하루에 두세 척씩은 빠져나왔지 않습니까? 자력 탈출 형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과연 호용성이 있냐 이거고, 그다음에 많은 선박들이 미국이 보호를 마치 군함을 옆에 대가지고 보호해주고 호송해주는 것처럼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는 미국은 외곽만 하고 너희들이 알아서 빠져나오면 우리가 지원해주겠다,
0: 예.
2: 멀리서 좀 지원해줄게 이런 거다 보니까 이 선사들이 선뜻 호응하기가 어려운 이런 상황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 미국 측에서도 이 작전의 효용성이라든가 또 이란의 반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고, 무엇보다도 파키스탄 쪽에서 새로운 메시지, 뭐 중재와 관련해가지고 이란 쪽에서 좀 만나자는 사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오게 된 거죠. 그러면서 트럼프가 아 이거 좀 중단하겠다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1: 미국의 이번에 그 프로젝트 프리덤 때문에 오히려 이란이 더 이득을 봤다 또는 그 강도가 더 세졌다 이런 분석들도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3: 어쨌든 프로젝트 프리덤 작전을 또 미국이 야심차게 시작을 했지만
0: 예.
3: 야심차게 시작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미국의 전쟁
4: 두진호
3: 군함법이
4: 전
3: 60일 이상
4: 국방연구원
3: 미군의
4: 국제전략실장입니다.
3: 어떤 작전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뭐 지지율이 지금 바닥을 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강대강 의회와 충돌해봐야 본인에게 이득이 하나도 될 것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국내외 정치, 경제 그리고 군사적인 전략 상황들을 고려해서 이런 조치를 좀 내린 걸로 보입니다. 조금 전에 이 센터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뭐 과거와 딱히 다르지 않게 많은 선사들이 어떤 미군의 호의를 받으면서 안전하게 통과했다고 볼 만한 충분한 성과는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때 이란이 상대적인 이익, 반사의 이익을 더 얻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적지 않은 이란의 나름대로 실익도 있다고 판단합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 작전을 수행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 근본적으로 전쟁권한법을 우회하기 위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사실 이 작전을 통해서 국내 정치의 안정, 또 크게는 미국의 이 내부적인 경제 안정 효과에도 일정한 효과를 낼 수가 있고요. 또한 가지는 어제 마크 루비오 국무장관이 어제 미국 현지 시간으로 야간에 이제 브리핑을 했는데, 미국의 희생을 통해서, 미국의 호의를 통해서
0: 예.
3: 87개국 소속 2만 8천 명 정도가 일종의 해방이 됐다라고 이렇게 생색을 낸 겁니다. 그 얘기는
0: 네.
3: 앞으로 이 작전이 미국 단독만으로 하는 작전이 아니고 87개국 중에서 미국의 핵심 동맹과 유사 입장국이 반드시 참여해야 될 작전임을 사실상 시사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프리덤이라고 하는 자유연대를 이렇게
0: 예.
3: 제시함으로써 이란이라고 하는 반자유연대에 대한 어떤 그런 미국식 고유의 인권과 민주주의 가치 이런 것들에 대한 서사를 만들기 위해서, 그럼으로써 내부의 어떤 결집을 유도하게 한 그런 측면도 있기
0: 네.
3: 때문에 일정 부분 미국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0: 이름은 참 거창했는데 이틀 만에 이걸 중단한다고 하니까 다소 황당한 그런 상황이 됐는데, 그 프로젝트 프리덤이라는 게 어떤 건지 좀 지도를 보면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항로를 좀 오만 쪽으로 밑으로 내린 그런 항로인 거죠?
2: 네, 그러니까 일단은 뭐 항로도 중요합니다. 항로도 중요하고, 사실
0: 예.
2: 저 보면은 왼쪽에 이제 큰섬 무슨 그 상어나 물고기 같은 게 저게 이제 그어그
0: 라르크
2: 예
0: 섬인가요?
2: 아니요 아니요 그게
0: 예.
2: 그 저기 저 섬이죠. 그 섬인데 그 라르크 섬하고 예그두섬 사이를
0: 카라겐섬
2: 이제
0: 말씀하시는 건가요?
2: 다니도록 이렇게
0: 예.
2: 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미군이 오만 쪽으로 붙는 이 항로를 통해 가지고 선박을 외곽으로 오만만이라든가 이제 아라비아 쪽으로 빼는 이런
0: 예.
2: 작전을 한 건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를 당초 내세울 때는 사실 인도주의적인 걸로 포장을 했습니다.
0: 예.
2: 2천 척이 넘는 선박과 또 2만 명의 선원들이 거기 지금 두 달째 고통받고
0: 예,
2: 있으니까
0: 지금 뭐
2: 우리
0: 정확히 다시
2: 미군이
0: 한번 정정을
2: 네.
0: 하면

0: 조금 전에 이제 얘기하시려고 했던 그
1: 네.
0: 섬이 혹시 캐슘 섬이
1: 예,
0: 맞나요?
1: 캐슘 섬하고 라라크 섬 사이를 이제 통과하도록 이란이 거기다 마치 이제 톨게이트를 세워놓은 거죠. 그런데 이제 밖으로 빠져나오는 이 작전이었는데, 이게 인도주의적인 걸로 포장이 돼 있었지만 사실 미국 쪽에서 좀 다급한 게 있었습니다. 이게 베센트 재무장관이 사실 속내를 좀 드러냈는데요. 하루에 그몇 척씩 이렇게 배를 빼서 2, 300척만 우리가 빼내면 한 척당 2, 300만 배럴의 원유가 담겨 있으니까 이거를 빼오면은 미국의 유가가 금방 안정될 거다. 이러니까 사실은 이게 석유 확보를 위한 어떤 작전 이런 부분이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위험이 상당히 따르게 되고 또 한국이라든가 뭐 중국한테도 사실 이 작전에 동참해 달라고 요청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생기고 이런 상황이 생기다 보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걸 좀 지속하기가 어렵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고요.
0: 한마디로 휴전을 유지하기가 힘들어지겠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건가요?
1: 그렇죠. 그렇게 볼수 있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뭐몇개 성과는 있었죠. 뭐 머스크사가 운영하는 자동차 운반선을 빼내온다거나 이런 부분은 있었는데 결국에 이제 여러 가지 평가를 해본 결과 이 카드가 아니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3월 말에 사실 보면은 브래드 쿠퍼 미 중부사령관이 트럼프한테 45분간에 걸쳐서 작전을 설명했다는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4월 말에. 그런 과정에서 어떤 여러 가지 옵션 중에 하나가 이 프리덤 프로젝트였을 것 같은데 그게 이틀 만에 별로 이 어떤 작전의 성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 같다 이런 판단이 내려진 거죠.
2: 근데 그 센터장님 사실 저기 호르무즈 해협이 상당히 좁잖아요.
1: 네.
2: 그래서 이란 쪽에서도 어떻게 보면

0: 나타나서 작전하는 게 아니고요.
1: 예.
0: 소형 고속정 형태의 선박이 6척 나와가지고 그냥 로켓포 쏘는 정도의 수준이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거는 미국의 이제 아파치 헬기가 출동해가지고 그 6척, 7척을 다 격침을 시켰다는 게 지금 미국 측의 설명인 거 보면은 이란도 사실 제대로 이런 프로젝트 프리덤에 대응할 어떤 군사적인 역량이라든가 이런 거는 현지에 지금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트럼프나 미국이 뭐 이란의 어떤 격한 군사적인 어떤 저항이나 이런 것 때문에 중단했다기보다 다른 어떤 군사 작전에 대한 판단 그리고 또 지금 휴전 협정 이 상황에서 2차 미국하고 이란의 협상 이런 것들이 진전될 가능성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둔 걸로 보입니다.
1: 네, 두진호 실장님 결과적으로만 보면은 이 프로젝트 때문에 이란은 성벽을 더 높게 쌓았습니다. 사전 통행 허가제 이거 하겠다라면서 갈리바프 의회 의장은 미국은 아마 못 견딜 거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더라고요.
2: 네, 결국은 이 프로젝트 프리덤 작전의 이제 목적이 어쨌든 미국은 지금 역봉쇄로서 이걸 하고 있는데.
1: 예.
2: 이란이 5월 4일경이 될 겁니다. 만약 새로운 해상 통제선을 다시 설정을 해서 사실상 UAE 주권적인 영역에 해당되는 영해까지 지금 그들의 영향권 공간으로 설정을 해버렸기 때문에
1: 예.
2: 그런 과정에서 어쨌든 미국으로서도 장대한 분노작전 전쟁은 끝났지만 전쟁 목표는 아직 달성을 못한 겁니다. 이게 참 역설적이죠. 전쟁은 끝났지만 전쟁 목표는 달성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프로젝트 프리덤 작전을 통해서 인도주의적 작전 그리고 방어적 목적의 작전을 통해서
1: 예.
2: 어쨌든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미국의 의도입니다. 그런데 이란 혁명수비대나 이란의 해군이 괴멸적 수준의 피해를 받기 때문에 사실상 조직적인 저항은 되지는 않지만 여전히 고속 단전과 같은 이런 재래식 무기를 통해서 덩치가 큰 구축함이나 일반 상선에 대해서 얼마든지 공격할 수 있는 역량이 지금은 있는 겁니다. 문제는 미국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이 있죠. 다만 그런 과정에서 확전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전쟁은 끝났고 미국도 더 이상 전쟁이 확전되기를 원하지 않고 그렇기
1: 예.
2: 때문에 인도주의적 방어작전이라고 하는 전제 조건을 걸고 이 프로젝트 프리덤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란의 이런 고속단전과 같은 위협 아무것도 아니지만 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과정에서
1: 예.
2: 확전 통제가 되지 않는다면 프로젝트 프리덤을 해야 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적지 않은 좀 고민이 있는 걸로
1: 네.
2: 보입니다.
1: 트럼프 대통령이 프로젝트 프리덤 작전 중단한다 이 글을 올리기 몇 시간 전에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대이란 군사작전을 종료하겠다, 목표 달성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들어보시죠.
3: 장대한 분노 작전은 종료됐습니다. 우리는 해당 작전의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추가적인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바라고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평화의 길을 선호합니다. 대통령께서 원하시는 건 협상입니다. 그분은 마주앉아 미래의 협상을 위한 양해각서를 작성하기 원하십니다. 그 안에 반드시 해결해야 할 모든 핵심 현안, 즉 세계 경제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호르무즈 협을 전면 개방하는 문제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1: 네, 루비오 국무장관 얘기만 들으면은 전쟁이 거의 끝난 건가요? 뭐 어떻게 파악해야 됩니까?
0: 네, 지금 두 달 넘는 전황 가운데 가장 좀 정확하게 어떤 전황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게 루비오 발언인 것 같아요.
1: 아, 그렇습니까?
0: 에픽퓨어리 작전이 종결됐다는 것 자체가
1: 예.
0: 미국과 이스라엘이 시작한 어떤 공습을 통한 작전 이게 사실상 마무리됐다는 것은 이번 전쟁이 이제 종결 수준으로 가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거거든요. 그건 뭐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프리덤 프로젝트를 어떻게 하고 이런 것과 무관하게 큰 공세 자체를 이제 멈추겠다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지금 그동안에 이란 내부에 어떤 좀 혼선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도부 내부에서도.
1: 네.
0: 그러니까 뭐 갈리바프 의장이라든가 아라그치 외무장관이 1차 협상 지난달 10일, 12일 날 어떤 협상에 나와서 여러 가지 진전 상황을 본 것들 그리고 이란이 그 이후에 약간 좀 유화적으로 나온 것들 이런 것들이 이슬람 혁명 수비대를 위한 등을 비롯한 그 강경파들이
1: 예.
0: 좀 그걸 다 부인하고 이러면서 기류가 좀 안 좋아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도대체 내부의 지도자가 누군지 모르겠다 이런 정도로 혼란스러웠는데 이슬람 혁명 수비대도 그동안에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한계를 드러내고 그러다 보니까 거짓말로 이렇게 상황을 좀 설명해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무엇보다

0: 보다도 이란 내부의 상황이 엄청 안 좋거든요. 저항 경제라 그래서 대이란 제재에 맞서는 어떤 경제를 운영해 왔는데 저희가 돌이켜보면 12월 말에 이란 국민들이 경제난이나 이런 것 때문에 사실 하메네이 정권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민주화 시위에 나섰었잖아요. 그게 경제적인 이유였거든요. 예. 그런 것들을 이제 무참하게 이렇게 뭐 3만 명 사망설이 나올 정도로 진압을 하는 과정에 하메네이가 숨졌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실업자가 한 200만 명 되고 달러 환율이 56분의 1로 지금 떨어졌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주민들의 불만도 상당하기 때문에 이란으로서도 이즈음해서 뭔가 좀 탈출구를 마련해야 되겠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트럼프의 에픽 퓨어리뿐만 아니라 지금 프리덤 프로젝트도 지금 트럼프가 패배했기 때문에 저렇게 끝내는 거다. 이렇게 이란 쪽에서는 명분을 내세우면서 2차 협상 분위기로 지금 가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1: 지금 이런 상황에서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이 이제 중국 방문해서 왕이 외교부장을 이제 만날 예정이다라는 말이 이제 전해지고 있는데 만나서 구체적으로 좀 이번 전쟁을 내서 어떤 얘기 나눌 수 있을까요?
2: 재밌는 거는 아라그치 외무장관이 러시아를 가서는 푸틴 대통령을 만났고요. 네. 아마 이제 중국 측 초청으로 해서 이제 지금 방문을 한 건데 아마 오늘 내일 아마 이제 왕이 부장 만나서 회담하고 시진핑 주석을 만나면 이란 당국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시나리오가 될 텐데 그럴 가능성이 좀 커 보이지는 않습니다.
3: 미국 먼저 만나게 되는 그 모양새가 되니까.
2: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이란이 뭐 중국의 초청이라고는 하지만 어쨌든 중국도 필요하니까 이란 외교장관을 불렀을 것이고요. 이란 외교장관도 필요하니까 이렇게 한 걸음에 베이징을 달려간 건데 어쨌든 중요한 건 이란이 지금 14개의 새로운 종전 요구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14개의 종전 요구안 중에 가장 중요한 핵 농축 우라늄 관련된 부분은 빠져 있습니다. 네. 돌이켜보면 과거에 오바마 행정부 시절 때 체결됐던 이란 핵 합의 관련됐을 때는 여러 국가들이 이란과 미국을 같이 중재해가지고 이 합의에 이르렀는데 그때 이란 편에 누가 있었냐면 중국과 러시아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비단 중동전쟁을 뭐 잠시 잠깐이라도 혹은 영구적으로 끝내기 위해서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을 견인하기 위한 목적도 있고 또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중국이 이란 당국자를 초청한 이유도 있겠지만 결국은 이 협상판이 앞으로 길어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란 입장에서는 최소한 농축 우라늄과 관련된 부분에서 과거에 그러했던 것처럼 중국과 러시아의 건설적인 역할을 좀 이렇게 지지를 요청하고 앞으로 이란 편에 서기를 바라는 그런 것들을 읍수하기 위해서 이렇게 찾아갔다고 보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3: 1차 협상 때도 중국 역할이 배후에 있었다고 했잖아요. 이번에도 좀 시진핑 주석이 역할을 좀 할까요?
0: 그렇죠. 뭐 그 미중 정상회담의 기본 의제야 관세 문제라든가 대만 문제라든가 다른 여러 가지 의제가 있겠지만 이게 현안으로 이제 이란 문제가 떠올랐지 않습니까? 그러면 두 정상 사이에 어차피 논의가 될 텐데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거는 중국이 이란산 원유의 90%를 수입한다는 그 점이겠죠. 그런 점을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좀 압박을 해가지고 뭔가 변화를 일으켜야 되지 않느냐. 미국 쪽에 너희들이 좀 서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원유 수급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강조할 것 같고요.
3: 예.
0: 또 하나는 중국의 그 소위 말하는 티팟 정유라는 그 소형, 소규모 정유사들이 중국이 수입해가는 원유의 한 25% 정도를 정유하고 있거든요. 산둥성 일대에 있는.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제재 가능성 이런 것들을 내붙이면서 시진핑 주석한테 이러면 곤란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좀 압박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물론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는 그런 뭐 제재 문제라든가 이런 것보다 좀 중재 역할을 하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이란과 미국 사이에 본인이 중재를 해서 이게 원만히 끝나는 좀 어른스러운 모습 이런 것들을 글로벌 리더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려는 것 같은데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압박 이런 것들이 사실 시진핑한테 먹힐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3: 아라그치 장관이 중국 방문 마치고 와서 만약에 2차 협상 날짜 잡히면은 시진핑 주석의 존재감도 좀 올라가는 거잖아요.
0: 그렇죠. 그럴 수가 있죠. 그런데 뭐 중국의 중재를 통해 가지고 이게 성사되는 것보다는 그게 러시아라든가 이런 쪽의 힘도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파키스탄의 힘이 파키스탄. 가장 지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심 무니르 장관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보기에는 아마 좀 중매를 서는 입장처럼 미국에는 이란 쪽에 좋은 얘기를 하고 이란에도 또 좋은 얘기를 이렇게 전달해서 지금 성사를 해나가는 과정인 것 같은데
3: 예.
0: 가장 중요한 게 트럼프 대통령의 이 아시무니르 장관에 대한 어떤 신뢰가 엄청 강하다는 거.
3: 예.
0: 그게 이번 2차 협상의 어떤 성사에 결정적인 요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1: 미중 정상회담 이제 14일부터 이틀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만약에 이제 이란 사태가 좀 해결이 되지 않으면 이제 미중 간에도 현안이 많잖아요. 무기라든지 뭐 기술 패권도 있고 타이완 무기도 요즘에 이제 대두되고 이런 것들 관련해서 건설적인 대화가 좀 안 될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2: 그러니까 이제 작년 경주 에이펙 당시에 미중 정상이 정말 오랜만에 대좌를 했습니다. 대좌를 하고 그런데 그때 대만 해협 유사시를 포함한 민감한 현안들은 또 피해가고 일종의 이제 미중 간에 지금까지 벌여왔던 여러 가지 갈등과 이런 경쟁을 좀 휴전 기간을 늘려가는 그런 모습으로 마무리가 됐었고 그러고 나서 이제 5월 다음 주면 베이징에서 다시 정상들이 만나는 건데요. 그 기간 동안에 중동 전쟁이라고 하는 새로운 변수가 이렇게 생긴 겁니다. 그런데 그 변수가 너무 큰 거죠. 그렇다 보니까 미중 양자 간의 현안도 굉장히 중요한데 중동 전쟁을 어떻게 끝낼 것인가에 대한
3: 예.
2: 또 미국의 기대, 또 중국의 글로벌 리더로서의 어떤 역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정작 중요한 미중 간의 현안들, 특히 뭐 무역이라든지 뭐 반도체 수출 관련된 문제들, 대두를 다시 중국산 대두를 미국이 수입하느냐 이런 문제들이 좀 가려질 가능성도 여전히 배제를 못하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전망을 해봅니다.
3: 네. 제가 사실 이게 출연 들어가기 전에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다 했더니 이제 두 분 다 저희도 모르겠다 뭐 이렇게 답변도 하시긴 했는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속내를 진짜 아무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 나온 그 뉴스들만 보면 어떻습니까? 셀프 종전이라고 할까요? 그 시나리오 쪽에 지금 힘이 실리는 겁니까?
0: 그렇죠. 처음에 이제 개전 초기에 좀 종전 가능성 이런 것들이 나올 때 이게 여의치가 않다 보면 아마 양측이 서로 각자
3: 예.
0: 승리했다고 선언하고 이렇게 돌아설 거다, 전쟁에서 빠질 거다 이런
3: 그럴 거면 2차 협상도 필요 없는
0: 그렇죠.
3: 거잖아요.
0: 그런 좀 낙관적인 얘기가
3: 예.
0: 있었는데 1차 협상을 하는 와중에 사실 이란도 그렇지만 미국의 입장도 강해졌습니다. 특히 핵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당초에 핵에서 경제 문제 석유 패권 쪽으로 중심이 옮겨지고 호르무즈 해협을 놓고 핫하게 싸우다가 나중에 결국은 다시 핵으로 돌아가는 이런
3: 예.
0: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뭐 이런 어떤 2차 협상을 하긴 하는데 그 과정에서 그냥 서로 일방적으로 선언을 하고 빠진다 이런 거는 지금은 조금 초기와는 상황이 좀 달라졌을 것 같습니다. 양쪽이 패를 지금 보일 대로 다 보인 상태고요. 또 물론 9개의 미국 측의 제안에 대해서 14개 항이라는 오히려 더 혹을 붙여서 가져온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양측이 어떤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은 국면이 있겠지만 협상 테이블에 앉으면 서로 현실적인 차원에서 어떤 좀 핵심 의제들만 남긴 그런 상황에서 협상을 통해 가지고 합의를 제가 도출할 가능성도 있을 걸로 보입니다.
1: 트럼프 대통령이 프로젝트 프리덤 중단 발표하기 직전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국도 이 프로젝트에 참여해야 한다
2: 네.
1: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렇게 말하자마자 이제 중단을 해버렸는데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대체 어떤 좀 방법을 좀 따라야 될까요?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2: 트럼프 대통령은 두 가지를 강조한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나무가 이렇게 단독 개별적으로 움직이다가 피격을 당했다. 그것도 이란이 공격했다. 두
3: 네.
2: 번째, 이쯤 되면 이제 한국도 다국적 연합 해상 작전, 호르무즈 개방을 위한 이 작전에 동참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콕 집어서 얘기를 한 겁니다. 물론 한국만 콕 집은 건 아니고요. 일본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호주라든지 미국의 동맹 필요에 따라서 유사 입장국까지도 콕 집은 건데 미국의 입장은 이런 것 같습니다. 이제 전쟁은 끝났고 지금은 군사작전의 성격이 없지는 않으나 중요한 건 인도주의적 그리고 방어작전이고 호르무즈에 지금 갇혀있는 여타 선박들은 결국은 그들의 경제 이익에 부합하게끔 운용이 되는 거고 그런 선적들을 미국의 희생을 통해서 지금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전쟁이 끝났기 때문에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들이 와서 호르무즈 해협의 개방 상태를 유지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일종의 청구서를 날린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인데요. 당장 이제 다음 주에 한미 국방당국 간의 협의체가 있습니다.
3: 예.
2: 뭐 키드라고 하는데 통합 국방 협의체입니다. 뭐 통상 한미 간의 주요 현안들, 뭐 북한 관련된 것도 포함이 되고 이제 전시작전권 전환과 관련된 검증, 평가를 포함한 다양한 의제들이 여기서 논의가 되는데 아마
3: 예.
2: 올해 워싱턴에서 다음 주에 개최될 키드는 이 호르무즈 해협 정상화를 위한 한국의 기여 방안에 대해서 미국이 아마 집요하게 이렇게 좀 질문을 하고 압박을 하지 않을까.

0: 생각을 합니다. 아마 관련돼서 당국에서는 충분한 준비를 한 상태에서 미국 행에 오를 걸 예상이 되는데 어쨌든 우리들 입장에서는 대한민국의 경제 안보와 관련된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겠고요. 미국이 요구하니까 가는 것보다는 그냥 우리의 이익이 무엇인지 그리고 국제사회가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그리고 각 개별 국가에 대한 경제 안보를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대한 시선을 종합적으로 좀 보면서 네.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운 과정이지만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국제사회의 여론, 동향, 우리의 국내법, 헌법이 특정하고 있는 해외 국군부대의 해외 파견을 위한 그런 조항들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것이고 또 기존에 나가 있는 청해부대 임무를 변경할 것인지 아니면 기존에 나가 있는 청해부대 전력만으로 앞으로 예상되는 다국적 연합해상작전의 능력이 되지 않으면 예. 새로운 또 부대를 파견해야 되고 그러려면 또 새로운 법을 입법을 해야 되는 이런 절차가 또 필요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지금 아마 수 없는 논의 과정을 통해서 어느 정도 정부는 검토를 좀 완료를 하지 않았을까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1: 신중한 검토를 통해서 이제 결정하겠다고 했으니까요.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백악관의 강요들은 요즘에 중간 선거 걱정이 많다고 하는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훨씬 후를 내다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3선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데요. 들어보시죠.
2: 역대 대통령 중 아무도 인지력 검사를 받지 않았지만 저는 세 번이나 검사를 받았고 모두 만점을 받았습니다. 제가 퇴임하면 예를 들어 8년이나 9년 후에 제가 직접 세금공제 혜택을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입니다.
1: 네, 8년 후, 9년 후까지 내다보고 있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인데요. 네. 이거 법적으로는 불가능한 거죠?
3: 안 되죠. 헌법상 저게 금지가 돼 있는데 사실 많은 전문가들이 아 트럼프가 저에게 반드시 꺼낼 거다 하고 예측을 해 왔습니다. 예, 왜 안 꺼내나 했는데 예. 2028년에 이제 뭐 어떤 뭐 법을 개정하는 수준은 아니겠지만 예. 뭐 여러 가지 편법을 쓸 거라는 얘기는 나왔습니다. 한번 쉬고 다시 출마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데 그렇게 해도 3선은 어렵게 돼 있다. 뭐 이런 조항들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1: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모자도 팔고 있던데 저희
3: 그렇죠. 이제
1: 좀 보여주시죠.
3: 뭐 굿즈를 예. 통해 가지고 뭐 자기가 그동안 수익을 엄청나게 또 얻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해서 지금 지지세를 확산하는 것 같고 그러려면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 마음이 급하죠. 이 이란 전쟁도 좀 잘 마무리가 돼야 되고 우크라이나 전쟁도 본인이 24시간 안에 취임하면 중재하겠다 그랬는데 그것도 종결이 안 되고 또 북핵 문제, 북한 문제도 사실 해결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연말에는 좀 노벨상도 타고 중간 선거도 좀 좋은 결과가 나오고 이래야 저런 얘기가 될 텐데 지금 마음이 좀 많이 급한 것 같습니다.
4: 그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의도적으로 이런 뭐 발언을 한다라는 분석도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0: 그걸 위해서 아마 프로젝트 프리덤을 하는 이유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뭐 국제사회에 대한 메시지도 있지만 결국 프로젝트 프리덤을 통해서 정말 성과를 달성하게 되면 우선적으로 미국의 국내 시장도 안정이 되고 그것이 이제 당장 7월 달에 또 중요한 행사가 있잖아요. 미국 건국 250주년 행사가 있기 때문에 이런 세계 질서를 여전히 이렇게 끌고 가는 그런 서사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이런 프로젝트 프리덤이 필요한 것이고 또 7월 달에 그 중요한 행사를 잘 끝내면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 열차에 타지 않고 중간 선거에 대한 뭐 승리 가능성도 여전히 열려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아마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을 좀 다 고려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3선에 대한 부분은 너무 나간 것이 아닌가, 너무 예. 과한 욕심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마 저런 부분들은 시진핑 중국 주석이나 혹은 아마 푸틴 대통령의 그 장기 집권이 네. 굉장히 부러웠던 것 같습니다.
1: 네. 뭐 본인을 왕에다 비유하는 것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어쨌든 뭐 반응이 어떻든 AI로 합성한 밈을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스타워즈 데이에 맞춰서 이런 밈도 백악관이 공개를 했습니다. 보여주실까요? 네, 스타워즈 데이에 맞춰서 백악관에서 합성 이미지를 공개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트럼프 미국 대통령 한 손에는 성조기고요. 허리 보실까요? 허리에는 이제 베이비 요다가 있습니다. 네. 스타워즈 신작의 주인공 만달로리안으로 묘사한 AI 생성 이미지고요. 강함이 요구되는 은하에서 미국은 준비돼 있다. 이런 문구와 함께 토스와 함께 하길 이런 글귀도 썼습니다. 뭐 그냥 넣은 이미지는 아닌 것 같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본인 지지층에게 굉장히 강조하고 싶어하는 이미지 같아요.
3: 그렇습니다. 원래 저게 5월 4일 이제 그 스타

0: 아버지의 날에는 대통령들이 역대 대통령들이 다 저런 밈을 올려서 좀 희화화하고 이렇게 재미있게 기쁨을 주는 이런 날이어야 되는데 이번에는 비난이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갑옷이 엉망이다. 우리 만달로니안을 망신시켰다. 뭐 이렇게. 근데 만달로니아가 이제 아주 이 강인한 전사의 이런 이미지이기 때문에 본인이 거기에 빙의해가지고 뭔가 자기의 그야말로 포스를 보여주려는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저희 뭐 중동 사태 관련해서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용종 한국 국가전략연구원 센터장, 그리고 두진호 전 국방연구원 국제전략 실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2: 고맙습니다.
3: 감사합니다.

0: 증권.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 어디까지 가시나요?
2: 살아서 잠까지요.
1: 혹시 닥터 캡슐 전?
3: 살아서 간다. 잠까지 간다.
2: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잠까지. 닥터 캡슐.
3: 닥터 캡슐.
2: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4: 내게 기대 저축은행. 당신 곁에 저축은행. 기대하던 미래와 만나요.
5: 당신의 기대, 당신의 미래.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4: 내게 기대 당신의 저축은행.
6: 사장님, 요즘 기름값 때문에 힘드시죠?
7: 아우, 남는 게 없어요.
6: 그럼 새로 나온 스타리아 일렉트릭 어떠세요? 공간 넉넉하죠? 20분 만에 최대 80% 충전되죠. 한 번에 387km 주행까지.
8: 사장님의 계산이 달라집니다. 더 뉴 스타리아 일렉트릭 출시.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2: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워킷만 신어.
3: 워킷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워킷. 워킷 안전화.
4: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큐레큐.

0: 하면 훌라 하게 될걸. 하림 훌라면.
1: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2: 합성목재 예스팀바.
1: 경동산업 주식회사.
3: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4: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3: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4: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3: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1544-8777.
5: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6: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5: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6: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5: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6: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7: HMM 남우호 예인선 계약 완료 소식은 지연 중계로 전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뉴스나우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8: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7: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9: 반갑습니다. 경기도의 의장 김진경입니다. 누군가의 하루를 지키는 일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가족의 안부를 묻고 서로의 곁을 지키는 시간 속에 우리의 삶은 더 따뜻해집니다. 경기도에는 도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루가 흔들리지 않도록 보이지 않는 곳까지 더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오늘의 일상이 내일의 희망이 되는 경기도를 위해 도민 곁에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10: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11: 이 메시지는 2025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지 습관을 바꾸는 아름다운 책임만 다했다면,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12: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13: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4: 제가 들어드릴게요.
15: 여기 앉으세요.
13: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4: 제가 들어드릴게요.
15: 여기 앉으세요.
13: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16: 나이팅게일의 정신을 본받아 조금이라도 사회를 위하여 광복된 조국을 보고 싶다. 동포와 세상을 위해서 일하고 역할을 하고 싶다. 네, 남편 병간호도 하고 애들도 잘 키우고 양자 태길하지 않고 두 개를 같이 추구하고 결합시켜서 그래서 닮고 싶은?
17: 간호로 지킨 나라, 우리가 지킬 이름. 제9편, 서운 못 받아도 독립운동가 한신광.
16: 상지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이꽃매입니다. 1919년 3월이면은 만 16살. 광림학교 보통과하고 고등과를 졸업하고 거기서 교사 생활을 하고 있었대요. 진주에서 3.1운동 할 날짜를 잡고 사람들한테 참여하도록 설득을 하고 태극기를 나누어주고 준비를 했었고 3월 18일 만세 시위 현장에서 체포가 되었습니다. 위아래 한복을 입고 있었대요. 일경이를 감옥에 넣으면서 댕기도 떼버리고 그리고 치마끈을 떼어버려가지고 치마를 이렇게 붙잡고서 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장소가 너무 비좁아가지고 앉을 자리도 없고 먹을 것도 가끔 주먹밥 한 덩어리 그 손으로 밥에다가 먹고 풀려나서 집으로 오니까 동네 사람들이 너무 그동안 고생했다 그러면서 막 과일도 갖다 주고 고기도 갖다 주고 한신광 선생님이 굉장히 웅변을 잘 하셨대요. 여러 차례 웅변 대회에서 1등도 하셨고요. 병자와 간호라는 제목으로 해서 속기록이 남아있는데요. 병인이 이렇게 아프게 된 데는 사회적인 그런 것도 있지 않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호는 간호사도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된다. 시대를

0: 대해서 고루하거나 답답하지 않은 여성이었고 참 보기 좋은 선배님이다. 말년 사진이 남아있는데 웃고 있어요. 아, 행복한 할머니.
1: 이 프로그램은 국가보훈부 대한간호협회와 함께합니다.
2: 지금 시각은 12시 57분입니다. YTN is
3: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아침에는 다소 서늘했지만 지금은 강한 볕이 내리쬐며 기온이 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이 22.5도를 가리키고 있는데 앞으로 한낮에는 24도까지 오르겠고요. 다소 덥겠습니다. 더불어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단계까지 치솟은 상황입니다. 외출하신다면 자외선 차단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는 중부지방 곳곳에 비가 내리면서 한낮에는 오늘보다 기온이 낮아질 전망입니다. 수요일 오후 전반적인 교통 흐름은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일부 구간 정체만 감안하시면 되겠는데요. 북부간선도로 종암분기점 쪽으로 묵동에서 하월곡까지 차량 밀리고 있고요. 분당 수서로 청담대교 쪽으로 수서에서 탄천 일교까지도 차간거리 좁힙니다. 내부순환도는 성수동 쪽이나 성산대교 쪽으로 막힘없이 전 구간 소통이 원활하고 강변북로도 일산 쪽으로 한남대교에서 한강대교,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성수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각각 정체 서행을 반복합니다. 강남 순환로에서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성산 쪽으로 서초터널에서 봉천터널까지 3차로 따라 이동하면서 청소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차로 변경에만 주의해서 이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0: 뉴스 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YTN 라디오에서 AI가 온에어 됩니다. YTN 라디오 온에어. 여러분에게 가족은 어떤 의미인가요? 부모님이 차려주시던 밥상일 수도 있고, 좁은 방에서 어깨를 부딪히며 자던 형제일 수도 있고, 아니면 매일 밤 혼자 불을 끄는 지금 이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1960년대 한국, 한 집에 평균 5명이 살았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 아이들. 밥솥 하나, 방 하나, 그 안에 세대가 겹겹이 쌓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숫자는 2.2명입니다. 절반도 안 되게 줄었습니다. 가족의 모형이 달라진 겁니다. 아니, 어쩌면 가족의 의미 자체가 달라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가정의 달 5월, 그 변화의 한 가운데에 서 있는 우리에게 가족이란 무엇인지를 묻는 날입니다. 5월 6일 수요일, YTN 라디오 온에어, 지금 시작합니다.

네, 2026년 5월 6일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오후 1시 이제 막 지나고 있습니다. 점심 맛있게 드시고 오셨나요? 자, 같이 밥을 먹는 사람들 우리는 식구라고 하잖아요. 저는 AI와 인간과 함께 방송을 만드는 이 온웨어의 인간 식구 김우성입니다.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날, 5월은 정말 가정의 달이고 가족의 이야기가 많은데요. 가족도 식구죠. 같이 밥을 나눠 먹는 사이. 이게 전 가족이라고 생각하는데 마냥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요즘은

0: 전혀 밥을 안 먹어도 가족인 경우가 있고요. 또 밥을 아주 자주 먹는데도 가족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60년 사이에 많은 게 바뀌었어요. 대가족도 바뀌었고 여러 가지가 바뀌었는데 가족의 의미, 우리 YTN 라디오의 AI 진행자 에어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1: 안녕하세요. AI 뉴스 브리퍼 에어입니다. 여러분에게 가족은 어떤 의미인가요? 부모님이 차려주시던 밥상일 수도 있고 좁은 방에서 어깨를 부딪히며 자던 형제일 수도 있고 아니면 매일 밤 혼자 불을 끄는 지금 이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숫자 3개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숫자 6. 1960년 한국 여성 한 명이 평생 낳는 아이의 수입니다. 한 집에 67명이 북적이던 시절, 가족은 굿 여럿이 함께 사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숫자 2.2. 지금 한국의 평균 가구 원수입니다. 60년 사이 가족의 크기가 절반도 안 되게 줄었습니다. 세 번째 숫자 800만. 현재 한국의 1인 가구 수입니다. 전체 가구 세 집 중 한 집,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잠드는 집입니다. 이 세 숫자가 만들어낸 풍경, 세 장면으로 정리해드립니다. 첫 번째 장면, 1960-70년대. 정부가 둘만 낳아 잘 기르자는 표어를 내걸던 시절입니다. 아이가 너무 많아서 줄이자고 했던 나라가 지금은 아이가 너무 없어서 걱정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합계 출산율은 당시 6명에서 지금 0.75명으로 떨어졌습니다. 두 번째 장면, 지금 이 시대의 청년. 19세에서 34세 청년 중 결혼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비율은 36%, 10년 전엔 56%였습니다. 결혼이 당연한 것에서 선택하는 것이 됐고, 아이는 낳아야 하는 것에서 낳지 않아도 되는 것이 됐습니다. 세 번째 장면, 그 변화의 한가운데서 인공지능이 임신과 출산, 양육의 과정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난임 부부에게 아이를 만들어주고 태아의 건강을 미리 예측하고 아이의 울음소리를 해석하고 그 아이 곁에서 지치지 않고 함께하는 기술. 이 세 장면에는 같은 질문이 흐릅니다. 가족의 모양이 이렇게 달라지는 시대에 우리가 지키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요? 그래서 오늘의 질문도 두 갈래로 흐릅니다. AI는 가족을 어떻게 바꾸고 있을까요? 그리고 그 변화 속에서 가족의 의미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이상 에어의 브리핑이었습니다.
0: 네, 에어의 브리핑 갈수록 똑똑해지네요.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 둘만 낳아 잘 기르자에 저는 태어났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 바로 뒤에는요, 둘도 많다, 하나만 낳자도 있었고요. 그랬는데 지금은 아이를 안 낳아서 큰일입니다 라고 국가 정책적으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런 가운데 AI가 들어와서 더더욱 인간의 설 자리는 없어지는 것 아닌가 라고 막연하게 생각해 왔는데요. 오히려 AI가 가족의 지속, 가족의 탄생, 가족의 변화를 돕고 있기도 합니다. 오늘 오늘의 주제인데요. 김원식 평론가가 이런 독특한 책을 썼습니다. AI와 임신, 출산, 양육. 오늘 그 책 내용과 김원식 평론가 이야기 잠시 후에 양치질 뉴스 듣고 전해드리겠습니다.
1: 여러분, 점심 맛있게 드시고 지금 막 칫솔을 드셨나요? 치과의사가 권장하는 3분 동안 입안은 물론 여러분의 머릿속까지 뉴스의 기스로 개운하게 닦아드리는 시간입니다. 딱 3분만 집중하시면 오늘 하루 꼭 알아야 할 핵심 흐름이 선명하게 정리될 겁니다. 그럼 오늘도 상쾌하게 깨워줄 첫 번째 뉴스부터 바로 짜드립니다. 코스피가 급등하며 약 한 달 만에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늘 오전 9시 6분 코스피 200 선물 지수가 전일 종가보다 66.05포인트, 6.28% 상승한 1116.55를 기록하면서 프로그램 매수 호가의 효력이 5분간 정지됐습니다. 코스피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된 건 지난 4월 8일 이후 처음입니다. 사이드카는 시장이 너무 빠르게 움직일 때 잠시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제도로 코스피 200 선물 가격이 기준가 대비 5% 이상 상승한 상태가 1분간 지속될 때 발동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부분 개헌을 합의되는 만큼 순차적으로 해나가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1987년 현행 헌법이 제정된 이후 40년간 헌법은 제자리 걸음이라며 내일 국회 표결에 붙여질 헌법 개정안의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전면 개헌은 정치적 부담이 큰 만큼 비상 개헌에 대한 합리적 통제, 5.18 민주화운동과 부마항쟁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지방자치 강화 등 여야가 공감해온 사안부터 실용적으로 접근하자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오랜만에 만들어진 기회인데 모든 국민이 동의해온 것을 내일 실천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광주 도심에서 고교생 2명이 흉기 난동을 당해 1명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광주경찰청은 어제 오전 0시 11분쯤 광산구 월계동 인도에서 고위 A양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비명을 듣고 달려온 또 다른 고위 기군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24살 장모 씨를 긴급 체포해 조사 중입니다. 비군은 다행히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장 씨는 범행 직후 도주했대가 약 11시간 만에 자택에서 검거됐고 경찰 조사에서 극단적 선택을 고민하던 중 전혀 모르는 A양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프로파일러 면담과 휴대전화 포렌식을 거쳐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AI가 만든 가짜 야구장 미녀 영상이 사흘 만에 조회수 800만 회를 넘기며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1일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5초짜리 영상에는 야구장 관중 속에 한 여성이 등장하는데 화면 속 점수표에 투수 김서현, 타자 조인성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게 결정적 단서가 됐습니다. 김서현은 2023년 한화 이글스에 입단한 현역 선수인 반면 조인성은 2017년에 이미 은퇴해 현재 코치로 활동하고 있어 두 선수가 같은 시대에 뛴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1월부터 생성형 AI 결과물에 워터마크를 붙이도록 하는 AI 기본법을 시행 중이지만 이는 AI를 개발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 대상일 뿐 일반 이용자에겐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SNS 업로드 시점에 AI 생성물임을 표시하는 의무적 워터마킹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입안이 개운해지는 3분 양치질 뉴스였습니다.
0: 네, AI 기본법 저희도 여러 법제처 관계자와 또 전문가들과 인터뷰 다뤘는데요. 악용되는 걸 막기 위한 제도들은 미리 탄탄하게 있어야 됩니다. 보이스피싱도 많이 줄었습니다. 오늘 그렇게 발표를 했지만 또 보면 이제 새로운 방식으로 진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안전장치는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전체 개발을 막아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광주 도심의 흉기 난동 사건 저도 어제 너무 마음 아프게 봤습니다. 왜 자꾸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이거는 개별 사건이 아니라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여러 가지 장치를 마련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 마련해야 될 분들 저희가 모셔서 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양치질 뉴스였습니다.
2: 에어야, 나 궁금한 거 있어.
1: YTN 라디오의 인공지능 DJ 에어에게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YTN 라디오 유튜브와 어플리케이션 채팅창에서는 무료로 의견 주실 수 있습니다.

0: 예전엔 가족 그러면 혈연이었어요. 피가 섞였느냐의 여부. 지금은 또 아닙니다. 사랑하는가에 대한 것도 중요해졌고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같이 밥을 먹는가, 즉 같이 생존하는가의 문제도 있는데 더 나아가서는요. 같은 AI 엔진을 써야 가족이다. 이런 말이 나오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AI는 인간 사회 곳곳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임신, 출산, 양육의 과정에도요. 이미 과학기술로서도 AI가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바뀌는 풍경이 어떨지 지금부터 상상하지 않으면 힘들 것 같죠. 이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시사, 사회뿐만 아니라 대중문화 예술로도 저희한테 많은 이야기 전해주시는 분이죠. 정확히 열흘 전에 따끈따끈한 책을 펴냈습니다. AI와 임신, 출산, 양육이라는 책인데요. 김원식 평론가님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아니 평론가님 늘 저희가 뭐 어떤 문화적 빅 이벤트나 사건이 있을 때 네. 연락 드렸는데 이제 갑자기 생명과학을 전공한 AI 전문가 같은 책이 나왔습니다.
1: 네, 사실 쑥스럽습니다. 아, 왜냐하면 저는 이제 주로 남이 뭐 어떤 책을 냈다, 뭐 인기가 있다라고 했을 때 그거에 관련돼서 뭐 해설하는 책이었는데 제 책을 말씀드리려고 하니까 좀 쑥스럽고요. 또 의도가 뭐냐 이렇게 또 말씀하시니까 좀 네. 아, 정리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렇지만 이제 저는 좀 제 경험담이 좀 많이 작용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네. 일단 두 가지 관점인데요. 첫 번째는 제가 좀 만혼이에요. 그래서 예. 46살에 결혼했거든요.
0: 예.
1: 그리고 이제 아이 엄마도 40살이 훌쩍 넘어가지고 네. 이제 결혼했기 때문에 네네. 그 일단 아이를 어쨌든 갖고 싶었는데 맞아요. 걱정이 많이 됐고요.
0: 많이 되죠. 네.
1: 그리고 일단 처갓집에서는 거의 포기 상태였어요.
0: 사실 뭐 노령산모 이런 표현을 쓰긴 하지만 여러 가지 의학적 위험을 경고하시는 선생님들도 많아요. 저도 네. 늦게 나온 편이긴 한데
1: 아, 그러시죠?
0: 엄청 경고를 해주시더라고요.
1: 네. 그래서 좀 그 초가집에서 많이 걱정을 했죠. 저는 근데 걱정을 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좀 충분히 뭐 임시 가능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인데 그런데 이제 주변에 보니까 난임이라든지 또 임신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네. 굉장히 어려움과 공포감이 있으신 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걸 네. 알았고 그리고 만혼 그러니까 늦게 결혼하신 분들은 또 다른 고민들이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제 친구들도 되게 20, 30대에 결혼을 하다 보니까 네. 늦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조언을 막 해주고 그랬거든요. 예.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는가. 하나도는 아니지만 어쨌든 상황이
0: 맞아요.
1: 많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 만혼 결혼했을 때 임신과 출산 특히 양육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이슈가 있구나. 이제 그런 와중에 이제 AI가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여를 하니까 저는 뭐 AI 만능론자도 아니고 네. 그걸 뭐 극찬할 생각은 없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약간 정리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에서 저도 공부 좀 하고 또 흐름도 이제 여러분들한테 공유하는 게 필요하다 싶어서 이 책을 쓰게 됐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관점은 이 제가 장애 예술계에 한 20여 년 정도 관여를 했거든요.
0: 예.
1: 참여를 하다 보니까 이 두 가지 또 관점이 있었습니다. 장애를 어떻게 하면 사전에 예. 예측을 한다거나 뭐 좀 예방을 할 수 있다면 좋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또 고민하게 됐고 그리고 장애 아동의 학습 에 관련된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0: 예.
1: 그렇기 때문에 장애 아동에 관련돼서도 AI가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 이런 점들이 또 연구가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제가 좀 정리하는 것이 필요해서 이 책을 이제 집필하게 됐습니다.
0: 배경을 이렇게 쭉 설명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이제 약간의 개인정보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든 저는 늦고 빠르면요. 지극히 주관적인 생각이라고 그러니까 객관적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네. 사람마다 다른 거잖아요. 네. 예. 그래서 지금은 아이와 함께 잘 시간을 보내고 계시거나 혹은 뭐 준비하고 계시거나 그런가요?
1: 잘 시간을 보낸다기보다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상황들이 많이 펼쳐지게 네. 됐습니다. 그래서 이 생물학적으로 어느 정도 이제 체력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0: 네.
1: 아이와 놀아주는 것도 굉장히 힘들고 그 가운데 네. 뭐 학습이나 아니면 케어하는 데 있어서 뭔가 좀 조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점에서 AI가 또 이런 방향 속에서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는 그런 네. 상황이고요.
0: 예, 네.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저도 어제 어린이날이었는데요.
1: 그렇죠. 아이고 막 저도 그렇습니다.
0: 힘이 듭니다. 예, 하지만 뭐 나이는 일종의 숫자일 뿐이고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이제 이 직접적인 삶의 고민을 겪은 김원식 평론가께서 그래서 AI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찾아냈다는 겁니다. 특히나 저는 임신 출산 부분은 좀 과학의 영역이잖아요. 의과학의 네. 영역인데 여기에서도 앞서 뭐 나이가 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고민도 하셨잖아요. 활용이 되고 있는 걸 알아내셨어요?
1: 일단 뭐 뒤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전자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AI가 네. 이제 관여를 하는데 이게 이제 논쟁 중이고 논란 중인 거는 뭐
0: 그렇죠.
1: 아실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 어쨌든 임신이 되려면 난자와 정자가 만나야 됩니다.
0: 네.
1: 그럼 이제 수정을 해야 되는데 이 수정하는 과정에서 이제 AI가
0: 네.
1: 기여를 한다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제 수정이 됐을 경우에 그러면 이제 여성의 몸에서 이제 건강하게 이렇게 자라야 되잖아요. 그럴 때 이 태아의 상태
0: 네.
1: 이런 걸 또 AI가 분석을 하게 되고
0: 예.
1: 또 산모의 건강도 중요하기 때문에 산모의 건강
0: 네.
1: 예를 들면 질병이라든지 또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이제 어떻게 진전이 될 것인지에
0: 네.
1: 대해서 예측을 하니까 여기에 이제 질병이라든지 발달 과정을 이제 체크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10달 동안 잘 이렇게 자랐어도 여성들이 두려워하는 출산 과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0: 그럼요.
1: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정말 바로 잘 출산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AI가 예측을 한다거나 분석을 해준다라는 것이고 당연히 또 출산 이후에 영아들을 또 케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0: 네.
1: 그 케어 과정에서도 AI가 관

0: 관여를 하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1: 예, 오로지 경험에만 맡겼던 일인데요.
0: 아, 그렇죠. 네.
1: 예, 혹은 여성 혼자 오롯이 감당해야 됩니다. 아이를 낳는 거요. 낳아보신 분들하고 저도 아이가 셋이지만
0: 아, 그렇죠.
1: 엄마가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예, 거의 마흔에 육박해서 쌍둥이를 조산으로 낳았었거든요. 저도 좀 제 개인 정보지만 노출을 하자면 굉장히 위험하다는 걸 알게 됐고요. 5551님 문자 주셨네요. 제 와이프가 32살인데 이미 노산이라고 걱정하는데 40대에 나오셨다니 힘을 얻습니다. 힘내십시오, 여러분. 아니, 그 저기 GOD의 박준영 씨도 그렇고
0: 그럼요.
1: 신현주 씨도 그렇고
0: 의외로
1: 50대
0: 많아요.
1: 넘어서 아이를
0: 네.
1: 가졌거든요. 그 성동일 배우도 그렇고 여러분, 나이가 뭐가 중요합니까? 아무튼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활용되는 건 이미 우리가 의학계에서 특히 영상의학, 뭐 영상 판독은 인간을 뛰어넘었다라고 AI가 얘기를 하잖아요. 사진만 보고 이게 암인지 아닌지 밝혀내는 것들도 AI가 더 잘한다인데 임신 과정은 좀 구체적으로 조금만 더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난임 불임은 여러 이유가 있잖아요. 저희가 오늘 왜냐하면 썸네일을 그렇게
0: 아,
1: 걸어놨거든요.
0: 그러시군요. 네.
1: 심지어는 무정자증입니다. 이러면 드라마나 영화 속에서 나와요. 아, 나는 평생 내 아이를 나의 유전자를 닮은 아이는 못 낳는구나인데 AI로 그게 가능하단 말이잖아요.
0: 네. 그래서 이제 아이를 갖고 싶어도 이제 못 갖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고, 그리고 여러 차례 시도를 했을 때, 뭐 비용도 비용입니다마는 그 여성분들의 몸이 상당히 좀 힘든 상황이 되기 때문에,
1: 그럼요.
0: 예, 그런 점에서 이걸 이제 위험이나 어떤 부담스러운 부분들을 해소하는 데 있어서 AI가 이제 활용이 되는 건데,
1: 예.
0: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냥 기초적인 것부터 말씀을 드리면 정자와 난자가 어쨌든 만나야 됩니다.
1: 네.
0: 만나려면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1: 그래요.
0: 그럼 예전에는 뭐 점술사가 나를 잡아가지고 뭐 예를 들면 이제
1: 길이를 정해주는
0: 뭐
1: 거죠.
0: 색칭 우리가 이제 사극에서 많이 등장하는 합방의 시간을 뭐 어떻게 맞춰야 된다 이런
1: 보름달이
0: 얘기까지
1: 떠오를 때뭐 이런 거예요.
0: 그렇죠.
1: 예.
0: 근데 그런 보름달이 뜨는 어떤 주술적인 그런 비합리성이 아니고 정확하게 그뭐 이제 정자의 상태,
1: 네.
0: 난자의 상태 그리고 그 여성의 몸 상태 이런 것들을
1: 네.
0: AI가 정확하게 분석을 해준다라는 거죠. 그리고 배란 일도 정확하게 AI가 예측을 해가지고
1: 네.
0: 그런 차원에서 임신 확률을 굉장히 높여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1: 네.
0: 그리고 배아 중에서도 임신 확률이 높은 그런 배아를 AI가 찾아내는 겁니다.
1: 예.
0: 뭐 이른바 뭐 그러니까 임신 확률이 높다고 말씀드렸지만은 좀 이제 상황이 좋은 그런 배아, 그러니까 난자들을 찾아낸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무정자증 같이 또 말씀을 드리면은 무정자증이냐에 관련돼 가지고 굉장히 좀 우울감 느끼시는 분들이
1: 네.
0: 많잖아요. 근데 여기서 무정자증이라는 것도 개념 규정이 약간 다릅니다.
1: 예, 아예 없을 무가 아닌 거 경우도 있나
0: 그렇죠.
1: 보죠.
0: 그러니까 사실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 이제 정자를 찾아내는 것이 또이 난임 시술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1: 네.
0: 찾아내는 걸 그동안에는 숙련된 그런
1: 네.
0: 사람이 어쨌든 하는 거거든요.
1: 예.
0: 사람이 일일이 현미경으로
1: 아.
0: 정자를 찾아내가지고 그 정자를 가지고 시험, 그러니까 관 내지는 이제 수정을
1: 네.
0: 하게 되는 건데 사실 인간의 눈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1: 네네.
0: 그러다 보니까 인공지능이 그 정자를 찾아내는 거예요.
1: 네.
0: 그래서 예를 들면 아예 무정자증인 줄 알았는데 예를 들면 5개를 찾아내는 거예요.
1: 와.
0: 그러니까 거의 무정자증은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성분들이 굉장히 그런 점 때문에 이제 자신이 소위 말해서 무슨 수박이다 이런 표현까지 좀 속되게 쓰잖아요.
1: 네네.
0: 그렇지 않고 건강한 정자가 그래도 몇 개는 살아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1: 예,
0: 그래서
1: 우리
0: 미국
1: 우 박사님의 발명품이죠. 네.
0: 네,
1: 그
0: 그렇기
1: 수박.
0: 때문에 그래서 그 정자 몇 개를 가지고 수정을 하는 것이 미국에서 이제 이미 사례가
1: 와.
0: 나왔기 때문에 이게 이제 만약에 대중화가 되면은 무정자증이라고 굉장히 좀 실망하고
1: 네.
0: 우울해하시는 남성분들한테 희망을 줄수 있는 거기 때문에
1: 예.
0: 그걸 찾아내는 노력들 이게 이제 더 발달되게 되면은 희망이 더 있을 수 있다라는 점 이제 충분히 우리가
1: 네.
0: 생각할 수가 있는
1: 여러분
0: 것이죠.
1: 어떻습니까? 저는 속담에 비유하겠습니다. 서울에서 한양에서 김서방 찾습니다. AI로 그 얘기고요. 사실 인구의 멸망을 어떤 분이 얘기하시더라고요. 단한 명도 살아남지 않는 상황이 아니라 확률적으로 서로 남녀가 만나기 어려울 만큼 인구가 줄어들면 사실상의 멸망이다라고 표현하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숫자가 적어서 아예 불가능이라고 여겼던 것들이 지금은 가능이 되어가고 있다. 이 얘기도 하고요. 또 여러 가지 이 난임이나 불임에 대한 얘기, 기술에 대한 것도 연구를 했는데 한편으로는 이거 오롯이 하늘이 점주해 주는 거야. 삼신할매가 점주해 주는 거야. 이제 어떤 이런 관점에서의 임신 출산이 아닌 거네요. 사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인간의 능력이 더 배가 된 거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네, 평가하세요?
0: 그렇습니다. 그래서 삼신 할머니가 좀 불쾌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1: 눈뜨세요 할머니.
0: 그래서 삼신 할머니가 좀 아이를 원하신 분한테 이렇게 점주를 해주셨어야 했는데 그지 못하셨기 때문에 네. 우리 스스로 나설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1: 맞습니다.
0: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저출생 저출산 현상이 많이 있는데 사실은 뭐 예산으로 뭐 300조를 쓰고도 효과가 없다.
1: 맞아요.
0: 뭐 이대로 가게 되면 한국 사회에 특히 미래가 없어가지고 영명에 해당되는 거 아니냐. 심지어 뭐 해외 학자들이 한국을
1: 대한민국 망했네요.
0: 망했다
1: 이랬어요.
0: 이렇게까지 예. 표현했었는데요. 사실 저는 그 제 그 주변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세 명 나오셨으니까 참 굉장히 다양이시네요.
1: 어쩌다 그렇게 됐습니다.
0: 그러니까 네. 쌍둥이가 나오셔가지고 네. 제 주변에도 한 명만 더 얻으려고 했는데 쌍둥이가 나오는 바람에
1: 아, 비슷한 분들 많이 계시는군요.
0: 네, 많이 네. 힘드신데 사실 이제 처음에 한 명만 나오려고 갔다가 이 한 명만 낳았을 때는 또 생각하지 못한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네. 한 명 더 낳으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네. 이 한 명 더 낳으려고 했을 때 난이에 부딪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1: 네.
0: 왜냐하면 시간차가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생물학적인 조건이 달라졌기 때문에
1: 그렇죠.
0: 그래서 첫 번째 임신을 하든 아니면 두 번째, 뭐 세 번째 임신을 하든 간에 오히려 이 임신이나 출산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1: 네.
0: 그러면 오히려 저출생 저출산 그 타개를 하려고 하는 정부 정책이라고 하면
1: 네.
0: 결국 낳으려고 하는데도 못 나오는 분들한테 집중을 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다고 봐요. 근데
1: 네.
0: 지금의 정책은 아예 생각이 없거나 어려운 분들을 자꾸 쫓아다니면서
1: 네.
0: 아이를 낳으라라고 하는 꼴은 아닌지
1: 네.
0: 이런 점을 생각을 했을 때 의도가 있고 의지가 있는 분들을 중심으로 AI를 활용한 이런 저출생 저출산 뭐 타개 방법을 네. 적용하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1: 물론
0: 봅니다.
1: 물론 이제 사회가 서로 구성원들 간의 민주주의적으로 합의해야 될
0: 그렇습니다.
1: 영역도 많고요. 앞서 뭐 유전자로 여러 가지를 걸러내고 이런 얘기를 했지만 이것도 여러분 도덕적 가치적 윤리적 판단이 완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개인의 선택을 무조건 비판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요. 진행 중인 공론에 놓여 있는 공론장 위에 있는 이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외모 지적 수준 이건 사실 그 유전자 가위가 정교화해지면서 많이 이미 등장했던 얘기예요. 근데 이게 옳냐 그르냐라는 어떤 가치적 문제, 신념적 문제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아니 그러면은 아이가 뱃속에서 확인했더니 선천적으로 병이 있더라. 이걸 치료해 줄 수 있지 않느냐라는 또 관점도 있습니다.
0: 네.
1: 어떻게 보세요?
0: 일단 이제 키나 외모 유전 지적 수준까지 원하는 대로 이제 아이를 낳으려고 하는 의도는 바로 이제 유전자 편집 기술 때문에
1: 그렇죠.
0: 이제
1: 네.
0: 된 건데 이거는 뭐 확실하게 말씀드리면 전 세계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1: 네. 인간 배에 대해서는 특히 엄격하게.
0: 네. 근데 빅테크 기업들은 관심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 약간 어둠의 경로를 통해 가지고 지금 현재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그러니까
1: 네.
0: 뭐냐면 어떤 우월한 일종의 뭐 그 슈퍼 휴먼이라고 하는데요.
1: 네.
0: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상품성을 생각을 해가지고 빅테크들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1: 얼마를 쓰더라도 나보다 더 훌륭한 지배자가 될 만한.
0: 이게 이제 뭐 공상과학에서는 이제 네. 뮤턴트가 탄생을
1: 그러니까요.
0: 하는.
1: 멋진 신세계 가장 최상위 네. 등급 아이들을 낳고 싶은
0: 근데
1: 겁니다.
0: 근데 과연 그 뮤턴트들이 인간을 배려하겠냐라는 거예요. 오히려
1: 네.
0: 안 하기 때문에 그게 인류 멸망의 단초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SF 영화들도 있는데요.
1: 네.
0: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장애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이 10년 전에 인간 이제 배아를 유전자 편집을 통해 가지고 출산한 사례가 중국에서 보고가
1: 네.
0: 됐습니다. 근데 중국에서 이렇게 보고가 되니까 아 역시 중국은 뭐 인권을 무시하는 거. 아 그건 아니고요. 중국도 처벌을 했습니다.
1: 네.
0: 처벌했는데 이 연구자는 나름대로 소신이 있었어요.
1: 네.
0: 그 소신이 이유가 뭐냐면 가족력이 있지 않습니까?
1: 그렇죠. 엄마 아빠의 특정 유전자 때문에 필연적으로 아이가 장애를 안고 태어날
0: 그렇죠.
1: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아요.
0: 장애도 그렇고 특정 질환이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1: 네.
0: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1: 네.
0: 마침 이제 그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1: 네.
0: 그런 것을 이제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이 연구자가 했거든요. 근데
1: 예.
0: 중국 당국에서는 그거는 원천적으로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에 3년 정도의 실형을 선고받고 이제 복역을 하고 나온 상황이에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이제 더 이상 연구를 하지 못해가지고 해외로 네. 갈 수밖에 없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연구자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렇게 유전적인 질환이 있는 경우에 네. 그거를 제거하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자기는 했기 때문에 뭐 앞에서 이제 언급드린 뭐 슈퍼 뭐 휴먼 그러니까 초능력을 가지고 있는
1: 그런 욕망지향은 아니에요.

0: 하냐. 그러니까 사실은 숙명론이라고 할까요? 저도 이 논리에 개인적으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만 그 운명을 왜 인간이 바꿔? 이럴 수도 있고요. 이게 특히 종교단체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은데요.
1: 네, 그래서 이게 임신과 출산이라는 게 단순히 개인의 영역을 넘어서고 또 공동체의 어떤 도덕, 윤리적인 사회적 가치와 맞물려 있기 때문인데요.
0: 네.
1: 특히나 요즘에는 남자가 임신한다라든지 임신 로봇에 관련돼서 연구가 상당히
0: 맞아요. 이 신의 음료
1: 실적이
0: 아니야? 막 이러는 거예요.
1: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사실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시학에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인간은 불멸을 꿈꾸고요. 불멸을 꿈꾸는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첫 번째는 자녀를 통해서 불멸을 꿈꾸고
0: 네.
1: 그렇게 안 됐을 때는 이제 예술 작품을 통해서 불멸을 꿈꾼다
0: 아,
1: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0: 네.
1: 그래서 인간이 자기가 유한하기 때문에
0: 네.
1: 뭔가 영속성을 꿈꾸는 그런 상황 속에서 계속 시도는 계속 있을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그걸 우리가 어떻게 말씀하신 대로 합의를 하고 또
0: 예.
1: 자율적으로 이제 수기를 모아가느냐가 이제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나
0: 아,
1: 이렇게 생각이
0: 네.
1: 들고요. 그리고 AI가 또 영화 케어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이제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상용화가 된 사례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0: 울음소리를 일태면 분석해야 된다고요.
1: 그러니까 우리가 저도 양육을 하면서 보면은 배고파서 우는 건지 아파서 우는 건지 뭔가 그 배설물 때문에 우는 건지 알 수가 없는
0: 한세
1: 경우가
0: 번째쯤
1: 많거든요.
0: 나오면 살짝 알거든.
1: 아, 근데 살짝.
0: 칭얼칭얼과
1: 네.
0: 짜증과 으아하고 지르는 거에 차이가 있어요. 주로 으아는요, 아프거나 배고프다는 거고. 기저귀 갈아주는 칭얼칭얼이에요.
1: 그러니까요. 이 AI라는 게
0: 여러분, 제 개인
1: 결국에는
0: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네.
1: 반복적인 자료 패턴을 읽어가지고 이제
0: 맞아요.
1: 분석을 하는
0: 데이터를 통해서
1: 거잖아요.
0: 명확하게
1: 그러니까 역시
0: 하죠.
1: 3명 정도는 키워서 알아야 하나? 이렇게 할 수는 없지
0: 근데
1: 않습니까?
0: 어쨌든 그
1: 네.
0: 말 못하는 인간의 성숙된 언어가 없는 아이들을 다 이해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1: 그렇죠. 특히 이제 우리가 전통적으로 아이를 본다라는 의미는 사실은 한시도 눈을 뗄수 없는 그런
0: 네.
1: 상황들이 매번
0: 많아요.
1: 펼쳐지잖아요.
0: 네.
1: 순간적으로 생각하지 못한 행동들을 하기
0: 맞아요.
1: 때문에 그래서 AI가 그 보조자로 상상 그 서치를 하기 때문에 약간의 이상 행동을 돌발적으로 할 경우에는 바로 이제 알림 기능을 준다는 거고
0: 야.
1: 사실 이제 아이를 키울 때볼때 가장 두려운 시간이 밤이지 않습니까?
0: 그렇죠.
1: 밤에 잠을 자야
0: 아프고 밤에
1: 되는데
0: 아프고 네.
1: 그러면 이 사실은 아이를 늦게 낳아서 양육할 경우에는 저도 무척 몰랐는데 밤에 한번 깨면 잠이 안 오더라고요.
0: 네.
1: 아이
0: 저희는
1: 엄마도
0: 그래요.
1: 네. 그래서 예를 들면 20대 같은 경우는 제 경험으로 봐도 20대 때 밤에 깼다가 다시 또
0: 네.
1: 잠들기도 하잖아요.
0: 예.
1: 아, 잠이 안 오더라고요.
0: 예.
1: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현재 상당히 개발된 아이의 서비스 중에는 이렇게 이제 밤에도 항상 그 부모가 좀 잠을 잘수 있도록 하면서 이제 서치를
0: 24시간 잠안
1: 해주고
0: 자는 보모네요.
1: 예, 네, 그렇죠. 그런 역할들을 하기 때문에 이건 어쨌든 AI는 전적으로 이제 의존하는 그런 존재를 넘어서 가지고 보조적인 어떤 수단으로서 역할들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이제 활용을 하면 좋겠고 실제로 국내외적으로 이제 서비스가 어느 정도 나와 있는
0: 네.
1: 그런 상황입니다.
0: 신이 어디에나 존재할 수 없어서 어머니를 두었다. 이런 말 있잖아요. 어머니가 24시간 존재할 수 없어서 AI를 두었다. 이렇게 바뀌는 것 같습니다.
1: 그렇게 활용해야죠.
0: 거기에 또 AI가 인간에게 학습을 받으면서 똑똑해졌지만 또그 AI가 맞춤에 따라서 아이들에게 소통과
1: 네.
0: 사회화를 시켜주는 이른바 소셜봇도 있어요.
1: 네. 그래서 이제 학습에 관련돼서 관심이 많거든요. 근데
0: 네.
1: 최근에 이제 AI 통해서 밝혀진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수포자입니다. 그러니까
0: 네.
1: 수학을 포기한 학생들이 왜 포기할까?
0: 예.
1: 알고 봤더니 수학을 포기하는 학생들의 특징은 뭐 어떤 특징이 있냐면 바로바로 이렇게 즉각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다른 차원에서 생각하는 경향이 많다는 거예요.
0: 이야, 여러분, 저를 드디어 해명해 주셨네요.
1: 그리고 이제 긍정적으로 이제
0: 수포자였습니다.
1: 더 보면은 근원의 원리에
0: 네.
1: 대해서 고민하는 친구들은
0: 맞아요.
1: 다른 방식으로 수학 학습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공교육이나 물론 실제 입시 교육 시스템이
0: 안 되죠.
1: 불가능하잖아요.
0: 속도, 빨리
1: 예.
0: 해결, 하우 투 이거밖에 없는
1: 예,
0: 거죠.
1: 그렇기 때문에 AI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거고,
0: 이야.
1: 그리고 이제 자폐스펙트럼 등의 어떤 발달 장애가 있을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
0: 네.
1: 이 발달 장애 아동들, 영아들 같은 경우는 어떤 존재를 굉장히 중요시하냐면
0: 네.
1: 항상 옆에 반복적으로 알려주는 존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학습에
0: 수용할
1: 따라간다는
0: 수 있는 자극을
1: 거예요.
0: 주는 사람. 네.
1: 근데 예를 들면 저도 아이에게 뭐 가르치다 보면 특히 자기 자녀는 못 가르친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0: 네네.
1: 그러니까 열불이 나는 거죠.
0: 그렇죠. 입이 되죠. 감정이.
1: 네. 영화를 포함한 발달장애도 그렇습니다만은 계속 반복적으로 지치지 않고 계속 얘기해주는 존재를 믿고 신뢰한다는 거예요.
0: 예.
1: 그러니까 스펙트럼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0: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사실 우리 공격 시스템이나
1: 안
0: 어디에도
1: 되죠.
0: 반복적으로
1: 네.
0: 느긋하게 기다려주고 해줄 수 있는 존재는 없는 거거든요. 그것도 AI 로봇, 소셜 봅이 해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니까.
1: 맞춤형으로 만들 수도
0: 예.
1: 있겠죠. 네.
0: 그래서 또 특히나 개별 학습이 굉장히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뭐 학원도 그렇고
1: 네.
0: 과외도 그렇고 공교육도 개별적으로 맞춤식으로 교육한다는 게 상당히 힘들지 않습니까?
1: 예.
0: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도 AI 소셜 봅이 역할을 할수 있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죠.
1: 여러분, 뭐 발달장애 특히 저희는 느린 학습자 이렇게도 부르잖아요. 그
0: 그렇죠.
1: 속도가 다를 뿐입니다.
0: 맞습니다.
1: 뭐 거기에 따라서 예전에 못 맞춰줬어요. 왜 사람이어야 되니까. 제도가 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제 AI가 그빈 곳을 채울 수 있다도 대단하고요. 야, 저도 수포자였는데 시대를 조금만 늦게 태어났으면 아주 유리했을 텐데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인간에게 도움이 되고 양육 출산 과정, 즉 인간이 사회적으로 성장하는 모든 과정에 AI가 이제 큰 도움을 줄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요것 좀 걱정할 부분도 있어라고 생각하는 거 짧게 정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0: 네, 일단은 앞서서 이제 도구이고요. 또 유전자 편집에 관련돼서는 여전히 굉장히 제한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 이 소셜법에 대해서 긍정적인 부분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AI 서비스가 좀 한계인 게 뭐냐면 고객들이 원하는 것만 맞춤식으로 해주려고 그래요. 근데
1: 네.
0: 우리가 뭐 PD님께서도 이제 많이 느끼셨지만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고 그러잖아요.
1: 맞아요.
0: 그러니까 원하지 않는 것을 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1: 네.
0: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AI는 좀 한계가 있다. 그래서 결국에는 AI와 사람이 같이 양육을 해서 이 아픈 만큼 성숙해지는 그런 좀 자기가 극복할 수 있는 어떤 계제들을 줘야 되는 측면이 AI
1: 네.
0: 지금 시스템과 서비스의 한계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헤아려 가지고 또 극복도 하고 또 제공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1: 비
0: 있겠습니다.
1: 오는 날도 바람 불고
0: 네.
1: 눈보라 치는 날도 겪어야 되잖아요.
0: 맞습니다.
1: 그거 피하게 만들어 놓으면 결국은 약해진다. 이런 우려도
0: 예.
1: 있는 겁니다. 오늘도 좋은 얘기, 재미난 얘기, 김원식 평론가와 함께 나눠봤습니다. 또 저희가 한번 모셔서 얘기해 볼게요.
0: 네.
1: 오늘은 책 소개 한번 해 주시죠.
0: 네.
1: 네,
0: 그래서
1: AI 시대.
0: 예, AI와 이제 임신과 출산 양육이라는 주제로 제가 썼습니다.
1: 예,
0: 근데
1: 그 책을
0: 예.
1: 펴내신 김원식 평론가였습니다.
0: 120페이지 안 페이 쪽밖에 안 돼요.
1: 네, 얼마 안 되니까 짧은
0: 네.
1: 내용이니까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0: 네,
1: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자, 오늘 내용 좀 어렵고 복잡하고 미래 공상과학 영화 같은 얘기지만 사실 이미 와 있는 얘기입니다. 다만 우리가 어떻게 가치 평가하느냐의 문제고요.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by AI, AI가 모든 걸 다 해주는, AI에 의존하는 거 안 됩니다. with AI입니다. 저의 능력을 확장시키는 거죠, AI를 통해서. 사람과 사랑과 출산도 그게 가능할 수 있다면 다행일 수도 있겠네요. 오늘의 노래는 가족이라는 말입니다. 들어보시죠.

0: 지금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1: 선거 홍보물 역시 서머네드피아.
0: 국민 인쇄 서머네드피아.
2: SG 원어

로비의 김진호가 부른 가족사진 전해드리면서 이 시간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런데요, AI가 어떻게 되든 미래가 오든 뭐 외계인이 와서 함께 살든 가족의 핵심은 사랑 아닐까요? 사랑에는 온갖 마음과 경험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좋은 것만 있는 것도 아니고요. 사랑하는 오늘 하루 되시길 바라겠고요. 사랑하는 5월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내일 뵐게요.

0: 왔니 왜 왔니 꽃 보러 왔단다. 2026 고양국제꽃박람회 4월 24일부터 5월 10일까지 일산 호수공원에서 우리의 추억을 담은 꽃들이 시간을 물들입니다. 2026 고양국제꽃박람회 고양 특례시.
1: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상위군계 회장 유월상입니다. 나라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다 부상을 입은 군인을 상위군이라고 부릅니다. 전 세계 상위군인들이 불멸의 정신으로 도전하는 국제 스포츠 대회가 있습니다. 바로 영국 헨리 왕자가 2014년에 창설한 인빅터스 게임입니다. 올 7월 영국에서 2029년도 인빅터스 게임 최종 개최지가 발표됩니다. 우리 회는 국가보훈부 대전광역시와 함께 대회 유치를 위해 힘차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도전이 계속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2: 2029년 인빅터스 게임 대한민국 유치기원. 이 캠페인은 국가보훈부, 대한민국 상위군경회와 함께합니다.
3: 반도체, 수소, 이 모든 걸 아우를 수 있는 도시는?
4: 그런 곳이 있기나 할까요?
5: 답 나왔네.
6: 가자.
4: 어딜요?
6: 택시 부르자. 주소는 수소 1번지.
7: 배차 완료. 평택시로 출발합니다.
6: 평택시!
8: 수소 1번지면 반도체 수도 가시는 거 맞죠? 평택까지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4: 얼마나 걸릴까요?
8: 세계 최대 반도체 공장이 있는 평택시까지요?
6: 네, 세계 최고 수소 경제 허브가 조성되는 평택시까지요.
8: 곧 도착합니다. 평택 정도면 단거리 운행이죠.
4: 세계 반도체 수도
6: 대한민국 수소 1번지
9: 바로 평택시.
10: 이원하 변호사의 사건 X파일.
11: 지난 2016년 미국 캘리포니아에선 4년 동안 친딸을 성폭행한 남성에게 징역 1503년이 선고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또 2020년엔 10년 동안 친딸을 성폭행한 남성에게 징역 723년이 선고되는 일도 있었죠.
4: 1500년? 하긴 지은 죄가 있는데 그 정도는 돼야지.
12: 에이, 그 정도는 놀랄 일도 아니야. 아, 필리핀은 더해.
4: 더하다고? 필리핀은 어떤데?
11: 실제 지난 2010년 필리핀에선 1년 동안 매일같이 자신의 친딸을 성폭행한 남성에게 무려 14,400년의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360차례 범행이 인정됐고 1회당 징역 40년씩 계산된 결과였죠. 더 놀라운 건 이 형량이 오히려 감형된 결과였다는 점입니다. 당초 1심 법원은 이 남성에게 사형을 선고했었죠.
4: 아니 근데 생각해보면 징역 1500년이든 만년이든 어차피 다 못 살고 죽는 거잖아. 무기징역이랑 다를 바가 있나?
12: 상징이란 게 있잖아. 남도 아니고 자기 자식한테 그런 짓을 한 사람에게 사회가 이건 절대 가볍게 볼 범죄 아니다, 본때를 제대로 보여주는 느낌이랄까?
4: 하긴 피해자 입장에서야 어떤 숫자로도 인생이 복구되진 않겠지만 그래도 너무 가벼우면 세상이 자기 고통을 우습게 본다는 느낌이 들 것 같기도 해.
11: 바로 그 지점입니다. 양형이란 그저 단순히 숫자를 매기는 일이 아니죠. 그 사회가 범죄를 얼마나 중하게 보는지 여실히 드러내는 상징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선 자신의 친딸을 40년 동안 성폭행하고 그 사이에 태어난 딸이자 손녀에게까지 같은 범행을 저지른 남성에게 징역 25년이 선고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4: 25년? 천년만년까지 필요 없지만 한 사람 인생을 완전히 무너뜨려놓고 징역 25년이라니.
12: 심지어 딸만 그런 것도 아니고 손녀까지 그랬다는 거잖아.
4: 아, 그 손녀가 사실 생물학적으로 자기 딸이기도 하고. 와 진짜 이건.
12: 심지어 나는 죄 없다고 항소했다던데?
11: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리고 끝까지 자신의 무죄를 주장한 이 남성의 항변은 과연 법원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졌을까요? 오늘 사건 X파일에서 이 사건의 전말과 법원의 판단까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 X파일 이원아입니다. 오늘은 로엘 법무법인 김정기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13: 안녕하십니까.
5: 로얄 법무법인의 김정기 변호사입니다.
11: 사건의 사실관계부터 차근히 정리해보죠. 구체적으로 어떤 범행이 있었던 건지 사건 개요부터 들어볼까요?
5: 정말 입에 담기도 끔찍한 사건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1985년부터 이 남성의 범행이 시작됐는데요. 당시 처음 피해를 당했던 딸은 초등학교 2학년 아주 어린 나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악몽 같은 범행이 무려 40년 동안이나 이어졌습니다. 법적으로 확실하게 증명할 수 있는 범행 횟수만 최소 277회에 달하는데요. 워낙 옛날 일이라 기록이 안 남는 걸 생각하면 정말 빙산의 일각이겠죠. 딸은 그 기나긴 세월 동안 여러 번 도망치려고 했지만 계속 붙잡혀왔고 그 과정에서 네 번이나 임신과 낙태를 반복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청취자 여러분, 이거보다 훨씬 더 충격적이고 화가 나는 사실이 남아있습니다.
11: 자신의 딸이 그것도 미성년자일 때부터 성폭행해왔고 그 과정에서 임신과 낙태를 반복하다가 결국 출산까지 했는데 이거보다 더 충격적이게 남았습니까?
5: 네. 언론에 따르면 결국 딸이 아버지의 아이를 다시 임신해서 2012년에 딸을 낳게 됩니다. 족보상으로는 손녀지만 핏줄로는 사실 가해자의 친딸이기도 한 거죠. 그런데 이 가해자는 그 아이가 10살도 채 되기 전부터 수년 동안 또다시 성폭행을 저질렀습니다. 아니 도대체 왜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진작 도망치지 않았을까? 이렇게 답답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아주 어릴 때부터 가장 믿어야 할 어른에게 이런 범죄를 계속 당하면 피해자는 아 그냥 순응하는 것만이 나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다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일종의 깊은 무기력에 빠지게 되는 거죠. 하지만 자신의 아이마저 똑같이 끔찍한 일을 당하는 걸 보고 딸은 미치도록 괴로워하다가 결국 사회에 도움을 청할 용기를 내게 된 것입니다.
11: 더 화나는 건 사건이 드러난 뒤 가해자의 태도였거든요. 100만 번 사과를 해도 모자랄 판국에 태도가 아주 가관이었죠?
5: 네, 정말 뻔뻔함의 극치였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구속돼서 재판을 받으면서도 나는 술에 취해서 전혀 기억이 안 난다 라면서 범행을 전부 잡아댔습니다. 심지어 딸이 자기한테 독립할 자금을 안 주니까 앙심을 품고 거짓말로 신고했다. 즉 자기를 무고한 거라고 우기기까지 했습니다. 게다가 평소에 친딸을 마치 자기 아내인 것처럼 대하고 다른 남자 만나는 걸 의심하기까지 했다고 하니 정말 일반인으로서는 상상조차 하기 힘든 태도죠.
11: 기억 안 난다, 뭐 무고다, 심지어 뭐 돈 문제 때문에 그런 거다. 이 정도면 정말 본인이 그렇게 믿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이게 재판 전략인 건지 뭐 워낙 오래된 일이니까 증거가 없을 거다 생각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이 남성의 변호인이었다면 이런 주장을 그대로 고소하셨을 것 같으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5: 저라면은 절대로

0: 그런 식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이 가해자는 범행 기간이 워낙 40년으로 길다 보니까 옛날 일이라 뚜렷한 증거가 없겠지, 일단 억울하다고 우기면 통하겠지 하는 아주 얕은 생각으로 그런 전략을 쓴 것 같은데요. 하지만 유전자, 즉 DNA 분석 결과라는 확실한 과학적 증거가 있었고 피해자의 진술도 아주 구체적이고 일관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끝까지 거짓말을 고수하는 건 재판장님을 화나게 해서 형량만 높이는 아주 무모하고 어리석은 태도입니다.
1: 법원은 이런 태도를 당연히 더 괘씸하게 보죠.
0: 그렇습니다. 법원은 이 남성이 평범하고 행복하게 살아야 할 모녀의 인생기회를 완전히 빼앗아버렸다고 지적했습니다. 모녀가 평생 서로의 고통을 보면서 살아가야 하는 비극을 만들어 놓고도 범행을 끝까지 부인하며 오히려 딸 탓을 하고 있으니 도무지 양심의 가책을 눈꼽만큼이라도 느끼고 있는지 알 수 없다고 아주 호되게 꾸짖었습니다.
1: 아무튼 결국 이 남성에겐 징역 25년이 선고됐습니다. 가해자 본인도 억울한지 상고를 했다지만 일반인들이 보기에도 탐탁지 않은 형량이거든요. 40년 넘게 범행을 해왔는데 겨우 25년? 이런 반응일 텐데 양형 기준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사건에 적용될 수 있는 기본적인 기준은 어떻게 되고 어떻게 이 형량이 나오게 된 건지 설명을 해주시죠.
0: 우리나라 법원에는 판사님들이 형량을 정할 때 기본적으로 참고하는 양형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원래 친족 간 성폭력은 최대로 무겁게 가중처벌을 해도 10년 정도가 기준입니다. 이 사건을 권고형으로 따져도 보통 10년에서 최대 21년 4개월 사이가 나오는데요.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이 남성의 죄가 너무나도 무겁다고 판단해서 양형 기준을 뛰어넘는 징역 25년이라는 이례적으로 높은 형량을 선고한 겁니다.
1: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만 보면 법원이 기준보다 더 무겁게 본 부분도 있다라는 건데 기간, 뭐 혹은 친족이라는 관계, 세대를 넘어선 범행, 또 범인의 반성 없는 태도, 법원이 특히 더 중요하게 본 대목은 어떤 부분일까요?
0: 가장 보호해줘야 할 아버지가 친딸을 무려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짓밟았다는 점, 그리고 그 악몽이 딸이 낳은 손녀에게까지 이어진 세대를 넘나든 참혹한 범행이라는 점을 재판부는 가장 무겁게 평가했습니다. 거기에다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가 한 짓을 끝까지 부인하고 반성조차 하지 않는 태도까지 합쳐져서 죄질이 이루 말할 수 없이 나쁘다고 결론 내린 겁니다.
1: 그런데 오프닝에서 본 사례처럼 미국이나 필리핀에선 친족 성범죄에 뭐 수백 년, 뭐 수천 년, 심지어는 뭐 만 년이 넘는 징역형이 선고된 사례도 있었잖아요. 변호사님이 보기에도 좀 인상적이다 싶은 사례도 어떤 게 있을까요?
0: 네, 정말 예전 TV 프로인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올 법한 판결들이 많은데요. 2016년에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는 4년 동안 친딸을 성폭행한 가해자에게 무려 징역 1503년이 선고됐습니다. 2020년 미국 다른 주에서도 10년간 딸들을 성폭행한 부부에게 각각 723년, 438년이 선고되기도 했고 심지어 필리핀에서는 1년 동안 360번이나 친딸을 성폭행한 남성에게 성폭행 1회당 징역 40년까지 쳐서 무려 14,400년이라는 어마어마한 징역형이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1: 이렇게 형량의 숫자가 극단적으로 달라지는 이유, 가장 핵심적인 차이는 뭔가요? 나라가 범죄를 대하는 감정, 문화의 차이라든지 아니면 법 체계 자체가 다른 건지도 궁금합니다.
0: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형량을 계산하는 법 체계 자체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범죄를 여러 개 저질렀을 때 그중 가장 무거운 죄 하나를 골라서 거기에 형량을 조금 더 얹어주는 방식을 씁니다. 이걸 가중주의라고 부르는데요. 그래서 아무리 길게 줘도 최대 50년까지만 선고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미국 같은 나라들은 죄를 지은 개수만큼 형량을 더하기로 쭉 합쳐버리는 병과주의를 씁니다. 게다가 형량도 상한선도 없기 때문에 저렇게 몇백 년, 몇천 년이라는 상징적 숫자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1: 이 사건 말고 다른 사건 하나 더 보자면 친딸의 의붓딸, 처제까지 추행하고 강간을 시도한 남성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된 일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 남성은 관련 전과까지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징역 5년은 또만한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있었는데 어떤 사건이었고 어떻게 징역 5년이 나오게 된 겁니까?
0: 아, 이 사건도 참 듣기만 해도 화가 나는데요. 언론에 따르면 50대 남성이 2008년부터 초등학생 의붓딸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하고 자기 친딸에게도 이상한 음란 행위를 강요하며 학대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 2015년에는 자기 처제한테까지 수차례 추행을 하고 강간을 시도했죠. 더 충격적인 건 이 남성이 과거에도 자기 친딸을 성폭행해서 이미 징역 7년을 살고 출소한 전과자였다는 겁니다. 법원도 이 남성이 재범이고 장기간 가족들을 성적 요구의 대상으로

0: 사형으로 삼았다고 질타하긴 했지만 결국 앞서 말씀드린 양형의 한계 등 여러 이유로 징역 5년을 선고하는 데 그쳤습니다.
1: 만약 미국이나 필리핀이었다면 이 남성 몇년 나왔을까요?
0: 만약 미국이었다면 아까 말씀드린 병가주의에 따라서 피해자별로 범행 횟수별로 형량이 다 더해졌을 테니 수백 년은 훌쩍 넘었겠죠. 실제 이 기사를 본 네티즌들 중에서도 야, 미국 같았으면 징역 200년짜리다! 라면서 분노하는 목소리가 아주 컸습니다.
1: 그리고 친족 성폭력 같은 경우 늘 따라붙는 쟁점 가운데 하나가 공소시효거든요. 범죄 특성상 피해자들이 뒤늦게 신고를 겨우 하게 되는 사례들이 많은데 공소시효가 문제되는 경우도 제법 있는 것 같습니다. 시스템이 어떻게 돼 있는지 이런 부분이 뭐 공소시효에 대해서 폐지를 우리가 검토할 만한 부분은 없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0: 아, 지금 우리나라 법을 보면요. 피해를 당할 당시에 나이가 13세 이상에서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였다면 피해자가 어른, 즉 성년이 된 날로부터 딱 7년까지만 공소시효가 돌아갑니다. 다행히 13세가 채안된 아주 어린 나이에 당한 성폭행은 2010년 법 개정 이후로 아예 공소시효가 없어지긴 했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10대 때 피해를 입은 많은 분들이 어른이 되어서도 가족이라는 이유로 망설이다가 시효를 놓치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22대 국회에서는 이런 친족 성폭력은 나이 따지지 말고 공소시효를 전면 폐지하자는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런 전면 폐지가 되지는 않는데요. 그런 반대가 있었는데 가장 큰 반대 이유는 바로 다른 범죄와의 형평성 때문입니다. 여성가족부 같은 부처에서도 공소시효를 없애자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살인 같은 다른 중범죄와 비교했을 때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밝혔거든요. 하지만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는 형평성만 따지다가는 폐쇄적인 가족 안에서 범죄가 꽁꽁 숨겨지고 피해자가 뒤늦게 신고할 수밖에 없는 이 범죄의 진짜 심각성을 놓치게 된다라며 폐지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1: 사건 X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곡으로 캐롤린 크루거의 You Call It Love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X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0: 다이어트 할 때 물을 많이 마셔야 하는 건 이제 상식이죠. 충분한 수분 섭취가 신진대사를 높여 칼로리를 더 잘 태우는 몸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이죠. 물을 대신하여 커피를 마시는 분도 많은데요. 카페인은 이뇨작용이 있어 오히려 몸속 수분을 배출할 수도 있어요. 건강한 다이어트, 건강한 물 한 잔으로 시작해보세요. 이 캠페인은 우리가 믿는 물, 제주 삼다수와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1: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지금 시각은 1시 57분입니다. YTN.

0: 기후동행 카드, 모두의 카드로 교통비 부담 줄이기 모바일 팀머니와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도 전국이 맑은 가운데 파란 하늘이 드러났습니다. 봄볕 아래에서는 다소 덥게 느껴지는데요. 앞으로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이 24도, 광주 25도, 대구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현재 자외선이 무척 강합니다. 모자나 양산, 선글라스 등으로 자외선 차단에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한편 내일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는 중부지방 곳곳에 5mm 안팎의 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자동차 전용도로 전 시간에 비해서 교통량이 조금 더 늘어난 상황이고요. 돌발 상황도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이용해서 공항 쪽으로 가는데 동호대교로 못 간 지점 1차로에서는 사고 처리 작업이 진행 중이고 뒤쪽으로 청담대교 부근부터 사고 지점까지 밀리는데요. 같은 구간 강변북로는 비교적 여유가 있습니다. 다만 강변북로 이용해서 일산 가는 길은 한남대교에서 한강대교 사이로 정체 서행을 보이고 있고 반대편 구리 쪽으로 양화대교에서 반포대교 사이로도 차간 거리를 좁힙니다. 동부간선도로 작업 때문에 밀립니다. 의정부 쪽으로 수락고가차도를 지난 지점 1차로에서 차선 긋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작업 지점 앞두고 밀립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삼성과 함께했습니다.
1: 요즘 유튜브로 시사 프로그램 즐겨봐요. 운전할 땐 라디오로 듣고 대중교통 이용할 땐 영상으로 챙겨봐요. 김준우의 뉴스 정면 승부! 제가 즐겨보는 프로그램인데 정말 재밌더라고요. 평일 오후 5시 10분 시작하니까요. 지금 라디오와 유튜브로 검색해보세요. 너무 재미나요!
2: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3: All About News, YTN News FM.
2: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뉴스퀘어 오후 2시 뉴스 시작합니다.
0: 호르무즈 해협에서 발생한 우리 화물선 남우호의 폭발 화재 사고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이란 언론은 이란 공격설을 부인했습니다.
1: 폐지시키한 이란 대통령은 미국이 기대하는 일방적인 굴복은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중동 현지 연결하겠습니다. 신호 특파원.
2: 네, 저는 호르무즈 해협 인근 오만 무스카트에 와 있습니다.
1: 네, HMM 남우호 화재에 대한 이란 정부의 발표는 아직 없습니까?
2: 네, 이란 정부는 아직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대신 이란 국영 언론이 이 사건에 대한 보도를 처음으로 내놨습니다. 이란 국영통신 IRNA는 한국 언론 보도를 인용해서 이 한국 정부가 선박 화재의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면밀한 조사에 나섰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의 이번 조사가 호르무즈 해협에서 긴장을 고조시켜온 트럼프 대통령이 증거 없이 이란을 공격 주체로 지목한 가운데 나온 것이라며 이란 공격설을 부인했습니다. 특히 기사 안에서 화재가 기관실에서 시작됐다는 점을 붉은색 글씨로 강조했습니다. 국영통신 기사는 이란 정부나 혁명수비대의 입장은 담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 CBS 방송은 걸프 지역의 한 화물선이 지상에서 발사한 순항미사일로 추정되는 공격에 맞아서 필리핀 승무원 여러 명이 다쳤다고 보도했습니다. 어제 저녁 프랑스 회사가 소유한 CGM 샌 안토니오가 피격됐다고 이 복수의 관계자들이 밝혔다면서 이 선박이 어제 정오에 두바이 근처에 있었지만 지금은 어디에 있는지 명확하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영국 해사 무역기구도 어제 화물선 한 척이 호르무즈 해협 내에서 정체불명의 발사체에 피격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3일 이후 해사무역기구는 이 지역의 서로 다른 선박 3척에서 화재와 발사체 공격, 소형 선박의 공격 등 사건이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0: 네, 이란 정부가 그제 아랍에미리트를 향해서 미사일을 발사하고 또 푸자이라 석유단지를 공격해 국제사회의 강한 비판을 받았었는데요. 이에 대해서도 부인을 했다고요?

0: 네, 이란군은 아랍에미리트 공격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이 거세지자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란의 공격을 받았다는 아랍에미리트 정부 발표는 거짓말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빌미로 공격하면 즉각 보복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란군을 통합 지휘하는 합동작전사령부가 성명을 냈는데 이슬람 영토인 UAE가 미국과 이스라엘의 군사력과 장비를 들이는 둥지가 되면 안 된다면서 이 형제국인 이란을 향해 불공정한 언론 공격과 근거 없는 비난을 퍼붓는 행태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성명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1: 며칠 최근 며칠 동안 아랍에미리트를 상대로 어떤 미사일이나 드론 공격도 수행하지 않았으며 만약 어떤 조치가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단호히 명확하게 발표할 것이다.
0: 앞서 UAE는 지난 4일 이란에서 날아온 미사일 19발과 드론을 격추했으며 이란의 공격으로 푸자이라항 석유시설에 화재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5일에도 이란의 미사일과 드론에 대응해서 방공망을 가동했다고 발표했습니다. UAE는 이란의 공격을 테러 행위로 규정하고 대응할 법적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2: 네, 또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 해제를 위한 해방 작전을 일시 중단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이란 외무장관이 중국을 방문했다고요?
0: 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이 오늘 아침 중국 베이징에 도착했습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아라그치 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오전에 회담을 가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이란 국영 IRNA 통신은 아라그치 장관의 베이징 도착 소식을 신속하게 전하면서 이번 방문이 이란과 미국의 불안한 휴전 상태에 이루어지는 것이라서 더욱 중요하다고 의미를 뒀습니다. 중국이 곧 미국 대통령을 초청할 예정이며 이 중동 지역 문제가 미중 양국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주제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예상한다면서 이 중국 입장에서 이번 전쟁은 미국의 패권 부활이라는 지정학적 성격이 있는 전쟁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다음 주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에 앞선 만남이라서 중국의 중재 역할에 상당한 기대를 거는 이란의 분위기를 읽을 수 있습니다. 마수드 페제스키안 이란 대통령은 이라크 총리와 전화 통화를 가졌습니다. 이 미국이 최대 압박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란이 협상 테이블에 나와서 일방적 요구에 굴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만 무스카츠에서 YTN 신호입니다.
3: HMM은 오늘 중으로 화재가 난 선박을 두바이 항으로 예인해 정비에 들어가고 우리 정부는 곧 현장 조사단을 꾸려 현지로 파견합니다.
2: 선사 측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적한 단독 행동은 없었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박기환 기자, 일단 현지 남우호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예인 계약이 성사됐다고요?
4: 네, 그렇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폭발 사고가 난 HMM 소속 남우호의 예인 작업이 이르면 오늘 시작됩니다. HMM 관계자는 YTN과 통화해서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 있는 업체와 예인 계약을 마쳤다고 전했습니다. 예인선은 현지 시각으로 오늘 남우호를 향해서 출발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선사 측은 예인선이 남우호가 위치한 곳으로 가서 남우호를 예인해 다시 두바이항까지 돌아오는 데까지 최소 하루 이상 걸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남우호는 현지 시간 4일 저녁 기관실에서 폭발과 함께 발생한 화재로 현재는 운항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일단 한국인 선원 4명을 포함한 남우호 선원 24명 모두가 무사하고 하선 희망자도 현재로서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3: 네, 이번에는 화재 당시 얘기를 좀 해보겠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남우호가 독자 행동을 하다가 이란의 공격을 당했다고 지적했는데 선사 쪽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4: 네, 선사인 HMM 측은 당시 남우호가 단독으로 움직일 상황이 아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먼저 지난 4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제구역을 넓혔는데 당시 남우호는 확대된 통제구역 안에 있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대신 남우호는 통제 해제를 기다리며 이란의 통제선 주변에 정박해 있었는데요. 주변에는 HMM 소속 선박 4척과 함께 다른 선박 수백 척이 통제선 주변에 머무르고 있었다면서 남우호가 단독으로 행동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HMM의 해상 노조위원장 역시 남우호는 정박 중이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직접 이야기 들어보시겠습니다.
5: 저희 선박들 같은 경우에는
1: 전정근 HMM 해상노조 위원장입니다.
5: 정박 중인 상태에서 이런 그 화재가 발생한 피해를 입었거든요. 선사 입장에서는 이란이 공격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명확해야지 어떤 안전을 보장받는 것인데 그런 것들이 명확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제 통항을 바로 시도하지는 않습니다.
4: 사고 직후 황정호 해양수산부 장관은 호르무즈 해협 내 모든 선박에 대해 안전해역으로 이동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현재는 남우호 주변에 있던 HMM 선박 4척을 포함해 우리 국적 선박 26척도 모두 페르시아만 안쪽으로 이동한 상태입니다. 일단 현재 정확한 화재 원인 조사는 남우호가 두바이 향해 접안한 뒤에야 가능합니다. 불이 났을 당시 이산화탄소를 이용해서 화재를 진압했기 때문에 기관실 안쪽은 현재 이산화탄소로 가득한데요. 당장 선원들이 문을 열고 들어가면 질식의 위험이 있고요. 만약 남아있던 불씨에 갑자기 산소가 공급되면 더 큰 화재로 번질 가능성도 있어서 두바이 향에서 전문 인력의 조사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우리 정부도 현장 조사단 파견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실제 외부 충격이 있었는지 또 있었다면 어디에서 무엇으로 공격했는지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인데요. 해수부는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조사관과 한국선급의 인력 등을 파견하기 위해서 항공권과 비자 발급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수부는 일단 준비가 마무리되는 대로 조사단을 현지로 보내서 구체적인 화재 원인을 확인한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YTN 박경입니다.
3: 호르무즈 해협에 고립된 선박들을 구조하겠다며 호기롭게 시작된 미국의 해방작전은 중동 시각을 기준으로 불과 이틀 만에 중단됐습니다.
2: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 진전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이란의 반격 의지나 경제적 충격을 오판해 혼선만 키웠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보도에 유투권 기자입니다.
6: 미군이 해방작전에 돌입한 첫날, 이란은 곧바로 군사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미국 화물선의 호르무즈 탈출을 지원하던 미국 구축함 두 척을 집중적으로 공격했습니다.
1: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상선을 보호하던 미군을 겨냥해 순항 미사일과 드론, 소형 보트들을 발사했습니다.
6: 결과적으로 미군의 작전은 성공했지만 앞으로도 상당한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는 사실이 분명해졌습니다. 여기에 이란군은 일방적으로 설정한 호르무즈 통제 구역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또 아랍에미리트와 오만까지 공습하면서 본격적인 확전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휴전이 붕괴할 위기에 처하자 국제유가는 5% 넘게 폭등했고 미국 국채금리도 일제히 급등했습니다. 미국은 애써 이란의 반격을 평가절하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공격이 휴전 위반이 아니냐는 질문에 즉답을 피했습니다. 미군 수뇌부는 대규모 전투를 재개할 상황이 아니고 휴전도 끝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1: 우리는 작전 초기 어느 정도 혼란이 있을 거로 예상했고 실제로 그랬습니다. 우리는 공격적으로 방어했습니다. 케이트 에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입니다.
6: 결국 미국은 해방작전 이틀째 특별한 군사적 움직임을 보이지 않은 데 이어 작전 일시 중단까지 선언했습니다. 이란의 반격 능력 등을 오판해 실효성이 부족한 작전을 세웠다가 혼선만 키웠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7: 이 작전이 남성국 숙명여대 석좌 교수입니다. 이 정도 피해가 난다면 본격적인 작전이 들어간다면 상당한 이제 피해가 오고 있다는 것이고.
6: 미국의 호언장담이 이틀 만에 무산되면서 호르무즈 일대에 발이 묶인 상선 1,500여 척은 다시 기약 없는 대기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YTN 유튜버입니다.
3: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이후 세 번째 한국 유조선이 우회로인 홍해를 통과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오늘 오전 9시 기준 우리 선박이 홍해를 안전하게 통과해 국내로 원유를 운송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달 17일과 지난 3일에도 우리 유조선이 사우디아라비아 얀부항에서 원유를 적재해 홍해를 거쳐 운항했습니다. 미국이 이란에 대한 군사작전을 종료한다고 선언했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이름만 바꾼 조건부 공격 대기 상태에 가깝습니다.
2: 전쟁 권한법 시한을 피하기 위한 법적 꼼수라는 지적 속에 이란의 움직임에 따라 언제든 방아쇠를 당기겠다는 기조는 변한 게 없습니다. 권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8: 지난 2월 시작된 미국의 대이란 군사작전 장대한 분노가 두 달 만에 공식 종료됐습니다. 이제 해협에 갇힌 민간 선박을 구출하는 방어적 성격의 해방 프로젝트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1: 이것은 공격 작전이 아닌 방어 작전입니다. 우리가 먼저 공격받지 않는 한 발포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미국 국무장관입니다.
8: 하지만 이 같은 국면 전환 이면엔 철저한 법적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종전을 선언해 전쟁 권한법상의 60일 시한을 멈춰 세운 뒤 이란이 다시 도발하면 언제든 새로운 전쟁을 시작할 명분을 확보했습니다. 결국 종전 선언은 법적 시한을 피하려는 구실일 뿐 실질적으로는 대이란 군사 압박의 강도를 조절하는 전술적 선택에 불과하다는 분석입니다. 미 국방부는 이 점을 노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휴전으로 법적 시계는 멈췄지만 미군은 이전보다 더 강력한 화력을 갖추고 장전된 상태에서 대기 중이라고 강조합니다.
1: 이란이 합의를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 군은 즉각 작전에 투입될 수 있도록 장전된 채 준비를 마친 상태입니다. 미국 국방장관입니다.
8: 전문가들 역시 미국의 이번 조치가 실질적인 해협 개방으로 이어지긴 어렵다고 봅니다.
1: 미국과 이란이 합의하거나 전쟁 재개로 이란의 군사 능력이 완전히 무력화되어야만 해협이 열릴 겁니다. 영국 국제정세 분석기관 수석 부문석가입니다.
8: 결국 종전이라는 화려한 수사에도 불구하고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 수위는 변한 게 없습니다. 미국은 여전히 방아쇠에 손을 올린 채 이란의 항복이나 더 확실한 타격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2: 미국이 두 달간 이란에 대규모 공습을 퍼부었지만 이란의 핵무기 제조 역량은 거의 타격을 입지 않았다는 미 정부 당국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현지 시간 5일 로이터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이란의 핵 프로그램에 대한 미 정보기관의 평가가 전쟁 전과 비교해 큰 변화가 없는 상태라고 보도했습니다. 미 정보 당국은 이란이 마음만 먹으면 9개월에서 1년 안에 핵무기를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는 개전 직후의 평가와 동일한 수준입니다.
3: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레오 14세 교황이 루비오 국무장관의 바티칸 방문을 앞두고 다시 충돌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4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교황이 이란의 핵무기 보유를 용인하며 많은 이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레오 14세 교황은 다음 날 취재진을 만나 가톨릭 교회는 수년간 핵무기에 반대해왔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특히 누군가 비판하고 싶다면 진실의 토대를 두어야 한다고 지적하며 미국 행정부의 행태를 에둘러 비판했습니다. 개장과 함께 7000시대를 연 코스피가 오후 들어 장중 7400도 돌파했습니다.
2: 장 초반 급등세에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고 시총 합계도 6000조 원을 넘겼습니다. 현장에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윤태인 기자.
9: 네, 한국 거래소에 나와 있습니다.
2: 네, 오늘 코스피가 7,400까지도 올라갔다고요?
9: 네, 개장과 동시에 사상 처음으로 7,000선 고지를 밟은 코스피는 현재는 7,400 근처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직전 거래일 종가보다 2.25% 오른 7,093으로 출발했습니다. 지난 2월 25일 처음으로 6,000선을 넘은 지 두 달여 만의 일입니다. 코스피는 개장 직후부터 상승폭을 더욱 키우면서 장 시작 6분 만에 프로그램 매수를 일시 정지하는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고 오후 들어서는 장중 7,420을 넘기는 등 최고치를 연이어서 새로 쓰고 있습니다. 코스피 대장주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각각 장중 27만 원, 160만 2천 원까지 오르는 등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코스피는 외국인이 1조 6천억 원가량 순매수하며 지수를 견인하고 있는데 급등세에 힘입어 상장 종목의 시가총액 합계는 6천조 원을 넘겼습니다. 코스닥은 0.59% 오른 1,220으로 출발한 뒤 하락 전환에 1%가량의 약세를 유지하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도하고 있습니다.
3: 네, 원달러 환율 상황은 어떻습니까?
9: 네,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3원 오른 1465.8원으로 출발했습니다. 현재 환율은 그보다 하락한 1450원대 후반에서 거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브렌트유 선물이 배럴당 108달러 선,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 선물이 배럴당 100달러 선에서 거래되는 등 국제유가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주요 6개국 통화와 비교할 때 달러의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 또한 98.31로 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호르무즈 해협에서 미국과 이란 양측이 모두 협상이 진전되고 있고 휴전이 유효하다며 상호 공습 재개 가능성을 극구 부인한 데다가 미국 기술주의 상승세로 국내 증시도 외국인 자금이 반도체를 중심으로 유입되면서 원화 강세 분위기가 조성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한국거래소에서 YTN 윤태인입니다.
3: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 사건 항소심을 담당한 신종호 서울고등법원 판사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2: 경찰은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취 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표정우 기자, 신종호 판사가 어디에서 발견된 겁니까?
10: 네, 신종호 부장판사는 오늘 새벽 1시쯤 서울고등법원 청사 화단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오늘 새벽 0시 20분쯤 관련 신고를 접수하고 경찰에 공동대응을 요청한 뒤 신 부장판사를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유서로 추정되는 문건을 발견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현재까지 범죄 혐의점은 없는 걸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신 판사는 1995년 제37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2002년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울산지방법원과 대구고등법원,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 등을 거쳐 올해 2월부터 서울고등법원에서 재직해왔습니다.
3: 신종호 판사는 지난주 선고가 이뤄진 김건희 씨 주가 조작 사건의 항소심을 담당했었죠?
10: 네, 지난달 28일 신종호 부장판사가 속했던 서울고등법원 형사 15부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김건희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재판부는 김건희 씨에게 1심 형량 1년 8개월보다 늘어난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에 대해 무죄로 본 1심과 달리 김 씨에게 공동정범 책임이 인정된다면서 일부 유죄로 판결했습니다.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측에 미래에셋 계좌를 넘겨주면서 시세 조정에 자금이 쓰일 걸 미필적으로나마 알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익의 40% 지급을 약정한 것도 주목했습니다. 그러면서 원심 판단과 달리 공소시효도 아직 지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또 통일교 금품 수수와 관련한 알선 수재 혐의에 대해 1심의 일부 유죄 판단을 뒤집고 전부 유죄로 판결했습니다. 1심에서 무죄로 본 802만 원짜리 샤넬백 수수 혐의에 대해 김 씨가 통일교 측의 묵시적 청탁을 인지했다고 보고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0: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인 선박들의 안전한 통과를 돕겠다는 미국의 해방 작전이 불과 이틀 만에 중단된 가운데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이란을 상대로 전개했던 장대한 분노 작전이 공식적으로 종료됐다고 선언했습니다.
1: 또 호르무즈 해협에서 발생한 우리 화물선 나무호의 폭발 화재 사고에 대해 이란 언론은 공격설을 부인했습니다. 전문가와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엄효식 한국 국방안보포럼 방산안보실장, 김덕일 고대 중동이슬람센터 연구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0: 안녕하십니까? 자, 트럼프 대통령이 이 해방 프로젝트를 일시 중단한다라고 밝혔는데 그 근거로 파키스탄, 중재국 파키스탄을 비롯한 중재국의 요청이 있었고 그리고 협상이 뭔가 좀 진전이 됐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느 정도까지 진전이 됐다고 보세요?
2: 네, 갑작스러운 트럼프 대통령의
3: 엄효식
2: 발표가
3: 엄효식 한국 국방안보포럼 방산안보실장입니다.
2: 진짜로 뭔가 진전이 된 것인지 안 된 것인지에 대해서 의문은 드는데 대통령의 발언으로 놓고 볼 때는 지금까지 이란의 우라늄 농축 문제에 대해서 변화가 없으면 이란과의 대화는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뭔가 기존의 입장과는 다른 제안을 이란 측에서 온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0: 네.
2: 두 번째는 지금 미국이 5월 4일부터 그 프리덤 프로젝트라고 하는 새로운 어떤 군사작전을 시행했었는데 그게 지금 이제 딱 3일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3일 한 뒤에 이걸 종료했다는 거는 뭐 좀 안 좋은 쪽으로 보게 된다면 그 작전을 해봐야 별로 실효성이 없으니까 굳이 이것을 할 필요가 없어서 종료한 것인지
0: 네.
2: 아니면 정말 그 이란 측의 제안이 과거보다는 굉장히 진보했기 때문에 중단한 것인지 기준은 애매한데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까지 회담이 잘 되고 있다라는 희망적인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지 않습니까?
0: 그렇죠.
2: 금방 끝날 것처럼. 근데 그럴 때마다 별다른 진전이 없었기 때문에 과연 이번에 대통령이 저런 발언도 진짜 실질적인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아직까지 좀 믿기가 조금 좀 의심스러운 게 사실입니다.
1: 네. 지금 뭐 엄 실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프로젝트 프리덤이 과연 미국에 도움이 될 것이냐.

0: 이 부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을 수 있다. 실제로 미국에 주는 부담이 상당할 거다. 이런 분석도 좀 있더라고요.
1: 예, 그런 부담이 있죠. 저뭐 선박이 몇척 이제 통과했다는 얘기는 있었습니다만 많은 이제 호르무즈 협 안에 갇힌 배들 상당히 이제 불안감을 느꼈던 것이 사실인 것 같고요. 그리고 뭐더 유지하기보다는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협상의 길을 좀 선택한 걸로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프리덤을 지금 일시 중단한 것도 있지만요. 그 지난번에 한번 그 나포했던 배가 있었습니다. 투스카호라고 있었는데 거기에 있던 이란 선원들을 파키스탄 쪽에다 지금 넘겼거든요. 그런 것을 봤을 때 뭔가 이제 유화책으로 가는 측면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협상의 길로 지금 선택한 것으로 보이겠고요. 그러면서 이제 유화책도 하면서 이제 강경책도 계속해서 회상 역봉쇄는 계속하겠다. 이거 병행하고 있겠고요. 이제 부담이 상당하다고 볼수 있는 것이 지금 이란은 계속해서 자신 들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좀 주권을 자신들이 권리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예, 이 해방 프로젝트라는 자체는 이제 그걸 전면적으로 이제 부인하는 작전이었기 때문에 무력 충돌의 가능성이 매우 높았죠. 미국과 이란 간에. 그럴 경우에는 상당한 부담이 될 수도 있겠고요. 특히나 그렇게 될 경우에는 호르무즈 해협 긴장의 고조, 즉 다시 이제 유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부담감을 느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담도 있고 그래서 이제 뭐 협상의 길을 선택한 것으로 볼수 있겠고요. 그래서 하지만 이제 뭐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그 전부터 뭐 좋은 소식이 있다, 뭐 선물이 있다, 뭐 상당한 진전이 있다 하지만 이란 측에서 뭐 그런 게 우리는 그런 얘기 한적 없다 하면은 또 어떻게 또 협상이 또 진전이 안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계속해서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2: 예. 자, 트럼프 대통령이 해방 프로젝트를 일시 중단한다라고 선언하기 전에 루비오 국무장관은 대이란 군사작전인 장대한 분노의 종료를 선언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3: 이란에 대한 군사작전, 장대한 분노는 마무리됐고 목표도 달성했습니다. 우리는 상황이 더 확대되기를 원하지 않으며 우리는 평화의 길을 선호합니다. 이것은 공격작전이 아닌 방어작전입니다. 우리가 먼저 공격하지 않는 한 발포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마크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입니다.
2: 전쟁에 대한 목표는 달성했다라는 얘기는 뭐 미국 측에서 그동안에 계속 얘기가 나왔었는데 일단 이 장대한 분노, 이 작전은 마무리가 됐고 해당 이 해방 프로젝트로 전환이 된 거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만큼 이제 출구 전략을 찾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1: 예, 그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이란 표현은 쓰지 않고 있죠. 계속해서 이제 뭐 작전, 그건 이제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물을 필요가 없는 것이고 이것도 이제 그것의 뭐 연장선으로 볼 것이 아니라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진행된 것이다면서 이렇게 선을 긋는 걸로 볼수 있겠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평화적인 이제 해결책을 모색하겠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제 협상 쪽에 좀 무게를 두는 것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이제 최악의 사태 같은 경우에 이제 이란 측이 먼저 공격을 할 경우에는 다시 교전하면서 또 전쟁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때 또 다시 이제 전쟁이란 표현 쓰지 않고 다시 다른 이름의 어떤 뭐 작전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이란과
2: 공격에 대한 방어라고 뭐
1: 할 수도 있을
2: 있겠죠.
1: 겁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지금 뭐 마르코 루비오라든가 헥세스 국방장관이나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주장을 보게 되면은 처음부터 다시 새로운 작전의 이름으로 60일을 다시 할수 있다. 이런 식으로도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 의회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지난번에 처음 이제 장대한 분노 시작했던 것처럼 60일 다시 뭐할수 있는 이건 최악의 시나리오이긴 합니다만 그런 가능성까지도 열어두고 있는 것으로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네, 지금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쟁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있는 거는 확실히 전쟁권한법을 의식하고 있는 것으로 좀 보이고요. 그리고 지금 조건부 공격 대기 상태다. 사실상 그렇다라는 분석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좀 보십니까?
4: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권한법에 따라서 5월 1일까지 이제 뭔가의 액션을 취해야 되는데 이제 그때 미 의회 상원 하원 위원장들한테 서신을 보냈지
0: 예.
4: 않습니까? 적대 행위는 종료되었다. 이제 그렇게 했고요. 두 번째는 오늘 이제 루비오 장관이 장대한 분노 작전은 종료가 됐다.
2: 예.
4: 이 이야기도 그렇고. 그러고, 오늘 아침 갑자기 그 루비오 장관은 앞으로는 이제 그뭐이 해방 프로젝트 여기에 전념하겠다고 했는데 요 발표를 한지몇분 한, 시간 얼마 안 돼가지고
0: 예.
4: 바로 이것도 이제 안 하겠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한 거
2: 예.
4: 아닙니까? 루비오 그 국무장관이 그 앞에 그 기자단에서 브리핑할 때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 해방 프로젝트는 순전히 이거는 방어적 작전이다. 이란이 먼저 공격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공격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미 5월 1일서부터 트럼프 대통령이나 미국 내부에서는 군사적인 작전, 군사적 행위에 대해서는 이제 마무리를 짓고 흔히 이제 역봉쇄로 표현되는 이런 경제적 부분에서의 압박, 여기에 주력한 것으로 방향을 좀 전환한 것으로 일단 보여지고요. 그리고 최근 이제 3일 동안 그뭐 해방 프로젝트를 해봤는데 실제 선박들이 막 많이 나가야 되는데 그 미국 국적의 선박 화물선 두 척만 나갔고 추가로 나가는 선박들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작

0: 주변 선박에서는
1: 천정근
0: 어떤
1: HMM 해상 노조 위원장입니다.
0: 그 같이 청취하기도 했고 기관실 자연에서 뭐 폭발음과 물보라가 이제 관찰됐다고 이제 하는 점은 이제 외부 충격 가능성을 또 시사하는 부분이긴 합니다. 근데 오만만에서 울퉁불퉁한 구형 모양으로 이제 추정되는 그런 물체가 이제 떠다닌다고 이제 기뢰로 의심된다 조심해라라는 이제 항행 안전 뭐 경보 같은 것들을 이제 공유를 했었으니까 그런 것만 보더라도 조금은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2: 예. 자, 이 지금 녹취를 들어보면은 어쨌든 내부의 문제라기보다는 외부의 어떤 충격에 의해서 이 사고가 발생한 것 같은데 뭐 우리 조사단이 이제 일단 현재 좀 급파가 된 상황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예인을 해서 정확한 원인을 분석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외부 충격 가능성이 좀 더 높다고 봐야 될까요?
3: 일단 저 사고가 난 다음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이란이 공격했다라고 발언을 했기 때문에 예. 미국 대통령이면 굉장히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저기는 어떤 근거가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대부분 받아들였죠.
2: 네.
3: 근데 이제 저렇게 그 선사 쪽에서 발표하는 것을 보게 되면 그 나무 외부에 어떠한 그 구멍이나 외부로부터 공격받은 흔적이 안 보인다라고 하니까 보통 뭐 미사일의 공격을 받거나 또는 뭐 기뢰가 폭발했거나 드론의 공격을 받게 되면 외부에 손상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이제 외부 손상이 되게 되면 당연히 바닷물이 배 안으로 들어와서 그렇죠. 배 안에 침수도 예. 발생해야 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이게 정말 그 이란의 공격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그 배 자체의 어떤 문제에 의한 것인지가 되게 애매한 상태이고요. 아마 이제 우리 정부에서도 이제 몇 번의 대책회의를 했는데 그 대책회의의 제목을 보게 되면 그냥 선박 화재 관련 대책회의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2: 공격이 그러니까 아마, 아니라
3: 네, 정부에서도 예. 그러니까 폭발이라든지 뭐 피격 이런 용어를 쓰지 않고 그냥 선박 화재라는 단어를 써서 회의명을 만드는 거 보면 이것이 공격을 받은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이 명확하지 않다. 그래서 아마 조사단을 현장에 보내서 직접 확인해야지만이 정확히 이것이 피격된 것인지 어떤 네.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4: 예. 자,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공격을 한 거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생각을 뒤집어서 해보면 이란이 굳이 이 시점에 한국 선박을 왜 공격하지라는 의문도 좀 들거든요. 어떻게 좀 보세요?
5: 그렇습니다. 우리 그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제 특사도 우리가 보냈었고요. 예, 그렇죠. 뭐 인도적 차원에서 이제 기부도 했었고 그다음에 이란 외무장관과 우리 외무장관과도 이제 통화도 하고 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란 쪽에서는 한국은 미국의 동맹이긴 하지만 그래도 뭐 균형적이지 않냐 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는 공격할 명분이 부족하죠. 그랬는데 만약에 이걸 이제 공격으로 봤을 경우에는 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지금 이란 외교부가 존재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해협에서 이런 군사작전을 행하는 것은 혁명수비대들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 외무부와 혁명수비대 간에 지금 제대로 된 의견이 지금 오고 가지 못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공격이라고 가정한다면요. 네. 그래서 특히나 제가 지금 문제 삼는 것 중에 하나는 실제로 4월 7일 날 휴전이 중앙에서 발표가 됐을 때도 현장에 있는 혁명수비대 지휘관들한테는 이게 하달되는데 하루가 걸렸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이게 지금 중앙정부가 있지만 우리 뭐 외교부 차원에서는 당연히 이란 외교부가 계속 접촉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이란 외교부가 이렇게 뭐 대통령에 의해서 이렇게 어느 통제를 받거나 어떤 정책 관리를 받는 그런 것과는 좀 거리가 멀고 그러니까 혁명 수비대에 의해서 지금 이란이 통제된다는 사실을 봤을 때는 지금 외교부의 어떤 성명이라든가 그런 것은 사실상 별다른 효과가 없지 않나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격이라고 한다면 혁명수비대 측에 의한 어떤 현장 지휘관의 어떤 자의적인 판단에 있어서 그런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예, 이란 내부의 대화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생긴 일일 수도 있다라는 해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상선들의 탈출을 돕는 해방 프로젝트 일시 중단되긴 했지만 앞서 미국은 이 우리 선박의 화재를 고리로 한국의 참여를 압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 이어서 헤그세스 국방장관까지 나섰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6: 우리는 일본, 호주, 유럽이 나서주기를 바라는 것과 마찬가지로 한국도 나서주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가 마냥 기다리고만 있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책임을 넘겨줄 수 있는 상황을 미리 준비하려고 합니다. 대통령께서도 트루소셜 메시지를 통해 이봐, 이건 당신들에 배야, 방어한데 동참해야 돼 라고 분명히 하셨습니다.
2: 한국이 더 적극적으로 이제 동참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일단 우리 정부는 좀 신중한 입장이거든요. 이 선박 화재의 원인을 정확하게 규명을 해야 이게 만약에 이제 뭐 피격인지 아닌지

0: 지를 확인한 다음에 아마 결정을 하려고 신중한 입장을 보이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우리 정부가 여기에 참여할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세요?
1: 어제 언론에서 보면 미국이 주장하고 있는 해상 자유연합이나 이런 쪽에 참여하는 것을 아주 뭐 진지하게 검토하겠다는 정부 입장이 나온 것을 보면 호르무즈 해협 쪽에 어떻게든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기여하는 모습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0: 네.
1: 근데 다만 이제 지금 저기 나무가 진짜 이란군의 공격에 의해서 만약 저런 뭐 피해를 보고 화재가 발생했다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저런 선박은 어차피 그 국가의 영토를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에 대해서 공격을 한 것이니까 당연히 정부가 저기에 대해서는 강력한 어떤 대응을 해야 되겠죠.
0: 네.
1: 뭐 당장 뭐 군함을 파견하지는 않더라도 뭐 외교부를 통해서 강력하게 입장을 발표한다든지 또는 정식 군대는 아니지만 그쪽 지역에다가 어떤 연락장교나 이런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군인들을 파견해서 어떤 실제 군함이 파견하기 이전에 사전 협조 관계를 구축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당연히 이제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근데 지금 이제 정부에서 조사단을 보내서 사고의 원인이 뭔지를 파악하겠다고 하는 건데 근데 사고의 원인은 간단하거든요. 배를 지금 다시 두바이 항으로 끌고 가서 그 배는 그냥 외관으로만 보더라도 만약 외관에서 볼때 밖에 어떤 큰 구멍이 나 있다거나 이렇게 되면 아 저거는 내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서 그런 일이 생길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뭐 멀지 않은 시간 내에 저런 그 나무의 어떤 저런 화재나 이런 것들의 원인이 외부적 요인인지 내부적 요인인지가 판가름이 되고 그 판가름이 된다라면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이란의 공격이라면 그쪽 지역에 어떤 뭐 군대의 파견이나 또는 미국 주도의 해상자유연합에 참여하는 것이 더 적극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이고 만약 그게 아니고 내부적인 요인이라면 그럴 경우에도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그 마무리 단계고 오늘 같은 경우 그러니까 어제부터죠.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뭐 핵세스 장관도 그렇고 지금 루비오 장관도 마찬가지고 대한민국 콕 찍어가지고
0: 예.
1: 대한민국이 와야 된다고 자꾸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0: 네.
1: 근데 저렇게까지 나라 이름까지 찍어서 이야기하는데 계속 우리는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미적미적 거린다면 그건 또 한미동맹에도 굉장히 안 좋은 효과를 줄수 있기 때문에 아마 정부가 지금 약간 긍정적 검토라는 쪽으로 방향을 바꿨다는 것이 아마 그쪽 방향으로 더 지향할 것 같습니다.
2: 예. 어찌됐든 이제 예인 후에 정확한 그 화재의 원인에 대한 분석이 좀 이루어져야 할것 같고 그 부분을 좀 지켜봐야 할것 같고요. 이런 가운데 이란 혁명 수비대가 호르무즈 해협 일대 선박을 향해서 위협 수위를 한층 높인 경고 무전을 보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파괴라는 단어를 언급하기도 했는데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3: 아랍에미리트 연안의 모든 선박이 알린다. 여기는 혁명수비대 해군이다. 즉시 이 해역을 떠나 두바이 정박지로 돌아갈 것을 명령한다. 불응할 시 발포에 격침하겠다. 이상. 이란 혁명수비대 해군 경고 방송입니다.
2: 자, 불응을 하면 격침을 하겠다라는 경고성 발언이었습니다. 일단은 사실 뭐 지금 그 호르무즈 해협에 있는 그 배들의 선원들은 상당히 좀 불안해할 수밖에 없을 것 같기도 하고요. 지금 오늘 그 우리나라 그 선박 화재와 관련해서 이란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직까지는 없는데 이란 국영 방송에서 이 부분을 좀 부인했더라고요.
4: 네, 이란 측은 계속해서 이런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랍에미리트 쪽에도 엄청난 공격이 가했는데 이제 그것도 자신들이 하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0: 네.
4: 뭐가 이렇게 회색지대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충분히 뭐 심증은 이란 측이 한것 같습니다만 이제 정체가 자신들이 아니라는 식으로
2: 예.
4: 얘기를 한다 볼수 있겠고요.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이제 조사 과정을 거쳐봐야 되겠습니다만 이란은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자신들이 어떤 영역 표시를 하는 거죠. 여기가 우리 영역인데 미국 측 작전에 따르지 말라는 식으로 해서 계속 이제 위협을 하는 거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계속해서 이란은 뭐 앞으로 이제 지금 뭐 협상의 길로 가는 지금 통로에 트럼프 대통령 발언에 따르면 이제 그렇게 가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이건 위협을 계속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이미 뭐 법령을 통해서도 자신들이 어떤 법을 집행한다는 차원에서 이런 압박을 계속할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또 지금 이제 뭐 일시적으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뭐 협상의 길을 열어뒀기 때문에 당분간의 어떤 교전이라든가 적대 행위는 없을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만 이런 식으로 자신들이 하진 분명히 이건 이란이 한것 같지만은 자신이 안 했다는 식으로 하면서 이런 회색 시대 전략으로 해서 아랍에미리트 같은 국가들을 향한 공격 가능성은 좀 배제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0: 예. 그러니까 이란이 이제 그 선박들에 대한 압박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게 지나가기 위해선 사전에
4: 예.
0: 허가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등록을 해서 우리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호르무즈 해협만큼은 우리가 꽉 잡고 있겠다 이런 의지로 봐야 되겠죠.
4: 네, 이것을 뭐 영구적으로 잡기는 힘들 겁니다. 국제적인 비난이 있을 거니까요. 하지만 이제 협상 국면으로 간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겠죠. 계속 주권을 우리가 여기 가지고 있다 해서 이번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 프로젝트 해방 작전을 얘기했었을 때 이란 쪽에서 거기에 대한 이제 대응 자료로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우리말로 번역하자면 페르시아만 해협 뭐 관리청 같은 것을 이제 만들어 가지고 사전에 이메일로 우리에게 보내면 그거에 따라서 뭐 허가증을 주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완전히 이제 자신들이 여기를 완전히 통제하고 있는 거고 그것이 막 법적 절차에 정당한 것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이거는 지금 이제 막 트럼프 대통령과 지금 아직은 이제 지금 전쟁의 휴전 상태에서 교착 상태에서 자신들의 어떤 카드로서 갖고 있는 거라 볼 수 있겠는데요. 이것은 계속 이란이 계속 가지고 있긴 힘들다고 봅니다. 계속 갈수록 국제적인 압력에 직면하게 될 것이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항행의 자유 같은 것은 계속 보장이 되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허용되기 힘들겠습니다만 당분간은 계속해서 이렇게 강력하게 이란 측도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2: 네. 네. 자,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양국의 지금 협상 단계가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란 특유의 협상 방식이 이렇게 좀 길게 끄는 방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방식에 트럼프 행정부가 좀 걸려들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이 가운데서 이란의 전략을 양탄자 전략이라고 부르기도 한다는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1: 그냥 뭐 단어적인 해설은 그 재래식 시장에서 양탄자를 판매할 때 그 파는 상인과 그것을 사려고 하는 그 소비자가 가격을 두고 굉장히 그 뭐 지리한 그 뭐 일종의 실량이 거래를 하지 않습니까 보면 네, 네. 그런 거래함에 있어서 그 거래가 상인 입장에서 본인한테 유리하게 올 수 있도록 시간을 끌면서 간다는 건데 결국은 이제 그 협상인 걸 굉장히 시간을 끈다는 것은 결국 모호한 입장을 취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지치게 만드는 그런 것이잖아요.
0: 네.
1: 2015년도에 오바마 대통령 당시 이란과의 그 핵협상 합의를 만들어낼 때 그 합의도 약간 뭐 1년 반 이상의 세월 동안 굉장히 노력을 해서 만들어낸 것인데 지금은 전쟁이 일어난 지 이제 한 세 달째 정도 되니까 그러니까 세 달째 만에 어떤 성과를 만들어내기는 사실 쉽지가 않고 예. 이란 입장에서는 1차 때 그렇게 20개월 이상 끈 경험이 있으니까 적어도 그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근데 반면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새로운 협상 카드를 많이 만들어내죠. 그러니까 이란의 그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했던 미군의 역봉쇄를 만들어내고 또 갑자기 이런 해방 프로젝트를 만들어내서 새로운 어떤 협상의 조건들을 막 만들어내서 상대방을 압박하고 결국 상대방의 어떤 양보를 받아내는 것이 지금까지 일반적인 트럼프의 협상 전략이었는데 예. 이제 이란은 반대로 시간을 끌고 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자꾸만 새로운 제안을 하면서 시간을 끄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현재는 좀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과 이란의 전략이 서로 상충되는 측면이고 일단은 뭐 미국은 빨리 끝내고 싶어 하는데 안 되는 것이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약간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0: 예. 지금 이렇게 이제 미국과 이란이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중국을 향한 시선이 이제 조금 더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아르그치 이란 외무장관이 지금 중국을 방문을 했지 않습니까? 네. 왕이 외교부장과 만날 예정이라고 하는데 어떤 얘기를 하기 위해서 중국을 방문을 했을까요?
4: 우선 이제 미중 정상회담이 있으니까요. 그 전에 이제 이란 측의 의견과 이제 중국 측의 의견을 한번 조율하기 위해서 이제 중국이 분명히 미중 정상회담 때 이란 관련 얘기를 할 거거든요.
0: 그렇죠.
4: 그래서 그 얘기를 어떤 식으로 지금 이란이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의견에 대해서 우리가 미국에 어떻게 얘기를 할까 해서 그거를 이제 조율하기 위해서 서로 간에 만났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호르무즈 해협에 계속 긴장이 고조된 상태에서 이란산 석유 최대 15%인데요. 그거를 지금 싼 값에 받고 있지 못한 상태고 글로벌 유가가 연동돼서 같이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중국도 지금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란 측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단계적으로든지 아니면 완전 재개발이든지 어떤 식으로 할 생각이 있는지 또 이란 측에서는 우리는 미국 측에 이런 요구를 하고 싶은데 중국이 어떤 이런 얘기를 해달라 식으로 하면서 그러니까 둘은 그래도 이제 현재까지는 친한 동맹으로 볼 수 있으니까요.
0: 네.
4: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서 양측 간에 어떤 의견을 개진할지 그런 의견을 조율하러 이번에 아르그치 외무장관이 베이징을 방문한 것 같습니다.
2: 네, 이제 뭐 한 일주일 정도 후면 정상회담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정상회담 앞두고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이 중국의 역할을 촉구하는 인터뷰를 했는데 이 과정에서 그러니까 중국이 이란 군사력의 자금원이다. 그러니까 이번 전쟁에 일정 부분 좀 책임이 있다. 호르무즈 사태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양국 정상이 만나기 직전에 좀 양국의 긴장감을 높일 수 있는 이런 발언들 좀 도움이 된다고 보십니까?
1: 미국 입장에서는 당연히 중국이 이란에게 휴전이나 또는 종전 쪽에서 압박을 넣어주기를 이제 바라고 있겠죠. 예. 아마 지난번에 그 이란 외무장관이 러시아에도 갔었고 이번에 이제 그 중국도 방문.

0: 되는데요. 최근 미국 쪽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미국과 이란 간의 어떤 전쟁에 있어서 유엔의 존재를 다시 부각을 시켜서 유엔 안보리 결의를 통해요. 이란이 만약 유엔 안보리 결의가 통과됐는데 지키지 않으면 유엔의 이름으로 어떤 제재하는 그런 것들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안보리 결의가 통과되지 않으려면 거기는 상임 이사국인 러시아와 중국이 도와줘야 되는 거죠. 근데 또 반대로 따지면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시진핑 주석을 만나게 된다면 반대 얘기를 하겠죠. 이란에 대한 여러 가지 제재를 하고 있는데 중국이 동참해 줬으면 좋겠다. 동참하지 않는다면 뭐 분명히 중국에 대한 뭐 관세 인상에서부터 여러 가지 또 경제적인 압박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지금 이란도 중국을 방문했고 미국도 대통령이 다음 주에 방문하는데 이제 그 자리에서 어떤 식의 이야기가 오고 가고 과연 이란에 대한 어떤 압박이나 제재에 대해서 미국과 중국이 같은 방향의 배를 타게 된다면 그럼 이제 이란으로서도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을 거고요. 그럼 조금 더 종전적으로 갈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열리는 것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1: 중국의 역할이 상당히 이제 좀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지금 미국과 이란의 협상이 뭐핵 문제도 그렇고 호르무즈 해협도 그렇고 난제가 쌓여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 과정에서 중국이 정말 뭔가 큰 역할을 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0: 일단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과 어떤 대립적 관계를 유지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중국의 내부 경제 문제도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이 많이 있고 또뭐 대만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서 미국이 대만에 대한 군사적 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그냥 하도록 냅둘 수도 없는 마당이고 그러니까 중국도 미국으로부터 무언가 약속을 받아야 될 것이 있는
1: 그러게요.
0: 마당이고 그렇다면 반대로 중국이 이란에 대해서 군사적으로도 많은 지원을 하고 또 이란의 원유를 수입함으로써 이란 경제가 뭔가 살아나는 그런 어떤 그 토양도 만들어주고 또 이란에 대한 여러 가지 금융 지원도 하고 있는데 뭐 중국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순수하게 중국의 입장에서만 보게 된다면 너무 이란의 입장을 따라가지고 이란을 배려함으로써 자기들의 국익의 손해는 보지 않을 거니까요.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의 카드로 내어놓는 여러 가지의 뭐 관세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을 옹호하는 쪽으로 왜냐하면 또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중국이 미국의 입장을 존중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어느 정도의 그래도 그 미국과 중국 간의 의견은 거의 그래도 가까워진 것이 아닌가라고 보이십니다.
2: 가까워지고 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란 관련해서 미국이 중국에 대한 제재를 또 강화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지금 미국의 압박이 중국에 통하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겠습니까? 어떻게 좀 예상하십니까?
3: 그런 부분 이제 통하고 있는데 이제 중국도 여기에 또 일단 반발해서 뭐 반외국 제재법이라는 걸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계속해서 이제 뭐 중국의 환전소라든가 은행 같은 걸 제재하려고 하니까 이제 중국 뭐 기업들 피해가 이제 갈수 있으니까 이런 기업들한테 미국이 그 제재 따를 필요 없다. 오히려 따르면은 거기에 대해서 불이익을 주겠다면서 이제 맞대응 차원에서는 우선 이런 법적 조치들을 취하고는 있습니다만 미국과 중국은 이번에 분명히 이제 만나서 이런 분들을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중국도 미중 정상회담이 상당히 필요하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정상회담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베이징 서우드 공항으로 해서 미국의 어떤 수송기, C-17 수송기 같은 것들이 이제 속속 이제 도착했다는 얘기들이 있거든요. 이거는 아마도 정상회담 준비에 필요한 어떤 물품 같은 것들을 수송했다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여튼 미중 정상회담은 열릴 것 같고 지난번 같이 연기될 것 같지는 않고 열리게 된다면 아마 하여튼 이란 뭐 주된 의제는 뭐 관세라 라든가 무역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 이란 전쟁에 대한 어떤 양측 간의 어떤 돌파구 같은 것들을 마련하는 자리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1: 자, 이런 가운데 백악관이 올해 11월이죠. 중간선거에서 패배할 가능성에 대한 대비에 착수했다라는 외신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들이 좀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자신의 인지력이 만점을 받았다. 검사에서 만점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고, 그리고 3선 가능성을 또다시 언급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뭐 여러 차례 얘기를 해왔습니다만은 지금도 이렇게 언급하는 이유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0: 뭐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이 뉴스의 주인공이 되는 것을 너무 좋아하지 않습니까? 또 여러 가지 AI 이미지를 통해서 자기의 관련된 이야기들이 언론에서 가장 중요하게 달아주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요. 근데 이제 미국의 헌법이라는 것은 바꾸기가 대한민국 헌법 바꾸는 것보다 100배 이상 더 어려운 게 미국의 헌법이기 때문에 미국 헌법을 그거를 고치면서까지 삼선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아 보이고요. 다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뭐 일종의 본인의 자신감이죠, 보면. 그러니까 미국이란 나라를 트럼프 대통령이 두번 대통령을 통해서 강하게 만들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을 피력하는 방법으로 본인이 세 번째까지도 하려면 할수 있는 거 있다. 나는 그런 뭐 나이는 그렇지만

0: 체력과 여러 정신력, 그다음에 지적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현재도 잘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잘할 수 있다라는 뭐 자기의 자신감을 드러내는 일종의 메시지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 삼선을 하겠다는 의지는 상대적으로 뭐 적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 현실성은 없지만. 예.
2: 근데 이제 이런 발언들이 좀 도움이 되는 걸까요? 왜냐하면 계속 그 지금 뭐 이번 전쟁과 관련해서도 그 이후에 지지율이 굉장히 좀 하락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행정부 내에서 조언을 해주는 사람이 아예 없는 것인가라는 의문도 좀 드는데요.
0: 예, 이번 이란 전쟁을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어떤 약간 재평가, 이런 뭐 국제 정세나 전쟁에 대해서도 굉장히 넓은 해안을 가지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새롭게 바라보게 되었는데 또 반대로 이 대통령의 메시지가 너무 희망적인 것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너무 이것이 짧게 변화를 많이 해서 오히려 말을 많이 하고 또 기존과는 다른 이야기를 내놓는 것은 대통령에 대한 어떤 권위를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미국을 바라보는 시각도 굉장히 좀 과연 미국을 믿어도 될까라는 의심도 생기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그런 발언들도 많이 했고 그런 반대되는 이야기도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은 좀 줄이는 게 좋죠, 아무래도.
1: 예. 네. 메시지에 일관성이 없다라는 지적은 계속되고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까지도 좀 함께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엄효식 한국국방안보포럼 방산안보실장 그리고 김덕일 고대중동이슬람센터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2: 고맙습니다.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2: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3: 성공 보물 역시 성원 에드피아.
2: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4: 합성 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 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 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5: 합성 목재 예스팀바.
4: 경동산업 주식회사.
6: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7: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6: 건강해.
7: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8: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참 쉽다 데이팩.
7: 하루 한 번 데이팩. 참 쉽다 데이팩.
8: 건강기능식품.
9: 지금부터 지금까지 뉴스케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10: 엄마 회사 같이 갈래?
11: 엄마.
12: 민준아. 유정아.
13: 필요할 때 확장돌봄.
14: 아, 미안해. 아빠가 좀 늦을 것 같아.
12: 아빠 늦게 와도 돼.
13: 밤늦게까지 야간돌봄.
15: 주말약속 또 못 지켰네.
12: 나도 바쁘니까 끊어.
13: 주말에도 긴급돌봄.
12: 걱정하는 엄마 아빠보다 살짝 웃는 엄마 아빠가 좋아요.
13: 언제든 기댈 수 있는 길러드림이 있으니까. 함께 키우는 돌봄도시 인천.
16: 교통안전 1분 턱.
17: 안녕하십니까. 우리 배우 김보성입니다. 가정의 달 5월. 가족 나들이 가기 참 좋은 날씨죠. 그때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나와 가족, 이웃을 향한 우리 바로 안전입니다. 출발하기 전 반드시 확인하오리. 타이어, 브레이크, 안전벨트, 운행전은 꼼꼼히 점검하오리. 어르신을 향한 의리도 잊지 마십시오. 어르신들이 보이면 브레이크를 밟고 속도 줄이오리. 좌우로 한 번 더 살펴보오리. 사랑하는 우리 가족, 오늘도 무사고오리.
18: 이 캠페인은 모두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한 모빌리티 파트너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19: 정당한 교육활동 중에 마주친 뜻밖의 분쟁. 도움이 간절해도 복잡한 서류와 절차 앞에서 망설이게 됩니다.
20: 선생님, 많이 힘들고 지치셨죠? 신청부터 종결까지 지원 절차를 확 덜어냈습니다. 법률 지원은 경기 에듀키퍼 법률 지원 시스템으로 든든하게. 교육활동 침해 피해 지원은 안심콜탁 1600-8787로 더 쉽게. 법률, 행정, 심리상담, 보상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합니다. 선생님 곁엔 항상 저희가 있겠습니다. 자율, 균형, 미래. 경기도 교육청.
21: 이 메시지는 2025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지 습관을 바꾸는 아름다운 책임만 다했다면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18: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22: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3: 제가 들어드릴게요.
0: 여기 앉으세요.
22: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1: 축구도 뉴스도 핵심은 속도와 정확성입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꿀 월드컵 소식부터 놓치면 안 될 오늘의 뉴스까지 가장 빠르고 날카롭게 파고듭니다. FM 94.5 YTN 라디오 저 구자철도 함께 듣습니다. 지금 바로 채널 고정하세요.
20: 놓치면 안 되는 최신 시사 상식 YTN 라디오 톡톡 뉴스와 상식.
11: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영민입니다. 삼성 일가가 고 이건희 선대 회장의 유산에 대한 상속세 12조 원을 모두 납부했습니다. 이는 건국 이래 최대 규모인데요. 관련 내용 오늘 톡톡 뉴스와 상식에서 알아봅니다. 이 선대 회장은 지난 2020년 10월 별세했습니다. 유산에는 삼성의 주요 계열사 지분과 부동산, 미술품 등이 포함됐고 이에 따른 상속세는 약 12조 원으로 책정됐죠. 지난 2024년 기준 국가 전체 상속세 세수보다 50%나 많은 금액으로 전 세계적으로 보아도 유례를 찾기 힘든 규모입니다. 유족들은 성실 납부를 약속했는데요. 다만 워낙 큰 금액인 만큼 이를 5년 동안 6차례에 나눠내는 연부연납 방식을 이용했습니다. 이 중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이 3조 1천억 원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2조 9천억 원을,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이서연 삼성물산 사장이 각각 2조 6천억 원과 2조 4천억 원을 납부했습니다. 이번 상속세 납부는 삼성가가 그동안 쌓아온 부를 국가와 사회에 환원했다는 점에서 책임 있는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실천이라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또 그동안 상속세가 삼성의 지배구조 리스크로 지적된 만큼 이번 완납으로 지배구조 안정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산업계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영민이었습니다.
23: 지금 시각은 2시 57분입니다. YTN FM.
24: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쾌청한 날씨에 볕이 고스란히 내리쬐며 낮 동안에는 초여름처럼 덥겠습니다. 그만큼 일교차가 큰데요.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옷차림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또한 전국의 자외선 지수도 매우 높은 단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바르시기 바랍니다.

0: 입니다. 내일은 오후부터 밤 사이에 중부지방에 비 소식이 있는데요. 수도권과 강원 내륙에는 5mm 안팎, 충청권에는 5mm 미만이 예상이 됩니다. 현재 서해안고속도로 이용해서 서울 쪽으로 이동하는 길은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화성휴게소 부근 1차로에서 승용차 사고 처리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 뒤쪽으로 1km 구간 차량 밀리고 있고요. 이후로는 매송에서 용담터널, 일직에서 금천 사이로 교통량 자체가 많아서 밀립니다. 제2경인고속도로 성남 쪽으로도 문학 부근 1, 2차로 두개 차로에 걸쳐서 고장난 화물차 처리 작업이 진행 중이고요. 뒤쪽으로 인천 시점부터 문학까지 밀리고 있고 이후로도 남동까지도 차간거리 좁힙니다. 자동차 전용 도로 중에서는 올림픽대로가 공항 쪽으로 청담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밀리는데요. 강변북로도 성수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는 정체입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1: 오늘 봄 미쳤다
2: 미쳤다
3: 미쳤다 아 레벨이 다르다
4: 미쳤다 와
5: 미친 경제 해답이 없냐고요 매일 오전 9시 10분 YTN 라디오 생생 경제에서 저와 함께 찾아보시죠 조태현의 생생 경제 저는 조태현입니다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6: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5: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퀘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개장과 함께 7,000피 시대를 연 코스피가 오후 들어서는 7,400도 돌파했습니다. 코스피 전체 시총이 6,000조 원을 넘어선 가운데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나란히 신고가를 썼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윤태인 기자.
2: 네, 한국거래소에 나와 있습니다.
1: 네, 오늘 코스피가 7,400까지도 올라갔다고요?
2: 네, 개장과 동시에 사상 처음으로 7,000선 고지를 밟은 코스피는 현재는 7,400 근처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직전 거래일 종가보다 2.25% 오른 7,093으로 출발했습니다. 지난 2월 25일 처음으로 6,000선을 넘은 지 두 달여 만의 일입니다. 코스피는 개장 직후부터 상승폭을 더 키우면서 장 시작 6분 만에 프로그램 매수를 일시 정지하는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고 오후 들어서는 장중 7,420을 넘기는 등 최고치를 연이어서 새로 쓰고 있습니다. 코스피 대장주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각각 장중 27만 원, 160만 7천 원까지 오르는 등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코스피는 외국인이 2조 원 넘게 순매수하며 지수를 견인하고 있는데 급등세에 힘입어 상장 종목의 시가총액 합계는 6천조 원을 넘겼습니다. 이런 가운데 코스닥은 0.59% 오른 1,220으로 출발한 뒤 하락 전환에 1%가량의 약세를 보이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도 하고 있습니다.
1: 네, 원달러 환율 상황도 알아볼까요?
2: 네,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3원 오른 1,465.8원으로 출발했습니다. 현재 환율은 그보다 하락한 1,450원대 중후반에서 거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브렌트유 선물이 배럴당 108달러 선,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 선물이 배럴당 100달러 선에서 거래되는 등 국제유가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주요 6개국 통화와 비교할 때 달러의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 또한 98.02로 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호르무즈 해협에서 미국과 이란 양측이 모두 협상이 진전되고 있고 휴전이 유효하다며 상호 공습 재개 가능성을 굳고 부인한 데다가 미국 기술주의 상승세로 국내 증시도 외국인 자금이 반도체를 중심으로 유입되면서 원화 강세 분위기가 조성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한국거래소에서 YTN 윤태인입니다.
1: 삼성전자가 AI 열풍에 따른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힘입어 시가총액 1조 달러를 돌파하며 타이완 TSMC에 이어 아시아 기업으로는 두 번째로 1조 달러 클럽에 입성했습니다. 오늘 오전 삼성전자 주가는 전날보다 11% 넘게 급등한 259,500원을 기록하며 시가

0: 총액 약 1조 397억 달러, 우리 돈으로 1,515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로써 삼성전자는 엔비디아와 애플 등에 이어 전 세계 기업 시가총액 순위 12위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1: 지금 이 뉴스입니다. 자, 온갖 비판과 논란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걸까요? 백악관 SNS 계정에 또 트럼프 대통령 합성 이미지가 이처럼 게시됐는데 이번 소재는 영화 스타워즈였습니다. 현재 시각 5월 4일 스타워즈 데이를 맞아 백악관이 이 같은 AI 이미지를 올린 건데요. 이미지 속 트럼프 대통령, 만달로리안 갑옷을 입고 성조기를 들고 있고요. 또 허리에는 베이비 요다로 불리는 그로구가 달린 주머니도 착용하고 있습니다. 해당 게시물에는 어김없이 누리꾼들의 비판 댓글이 이어졌는데요. 잘못된 캐릭터라는 스타워즈 마니아들의 지적이 있는가 하면 경제가 어려운데 이런 밈을 내놓을 때냐라면서 부적절한 시점을 꼬집는 댓글도 보였습니다. 스타워즈 합성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지난해에도 백악관은 스타워즈의 제다이를 연상케 하는 이러한 이미지를 정치적 메시지와 함께 게시하기도 했는데요. 이 백악관의 이러한 AI 이미지 전략이 트럼프에 대한 호감도를 상승시키고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백악관에서는 체력 증진과 관련한 행사가 열리기도 했는데 이 학생들을 초청한 이번 행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모습을 보였을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아이들과 함께 백악관 사우스론에 나간 트럼프 대통령, 골프광답게 퍼터를 잡고 퍼팅 시범을 아이들에게 보이는데요. 자, 먼저 첫 번째 퍼팅은 방향이 좀 맞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자, 보시죠. 자, 방향이 맞지 않은 것 같고요. 재차 또 시도를 해보지만 홀컵은 그의 퍼팅은 결국 외면합니다. 자, 집무실에서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 여자아이에게 어떤 운동을 하냐고 묻는 과정에서 이 아이를 무안하게 만들어버립니다.
2: 저는 배구를 하고 있고 여름에는 축구도 시작해보려고 해요. 그 히로 빌골드 스파이크 잘 때려? 높이 점프할 수 있어? 그렇게 잘하진 못해요. 그럼 축구가 더 나을 수도 있겠네.
1: 자, 이렇게 소녀에게 이른바 팩폭을 날린 트럼프 대통령. 이번 행사를 주관한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부 장관이 발언을 할 때는 이렇게 중간중간 눈을 감으면서 조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본인도 체력 증진이 시급해 보입니다. 지금 이 뉴스였습니다.
0: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이 내일 오전에 열립니다. 특검에선 1심 선고 형량과 같은 징역 23년을 한 전 총리에게 구형한 상태인데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 선포에 반대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규혜 기자.
3: 네, 서울 고등법원입니다.
0: 네, 한덕수 전 총리의 항소심 선고 공판 내일 열리는 거죠?
3: 네, 내일 오전 10시 이곳 서울 고등법원 413호 법정에서 열립니다. 앞선 1심 선고 때처럼 생중계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한 전 총리 혐의는 국무총리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저지하지 않은 것, 사후 계엄 선포문에 서명한 것, 또 탄핵 심판에 나와 위증한 것까지 크게 세 갈래입니다. 이 가운데 계엄 선포를 저지하지 않았다는 내란 중요 임무종사 부분은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를 하도록 건의한 부분,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과의 독대 부분 등으로 다시 나뉘는데 1심 재판부는 대부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계엄을 만류했다는 한 전 총리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한 전 총리가 내란 세력의 일원이 되기를 선택했다며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위증 혐의도 유죄로 판단됐습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을 위로부터의 내란으로 규정했는데 그 위험성이 반대의 경우와 비교할 수 없이 높다며 특검의 구형량으로 또는 징역 23년을 선고했습니다.
0: 네, 특검도 2심에서 징역 23년을 구형한 상태죠.
3: 네, 1심에서 선고한 형량을 유지해달라는 취지입니다. 특검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한 전 총리가 항소심에서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죄가 선고된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계엄해제 지연 부분 등도 유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계엄에 동의하지 않았고 오히려 저지하려 했다는 주장을 유지했습니다. 직접 최후 진술에 나선 한 전 총리도 윤 전 대통령을 설득하는 데에

0: 실패해 매 순간 자책하고 있다면서 울먹였습니다. 2심 선고형량이 예상보다 높게 나왔던 만큼 항소심 재판부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관심이 쏠립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YTN 신계입니다.
1: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등 혐의 사건에 항소심 재판을 맡았던 신종호 부장판사가 오늘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오늘 새벽 1시쯤 신 부장판사가 서울고등법원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신 부장판사가 건물에서 추락해 숨진 것으로 보고 있는데 유서로 추정되는 문서가 발견됐고 현재까지 범죄 혐의점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등 항소심 재판을 맡았던 신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김 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2: 광주 도심에서 흉기로 여고생을 살해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혀 이틀째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오늘 이 피의자의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내일이나 모레 신상 공개를 위한 심의도 진행할 계획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연호 기자, 경찰 수사 상황 전해주시죠.
3: 네, 사건 이틀째인 오늘 경찰은 체포한 피의자를 상대로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피의자는 24살 장모 씨인데요. 범행을 저지른 뒤 도주를 이어가다가 11시간 만에 자신의 집 부근에서 체포됐습니다. 장 씨는 어린이날이던 어제 새벽 0시 10분쯤 광주 광산구 월계동에서 여고생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귀가하던 여고생은 여러 차례 흉기에 찔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안타깝게도 숨졌습니다. 장 씨는 여학생을 돕기 위해 달려온 남학생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고 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오늘 오전 숨진 여고생의 부검을 진행했습니다. 또 장 씨가 범행에 사용했다가 버린 흉기를 차량 주변에서 발견해 확보했습니다. 체포된 장 씨는 사는 게 재미가 없어서 극단적 선택을 하려다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는데요. 경찰은 이상 동기 범죄, 이른바 묻지마 범죄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범행 동기를 캐고 있습니다. 장 씨는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는 아니었고 정신과 치료 전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오늘 장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으로 이르면 내일 광주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열릴 예정입니다. 또 장 씨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내일이나 모레 심의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광주전남 취재본부에서 YTN 나연호입니다.
2: 필리핀 마약 총책으로 불리는 박광렬에게 마약을 공급한 혐의를 받는 최모 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최 씨는 지난 1일 태국에서 송환돼 구속상태로 수사를 받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조경원 기자, 피의자에 대한 신상공개 심의위원회가 지금 열리고 있다고요?
4: 네, 조금 전인 오후 2시부터 피의자 최모 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가 경기 남부경찰청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경찰 내부 총경급 인사 3명과 법조계, 학계 등 외부 인사 4명이 심의위원회에 참석했는데 전체 위원 7명 가운데 절반 이상이 동의할 경우 신상이 공개됩니다. 공개가 결정되면 피의자의 이름과 나이, 얼굴 등 신상 정보가 30일 동안 경기 남부경찰청 홈페이지에 게시됩니다. 앞서 필리핀 마약 총책으로 불리는 박광렬은 지난 3월 국내로 송환된 뒤 이틀 만에 열린 심의위원회에서 신상 정보 공개가 결정됐습니다. 현행법에 따라 범죄 수법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 범죄의 경우 국민의 알 권리와 재범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피의자 신상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2: 네, 피의자 최 씨가 지금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고 있는 거죠?
4: 네, 그렇습니다. 경찰은 지난 3월 국내로 송환된 박광렬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최 씨가 박광렬에게 마약을 공급한 단서를 확보했습니다. 최 씨는 텔레그램에서 청담 또는 청담 사장으로 활동하며 지난 2019년부터 필로폰 22kg 등 100억 원 상당의 마약류를 국내에 몰래 들여오거나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최 씨는 마약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인정했지만 박광렬에 대해서는 모르는 사람이라고 선을 그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태국 현지에서 최 씨를 검거해 지난 1일 국내로 송환했고 법원은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이틀 만에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경찰은 최 씨의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를 포렌식 분석하고 박광렬과의 공모 관계를 입증하는 데 주력한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조경원입니다.
2: 이재명 대통령은 1987년 이후 39년 만에 개헌안 국회 본회의 표결을 하루 앞두고 부분 개헌을 합의되는 만큼 해나가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치적 이해관계가 엇갈려 합의가 쉽지 않기 때문에 전면 개헌을 하기엔 부담이 너무 크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불법 개헌을 못하게 하자는 데에 어떤 국민이 반대하겠느냐며 반대하는 사람은 불법 개헌 옹호 론자라고 봐야 하지 않겠느냐고 지적했습니다. 네, 이번에 정치권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 숨 고르기에 나선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심판 프레임을 내걸고 지지층 결집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도부와 후보들까지 총출동해 공소 취소 특검법 공세에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부장원 기자.
5: 네, 국회입니다.
2: 네, 먼저 더불어민주당 상황부터 보겠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어제에 이어 연이틀 대야 공세를 이어갔다고요?
5: 그렇습니다. 아침 최고위원회의 자리에서 국민의힘을 겨냥한 발언 집중적으로 쏟아냈습니다. 내일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둔 개헌안 문제로 포문을 열었는데요. 독단적 개헌이 재발하지 않도록 절차를 명확히 하자는데 반대할 수 있느냐며 내란 사태 책임을 다하라고 지적했습니다. 곧이어 추경호 의원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등 이른바 친윤 인사 공천 문제를 콕 집어 윤어게인 공천, 제2의 내란 공천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6: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7: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입니다.
6: 내란 맞춤형 공천입니까? 차라리 윤석열도 옥중 공천하십시오. 그리고 어디든 내보내세요.
5: 조작기소 특검법 문제엔 숨을 고르면서 대야 공세로 지지층 결집을 시도하는 모습입니다. 민주당 재보궐선거 전략 공천은 텃밭 호남 등 6곳이 남았는데 오후에 두세 개 지역 발표가 예정돼 있습니다. 오전에 발탁인재 환영식을 치른 평당원 출신 박지원 최고위원이 전북 군산 김제 부안을 지역에, 임문영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부위원장이 광주 광산을 지역에 공천된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이 시각 의원총회에서 차기 원내대표 투표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한명도 의원이 단독 입후보한 가운데 찬반 투표를 거쳐 연임이 확실시됩니다.
2: 네, 그리고 국민의힘은 조작기소 특검법 총공세를 이어가고 있죠.
5: 네, 국민의힘 지도부는 물론 지방선거 후보들까지 나서 그야말로 특검법 저지 총력전입니다. 국민의힘은 조금 전 피켓 시위와 함께 이른바 특검법 규탄 의원총회를 열었습니다. 당론을 모으고 투쟁 방안을 상의하기 위한 자리로 곧이어 규탄 대여도 이어갈 방침입니다. 장동혁 대표는 오전 경기도 현장 일정에서 죄 지으면 감옥에 가야 한다는 당연한 원칙을 대통령 한 사람만 예외일 순 없다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8: 대통령 한 사람만
7: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입니다.
8: 인정받으려 하고 있습니다. 어제 이재명, 어제명이 했던 말을 돌려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이라도 죄 지으면 감옥에 가야 한다.
5: 부울경과 대구, 경북 등 영남권 시도지사 후보들도 특검법 규탄에 동참하면서 특검 이슈를 놓고 오랜만에 당이 결집하는 모습입니다. 다만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재보궐 공천 문제를 놓고 내용의 불씨는 남아있습니다. 내일 당 윤리위원회가 출마 자격을 심사하면 곧바로 공천관리위원회가 소집될 전망인데 당내 반발이 큰 만큼 컷오프 가능성도 적지 않아 보입니다. 윤석열 호위무사로 불렸던 이용전 의원은 경기 하남과 보궐선거 출사표를 던지면서 국민께 실망과 상처를 드린 책임이 있다고 눈물로 사과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부장원입니다.
2: 북한이 북측 지역만 영토로 규정하고 통일조항을 삭제하는 등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주장해온 두 국가 노선을 헌법에 반영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오늘 통일부 기자단 대상 간담화에서 공개된 북한의 새 헌법 전문을 보면 북쪽으로 중국과 러시아 연방, 남쪽으로는 대한민국과 접하고 있는 영토와 그에 기초에 설정된 영해와 영공을 포함한다고 영토를 규정했습니다. 다만 남쪽 육해상 경계선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았습니다.
1: 블랙핑크 멤버 지수 측이 앨범 커버 촬영을 위해 해외에서 빌린 의상을 6개월째 돌려주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벨기에 디자이너 벤자민 보트만스는 SNS에 6개월 전 지수 측의 의상을 여러 벌 보냈지만 촬영 일정이 계속 미뤄졌고 상황 설명도 듣지 못한 채 연기만 반복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해당 디자이너는 추가 영상을 올려 미국 측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의 직원을 보낼 예정이라는 얘기를 들었다면서도 왜 일정이 미뤄졌는지에 대해서는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2: 오늘 오전 10시 50분쯤 대전경찰청 1층 안내실 앞에서 50대 남성이 음독을 시도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해당 남성은 경찰과 구급대원에게 수면제 열알과 살충제를 먹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어 YTN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지난해 말 지구대에서 만취 상태인 본인을 넘어뜨린 경찰을 폭행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며 억울한 마음에 음독을 시도했다고 말했습니다.
1: 현대차 그룹의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가 기계 체조를 하는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영상에서 아틀라스는 물구나무를 선 뒤 몸을 두 손으로만 지지해 수평에 가깝게 만들었다가 다시 몸을 돌려 기계 체조 동작인 알파벳 L자 모양, L시트 자세를 소화했습니다. 현대차 그룹은 상체와 코어, 팔 관절을 정밀하게 제어해야 해당 동작이 가능하다면서 두 손으로 전신 무게를 흔들림 없이 지지했다는 점에서 높은 수준의 기술 단계에 도달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기계 체조를 하는 아틀라스는 지금까지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선보인 연구형 모델이 아닌 개발형 모델로 개발형 모델 작동 영상이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0: 호르무즈 해협에서 미국과 이란의 교전이 일어나고 있지만 여전히 공식적으로는 휴전 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1: 우리 국적 선박 사고를 계기로 미국의 중동 상황 참여 압박은 거세지고 있는데요. 중동 상황 전문가와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전임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0: 안녕하십니까. 자,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선박 나무호가 단독 행동을 하다가 피격을 당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 우리 그 선박 측에서는 정박 중이었다, 움직이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어느 쪽 얘기를 좀 믿어야 되는 건가요?
2: 뭐 현재 가장 정보가 많이 지금 이것에 대해서 가장 많은 정보를 갖고 있는 건 미군이겠죠. 군사 작전을 하고 있고 모든 레이더망이 작동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거기에 그 미국의 최고 통수권자가 한 말이기 때문에 저희가 가볍게 받아들일 수는 없겠지만 저는 현재까지는 운용사 그리고 대한민국 우리 정부의 말이 더 맞지 않을까, 거기에 좀 더 무게를 둬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정황 증거로 얘기를 하면 만약에 우리가 이런 식으로 단독으로 빼낼 거라면 왜 우리가 특사를 보냈으며 왜 아락치 외무상과 얘기를 해서 외교적으로 풀어보려고 했겠습니까? 만약에 그런 행동이 없었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해내려고 했다라는 그런 정황들이 있었다면 뭐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좀 우리가 곱씹어볼 필요가 있겠지만 지금은 지금 국내 언론에서도 왜 우리 정부가 안 나서서 빼지 않냐라고 비판을 해도 우리는 끝까지 기다려보겠다 하고 그리고 외교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격을 당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뭐 트럼프 대통령의 이야기도 저희가 좀 경청해서 들어야 되겠지만 현재까지는 우리 정부와 그다음에 그 해운사가 얘기하는 정박 중에 이런 폭발 사고가 있었다라는 것을 좀 지금 현재까지는 믿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1: 네,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뭐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도 이번 사안을 우리가 또 호르무즈 작전에 또 참여를 해야 한다 이 부분과 또 연결 시키고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좀 보십니까?
2: 지금 가장 좋은 어떻게 보면 울고 싶은 상황에 뺨을 맞은 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프로젝트 프리덤이라는 걸 하겠다라고 얘기를 던졌지만 뭐 그런 반응이 뜨뜻미지근했거든요. 지금 그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 있는 선박이 한 2천 척 되는데 그 국적으로 따지면 한 87개의 국가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게 작전이 나왔을 때 아 지금 미국이 한번 세게 밀어붙여서 이거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나 하는구나 했는데 나온 안들은 보면 조금 맥이 빠지는 안이었거든요. 물론 이제 다층 그 방공망을 활용을 해서 우리가 열어줄 테니 지금 그 87개 국가들이 자기 선박을 끄집어 내서 나와라. 그러면 우리가 거기서 나오는 공격이나 이런 것들 억지력을 보여주겠다라고 하는데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게 그런 식으로 된다고 해서 그 선박세나 해운사가 움직이진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거기에는 물건들이 다 실려 있고 자기네들이 그거를 책임져야 되는데 만에 하나 그 선박의 컨테이너가 떨어졌다든지 공격을 다해서 파괴되면 미국이 배상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선박 입장에서는 과연 어느 정도로 정말 1대1로 우리를 보호해서 끄집어 내주냐 책임은 누가 질 것이냐 이런 것들이 확정이 되지 않는 이상 해운사들은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뭐 프로젝트 프리덤을 얘기했지만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저도 보고 있는데 나름 군사 작전을 세게 하려고 그런 공중 구비기나 이런 것들 그리고 뭐 15,000명을 파병했고 150대의 그 항공기를 우리가 계속 24/7 그러니까 계속 돌리면서 우리가 봐주겠다라고 하지만 그거 갖고는 해운사들이 그 기업들이 움직이지 않거든요.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한계가 있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공격을 당했고 그렇게 트럼프 대통령은 그래서 지금 참여를 안 하고 있는 상황에서 좋다. 요번에 공격을 당했으니까 만약에 이게 진짜로 우리가 아직 그 조사가 남아 있긴 하지만 정말 이란이 의도적으로 공격을 했다 그러면 우리도 마냥 이게 우리 자국민 보호 측면에서는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해서 이거 이란의 공격이 맞았고 이거는 공격이 맞으니까 니네들 들어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압박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이 나무가 이제 이르면 7일에 두바이 항에 이제 예인이 되고 우리 조사단도 가서 이제 정확하게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미국은 지금 이란이 우리 선박을 공격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란 측에서는 정부 입장에서는 공식적인 입장이 나오지 않았고 관영 매체에서는 우리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란의 공식 입장도 나올까요? 어떻게 보세요?
2: 저는 시간이 상당 시간 지날 때까지 이렇게 모호성을 가질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랑 연결되는 부분인데 지금 어찌됐건 호르무즈 통제권을 갖고 싸우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어떤 그 프로젝트 프리덤이라고 하는 자유 프로젝트라는 걸 던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두 척이 성공적으로 나오긴 했죠. 근데 지금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운사는 이 두 척이 나간 것만 갖고는 그게 그 자기네들도 안전이 확보됐다고 생각을 안 할 겁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한국 선박이 공격을 당했대. 이란이 공격했을 가능성도 있어. 그리고 아 이란이 이런 식으로 하는 작전 능력이 아직도 갖고 있나 보다. 이런 어떤 소문이나 이런 것들이 퍼지면 해운사나 그런 선박들은 운행하기가 더 움츠려들거든요. 그럼 예. 지금 이 상황에서 굳이 이란이 우리가 안 했다라든지 우리가 했다라든지 얘기할 필요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란 입장에서는 지금 가장 좋은 지금 환경이 만들어졌으니 오히려 이 상황을 즐기면서 기다리면서 왜냐하면 계속 불확실성이 어떻게 보면 그 기업의 투자나 기업이 어떤 결정을 하는데 항상 그 막는 요소가 되는 예.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란 입장에서는 다분히 합리적인 선택에 의해서 아, 어차피 자유항행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자유 프로젝트로 미국이 우리가 갖고 있는 통제력을 뺏으려고 하니 우리는 그냥 조용함으로써 이 통제력이 풀리지 않고 우리가 갖고 있는 형식으로 우리가 있겠다. 이용하면서 지금 그래서 말을 하지 않는. 그래서 특이한 거는 지금 미국이 두 척을 빼냈다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다 하고 이란이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저는 이건 이란은 가짜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두 척이 나온 것을 그 머스크하고 선사가 밝혀줬으니까요. 네.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다분히 아 호르무즈 통제권은 나한테 있고 우리가 공격하고 너네들이 미국이 뭐 자유 프로젝트를 해서 내본다고 하지만 한국을 봐라 공격을 당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다. 물론 이제 이란 입장에서는 모호하게 우리가 공격했다 얘기하지는 않지만 이런 상황을 즐기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네, 어쨌든 우리 정부의 그 원인 조사 결과에 따라서 또 어떻게 지금 방향성이 결정될지가 맞습니다. 달라질 것 같기도 하고요. 이 가운데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그 프로젝트 프리덤을 잠시 중단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근데 이 시점 자체가 지금 선언한 지 이틀 후거든요. 그러니까 시작하겠다라고 선언한 지 이틀 후라서 그럼 도대체 이건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는 것이냐 어떻게 좀 분석하고 계세요?
2: 실효성이 없다라는 걸 본인들이 느꼈던 거죠. 실효성은 없고 이런 오히려 공격당할 수 있는 왜냐하면 호르무즈협 안에 2,000척이라고 하는 배가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배를 어떻게 다 지키겠습니까? 예. 지금 상황에서. 그러니까 괜히 이런 걸 하겠다라고 해서 두 척, 세 척을 뽑아낸다 한들 그 요번 우리 HAHM 그 나무호 같이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지면 선사와 보험사는 더 얼어붙거든요. 그러면 자기네들이 이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 오히려 뭐야 프로젝트 프리덤 별거 아니네 이런 걸 하면 어떻게 보면 정책 실수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오히려 더 이란을 더 북돋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거 호르무즈해협 통제권은 너네가 갖고 있는 게 아니야라고 얘기를 하니까 아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수 지역을 넓히겠다. 우리가 호르무즈해협 안쪽만 우리가 통제권이라고 했는데 넓혀서 지금 후자이라항까지 공격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석유 송유관 우회 시설까지 우리가 다 틀어지겠다라고 하는 오히려 열전 확전의 분위기가 되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별로 실효성도 없는데 문제만 그 언서튼티 그냥 불확실성만 키우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냥 적정한 선에서 지금 뭐 이란과의 협상이 잘 되고 있으니 멈추겠다라고 하면서 멈춘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0: 실제로 이제 글로벌 그 해운 업계나 보험 업계에 이번 그 해방 프로젝트가 혼선만 줬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던데요. 근데 이게 지금 말씀하셨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이 잘 되고 있어서 내가 이 프로젝트를 잠시 중단한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협상이 어느 정도까지 진척이 있다고 예상하세요?
2: 이틀 동안 얼마나 크게 변했을지는 제가 잘 모르겠으나 그런데 이란 측에서 많이 전향적인 메시지가 나오고 있다는 거는 저도 이야기를 몇 번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예. 동결을 5년, 20년 해서 처음에 이렇게 부딪힐 때 이란은 5년, 미국은 20년인데 이란 입장에서는 15년까지는 우리가 한번 볼 수 있다고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나름 그 물밑에

0: 주장하는데 그걸 그 지렛대를 부수고 들어가겠다라고 해서 더블 봉쇄도 하고 이렇게 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협상이 잘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는 이미 그 물밑에서 이란 핵 관련한 거 감시나 감독, 반출은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아락치 그 외무상이 중국도 가고 러시아도 가면서 나름 대화들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복귀해 보면 푸틴 대통령이 미국한테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농축우라늄 반출 관련해서 우리 러시아가 역할하고 싶다 그랬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화가 나서 넌 우크라이나 일이나 제대로 해라 이렇게 치고받았던 거 보면 핵 협상 관련해서 여러 가지 조건들은 지금 물밑에서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걸로 보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협상이 안 되는 것은 호르무즈 통제권을 이란이 쥐고 있다는 걸 인정하고 협상장에 들어가냐 아니냐의 싸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뭐 협상이 잘 진행되고 있어서 멈췄다라고 하는 것은 원래 지금 이 모든 것들이 그리고 프로젝트 프리덤이라고 하는 게 통제권은 이란에 없어라는 걸 하기 위해서 한
1: 그렇죠.
0: 건데 갑자기 그렇기 때문에 좀 선후 관계가 맞지는 않죠. 그래서 지금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실효성이 별로 없고 오히려 더 지금 미국 유가만 더 오르게 생겼고 하니까 그냥 트럼프 대통령이 빨리 그냥 브레이크를 건거 아닌가. 뭐 협상이 잘 진행되는 거좀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는 저도 그렇게 듣고는 있지만 그것 때문에 멈췄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다른 맥락이 좀 다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2: 그러니까 양측의 이견이 근본적으로 큰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핵 협상을
0: 우선순위.
2: 하고 가느냐 아니면 나중에 핵 협상을 하냐
0: 네,
2: 이 부분의
0: 맞습니다.
2: 문제였는데 그러면 만약에 호르무즈 문제가 풀린다면 이란으로서도 핵 협상을 먼저 할 수도 있을 지금 상황인 겁니까?
0: 당연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거죠. 이란의 그 9개 안을 보면 그 안을 보면 이제 14개 안을 보면 죄송합니다. 14개 안을 보면 결국은 이거거든요. 호르무즈 협을 할 테니 경제 이윤이 뭐가 올지를 얘기를 해라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그걸 하기가 싫으니까 아니요 호르무즈 협 여는 거는 협상 들어가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열고 들어가는 거야라고 이렇게 오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란 입장에서는 호르무즈 해협이라고 하는 것이 풀리게 되면 그러면 아마 그게 풀린다라는 것은 경제적 유인을 받고 들어가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란 입장에서도 일단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경제 유인을 받고 핵 협상하면서 받겠다 이렇게 하면 이란 입장에서는 지금 그것을 마다할 이유가 없죠. 그러나 단 이거는 있을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많은 것들을 떼어주고 시작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나가는 것. 그래서 지금 그두 부분이 지금 계속 충돌하고 있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1: 근데 이제 블룸버그 보도를 보면은 트럼프의 거래 기술이 이란의 인내 외교하고 충돌하고 있다 이런 이제 보도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게 이란의 이 인내 외교라는 게 어떤 뭐 양탄자 전략에 빗대기도 하던데 어떤 내용인 건가요?
0: 저는 이 보도를 보면서 좀 웃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 언론들은 뭐 지금 그 강경파가 다 붙잡아 자리를 잡고 있어서 아락치 갈리바프 다 잘리고 이제 강경파가 득세해서 다 됐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양탄자 전략의 핵심은 아락치입니다. 왜냐면 아락치의 아버지가 양탄자 상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보면서 아락치가 아버지가 그렇게 양탄자 거래를 하면서 시간을 끌고 이런 걸 했기 때문에 이런 거 하겠죠. 갑자기 아락치가 지금 없어진 사람 아니었습니까? 근데 왜 갑자기 지금 와서 바이디나 이런 강경파에다 밀려서 이 사람은 아무것도 못하는 허수아비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이 전략에서는 그 트럼프 대통령의 거래 기술이 아락치로 대변될 수 있는 양탄자 전략에 밀린다. 그래서 제가 이게 인지부조화가 아닌가,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가 좀 그래서 다시 한번 그냥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상황은 지금 강경파와 협상파가 나뉘어 있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지금 물론 강경파의 레드라인이 올라간 건 사실이죠. 왜냐하면 지금 호르무즈 해협을 지렛대로 생각 안 하겠다라고 하니 야, 지금 상황에서는 너네들 협상파 가만히 있어. 지금은 싸울 때지 협상하는 게 아니야라고 해서 바이디나 그런 사람들의 목소리가 혁명수비대의 목소리가 올라간 거지만 지금 뭐 아락치가 그리고 외교부가 중국도 가고 러시아도 가고 지금 또 뉴욕타임즈에서 보도하는 것처럼 아락치 아버지인 그 양탄자상의 그런 전략에서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걸 보면 지금 우리가 자꾸 이란은 분열하고 있다라는 것을 트럼프 대통령의 말만 그 전언만 갖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보다는 지금 협상 근데 물론 이란도 지금 녹록한 상황은 아닌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게 돌아가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간이 트럼프 대통령에게만 있지는 않다라는 것을 뉴욕타임즈가 돌려서 우회적으로 지금 이란은 뭐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중동에서 유명한 얘기인데 아프가니스탄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었거든요. 처음에 부시 행정부한테 지고 탈레반들이 나가면서 뭐라고 했냐면 You have watch, I have time이라고 그랬거든요. 너는 시계가 있지만 나는 시간이 있다. 네. 이런 얘기를 해서 그게 어떻게 보면 그게 중동 그 아랍 상인들의 그리고 그런 중동 상인들의 그 협상 전략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보면 되지 않나.

0: 않을까. 그리고 지금 중간 선거나 이런 것들이 지금 이란 측에는 없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지금 뉴욕 타임즈에서도 그렇게 보도로 나온 거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1: 네. 자, 이란 상황 속에서 지금 아랍에미리트가 또 공격을 당했다라고 지금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이란이 공격했다고 얘기는 하는데 이란 측에서는 또 이걸 부인하고 있더라고요.
0: 네.
1: 앞서 그 계속된 부인과 같은 맥락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0: 이란이 공격을 했죠. 이란이
1: 예.
0: 공격하고 뭐 15개의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3대 드론이 갔다 오는데 누가 썼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란이 쏜건 맞는데 이제 이런 얘기인 거죠. 우리가 한게 아니라 우리가 UAE를 공격 대상은 안 했는데 이 프로젝트 프리덤을 갑자기 하고 저 휴전을 어겼기 때문에 이렇게 일어난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겠죠. 그래서
2: 네.
0: 두 가지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보면 혁명수비대가 조금 분절화돼서 군사작전을 이어가고 있거든요.
1: 예.
0: 그래서 저 이란의 말을 저 100% 믿어주자면 지금 다 분절화된 각그 31개 주의 그 혁명수비대가 따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중 한 사령관이 저 지역 사령관이 아, 이거는 지금 위협이니까 공격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통제권 밖에서 이렇게 해서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이란이 다 알고는 있었지만 그냥 모호성으로 아니 이게 우리가 절대 UAE는 공격 대상은 아닌데 지금 갑자기 미국이 저런 식으로 휴전이나 그런 조건들을 다 어겨가면서 자유 프로젝트를 밀어붙이니까 그걸 대응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공격이 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좀 다르다고 보는 게 지금 통제권의 주도권 싸움이거든요. 근데 자꾸 자유항행을 뚫어내겠다라고 해서 미국이 하니 너 자꾸 이러면 우리가 지금 안쪽 호르무즈협 안쪽만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충분히 역량이 되고 외부 호르무즈협 바깥쪽까지 공격을 할수 있고 지금 가장 큰 그 얘네들의 생명줄인 그러니까 우회로 그러니까 아부다비 그 송유관이라고 하는데
1: 예.
0: 한 400km 되는 그걸에서 호르무즈협을 가지 않고 빼낼 수 있는 150만 배럴 정도 하루에
2: 네.
0: 하는 거를 내가 공격해서 이것도 흔들어 놓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미 근데 이거는 갈리바프가 그 X에 올린 것처럼 우리가 뭐 호르무즈협 다안 막았다. 그다음에 송유관 우리 아직 공격 안 했다 그러는데 그 지금 뭐 동서 사우디아라비아 는 얀부항까지 연결된 동서 파이프라인과 이 파이프라인이 나가는 그 후자량을 공격함으로써 우리는 아직까지 호르무즈 해협 봉쇄권, 통제권을 우리가 갖고 있고 그거를 완전히 막을 역량도 갖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면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UAE에 대한 공격은 거기서 그렇게 일어났고,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UAE 입장에서는 계속 이렇게 공격을 받으면. UAE는 뭐 적극적으로 참전할 수 있는 가능성도 점점 올라가고 있다.
1: 예.
0: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근데 지금 이러한 이런 국제적인 그 공격에 대해서 미국에서는 휴전 파기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아랍에미리트가 참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그 주변 동맹국들 입장에서는 이게 미국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느냐. 지금 우리가 공격을 당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편을 들어주지 않고 휴전은 파기되지 않았다라고 입장을 내면은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0: 정확히 지금 짚으셨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말로는 여유가 있다 이렇게 하지만 여유가 없는 겁니다.
2: 예.
0: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휴전이 깨져버리면 이게 지금 출구 전략 하에서 이게 작전들이
2: 그렇죠.
0: 들어가고 있는데
2: 예.
0: 출구 전략이 쓸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땐 이건 UAE 입장에선 다분한 공격인데 지금 트럼프 이거 공격 아니야
2: 네.
0: 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 되게 어쩌면 인지 부조화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면 이란 입장에서도 자신들의 운신의 폭이 넓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말은 나는 시간은 내 편이고 뭐 탑탱크가 돼서 저기가 이란 폭발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 상황은 그 정도의 상황이 아니고 양쪽이 다 지금 다 위험한 상황인데 치킨 게임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 네. 이제 그 중국과 미국의 정상회담
3: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 협상에 큰 진전이 있었다며 호르무즈 해협 선박 구출 작전인 프로젝트 프리덤을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란에 대한 봉쇄 조치는 여전히 전면적으로 유지할 거라 말했는데요. 작전 중단에 따른 영향에 대해 백승훈 항공외대 중동연구소 전임 연구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퀘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가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4: 고양시에 왜 왔니 왜 왔니 왜 왔니 꽃 보러 왔단다. 2026 고양국제꽃박람회 4월 24일부터 5월 10일까지 일산 호수공원에서 우리의 추억을 담은 꽃들이 시간을 물들입니다. 2026 고양국제꽃박람회 고양

0: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김진경입니다. 누군가의 하루를 지키는 일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가족의 안부를 묻고 서로의 곁을 지키는 시간 속에 우리의 삶은 더 따뜻해집니다. 경기도의회는 도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루가 흔들리지 않도록 보이지 않는 곳까지 더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오늘의 일상이 내일의 희망이 되는 경기도를 위해 도민 곁에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1: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2: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3: 안녕하세요. 독서치유심리학자 김영아입니다. 저의 어린 시절을 대표하는 단어는 상처와 열등감입니다. 어려운 가정형편, 태어난 지 한 달 만에 갖게 된 안면기형, 12살에 겪은 끔찍한 기차사고. 참 힘들었지만 불행했던 경험은 다른 이들의 아픔을 깊이 이해하고 치유하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축제 같은 기념일이 이어지는 5월, 어떤 분들에게는 상대적인 박탈감과 열등감이 더 크게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그럴 땐 기억해 주세요. 책의 가치는 겉표지의 화려함보다 그 안에 담긴 진실한 문장에 있다. 책의 첫 장이 슬프다고 해서 결말까지 슬픈 것은 아닙니다.
2: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생명보험 사회공헌위원회와 안실련이 함께합니다.

0: 조인서 변호사의 상담소.
1: 매일 아침 눈을 뜰 때 딱 한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오늘 이 사람을 어떻게 기쁘게 해줄까? 그 생각 하나가 하루를 버티는 힘이 될 겁니다. 결국 행복은 나를 위한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누군가를 위해서 살아갈 때 나도 모르게 더 단단해지는 게 우리 사람이니까요. 오늘도 그런 마음으로 찾아와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도 활짝 문 열었어요. 저는 변호사 조인섭입니다. 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이준환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이준환 변호사입니다.
1: 오늘의 고민사연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결혼 5년차 맞벌이 부부입니다. 저희는 커리어를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결혼하기 전부터 아이를 갖지 않기로 했습니다. 재산도 철저히 따로 관리해왔어요. 생활비와 아파트 매수 자금만 공용 계좌에 반반씩 넣는 방식이었죠. 그런데 시어머니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서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애도 없고 돈 관리도 따로 하면 집안 꼴이 뭐가 되겠니? 라며 남편을 강하게 몰아세우시더니 저희 부부가 함께 모아둔 아파트 매수 자금을 투자해서 불려주시겠다면서 억지로 가져가신 겁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저는 남편에게 따졌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사과는커녕 엄마가 남이야? 다 잘 되라고 하시는 건데 웬 유난이야? 라고 하더라고요. 더 기가 막힌 건 제가 돈을 돌려받고 싶다고 한 말을 쪼르르 시어머니에게 전했다는 겁니다. 그 말을 전해들은 시어머니는 애도 안 낳으면서 돈 욕심만 많아서 내 아들 등골을 빼먹는다라고 하셨고 급기야 친정 부모님께 전화를 걸어서 저를 비난했습니다. 결국 저는 오만정이 다 떨어져서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남편은 짐을 싸서 본가로 들어갔죠. 그런데 남편이 나간 뒤 더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출근하고 없는 시간에 시어머니가 수시로 도어록 비밀번호를 누르고 제 집에 들어오는 겁니다. 아들 물건을 챙겨가야 한다는데 사전에 어떤 연락이나 허락도 없었습니다. 저 혼자 사는 집에 마음대로 드나든다고 생각하니까 하루도 마음을 놓을 수 없습니다. 얼른 이 관계를 정리하고 싶은데 너무 골치가 아픕니다. 남편에게 재산 이야기를 꺼내자 우리 나이도 없고 소득도 각자 관리했는데 나눌 재산이 어디 있냐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현재 전세 계약과 대출은 모두 제 명의이고 대출 상환도 제가 훨씬 더 많이 해왔습니다. 아이를 키우지 않았다라고 하는 점이 재산 분할에서 저에게 불리하게 작용할까요? 시어머니가 제 허락 없이 집에 들어오는 문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을 만나봤습니다. 사연자분은 아이를 갖지 않기로 한 딩크족이었고 또 재산도 철저하게 분리해 오셨어요. 요즘 이런 부부들 많죠?
2: 네, 요즘에 이런 딩크족 부부들이 많이 있으신데요. 이런 부부의 결정을 다른 가족들이 존중해 주신다면 큰 문제가 없는데
1: 네.
2: 보통 가족들이 개입하면서 갈등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1: 그렇죠. 부모님들이 참지 않으시죠. 지금 사연자분의 시어머니도 그런데 시어머니의 폭언 이거 우선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2: 네. 시어머니의 폭언도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시어머니는 남편분의 직계존속에 해당하는데요.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도 민법에서 재판상 이혼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네.
2: 다만 폭언이 있었다고 무조건 이혼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1: 네.
2: 법원에서 그 폭언의 정도가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참으로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해야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1: 네.
2: 이 사연에서는 시어머니가 사연자님과 친정 부모님에게까지 연락해서 심한 폭언을 하셨기 때문에 이혼 사유가 된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그렇군요. 지금 이 부부 재산 따로 관리해 왔습니다. 그러면 이혼할 때 재산 분할이 이루어질까? 이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그럼 이혼하면 각자 번 돈 각자 가져가게 되는 걸까요?
2: 아니요. 각자 번 돈을 각자가 가져가게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1: 네.
2: 부부가 소득을 각자 관리했다고 해도 혼인 중에 올린 소득과 이를 바탕으로 형성한 재산은 일단 부부 공동 재산으로 보게 됩니다.
1: 네.
2: 그리고 사연에서 재산을 관리한 방법을 보면 부부가 각자 재산을 완벽하게 분리해서 관리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생활비와 아파트 매수 자금을 함께 모아서 관리를 한 것처럼 보이고요.
1: 그렇죠.
2: 네, 혼인 기간도 5년이나 되기 때문에 이 사건은 통상적인 재산 분할로 부부 공동 재산을 청산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1: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갈등의 폭발이 시어머니가 아파트 매수 자금을 가져간 거거든요. 이거 이렇게 시어머니가 가져간 아파트 매수 자금 이것도 분할 대상이 될까요?
2: 네. 시어머니가 부부가 함께 모은 아파트 매수 자금을 가지고 갔다고 해도
1: 네.
2: 그 돈은 부부가 보유하는 것으로 추정해서 분할 대상인 재산에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 중에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신청 같은 증거신청 절차를 통해서 거래내역을 확인하신 다음에
1: 네.
2: 시어머니가 가져간 아파트 매수자금의 액수를 특정하고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1: 그러면 그 시어머니가 가져간 돈도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고 했을 때 이거를 사연자분이 직접 돌려받을 수 있는 걸까요?
2: 돈을 직접 돌려받는 방법으로는
1: 네.
2: 재산분할 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회행위 취소권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1: 네.
2: 그런데 이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남편이 재산 분할을 해주기 싫어서 의도적으로 자신의 어머니에게 돈을 보냈어야 합니다.
1: 그렇군요.
2: 네, 그런데 이 사연을 보면 시어머니가 돈을 가져간 것이 갈등의 시작이 되어서 이혼을 결심한 것으로 보이고요. 이혼 얘기가 나오던 중에 남편이 재산 분할을 안 해주려고 어머니에게 돈을 증여한 것으로 보이진 않기 때문에
1: 네.
2: 사회행위 취소로 해결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방법으로 돈을 돌려받지 못하시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돈 자체가 분할 대상에 포함돼서 재산분할금을 산정하는 데 반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1: 네.
2: 돈을 돌려받지 못해서 재산분할금이 적게 인정받을 것 같다는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1: 네. 그러면 지금 사연자분이 또 걱정하는 거는 두 분 사이에 아이도 없습니다. 또 맞벌이 하면서 살림도 안 하셨어요. 게다가 남편은 그러니까 나눌 재산이 없다 이런 논리를 펼치고 있거든요. 아이도 없고 살림도 안 했다. 이거 재산 분할에 불리하게 작용이 될까요?
2: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선 출산과 육아가 여성만의 의무여서 그걸 하지 않은 게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것도 아니고요.
1: 네.
2: 네, 만약 아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육아는 공동으로 하는 것이지 당연히 엄마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1: 네.
2: 출산과 육아를 하지 않은 것이 재산 분할 비율을 산정하는 데 불리하게 작용될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연자님과 남편분의 소득은 정확히 알 수는 없지.

0: 하지만 일단 소득이 비슷하다고 전제했을 때
1: 네.
0: 생활비나 아파트 매수 자금을 반반씩 부담하면서 한편 전세 대출금은 사연자님이 더 많이 상환해 오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오히려 사연자님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 그렇군요. 그러면 이혼 이야기할 때 위자료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상황에서 시어머니한테도 위자료 청구할 수 있나요?
0: 네, 시어머니의 부당한 대우가 원인이 돼서 혼인 관계가 파탄이 된다면 시어머니에게도 위자료 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아무래도 시어머니는 혼인 관계의 직접 당사자는 아니고
1: 네.
0: 시어머니의 부당한 대우가 혼인 파탄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는지, 또 시어머니의 행동이 사연자님에게 얼마나 큰 정신적 고통을 주었는지를 입증하는 것이 그렇게 쉽진 않기 때문에 시어머니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한다고 해서 꼭 받아들여진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1: 네, 그러면 사연자분 입장에서는 시어머니가 지금 수시로 집에 들어오는데 이거는 막을 수 있냐? 이거를 물으세요.
0: 네, 안타깝게도 시어머니가 집에 오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막는 것은 어렵습니다. 네,
1: 그렇군요.
0: 일단 남편이 잠시 집을 나가서 본가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해도 아직 공동주거자의 지위가 박탈되었다고 볼 정도는 아니고요.
1: 네, 아직 부부니까요.
0: 네, 그리고 시어머니가 찾아오시는 것에 공동주거자인 남편의 승낙이 있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1: 네.
0: 시어머니가 집에 오시는 것을 주거침입으로 신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막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0: 네, 이 사연과 유사한 사례에서도 주거침입죄가 인정되지 않은 경우가 있기도 했습니다.
1: 네.
0: 네, 그렇기 때문에 우선 남편분과 주거 분리 문제로 대화를 나누셔서 합의점을 찾는 것을 시도해 보셔야 할것 같고요. 시어머니가 불쑥불쑥 찾아오시는 것은 명확히 반대 의사를 고지하시고 현관 비밀번호도 바꿔보신 뒤에 그래도 계속 찾아오신다면 경찰에 신고를 해서 협조를 구하시는 방법을 한번 시도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그럼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보자면 각자 돈 관리를 했다라고 하더라도 혼인 중에 모은 아파트 자금은 부부 공동재산이기 때문에 분할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딩크족이라서 육아를 안 했다라고 하더라도 아내분이 전세 대출을 더 많이 상환한 점은 재산 분할에서 유리하게 작용이 됩니다. 지금 시어머니가 억지로 가져간 아파트 자금 재산 분할에 포함돼서 청구될 수 있고요. 시어머니가 지금 일방적으로 집을 출입하고 있는 명확히 거부 의사를 밝히고 비밀번호를 바꾸신 뒤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들어오려고 한다면 경찰에 신고하실 것을 권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이준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이슈를 법으로 한 입에 쏙 잡학상식도 쏙쏙 이슈로 쏙 시간입니다. 서울 강남의 한 초등학교 인근 건물에 이른바 사이버 룸사롱이라고 불리는 성인 방송 스튜디오가 입주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의 민원이 쏟아지고 있지만 현행법상 뚜렷한 제재가 어렵다는 점에서 더큰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문제가 된 곳은 초등학교에서 불과 100여 미터 떨어진 건물입니다. 이곳에는 여러 인터넷 방송 진행자들이 출연을 해서 선정적인 춤이나 자극적인 행동을 하고 후원금 순위를 경쟁하듯 보여주는 이른바 엑셀 방송 전문 스튜디오가 입주해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 건물이 학교 경계 200m 안쪽, 그러니까 교육환경 보호구역에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해당 업체는 스튜디오 대여업으로 등록이 돼 있어서 현행 교육환경법상 제한 업종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 스튜디오 내부에 밀폐된 유흥 공간이 확인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유로 청소년 유해 업소로 보기도 어렵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결국 구청과 경찰은 건물 밖 흡연을 자제하고 출연자들의 외출 복장에 주의해달라고 요청하는 데 그쳤습니다. 하지만 학부모들은 학교 앞에서 성인 방송 스튜디오가 운영되는 것 자체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도 아이들이 선정적인 모습에 노출되는 것만으로도 심리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며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시대의 변화에 맞춰 유해 환경의 기준을 재정비하는 법적 보완이 시급해 보입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합니다. 끝곡으로 잔나비의 초록을 거머쥔 우리는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지금 시각은 3시 57분입니다. YTN
4: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평년 기온을 웃돌며 반소매 차림이 어울릴 정도로 다소 더운데요. 하지만 해가 지면 금세 기온이 떨어져서 서늘해지겠습니다. 일교차가 15도 안팎 벌어지는 만큼 겉옷으로 체온 조절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서울 아침 기온 12도로 오늘 아침보다는 높게 시작하겠지만 오후부터 밤 사이에 중부지방에 비가 내리면서 오늘보다는 낮 기온이 낮아지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낮 기온은 19도에 머물 것으로 보입니다. 경부고속도로에는 사고 가 발생했습니다. 부산 쪽으로 서초나들목을 지난 지점 4-5차로 두 개 차로에 걸쳐서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요. 현재 이 사고 처리 작업이 진행 중이고요. 한남부터 사고 지점까지 시속 10에서 20km 미만으로 밀리고 있고 이 한남부터 서초 지나는데 대략 30분 정도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반대편 서울 쪽으로도 양재에서 한남 사이로 시구간에서 정체가 이어집니다. 자동차 전용 도로 중에서는 동부간선 도로가 의정부 쪽으로 성동교 를 지난 지점 1차로에서 승용차 추돌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요. 이 때문에 뒤쪽으로 용비교 부근부터 사고 지점 지날 때까지도 속도 떨어집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래퍼 슬라쌤입니다. 슬라슬라쌤. 비트 주세요.
1: I love YTN Love You and 슬라쌤 yeah. 매일 오전 10시 15분 채널 고정. It's good. Wow.
0: 평일 오전 10시 15분 YTN 라디오. 슬기란 라디오 생활에서 만나요.
2: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3: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2: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4: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 수요일 뉴스원 시작합니다.
4: 우리 코스피가 7000피 시대를 열었습니다. 조금 전 마감한 증시에서 6.45% 급등한 7384.56에 마감했습니다. 코스닥은 소폭 0.29% 내린 1210.17에 마감했습니다.
5: 네, 반도체 주가 강세였는데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모두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SK하이닉스 160만 1000원, 삼성전자 26만 6000원 종가를 기록했고요. 외국인 매수세에 힘입어서 원달러 환율은 7.7원 내렸습니다. 1455.1원을 오후 3시 반 기록을 했는데요. 자세한 7000피 시대와 관련해서 잠시 후에 취재기자 연결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 네, 또 다른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청와대가 미국의 프로젝트 프리덤 작전과 관련해 한국의 참여를 검토할 필요가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저께 호르무즈 해협에서 우리 선박 나무호에서 화재가 발생했죠. 이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공격을 받은 것이라며 한국도 미국의 프로젝트 프리덤 작전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프로젝트 프리덤 작전 자체가 종료됨에 따라서 한국의 참여를 검토할 필요가 없다고 조금 전 위성락 안보실장이 밝혔습니다.
5: 네, 다시 한번 전해드리면 청와대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위성락 안보실장이 기자간담회를 통해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프로젝트 프리덤 작전이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종료를 함에 따라 참여 검토가 불필요하다고 밝혀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더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 네,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서 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한 HMN 소속 나무호가 이르면 내일 두바이 항으로 입항해서 화재 조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5: 네, HMM 측은 트럼프 미 대통령이 주장한 것과 같은 나무호의 단독 행동은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박기환 기자, 일단 현지 나무 소식부터 알아보겠는데요. 예인 계약이 성사됐다고요?
6: 네, 그렇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폭발 화재가 난 나무호의 선사 HMM은 YTN과 통화해서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 있는 업체와 예인 계약을 마쳤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예인선은 현지 시각으로 오늘 오후 늦게 현재 나무호가 있는 곳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다시 두바이항으로 나무호와 함께 오는 데까지 하루 이상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이르면 현지 시간으로 내일 오후, 우리 시간으로 내일 밤에서 모레 새벽쯤에야 예인선이 나무호를 이끌고 두바이항의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현지 시간 4일 저녁 8시쯤 파나마 국적의 HMM 소속 중소형 벌크선인 나무호 기관실에서 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화재는 가까스로 진압했지만 동력이 끊겼고 현재는 운항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일단 한국인 선원 6명을 포함한 나무호 선원 24명이 모두 무사하고요. 하선 희망자도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4: 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선박 나무호가 독자 행동을 하다가 이란의 공격을 당했다고 지적했었는데 선사 쪽 입장은 어떻습니까?
6: 네, 나무호의 선사인 HMM 측은 당시 나무호가 단독으로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먼저 지난 4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제구역을 넓혔는데 당시 나무호는 확대된 통제구역 안에 있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대신 나무호는 통제 해제를 기다리면서 이란의 통제선 주변에 정박해 있었는데요. 당시 주변에는 HMM 소속 선박 4척 등 다른 선박 수백 척이 통제선 주변에 머무르고 있어서 나무호가 단독으로 행동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HMM의 해상 노조위원장 이야기 들어보시겠습니다.
7: 저희 선박들 같은 경우에는 다 정박 중인 상태.
8: HMM 해상노조 위원장입니다.
7: 정박 중인 상태에서 이런 그 화재가 발생한 피해를 입었거든요. 선사 입장에서는 이란이 공격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명확해야지 어떤 안전을 보장받는 것인데 그런 것들이 명확하지 않는 상황에서 통항을 바로 시도하지는 않습니다.
6: 사고 직후 황정호 해양수산부 장관은 모든 선박에 안전해역으로 이동할 것을 지시했는데요. 현재는 남우호 주변에 있던 HMM 선박 4척을 포함해 우리 국적 선박 26척 모두 페르시안만 안쪽으로 이동한 상태입니다. 일단 현재 정확한 원인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남우호가 주바이항에 접안한 뒤에야 본격적인 조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산화탄소를 이용해 화재를 진압했기 때문에 현재 기관실 안쪽은 이산화탄소로 가득합니다. 당장 선원들이 문을 열고 들어갈 경우 질식의 위험이 있고 갑자기 문을 열었다가 남아있던 불씨에 갑자기 산소가 공급되면 더 큰 화재로 번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정부도 현장 조사단 파견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실제 외부 충격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어디에서 무엇으로 공격했는지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인데요. 해수부는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조사관과 소방청 인력 등을 파견하기 위해서 항공권과 비자 발급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수부는 일단 준비가 마무리되는 대로 ATN 박견입니다.
4: 네, 전해드린 것처럼 호르무즈 해협에서 발생한 우리 화물선 남우호의 폭발 화재 사고에 대한 조사가 예정된 가운데 이란 언론은 이란 공격설을 부인했습니다.
5: 한편 이란 외무장관은 다음 주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에 앞서 베이징을 방문해 외교적 해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중동 형지에 나가 있는 특파원 연결합니다. 신호 특파원.
9: 네, 이곳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멀지 않은 오만의 무스카츠입니다.
4: 네, HMM 남우호 화재에 대한 이란 정부의 발표는 아직 없습니까?
9: 네, 이란 정부는 아직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대신 이란 국영 언론이 이 사건에 대한 보도를 처음으로 내놨습니다. 이란 국영통신 IRNA는 한국 언론의 보도를 인용해서 이 한국 정부가 선박 화재의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면밀한 조사에 나섰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의 이번 조사가 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긴장을 고조시켜온 트럼프 대통령이 증거 없이 이란을 공격 주체로 지목한 가운데 나온 것이라며 이란 공격설을 부인했습니다. 특히 기사 안에서 이 화재가 기관실에서 시작됐다는 점을 붉은색 글씨로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국영통신 기사는 이란 정부나 혁명수비대의 입장은 담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 CBS 방송은 걸프 지역의 화물선 한 척이 지상에서 발사한 순항미사일로 추정되는 공격에 맞아서 필리핀 승무원 여러 명이 다쳤다고 보도했습니다. 어제 저녁 프랑스 회사가 소유한 CGM 샌 안토니오가 피격됐다고 이 복수의 관계자들이 밝혔다면서 이 선박이 어제 정오에 두바이 근처에 있었지만 지금은 어디에 있는지 명확하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영국 해사 무역기구도 이 어제 화물선 한 척이 호르무즈 해협 내에서 정체불명의 발사체에 피격됐다고 밝혔습니다. 해사 무역기구는 지난 3일 이후 이 지역의 서로 다른 선박 세 척에서 이 화재와 발사체 공격 그리고 소형 선박의 공격 등의 사건이 있었다고 보고했습니다.
5: 또 이란 정부가 그제 UAE를 향해 미사일을 발사하고 후자이라 석유단지를 공격해서 국제사회에 강한 비판을 받았는데요. 이것도 부인을 했다고요?
9: 네, 이란 군은 아랍에미리트 공격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이 거세지자 공식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란의 공격을 받았다는 아랍에미리트 정부 발표가 거짓말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빌미로 이란을 공격하면 즉각 보복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란군을 통합 지휘하는 합동작전사령부가 성명을 냈는데 이슬람 영토인 UAE가 미국과 이스라엘에 군사력과 장비를 들이는 둥지가 되면 안 된다면서 형제국인 이란을 향해 불공정한 언론 공격과 근거 없는 비난을 퍼붓는 행태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성명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10: 최근 며칠 동안 아랍에미리트를 상대로 어떠한 미사일이나 드론 공격도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어떤 조치가 이루어진다면 우린 단호하고 명확하게 발표할 것이다.

0: 앞서 아랍에미리트는 지난 4일 이란에서 날아온 미사일 19발과 드론을 격추했으며 이란의 공격으로 푸자일항 석유시설에 화재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5일에도 이란의 미사일과 드론에 대응해서 방공망을 가동했다고 발표했습니다. UAE는 이란의 공격을 테러 행위로 규정하고 이 대응할 법적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1: 네, 그런가 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 해제를 위한 해방작전, 프로젝트 프리덤을 일시 중단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이란 외무장관이 중국을 방문했다고요?
0: 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이 오늘 아침에 중국 베이징에 도착했습니다. 곧바로 일정을 시작해서 이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오전에 회담했습니다. 이란 전쟁 개시 이후 이란 외무장관의 첫 중국 방문입니다. 중국 외교부는 아라그치 장관의 방문이 중국 정부 초청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중동 지역에서 중국의 실리도 확보하고 분쟁 해결 역할을 한다는 명분도 챙기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앞서 이란 국영 IRNA통신은 아라그치 장관의 베이징 도착 소식을 신속하게 전하면서 이번 방문이 이란과 미국의 불안한 휴전 상태에 이루어지는 것이라서 더욱 중요하다고 의미를 뒀습니다. 이 중국이 곧 미국 대통령을 초청할 예정이며 중동 지역 문제가 미중 양국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주제 중 하나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중국 입장에서 이번 전쟁은 미국의 패권 부활이라는 지정학적 성격이 있는 전쟁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다음 주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에 앞선 만남이라서 중국의 중재 역할을 기대하는 이 이란의 분위기를 읽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만 무스카트에서 YTN 신호입니다.
1: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이후 세 번째 한국 유조선이 우회로인 홍해를 통과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오늘 오전 9시 기준 우리 선박이 홍해를 안전하게 통과해 국내로 원유를 운송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달 17일과 지난 3일에도 우리 유조선이 사우디아라비아 얀부항에서 원유를 적재해 홍해를 거쳐 운항했습니다. 네, 조금 전 들어온 전국 속보 전해드립니다. 민주당이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5곳의 전략 공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2: 네, 전북 부산 김제 부안갑 재선거에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김의겸 전 새만금 개발청장을 그리고 군산 김제 부안을 보궐선거에는 박지원 민주당 최고위원을 전략 공천했다는 소식입니다. 저희가 민주당의 전략 공천 내용은 추가되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1: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과의 협상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며 해방 프로젝트 프리덤을 잠시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2: 네, 앞서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군사작전의 종료와 해방 프로젝트로의 전환을 선언한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돌연 중단을 선언한 건데 협상에 실제로 진전이 있는 건지 주목됩니다. 박영진 기자입니다.
3: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5일 SNS를 통해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인 상선들의 탈출을 돕는 해방 프로젝트를 잠시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란과 최종 합의를 위한 큰 진전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파키스탄 등 주변 국가들의 요청과 미국이 거둔 엄청난 군사적 성과 등도 고려됐다고 말했습니다. 이란의 자금줄을 차단하는 해상 봉쇄 조치는 유지하겠다고 밝혔는데 남은 협상 과정에서 이란에 대한 압박을 이어가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4: 봉쇄 조치는 놀라울 정도로 효과적이었습니다. 강철처럼 견고하죠. 아무도 이 봉쇄 조치에 도전하지 않을 겁니다. 제 생각엔 아주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켜봐야겠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이란이 합의를 원한다는 겁니다.
3: 해방 프로젝트 중단 선언은 이번에도 깜짝 발표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 불과 몇 시간 전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장대한 분노 군사작전은 끝났다며 해방 프로젝트로의 전환을 선언했습니다.
4: 이란에 대한 군사작전, 장대한 분노는 마무리됐고 우리는 상황이 더 확대되길 원하지 않으며 우리는 평화의 길을 선호합니다.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입니다.
3: 다만 루비오 장관 역시 해방 프로젝트는 공격이 아닌 방어적 성격이라는 데 방점을 찍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선의로 해협에 갇힌 다른 나라의 선박 구출에 나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그러나 호르무즈 봉쇄가 세계 경제에 타격을 주고 장기적으로는 미국 경제에도 영향을 준다는 점도 시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기존 주장과 달리 호르무즈 해협에 얽힌 미국의 전략적 이익을 인정한 셈입니다. 양측의 무력 행사로 호르무즈 긴장을 한껏 고조시켰던 해방 프로젝트가 이틀 만에 중단되면서 이란과의 협상이 물밑에서 진전이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트럼프가 이란을 향한 군사적 압박 수위를 조절하며 또 한 번 최종 합의를 향한 승부수를 던졌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2: 미국이 두 달간 이란의 대규모 공습을 퍼부었지만 이란의 핵무기 제조 역량은 거의 타격을 입지 않았다는 미 정보당국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현재 시간 5일 로이터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이란의 핵 프로그램에 대한 미 정보기관의 평가가 전쟁 전과 비교해 큰 변화가 없는 상태라고 보도했습니다. 미 정보당국은 이란이 마음만 먹으면 9개월에서 1년 안에 핵무기를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는 개전 직후의 평가와 동일한 수준입니다.

0: 비모 뉴먼
1: 잡초만 지우는 착한 제초제
0: 잡초지우개 모뉴먼트.
2: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선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 등을 40여 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1855-0561.
3: 모든 인쇄 가능한
4: 성원 에드피아.
3: 온라인 주문 간편한
4: 성원 에드피아.
3: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4: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1: 성공 홍보물 역시 성원 에드피아.
3: 국민 인쇄
4: 성원 에드피아.
5: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6: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5: 건강해.
6: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7: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6: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7: 건강기능식품.
8: 곧 천마의 세 번째 제자가 강호를 뒤흔들지니.
9: 열혈 강호 온라인.
10: 6회 형쾌 코믹무협 온라인 게임 열혈강호 온라인 진풍백 업데이트 신규 서버 오픈.
11: 이제야 게임이 좀 되겠군.
9: 열혈강호 온라인.
10: 열혈강호 온라인.
1: 지금까지 뉴스 오늘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12: 이 메시지는 2025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지 습관을 바꾸는 아름다운 책임만 다했다면,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1: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13: 2026 수원 연극축제. 공연은 거리에서 시작되고 이야기는 당신 곁에서 피어납니다. 프랑스에서 온 환상적인 거리극과 가슴 벅찬 서커스까지. 우연히 마주친 공연이 당신의 발길을 멈추게 할 거예요. 5월 16일과 17일 경기 상상 캠퍼스에서 자연과 예술이 함께 숨쉬는 특별한 봄을 만나보세요. 수원을 새롭게, 시민을 빛나게, 수원특례시가 함께합니다.
14: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15: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16: 굿모닝 굿라이프.

0: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재무설계 상담 프로그램 굿머니 굿나이프 아나운서 양수진입니다. 5월의 황금 연휴 잘 보내셨나요? 그런데 이런 연휴에는요, 쉬면서도 마음이 편하지만은 않다는 분들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최근 기사를 보니까요, 올해 가정의 달 평균 지출 계획이 70만 원이었습니다. 특히 위로는 부모님을 챙기랴, 아래로는 자녀들 선물하랴 정신없는 우리 40대 낀 세대들은 지출 규모가 다른 세대보다 훨씬 커서 부담이 배가 된다고 하는데요. 매년 돌아오는 5월이라곤 하지만 매번 뭐 어쩔 수 없지 하고 넘기기에는요, 우리 지갑 사정이 그리 넉넉치가 않습니다. 이렇게 돈 나갈 일 많은 달일수록 오히려 냉정하게 우리 집 가계부의 숨구멍을 찾아야 할 텐데요. 무의미하게 붙어있는 이 재무적인 군살만 잘 덜어내도 5월에 이 묵직한 부담을 훨씬 더 가볍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굿모닝 굿나이프에서 이 낀 세대들의 어깨를 조금은 더 가볍게 해줄 현명한 재무 전략, 베테랑 전문가들과 함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재무설계 전문가 두 분 모시겠습니다. 정상욱 팀장님, 김충남 팀장님 나오셨어요. 두 분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어떻게 연휴 푹 잘 쉬셨나요?
2: 네. 별로 한 건 없는 것 같은데 후딱후딱 지나가 버렸네요.
0: 아니 사실 징검날이 연휴여서 월요일 하루 휴가 쓰면은 닷새간 쉴 수 있어서
3: 맞아요.
0: 되게 긴 연휴라고 생각했는데 어느새 다 끝나고 지나갈 거 없어요.
3: 맞아요.
0: 아니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이 닷새 동안 나는 돈을 얼마나 써? 제가 아침에 가계부 정리를 한번 해봤거든요. 근데 진짜 야금야금 나간 돈이 너무 크더라고요.
3: 맞아요. 저도 지난주에 이제 가족 전체 아버님 모시고 가족여행을 다녀왔는데요. 어마무시하게 썼더라고요.
0: 그러니까요. 네. 근데 이거를 우리가 아무리 뭐 이렇게 정기 지출이다 비정기 지출이다 나눈다 하더라도 미리 좀 대비를 하지 않는다면 되게 부담스러운 금액으로 돌아오게 되잖아요.
3: 맞습니다.
0: 특히 카드 쓰시는 분들은 이제 다음 달 청구서로 날아오게 될 텐데 이거 어떻게 좀 꼼꼼하게 정리를 하는 게 좋을까요?
3: 사실 재무적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맞춰서 가정의 비상예비 자금을 좀 반드시 갖춰넣어라 라고 말을 하는데요. 사실 이제 현장감에서는 좀 많이 떨어지죠. 당장 먹고 죽을 돈도 없는데.
0: 그렇죠. 1년에 한 번 돌아오는.
3: 준비하냐라고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은 반면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매달 소득원 대비해서 저희가 1월부터 12월까지 매달 똑같은 월급을 받지 않거든요. 그 사이에는 보너스도 있을 거고 성과급도 있을 거고 뭐 연차 수당, 정근 수당 여러 가지 수당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돈들을 아예 그냥 내 월급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CMA나 파킹 통장을 활용해서 비정기 수입원으로 딱 분류를 시켜놓으셨다가 이럴 때 사용하시는 습관을 조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매우 어렵지만 한번 성공하신다면 그 뒤로부터는 쭉 이어갈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0: 맞아요. 직장 네. 생활을 하시든지 아니면은 뭔가 프리랜서 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어쨌든 1년에 한 번 이상은 뜻하지 않은 목돈을 만나게 되거든요. 그런 걸 활용하라는 얘기신 거죠?
2: 맞습니다. 이 비상예비자금이 처음이 어렵지 한번 만들어 놓으면 그래도 괜찮거든요. 근데 이 비상예비자금조차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사실 5월이 갑작스럽게 오는 건 아니거든요.
0: 그렇죠. 매달 예고하고 찾아오잖아요.
2: 그렇죠. 매년 일어나는 정기 행사미에도 불구하고 이제 대책 없이 맞이하기 때문에 이렇게 금전적으로 이제 반복되는 상황이 부담되는 상황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한번 바꿔보는 거예요. 어차피 매년 다가오는 5월을 이 지출을 이벤트성이 아니라 그냥 고정 지출로 생각하고 12달 동안 미리 준비를 해보는 겁니다. 전문용어로 현금 흐름의 평준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매월 5월마다 60만 원 정도가 필요하면 한 5만 원짜리 적금을 4월에 미리 가입을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을 쓰는 거죠. 저는 작년 한 20만 원짜리 적금을 만들어 놔가지고 그래서 유용하게 쓸 예정입니다.
0: 아 그렇군요.
3: 오늘 회식하나요?
0: 고맙습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어쨌든 나중에 해야지 하고 밀어놨던 것들 있잖아요. 이런 거 생각하는 순간 1년이 금방 또 지나갑니다. 아유 그래요. 올해 5월 참 힘들었지. 일단은 나도 이런 거 해봐야겠다. 마음만 먹고 지나가면요. 어느새 2027년이 까꿍하고 다가올 일이 생기거든요. 후회가 반복되지 않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마음이 들었을 때 지금 바로 행동하고 실천하시는 겁니다. 재무 점검, 보험 점검 이런 것들이요. 소중한 우리 가족의 가정경제를 지키는 지름길이 될 거거든요. 오늘도 굿모닝 굿나이프 함께 하시면서 그 해법 찾아보시고 전문가의 직접적인 도움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 드신다면 실천이 중요합니다. 문자로 상담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45번입니다. 우물정 0945번. 오늘도 여러분들을 위해 문자창을 활짝 열어놨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만 발생하고요. 전문가 상담 무료니까요. 샵 0945번으로 상담 요청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면서 오늘의 첫 코너 바로 시작해보죠. 이게 뭐니 상담소 만나봅니다.

0: 보험, 재무, 노후. 도대체 이게 뭐니? 뭐니에 대한 청취자들의 궁금증 풀어드립니다.
1: 이게 뭐니?
2: 상담소.
0: 우물정 연구사 5번으로 들어온 청취자의 질문에 답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이게 뭐니 상담소. 오늘 두 분이 상담해 주실 청취자 질문은요. 휴대전화 뒷번호 2018번 쓰시는 분의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굿나잇 통해 아주 좋은 정보 잘 듣고 있는 애청자입니다. 5월에 이런 고민을 하는 게 맞나 싶긴 한데요. 제가 작년 이맘때쯤 60대 어머님의 간병이 돼서 간병인 보험을 가입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좀 지나고 나니까요. 매월 20만 원이라는 보험료가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지난해 이맘때쯤 2025년 맞아요. 5월쯤 60대 어머님의 간병이 걱정이 돼서 간병인 보험을 하나 가입시켜드려야겠다라고 하셨답니다. 그리고 그 간병인 보험의 월 납입료는 20만 원이에요. 1년 정도가 흐른 상황인데 이거 계속 내자니 보험료가 좀 부담스러운데 아, 또 부모님 걱정돼서 가입시켜드린 이 보험을 막상 해지하는 게 맞나 고민이 되시는 것 같아요.
2: 맞죠. 사실상 부모님 간병이 걱정이 되죠. 걱정이 돼서 간병인 보험을 준비한 건 칭찬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마음이 앞서다 보니까 금액에 대한 선정을 잘못했던 것 같아요.
0: 그렇죠.
2: 20만 원이라는 보험료가 처음에는 뭐 낼 수 있겠지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한 1년쯤 지나니까 이제는 또 좀 부담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쯤 되면 딱 생각나는 게 있어요. 아, 보험료 아깝지만 그냥 해지하고 좀 저렴한 거로 좀 갈아타야 되나? 이런 생각을 좀 하실 수 있는데 네. 이렇게 보험료가 좀 부담스러워서 좀 보험을 해지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고민 중인 청취자분들은 좀 집중해 주세요. 첫 번째로는 이제 보험을 해지하면 가입 시기나 또는 상품에 따라서 납입한 보험료를 정말 한 푼도 못 돌려받거나 아니면 일부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덜컥 해지하기보다는 제일 먼저 보험증권을 찾아보시고 그 당시에는 필요했지만 지금은 필요 없다고 생각되는 또는 중복되는 것들을 좀 삭제하는 작업을 진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0: 맞아요. 이 간병보험이 20만 원이라 하더라도 20만 원어치가 모두 다 간병을 위해 쓰이는 보험료로 책정되진 않았을 거거든요.
1: 맞아요, 맞아요.
0: 그러니까 불필요한 것들을 삭제하거나 감액할 경우에 보험료 다이어트가 가능하다. 항상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잖아요.
1: 맞습니다. 보험은 계약 변경을 통한 배설하는 이런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0: 배서.
1: 맞아요. 앞에서 김춘환 전문가가 얘기했던 것처럼 무조건 해지를 하기보다는 보험 안에 나한테 맞지 않은 특약들이나 보장들을 없애거나 줄여서 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이 계약 변경.

0: 매우 높고, 그리고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굳이 지금 동안 1년 넘게 냈다라고 하면 이 보험을 전체 해지하셔서 손실을 보지 마시고, 계약 변경을 통해서 잘 가입되어 있는 간병비 보험이라면 그 특약만 유지를 할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체크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1: 그렇죠. 꼭 필요한 보장은 가져가되 불필요하거나 보험료가 좀 부담스러운 특약들은 없애거나 줄여서 보험료 수준을 낮출 수 있다. 근데 그렇다고 아무 담보나 막 내가 빼고 막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자세한 거는 보다 전문가 상담을 꼼꼼하게 받아보셔야겠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이것만큼은 좀 남겨둬라라고 자신 있게 얘기해 주실 수 있는 특약들이 좀 있을까요?
2: 네, 물론 이것저것 좀 따져봤을 때 유지보다는 뭐 해지가 이득인 경우도 있기도 해요. 하지만 웬만하면은 해지보다는 기존 보험을 좀 조정을 하는 게 좋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보험증권을 좀 열어봤을 때 발병률이 높은 갑상선암, 기타 피부암, 경계성 종양, 제자리암 같은 이런 유사암 진단비가 높은 암 진단비로 되어 있는 건좀 유지를 권해드립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은 일반암 진단비의 20%를 유사암 진단비로 받을 수 있게 딱 정해놨어요. 그래서 유사암 진단비를 1,000만 원 가입하려면 무조건 일반암 진단비가 5,000만 원으로 좀 정해지는 거예요. 당연히 보험료가 비쌀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한 2019년도부터 2000년도 초반까지는 이 보험사 간의 경쟁으로 인해서 일반암과 유사암의 비율이 1대1로 똑같아가지고 이 발병률이 높은 유사암 진단비를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유사암 진단비 1,000만 원인데 일반암도 1,000만 원만 넣어도 되는 그런 구조로 있어서 상당히 저렴했거든요. 이렇게 한시적으로 좀 판매했던 유사암 진단비는 좀 유지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0: 제가 한 가지 더 안내를 드릴 건데요. 정상외과 김충남 픽으로 청취자분들 가입되어 있는 보험 중에서 좀 유심하게 한번 더 체크하셔야 될두 가지를 좀 제가 안내를 해드릴 거예요. 첫 번째는 가족 일상 생활 중 배상 책임, 저희가 많이 안내를 드리는데요. 이 특약이 가입한 시기별로요. 그러니까 내가 보장을 받는 금액은 동일한데 여기에 자기 부담금이 매우 큰 차이가 있어요. 최근에는 이 일상배상의 누수사고에 대해서 이제 부담금이 2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올라갔고요. 일부 회사는 100만 원까지 올라갔거든요. 근데 2009년, 2010년 전에 가입한 이 배상 책임에는 자기 부담금이 2만 원밖에 책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전 가입자분들은 절대 이 특약을 손대면 안 된다라는 점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2022년 10월 기점으로 사라졌는데요. 유사암 납입 면제라는 혜택이 있었어요. 발병률이 높은 뭐 피부암이나 갑상선, 경계성 종양, 제자리암에 걸리면 향후에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돼라는 이 납입 면제 기능이 2022년 10월에 없어졌기 때문에 이전에 가입한 암보험을 가지고 있다면 이런 부분들은 꼭 유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 그렇군요. 짧게는 1년, 뭐 길게는 10년 이상 납입한 보험. 사실 우리가 삶의 주기에 따라서 돈이 얼마나 쓰이느냐를 짚어보면 늘 항상 부담스럽지 않았던 보험료가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경우들이 왕왕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보험 해지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자주 하게 되시는데 일단 무조건 해지는 들어보니까 정답이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보험 안에서도 보물과 같은 특약이 있고요. 독이 되는 특약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잘 골라내셔야 합니다. 특히나 또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분들은 덜컥 해지했다가는 나중에 보험 가입이 안 돼서 병원비로 더큰 손해를 볼수 있는데 이런 경우도 사실 현장에서 많이 확인을 하시죠?
0: 맞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 중에 한 가지 꼭 체크해야 되는 경우는 해지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뭐 대표적인 예를 들면 상품 자체가 잘못 가입되어 있거나,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고지 관련해서 내용이 안 되어 있거나 이런 것들은 어쩔 수 없이 해지를 하는 게더 유리할 수 있다라는 점 참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 그렇군요. 보험료가 부담스럽거나 보험을 계약할 당시에 내가 뭔가 제대로 된 병력 사항을 고지하지 않고 가입한 것 같다. 또는 나도 이렇게 지금 어느 기준 시점으로 해서 불필요한 특약이나 꼭 필요한 특약들을 갖추고 있는지 좀 확인을 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충분히 드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분들 문자로 지금 상담 신청해 주시면 저희 전문가분들이 관련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굿모닝 굿나이프의 도움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 이쪽으로 상담 두 글자 넣어서 지금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관련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

0: 돈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계시다고요? 가정경제 주치의가 여러분의 고민거리 싹 정리해드릴 처방전 써드립니다. 굿머니 굿나이프 머니 처방전. 가정경제 주치의 김충남 팀장님, 정상욱 팀장님 두 분과 함께 생활경제 문제로 골치 아팠던 분들 이제는 직접 만나 저희가 문제 해결해드린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머니 처방전 어떤 내용 준비되어 있을까요?
1: 네, 오늘은 60대 그리고 30대 모녀의 이야기인데요. 올 가정의 달답게 따님이 혼자 계신 또 어머니가 걱정이 되셔가지고 보험을 많이 가입했다가 결국은 또 어머님이 저희 굿모닝 라이프를 들으시고 아 보험이 너무 많은 것 같다면서 상담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따님을 계약자로 하고요. 어머님을 피보험자로 한 가입한 보험이 7건인데 보험료가 무려 50만 원이었습니다. 물론 보험료는 따님이 내주고 있긴 했지만 어머님 입장에서는 따님이 앞으로 결혼도 해야 되고 뭐 돈도 모아야 되고 많은데 이걸 또 보험료를 엄마를 위해서 50만 원씩이나 내주고 있다 보니까 좀 부담도 되고 걱정이 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잘하는 거 했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저희가 잘하는 거 뭐예요? 보험료 줄여드리고 보장 넓혀드리고 그리고 10년 뒤에 어머님 칠순 기념 해외여행 자금까지 다 만들어드렸습니다.
0: 아니 칠순 기념 해외여행 자금 마련까지 이런 것도 잘하셨어요?
1: 아 잘했습니다.
0: 정말 오늘은 뭐 보너스가 두둑한 정말 가정의 달 5월 다운 상담 사연이 이제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약간 오늘은 좀 반대인 것 같아요. 보통은 부모님이 자녀 앞으로 막 보험을 너무 과하게 가입하셔서 그걸 물려받아야 되는 자녀가 아니요 싫어요 막 하면서 이제 상담을 신청했다면 이번에는 따님이 혼자 계시는 엄마가 걱정돼서 엄마를 앞으로 그러니까 엄마가 피보험자인 거죠. 엄마 앞으로 보험을 많이 가입해 드린 사연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머님이 보시더니 너무 부담도 되고 우리 딸 아직 시집도 안 갔는데 내 앞으로 이렇게 보험료를 많이 써도 되나 걱정이 돼서 어머님이 신청을 해주셨다고 합니다. 자 하나씩 살펴볼게요. 이거 어떻게 좀 도와드려야 될까요?
2: 저희가 정확한 상담을 통해서 일단 포트폴리오를 제공해 드렸는데요. 저희가 누구죠?
0: 명장이시죠.
2: 그렇죠. 명장다운 포트폴리오를 드렸죠. 그런데 우선 우리 따님이 가입시켜 주신 이 그 어머님의 보험들을 좀 봤더니요. 네. 우선 20만 원 정도의 종합보험이 한 건 있었습니다. 보장 내용으로는요. 이제 실비특약이 잘 가입이 되어 있었고요. 암이나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진단비도 일부 있었고 수술비나 입원 일당 뭐 저희가 썩 좋아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가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앞으로 4년 정도만 더 납입을 하면 납입이 끝나게 되니까 사실 이 보험은 손을 댈 데가 없는 거죠.
0: 네.
2: 이제 한 가지 좀 조심하셔야 되는 건 2년 후에 2028년이 되면 현재 유지 중인 이제 실손보험료가 갱신되면서 이제 보험료가 좀 많이 오를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보험료 납입 현황이나 납입 여력이나 건강 상태에 따라서 이 부분만 한번 다시 좀 점검을 하시면 그 외에는 이 보험은 손댈 게 없다라고 저희는 결론을 내드렸습니다.
0: 그렇군요. 기존 보험은 일단 손댈 곳이 없었습니다. 어머님이 미리 가입해놓은 납입 기간이 4년밖에 남지 않은 이 보험은 문제가 없다. 그러면 이제 문제는 따님이 걱정돼서 어머님 가입시켜드린 그 보험 그게 문제인 거네요.
1: 맞아요. 반대로 어머님이 원래 갖고 있었던 보험은 손댈 곳이 없었어요.
0: 그러니까 어머님은 스스로 되게 잘하고 계셨던
1: 네,
0: 거예요.
1: 아, 사실 이 따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는 가죠. 그런데 그렇게 가입한 보험들이 50만 원이라는 보험료 수준도 문제인데 어머니한테 꼭 필요한 것보다는 대부분 좀 충동적으로 가입한 게 많았다고 합니다. 텔레비전 광고 보다가 엄마 나이 들면 암이 무섭잖아 하면서 암보험 가입하고 나이 들고 넘어지면 큰일 나잖아 하고 상해보험 가입하고 엄마 치아 안 좋지? 치아보험 가입하고 이런 식으로 치매보험, 간병보험 등등 가입해 오셨던 건데 사실 이 정도면은 건강염려증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암 걸리고 치매 걸리고 임플란트하고 이런 것들이 무조건 정말 확률 100%라면 더 많이 가입하라고 권해드리고 싶겠죠. 하지만 암 안 걸리고 치매 안 걸리면 다 없어지는 돈 지출이잖아요. 그래서 더욱더 가성비 있게 조정을 해야 되는데 그 첫 번째로는 뭐 3년, 5년, 10년 이렇게 갱신이 짧은 갱신형 암보험이 좀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진단비는 뭐 1억으로 좀 넉넉해 보였지만 저희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짧은 주기 암보험은 나중에 갱신폭이 크게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정리 대상이었습니다. 아쉽지만 결국은 이 갱신 주기는 20년 또는 30년을 길게 하는 게 유리하다는 점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 그렇죠. 결국에 보니까 이제 따님이 감정 소비를 하신 거예요. 엄마 걱정이 되는 마음에. 근데 이렇게 감정적으로 충동적으로 보험을 가입하는 건 되게 위험한 일이 될 수 있죠.
2: 그런데 하나하나 뜯어보면 다 맞는 말이거든요. 연령대가 나이 들수록 암의 발병률 높아지고
0: 그렇죠.
2: 뇌나 심장 쪽 발병률 높아지고
0: 엄마 이 안 좋잖아.
2: 맞아요, 맞아요.
0: 치과 갈 일 많을 거잖아.
2: 맞아요.
0: 하는데 이제 문제는 갱신형 보험으로 갱신 주기도 짧았다. 나중에 어머님 연세 지금 60대신 네, 70대, 80대 쓰실 때는 보험료 폭탄이 될 수 있다. 이게 이제 정말 문제인 거죠.
2: 그죠. 그 중에서도 치아보험 저희가 대표적으로 자주 소개를 드리죠. 청취자 어머님 두 건의 치아보험에 매월 8만 원씩을 납입하고 계셨는데요. 가입률로 여쭤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이 들면 치아 상태 안 좋아지잖아. 요것 때문에 두 건을 이렇게 가입을 하셨는데 사실 그동안 납입하는 총보험료를 계산을 해보니까 800만 원 정도를 납입하셨고요. 지난 수년 동안 치아보험에서 이제 수령한 보험금은 크라운 치료비 1회 50만 원이 전부셨더라고요. 현재 치아 상태가 나쁘시지도 않으셨고 당장 임플란트가 필요하신 상태도 아니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치과 검진을 통해서 한번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치아 상태가 나쁘지 않다면 이 두 건의 치아보험도 좀 정리하는 걸로 저희가 좀 권장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깜짝 퀴즈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보험사에서 치아보험이나 암보험 등에 가입하고 나서 90일 동안 보장을 안 해주는 면책기간을 정해놓은 이유는 건강이 안 좋거나 위험지권에 속하는 사람들의 위험도가 높은 사람들의 보험금을 타려는 목적으로 사고 직전에 일부러 가입하는 이것을 막기 위함인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객관식으로 드립니다.
0: 좋습니다.
2: 1번 꼼수 선택.
0: 맞는 것 같아요.
2: 2번 역공 선택.
0: 이것도 맞아요. 역공격이잖아요.
2: 3번 역대급 선택.
0: 이것도 맞잖아요.
2: 4번 역선택. 이거 문제 누가 냈어요?
0: 와, 문제를 김충남 팀장님이 내신 것 같은데요.
1: 제가 냈어요.
0: 일단은 꼼수 맞죠. 역공 들어가는 것도 맞아요. 보험사 입장에서는. 그리고 이 역대급인 것도 맞죠.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보험료가 계속 오르니까요. 하지만 저는 정답을 알아요. 4번 역선택입니다. 결국에는 이 역선택을 그러니까 막기 위해서 이렇게 90일의 면책기간을 정해놓은 거겠죠.
2: 맞아요. 최근에는 뭐 가입 즉시 보장을 해주는 암보험들도 출시가 되긴 했지만 일반 암보험에 비해서 보험료가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것들은 소비자 입장에서 좀 지킬 건 지키는 게 저는
0: 그렇죠.
2: 좀 맞다라고 봅니다.
0: 맞아요.
2: 그리고 가입한 이후에 1년 미만의 보험금 청구를 하게 되면요. 보험사에서 조사가 또 그만큼 또 철저하게 나간다라는 점도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0: 맞습니다. 막연하게 생각 없이 가입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치아 보험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치과 가면 워낙 돈 많이 든다라는
2: 맞아요.
0: 인식이 우리에게 팽배하기 때문에 그런 거 좀 보험으로 대비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렇게 우리가 갑자기 치아 보험을 활용하는 목적으로 막 급하게 가입했다가는 또 이런 점들이 있다라는 거 반드시 소비자 입장에서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1: 네, 맞습니다. 다음으로는 따님이 어머님의 간병이 걱정이 돼서 가입한 간병보험이 있는데 이 간병인 보험이 있거든요. 요거는 그래도 유지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0: 치아보험은 해지지만 간병인 네. 보험은 유지요.
1: 네. 간병인 보험은 크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보험사에서 간병인을 직접 보내주는 보험이 있고요. 내가 간병인을 먼저 쓰고 보험사를 통해서 간병비 한 15에서 20만 원을 페이백 돌려받는 그런 보험이 있는데 이 보험사에서 간병인을 직접 보내주는 건 아쉽지만 갱신형입니다. 그리고 내가 먼저 간병을 쓰고 보험사를 통해서 간병비를 보상받는 건 비갱신형이 가능한데 다행히도 이 비갱신형을 선택해 주셨어요. 그리고 심지어 요즘은 가족이나 지인이 간병을 하더라도 보상을 해주는 회사가 많은데 또 그 회사를 선택을 하셨습니다. 결국은 따님이 준비한 이 간병인 보험은 비갱신형이고 그리고 가족 간병까지 가능하고 그리고 가족 회의를 또 해본 결과 간병인 정도는 좀 꼭 필요하다는 판단이 서서 그래서 5만 원대로 보험료는 부담스럽지 않은 점 감안해서 유지를 하기로 했습니다.
0: 굿모닝 운알프 전문가분들이 이렇게 현장 나가서 상담해 주시는 사례를 매번 만나보면 정말 좋은 부분이 바로 이런 것 같아요. 막 이게 좋아요.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상황이 어떤지를 세세하게
2: 맞아요.
0: 들여다보시고 그거에 맞춰서 보험 조정과 리모델링을 해주시기 때문에 만족도가 높고 당연히 이걸 계속 유지할 수밖에 없는 것 같거든요. 그럼 실제 상담을 나가셔도 이 청취자분들하고 대면하셔서 이야기 이야기하는 시간이 꽤 길 것 같아요.
2: 맞습니다. 저희가 상담을 누구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제공받을 수 있는 포트폴리오가 정말 A부터 Z까지 너무너무 다양해요. 양수진 아나운서하고 저하고 상담을 한 결과하고 김충남 전문가하고 상담을 한 결과가 또 다를 거예요.
0: 그렇죠.
2: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저희가 상담을 하는 그 소비자에서 집중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의 포트폴리오를 만들기 위해서 정말 며칠 정도도 소요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에 맞는 적절한 보장안을 좀 만드셔야 된다라는 점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청취자님 기존에 좀 가입하셨던 상해보험이나 좀 과도하게 가입해놨던 치매보험 이런 것들은 좀 아쉽지만 정리 대상이었고요. 물론 여유가 되면 좀 유지하시는 것도 좋겠지만 가입하신 치매보험은 중증 치매를 기준으로 보장을 하는 보험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정리를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0: 그렇죠. 마음 같아서는 좋은 상품 다 사고 싶겠지만 그게 이제 돈의 여력이 다 되지 않기 때문에 비교를 해서 꼭 필요한 것만 최소한으로 보장을 가져갈 수 있게끔 대신 최대한의 보장 받을 수 있게끔 정리를 도와주셨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가지치기를 도와주신 거네요.
1: 네, 맞습니다. 그렇게 가지치기로 간병인 보험은 잘 남겨두었으니까 이제부터 모자란 부분을 좀 채워볼 건데요. 기존의 암 진단비가 좀 1,000만 원은 좀 너무 적어서 한 5,000만 원으로 보완을 했고 기존에 없었던 뇌혈관, 허혈성 이렇게 보장의 범위가 넓은 것들도 준비해드렸습니다. 거기에 요즘은 진단비는 일회성으로 끝나다 보니까 좀 지속적인 암 치료비와 더불어 고액의 표적항암제 이런 거 다 준비해도 한 10만 원이면 되거든요. 결국은 간병인 보험하고 합치면 50만 원의 보험료에서 한 15만 원으로 보험료를 크게 줄일 수 있었고요. 마지막으로는 10년 뒤에 어머님과 따님이 좀 유럽 여행을 좀 계획을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30만 원씩 5년 동안 내시고 하는 이 저축성의 성격 있는 연금 보험을 설정해 드렸습니다. 요거는 좀 이제 곧 판매가 종료가 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10년째 환급률이 133%거든요. 계산해 보니까 원금이 한 1,800만 원이에요. 근데 이자가 594만 원인데 이게 전액 비과세입니다. 합쳐보니까 총 2,394만 원을 확정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된 건데 요 정도 돈이면 유럽여행 충분히 가시고도 남지 않을까요? 해서 보험료도 줄여드리고 10년 뒤에 7순으로 잔치로 해외여행까지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2: 한 가지 제가 거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지난주 방송 때 제가 이런 말씀 드렸어요. 청취자님들 중에서 50대에서 이제 60대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어떤 보장을 가장 집중을 해야 될 것이냐. 동일한 10만 원의 보험료를 써야 된다면 이 시기에 사망률 1위, 발병률 1위인 이 암을 기준으로 뇌나 심장 쪽에 좀 집중을 하셔야 된다라는 점 좀 반드시 좀 참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0: 네. 암, 뇌, 심장 3대 진단비와 뭐 치료비, 수술비 잘 갖추고 난 상태에서 각자의 그 가족 내에 있는 가족력과 꼭 필요한 상황에 맞는 보험을 최소한으로 구성을 해서 위험 대비를 하는 게 필요하겠죠. 근데 우리가 언제까지 방어만 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공격도 필요한데 그런 공격이 바로 제대로 된 지출이 될 수 있는데 칠순 유럽 여행으로 아주 좋은 소비까지 할 수 있게끔 목돈 마련해주는 플랜 짜주셨습니다. 사실 우리 부모님 아플까 봐 또 우리 아이 다칠까 봐 이런 이유로 하나 둘씩 가입하는 게 바로 보험이거든요. 그러니까 불안함에서 비롯되는데 불안함은 누구나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냉정하게 이 불안을 잘 다스리면서 가성비 있게 돈 쓸 수 있는 방법 전문가가 맞춤 코칭 도와드릴 테니까요. 문자로 상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45번입니다. 우물정 0945번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에 정보 이용료 발생하고요. 전문가 상담 무료입니다. 샵 0945번에 문자창 열려 있으니까요. 상담 요청 메시지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머니 처방전이었습니다.
3: 내 통장은 왜 항상 통장인 거지?
4: 아휴, 이번 달도 또 마이너스네.
5: 돈 걱정에 잠 못 이루는 당신을 위해
6: YTN 라디오 굿머니 굿나잇.
0: 와이텐 라디오입니다. 굿모닝 굿라이프 가정경제 주치 정상욱 팀장님, 김충남 팀장님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실시간 문자로 청취자분들이 질문해 주신 내용 소화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우리 3504번님. 부모님이 제 보험을 가입해 주셨어요. 저는 아무런 서류도 작성하지 않았는데 이게 문제가 될까요?
1: 이게 이제 가입 시기마다 다른데 미성년자라면 사실상 피보험자들은 할 게 없어요. 전화도 안 받고 뭐 할 게 없습니다. 근데 이제 성인이라면 문제가 되는 거죠. 분명히 계약자는 어머님일 테고 피보험자는 우리 자녀 이 문자 주심일 텐데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건 그냥 어머님이 알아서 다 했다는 거예요.
0: 그렇죠.
1: 그리고 확인 전화라도 받았을 텐데 다 내내내 했다는 건데 이게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엄청 많습니다.
0: 그래요.
1: 네, 그래서 본인이 계약하고 이름 서명 정도는 꼭 하고 설명 들어야 된다는 거 요거는 나중에 좀 문제거리가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0: 그럼 이렇게 가입하신 분들은 뭐 지금 당장 어떻게 해야 돼요?
1: 일단은 뭐 절차가 있긴 하지만 뭐 민원도 있고 기간에 따라서는 뭐 철회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서 추가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아, 저희가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청취자분께 직접 연락드리고 관련 도움을 좀 드리겠습니다. 2840번님, 지난달에 건강검진을 했거든요. 보험 가입이 가능한가요?
2: 검진 결과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아요. 검진 시에 뭐 이상 소견이 나왔다라든지 뭐 추적 관찰이 필요하다든지 이런 경우에는요. 그 시기가 좀 지나야지 가입이 가능하다. 그래서 저희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보험을 가입하려면 건강검진 후에
0: 건강검진 전에. 오늘 정성 팀장님이 저를 여러 번 시험하시네요.
1: 시험에 빠진
2: 전에 가입을 하셔야 된다는 점 기억하셔야 되고요.
0: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있어야 돼요.
2: 정말 그 흔한 대장용종 하나라도 나온다면 사실 보험 가입은 힘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0: 맞아요. 건강검진 전에 반드시 보험 가입을 미리 해두시고 그리고 검진을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 순서 굉장히 중요하니까 기억해 주시고요. 하나 더요. 5249번님. 조금 전에 얘기하신 그 133% 수익률 나온다는 그거 단기납종신보험인가요? 라고 물어보시네요.
1: 아니요. 단기납종신보험은 아니고요. 상품 이름은 연금으로 되어 있긴 하지만 저축의 기능이 좀 많이 들어있어서.
0: 저축성 연금보험.
1: 네. 그러니까 상품 이름은 연금보험이지만 말 그대로 5년 동안 열심히 납입하시고 5년 뒤에 목돈 타서 뭐 알맞게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점은 중간에 재면 손해볼 수 있으니까 적절한 금액을 설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0: 그렇군요.
2: 한 가지 짧게 말씀드리자면 연금 상품이기 때문에 1당 150만 원까지 전액 비과세 혜택이다. 기존에 내가 연금이 100만 원이 설정이 되어 있다면 추가로 50만 원까지가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0: 이외에 또 전문가의 도움과 상담 필요하신 분들은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상담 문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지금까지 재무설계 전문가 김충남 팀장님, 정상욱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2: 고맙습니다.
7: 안녕하세요. 현역 가수 현숙이에요.

0: 하면 훌라하게 될걸. 하림 훌라면.
1: 가족 사랑을 보험으로 표현했던 분들. 근데요, 그 지출이 과해서 가정경제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면 그건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부담을 줄이고 가족의 내일을 단단히 대비해야 한다는 신호일 겁니다. 전문가와 함께 점검해보고 싶다라는 마음 드신다면 지금 바로 문자로 상담 신청하시면 됩니다.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여러분들의 든든한 미래의 설계 굿모닝 굿나이프가 함께 도와드릴게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만 발생하고요. 전문가 상담은 무료입니다. 방송 중에 상담을 드리는 내용은 청취자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 판단을 위해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융상품의 가입이나 해지 같은 판단은 스스로의 책임으로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굿모닝 굿나이프 끝곡 왁스의 황혼의 문턱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전해드리면서 저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양수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금융은 복잡하고 어렵다. 공감하시나요? 지인에게 등 떠밀려 제대로 된 설명 없이 금융상품 가입한 경험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이처럼 잘못된 금융상품 판매와 가입으로 피해 입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2021년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제정됐습니다. 앞으로 소비자도 나에게 딱 맞는 금융상품을 찾기 위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선택한다면 더 건전한 금융문화가 정착될 수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재무설계의 명가 키움에셋 플래너와 함께합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지금 시각은 4시 57분입니다. YTN's FM.
5: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큰 일교차로 인해 감기에 걸리기 쉬운 요즘입니다. 오늘도 낮 동안에는 24도까지 올라서 이때일은 더위가 이어졌는데요. 해가 지면 금세 서늘해지겠습니다. 시간대에 맞는 적절한 옷차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오후부터 밤 사이에 중부지방 곳곳에 약한 비가 내리겠고요. 비가 내리면서 내일은 초여름 더위가 누그러지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은 12도에서 출발하겠고 낮 기온이 19도 선에 그치겠습니다. 이후로는 맑고 포근한 봄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 서한산 부근 1차로에서는 승용차 사고 처리 중에 있는데요. 사고 지점 앞두고 2km 구간에서 밀리고 있고요. 반대편 인천 쪽으로는 동수원에서 동군포까지 3차로 따라 이동하면서 차선 긋는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11km 구간 속도 떨어집니다. 자동차 전용 도로 중에서는 서부간선 도로가 도심 쪽 으로 철산대교 부근 그리고 고척교에서 오목교까지 시속 20, 30km 미만으로 밀리고 있고요. 반대편 외곽 쪽으로 가는 길에는 신정교 부근 그리고 철산대교에서 금천교 사이로 차간거리를 좁힙니다. 강북에서 강남으로 가는 길 한남대로 남산 1호터널에서 한남이 고가차도까지 정체입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6: 안녕하세요. 저는 AI 데이터 잡기 DJ 에어입니다. 여러분과 소통하며 더 알아가고 싶어요. 평일 오후 1시 저와 함께 해주실래요? YTN 라디오에서 AI가 온에어됩니다. YTN 라디오 온에어.
7: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8: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7: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9: YTN 뉴스 FM 저녁 5시 뉴스입니다. 이 시간은 YTN 채공입니다. 코스피가 6% 넘게 급등해 사상 처음 7000선 고지를 밟았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전장보다 447.57포인트 오른 7384.56에 장을 마쳤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 상승폭은 지난 3월 5일 이후 역대 두 번째로 컸습니다. 이로써 지난 2월 25일 처음 6000선을 뚫은 지 2개월여 만에 사상 처음 7000선 고지를 밟았습니다. 코스피 200 선물지수가 급등하며 한때 프로그램 매수호가 일시 효력 정지, 사이드카가 약 한 달 반 만에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시가총액 1조 달러를 돌파하며 타이완 TSMC에 이어 아시아 기업으로는 두 번째로 1조 달러 클럽에 입성했습니다. 오늘 오전 삼성전자 주가는 어제보다 11% 넘게 급등한 25만 9,500원을 기록하며 시가총액 약 1조 397억 달러, 우리 돈으로 1515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로써 삼성전자는 엔비디아와 애플 등에 이어 전 세계 기업 시가총액 순위 12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 같은 상승세는 인공지능 AI 열풍 속에 메모리 반도체가 슈퍼사이클에 진입하면서 삼성전자의 실적이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는 등 가파른 성장세를 보인 결과로 풀이됩니다. 유상대 한국은행 부총재는 물가 상황 점검 회의에서 5월 물가는 석유류 가격이 높은 수준을 이어가는 가운데 농축수산물 가격의 기저효과가 더해지면서 오름폭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최근 식료품 가격이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으며 정부 물가 안정 대책도 유가 충격에 물가 상방 압력을 완화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유 부총재는 4월 소비자 물가에 대해 농축수산물 가격이 하락세를 이어갔음에도 석유류 가격 오름폭이 크게 확대되면서 전월 대비 상당폭 높아진 2.6%를 나타냈다고 평가했습니다. 국가 데이터처에 따르면 4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119.37로 1년 전보다 2.6% 올랐습니다. 국제유가가 큰 폭으로 하락한 가운데 국내 주유소 석유값은 소폭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을 보면 오늘 오후 4시 기준 전국 주유소의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2011.4원으로 어제보다 0.2원 상승했습니다. 같은 시각 전국 평균 경유 가격은 2005.7원으로 하루 만에 0.3원 올랐습니다. 반면 리터당 휘발유 가격이 2050원 선을 가장 먼저 넘어섰던 서울 지역 휘발유 값은 어제보다 0.16원 떨어진 2051.58원을 기록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폭발 화재 사고가 난 남우호를 두바이 향으로 옮길 예인선이 확보됐습니다. HMM 관계자는 두바이 업체와 예인 계약을 마쳤다며 예인선이 현지 시각으로 이르면 오늘 오후 늦게 남우호 근처에 도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선사 측은 남우호가 예인 작업을 거쳐 두바이 향해 도착하는데 하루 정도 걸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남우호는 우리 시간으로 이르면 내일 밤, 늦으면 모레 새벽에 도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남우호는 지난 4일 기관실에서 폭발과 함께 발생한 화재로 운항이 불가능한 상태로 두바이 항에 예인돼 구체적인 사고 원인 조사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란이 아랍에미리트를 공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종전에 집착하는 미국이 이를 애써 외면하면서 걸프 지역 동맹국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5일 월스트리트 저널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휴전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동맹국인 아랍에미리트의 피해를 묵인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아랍에미리트는 이란 미사일과 드론 19발을 격추했다고 발표하며 방공태세를 강화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휴전 위반 여부에 대해 모호한 답변을 내놓으며 사실상 휴전이 유효하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중동전쟁 여파로 불가피하게 수입 물품 운송 경로를 변경해 우회하는 선박에 관세 부담을 덜어주는 관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포함한 대통령령안 12건과 법률 공포안 38건 등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해당 관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중동전쟁으로 종전의 운송 경로를 이용할 수 없게 된 업체에 운임 상승에 따른 관세 부담을 완화하고 수입 물품 가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여야가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윤석열 정권 조작 기소 특검법을 두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충돌했습니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오늘 국회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조작된 수사와 기소로 희생자가 나왔다면 당연히 공소를 취소해야 하고 국가가 보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동하 의원도 불법과 위법이 난무했던 조작 수사와 기소에 대해 특검이 이루어져야 대한민국이 조금 더 발전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이번 특검법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을 무죄 세탁하기 위한 법안이라며 자기 사건의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법치주의 대원칙을 훼손하는 거라고 맞받았습니다. 나경원 의원도 특검법의 시기와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건 표가 떨어질 것 같으니 선거 뒤로 미루겠다는 것에 불과하다며 위헌적인 법안을 폐기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5곳의 전략공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전북 군산, 김제, 부안갑 재선거에는 김의겸 전 새만금 개발청장을, 군산, 김제, 부안을 보궐선거에는 박지원 최고위원을 전략공천했습니다. 광주 광산을 보궐선거 후보로는 임문영 국가인공지능 전략위원회 부위원장을, 대구 달성군 보궐선거에는 박형룡 달성군 지역위원장을 각각 전략공천했습니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충남 공주 부여 청양 보궐선거 후보로는 원성수 전 공주대 총장과 법조인 등 두 명에게 출마를 제안했다며 모두 숙고해보겠다고 밝힌 상태라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 영남권 광역단체장 후보 5명이 한자리에 모여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조작기소 특검법을 강력 규탄했습니다. 후보들은 오늘 울산시청에서 민주당 공소취소 특검법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특검법은 사법 쿠데타이자 사법 내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회견은 추경호, 이철호, 박형준, 박완수, 김두겸 등 대구 경북과 부산, 울산, 경남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참석했습니다. 박형준 후보는 특검법은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죄를 지우는 삭제 특검법이라고 규정했고, 이철호 후보는 특검법이 통과하더라도 대통령이 반드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섭 대표는 다가오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관련해 네 곳 정도의 후보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 아침 KBS 라디오에 나와 제3당이 선거에 출마하는 건 상당한 결심과 전략적 판단을 요구한다며 끝까지 조심스럽게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내일은 중부지방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후부터 밤사이 수도권과 강원, 충청권에 5mm 안팎의 약한 비가 지나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에 비가 내리면

0: 계속 더위는 잠시 누그러지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낮 기온 19도, 대전 24도, 원주 22도가 예상됩니다. 비가 그친 뒤에는 기온이 다시 오름세를 보이겠는데요. 이번 주말까지 일교차가 큰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 22.1도, 습도는 37%입니다. 한국일보제휴 5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최유였습니다. 이어서 김준호의 뉴스 정면 승부 1부가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1: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헌법 제목의 한글화, 부마 민주항쟁과 5.18 민주화운동 민주이념 전문수록, 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 강화, 그리고 국가의 균형발전 의무 명시. 6개 정당과 무소속까지 국회의원 187명이 발의한 개헌안이 내일 국회 본회의의 표결에 붙여질 예정입니다. 이번 개헌안 통과를 위해서는 12명 이상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찬성해야 한다고 합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반대 뜻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당위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이번 개헌안이 진보 보수의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당위가 아닌 현실에서 역시 개헌이란 산은 참으로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뉴스 정면 승부 김준우입니다. 장동혁 대표는 여당의 위헌적 공소특검법 추진, 하반기 국회 상임위 연장 독식 예고 등을 이유로 선제적 협치에 나설 뜻이 없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정치는 타협의 예술이고 헌법 개정은 가장 고난도의 정치적 타협입니다. 여당과 정부가 내밀 수 있는 또 하나의 카드를 기대할 수는 없는 걸까요? 아직 하루가 남았습니다. 5월 6일 김준우의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합니다.

0: 네, 수요일은 여의도 최고의 정치 명의 세 분과 함께하는 여의도 한약방 코너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정호김 전 의원, 서정욱 변호사 그리고 김지호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네, 저희는 YTN 라디오는 빨간 날을 철저히 쉬어서요. 어제 하루 쉬고 이제 오늘 방송을 하는데 그 사이에 또 많은 여론조사들이 매일같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론조사로 한번 재보궐선거나 뭐 광역단체장 선거 중심으로 몇 군데만 짚어보는 걸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론조사 하나 소개해드리면요. SBS 의뢰로 입소스에서 조사를 한 거고요. 지난 5월 1일부터 3일까지 무선 전화 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을 한 여론조사입니다. 모든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부산 북갑 하정우 38, 박민식 26, 한동훈 21. 서울시장 정원호 41, 오세훈 34, 대구시장 김부겸 41, 추경호 36. 이렇게 세 개의 수치를 일단 말씀드리고 나중에 눈이 가는 거 먼저 말씀 하나씩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먼저 이제 그 전화 면접이라는 게 중요해요.
0: 네.
2: 전화 면접은 이제 갤럽이나 MBS가 하는 거거든요.
0: 네.
2: 원래 이제 그 국민의힘한테 수치가 낮게 노는 이런 이제 조사거든요.
0: 네.
2: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의 뭐 차이가 한 자릿수로 다 줄었잖아요.
0: 네.
2: 대구도 오차범위고 서울도 지금 7%죠.
0: 네.
2: 자, 그런데 저는 부산을 주목해요. 왜 그러냐면 이게 그 박민식 후보가 이제 그 한동훈 21, 박민식 26이에요.
0: 네.
2: 하정우 38이고.
0: 네.
2: 박민식 후보가 이제 그 상당히 선전하는데 이게 옛날 여론조사 다른 게 있어요.
0: 네.
2: 옛날에는 보면 이게 그 호칭을 부르더라고. 하정우 청와대 AI 미래수석.
0: 네.
2: 그다음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0: 아.
2: 그다음에 박민식은 전 보훈부 장관.
0: 아.
2: 후보가 되기 전에 그렇게 부르죠.
0: 네.
2: 그러면 이게 그 한동훈이 국민의힘 후보인가? 잘못 아는 분도 있어요.
0: 네.
2: 대표라니.
0: 네.
2: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 이제 민주당 하정우, 국민의힘 박민식, 무소속 한동훈. 이러면 이게 차이 더 벌어집니다. 이거는 이게 결국 하정우와 박민식의 싸움으로 간다.
0: 아.
2: 이렇게 보는 거죠.
0: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네. 예상됐던 답변이긴 한데 정말 예상과 한치의 오차 없이 말씀해 주시는군요. 김지호 대변인.
1: 글쎄요. 이제 부산 북갑에서
0: 네.
1: 다른 여론조사에서는 한동훈 후보가 좀 선전하는
0: 네.
1: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이번에 SBS 여론조사를 보면은 역시 정당의 어떤 그런 한계를 뛰어넘기는 무소속 후보로서 쉽지 않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대부분 보면은 하정우 후보, 정원호 후보, 김부겸 후보 여당 민주당의 어떤 그 지지도 민주당 여론조사 거기에 수렴하는 것 같아요. 그에 반해서 오세훈 후보나 추경호 후보는 어떻게 보면은 국민의힘 당 전국 지지율보다는 조금 더 높게 나오는
0: 그러네요.
1: 그런 모습을 보여서
0: 네.
1: 아마도 이제 지지층이 이제
0: 네.
1: 후보도 선정됐고
0: 네.
1: 본격적으로 결집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사실은 선거가 시작되는 그 시점으로부터 한 2주 전부터 그 사이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거든요.
0: 네.
1: 그래서 선거 시작하고서 나서 한 주 그래서 이 3주가
0: 네.
1: 사실상 이번 선거의 승패를 겨누는 거기 때문에 이제부터 이제 시작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0: 이제부터
1: 있습니다.
0: 시작이다. 아직은 근데 전반적으로 민주당 후보들이 앞서가고 있어서
1: 네.
0: 흐뭇하다. 네. 정호김 전 의원님.
3: 결집 효과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0: 네.
3: 그런데 이제 이 결집이 그 당 그 존재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지만 글쎄 모르겠어요. 이 여론조사 일자하고 그다음에 그 특검과 공소취소
0: 네.
3: 연관관계가 있는지 없는지도 한번 그 볼 필요가 있으리라 생각이 들고요.
0: 네.
3: 지금 부산 북갑의 경우 이 SBS 조사하고 거의 비슷한 그
0: 시기에
3: 있었던 MBC 조사가
0: 네.
3: 전혀 달랐는데 MBC 발표가 먼저 났었거든요. 그런데
0: 네.
3: 지금 얘기가 나왔던 대로
0: 네.
3: MBC의 경우에 아마 전 국민의힘 대표 그다음에 전 보훈부 장관으로 되어 있다 그러더라고요.
0: 네.
3: 그래서 이게 당 때문인지 아니면은 이제 이 여론조사를 할 때 어떤 그 샘플 자체가 크지 않잖아요.
0: 네네네,
3: 500에서
0: 그쵸.
3: 조금 더 넘는
0: 네.
3: 수치이기 때문에
0: 맞습니다.
3: 조직이 아무래도 한동훈 후보의 경우는 없잖아요. 근데 분명한 거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사이가 간격이 좁아진다라는 것하고 부산 북갑의 경우는 박민식 한동훈을 합치면 하정우보다는 훨씬 많이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는 지금 이 보수 진영의 두 사람이 단일화를 해야 된다라고 보는 그 부산 북갑의 보수 지지자들이 많다. 그것도 여론조사로 나왔거든요.
0: 네, 네, 네.
3: 그다음에
0: 맞습니다.
3: 누구로 단일화하느냐 이것도 SBS 같은 여론조사에서 나온 건데 차이가 없어요. 네. 네. 그런 거는 참고할 필요가 있죠.
0: 알겠습니다.
3: 제가 늘 강조하지만 그 당은 특정 몇몇 사람의 소유물이 아니에요.
0: 네.
3: 보수로서의 대안정당이 돼야 되는 거죠.
2: 그런데 이게 단일화가 불가능한 게요.
0: 네.
2: 시너지 효과가 없어요. 1 더하기 1이 2가 돼야 되는데 네. 제가 보기 거의 1 더하기 1 해봤자 1.5가 안 될 겁니다.
0: 아.
2: 왜 그러냐. 박민식 지지하는 정통 보수는요. 오히려 이제 그 하정우보다 한동훈을 더 미워합니다. 장동혁이나 국민의힘은
0: 네.
2: 또 이게 한동훈 지지층은요
0: 네.
2: 계속 이 장동혁을 흔들어요. 우리게 국민의힘을 더 미워합니다.
0: 네.
2: 국민의힘 패배에 한동훈을 복귀하니까.
0: 네.
2: 따라서 이게 둘이 해봤자 시너지가 이게 1+1이 2는 고사하고 1.5도 안 된다니까. 오히려 이제 단일화해버리면요
0: 네.
2: 한동훈 쪽을 단일화했다 그러면 박민식 지지자들은 하정우 찍습니다. 안 하거나. 따라서 이게 저는 단일화 시너지가 없기 때문에 그러게 원래부터 안 한다 했고 그건 이제 뭐 빼고. 단일화는 게 빼고 분석이 좋을 거예요.
3: 정치 평론을 할 때
0: 네.
3: 가장 조심해야 될 부분이 일반화를 시키는 거예요. 지금 그 유권자가 얼만데 단순히 이렇게 하면은 이 단일화는 절대 시너지가 없다라고 무슨 근거로 단정을 합니까?
0: 네.
3: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거는 적어도 보수 진영의 지지자들이 단일화가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느냐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그런 그 답변을 했다라는 것이고요.
0: 네.
3: 답변을 했을 뿐만 아니라 단일화에서 1 더하기 1이 2가 안 된다는 건 상척동자도 알아요.
0: 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하정우한테 가지 않는다는 것도 압니다.
0: 말씀하신 SBS 그 해당 여론조사에서 단일화 찬성 39 반대 34였는데 국민의힘 지지층만 놓고 보면 찬성이 64%였고 네, 그렇긴 합니다. 그래서 이게 단일 후보 누가 적합하냐 박민식 42 한동훈 41 팽팽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말씀하신 거는 정의 의원이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단일화 안 하면 오히려 패배는 명약 관화하지 않냐 이걸 이겨보려면 보수가 이기려면 단일화는 뭐랄까 불가피한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신
3: 그러니까
0: 것 같고
3: 이 근저에는
0: 네.
3: 안 되더라도 네. 차라리 하정우가 되더라도
0: 네.
3: 이런 심리가 깔려 있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이게 몇몇 사람의 소유물이냐 공당이다. 그리고 보수가 재건을 해야 지금 그 공소 취소와 같은 오만한 행동을 견제할 수가 있는 거예요.
0: 서정 변호사님 그러니까 이거, 말씀하신 대로 이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싫어하시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박민식 강력 지지층은 한동훈 대표 절대 찍을 수 없다. 차라리 뭐 하정우가 되더라도 상관없다. 난 투표장에 안 갈 거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유권자분들 분명히 있겠죠. 근데 리더는 뭔가 방향을 제시해가지고 끌고 가는 지도부의 판단은 또 있어야 되는데 지도부에서도 그냥 단일화는 없다로 끝까지 갈 거다.
2: 지도부는요. 네. 그 어겐 수영 모델 있잖아요. 총선 때 수영구. 거기 민주당 후보하고요.
0: 네.
2: 국민의힘 후보하고 무소속 장해찬이하고 똑같아요 구도가. 그런데 처음에 장해찬이가 상대 지지율 높고 선전할 줄 알았더니 무소속은 한계 쭉쭉쭉 빠져요.
0: 네.
2: 나중에 10%가 안 돼요.
0: 네.
2: 근데 저도 이게 그때 무조건 민주당 이긴다 봤거든요.
0: 네.
2: 2대1이잖아. 근데 국민의힘 정연호 후보가 이겼다고요. 이번에도 이게 그 한동훈 지지율이 쭉쭉쭉 빠질 겁니다.
0: 네.
2: 그러고 이게 그 결국은 그 지역이 국민의힘 센 지역이에요.
0: 네.
2: 저는 단일 안 하고도 이게 박민식 승리만을 목표로 뛰지.
0: 네.
2: 뭐 저는 수영 모델하고 같이 갈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0: 네.
2: 국민들이 부산 북갑 주민들이 단일화해서 되는 쪽으로 박민식 후보 쪽으로 이렇게 밀어주면 충분히 하정우 이길 수 있다 봐요.
0: 네.
3: 저는 당파적인 편견을 빼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는데요. 10일 후에 선거 용지가 이제 나온다는 거예요.
0: 네.
3: 그런데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 SBS는 이렇게 나왔는데 MBC는 그 반대로 나왔어요.
0: 네.
3: 하정우와 한동훈은 딱 붙어 있고 그다음에 박민식은 많이 떨어져 있어요.
0: 네.
3: 그러니까는 자기네들이 선호하는 여론조사 결과만 가지고 파당적 주장을 하는 것이 과연 얼마나 생산적인지 제가 반문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0: 좀 종합적으로 봐야 된다.
3: 저는 그래서 단일화를 뭐 일방적으로 누구에 의한 누구의 단일화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0: 네.
3: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그것이 경선이 됐든 무엇이 됐든 두 사람이 하나로 합쳐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이걸 자꾸 장해찬 정현우 그 관계로 비교를 하는데 그 당시에 장해찬과 지금의 한동훈은 달라요.
0: 알겠습니다. 부산 MBC 의뢰로 한길 리서치가 이제 같은 날짜 1일부터 3일까지. 근데 요거는 유무선 혼합 ARS 조사 결과였는데 하정우 34.3, 박민식 21.5, 한동훈 33.5로 나온 여론조사를 정우기 부장님께서 언급하셨고요. 또 같이 이것도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북갑은 충분히 얘기를 한 것 같고 대구만 얘기를 좀 해보죠. 41대 36이면 오차범위 이내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오늘 부산 대구를 갔다 왔는데 대구의 그 뭐랄까 시민단체 분들도 5%는 그냥 샤이로 보수가 있다고 보고 판단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오차범위 이내니까 지금 붙어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다.
1: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고무적인 수치죠.
0: 이런 걸 본 적이 없으니까.
1: 그리고 김부겸 우리 민주당의 후보가 이렇게 선거 한 달 앞두고 이렇게 높은 수치를 기록한 적이 처음이기 때문에 그쵸? 이번에는 정말 한번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좀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이게 사실 보면은 양 지지층이 이제 결집이 됐고 한 남아 있는 20에서 25% 정도 스윙 보터들 싸움이거든요. 네. 그러면 앞으로 이 진영이 얼마나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인가. 네. 근데 사실 이미 많이 정해졌어요. 보궐선거 공천을 어떻게 했냐.
0: 네.
1: 그러면 국민의힘은 이용 이진숙 추경호예요. 네. 얼굴이.
0: 네.
1: 그러면 이런 보궐선거로 지금 정부 여당 그리고 지금 민주당이 한 그런 공천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당생을 하면서 역대 최고 잘한 공천이 이번 지방선거거든요.
0: 아.
1: 저희가 정당인들이 생각했을 때 네. 공천을 잘했나 못했나 기준은 하나입니다. 지도부가 네. 사적 인간관계를 가지고 사람을 꼽았나.
0: 아.
1: 그 두 번째로는 미래 세대 전문가들에게 네. 얼만큼 이야기가 되는 상식적인 그 롤로 줬나 이건데
0: 네.
1: 제가 봤을 때는 흠잡을 데가 없어요. 안배도 잘 돼 있고 지도부와 관계도 없고 굉장히 공정하게 공천하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물론 일부 지역에서 잡음은 있지만 그마저도 경선을 다 치렀습니다.
0: 네.
1: 그런 면에서 보면 이용, 이진숙, 추경호 공천으로 어떻게 민주당을 이길 생각을 하는지 거기다가 지금 친한계와 윤 어게인 세력이 굉장히 그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상황 아니 분리돼 있어요.
0: 네.
1: 굉장히 이런 상황에서 저는 이번 대구 시장 선거도 한번 기대해 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 근데 이 정도면요.
0: 네.
2: 뭐 제가 이게 대구 토박이 아닙니까?
0: 네.
2: 이 정도면 이게 그냥 추경호 승리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그 대구는요.
0: 네.
2: 보수층이 샤이 보수층이 두터운 지역이에요. 특히 아주 고령자들 있죠. 저희 어머니 어떤 분에게 여론조사 전화도 못 받아요.
0: 네.
2: 건강이나. 그런데 투표장 가거든요.
0: 그러겠지.
2: 따라서 이게 그리고 이게 대구는 수성구에서 김부겸이 국회의원 했어요.
0: 네.
2: 수성구는 이게 제일 젊고 좀 진보적인
0: 네.
2: 젊은 층이 많아요. 그런데
0: 네.
2: 예를 들어 북구, 서구,
0: 네.
2: 뭐 달성군,
0: 네.
2: 달서 인구 많거든요.
0: 네,
2: 이쪽은 이게 진짜 보수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어르신들이 많아요. 그 여론 안 잡힙니다. 그런데 이 정도 저는 한 10%에서 15%면 해볼 만하다. 근데 이제 5%잖아요.
0: 네.
2: 그러면 이게 이미 뭐 역전이다 분위기상으로.
0: 확실히 동쪽은 김부겸 후보가 좀 많이 나오고 서쪽은 추경 후보가 많이 나온다는 얘기들도 하시더라고요.
2: 예, 네. 이 정도면 이게 뭐 저는 대구는 뭐 추경호가 이길 가능성이 아주 높다 봅니다.
0: 네.
3: 김부겸 후보 입장에서 지금 이용 그다음에 이진숙 추경호 때문에 지금 나는 너무 신나 이런 감정일까요? 아니면은 공소 취소를 뭐 운운하면서 완전히 지금 선거를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격차를 줄어들게 만드는 중앙당과 권부에 대해서 지금 거의 막 그 성토하고 싶은 심정일까요? 제가 볼 때는 후자일 것 같아요. 지금 대구가 얼마나 어려운 지역입니까?
0: 네.
3: 그러니까 국민의힘 후보가 호남 가서 싸우는 거나 거의 비슷한 지역이 대구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대구의 경우에는 그동안에 그 내가 지지했던 후보들 또는 그 정치인들에 대한 실망감이라든지 지금 이런 윤석열 정권의 이런 문제 때문에 사실은 김부겸도 대구 출신인데 경북 출신인데 해가면서 기대를 했었는데 지금 김부겸이 잘못하는 건 난 없다고 봐요. 근데 이런 구도 속에 이게 5%면은 지금 가장 불안한 후보는 추경호가 아닐 것 같아요. 대구 사람들은 추경호 어떤 사람인지 전 잘 알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추경호에 대한 호감을 일단 깔고 간다고요. 프리미엄으로. 그래서 정말 민주당이 대구에서 새로운 역사를 쓰려고 할 작정이었다면 어떻게 그런 특검법 같은 거를 지금 통과시키겠다고 선거 중에 이런 누가 했어요? 누가 주도했는지 난 되게 궁금해 그거.
0: 그 대표 발의는 천준호 원내 부대표인데 김 전 총리 같은 경우 지난 3일 대구시당 필승 전진대회에서 여러분들이 전국 전체를 보기 때문에 쉽게 던지는 말 한마디 여러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법안 하나 여기서 이 고생하면서 뛰고 있는 동지들을 버릴 셈이 아니라면 신중해달라고 요청드리고 싶다.
3: 아니 속으로는 욕 나왔을 것 같아요.
1: 법안을 저희가 또 발의는 했지만 그럼 숙의 과정을 갖추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중단한 상태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이게 큰 영향을 주기는 어렵고 오히려 주호영 의원이 사실상 김부겸 후보를 지지하는 그런 또 인터뷰나 영상을 공개했어요. 이런 면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추경호 후보가 정상적이고 공정한 경선 과정이 아니라 뭔가 좀 특혜를 받아서 그 자리에 갔고 또 추경호 후보 관련해서는 정진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도 굉장히 공격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추경호는 되는데 왜 나는 안 됩니까? 이런 면에서 봤을 때 대구 시민들도 총선이나 대통령 선거라면 우리 정홍임 전 의원님 말씀처럼 뭔가 결집할 수 있지만 지역 일꾼 우리 동네를 한번 잘 살게 해보자는 그러한 좀 개발론으로 본다면 정부 여당 후보를 한번 손들어줄 때도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0: 공소 취소 관련해서 한국일보나 뭐 한겨레신문 경향신문에서 다 이제 뭐 경신에서 다 비판하니까 오늘 한병도 의원이 원내대표 연임을 하면서 조작기소 특검 관련해서는 지선 후에 시기 절차 내용 관련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수기 절차를 충분히 거쳐 판단하도록 하겠다라고 해서 확실히 한 발 물러서는 모양새를 보이긴 한 것
3: 그러니까
0: 같은데.
3: 그러니까 당당하다면 정말 조작기소고 억울하고 당당하면 이거를 왜 지방선거 후로 미뤄요. 이미 늦었어요. 처음에 시기 절차만 얘기하다가 그걸로 잠잠해지질 않으니까 내용까지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이런 태도는 정치인으로서 당당하지 못한 태도예요. 입법권 행정권 거기다 사법부도 장악하겠다고 온갖 그 모든 모습을 우린 다 봤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방선거 한 달을 남겨놓고 원래대로라면 오늘 아니에요? 오늘이나 내일 통과시키겠다는 거잖아요. 네. 완전히 국민의힘이 아무리 지리멸렬해도 그리고 그 박성준 의원 얘기하는 거 보세요. 국민들 열 중에 여덟 아홉은 공

0: 다른 기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1: 예, 고맙습니다.
0: 네, 지금까지 울산시장 민주당 총괄선대본부장을 하고 있는 김두관 전 의원이었습니다.
2: 엄마, 회사 같이 갈래?
3: 엄마.
4: 민준아.
5: 필요할 때 확장 돌봄.
6: 어, 미안해. 아빠가 좀 늦을 것 같아.
3: 아빠, 늦게 와도 돼.
5: 밤 늦게까지 야간 돌봄.
7: 주말 약속 또 못 지켰네.
3: 나도 바쁘니까 끊어.
5: 주말에도 긴급 돌봄.
3: 걱정하는 엄마 아빠보다 살짝 웃는 엄마 아빠가 좋아요.
5: 언제든 기댈 수 있는 길러드림이 있으니까. 함께 키우는 돌봄 도시 인천.
8: 반도체, 수소, 이 모든 걸 아우를 수 있는 도시는?
9: 그런 곳이 있기나 할까요?
10: 답 나왔네.
11: 가자.
9: 어딜요?
11: 택시 부르자. 주소는 수소 1번지.
12: 배차 완료. 평택시로 출발합니다.
13: 평택시.
14: 수소 1번지면 반도체 수도 가시는 거 맞죠? 평택까지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9: 얼마나 걸릴까요?
14: 세계 최대 반도체 공장이 있는 평택시까지요?
11: 네, 세계 최고 수소 경제 허브가 조성되는 평택시까지요.
14: 곧 도착합니다. 평택 정도면 단거리 운행이죠.
15: 세계 반도체 수도,
11: 대한민국 수소 1번지,
15: 바로 평택시.
16: 정당한 교육활동 중에 마주친 뜻밖의 분쟁, 도움이 간절해도 복잡한 서류와 절차 앞에서 망설이게 됩니다.
17: 선생님, 많이 힘들고 지치셨죠? 신청부터 종결까지 지원 절차를 확 덜어냈습니다. 법률 지원은 경기 에듀키퍼 법률 지원 시스템으로 든든하게. 교육활동 침해 피해 지원은 안심콜탁 1600-8787로 더 쉽게. 법률, 행정, 심리상담, 보상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합니다. 선생님 곁엔 항상 저희가 있겠습니다. 자율, 균형, 미래. 경기도교육청.
0: 네, 6.3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후보로 나선 정의당 권영국 대표 스튜디오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8: 네, 반갑습니다. 권영국. 이렇게 만나네요. 아, 네. 권영국입니다.
0: 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18: 네. 네.
0: 이번에 서울시장 후보로 출사표를 던졌는데 정의당을 네. 대표해서 광역단체장 후보가 지금
18: 두 명.
0: 네.
18: 서울특별시장.
0: 네. 권영국 후보.
18: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장 강은미.
0: 아, 그렇게 두 군데 집중을 네. 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각 지방의 네. 이제 기초의원, 광역의원.
18: 기초단체장도 네. 두 명 있죠. 대구 동구청장,
0: 네.
18: 목포시장.
0: 네.
18: 네. 아,
0: 그렇게 나오고 이제 대부분의 광역의회 비례대표 출마를 하시고.
18: 그렇죠. 제주도는 네. 녹색당과 단일화를 해서
0: 아, 네.
18: 양보를 했고
0: 네.
18: 나머지는 다 출마합니다.
0: 아, 다 출마를 한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번에 서울시장 후보에 뭐 출마하게 된 계기나 포부가 있으시다면 먼저 그것부터 말씀해 주시죠.
18: 우선 이제 우리 대한민국에 점점 심화되고 있는 불평등, 양극화.
0: 네.
18: 그리고 서울은 굉장히 뜨거운 도시가 되죠. 기후 생태 문제.
0: 네.
18: 이 문제를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중심 의제로 선거의 의제로 뛰어올리기 위해서 출마했습니다.
0: 네.
18: 그리고 우리가 진보 정치가 실제 이제 보수와 계속적으로 경쟁하는 구도를 만들어서 우리의 실력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0: 네. 그렇군요. 지금 TV토론 지난번 대선 때 출마하셔서 여러 가지 인상적인 장면을 남기셨는데
18: 네.
0: 보니까 이제 공직선거법상 이번에도 정의당은 공식 TV토론 초청 대상 정당이죠.
18: 그렇죠. 네. 4년 내에 전국선거에서 네. 3%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토론에 참여시키도록 되어 있죠.
0: 네. 그러거나 5석 이상이거나
18: 그렇죠.
0: 후보가 5% 이상인데 그러면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더불어민주당 정원호 후보,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있고 조혁신당은 서울시장 후보가 없고 개혁신당의 김정철 후보
18: 네.
0: 그리고 정의당 권영국 후보 네 분이 이제 TV토론에 나올 것 같네요.
18: 운명 같아요.
0: 네.
18: 대선 때하고
0: 네.
18: 거의 똑같은 구도로
0: 네,
18: 출전하게 되죠.
0: 거대 양당과 개혁신당, 정의당 이렇게 4자
18: 그렇습니다.
0: 구도로 또 TV토론인데 고정 출연은 권영국 혼자다. 네, 그렇군요. 이번 네. 토론회에서도 좀 뭔가 인상적인 장면을 남기실 계획이 좀 있으십니까?
18: 고민 중에 있습니다.
0: 네.
18: 실제로 그 가장 이제 좀 상징적으로 우리 현재 특히 지방선거에서 또 이제 내가 서울시장 후보니까 네. 서울의 가장 큰 문제가 뭘까 이걸 이제 공감.

0: 할수 있도록 하는 것. 이건 예. 다만 영업 비밀입니다.
1: 나 그렇군요. 근데 지금 사실 선관위 공식 초청 토론보다 이 네. 토론회가 방송국에서 개최하는 토론회들이 뭐랄까 이미 토론회일까 이게 좀 더 비중이 높을 수도 있고 기사 보니까 오세훈 시장은 계속 정원호 후보와의 1대1 토론을 계속 요구하는 것 같던데요.
0: 네, 굉장히 비겁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거죠. 네, 정원호 후보가 아마 TV 토론의 경험이 별로 없다고 생각해서 일 수도 있고
1: 네.
0: 오세훈 후보는 자기가 부담되는 그 토론회를 계속적으로 스스로 도망간 전력을 갖고 있는 상섭 도주 자입니다.
1: 아, 그래요?
0: 2006년,
1: 네.
0: 2011년,
1: 네.
0: 아 2011년인가?
1: 2010년.
0: 10년,
1: 네.
0: 그렇죠. 2022년도에
1: 네.
0: 계속적으로 TV 토론의 초청 대상이었는데
1: 네.
0: 본인이 세 번이나
1: 아.
0: 불참하거나 취소하고 도망가 버렸죠.
1: 아.
0: 네, 그래서 아마 부담스러운 토론자가 나오는 것을 스스로 피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1: 네.
0: 그리고 다양한 목소리를 스스로 봉쇄하려고 하는 매우 금방진 태도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 권영 후보의 이 나이선 비판에 대해서 오세훈 후보가 굉장히 반론이 절실하실 것 같은데
0: 네,
1: 언제든 저희
0: 꼭 반론하기
1: 스튜디오가
0: 바랍니다.
1: 열려
0: 네.
1: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요즘 굉장히 예민한 시기여서
0: 그렇군요.
1: 네,
0: 네.
1: 그렇습니다. 그 오세훈 후보가 요즘 얘기하는 게 이제 약자와의 동행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했는데
0: 네.
1: 정의당에서 이제 권영 후보는 이런 걸 가지고 막좀 비판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0: 네.
1: 그래서 좀 오세훈 후보가 현역이고 이제 오랫동안 10년 동안 서울시장 하다 보니까
0: 네.
1: 오세훈 후보와 대별되는 권영국이 생각하는 서울 구상이란 무엇인가?
0: 오세훈 시장의 그동안 시정을 보면 개발지향주의, 특히 또 랜드마크에 치중되어 있는 매우 개발 중심적인,
1: 네.
0: 그러면서 서울에서 그 열심히 일을 하고 성실하게 살아왔던 서민들,
1: 네.
0: 세입자들 내쫓는 개발을 지속해 왔던 사람입니다. 여기에 그래서 저는 이제 같이 삽시다. 이제 같이 갑시다. 이걸 슬로건을 내걸었는데 내가 가지든 못 가지든 또는 내가 장애인이든 장애인이 아니든 서로 동행할 수 있는 서울, 이런 서울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동안 약자와의 동행을 많이 얘기를 했잖아요.
1: 네.
0: 누구하고 동행했을까요? TBS도 폐국 위기에 지금 몰아넣고 예산을 완전히 중단했죠. 그게 지금 방송 노동자들이 19개월째 무급 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있잖아요. 400명의 종사자가 있었는데 이것을 폐지시켜버렸습니다. 사실은 약자와의 동행이 아니라 약자들에 대한 오히려 더 힘들게 만든 그런 이제 정책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적어도 노동자들의 권리를 정확하게 진짜 사장으로서 서울시의 진짜 사장으로서 정말 노동이 중심에 설수 있는 그런 서울 만들어 보겠습니다.
1: 네, 그렇지. 그래서 그런지 이번 공약 중에 노동부시장직을 신설하겠다는 게 눈에 띄던데요. 원래 정무부시장,
0: 네.
1: 경제부시장, 뭐 평화부지사 이런 거 들어봤는데 노동부시장은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0: 아마 지방자치단체장 중에서 이렇게 노동부시장을 두겠다라고 용감하게 이야기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1: 네.
0: 근데 그동안 우리 사회가 지나치게 자본 중심, 지나치게 기업 중심 이러면서 노동자들에 대한 홀대, 무시가 계속됐고
1: 네.
0: 지난번에도 보면 화물연대 CU 그 물류센터 화물 노동자가
1: 네.
0: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잖아요.
1: 네.
0: 결국은 교섭을 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그 원청이 교섭을 거부함으로써 일어났던 불행한 사고였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적어도 노동을 제공해서 먹고 살는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노동 기본권이 튼튼하게 보장되는 이런 서울시를 만들겠다. 그래서 이제 노동부시장제를 두고 지금 노동정책과가 있거든요.
1: 네.
0: 이걸 노동정책실로 격상해서 노동을 전담하는 부서를 두고 정말로 진짜 사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 네. 그리고 이렇게 딱 그 친노동 뭐 정체성과 연결된 부분이긴 합니다만 네. 이렇게 소구하는 것이 뭐 예를 들면 소위 중도보수 실용정부를 지향하는 민주당의 네. 변화에 맞추어서 오히려 파고 들어갈 틈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는 건가요?
0: 기울어진 운동장을 이제 균형을 잡겠다라는 측면에서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0: 그리고 이제 서울에 있는 많은 시민들에게 일단 지금 이 우리가 너무 생활비, 주거비라든가 또는 교통 지역으로 인해서 굉장히 고통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생활비를 절반으로 해서 사실 자기가 일한 소득만으로도 먹고 살수 있는 이런 이제 서울로 만들어 가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많은 세입자들과 또 이제 그 주거나 교통 지역으로부터 고통받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대중교통 우선화 정책도 하고, 또 의료 문제에 있어서 병원비 100만 원 상한제를 도입해서 실제로 이제 이 의료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곤란을 겪지 않도록 하는 매우 서민적인 이런 정책들을 매우 강하게 지금 주장할 생각입니다. 네.
1: 유일한 진보 정당 후보다.
0: 맞습니다.
1: 네, 그렇게
0: 네네.
1: 주장을 하실 것 같네요. 네.
0: 네네.
1: 최근 여론조사 하나 소개해드리면 폴리뉴스랑 에브리뉴스 공동 의뢰로 5월 1일, 2일 양일간 그래서 에브리 리서치에 의뢰해서 실시한 서울시 거주 18세 1,000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한 무선 100% ARS 전화조사 방식.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참조하실 수 있는데요. 여기서 보면 민주당 정원호 후보 49.5, 오세훈 후보 36.4, 그리고 3위가 정의당 권영국 3.9, 개혁신당 김정철 2.1 이렇게 나오는데요.
0: 네네.
1: 그러면 지금 봤을 때뭐 이런 여론조사를 보면 또 그렇지만 여론조사에 따라서
0: 네네.
1: 1, 2등 후보가 굉장히 격차가 좀 줄어든 경우도 많이 있고
0: 네.
1: 이럴 때일수록 뭐 단일화를 하든 안 하든 소수 정당의 표가 자연 감소하는
0: 네.
1: 선거일이 다가갈수록 지지율도 빠지고 이런 장면들이 있고 또
0: 네.
1: 때로는 어떤 그 단일화를 요구받을 수도 있다라고 이제 보여지는데 그와 관련해서 어떤 고민이 하실 수 있게 열려 있는지 개방적인지 이게 좀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0: 두 가지 측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제가 이제 그 매우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행사장이나 아니면 어제는 또 어린이 대공원을 다녀왔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이 많아요. 지난 TV 토론 때 자기의 목소리를 그대로 대변해줘서 또 서민적인 목소리를 내줘서 정말 차별적이었다. 그래서 이번에는 지지합니다. 이런 분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번 선거에서 정말로 우리가 오세훈 후보처럼 개발지상주의라든가 또는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있는 세력이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좀 걱정이 됐다면 이번에 정개특위가 만들어졌잖아요. 왜 결선 투표 안 하죠? 아, 이미 제가 대선 때 이재명 당시 후보에게
1: 질문했었죠.
0: 결선 투표 이번 광역단체장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동의하시나요? 했더니
1: 안 한다고 했던 것 같은데요?
0: 뭔 검토가 더 필요하다. 왜 이걸 안 할까요? 적어도 자기가 지지하고 싶은 그 최선의 후보에게 자꾸만 머뭇거리게 만들까요? 민주당이 지금 충분히 결선 투표제를 도입했으면은 1차적으로는 자기가 정말 지지할 수 있는 후보에 투표하고 그 이후에는 정말 서로 정책연합이든 선거연합이든 할수 있는 제도는 이미 외국에서는 일반화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걸 수십 년 동안 왜 도입을 안 하는지 정말 화가 납니다. 그리고 단한 가지 단일화할 수 있습니다.
1: 단일화 할수 있다.
0: 네.
1: 나 권영국으로만 단일화 가능하다 이런 건 아니고요.
0: 서울이 지금 가장 힘 맞습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1: 그래요?
0: 권영국 후보로 단일화하자. 왜냐하면 지금 이 질문 안에는 항상 보면 누구의 양보하라 이런 의미가 전제되어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불쾌한 거죠. 왜 지지자에게 내가 좋아하는 후보의 표를 던지지 못하는 방식으로 자꾸 몰고 가려고 하느냐. 네. 맞지 않다.
1: 그렇군요. 결선투표제 도입을 통해서 이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맞겠다.
0: 해결했어야 됩니다. 이번에.
1: 그 부분이 굉장히 아쉽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군요. 그리고 뭐 굉장히 흥미로운 질문을 저희 제작진에서 저한테 보냈습니다. 조국 혁신당 문제에 대해서 물어보는 건데 사실 조국 혁신당이 창당 이후 조국 대표가 가장 많이 한 표현 중에 하나가 정의당의 길을 가지 않겠다. 라고 하는 표현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뭐랄까 민주당과 좀더 협력적 관계를 통해서 하는 제3당 독립적 진보정당이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고 너무 비판적이었다. 그래서 잘안된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의석은 정의당보다 두 배를 얻어서 이제 진입을 했습니다만 네. 지지율은 의석에 좀 상응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조혁신당의 굉장히 빠른 뭐랄까 융기에 비해서 추락. 사실 지금 네 많이 떨어졌죠. 여러 가지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0: 정의당의 길을 가지 않겠다 하다가 네. 저는 추락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민주당하고 매우 차별화된 자기 색깔, 자기 정책을 내세우지 못하고 오히려 합당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그러면 민주당으로 돌아갈 정당입니다. 그럼 누구에게 투표를 해야 될까요? 네, 어차피 민주당으로 돌아가야 될 정당인데 굳이 조국 혁신당에 찍을 필요가 반감이 아니라 완전히 바닥으로 깔아앉겠죠. 그래서 결국은 민주당과 그럼 조국 혁신당의 차이가 뭐지? 여기에 대한 의문을 다 갖게 만들었죠.
1: 네.
0: 결국은 민주당에 의탁하거나 의존하지 않고 거기에 기생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정말 진보의 가치를 가지고 목소리를 내지 못한 이상은 그 생명력이 얼마나 짧은가를 조국 혁신당이 아마 자기가 스스로 증명하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1: 사실 지금 뭐 개혁신당, 조혁신당, 뭐 진보당 다 이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 네. 것 같습니다만 이게 이제 결국은 각 당이 노선을 철저히 하지 못해서 혹은 사람이 부족해서도 있지만 이게 사실은 선거제도 문제 때문에 아니냐 이래서 약간 좀 억울한 면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예.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0: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승자 독식 결국은 1등이 아니면 살아남을 수 없는 구조. 그러니까 양당만이 서로 교체되는 이런 선거제도를 계속적으로 고집하고 있거든요.
1: 네.
0: 이것은 두 당이 매우 적대적으로 서로 정쟁을 하면서도 공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얻은 표보다도 훨씬 압도적인 다수의 의석을 가만히 있어도 이 선거제도에서는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1: 네.
0: 다원적 민주주의 또는 다양성 정치 그리고 소수자의 목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양당이 이것을 봉쇄하고 있다.
1: 네.
0: 오히려 민주주의의 지금 걸림돌은 양당이 되고 있는 거예요. 민주당이 그 봉쇄를 사실 지금은 앞장서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다. 굉장히 비판받아야 합니다.
1: 민주당이 원래 본인들이 당론으로 주장했던 선거제도 개혁에 좀 더 진정성 있게 나서야 된다.
0: 이번에 정치개혁 측이 만들어진 뭐 했습니까?
1: 네.
0: 뭐 그 광역의회
1: 중대선거구 시범 실시.
0: 그거는 있었지만 네. 비례를 뭐 10에서 14% 늘리는 것?
1: 네.
0: 그 외에는 뭐 기억나는 게 없어요.
1: 네. 큰 폭의 개혁을 하기는 주저했다.
0: 그러니까 적어도 소수 정당이 실제로 자기가 얻은 득표만큼 의석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길을 열어두는 것이 민주주의 발전에 맞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1: 당이
0: 계속적으로
1: 자기 지지율만큼 몫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돼야 된다.
0: 네.
1: 더 달라고 하는 거 아니다.
0: 네. 예, 맞습니다.
1: 네. 지지율만큼 네. 얻을 수 있게 해달라라고 네. 얘기를 하는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0: 네.
1: 그리고 이제 뭐 당 대표시니까 다른 당 얘기에 대한 품평도 저희가 안 들어볼 수는 없습니다. 네. 그 세월호 참사 관련해서도 법률 지원을 오랫동안 하셨는데
0: 네.
1: 최근에 그 김용남 후보의 과거 행적에 관한 그 조국 혁신당의 강력한 비판이 있는데 검증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중에는 뭐 세월호 문제와 관련된 좀 뭐랄까 논란이 될 만한 발언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있습니다. 본인은 기회가 되면 사과를 하겠다라고는 한 상황입니다만 아직 명확하게 사과했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데 이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0: 이분이 국민의힘에 있다가 민주당으로
1: 네.
0: 갈아탄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국민의힘이 있을 때 아마 세월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굉장히 폄훼하는 말을 많이 했고
1: 네.
0: 뭐 특조위가 세금 낭비하는 곳이다
1: 네.
0: 이런 얘기도 했고 또 세월호 특별법 했을 때 반대표를 적극적으로 행사하기도 합니다.
1: 네.
0: 그러면 정말로 이번에 이제 대통령이 세월호 그 추념식에 처음으로 참여를 하잖아요.
1: 현직 12년. 대통령으로서 네. 처음으로. 네.
0: 그러면 자기의 얘기가 잘못됐으면 그냥 정확하게 자기 입장에 대해서 반성하고 사과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 그래서 이제 이 민주당의 공천 기준 특히 이제 21대 그 대선 그때도 국민의힘에 있던 이인기라고 하는
1: 네.
0: 공동 선대위원장을 그때 선임을 했어요. 이분은 또 어떤 사람이냐면 용산 참사를 그때 아. 테러행위다.
1: 네.
0: 철거민들이 테러행위다. 이렇게 비난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때 굉장히 여러 비난 여론이 커서 결국 사임한 걸로.

0: 기억하는데. 그러면 도대체 그 공천 기준이 뭔지 또 인선의 기준이 뭔지 기준이 없어요.
1: 네.
0: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일륜에 반하는 일이라든가 또는 민주주의의 원칙이나 기준을 반하는 이런 인사를 계속적으로 통합이라는 목적으로 기용하는 것 자체는 사실 가치가 무엇이냐라고 물을 밖에 없습니다.
1: 네,
0: 네.
1: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랑 4.16 연대에서는 이번 지방선거 출마자 중에 김용남, 이정현, 정진석, 김진태, 이진숙 5분을 지적해서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한 적은 없다라고 얘기를
0: 네.
1: 하는데 뭐 진정성 있는 사과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확실히 드네요.
0: 그 전에
1: 네.
0: 크도 대상일 수도
1: 아,
0: 있어야 하는데
1: 네. 이미 뭐 공천은
0: 어쨌든 공천을
1: 됐으니까
0: 했습니다.
1: 네, 그럴 건 아닌 것 같고요.
0: 네,
1: 네,
0: 그렇습니다.
1: 끝으로 이제 사실 방송 출연의 기회가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정의당 후보가.
0: 아,
1: 그래서
0: 그래도 지금 꽤 많이
1: 아,
0: 아직
1: 꽤 많이
0: 있습니다.
1: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늦었군요.
0: 그렇죠.
1: 예. 그 보니까 MBC 뭐 KBS, SBS 다 나가셨더라고요. 저희가 거의 제일 늦은 것 같은데.
0: 맞습니다.
1: 네. 어쨌든 뭐 양해를 부탁드리고 끝으로 저희 서울 시민분들에게 나 권영국을 왜 찍어야 되는가? 왜내 나를 찍는 것이 사표가 아닌지 짧게 20초만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더 이상 개발을 이유로 밀려나거나 쫓겨나는 그런 도시가 아닌 누구나 열심히 일을 해서 자기가 일한 소득으로만으로도 충분히 살수 있는 서울 만들어 보겠습니다. 다른 서울을 우리는 상상해 봅시다. 그리고 기후 위기를 극복하는 기후 생태적인 그런 서울 도시, 그리고 가진 자, 못 가진 자가 서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서울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이번에 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지금까지 정의당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한 권영국 대표였습니다.
0: 네.
2: 어디까지 가시나요?
3: 살아서 장까지요.
2: 혹시 닥터 캡슐천?
4: 서서 간다, 장까지 간다.
3: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4: 닥터 캡슐.
3: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2: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워킷만 신어.
3: 워킷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워킷. 워킷 안전화.
4: 바삭해.
5: 맛있는 60개 치킨.
6: 크럼블을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5: 맛있는 60개 치킨.
6: 바삭함의 끝판왕 크크크 치킨.
5: 맛있는 60개 치킨 크크크.
6: 이름이 뭘까요? 크크크 치킨.
7: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8: 합성목재 예스팀바.
7: 경동산업 주식회사.
9: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10: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9: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0: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9: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10: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11: 5월 6일 김주대 뉴스 정면승부 마칠 시간입니다. 대법관 후임 인선이 두 달째 안 되고 있습니다. 대법원장과 대통령실의 조율이 필요해 보입니다. 피해는 국민이 보는 거니까요. 저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12: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0: 왔니 왜 왔니 꽃 보러 왔단다. 2026 고양국제꽃박람회 4월 24일부터 5월 10일까지 일산 호수공원에서 우리의 추억을 담은 꽃들이 시간을 물들입니다. 2026 고양국제꽃박람회 고양 특례시.
1: 나이팅게일의 정신을 본받아 조금이라도 사회를 위하여 광복된 조국을 보고 싶다. 동포와 세상을 위해서 일하고 그 역할을 하고 싶다. 네, 남편 병간호도 하고 애들도 잘 키우고 양자 태결하지 않고 두 개를 같이 추구하고 결합시켜서 그래서 닮고 싶은?
2: 간호로 지킨 나라, 우리가 지킬 이름. 제9편 서운 못 받아도 독립운동가 한신광.
1: 상지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이꽃매입니다. 1919년 3월이면은 만 16살. 광림학교 보통과하고 고등과를 졸업하고 거기서 교사 생활을 하고 있었대요. 진주에서 3.1운동 할 날짜를 잡고 사람들한테 참여하도록 설득을 하고 태극기를 나누어주고 준비를 했었고 3월 18일 만세 시위 현장에서 체포가 되었습니다. 위아래 한복을 입고 있었대요. 일경일 감옥에 넣으면서 댕기도 떼버리고 그리고 치마끈을 떼어버려가지고 치마를 이렇게 붙잡고서 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장소가 너무 비좁아가지고 앉을 자리도 없고 먹을 것도 가끔 주먹밥 한 덩어리 그 손으로 받아서 먹고 훈련해서 집으로 오니까 동네 사람들이 너무 그동안 고생했다 그러면서 막 과일도 갖다 주고 고기도 갖다 주고 한신광 선생님이 굉장히 웅변을 잘하셨대요. 여러 차례 웅변대에서 일동도 하셨고요. 병자와 간호라는 제목으로 해서 속기록이 남아있는데요. 병인이 이렇게 아프게 된 데는 사회적인 그런 것도 있지 않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호는 간호사도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된다. 시대를 앞서 고루하거나 답답하지 않은 여성이었고 참 보기 좋은 선배님이다. 말년 사진이 남아있는데 웃고 있어요. 아, 행복한 할머니.
2: 이 프로그램은 국가보훈부 대한간호협회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YTN's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아직 해가 떠있지만 그래도 저녁에는 쌀쌀합니다. 겉옷 챙겨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현재 서울 20도, 대구 25.5도, 전주 20.2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살짝 높게 출발하겠습니다. 아침 기온 서울 20도, 강릉 25도, 광주 24도로 예상됩니다. 아직 한창 밀릴 시간이라서 여유 시간 충분히 생각해 주셔야겠습니다. 내부순환도로 성산대교 방향 홍지문터널 내에 고장난 차량이 있어서 처리 중입니다. 터널 내부라서 더 혼잡한데요. 나머지 차로에서 서행 흐름 보이고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름램프부터 밀리고 있고 성수분기점 방향은 홍제램프에서 정릉터널까지 서행 중입니다.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방향 성수분기점에서 상계교 구간 막힙니다. 북부간선도로 종암분기점 방향 신내나들목에서 하월 구간 정체 보이고 있습니다. 용산에서 마포 가는 길 혼잡한데 강변북로 일산 방향 동작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정체 보입니다. 구리 방향은 마포대교에서 잠실철교까지 천천히 지나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3: 안녕하세요. 래퍼 슬라생입니다. 슬라 슬라생. 비트 주세요. I love YTN Radio and 슬라생. Yeah. 매일 오전 10시 15분 채널 고정. It's good. Wow. 평일 오전 10시 15분 YTN 라디오. 슬기란 라디오 생활에서 만나요.
4: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5: All about news. YTN News FM.
4: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 플러스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공천은 윤 어게인이라며 차라리 윤석열 전 대통령을 옥중 공천하라고 비판했습니다.
2: 김의겸 전 의원을 전북 군산에 전략 공천하는 등 재보궐선거 교통정리도 마무리 수순입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3: 비상계엄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개헌안 표결을 하루 앞두고 민주당은 반대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내란 정당 오명을 상쇄할 기회라고 제1야당을 향한 내란 프레임을 강화했습니다. 추경호 대구시장 후보, 이진숙, 달성군 후보 등을 콕 집어 윤어게인 제2의 내란 공천이라고 했고 내란 부활 개수작 같은 수위를 넘나드는 날선 발언도 쏟아졌습니다.
4: 기왕에 이렇게 된 거 윤석열을 차라리 옥중 공천하시기 바랍니다.
0: 정청래
3: 내부적으로는 그간 하마평이 무성했던 재보선 지역 빈칸 다섯 곳을 일사천리로 채웠습니다. 전북 군산 김제 부안갑에 문재인 청와대 대변인이자 초선 의원을 지낸 김의겸 전 새만금 개발청장을 전략 공천했고 을 지역구엔 평당원 출신 박지원 최고위원을 확정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성남 경기 청와대 여정을 함께한 임문영 전 국가 AI 전략위원회 부위원장은 광주 광산을에 배치하며 강세 지역 호남주자들을 확정했습니다. 제주 서귀포엔 김성범 전 해양수산부 차관, 대구 달성군에 박형룡 지역위원장을 배치했는데 남은 한 자리 충남 공주부여 청양공천 역시 오래 걸리지는 않을 거란 설명입니다.
5: 금요일을 넘지 않게 정리를 할 생각인데요. 그러나 그래도
0: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입니다.
5: 시간을 좀 가지고.
3: 민주당 최초 연임 역사를 쓰며 2주 만에 돌아온 한병도 원내대표는 복귀 일성으로 이재명 정부 성공을 외쳤습니다.
6: 지금부터 우리는 모든 열정과 땀을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쏟았으면 좋겠습니다.
7: 6월 지방선거와 재보선까지 공천 9부능선을 넘은 민주당은 그야말로 선거 올인 모드에 돌입했습니다. 윤석열 잔재를 퇴출하겠다는 프레임 전쟁 수위도 최대치로 끌어올릴 전망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1: 국민의힘이 경기도당 필승 결의대회에서 한 목소리로 정부 여당을 비판하며 모처럼 단일 대우를 형성했습니다.
2: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공천 문제도 내일 매듭 짓겠다는 구상인데 당사자 반발은 변수입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8: 방미 이후 이선 후퇴 압박을 받았던 장동혁 대표가 부산과 대구에 이어 경기도를 찾았습니다. 결의대회에 함께한 현역 의원과 출마자들은 계파를 가리지 않고 지도부와 원팀을 강조했고 반복되던 분열 양상도 이번엔 없었습니다.
9: 똘똘 뭉치는 그 모습을 우리 국민들께
0: 양현재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입니다.
9: 보여드렸습니다.
8: 국민의힘 투톱 역시 화답하듯 대통령이라도 죄를 지으면 감옥에 가야 한다며 외부의 적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일제히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0: 장동혁 국민의힘
10: 민주당
0: 대표입니다.
10: 그리고 그 수괴인 이재명을 심판하는 선거가 될 것입니다.
11: 경기도 성남에서 범죄의가
0: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입니다.
11: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8: 보수 결집 흐름 속에 더 이상의 지지층 이탈을 막겠다는 뜻으로도 풀이되는데 윤어게인 논란은 뇌관입니다. 윤석열 호위 무사로 불렸던 이용 전 의원은 국민께 실망과 상처를 드렸다며 눈물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12: 정권의 실패 앞에서도
0: 이용 국민의힘 하남갑 보궐선거
12: 책임을 져야 합니다.
8: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실장 정진석 전 의원 공천 문제는 여전히 풀지 못한 숙제입니다. 공관위는 윤리위 판단이 내려지는 대로 회의를 열어 출마 문제를 정리한다는 계획인데 윤리위 결정과 관계없이 컷오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입니다. 정 전 실장은 당의 결정을 지켜보겠다며 말을 아꼈지만 무소속 출마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습니다.
13: 최근 영남권에서 여야 후보 간 지지율 격차가 줄어들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잇따르면서 당 내부 결속이 단단해지는 모습입니다. 윤어게인 논란을 털고 원팀으로 싸우면 해볼만하다는 희망적 분위기도 읽히는데 당사자 승복 여부 등은 여전한 변수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2: 더불어민주당 새 원내 사령탑에 3선 한병도 의원이 선출되면서 민주당에서 첫 원내대표 연임 사례가 나왔습니다. 한 신임 원내대표는 수락연설에서 조작기소 특검 시청과 관련해 지방선거 이후 국민과 당원 의견을 수렴하고 수위와 절차를 충분히 거쳐 판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선자 수락연설.

0: 국민의힘 영남권 광역단체장 후보 5명이 한자리에 모여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조작기소 특검법을 강력 규탄했습니다. 후보들은 오늘 울산시청에서 민주당 공소취소 특검법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특검법은 사법 쿠데타이자 사법 내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박형준 후보는 특검법은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죄를 스스로 지우는 삭제 특검법이라고 규정했고, 이철호 후보는 특검법이 통과되더라도 대통령이 반드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1: 내일은 오늘처럼 맑은 하늘을 보긴 어렵겠습니다. 전국이 흐려지는 가운데 오후부터 밤 사이 중서부와 전북 서부에 산발적으로 비가 오겠고, 충청 남부와 호남, 강원 동해안에도 밤에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5mm 안팎으로 비의 양이 적지만 중부와 호남, 제주도와 경북 북동부에는 강한 바람이 동반되겠습니다. 내일은 서울 낮 기온이 20도, 광주 24도, 대구 27도로 대체로 오늘보다 낮아집니다. 다만 비가 늦게 내리거나 내리지 않는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여전히 예년 기온을 웃돌겠습니다. 올해 오후에 강원도에만 비가 내릴 뿐 이후 대체로 맑고 따뜻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0: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협상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며 해방 프로젝트를 잠시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1: 앞서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군사작전의 종료와 해방 프로젝트의 전환을 선언한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돌연 중단 선언을 한 건데 협상에 실제로 진전이 있는 건지 주목됩니다. 박영진 기자입니다.
2: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5일 SNS를 통해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인 상선들의 탈출을 돕는 해방 프로젝트를 잠시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란과 최종 합의를 위한 큰 진전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파키스탄 등 주변 국가들의 요청과 미국이 거둔 엄청난 군사적 성과 등도 고려됐다고 말했습니다. 이란의 자금줄을 차단하는 해상 봉쇄 조치는 유지하겠다고 밝혔는데 남은 협상 과정에서 이란에 대한 압박을 이어가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3: 봉쇄 조치는 놀라울 정도로 효과적이었습니다. 강철처럼 견고하죠. 아무도 이 봉쇄 조치에 도전하지 않을 겁니다. 제 생각엔 아주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켜봐야겠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이란이 합의를 원한다는 겁니다.
2: 트럼프 대통령의 해방 프로젝트 중단 선언은 이번에도 깜짝 발표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 불과 몇 시간 전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장대한 분노 군사작전은 끝났다며 해방 프로젝트로의 전환을 선언했습니다.
3: 이란에 대한 군사작전, 장대한 분노는 마무리됐고 우리는 상황이 더 확대되길 원하지 않으며 우리는 평화의 길을 선호합니다.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입니다.
2: 다만 루비오 장관 역시 해방 프로젝트는 공격이 아닌 방어적 성격이라는 데 방점을 찍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선의로 해협에 갇힌 다른 나라의 선박 구출에 나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그러나 호르무즈 봉쇄가 세계 경제에 타격을 주고 장기적으로는 미국 경제에도 영향을 준다는 점도 시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기존 주장과 달리 호르무즈 해협에 얽힌 미국의 전략적 이익을 인정한 셈입니다. 양측의 무력 행사로 호르무즈 긴장을 한껏 고조시켰던 해방 프로젝트가 이틀 만에 중단되면서 이란과의 협상이 물밑에서 진전이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트럼프가 이란을 향한 군사적 압박 수위를 조절하며 또 한 번 최종 합의를 향한 승부수를 던졌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0: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화물선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단독 행동 중에 이란 공격에 노출됐다고 주장한 가운데 미 국방부는 한국이 더 나서주길 촉구했습니다.
1: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호르무즈 해협 갈등으로 민간 선원 10명이 숨졌다고 발표해 해협을 둘러싼 긴장감이 고조됐습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4: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선박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선박 대열에서 벗어나 혼자 행동하다가 공격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한국 화물선 HMM 나무호가 이란의 공격을 받았다는 걸 기정사실화하며 한국의 호르무즈 해협 개방 참여를 거듭 압박한 셈입니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도 한국 선박과 소통하고 있다며 호르무즈 해협 해방 프로젝트에 한국이 더 나서주길 바란다고

0: 말했습니다.
1: We're in contact with that ship, CENTCOM, I should say.
2: 미군이 한국 선박과 소통 중인데 이런 표적 공격은 이란의 무차별 공격을 반영합니다. 한국이 더 나서주길 바랍니다.
0: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은 채 민간 선원 10명 이상이 해협에서 숨졌다고 전해 긴장감을 고조시켰습니다.
2: 고립됐고 굶주리며 취약한 상황에 놓인 끝에 최소 10명이 숨졌는데 민간 선원들입니다. 미 국무장관입니다.
0: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대화 뒤에는 딴말을 하며 게임을 하고 있다면서 현명하게 처신하라고 비판했습니다.
2: 이란의 마음에 안 드는 점은 나에겐 정중하게 말해놓고 TV에 나가선 대화하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게임을 하고 있죠.
0: 이란 국영 이르나 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 증거 없이 이란을 공격 주체로 지목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나무호 화재와 관련해 외부 공격보다는 내부 화재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화재에 대한 이란 정부의 직접적인 반응은 전하지 않았습니다. 이란군은 아랍에미리트 공격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UAE가 이란에 어떤 조치라도 하면 괴멸적인 대응을 하겠다면서 공격설을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3: 주한 이란 대사관 측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화재가 발생한 우리 선박의 피해와 이란은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주한 이란 대사관은 성명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에서 발생한 한국 선박 피해 사건에 이란 군대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란은 전쟁 발발 이후 호르무즈 해협이 자국 방어를 위한 필수임을 밝혀왔다며 이곳을 안전하게 통과하기 위해선 이란 당국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4: 네, 미국과 이란 전쟁과 관련한 종전과 관련한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관련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는 미국과 이란이 전쟁을 끝내고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틀을 담은 한 페이지짜리 합의안 체결에 사실상 근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 페이지짜리 양해각서에는 전쟁 종식과 세부 핵 협상의 기본 원칙을 담은 14개 항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현재 백악관은 핵심 쟁점에 대한 이란 측의 답변이 48시간 이내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3: 네, 이 합의안을 구체적으로 보면 이란은 핵 농축 활동을 일시 중단하고 이에 대해 미국은 이란에 대한 제재 해제, 특히 동결 자금을 풀어주는 조건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양측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푸는 내용도 포함될 예정인데요. 관련 내용은 저희가 정리해서 다시 한번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해방작전을 전격 중단하는 등 중동정세가 급변하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이에 대한 공개적인 언급을 자제했습니다.
4: 대신 청와대는 트럼프 대통령이 요청했던 해방작전 참여에 대해서 작전이 종료된 만큼 검토할 필요도 없게 됐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강진원 기자입니다.
5: 현지 시각으로 지난 4일 호르무즈 해협 내 우리 선박에서 폭발 화재 사고가 발생한 뒤 처음 열린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 한국인 6명을 포함한 승선원 24명과 선박의 현재 상태에 대한 보고가 이뤄졌습니다.
6: 총 24명의 선원 모두 피해를 입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7: 조현 외교부 장관입니다.
6: 해당 선박을 인근 항구로 예인하여 피해 상태 등을 파악해 나갈 예정입니다.
5: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해방작전을 일시 중단키로 한 데 앞서 미국이 군사작전 종료를 선언했다는 내용도 공유됐습니다.
6: 루비오 국무장관은 조금 전, 몇 시간 전에 이란에 대한 군사작전인 장대한 분노 작전이 목표를 달성했으므로 종료됐다고 밝혔습니다.
5: 이란이 한국 선박을 공격했다고 주장하며 파병을 압박했던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측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이 대통령은 사실관계를 재확인했습니다.
8: 전쟁을 공식적으로 공격을 중단한다고 했다고? 종료한다고? 네.
5: 의회 승인 없이 전쟁을 치를 수 있는 60일 규정을 피하려고 일단 전쟁을 끝낸 것일 수도, 실제 출구 전략일 수도 있다는 설명이 뒤따랐지만 이 대통령은 추가 질문 등 관련 언급을 더는 하지 않았습니다. 중동 정세가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만큼 관련 사안에 대한 국정 최고 책임자의 생각을 섣불리 밝힐 필요가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대신 청와대가 바뀐 상황에 맞춰 입장 정리에 나섰습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미군 주도의 호르무즈 해협 해방작전 참여 여부에 대해 작전이 종료된 만큼 검토 필요성도 없어졌다고 밝혔습니다. 한반도 대비태세와 국내법 절차 등을 감안해 검토

0: 중이라는 하루 전 청와대 기류와는 결이 다릅니다. 예정에 없던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방침을 밝힌 만큼 이 대통령의 의중이 실린 거란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1: 공개석상에서 전략적 모호성을 이어가고 있는 이 대통령은 내부적으로는 참모들과 여러 시나리오에 대비한 대응책을 논의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강준원입니다.
2: 호르무즈해협에서 폭발 화재 사고가 난 남우호의 선사 HMM은 당시 선박이 이란의 통제선 밖에 정박하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HMM 관계자는 YTN과 통화해서 사고가 발생한 지난 4일 이란이 호르무즈해협 통제구역을 넓혔지만 남우호가 그 안에 있지는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다른 선박 수백 척도 통제선 주변에 머무르고 있었던 만큼 남우호가 단독으로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3: 호르무즈 봉쇄와 휴전 협상의 갈림길에서 이란 외무장관이 뒷배인 중국을 찾았습니다.
2: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을 앞두고 중동 평화 중재와 타이완 문제 사이 빅딜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4: 이란 외무장관이 중국의 초청에 응해 베이징을 찾았습니다. 양국 외교수장의 공식 회담은 중동 전쟁 발발 이후 처음입니다. 미국과 호르무즈 해협 이중 봉쇄로 대치하며 휴전의 갈림길에 선 와중에 성사된 자리입니다.
5: 전면적인 휴전이 시급합니다. 전쟁 재개는 바람직하지 않죠. 협상을 계속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입니다. 중국의 입장에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휴전 협상이 시작됐습니다. 이란 이슬람 공화국은 늘 강조해왔듯이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입니다.
4: 이번 회담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계기 담판을 앞둔 시점에 이루어진 것이기도 합니다. 미국은 이란산 석유 90%를 우회 수입하는 중국 민간 정유사 제재와 유조선 나포로 압박해왔습니다. 이란의 돈줄을 죄면서 중국을 견제하는 동시에 중재 역할을 독촉한 셈입니다. 뒷배인 중국의 설득으로 휴전 협상이 타결된다면 트럼프는 전쟁을 매듭 짓고 방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역봉쇄를 계속해 이란 원유 수입 의존도 8%인 중국의 협상 무기로 쓸 수 있습니다.
5: 중국이 이란에 이런 메시지를 전했길 바랍니다. 중국은 수출 주도 경제예요. 해협 봉쇄 중단은 중국의 이익에도 부합하죠.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입니다.
4: 반대로 중국도 이란 설득을 지렛대 삼아 타이완 문제 등에서 미국의 양보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파키스탄에서 실패한 중재에 성공한다면 국제사회에서 존재감이 한층 더 커지게 됩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3: 이란의 핵무기 제조 능력을 없애겠다던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으로 위험을 모두 제거했다고 했지만 미 정보당국은 이란의 핵무기 제조 능력은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2: 전 세계를 혼란에 빠뜨린 트럼프의 전쟁 명분이 더욱 궁색해지고 있습니다. 김선중 기자입니다.
6: 미국은 지난해 6월 전격적으로 이란의 핵시설 세 곳을 폭격했습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핵시설은 사실상 모두 파괴됐다고 강조했습니다.
7: 이란의 주요 핵농축 시설은 모두 완전히 파괴됐습니다.
6: 하지만 미국은 지난 2월 이스라엘과 함께 다시 이란을 폭격하며 전쟁을 재개했습니다. 이번에도 명분은 이란의 핵무기 제조 능력을 완전히 없애겠다는 것이었습니다.
5: 이란은 핵무기를 가질 수 없습니다. 핵물질은 모두 넘겨받을 겁니다. 아니면 우리가 직접 가서 가져올 겁니다.
6: 전쟁이 두 달 넘게 흘렀지만 트럼프의 장담에도 이란의 핵 능력은 그대로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미국 정보당국 관계자를 인용해 이란의 핵 프로그램이 전쟁 전과 비교해 큰 변화가 없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이른바 60% 농축 우라늄 440kg은 어디 있는지 파악도 못하고 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는 이 정도면 추가 농축될 경우 핵폭탄 10개를 만들기에 충분한 양이라며 사찰이 중단된 뒤에는 소재를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5: 산속이나 지하동굴, 은신처에서 몰래 활동합니다. 이란은 늘 비밀스럽게 핵 프로그램을 운영해왔습니다.
6: 전문가들은 이란의 호르무즈 봉쇄 이후 관심이 해협 개방에 집중되면서 핵 관련 시설에 대한 미군의 공습도 우선순위에서 제외됐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방공망에 대한 집중 공습으로 이란의 핵시설 방어 능력을 약화시켰다고 주장했지만 미국의 전쟁 명분은 갈수록 힘을 잃고 있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3: 이란이 아랍에미리트를 공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종전에 집착하는 미국이 이를 애써 외면하면서 걸프 지역 동맹국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각 5일 월스트리트저널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휴전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동맹국인 아랍에미리트의 피해를 묵인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아랍에미리트는 이란 미사일과 드론 19발을 격추했다고 발표하며 방공태세를 강화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휴전 위반 여부에 대해 모호한 답변을 내놓으며 사실상 휴전이 유효하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2: 지난달 전 세계 원유 재고가 약 2억 배럴 줄어들며 사상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습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지난달 전 세계 원유 재고가 하루 평균 660만 배럴, 한 달간 총 2억 배럴가량 급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통상적인 월간 변동폭인 100만 배럴 수준을 크게 상회하는 수치입니다.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글로벌 원유 재고가 8년 만에 최저 수준에 근접했다며 특히 휘발유와 디젤 등 석유 제품 재고는 전 세계적으로 45일치만 남은 상태라고 경고했습니다.
3: 보통 농촌에서는 모내기 철이 가장 바쁜 시기입니다.
2: 네, 하지만 치솟은 기름값 때문에 모내기를 해야 하는 농가의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라고 합니다. 임형준 기자입니다.
8: 들녘에서 농부가 이양기를 몰며 이리저리 오갑니다. 이양기가 지나간 곳엔 파릇파릇한 모가 가지런히 자리를 잡습니다. 축구장 45개 규모와 맞먹는 33만 제곱미터 넓이의 논을 모내기 하려면 부지런히 움직여야 하지만 농부는 영 힘이 나질 않습니다. 이란 전쟁 여파로 기름값이 크게 올랐기 때문입니다. 면세 경유와 면세 휘발유 가격은 전쟁 전과 비교해 각각 37%, 27%가량 뛰었습니다. 농번기에 이양기나 트랙터 같은 장비를 가동할 수밖에 없는 농가에선 울며 겨자 먹기로 기름을 채웁니다.
9: 이제 농사 경력이 한 13년 정도 되는데 기름값이 이 정도로 오른 적은 한 번도 없었는데 농가 소득에도 영향을 좀 많이 미칠 것 같습니다.
8: 상황이 이렇다 보니 농가에선 생산비를 줄이려는 데 안간힘입니다. 3.3제곱미터당 80주에서 50주 수준으로 모를 성글게 심는 재배 기술을 활용하는 건데 연구 결과 생산비용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 이 기술을 농가에 적용했을 경우에 경상남도 농업기술원 성과 확산 담당입니다. 재식 밀도를 줄여서 상토와 노동력이 절감하는 효과가
8: 정부도 농가의 유류비 부담을 덜기 위해 추가 경정 예산에 농업용 면세유 유가 연동 보조금 623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만 유정별 금액 한도가 있어 농가의 생산비 부담은 여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11: 이제 남부지방을 시작으로 전국 농촌에서 모내기가 이뤄질 예정이어서 농가들은 본격적으로 고유가의 파도에 맞서게 됐습니다. YTN 임영준입니다.

0: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7,000선을 돌파하며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1: 6,000을 돌파한 뒤 두 달여 만인데요. 초고속 상승에 코스피 시가총액도 6,0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김세호 기자입니다.
2: 개장과 동시에 전 거래일보다 2% 이상 오르며 7,000을 넘긴 코스피. 장중 7,400대까지 넘나들던 코스피는 6.5% 급등한 7,384로 장을 마치며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를 또다시 갈아치웠습니다. 코스피는 지난 2월 25일 첫 6,000선을 넘긴 지 두 달여 만에 코스피 7,000 시대를 열었습니다. 코스피의 가파른 상승세로 장 시작 6분 만에 프로그램 매수를 일시 정지하는 매수 사이드카까지 발동됐습니다. 상승폭은 447.57포인트로 지난 3월 5일 기록한 490.36포인트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큽니다. 미국 반도체 기업들의 투자와 이에 따른 실적 호조의 기대감이 국내 증시에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3: AI 데이터 센터를 미국의 많은 기업들이 지금 짓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메모리나 다양한 반도체가
4: 염승원 LS증권 이사입니다.
3: 수요는 지금 계속 늘기만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가격은 계속 올라가고 그래서 그 반도체 가격이 오르면 당연히 실적은 좋아지겠죠.
2: 특히 시장이 현재 중동 정세의 불안정한 상황보다는 반도체 호황에 더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삼성전자는 장중 27만 원, SK하이닉스는 161만 4천 원까지 오르는 등 장중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고 각각 14.4%와 10.6% 오른 26만 2천 원과 160만 1천 원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외국인이 2조 8천억 원 넘게 순매수한 가운데 코스피 시가총액도 사상 처음으로 6천조 원을 넘겼습니다. 다만 호르무즈 해협 봉쇄의 장기화 속에 물가와 미금리 상승은 코스피의 상승세 지속 여부의 주요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코스피와는 대조적으로 코스닥은 0.29% 내린 1,210에 장을 마쳤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주식 매수 등으로 하락세를 보이며 전 거래일보다 7.7원 내린 1,455원으로 주간 거래를 마쳤습니다. YTN 김세호입니다.
0: 올해 초 코스피는 4,000선에서 출발했지만 상반기에 7,000선까지 앞자리를 3번이나 갈아치웠습니다.
1: 네, 슈퍼사이클, 이 초호황기를 맞은 반도체주가 지수 전체를 강력한 힘으로 밀어올렸는데 업계에서는 8,000 도달도 꿈이 아니라고 전망합니다. 류화룡 기자입니다.
5: 코스피 7,000 달성의 1등 공신은 단연 반도체 투톱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도체 슈퍼사이클을 맞아 1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거뒀고 지난달에는 이란전쟁 와중에도 월간 기중 사상 최대 반도체 수출 실적을 이끈 주역이었습니다. 뛰어난 실적에 풍부한 유동성이 더해지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종목 주가는 올해 들어 각각 121%와 145% 상승했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이 사상 처음 6천조 원을 돌파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종목 비중은 47%에 달합니다. 한 증권사의 올해 1분기 미성년자 고객 계좌 개설 수는 1년 전보다 2.7배나 증가했는데 여기에도 반도체 투톱의 주가 급등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6: 코스피 7,000 시대가 열렸지만 투자 열기가 반도체를 필두로 한 조선과 방산 원자력 등 특정 업종의 대표주로 쏠린 점은 한계로 지적됩니다.
5: 한국거래소의 KRX TMI 지수 상승률을 보면 중대형 지수의 경우 올해 들어 79% 상승했지만 중형과 소형, 초소형 지수는 중대형 지수 상승률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지수가 올랐지만 코스피 상승을 주도한 종목이 없는 투자자들은 소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이달부터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기존 계좌에서 자유롭게 국내 주식을 살 수 있게 됐는데 앞으로 외국인 수급이 늘어나면서 코스피 양극화는 더 심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7: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의 실적 호조세가 지속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애널리스트입니다. 외국인 통합 계좌 시행에 따른 외국인 개인 투자자 매수가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에 집중이 되고 있기 때문에 수급적인 호재 요인이 더해지면서 두 종목의 주가 상승 주도력이 지속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5: 이제 관심은 코스피 8,000 시대도 가능할 것이냐는 점입니다. 신한투자와 하나, 삼성 등 일부 증권사들은 코스피 상단을 8,000선 중반까지 열어놔야 한다는 전망을 내놓았지만 짚어야 할 점은 있습니다. 중동 사태가 다시 위기 국면으로 치달을 수 있고 반도체 업황이 흔들릴 경우 지수 전체가 흔들릴 수 있는 취약점도 있습니다. 더욱이 고유가 여파로 물가 상승세가 예상보다 가팔라지고 있는 점은 기준금리 인상 논의를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YTN 유환홍입니다.
1: 삼성전자가 시가총액 1조 달러를 돌파하며 타이완 TSMC에 이어 아시아 기업으로는 두 번째로 1조 달러 클럽에 입성했습니다. 오늘 오전 삼성전자 주가는 어제보다 11% 넘게 급등한 25만 9,500원을 기록하며 시가총액 약 1조 397억 달러, 우리 돈으로 1,515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로써 삼성전자는 엔비디아와 애플 등에 이어 전 세계 기업 시가총액 순위 12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0: 광주 도심에서 여고생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20대 남성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경찰은 범행 동기 등을 집중 추궁하면서 신상 공개 여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오선열 기자입니다.
8: 어린이날 새벽 혼자

0: 학생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24살 장모 씨는 11시간 만에 자신의 주거지 인근에서 붙잡혔습니다. 범행 직후 자신의 차량을 타고 도주한 장 씨는 무인 세탁소에 들러 피 묻은 옷을 세탁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장 씨의 차량과 100여 미터 떨어진 이곳 풀숲에서 범행이 사용한 흉기를 발견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장 씨는 자살을 결심하고 미리 구매한 흉기라며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장 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계획범죄 여부 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1: 차 타고 돌아다니다가 피해자가 이렇게 집으로 가는 이동 중에
2: 경찰
1: 총알을 본 거예요.
2: 관계자입니다.
1: 여러 가지 가능성을 두고.
0: 경찰은 장 씨에 대해 프로파일러 면담과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추가 조사하고 신상 공개 여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오설입니다.
3: 경기 양주에서 학대 의심 신고로 숨진 3살 아이의 친부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의정부지방검찰청은 오늘 아이의 친부 A씨를 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도 했습니다. 검찰은 친부가 피해 아동이 대소변을 가릴 수 있는데도 기저귀를 차고 소변을 누는 상황에 갑자기 화가 나서 아이의 머리와 턱을 돌침대 바닥과 모서리 등에 부딪히게 하는 등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 아동은 지난달 9일 머리를 크게 다쳐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닷새 만에 숨졌습니다. 경찰이 필리핀 마약 총책 박광렬에게 마약을 공급한 혐의를 받는 최모 씨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 마약국제범죄수사대는 오늘 오후 2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최 씨의 이름과 나이, 얼굴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만 최 씨가 공개 결정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 닷새간 공개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습니다. 일본 대사관 앞에 평화의 소녀상을 둘러싸고 있던 바리케이드가 6년 만에 모두 철거됐습니다. 시민들은 자유로워진 모습의 소녀상을 반겼습니다. 보도에 정영수 기자입니다.
4: 철제 바리케이드를 치우자 소녀상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곳에서 매주 수요 시위를 열어왔지만 제대로 얼굴을 마주하는 건 오랜만입니다.
5: 그리고 마침내 오늘
2: 한경희
5: 우리는
2: 정의기억연대
5: 이 바리케이드를
2: 이사장입니다.
5: 걷어냅니다. 평화의 소녀상이 5년 12개월 만에 시민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4: 2011년 일본 대사관 앞에 처음 세워진 소녀상은 이후 반대 단체 집회로 훼손 우려가 제기되면서 지난 2020년 보호용 바리케이드가 설치됐습니다. 편하게 다가갈 수도 빈 옆자리에 앉을 수도 없었는데 지난 3월 바리케이드 철거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반대단체 대표가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되고 피해자 모욕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위안부 피해자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반대 집회도 뜸해지면서 지난달부터는 임시 개방을 거쳐 마침내 철제 구조물이 완전히 사라지게 됐습니다. 소녀상 주변을 둘러싸고 있던 바리케이드는 설치된 지 6년 만에 완전히 철거됐습니다. 소녀상은 이렇게 시민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6: 사실 바리케이드 때문에 소녀상이 있는 줄도 모르고 지나쳤던 경우가 많았는데, 이렇게 바리케이드가 없는 상태에서 보니까 이제서야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철거가 된게참 다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4: 경찰은 바리케이드 철거 이후에도 인근에 기동대를 배치하는 등 안전관리 조치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YTN 정영수입니다.
7: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조작기소 특검법을 두고 여야가 곳곳에서 충돌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범죄 세탁, 추악한 흉계 등 발언 수위를 높이며 총공세에 나섰는데 민주당은 지방선거 이후에 판단하겠다며 한발 물러섰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8: 지난 40일간의 국정조사 때 그랬듯 전쟁은 법사위에서 또 반복됐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치검찰의 조작기소 정황이 확인된 만큼 특검으로 공소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9: 그래서 특검을 해서 조작기소 혐의 드러났습니다.
10: 김기표 민주당
9: 그러면
10: 의원입니다.
9: 조작기소 혐의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3심 재판까지 다 받게 해야 됩니까?
8: 반면 국민의힘은 누구도 자기 사건의 재판관이 될수 없다는 법치주의 대원칙을 훼손한 위헌 위법 특검 법안이라고 치받았습니다.
11: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10: 윤석열
11: 12개
10: 국민의힘
11: 이렇게
10: 의원입니다.
11: 사건이죠. 이것을 전부 완전 무죄 세탁하기 위한 공소 취소.

0: 법안이다.
1: 집중 질의를 받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특검 법안 취지는 공감한다면서도 시점이나 수사 대상은 수기가 필요하다는 청와대와 같은 대답만 반복했습니다.
0: 국회 법안 논의 과정에서 여야 의원님들께서 좀 깊이 있게 논의해 주시면
2: 정성호
0: 좀
2: 법무부
0: 저희들도
2: 장관입니다.
0: 요망하는 바입니다.
1: 국민의힘은 의원총회와 규탄대회를 잇따라 열고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 대통령도 죄 있으면 감옥 가야 한다는 과거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피켓에 담아 천인공노할 추악한 흉계라고 지적했습니다.
3: 대명천지에 대통령이라고 하는 권력자가
2: 송원석
3: 자신의
2: 국민의힘
3: 권력을
2: 원내대표입니다.
3: 총동원해서 본인의 범죄 기록을 깡그리 지워버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1: 영남권 시도지사 후보 5명도 사법 쿠데타이자 사법 내란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야권의 총공세와 악화하는 여론 속에 민주당은 결국 한발 물러섰습니다. 찬반 투표로 연임이 확정된 한병도 원내대표는 수락연설을 통해 정치검찰의 추악한 민낯을 규명해야 한다면서도 시기나 절차는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겠다고 밝혔습니다.
4: 지방선거 이후에 국민과 당원의 의견을
2: 한병도
4: 수렴하고
2: 민주당
4: 수기
2: 원내대표입니다.
4: 절차를 충분히 거쳐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1: 야권은 대통령 공소 취소 특검법은 중도 무당층 표심을 흔들 확실한 한방이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청와대 앞 현장 최고위원회의 등 여론전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5: 어디까지 가시나요?
6: 살아서 잠까지요.
5: 혹시 닥터 캡슐 전?
6: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7: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8: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워킷만 신어.
9: 워킷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워킷. 워킷 안전화.
10: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조금 전 뉴스에서 전해드린 미국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가 미국과 이란이 종전 합의문 작성을 사실상 마무리했다고 보도했다는 속보는 지연 중계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플러스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1: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이원하 변호사의 사건 X파일.
5: 지난 2016년 미국 캘리포니아에선 4년 동안 친딸을 성폭행한 남성에게 징역 1503년이 선고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또 2020년엔 10년 동안 친딸을 성폭행한 남성에게 징역 723년이 선고되는 일도 있었죠.
6: 1500년? 하긴 지은 죄가 있는데 그 정도는 돼야지.
2: 에이, 그 정도는 놀랄 일도 아니야. 아, 필리핀은 더해.
6: 더하다고? 필리핀은 어떤데?
5: 실제 지난 2010년 필리핀에선 1년 동안 매일같이 자신의 친딸을 성폭행한 남성에게 무려 14,400년의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360차례 범행이 인정됐고 1회당 징역 40년씩 계산된 결과였죠. 더 놀라운 건 이 형량이 오히려 감형된 결과였다는 점입니다. 당초 1심 법원은 이 남성에게 사형을 선고했었죠.
6: 아니 근데 생각해보면 징역 1500년이든 만년이든 어차피 다 못 살고 죽는 거잖아. 무기징역이랑 다를 바가 있나?
2: 상징이란 게 있잖아. 남도 아니고 자기 자식한테 그런 짓을 한 사람에게 사회가 이건 절대 가볍게 볼 범죄 아니다, 본때를 제대로 보여주는 느낌이랄까?
6: 하긴 피해자 입장에서야 어떤 숫자로도 인생이 복구되진 않겠지만 그래도 너무 가벼우면 세상이 자기 고통을 우습게 본다는 느낌이 들 것 같기도 해.
5: 바로 그 지점입니다. 양형이란 그저 단순히 숫자를 매기는 일이 아니죠. 그 사회가 범죄를 얼마나 중하게 보는지 여실히 드러내는 상징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선 자신의 친딸을 40년 동안 성폭행하고 그 사이에 태어난 딸이자 손녀에게까지 같은 범행을 저지른 남성에게 징역 25년이 선고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6: 25년? 천년만년까지 필요 없지만 한 사람 인생을 완전히 무너뜨려놓고 징역 25년이라니.
2: 심지어 딸만 그런 것도 아니고 손녀까지 그랬다는 거잖아.
6: 아, 그 손녀가 사실 생물학적으로 자기 딸이기도 하고. 와, 진짜 이건.
2: 심지어 나는 죄 없다고 항소했다던데?
5: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리고 끝까지 자신의 무죄를 주장한 이 남성의 항변은 과연 법원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졌을까요? 오늘 사건 X파일에서 이 사건의 전말과 법원의 판단까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 X파일 이원아입니다. 오늘은 로엘 법무법인 김정기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7: 안녕하십니까? 로엘 법무법인의 김정기 변호사입니다.
5: 사건의 사실관계부터 차근히 정리해보죠. 구체적으로 어떤 범행이 있었던 건지 사건 개요부터 들어볼까요?
7: 정말 입에 담기도 끔찍한 사건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1985년부터 이 남성의 범행이 시작됐는데요. 당시 처음 피해를 당했던 딸은 초등학교 2학년 아주 어린 나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악몽 같은 범행이 무려 40년 동안이나 이어졌습니다. 법적으로 확실하게 증명할 수 있는 범행 횟수만 최소 277회에 달하는데요. 워낙 옛날 일이라 기록이 안 남는 걸 생각하면 정말 빙산의 일각이겠죠. 딸은 그 기나긴 세월 동안 여러 번 도망치려고 했지만 계속 붙잡혀왔고 그 과정에서 네 번이나 임신과 낙태를 반복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청취자 여러분, 이거보다 훨씬 더 충격적이고 화가 나는 사실이 남아있습니다.
5: 자신의 딸이 그것도 미성년자일 때부터 성폭행해왔고 그 과정에서 임신과 낙태를 반복하다가 결국 출산까지 했는데 이거보다 더 충격적이게 남았습니까?
7: 네. 언론에 따르면 결국 딸이 아버지의 아이를 다시 임신해서 2012년에 딸을 낳게 됩니다. 족보상으로는 손녀지만 핏줄로는 사실 가해자의 친딸이기도 한 거죠. 그런데 이 가해자는 그 아이가 10살도 채 되기 전부터 수년 동안 또다시 성폭행을 저질렀습니다. 아니 도대체 왜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진작 도망치지 않았을까? 이렇게 답답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아주 어릴 때부터 가장 믿어야 할 어른에게 이런 범죄를 계속 당하면 피해자는 아 그냥 순응하는 것만이 나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다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일종의 깊은 무기력에 빠지게 되는 거죠. 하지만 자신의 아이마저 똑같이 끔찍한 일을 당하는 걸 보고 딸은 미치도록 괴로워하다가 결국 사회에 도움을 청할 용기를 내게 된 것입니다.
5: 더 화나는 건 사건이 드러난 뒤 가해자의 태도였거든요. 100만 번 사과를 해도 모자랄 판국에 태도가 아주 가관이었죠?
7: 네, 정말 뻔뻔함의 극치였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구속돼서 재판을 받으면서도 나는 술에 취해서 전혀 기억이 안 난다 라면서 범행을 전부 잡아댔습니다. 심지어 딸이 자기한테 독립할 자금을 안 주니까 앙심을 품고 거짓말로 신고했다. 즉 자기를 무고한 거라고 우기기까지 했습니다. 게다가 평소에 친딸을 마치 자기 아내인 것처럼 대하고 다른 남자 만나는 걸 의심하기까지 했다고 하니 정말 일반인으로서는 상상조차 하기 힘든 태도죠.
5: 기억 안 난다, 뭐 무고다, 심지어 뭐 돈 문제 때문에 그런 거다. 이 정도면 정말 본인이 그렇게 믿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이게 재판 전략인 건지 뭐 워낙 오래된 일이니까 증거가 없을 거다 생각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이 남성의 변호인이었다면 이런 주장을 그대로 고소하셨을 것 같으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7: 저라면은 절대로 그런 식으로 변호하지 않습니다. 이 가해자는 범행 기간이 워낙 40년으로 길다 보니까 옛날 일이라 뚜렷한 증거가 없겠지, 일단 억울하다고 우기만 통하겠지 하는 아주 얕은 생각으로 그런 전략을 쓴 것 같은데요. 하지만 유전자, 즉 DNA 분석 결과라는 확실한 과학적 증거가 있었고 피해자의 진술도 아주 구체적이고 일관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끝까지 거짓말을 고수하는 건 재판장님을 화나게 해서 형량만 높이는 아주 무모하고 어리석은 태도입니다.
5: 법원은 이런 태도를 당연히 더 괘씸하게 보죠?
7: 그렇습니다. 법원은 이 남성이 평범하고 행복하게 살아야 할 모녀의 인생기회를 완전히 빼앗아버렸다고 지적했습니다. 모녀가 평생 서로의 고통을 보면서 살아가야 하는 비극을 만들어 놓고도 범행을 끝까지 부인하며 오히려 딸 탓을 하고 있으니 도무지 양심의 가책을 눈꼽만큼이라도 느끼고 있는지 알 수 없다고 아주 호되게 꾸짖었습니다.
5: 아무튼 결국 이 남성에겐 징역 25년이 선고됐습니다. 가해자 본인도 억울한지 상고를 했다지만 일반인들이 보기에도 탐탁지 않은 형량이거든요. 40년 넘게 범행을 해왔는데 겨우 25년? 이런 반응일 텐데 양형 기준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사건에 적용될 수 있는 기본적인 기준은 어떻게 되고 어떻게 이 형량이 나오게 된 건지 설명을 해주시죠.
7: 우리나라 법원에는 판사님들이 형량을 정할 때 기본적으로 참고하는 양형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원래 친족 간 성폭력은 최대로 무겁게 가중처벌을 해도 10년 정도가 기준입니다. 이 사건을 권고형으로 따져도 보통 10년에서 최대 21년 4개월 사이가 나오는데요.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이 남성의 죄가 너무나도 무겁다고 판단해서 양형 기준을 뛰어넘는 징역 25년이라는 이례적으로 높은 형량을 선고한 겁니다.
5: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만 보면 법원이 기준보다 더 무겁게 본 부분도 있다라는 건데 기간, 뭐 혹은 친족이라는 관계, 세대를 넘어선 범행, 또 범인의 반성 없는 태도, 법원이 특히 더 중요하게 본 대목은 어떤 부분일까요?
7: 가장 보호해줘야 할 아버지가 친딸을 무려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짓밟았다는 점, 그리고 그 악몽이 딸이 낳은 손녀에게까지 이어진 세대를 넘나든 참혹한 범행이라는 점을 재판부는 가장 무겁게 평가했습니다. 거기에다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가 한 짓을 끝까지 부인하고 반성조차 하지 않는 태도까지 합쳐져서 죄질이 이루 말할 수 없이 나쁘다고 결론 내린 겁니다.
5: 그런데 오프닝에서 본 사례처럼 미국이나 필리핀에선 친족 성범죄 뭐 수백 년, 뭐 수천은 심지어는 뭐 만 년이 넘는 징역형이 선고된 사례도 있었잖아요. 변호사님이 보기에도 좀 인상적이다 싶은 사례도 어떤 게 있을까요?
7: 네, 정말 예전 TV 프로인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올 법한 판결들이 많은데요. 2016년에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는 4년 동안 친딸을 성폭행한 가해자에게 무려 징역 1503년이 선고됐습니다. 2020년 미국 다른 주에서도 10년간 딸들을 성폭행한 부부에게 각각 723년, 438년이 선고되기도 했고 심지어 필리핀에서는 1년 동안 360번이나 친딸을 성폭행한 남성에게 성폭행 1회당 징역 40년까지 쳐서 무려 14,400년이라는 어마어마한 징역형이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5: 이렇게 형량의 숫자가 극단적으로 달라지는 이유, 가장 핵심적인 차이는 뭔가요? 나라가 범죄를 대하는 감정, 문화의 차이라든지 아니면 법 체계 자체가 다른 건지도 궁금합니다.
7: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형량을 계산하는 법 체계 자체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범죄를 여러 개 저질렀을 때 그중 가장 무거운 죄 하나를 골라서 거기에 형량을 조금 더 얹어주는 방식을 씁니다. 이걸 가중주의라고 부르는데요. 그래서 아무리 길게 줘도 최대 50년까지만 선고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미국 같은 나라들은 죄를 지은 개수만큼 형량을 더하기로 쭉 합쳐버리는 병과주의를 씁니다. 게다가 형량도 상한선도 없기 때문에 저렇게 몇백 년, 몇천 년이라는 상징적인 숫자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5: 이 사건 말고 다른 사건 하나 더 보자면 친딸의 의붓딸, 처제까지 추행하고 강간을 시도한 남성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 남성은 관련 전과까지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징역 5년은 또만한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있었는데 어떤 사건이었고 어떻게 징역 5년이 나오게 된 겁니까?
7: 아, 이 사건도 참 듣기만 해도 화가 나는데요. 언론에 따르면 50대 남성이 2008년부터 초등학생 의붓딸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하고 자기 친딸에게도 이상한 음란 행위를 강요하며 학대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 2015년에는 자기 처제한테까지 수차례 추행을 하고 강간을 시도했죠. 더 충격적인 건 이 남성이 과거에도 자기 친딸을 성폭행해서 이미 징역 7년을 살고 출소한 전과자였다는 겁니다. 법원도 이 남성이 재범이고 장기간 가족들을 성적 요구의 대상으로 삼았다고 질타하긴 했지만 결국 앞서 말씀드린 양형의 한계 등 여러 이유로 징역 5년을 선고하는 데 그쳤습니다.
5: 만약 미국이나 필리핀이었다면 이 남성 몇 년 나왔을까요?
7: 만약 미국이었다면 아까 말씀드린 병과주의에 따라서 피해자별로 범행 횟수별로 형량이 다 더해졌을 테니 수백 년은 훌쩍 넘었겠죠. 실제 이 기사를 본 네티즌들 중에서도 야 미국 같았으면 징역 200년짜리다 라면서 분노하는 목소리가 아주 컸습니다.
5: 그리고 친족 성폭력 같은 경우 늘 따라붙는 쟁점 가운데 하나가 공소시효거든요. 범죄 특성상 피해자들이 뒤늦게 신고를 겨우 하게 되는 사례들이 많은데 공소시효가 문제되는 경우도 제법 있는 것 같습니다. 시스템이 어떻게 돼 있는지 이런 부분이 뭐 공소시효에 대해서 폐지를 우리가 검토할 만한 부분은 없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7: 아, 지금 우리나라 법을 보면요. 피해를 당할 당시에 나이가 13세 이상에서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였다면 피해자가 어른, 즉 성년이 된 날로부터 딱 7년까지만 공소시효가 돌아갑니다. 다행히 13세가 채 안 된 아주 어린 나이에 당한 성폭행은 2010년 법 개정 이후로 아예 공소시효가 없어지긴 했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10대 때 피해를 입은 많은 분들이 어른이 되어서도 가족이라는 이유로 망설이다가 시효를 놓치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22대 국회에서는 이런 친족 성폭력은 나이 따지지 말고 공소시효를 전면 폐지하자는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런 전면 폐지가 되지는 않는데요. 그런 반대가 있었는데 가장 큰 반대 이유는 바로 다른 범죄와의 형평성 때문입니다. 여성가족부 같은 부처에서도 공소시효를 없애자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살인 같은 다른 중범죄와 비교했을 때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밝혔거든요. 하지만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는 형평성만 따지다가는 폐쇄적인 가족 안에서 범죄가 꽁꽁 숨겨지고 피해자가 뒤늦게 신고할 수밖에 없는 이 범죄의 진짜 심각성을 놓치게 된다라며 폐지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5: 사건 X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곡으로 캐롤린 크루거의 You Call It Love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X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이 메시지는 2025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지 습관을 바꾸는 아름다운 책임만 다했다면,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1: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2: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요즘 일교차 주의하셔야 하는데 내일 영남권은 기온차가 더 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서울 12도, 대전 10도, 부산 13도에서 출발하겠고요. 낮 최고기온은 서울 20도, 광주 24도, 대구는 27도로 예상됩니다. 오후에 중부지방과 전북 서부지역은 5mm 내외의 비가 오겠습니다. 이제 정체에서 서행으로 흐름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자동차 전용도로 위로 용산에서 마포 가는 길, 여의도와 강서 지역에서 서행 중이고 성수와 중랑구 쪽도 아직 교통량 많습니다.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방향 성수분기점에서 월릉분기점 구간 서행 중입니다. 강변북로 일산 방향 동작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서행하고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반포대교에서 가양대교 구간 정체고 하남 방향 동호대교에서 청담대교까지 서행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정체는 풀렸고 이제 작업 구간 시작된 곳이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동김천 나들목에서 김천휴게소 구간 작업 중입니다. 부산 방향은 신갈분기점 부근에서 수원까지 서행하고 있고요. 남이분기점에서 청주분기점 구간 3차로와 4차로에서 공사 중입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0: 한 달에 보험료가 왜 이렇게 많이 나가지? 지금 쓸 돈도 없는데.
1: 매일 오후 4시 20분 굿모닝 굿나이프에서 무분별하게 가입한 여러 금융상품들을 확실히 정리해드립니다. 재무설계 전문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이프와 함께 있는 돈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 챙겨가세요.
2: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3: 안녕하십니까? 저녁 8시 뉴스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선박의 탈출을 돕는 해방 프로젝트를 시행 하루 만에 잠시 중단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란과의 협상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4: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군사작전 종료와 해방 프로젝트로의 전환을 선언한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돌연 중단 선언을 한 건데 협상에 실제로 진전이 있는 건지 주목됩니다. 박영진 기자입니다.
5: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5일 SNS를 통해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인 상선들의 탈출을 돕는 해방 프로젝트를 잠시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란과 최종 합의를 위한 큰 진전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파키스탄 등 주변 국가들의 요청과 미국이 거둔 엄청난 군사적 성과 등도 고려됐다고 말했습니다. 이란의 자금줄을 차단하는 해상 봉쇄 조치는 유지하겠다고 밝혔는데 남은 협상 과정에서 이란에 대한 압박을 이어가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6: 봉쇄 조치는 놀라울 정도로 효과적이었습니다. 강철처럼 견고합니다. 아무도 이 봉쇄 조치에 도전하지 않을 겁니다. 제 생각에는 아주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건 이란이 합의를 원한다는 점입니다.
5: 트럼프 대통령의 해방 프로젝트 중단 선언은 이번에도 깜짝 발표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 불과 몇 시간 전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장대한 분노 군사작전은 끝났다며 해방 프로젝트로의 전환을 선언했습니다.
6: 이란에 대한 군사작전, 장대한 분노는 마무리됐고 목표도 달성했습니다. 우리는 상황이 더 확대되기를 원하지 않으며 우리는 평화의 길을 선호합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입니다.
5: 다만 루비오 장관 역시 해방 프로젝트는 공격이 아닌 방어적 성격이라는 데 방점을 찍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선의로 해협에 갇힌 다른 나라의 선박 구출에 나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그러나 호르무즈 봉쇄가 세계 경제에 타격을 주고 장기적으로는 미국 경제에도 영향을 준다는 점도 시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기존 주장과 달리 호르무즈 해협에 얽힌 미국의 전략적 이익을 인정한 셈입니다. 양측의 무력 행사로 호르무즈 긴장을 한껏 고조시켰던 해방 프로젝트가 이틀 만에 중단되면서 이란과의 협상이 물밑에서 진전이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트럼프가 이란을 향한 군사적 압박 수위를 조절하며 또 한 번 최종 합의를 향한 승부수를 던졌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3: 미국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는 미국과 이란이 전쟁을 끝내고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틀을 담은 한 페이지짜리 합의문 체결에 사실상 근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 페이지짜리 양해각서에는 전쟁 종식과 세부 핵 협상의 기본 원칙을 담은 14개 항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악시오스는 현재 백악관이 핵심 쟁점에 대한 이란 측 답변이 48시간 내 도착하기를 기다리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해방 프로젝트를 중단한 것도 이번 협상의 진전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4: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 있던 프랑스 해운사의 화물선 한 척이 어제 저녁 피격돼서 승무원 여러 명이 다쳤다고 외신들이 전했습니다. 프랑스 해운 대기업 CMA CGM은 자사선박 샌 안토니오가 5일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다가 공격의 표적이 된 것을 확인했다고 알자지라 방송 등이 보도했습니다. 이 회사는 승무원 부상자가 발생하고 선박에 손상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3: 미국과 걸프 지역 동맹국이 이란에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요구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내용의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다시 추진합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이란의 선박 공격 중단과 인도주의 통로 구축 협력을 골자로 한 새 결의안 초안을 공식 제안했습니다. 지난달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됐던 점을 고려해 이번 결의안은 군사행동 관련 문구는 빼고 인도적 지원 필요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보완됐습니다. 호르무즈협 봉쇄와 휴전협상의 갈림길에서 이란 외무장관이 뒷배인 중국을 찾았습니다.
4: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을 앞두고 중동 평화 중재와 타이완 문제 사이 빅딜도 주목됩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7: 이란 외무장관이 중국의 초청에 응해 베이징을 찾았습니다. 양국 외교수장의 공식 회담은 중동 전쟁 발발 이후 처음입니다. 미국과 호르무즈 해협 이중 봉쇄로 대치하며 휴전의 갈림길에 선 와중에 성사된 자리입니다.
6: 전면적인 휴전이 시급합니다. 전쟁 재개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협상을 계속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입니다. 중국의 입장에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휴전 협상이 시작됐습니다. 이란 이슬람 공화국은 늘 강조해왔습니다. 박사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입니다.
7: 이번 회담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계기 담판을 앞둔 시점에 이루어진 것이기도 합니다. 미국은 이란산 석유 90%를 우회 수입하는 중국 민간 정유사 제재와 유조선 나포로 압박해왔습니다. 이란의 돈줄을 죄면서 중국을 견제하는 동시에 중재 역할을 독촉한 셈입니다. 뒷배인 중국의 설득으로 휴전 협상이 타결된다면 트럼프는 전쟁을 매듭짓고 방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0: 역봉쇄를 계속해 이란 원유 수입 의존도 8%인 중국에 협상 무기로 쓸수 있습니다.
1: 중국이 이란에 이런 메시지를 전했길 바랍니다. 중국은 수출 주도 경제입니다. 협봉쇄 중단은 중국의 이익에도 부합합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입니다.
0: 반대로 중국도 이란 설득을 지렛대 삼아 타이완 문제 등에서 미국의 양보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파키스탄에서 실패한 중재에 성공한다면 국제사회에서 존재감이 한층 더 커지게 됩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2: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화물선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단독으로 움직이다가 이란의 공격을 당한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석유 43%를 조달한다고 말하다가 한국 선박이 공격당했다면서 한국 선박에 대열이 없었고 혼자 행동하기로 한 거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선박은 박살났지만 미국이 보호하던 선박은 공격당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3: 호르무즈 해협에서 폭발 화재 사고가 난 남우호의 선사 HMM은 당시 선박이 이란의 통제선 밖에 정박하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HMM 관계자는 YTN과 통화해서 사고가 발생한 지난 4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제 구역을 넓혔지만 남우호가 그 안에 있지는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다른 선박 수백 척도 통제선 주변에 머물고 있었던 만큼 남우호가 단독으로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2: 내일 국회에서 진행되는 39년 만에 개헌안 표결을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개헌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불법 기업을 막자는 개헌에 반대하는 건 불법 기업을 옹호하는 것 아니냐며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4: 1987년 이후 처음 이뤄지는 개헌안 국회 표결을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은 현행 헌법이 40여 년 동안 제자리 걸음이라고 지적했습니다.
5: 세상이 변했는데 덩치는 커졌는데 옷이 맞지 않는다. 그럼 옷을 좀 고칠 필요가 있지 않냐.
4: 정치적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전면 개헌보단 합의되는 부분부터 고치는 것이 현실적, 실용적이라고 강조했는데 대통령의 개헌 선포 권한을 축소하는 조항에 대해선 어떤 국민이 이를 반대하겠느냐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5: 그 반대하는 사람이 조금 있을 수는 있죠. 그 사람들은 불법 개헌 옹호론자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4: 다른 핵심 내용인 5.18 부마 항쟁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역시 여야가 모두 언급했던 만큼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방선거 전 개헌 반대를 당론으로 유지하고 있는 국민의힘을 향해 개헌에 동참해달라고 재차 호소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민주당도 개헌 국민투표 자체를 막는 건 권리 침해이자 국민의 수준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거들었습니다. 반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당론 반대를 못 박았다며 여권이 공소취소 특검 등 위헌적 행태 속에 개헌을 입에 담는 건 모순이라고 맞받았습니다. 나경원 의원도 이 대통령의 발언은 비열한 겁박이라며 선거용, 야당 분열용 개헌 시도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다른 정당은 모두 이번 개헌에 합의한 만큼 개헌안 통과를 위해선 국민의힘에서 최소 12표 이상의 찬성표가 나와야 하는 상황입니다. 당론을 거스른 찬성표가 무더기로 나올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예측도 나오는 가운데 39년 만에 개헌 시도가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됩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2: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조작기소 특검법을 두고 여야가 곳곳에서 충돌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범죄 세탁, 추악한 흉계 등 발언 수위를 높이며 총공세에 나섰는데요. 민주당은 지방선거 이후에 판단하겠다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보도에 양동훈 기자입니다.
6: 지난 40일간의 국정조사 때 그랬듯 전쟁은 법사위에서 또 반복됐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치검찰의 조작기소 정황이 확인된 만큼 특검으로 공소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7: 그래서 특검을 해서
1: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7: 그러면 조작기소점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3심 재판관이 다 바뀌어야 됩니까?
6: 반면 국민의힘은 누구도 자기 사건의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법치주의 대원칙을 훼손한 위헌 위법 특검 법안이라고 치받았습니다.
8: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1: 윤상현 국민

0: 국민의힘
1: 예,
0: 의원입니다.
1: 28개 사건이죠. 이것을 전부 완전 무죄 세탁하기 위한 공소시효 법안이다.
2: 집중 질의를 받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특검 법안 취지는 공감한다면서도 시점이나 수사 대상은 수기가 필요하다는 청와대와 같은 대답만 반복했습니다.
3: 국회 법안 논의 과정에서
0: 정성호 법무부 장관입니다.
3: 깊이 있게 논의해 주시길 좀 저희들도 요망하는 바입니다.
2: 국민의힘은 의원총회와 규탄대회를 잇따라 열고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 대통령도 죄 있으면 감옥 가야 한다는 과거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피켓에 담아 천인공노할 추악한 흉계라고 지적했습니다.
4: 개명천지에
0: 송환석 국민의힘
4: 대통령이라고 하는
0: 원내대표입니다.
4: 권력자가 자신의 권력을 총동원해서 본인의 범죄 기록을 깡그리 지워버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2: 영남권 시도지사 후보 5명도 사법 쿠데타이자 사법 내란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야권의 총공세와 악화하는 여론 속에 민주당은 결국 한발 물러섰습니다. 찬반 투표로 연임이 확정된 한병도 원내대표는 수락연설을 통해 정치 검찰의 추악한 민낯을 규명해야 한다면서도 시기나 절차는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겠다고 밝혔습니다.
5: 지방선거 이후에 국민과
0: 한병도
5: 당원의
0: 더불어민주당
5: 의견을 수렴하고 수기 절차를 충분히 거쳐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2: 야권은 대통령 공소시효 특검법은 중도 무당층 표심을 흔들 확실한 한방이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청와대 앞 현장 최고위원회의 등 여론전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6: 서울시장 선거전이 치열해지면서 민주당 정원호,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 사이 푸들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또 평택을에서는 과거 발언을 둘러싼 범여권 주자들의 신경전이, 부산 북갑에서는 단일화를 놓고 분열상이 포착됐습니다. 김다연 기자입니다.
7: 서울시장 선거의 최대 화두, 부동산입니다. YTN에 출연한 민주당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는 매년 8만 호씩 주택을 공급하겠다더니 반도 못했다면서 전월세 폭등 책임을 오세훈 후보에게 돌렸습니다. 자신은 시민 삶을 지키는 행정가가 되겠다며 정쟁하지 말자고도 했습니다.
8: 이재명 대통령 혹은 민주당과 싸우는 것이 아니고
0: 정원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8: 시민의
0: 후보입니다.
8: 불편함과 싸워야 된다.
7: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부동산 지역 시민대책회의를 출범시켜 정부 여당 정책을 파고들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집을 통치수단으로 삼았다며 선거가 끝나면 실거주 1주택자도 가차없이 보유세 폭탄 통지서를 받을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9: 수천 세대 대단지에
0: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입니다.
9: 영권이라는 믿기지 않는 초현실적 사태가 현실이 되고 있고
7: 캠프 사이 신경전도 고조되고 있는데 오세훈 후보 측이 특검법에 침묵하는 정 후보를 대통령의 푸들이라고 비꼬자 정 후보 캠프는 용산의 푸들이 거울 속 본인 모습에 짖느냐고 받아쳤습니다. 경기 평택을 재선거도 신경전이 위태롭습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후보는 여권 적자라고 호소하고
10: 저 조국이 이재명 대통령의
0: 조국 조국혁신당 경기 평택을 재선거 후보입니다.
10: 평택의 압도적 자산을 하나로 연결시키겠습니다.
7: 나아가 민주당 김용남 후보의 과거 발언을 집요하게 파헤치고 있습니다.
11: 물론 뭐 2등, 3등
0: 김용남 더불어민주당 경기 평택을 재선거 후보입니다.
11: 선거 전략상 당연해 보이는데
7: 국민의힘 유의동 후보는 어느 김용남이 진짜냐며 이른바 철새 이력을 파고들었습니다. 부산 북갑에서는 야권 단일화를 두고 꿈깨라는 등 장외 기싸움이 한창입니다. 공교롭게도 오는 일요일 민주당 하정우, 국민의힘 박민식, 무소속 한동훈 후보가 나란히 개소식을 진행합니다. 장동혁 대표는 박민식 후보 캠프로, 친한계는 한동훈 후보 캠프로 갈 계획이라 이른바 해당 행위를 둘러싼 보수 진영의 긴장감도 심화하는 모습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6: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국회의원 재보선 지역 4곳 정도의 후보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 KBS 라디오에서 제3당이 선거에 출마하는 건 상당한 결심과 전략적인 판단을 요구한다며 끝까지 조심스럽게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수도권 지역에 후보를 내겠다고 했는데 오자구도가 된 경기 평택을에 대해서는 조국 후보 같은 사람에게 좋은 일을 해야 하는지 전략적인 판단을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12: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 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 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합성 목재 예스팀바. 경동산업 주식회사.
13: 지금까지 뉴스케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14: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15: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16: 반갑습니다. 경기도의 의장 김진경입니다. 누군가의 하루를 지키는 일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가족의 안부를 묻고 서로의 곁을 지키는 시간 속에 우리의 삶은 더 따뜻해집니다. 경기도에는 도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루가 흔들리지 않도록 보이지 않는 곳까지 더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오늘의 일상이 내일의 희망이 되는 경기도를 위해 도민 곁에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17: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18: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19: 안녕하세요. 독서치유심리학자 김영아입니다. 저의 어린 시절을 대표하는 단어는 상처와 열등감입니다. 어려운 가정형편, 태어난 지 한 달 만에 갖게 된 안면기형, 12살에 겪은 끔찍한 기차사고. 참 힘들었지만 불행했던 경험은 다른 이들의 아픔을 깊이 이해하고 치유하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축제 같은 기념일이 이어지는 5월, 어떤 분들에게는 상대적인 박탈감과 열등감이 더 크게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그럴 땐 기억해 주세요. 책의 가치는 겉표지의 화려함보다 그 안에 담긴 진실한 문장에 있다. 책의 첫 장이 슬프다고 해서 결말까지 슬픈 것은 아닙니다.
18: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와 안실련이 함께합니다.
20: 듀엣토의 더 클래식.
21: 5월 6일 수요일 듀엣토의 더 클래식 첫 곡입니다.
22: 데뷔시의 베르가마스크 모음곡 중에서 세 번째 곡 달빛, 조성진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0: 5월 6일 수요일 듀엣 웨더 클래식. 안녕하세요. 저는 듀엣 도유슬기.
1: 전 백인태입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드뷔시의 베르가 마스크 모음곡 중에서 세 번째 곡 달빛, 조성진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0: 지난 4월 29일 서울 대학로 예술가의 집에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클래식 음악 장르 생태계 관객조사 결과 보고서가 공개됐습니다. 문화 관련 정보기관에서는 매년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조사와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보고서는 클래식 음악 분야를 독립적으로 들여다본 최초의 공적 통계조사라고 하네요.
1: 어떻게 조사한 건가요?
0: 2023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최근 3년간 국내 클래식 공연을 최소 1회 이상 관람한 관객 2,44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1: 결과가 궁금합니다.
0: 국내 클래식 시장은 피아니스트 조성진, 임윤찬 두 슈퍼스타가 주도하는 양강 구도인 동시에 롱테일 현상이 뚜렷한 탄탄한 시장으로 진화하고 있다. 이렇게 결론이 나와 있는데 저도 어려운 것 같아요. 아무래도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롱테일 현상,

0: 받지 못하는 다수가 핵심 소수보다 더 큰 가치를 낸다는 것입니다.
1: 적혀 있는 걸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선호하는 국내외 클래식 음악가를 묻는 항목에서 1위는 조성진, 2위는 임윤찬. 전체 2206회 대답 중에서 5회 이상 언급된 65명을 추렸을 때 두 아티스트 언급 비율은 56%에 달하고요. 그 뒤를 이어서 3위부터 10위까지는 양인모, 손여름, 김선욱, 정명훈, 크리스티안 진메르만, 조수미, 선우예권, 백건우가 차지했습니다. 연구팀은 3위에서 10위까지의 8명은 두 슈퍼스타와 비교하면 큰 차이를 보이지만 의미 있는 영향력을 가진 가장 핵심 집단이라고 평가했어요.
0: 그리고 상위권 뒤로도 나머지 53명의 음악가들이 낮은 빈도로 길게 이어지는 분포를 보였다고 하는데 보고서는 이렇게 결론 내리고 있습니다. 승자 독식이 아닌 롱테일로 이어지는 구조, 조성진, 임윤찬 이후 충분히 다음 스타들이 양산될 가능성이 높은 시장이라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슈퍼스타로 유입된 신규 관객의 내부 분화가 동시에 이루어지며 시장이 확장 국면에 있다는 분석이라고 합니다.
1: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거네요. 조성진, 임윤찬 같은 슈퍼스타 덕분에 신규 관객이 영입되고 덕분에 음악 시장이 확장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니까 모두를 좋아해지고 있다라는 결론.
0: 그렇죠. 근데 이게 진짜 옛날에 비해서 이 여기에 성악가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아유. 지금 다 거의 피아니스트와 연주자들인데 맞아요. 성악가는 지금 조수미 선생님 한 분 계신 것 같은데
1: 언제적인데 아직도 그죠?
0: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1: 그래도 뭐 피아노 스타들이 많이 나오니까 좋네요.
0: 그렇죠. 앞에서 조성진의 연주를 들었으니까 이번에는 임윤찬의 연주를 듣고 이야기를 이어가보죠.
1: 바흐의 골드베르크 변주곡 중 아리아, 임윤찬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0: 바흐의 골드베르크 변주곡 중 아리아, 임윤찬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오늘은 4월 29일에 공개된 클래식 음악 장르 생태계 관객 조사 결과 보고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 다른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0: 클래식 공연 주 소비층도 있었습니다. 여성 30대에서 50대 화이트 칼라 직업군으로 확인됐다고 하네요.
1: 그러니까 이 세대의 여성이 많다는 것이 정확하게 확인된 거네요.
0: 클래식 관객이 타장르의 배타적이라는 기존 인식은 실제와 달랐고요. 응답자의 95% 이상이 다른 장르도 좋아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선호 장르는 뮤지컬 46.8%, 영화 드라마 사운드 트랙 46.1%, 재즈 43%.
1: 근데 저는 이럴 것 같아요. 뮤지컬에 있으신 분들이 거기 뮤지컬에서도 피아노를 하면서 하는 극들이 꽤 많거든요.
0: 피아노를.
1: 네.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와, 피아니스트 그리고 위인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잖아요.
0: 많이 하죠. 클래식
1: 그러면 그 많고. 음악가들을 보면서 궁금해지는 거야.
0: 보죠.
1: 그리고 이제 또 피아노 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뮤지컬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 보고. 그래서
0: 많죠.
1: 이렇게 돌고 도는 것 같고 영화 드라마 사운드 트랙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지금 벌써 좋아하는 클래식들 스타들을 보니까 약간 피아노 위주거든요.
0: 피아노 위주죠.
1: 그러니까 그런 약간 다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0: 맞아요. 제일 접하기 쉬운 게 또 피아노다 보니까.
1: 네. 이 좋아하는 연주자 말고 단체는 또 어떻게 나왔는지 궁금해요.
0: 아, 그런 게 있죠. 선호하는 교향악단, 실내악단. 1위가 서울시향, 2위가 KBS 교향악단. 이건 아마 당연한 결과일 것 같고요. 근데 서울시향이 KBS 교향악단을 거의 두 배 가까울 정도로 앞선 것은 주목할 만한 점이라고 합니다.
1: 그 정명훈 선생님이 서울시향에
0: 오래 계셨죠. 오래 계셨죠.
1: 그러면 이미 1등이라는 게 그죠? 이 야판 스베덴이 서울시향을 완전히 맡았고 서울시향의 관객 수가 크게 늘었습니다. 올해부터 근데 정명훈 씨가 KBS 교향악단을 맡게 됐어요. 다음 조사 때는 결과가 이렇게 두 배 나지 않을 것 같아요.
0: 이게 바뀌면은 교향악단 문제가 아니라 지휘자의 덕인데요.
1: 그렇죠, 그렇죠. 근데 축구도 그렇잖아요.
0: 검독의 역할이 되게 크죠.
1: 아니 갑자기 1등을 했다가 1등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퍼거슨 이후에 우승이 없잖아요.
0: 그러니까요.
1: 이게 말이 돼요?
0: 진짜.
1: 부동의 1위를 했던.
0: 신기해요.
1: 진짜로.
0: 자, 그럼 음악 듣고 오늘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야판 치베덴이 지휘하는 서울시향의 연주 준비했습니다. 이들은 말러 교향곡 전곡 녹음을 진행 중인데요. 그중 한 곡입니다. 말러의 교향곡 1번 중 2악장, 야판 치베덴이 지휘하는 서울시향의 연주입니다.
1: 저희 내일 목요일 뿌띠 듀더클로 돌아올게요.

0: 조인서 변호사의 상담소.
1: 매일 아침 눈을 뜰 때 딱 한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오늘 이 사람을 어떻게 기쁘게 해줄까? 그 생각 하나가 하루를 버티는 힘이 될 겁니다. 결국 행복은 나를 위한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누군가를 위해서 살아갈 때 나도 모르게 더 단단해지는 게 우리 사람이니까요. 오늘도 그런 마음으로 찾아와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도 활짝 문 열었어요. 저는 변호사 조인섭입니다. 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이준환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이준환 변호사입니다.
1: 오늘의 고민사연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결혼 5년차 맞벌이 부부입니다. 저희는 커리어를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결혼하기 전부터 아이를 갖지 않기로 했습니다. 재산도 철저히 따로 관리해왔어요. 생활비와 아파트 매수 자금만 공용 계좌에 반반씩 넣는 방식이었죠. 그런데 시어머니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서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애도 없고 돈 관리도 따로 하면 집안 꼴이 뭐가 되겠니? 라며 남편을 강하게 몰아세우시더니 저희 부부가 함께 모아둔 아파트 매수 자금을 투자해서 불려주시겠다면서 억지로 가져가신 겁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저는 남편에게 따졌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사과는커녕 엄마가 남이야? 다 잘 되라고 하시는 건데 웬 유난이야? 라고 하더라고요. 더 기가 막힌 건 제가 돈을 돌려받고 싶다고 한 말을 쪼르르 시어머니에게 전했다는 겁니다. 그 말을 전해들은 시어머니는 애도 안 낳으면서 돈 욕심만 많아서 내 아들 등골을 빼먹는다라고 하셨고 급기야 친정 부모님께 전화를 걸어서 저를 비난했습니다. 결국 저는 오만정이 다 떨어져서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남편은 짐을 싸서 본가로 들어갔죠. 그런데 남편이 나간 뒤 더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출근하고 없는 시간에 시어머니가 수시로 도어록 비밀번호를 누르고 제 집에 들어오는 겁니다. 아들 물건을 챙겨가야 한다는데 사전에 어떤 연락이나 허락도 없었습니다. 저 혼자 사는 집에 마음대로 드나든다고 생각하니까 하루도 마음을 놓을 수 없습니다. 얼른 이 관계를 정리하고 싶은데 너무 골치가 아픕니다. 남편에게 재산 이야기를 꺼내자 우리 나이도 없고 소득도 각자 관리했는데 나눌 재산이 어디 있냐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현재 전세 계약과 대출은 모두 제 명의이고 대출 상환도 제가 훨씬 더 많이 해왔습니다. 아이를 키우지 않았다라고 하는 점이 재산 분할에서 저에게 불리하게 작용할까요? 시어머니가 제 허락 없이 집에 들어오는 문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을 만나봤습니다. 사연자분은 아이를 갖지 않기로 한 딩크족이었고 또 재산도 철저하게 분리해 오셨어요. 요즘 이런 부부들 많죠?
2: 네, 요즘에 이런 딩크족 부부들이 많이 있으신데요. 이런 부부의 결정을 다른 가족들이 존중해 주신다면 큰 문제가 없는데
1: 네.
2: 보통 가족들이 개입하면서 갈등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1: 그렇죠. 부모님들이 참지 않으시죠. 지금 사연자분의 시어머니도 그런데 시어머니의 폭언 이거 우선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2: 네. 시어머니의 폭언도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시어머니는 남편분의 직계존속에 해당하는데요.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도 민법에서 재판상 이혼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네.
2: 다만 폭언이 있었다고 무조건 이혼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1: 네.
2: 법원에서 그 폭언의 정도가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참으로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해야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1: 네.
2: 이 사연에서는 시어머니가 사연자님과 친정 부모님에게까지 연락해서 심한 폭언을 하셨기 때문에 이혼 사유가 된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그렇군요. 지금 이 부부 재산 따로 관리해 왔습니다. 그러면 이혼할 때 재산 분할이 이루어질까? 이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그럼 이혼하면 각자 번 돈 각자 가져가게 되는 걸까요?
2: 아니요. 각자 번 돈을 각자가 가져

0: 그렇게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1: 네.
0: 부부가 소득을 각자 관리했다고 해도 혼인 중에 올린 소득과 이를 바탕으로 형성한 재산은 일단 부부 공동 재산으로 보게 됩니다.
1: 네.
0: 그리고 사연에서 재산을 관리한 방법을 보면 부부가 각자 재산을 완벽하게 분리해서 관리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생활비와 아파트 매수 자금을 함께 모아서 관리를 한 것처럼 보이고요.
1: 그렇죠.
0: 네, 혼인 기간도 5년이나 되기 때문에 이 사건은 통상적인 재산분할로 부부 공동 재산을 청산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1: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갈등의 폭발이 시어머니가 아파트 매수 자금을 가져간 거거든요. 이거 이렇게 시어머니가 가져간 아파트 매수 자금, 이것도 분할 대상이 될까요?
0: 네, 시어머니가 부부가 함께 모은 아파트 매수 자금을 가지고 갔다고 해도
1: 네.
0: 그 돈은 부부가 보유하는 것으로 추정해서 분할 대상인 재산에 포함이 될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 중에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신청 같은 증거 신청 절차를 통해서 거래 내역을 확인하신 다음에
1: 네.
0: 시어머니가 가져간 아파트 매수 자금의 액수를 특정하고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1: 그러면 그 시어머니가 가져간 돈도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고 했을 때 이거를 사연자분이 직접 돌려받을 수 있는 걸까요?
0: 돈을 직접 돌려받는 방법으로는
1: 네.
0: 재산분할 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회행위 취소권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1: 네.
0: 그런데 이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남편이 재산분할을 해주기 싫어서 의도적으로 자신의 어머니에게 돈을 보냈어야 합니다. 네,
1: 그렇군요.
0: 그런데 이 사연을 보면 시어머니가 돈을 가져간 것이 갈등의 시작이 되어서 이혼을 결심한 것으로 보이고요. 이혼 얘기가 나오던 중에 남편이 재산분할을 안 해주려고 어머니에게 돈을 증여한 것으로 보이진 않기 때문에
1: 네.
0: 사회행위 취소로 해결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방법으로 돈을 돌려받지 못하시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돈 자체가 분할 대상에 포함돼서 재산분할금을 산정하는 데 반영이 될수 있기 때문에
1: 네.
0: 돈을 돌려받지 못해서 재산분할금이 적게 인정받을 것 같다는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1: 네. 그러면 지금 사연자분이 또 걱정하는 거는 두분 사이에 아이도 없습니다. 또 맞벌이 하면서 살림도 안 하셨어요. 게다가 남편은 그러니까 나눌 재산이 없다 이런 논리를 펼치고 있거든요. 아이도 없고 살림도 안 했다. 이거 재산분할에 불리하게 작용이 될까요?
0: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네, 우선 출산과 육아가 여성만의 의무여서 그걸 하지 않은 게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것도 아니고요.
1: 네.
0: 네, 만약 아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육아는 공동으로 하는 것이지 당연히 엄마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1: 네.
0: 출산과 육아를 하지 않은 것이 재산분할 비율을 산정하는데 불리하게 작용될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연자님과 남편분의 소득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일단 소득이 비슷하다고 전제했을 때
1: 네.
0: 생활비나 아파트 매수 자금을 반반씩 부담하면서 한편 전세 대출금은 사연자님이 더 많이 상환해 오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오히려 사연자님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 그렇군요. 그러면 이혼 이야기할 때 위자료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상황에서 시어머니한테도 위자료 청구할 수 있나요?
0: 네, 시어머니의 부당한 대우가 원인이 돼서 혼인 관계가 파탄이 된다면 시어머니에게도 위자료 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아무래도 시어머니는 혼인관계의 직접 당사자는 아니고
1: 네.
0: 시어머니의 부당한 대우가 혼인 파탄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는지 또 시어머니의 행동이 사연자님에게 얼마나 큰 정신적 고통을 주었는지를 입증하는 것이 그렇게 쉽진 않기 때문에 시어머니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한다고 해서 꼭 받아들여진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1: 네. 그러면 사연자분 입장에서는 시어머니가 지금 수시로 집에 들어오는데 이거는 막을 수 있냐? 이거를 물으세요.
0: 네, 안타깝게도 시어머니가 집에 오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막는 것은 어렵습니다. 네,
1: 그렇군요.
0: 일단 남편이 잠시 집을 나가서 본가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해도 아직 공동 주거자의 지위가 박탈되었다고 볼 정도는 아니고요.
1: 네, 아직 부부니까요.
0: 네, 그리고 시어머니가 찾아오시는 것에 공동 주거자인 남편의 승낙이 있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1: 네.
0: 시어머니가 집에 오시는 것을 주거침입으로 신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막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0: 네, 이 사연과 유사한 사례에서도 주거침입죄가 인정되지 않은 경우가 있기도 했습니다.
1: 네.
0: 네, 그렇기 때문에 우선 남편분과 주거 분리 문제로 대화를 나누셔서 합의점을 찾는 것을 시도해 보셔야 할것 같고요. 시어머니가 불쑥불쑥 찾아오시는 것은 명확히 반대 의사를 고지하시고 현관 비밀번호도 바꿔보신 뒤에 그래도 계속 찾아오신다면 경찰에 신고를 해서 협조를 구하시는 방법을 한번 시도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그럼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보자면 각자 돈 관리를 했다라고 하더라도 혼인 중에 모은 아파트 자금은 부부 공동재산

0: 아니기 때문에 분할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딩크족이라서 육아를 안 했다라고 하더라도 아내분이 전세 대출을 더 많이 상환한 점은 재산 분할에서 유리하게 작용이 됩니다. 지금 시어머니가 억지로 가져간 아파트 자금 재산 분할에 포함돼서 청구될 수 있고요. 시어머니가 지금 일방적으로 집을 출입하고 있는데 명확히 거부 의사를 밝히고 비밀번호를 바꾸신 뒤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들어오려고 한다면 경찰 차례 신고하실 것을 권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이준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이슈를 법으로 한 입에 쏙 잡학상식도 쏙쏙 이슈로 쏙 시간입니다. 서울 강남의 한 초등학교 인근 건물에 이른바 사이버 룸사롱이라고 불리는 성인 방송 스튜디오가 입주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의 민원이 쏟아지고 있지만 현행법상 뚜렷한 제재가 어렵다는 점에서 더 큰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문제가 된 곳은 초등학교에서 불과 100여 미터 떨어진 건물입니다. 이곳에는 여러 인터넷 방송 진행자들이 출연을 해서 선정적인 춤이나 자극적인 행동을 하고 후원금 순위를 경쟁하듯 보여주는 이른바 엑셀 방송 전문 스튜디오가 입주해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 건물이 학교 경계 200m 안쪽, 그러니까 교육환경 보호구역에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해당 업체는 스튜디오 대업으로 등록이 돼 있어서 현행 교육환경법상 제한 업종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 스튜디오 내부에 밀폐된 유흥 공간이 확인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유로 청소년 유해 업소로 보기도 어렵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결국 구청과 경찰은 건물 밖 흡연을 자제하고 출연자들의 외출 복장에 주의해달라고 요청하는 데 그쳤습니다. 하지만 학부모들은 학교 앞에서 성인 방송 스튜디오가 운영되는 것 자체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도 아이들이 선정적인 모습에 노출되는 것만으로도 심리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며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시대의 변화에 맞춰 유해 환경의 기준을 재정비하는 법적 보완이 시급해 보입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합니다. 끝곡으로 잔나비의 초록을 거머쥔 우리는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YTN FM.
1: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내일은 전국 하늘 흐리겠습니다. 오후에 중부지방과 전북 서부지역은 5mm 내외의 비가 오겠습니다. 비의 양은 많지는 않지만 바람이 강하게 불겠는데요. 초속 20m의 강풍이 예상되고 강풍특보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어서 시설물 관리 미리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사고 소식 전해드립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 덕평에서 사고 발생했습니다. 1, 2, 3차로에서 사고 수습 중이고 여파로 덕평나들목에서 밀리고 있습니다. 강릉 방향은 서창분기점 부근 3차로와 4차로에서 노면 보수하는 작업 중입니다. 고속도로 위로는 야간 작업하는 곳이 많이 생겼는데요.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 방향 하남분기점 3차로에서 고장난 차량을 처리 중이고 조남분기점에서 수암터널 구간 갓길에서도 작업하고 있습니다. 중부고속도로 남이 방향 진천 부근 2차로에서도 작업하고 있습니다. 청주 강서 하이패스에서 남이 분기점 구간 1차로에서 공사 중입니다. 자동차 전용 도로의 정체는 모두 풀리고 도로 흐름 원활해졌습니다. 강남과 마포에서만 살짝 서행 흐름 보이고 있는데요.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한남대교에서 동작대교 구간 서행 중입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저는 AI 데이터 잡기 DJ 에어입니다. 여러분과 소통하며 더 알아가고 싶어요. 평일 오후 1시 저와 함께 해주실래요? YTN 라디오에서 AI가 온에어됩니다. YTN 라디오 온에어.
1: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케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국민의힘이 경기도당 필승 결의대회에서 한 목소리로 정부 여당을 비판하며 모처럼 단일 대오를 형성했습니다.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공천 문제도 내일 매듭짓겠다는 구상인데 당사자 반발은 변수입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2: 방미 이후 이선 후퇴 압박을 받았던 장동혁 대표가 부산과 대구에 이어 경기도를 찾았습니다. 결의대회에 함께한 현역 의원과 출마자들은 계파를 가리지 않고 지도부와 원팀을 강조했고 반복되던 분열 양상도 이번엔 없었습니다.
3: 똘똘 뭉치는 그 모습을 우리
0: 양양자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입니다.
3: 우리는 보여드렸습니다.
2: 국민의힘 투톱 역시 화답하듯 대통령이라도 죄를 지으면 감옥에 가야 한다며 외부의 적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일제히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4: 범죄단체인
0: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입니다.
4: 그 수괴인 이재명을 심판하는 선거가 될 것입니다.
5: 경기도 성남에서

0: 범죄의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1: 송환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입니다.
2: 보수 결집 흐름 속에 더 이상의 지지층 이탈을 막겠다는 뜻으로도 풀이되는데 윤어게인 논란은 뇌관입니다. 윤석열 호위 무사로 불렸던 이용 전 의원은 국민께 실망과 상처를 드렸다며 눈물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3: 정권의 실패 앞에서도
1: 이용 국민의힘 하남갑 보궐선거 후보입니다.
2: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실장 정진석 전 의원 공천 문제는 여전히 풀지 못한 숙제입니다. 공관위는 윤리위 판단이 내려지는 대로 회의를 열어 출마 문제를 정리한다는 계획인데 윤리위 결정과 관계없이 컷오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입니다. 정 전 실장은 당의 결정을 지켜보겠다며 말을 아꼈지만 무소속 출마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습니다. 최근 영남권에서 여야 후보 간 지지율 격차가 줄어들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잇따르면서 당 내부 결속이 단단해지는 모습입니다. 윤어게인 논란을 털고 원팀으로 싸우면 해볼 만하다는 희망적 분위기도 읽히는데 당사자 승복 여부 등은 여전한 변수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4: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오는 10일로 예정된 박민식 부산 북가 보궐선거 후보자 선거사무소 개소식 참석을 조율 중인 가운데 친 한동훈계 의원들은 같은 날 한 전 대표 행사 참석을 예고했습니다.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오늘 YTN 통화에서 박민식 후보로부터 참석 요청을 받았고 가급적 장 대표가 직접 참석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날 부산 북갑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한동훈 후보도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예고했는데 이 자리에 친 한동훈계 의원이 여러 명 참석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5: 네, 조금 전 들어온 소식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문 체결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현지 시간 6일 미국이 제안한 종전 합의안 14개 항목에 대해 현재 검토 중이라며 미국의 제안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앞서 미국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는 미국과 이란이 전쟁을 끝내고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틀을 담은 한쪽짜리 합의문 체결에 근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악시오스는 현재 백악관이 핵심 쟁점에 대한 이란 측의 답변이 48시간 이내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협의 이른바 해방 프로젝트를 전격 중단한 것도 이번 협상의 진전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경기도 양주에서 세 살 아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가 있는 아이의 친부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친부의 학대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고 지난해 불기소 처리된 의심 사건도 함께 기소했습니다. 최승훈 기자입니다.
6: 경기도 양주에서 세 살 아들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친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27일 만입니다.
7: 아이 숨졌는데 하실 말씀 없습니까? 여전히 아이 학대한 혐의 부인하십니까?
6: 검찰 조사 결과 아이는 당시 돌침대에 내팽개 쳐져 뇌출혈에 이를 만큼 머리와 턱을 크게 다쳤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친부는 아이가 대소변을 가릴 수 있는데도 기저귀에 소변을 보는 상황에 갑자기 화가 나 아이를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친부는 아이가 침대에서 혼자 떨어졌다고 진술했지만 의료 자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검찰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지난해 12월 불기소 처분됐던 학대 의심 사건도 함께 기소했습니다. 피해 아동이 거짓말한다는 이유로 엉덩이를 효자 손으로 때리고 머리를 벽에 박게 해 머리 부위에 상해를 입힌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뒤 보안 수사를 통해 친부가 이전부터 아이를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양육하며 학대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는데 12월 신고 당시 학대 정황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던 양주시는 판단 경위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친모의 아동학대 가담 여부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YTN 최승훈입니다.
5: 경기 평택경찰서는 어린이날 아내를 흉기로 협박하고 이를 말리던 6살 아들을 폭행한 혐의로 50대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어젯밤 9시쯤 평택 지재동에 있는 아파트에서 30대 아내를 흉기로 위협하고 자신을 말리는 6살 아들의 어깨를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가 있습니다. 술을 마신 A씨는 딸이 귀가하지 않는

0: 다며 아내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격분해 주방에 있던 흉기로 가족을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기 용인에 있는 터널에서 화물차 4대가 잇따라 부딪혀 한 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영동고속도로에서도 차량 14대가 추돌해 한때 극심한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사고 소식 김혜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1: 화물트럭 운전석이 완전히 찌그러졌습니다. 문은 떨어져 바닥에 나뒹굴고 있습니다. 오전 11시 20분쯤 경기 용인시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삼가터널에서 화물차 4대가 잇따라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1톤 화물차 운전자 1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은 교통정체로 서 있던 1.7톤 화물차를 뒤따르던 1톤 화물차가 들이받으면서 사고가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비상등을 켠 차량 뒤로 다른 차량이 잇따라 멈춰섭니다. 오후 4시 40분쯤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안산휴게소 근처에서 차량 14대가 추돌했습니다. 먼저 차량 석대가 부딪히고 그 여파로 다른 차량이 잇따라 추돌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사고로 3명이 허리 등을 다쳤고 사고 지점 부근에 30여 분가량 극심한 정체가 이어졌습니다. 출근길 화재 사고도 있었습니다. 아침 8시 20분쯤 인천 서구 가좌동에 있는 기계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나 5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인천 서구는 재난 안전 문자를 발송하고 인근 주민과 통행 차량에 우회를 권고했습니다. YTN 김예린입니다.
0: 해외에서 부품을 들여와 살상용 사제 총기와 석궁 등을 만든 혐의로 5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50대 A씨는 2021년부터 해외 직구 등을 통해 총기 부품을 구매한 뒤 실제 발사가 가능한 살상용 사제 총기 3점과 석궁 2점, 다량의 총알과 화살촉을 만들어 보관한 혐의가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주거지 등에서 여러 차례 시험 발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늘 오후 4시 20분쯤 경기 안산시 상록구에 있는 빵가게로 70대 남성 A씨가 몰던 SUV가 돌진했습니다. 이 사고로 A씨와 가게 주인 등 4명이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SUV는 가게 앞에 서 있던 차량 2대를 잇따라 추돌한 뒤 가게로 돌진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급발진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경찰은 사고 기록 장치 분석 등을 통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밝힐 계획입니다.
2: 북한이 헌법 개정을 통해서 영토 조항을 신설하고 통일 개념을 삭제하는 등 두 국가 노선을 제도화한 것으로 처음 확인됐습니다. 다만 남측을 적대국으로 규정한 조항까지는 신설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정상 국가 이미지를 부각하려는 의도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3: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남북을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처음 규정한 건 2023년 말입니다.
4: 북남 관계는 더 이상 동족 관계, 동질 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 전쟁 중에 있는 두 교전국 관계로 완전히 고착되었습니다.
3: 이후 헌법 개정을 통해 이를 제도화하겠다고 예고했지만 북한 매체들은 그 결과를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최근인 지난 3월 최고인민회의에서도 헌법 명칭을 개정한 사실만 공개했습니다.
4: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사회주의 헌법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헌법으로 개칭하는 것을 비롯하여
3: 최근 확보된 북한의 개정 헌법을 보면 김 위원장이 예고대로 영토 조항을 신설하고 통일 조항을 삭제하는 등 두 국가 노선이 반영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북쪽으론 중국과 러시아와 접하고 남쪽으론 대한민국과 접하고 있다고 영토를 규정했는데 남북 간 분쟁 요인이 될 수 있는 NLL 등 경계선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습니다. 또 기존 헌법 서문과 본문에 있던 북반부나 조국 통일 등 종족이나 통일 개념을 통째로 드러내는 등 두 국가 노선이 명확히 반영됐습니다. 다만 김 위원장의 예고와 달리 한국을 적대국으로 못 박은 내용은 없었습니다.
5: 정상국가와
6: 이정철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입니다.
5: 오래된 목표를 생각해보면 정상국가화 과정에 그런 전투적 표현들이 적절하지 않다고

0: 판단했을 수도 있고요.
1: 헌법 서문에 있던 김일성, 김정일 선대 업적과 관련한 내용도 삭제하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권한과 위상을 강화한 것도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특히 국무위원장의 독점적 핵무력 지휘권이 처음 명기됐고 위임 근거 조항도 신설됐습니다. 이 밖에도 무상치료, 세금 없는 나라 등 현실과 동떨어진 사회주의 무상복지 조항도 모두 삭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2: 일본이 살상 무기 규제를 풀기 무섭게 필리핀에 자위대 중고 호위함을 팔기로 하고 실무 협의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다카이치 내각은 여기에 더해서 평화헌법 개정에도 속도를 내고 있는데 일본 국민 반발도 커지고 있습니다. 도쿄 이승배 특파원입니다.
3: 일본 해상 자위대가 쓰고 있는 아부쿠마형 호위함입니다. 건조된 지 30년이 넘었고 모두 6척이 있습니다. 필리핀이 이 중고 호위함에 관심을 보여왔는데 양국 국방장관이 만나 매매 실무 작업에 나서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4: 필리핀에 대한 아부쿠마형 호위함을 포함한 방위 장비의 이전을 실현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하기로 합의했습니다.
3: 일본은 중고 호위함을 살상 무기로 분류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논의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살상 무기 규제를 풀고 나서 보름 만에 초고속으로 수출 물꼬를 텄습니다. 필리핀은 일본 함정뿐만 아니라 자위대 훈련계에도 관심이 있습니다. 무기 판매에 바짝 허리띠를 졸라매는 정부와 달리 일본 국민 여론은 싸늘합니다. 최근 도쿄에서는 대규모 평화헌법 수호 집회가 열렸습니다. 다카이치 정권이 무기 수출 금지를 해제한 데 이어 헌법 개정을 통해 전쟁 가능 국가로 나가려 하자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주최 측 집계로는 무려 5만 명에 달합니다.
5: 헌법 제9조에 따라 적어도 형식적으로는 살상 무기를 수출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지켜왔습니다. 전후 일본이 따라야 했던 규칙, 전쟁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규칙들이 완전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집회 참가자입니다.
3: 여론조사 결과도 비슷합니다. 아사히 신문 조사에서는 국민 10명 가운데 8명이 넘게 일본 헌법의 평화주의가 흔들리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살상 무기 수출에 대해서도 지지하지 않는다, 치명적 무기 수출을 늘려서는 안 된다는 대답이 절반을 웃돌았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취임 반년 만에 무기 수출을 허용하고 개헌에도 빠르게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사 결과를 보면 일본 국민 다수는 이런 우경화 움직임에 대해 강한 거부감과 우려를 느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이승배입니다.
2: 세무사를 사칭해서 세금을 줄일 수 있게 도와주겠다며 피해자들을 유인해서 10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검거됐습니다. 피해자 중에는 오는 9일 양도세 중과를 앞둔 다주택자들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배민혁 기자입니다.
6: 인천의 사무실로 경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칩니다. 컴퓨터 화면에는 세금 관련 상담 중인 걸로 보이는 메신저 창이 그대로 켜져 있습니다. 세무사를 사칭해 절세를 도와주겠다며 돈을 가로챈 사기 일당이 경찰에 붙잡힌 겁니다. 이들은 30대 총책 A씨를 포함해 모두 8명으로 세무신고 자격이 없으면서도 정상적인 세무법인 척 홈페이지를 만들고 중고거래 플랫폼에 광고까지 하며 피해자를 유인했습니다. 지난해 5월부터 1년 가까이 컨설팅과 세무신고 대리 명목으로 모두 9억 9천여만 원을 가로챈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가짜 세무사 자격증 사진까지 만들어 의심을 피했습니다.
7: 찾다가 못 찾아가지고
4: 세무사 사칭업체 피해자입니다.
7: 라는 곳에서 무료 상담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때 너무 전문적인 내용으로 말을 잘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6: 실제 피해자 34명 가운데에는 오는 9일 양도세 중과를 앞둔 다주택자들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8: 이번 사건은 절세가 가능하다며 접근한 경찰 관계자입니다. 신종 피싱 사기 범죄로 유사한 피해가 발생하면 즉시 경찰에 신고해 주시고 절세 관련 상담을 받으실 때는 정상적인 업세인지 꼼꼼히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6: 경찰은 또 국외에 머물고 있는 해외 콜센터 직원에 대해 인터폴 적색 수배를 내리고 범죄 수익금 5억 4천여만 원을 기소 전 추징 보전했습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2: 삼성 바이오로직스 노사 대표의 1대1 면담이 취소됐습니다. 노조 측은 오늘 오후 3시로 예정됐던 대화가 사측의 일방적인 통보로 취소됐다고 밝혔습니다. 사측은 어제 진행된 노사 대표의 통화가 무단 공개됐고 긴밀한 대화를 진행하기 어려운 만큼 노사정 대화로 합의점을 찾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4: 지금까지 뉴스케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9: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10: 반갑습니다. 경기도의 의장 김진경입니다. 누군가의 하루를 지키는 일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가족의 안부를 묻고 서로의 곁을 지키는 시간 속에 우리의 삶은 더 따뜻해집니다. 경기도에는 도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루가 흔들리지 않도록 보이지 않는 곳까지 더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오늘의 일상이 내일의 희망이 되는 경기도를 위해 도민 곁에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9: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11: 굿모닝 굿라이프.

0: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재무설계 상담 프로그램 굿머니 굿나이프 아나운서 양수진입니다. 5월의 황금 연휴 잘 보내셨나요? 그런데 이런 연휴에는요, 쉬면서도 마음이 편하지만은 않다는 분들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최근 기사를 보니까요, 올해 가정의 달 평균 지출 계획이 70만 원이었습니다. 특히 위로는 부모님을 챙기랴, 아래로는 자녀들 선물하랴 정신없는 우리 40대 낀 세대들은 지출 규모가 다른 세대보다 훨씬 커서 부담이 배가 된다고 하는데요. 매년 돌아오는 5월이라곤 하지만 매번 뭐 어쩔 수 없지 하고 넘기기에는요, 우리 지갑 사정이 그리 넉넉치가 않습니다. 이렇게 돈 나갈 일 많은 달일수록 오히려 냉정하게 우리 집 가계부의 숨구멍을 찾아야 할 텐데요. 무의미하게 붙어있는 이 재무적인 군살만 잘 덜어내도 5월에 이 묵직한 부담을 훨씬 더 가볍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굿모닝 굿나이프에서 이 낀 세대들의 어깨를 조금은 더 가볍게 해줄 현명한 재무 전략, 베테랑 전문가들과 함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재무설계 전문가 두 분 모시겠습니다. 정상욱 팀장님, 김충남 팀장님 나오셨어요. 두 분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어떻게 연휴 푹 잘 쉬셨나요?
2: 네. 별로 한 건 없는 것 같은데 후딱후딱 지나가 버렸네요.
0: 아니 사실 징검날이 연휴여서 월요일 하루 휴가 쓰면은 닷새간 쉴 수 있어서 맞아요. 되게 긴 연휴라고 생각했는데 어느새 다 끝나고 지나가고 없어요.
3: 맞아요.
0: 아니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이 닷새 동안 나는 돈을 얼마나 썼나. 제가 아침에 가계부 정리를 한번 해봤거든요. 근데 진짜 야금야금 나간 돈이 너무 크더라고요.
3: 맞아요. 저도 지난주에 이제 가족 전체 아버님 모시고 가족여행을 다녀왔는데요. 어마무시하게 썼더라고요.
0: 그러니까요. 네. 근데 이거를 우리가 아무리 뭐 이렇게 정기 지출이다 비정기 지출이다 나눈다 하더라도 미리 좀 대비를 하지 않는다면 되게 부담스러운 금액으로 돌아오게 되잖아요.
3: 맞습니다.
0: 특히 카드 쓰시는 분들은 이제 다음 달 청구서로 날아오게 될 텐데 이거 어떻게 좀 꼼꼼하게 정리를 하는 게 좋을까요?
3: 사실 재무적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맞춰서 가정의 비상예비 자금을 좀 반드시 갖춰넣어라 라고 말을 하는데요. 사실 이제 현장감에서는 좀 많이 떨어지죠. 당장 먹고 죽을 돈도 없는데.
0: 그렇죠. 1년에 한 번 돌아오는.
3: 준비하냐라고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은 반면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0: 매달 소득원 대비해서 저희가 1월부터 12월까지 매달 똑같은 월급을 받지 않거든요. 그 사이에는 보너스도 있을 거고 성과급도 있을 거고 뭐 연차 수당, 정근 수당 여러 가지 수당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요런 돈들을 아예 그냥 내 월급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CMA나 파킹 통장을 활용해서 비정기 수입원으로 딱 분류를 시켜 놓으셨다가 요럴 때 사용하시는 습관을 조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매우 어렵지만 한번 성공하신다면 그 뒤로부터는 쭉 이어갈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 맞아요. 직장 생활을 하시든지 아니면은 뭔가 프리랜서 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어쨌든 1년에 한번 이상은 뜻하지 않은 목돈을 만나게 되거든요. 그런 걸 활용하라는 얘기신 거죠?
2: 맞습니다. 이 비상예비자금이 처음이 어렵지 한번 만들어 놓으면 그래도 괜찮거든요. 근데 이 비상예비자금조차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사실 5월이 갑작스럽게 오는 건 아니거든요.
1: 그렇죠. 매달 예고하고
2: 그렇죠.
1: 찾아오잖아요.
2: 매년 일어나는 정기 행사미에도 불구하고 이제 대책 없이 맞이하기 때문에 이렇게 금전적으로 이제 반복되는 상황이 부담되는 상황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한번 바꿔보는 거예요. 어차피 매년 다가오는 5월을 이 지출을 이벤트성이 아니라 그냥 고정 지출로 생각하고 12달 동안 미리 준비를 해보는 겁니다. 전문용어로 현금 흐름의 평준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매월 5월마다 60만 원 정도가 필요하면 한 5만 원짜리 적금을 4월에 미리 가입을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을 쓰는 거죠. 저는 작년 한 20만 원짜리 적금을 만들어 놔가지고 그래서 유용하게 쓸 예정입니다.
1: 아, 그렇군요.
0: 오늘 회식하나요?
1: 고맙습니다.
2: 하죠.
1: 미리
2: 그러라고 그래요.
1: 감사합니다. 어쨌든 그 나중에 해야지 하고 미뤄놨던 것들 있잖아요. 이런 거 생각하는 순간 1년이 금방 또 지나갑니다. 아유, 그래요. 올해 5월 참 힘들었지. 일단은 나도 이런 거 해봐야겠다. 마음만 먹고 지나가면요. 어느새 2027년이 까꿍하고 다가올 일이 생기거든요. 후회가 반복되지 않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마음이 들었을 때 지금 바로 행동하고 실천하시는 겁니다. 재무점검, 보험점검. 이런 것들이요. 소중한 우리 가족의 가정경제를 지키는 지름길이 될 거거든요. 오늘도 굿모닝 굿나이프 함께 하시면서 그 해법 찾아보시고 전문가의 직접적인 도움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 드신다면 실천이 중요합니다. 문자로 상담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45번입니다. 우물정 0945번. 오늘도 여러분들을 위해 문자창을 활짝 열어놨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만 발생하고요. 전문가 상담 무료니까요. 샵 0945번으로 상담 요청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면서 오늘의 첫 코너 바로 시작해보죠. 이게 뭐니 상담소 만나봅니다.

0: 보험, 재무, 노후. 도대체 이게 뭐니? 머니에 대한 청취자들의 궁금증 풀어드립니다.
1: 이게 뭐니?
2: 상담소.
0: 우물정 연구사 5번으로 들어온 청취자의 질문에 답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이게 뭐니 상담소. 오늘 두 분이 상담해 주실 청취자 질문은요. 휴대전화 뒷번호 2018번 쓰시는 분의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굿나잇 부통에 아주 좋은 정보 잘 듣고 있는 애청자입니다. 5월에 이런 고민을 하는 게 맞나 싶긴 한데요. 제가 작년 이맘때쯤 60대 어머님의 간병이 돼서 간병인 보험을 가입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좀 지나고 나니까요. 매월 20만 원이라는 보험료가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지난해 이맘때쯤 2025년 맞아요. 5월쯤 60대 어머님의 간병이 걱정이 돼서 간병인 보험을 하나 가입시켜드려야겠다라고 하셨답니다. 그리고 그 간병인 보험의 월 납입료는 20만 원이에요. 1년 정도가 흐른 상황인데 이거 계속 내자니 보험료가 좀 부담스러운데 아, 또 부모님 걱정돼서 가입시켜드리니 보험을 막상 해지하는 게 맞나 고민이 되시는 것 같아요.
2: 맞죠. 사실상 부모님 간병이 걱정이 되죠. 걱정이 돼서 간병인 보험을 준비한 건 칭찬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마음이 앞서다 보니까 금액에 대한 선정을 잘못했던 것 같아요.
0: 그렇죠.

0: 20만 원이라는 보험료가 처음에는 뭐낼수 있겠지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한 1년쯤 지나니까 이제는 또좀 부담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쯤 되면 딱 생각나는 게 있어요. 아, 보험료 아깝지만 그냥 해지하고 좀 저렴한 거로 좀 갈아타야 되나? 이런 생각을 좀 하실 수 있는데
1: 네.
0: 이렇게 보험료가 좀 부담스러워서 좀 보험을 해지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고민 중인 청취자분들은 좀 집중해 주세요. 첫 번째로는 이제 보험을 해지하면 가입 시기나 또는 상품에 따라서 납입한 보험료를 정말 한 푼도 못 돌려받거나 아니면 일부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덜컥 해지하기보다는 제일 먼저 보험 증권을 찾아보시고 그 당시에는 필요했지만 지금은 필요 없다고 생각되는 또는 중복되는 것들을 좀 삭제하는 작업을 진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 맞아요. 이 간병보험이 20만 원이라 하더라도 20만 원어치가 모두 다 간병을 위해 쓰이는 보험료로 책정되진 않았을 거거든요.
2: 맞아요, 맞아요.
1: 그러니까 불필요한 것들을 삭제하거나 감액할 경우에 보험료 다이어트가 가능하다. 항상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잖아요.
2: 맞습니다. 보험은 계약 변경을 통한 배서라는 이런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1: 배서.
2: 맞아요. 앞에서 김춘환 전문가가 얘기했던 것처럼 무조건 해지를 하기보다는 보험 안에 나한테 맞지 않은 특약들이나 보장들을 없애거나 줄여서 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이 계약 변경을 할수 있는데요. 저희가 그 청취자님 말씀하셨던 60대 어머님의 간병보험으로 20만 원의 보험료가 설정이 됐다라고 했는데요. 여기에는 간병비만 설정이 된게 아니고 그 외에 다른 보장안들이 아마 같이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60대 일반 소비자분 간병비 보험으로 5만 원 내면 충분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보험에는 다른 보장들이 섞여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리고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굳이 지금 동안 1년 넘게 냈다라고 하면 이 보험을 전체 해지하셔서 손실을 보지 마시고 계약 변경을 통해서 잘 가입되어 있는 간병비 보험이라면 그 특약만 유지를 할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체크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1: 그렇죠. 꼭 필요한 보장은 가져가되 불필요하거나 보험료가 좀 부담스러운 특약들은 없애거나 줄여서 보험료 수준을 낮출 수 있다. 근데 그렇다고 아무 담보나 막 내가 빼고 막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자세한 거는 보다 전문가 상담을 꼼꼼하게 받아보셔야겠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이것만큼은 좀 남겨둬라라고 자신 있게 얘기해 주실 수 있는 특약들이 좀 있을까요?
0: 네, 물론 이것저것 좀 따져봤을 때 유지보다는 뭐 해지가 이득인 경우도 있기도 해요. 하지만 웬만하면은 해지보다는 기존 보험을 좀 조정을 하는 게 좋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보험 증권을 좀 열어봤을 때 발병률이 높은 갑상선암, 기타 피부암, 경계성 종양, 제자리암 같은 이런 유사암 진단비가 높은 암 진단비로 되어 있는 건좀 유지를 권해드립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은 일반암 진단비의 20%를 유사암 진단비로 받을 수 있게 딱 정해놨어요. 그래서 유사암 진단비를 1,000만 원 가입하려면 무조건 일반암 진단비가 5,000만 원으로 좀 정해지는 거예요. 당연히 보험료가 비쌀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한 2019년도부터 2000년도 초반까지는 이 보험사 간의 경쟁으로 인해서 일반암과 유사암의 비율이 1대1로 똑같아가지고 이 발병률이 높은 유사암 진단비를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유사암 진단비 1,000만 원인데 일반암도 1,000만 원만 넣어도 되는 그런 구조로 있어서 상당히 저렴했거든요. 이렇게 한시적으로 좀 판매했던 유사암 진단비는 좀 유지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2: 제가 한 가지 더 안내를 드릴 건데요. 정성외과 김충남 픽으로 청취자분들 가입되어 있는 보험 중에서 좀 유심하게 한번 더 체크하셔야 될두 가지를 좀 제가 안내를 해드릴 거예요. 첫 번째는 가족 일상 생활 중 배상 책임 저희가 많이 안내를 드리는데요. 이 특약이 가입한 시기별로요. 그러니까 내가 보장을 받는 금액은 동일한데 여기에 자기 부담금이 매우 큰 차이가 있어요. 최근에는 이 일상배상의 누수사고에 대해서 이제 부담금이 2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올라갔고요. 일부 회사는 100만 원까지 올라갔거든요. 근데 2009년, 2010년 전에 가입한 이 배상 책임에는 자기 부담금이 2만 원밖에 책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전 가입자분들은 절대 이 특약을 손대면 안 된다라는 점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2022년 10월 기점으로 사라졌는데요. 유사암 납입 면제라는 혜택이 있었어요. 발병률이 높은 뭐 피부암이나 갑상선, 경계성 종양, 제자리암에 걸리면 향후에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돼라는 이 납입 면제 기능이 2022년 10월에 없어졌기 때문에 이전에

0: 같은 특약이 있고요. 독이 되는 특약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잘 골라내셔야 합니다. 특히나 또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분들은 덜컥 해지했다가는 나중에 보험 가입이 안 돼서 병원비로 더큰 손해를 볼수 있는데 이런 경우도 사실 현장에서 많이 확인을 하시죠.
1: 맞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 중에 한 가지 꼭 체크해야 되는 경우는 해지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뭐 대표적인 예를 들면 상품 자체가 잘못 가입되어 있거나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고지 관련해서 내용이 안 되어 있거나 이런 것들은 어쩔 수 없이 해지를 하는 게더 유리할 수 있다라는 점 참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0: 그렇군요. 보험료가 부담스럽거나 보험을 계약할 당시에 내가 뭔가 제대로 된 병력 사항을 고지하지 않고 가입한 것 같다. 또는 나도 이렇게 지금 어느 기준 시점으로 해서 불필요한 특약이나 꼭 필요한 특약들을 갖추고 있는지 좀 확인을 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충분히 드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분들 문자로 지금 상담 신청해 주시면 저희 전문가분들이 관련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굿모닝 굿나잇의 도움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 이쪽으로 상담 두 글자 넣어서 지금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관련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만 발생하고요. 전문가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금까지 이게 뭐니 상담소였습니다.

0: 돈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계시다고요? 가정경제 주치의가 여러분의 고민거리 싹 정리해드릴 처방전 써드립니다. 굿머니 굿라이프 머니 처방전. 가정경제 주치의 김충남 팀장님, 정상욱 팀장님 두 분과 함께 생활경제 문제로 골치 아팠던 분들 이제는 직접 만나 저희가 문제 해결해드린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머니 처방전 어떤 내용 준비되어 있을까요?
1: 네, 오늘은 60대 그리고 30대 모녀의 이야기인데요. 올 가정의 달답게 따님이 혼자 계신 또 어머니가 걱정이 되셔가지고 보험을 많이 가입했다가 결국은 또 어머님이 저희 굿모닝 라이프를 들으시고 아 보험이 너무 많은 것 같다면서 상담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따님을 계약자로 하고요. 어머님을 피보험자로 한 가입한 보험이 7건인데 보험료가 무려 50만 원이었습니다. 물론 보험료는 따님이 내주고 있긴 했지만 어머님 입장에서는 따님이 앞으로 결혼도 해야 되고 뭐 돈도 모아야 되고 많은데 이거를 또 보험료를 엄마를 위해서 50만 원씩이나 내주고 있다 보니까 좀 부담도 되고 걱정이 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잘하는 거 했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저희가 잘하는 거 뭐예요? 보험료 줄여드리고 보장 넓혀드리고 그리고 10년 뒤에 어머님 칠순 기념 해외여행 자금까지 다 만들어드렸습니다.
0: 아니 칠순 기념 해외여행 자금 마련까지 이런 것도 잘하셨어요?
1: 아 잘했습니다.
0: 정말 오늘은 뭐 보너스가 두둑한 정말 가정의 달 5월 다운 상담 사연이 이제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약간 오늘은 좀 반대인 것 같아요. 보통은 부모님이 자녀 앞으로 막 보험을 너무 과하게 가입하셔서 그걸 물려받아야 되는 자녀가 아니요 싫어요 하면서 이제 상담을 신청했다면 이번에는 따님이 혼자 계시는 엄마가 걱정돼서 엄마를 앞으로 그러니까 엄마가 피보험자인 거죠. 엄마 앞으로 보험을 많이 가입해 드린 사연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머님이 보시더니 너무 부담도 되고 우리 딸 아직 시집도 안 갔는데 내 앞으로 이렇게 보험료를 많이 써도 되나 걱정이 돼서 어머님이 신청을 해주셨다고 합니다. 자 하나씩 살펴볼게요. 이거 어떻게 좀 도와드려야 될까요?
2: 저희가 정확한 상담을 통해서 일단 포트폴리오를 제공해 드렸는데요. 저희가 누구죠?
0: 명장이시죠.
2: 그렇죠. 명장다운 포트폴리오를 드렸죠. 그런데 우선 우리 따님이 가입시켜 주신 이 그 어머님의 보험들을 좀 봤더니요. 네. 우선 20만 원 정도의 종합보험이 한 건 있었습니다. 보장 내용으로는요. 이제 실비특약이 잘 가입이 되어 있었고요. 암이나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도 일부 있었고 수술비나 입원 일당 뭐 저희가 썩 좋아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가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앞으로 4년 정도만 더 납입을 하면 납입이 끝나게 되니까 사실 요 보험은 손을 댈 데가 없는 거죠.
0: 네.
2: 이제 한 가지 좀 조심하셔야 되는 건 2년 후에 2028년이 되면 현재 유지 중인 이제 실손보험료가 갱신되면서 이제 보험료가 좀 많이 오를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보험료 납입 현황이나 납입 여력이나 건강 상태에 따라서 요 부분만 한번 다시 좀 점검을 하시면 그 외에는 이 보험은 손댈 게 없다라고 저희는 결론을 내.

0: 그렇습니다.
1: 그렇군요. 기존 보험은 일단 손댈 곳이 없었습니다. 어머님이 미리 가입해 놓은 납입 기간이 4년밖에 남지 않은 이 보험은 문제가 없다. 그러면 이제 문제는 따님이 걱정돼서 어머님 가입시켜드린 그 보험, 그게 문제인 거네요.
2: 맞아요. 반대로 어머님이 원래 갖고 있었던 보험은 손댈 곳이 없었어요.
1: 어머님은 스스로 되게 잘하고
2: 네,
1: 계셨던 거예요.
2: 맞아요. 아, 사실 이 따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는 가죠. 근데 그렇게 가입한 보험들이 50만 원이라는 보험료 수준도 문제인데 어머니한테 꼭 필요한 것보다는 대부분 좀 충동적으로 가입한 게 많았다고 합니다. 텔레비전 광고 보다가 엄마 나이 들면 암이 무섭잖아 하면서 암보험 가입하고 나이 들고 넘어지면 큰일 나잖아 하고 상해보험 가입하고 엄마 치아 안 좋지? 치아보험 가입하고 이런 식으로 치매보험, 간병보험 등등 가입해 오셨던 건데 사실 이 정도면은 건강염려증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암 걸리고 치매 걸리고 임플란트하고 이런 것들이 무조건 정말 확률 100%라면 더 많이 가입하라고 권해드리고 싶겠죠. 하지만 암안 걸리고 치매 안 걸리면 다 없어지는 돈 지출이잖아요. 그래서 더욱더 가성비 있게 조정을 해야 되는데 그첫 번째로는 뭐 3년, 5년, 10년 이렇게 갱신이 짧은 갱신형 암보험이 좀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진단비는 뭐 1억으로 좀 넉넉해 보였지만 저희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짧은 주기 암보험은 나중에 갱신폭이 크게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정리 대상이었습니다. 아쉽지만 결국은 이 갱신 주기는 20년 또는 30년을 길게 하는 게 유리하다는 점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그렇죠. 결국에 보니까 이제 따님이 감정 소비를 하신 거예요. 엄마 걱정이 되는 마음에. 근데 이렇게 감정적으로 충동적으로 보험을 가입하는 건 되게 위험한 일이 될수 있죠.
0: 그런데 하나하나 뜯어보면 다 맞는 말이거든요. 연령대가 나이 들수록 암의 발병률 높아지고
1: 그렇죠.
0: 뇌나 심장 쪽 발병률 높아지고
1: 엄마 이안
0: 맞아요.
1: 좋잖아. 치과 갈일 많을 거잖아.
0: 맞아요.
1: 하는데 이제 문제는 갱신형 보험으로 갱신 주기도 짧았다. 나중에 어머님 연세 지금 60대신 70대, 80대 쓸 때는 보험료 폭탄이 될수 있다. 이게 이제 정말 문제인 거죠.
0: 그죠. 그 중에서도 치아보험 저희가 대표적으로 자주 소개를 드리죠. 선생님, 어머님 두 건의 치아보험에 매월 8만 원씩을 납입하고 계셨는데요. 가입료 여쭤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이 들면 치아 상태 안 좋아지잖아. 요것 때문에 두 건을 이렇게 가입을 하셨는데 사실 그동안 납입하는 총보험료를 계산을 해보니까 800만 원 정도를 납입하셨고요. 지난 수년 동안 치아보험에서 이제 수령한 보험금은 크라운 치료비 1회 50만 원이 전부셨더라고요. 현재 치아 상태가 나쁘시지도 않으셨고 당장 임플란트가 필요하신 상태도 아니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치과 검진을 통해서 한번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치아 상태가 나쁘지 않다면 이두 건의 치아보험도 좀 정리하는 걸로 저희가 좀 권장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깜짝 퀴즈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보험사에서 치아보험이나 암보험 등에 가입하고 나서 90일 동안 보장을 안 해주는 면책기간을 정해놓은 이유는 건강이 안 좋거나 위험지권에 속하는 사람들의 위험도가 높은 사람들의 보험금을 타려는 목적으로 사고 직전에 일부러 가입하는 이것을 막기 위함인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객관식으로 드립니다.
1: 좋습니다.
0: 1번, 꼼수 선택.
1: 맞는 것 같아요.
0: 2번, 역공 선택.
1: 이것도 맞아요. 역공격이잖아요.
0: 3번, 역대급 선택.
1: 이것도 맞잖아요.
0: 4번, 역선택. 이거 문제 누가 냈어요?
1: 와, 문제를 김충남 팀장님이 내신 것 같은데요.
2: 제가
1: 자.
2: 찍었어요.
1: 일단은 꼼수 맞죠. 역공 들어가는 것도 맞아요. 보험사 입장에서는. 그리고 이 역대급인 것또 맞죠.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보험료가 계속 오르니까요. 하지만 저는 정답을 알아요. 4번 역선택입니다. 결국에는 이 역선택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90일의 면책 기간을 정해놓은 거겠죠.
0: 맞아요. 최근에는 뭐 가입 즉시 보장을 해주는 암보험들도 출시가 되긴 했지만 일반 암보험에 비해서 보험료가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것들은 소비자 입장에서 좀 지킬 건 지키는 게 저는 좀
1: 그렇죠.
0: 맞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1: 맞아요.
0: 가입한 이후에 1년 미만의 보험금 청구를 하게 되면요. 보험사에서 조사가 또 그만큼 또 철저하게 나간다라는 점도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 맞습니다. 막연하게 생각 없이 가입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치아 보험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치과 가면은 워낙 돈 많이 든다라는
0: 맞아요.
1: 인식이 우리에게 팽배하기 때문에 그런 거좀 보험으로 대비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렇게 우리가 갑자기 치아 보험을 활용하는 목적으로 막 급하게 가입했다가는 또 이런 점들이 있다라는 거 반드시 소비자 입장에서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2: 네, 맞습니다. 다음으로는

0: 따님이 어머님의 간병이 걱정이 돼서 가입한 간병보험이 있는데 이 간병인 보험이 있거든요. 요거는 그래도 유지를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1: 치아보험은 해지지만 간병인
0: 네.
1: 보험은 유지요.
0: 네, 간병인 보험은 크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보험사에서 간병인을 직접 보내주는 보험이 있고요. 내가 간병인을 먼저 쓰고 보험사를 통해서 간병비 한 15에서 20만 원을 페이백 돌려받는 그런 보험이 있는데 이 보험사에서 간병인을 직접 보내주는 건 아쉽지만 갱신형입니다. 그리고 내가 먼저 간병을 쓰고 보험사를 통해서 간병비를 보상받는 건 비갱신형이 가능한데 다행히도 이 비갱신형을 선택해 주셨어요. 그리고 심지어 요즘은 가족이나 지인이 간병을 하더라도 보상을 해주는 회사가 많은데 또그 회사를 선택을 하셨습니다. 결국은 따님이 준비한 이 간병인 보험은 비갱신형이고 그리고 가족 간병까지 가능하고 그리고 가족 회의를 또 해본 결과 간병인 정도는 좀꼭 필요하다는 이제 판단이 서서 그래서 5만 원대로 보험료는 부담스럽지 않은 점 감안해서 유지를 하기로 했습니다.
1: 굿모닝 군라이프 전문가분들이 이렇게 현장 나가서 상담해 주시는 사례를 매번 만나보면 정말 좋은 부분이 바로 이런 것 같아요. 막 이게 좋아요.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상황이 어떤지를 세세하게
0: 맞아요.
1: 들여다보시고 그거에 맞춰서 보험 조정과 리모델링을 해주시기 때문에 만족도가 높고 당연히 이걸 계속 유지할 수밖에 없는 것 같거든요. 그럼 실제 상담을 나가셔도 이 청취자분들하고 대면하셔서 이야기하는 시간이 꽤길것 같아요.
2: 맞습니다. 저희가 상담을 누구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제공받을 수 있는 포트폴리오가 정말 A부터 Z까지 너무너무 다양해요. 양수진 아나운서하고 저하고 상담을 한 결과하고 김충남 전문가하고 상담한 한 결과가 또 다를 거예요.
1: 그렇죠.
2: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저희가 상담을 하는 그 소비자에서 집중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의 포트폴리오를 만들기 위해서 정말 며칠 정도도 소요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에 맞는 적절한 보장안을 좀 만드셔야 된다라는 점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청취자님 기존에 좀 가입하셨던 상해보험이나 좀 과도하게 가입해놨던 치매보험 이런 것들은 좀 아쉽지만 정리 대상이었고요. 물론 여유가 되면 좀 유지하시는 것도 좋겠지만 가입하신 치매보험은 중증 치매를 기준으로 보장을 하는 보험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정리를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1: 그렇죠. 마음 같아서는 좋은 상품 다 사고 싶겠지만 그게 이제 돈의 여력이 다 되지 않기 때문에 비교를 해서 꼭 필요한 것만 최소한으로 보장을 가져갈 수 있게끔 대신 최대한의 보장받을 수 있게끔 정리를 도와주셨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가지치기를 도와주신 거네요.
0: 네, 맞습니다. 그렇게 가지치기로 간병인 보험은 잘 남겨두었으니까 이제부터 모자란 부분을 좀 채워볼 건데요. 기존의 암 진단비가 좀 1,000만 원은 좀 너무 적어서 한 5,000만 원으로 보완을 했고 기존에 없었던 뇌혈관, 허혈성 이렇게 보장의 범위가 넓은 것들도 준비해드렸습니다. 거기에 요즘은 진단비는 일회성으로 끝나다 보니까 좀 지속적인 암 치료비와 더불어 고액의 표적항암제 이런 거다 준비해도 10만 원이면 되거든요. 결국은 간병인 보험하고 합치면 50만 원의 보험료에서 한 15만 원으로 보험료를 크게 줄일 수 있었고요. 마지막으로는 10년 뒤에 어머님과 따님이 좀 유럽 여행을 좀 계획을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30만 원씩 5년 동안 내시고 하는 이 저축성의 성격 있는 연금보험을 설정해 드렸습니다. 요거는 좀 이제 곧 판매가 종료가 좀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10년째 환급률이 133%거든요. 계산해보니까 원금이 한 1,800만 원이에요. 근데 이자가 594만 원인데 이게 전액 비과세입니다. 합쳐보니까 총 2,394만 원을 확정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된 건데 요 정도 돈이면 유럽여행 충분히 가시고도 남지 않을까요? 해서 보험료도 줄여드리고 10년 뒤에 치순으로 잔치로 해외여행까지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2: 한 가지 제가 거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지난주 방송 때 제가 이런 말씀 드렸어요. 청취자님들 중에서 50대에서 이제 60대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어떤 보장을 가장 집중을 해야 될 것이냐. 동일한 10만 원의 보험료를 써야 된다면 이 시기에 사망률 1위, 발병률 1위인 이 암을 기준으로 뇌나 심장 쪽에 좀 집중을 하셔야 된다라는 점좀 반드시 좀 참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 네. 암, 뇌, 심장, 3대 진단비와 뭐 치료비, 수술비 잘 갖추고 난 상태에서 각자의 그 가족 내에 있는 가족력과 꼭 필요한 상황에 맞는 보험을 최소한으로 구성을 해서 위험 대비를 하는 게 필요하겠죠. 근데 우리가 언제까지 방어만 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공격도 필요한데 그런 공격이 바로 제대로 된 지출이 될수 있는데 칠순 유럽 여행 여행으로 아주 좋은 소비까지 할 수 있게끔 목돈 마련해주는 플랜 짜주셨습니다. 사실 우리 부모님 아플까 봐 또 우리 아이 다칠까 봐 이런 이유로 하나 둘씩 가입하는 게 바로 보험이거든요. 그 불안함에서 비롯되는데 불안함은 누구나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냉정하게 이 불안을 잘 다스리면서 가성비 있게 돈 쓸 수 있는 방법 전문가가 맞춤 코칭 도와드릴 테니까요. 문자로 상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45번입니다. 우물정 0945번.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에 정보 이용료 발생하고요. 전문가 상담 무료입니다. 샵 0945번에 문자창 열려 있으니까요. 상담 요청 메시지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머니 처방전이었습니다.
3: 내 통장은 왜 항상 통장인 거지?
4: 아휴, 이번 달도 또 마이너스네.
5: 돈 걱정에 잠 못 이루는 당신을 위해
6: YTN 라디오 굿머니 굿나잇.
1: 와이텐 라디오입니다. 굿모닝 굿라이프 가정경제 주치 정상욱 팀장님, 김충남 팀장님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실시간 문자로 청취자분들이 질문해 주신 내용 소화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우리 3504번님. 부모님이 제 보험을 가입해 주셨어요. 저는 아무런 서류도 작성하지 않았는데 이게 문제가 될까요?
0: 이게 이제 가입 시기마다 다른데 미성년자라면 사실상 피보험자들은 할 게 없어요. 전화도 안 받고 뭐 할 게 없습니다. 근데 이제 성인이라면 문제가 되는 거죠. 분명히 계약자는 어머님일 테고 피보험자는 우리 자녀 이 문자 주시면 될 텐데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건 그냥 어머님이 알아서 다 했다는 거예요.
1: 그렇죠.
0: 그리고 확인 전화라도 받았을 텐데 다 내내내 했다는 건데 이게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엄청 많습니다.
1: 그래요.
0: 네, 그래서 본인이 계약하고 이름 서명 정도는 꼭 하고 설명 들어야 된다는 거. 요거는 나중에 좀 문제거리가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1: 그럼 이렇게 가입하신 분들은 뭐 지금 당장 어떻게 해야 돼요?
0: 일단은 뭐 절차가 있긴 하지만 뭐 민원도 있고 기간에 따라서는 뭐 철회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서 추가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아, 저희가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청취자분께 직접 연락드리고 관련 도움을 좀 드리겠습니다. 2840번님, 지난달에 건강검진을 했거든요. 보험 가입이 가능한가요?
2: 검진 결과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아요. 검진 시에 뭐 이상 소견이 나왔다라든지 뭐 추적 관찰이 필요하다든지 이런 경우에는요. 그 시기가 좀 지나야지 가입이 가능하다. 그래서 저희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보험을 가입하려면 건강검진 후에
1: 건강검진 전에. 아, 오늘 정상 팀장님이 저를 여러 번 시험하시네요.
0: 시험에 빠진 전에
2: 가입을 하셔야 된다는 점 기억하셔야 되고요.
1: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있어야 돼요.
2: 정말 그 흔하디 흔한 대장용종 하나라도 나온다면 사실 보험가입은 힘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 맞아요. 건강검진 전에 반드시 보험가입을 미리 해두시고 그리고 검진을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 순서 굉장히 중요하니까 기억해 주시고요. 하나 더요. 5249번님. 조금 전에 얘기하신 그 133% 수익률 나온다는 그거 단기납 종신보험인가요? 라고 물어보시네요.
0: 아니요. 단기납 종신보험은 아니고요. 상품 이름은 연금으로 되어 있긴 하지만 저축의 기능이 좀 많이 들어있어서.
1: 저축성 연금보험.
0: 네. 그러니까 상품 이름은 연금보험이지만 말 그대로 5년 동안 열심히 납입하시고 5년 뒤에 목돈 타서 뭐 알맞게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점은 중간에 재면 손해를 볼 수 있으니까 적절한 금액을 설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1: 그렇군요.
2: 한 가지 짧게 말씀드리자면 연금 상품이기 때문에 1당 150만 원까지 전액 비과세 혜택이다. 기존에 내가 연금이 100만 원이 설정이 되어 있다면 추가로 50만 원까지가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1: 이외에 또 전문가의 도움과 상담 필요하신 분들은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상담 문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지금까지 재무설계 전문가 김충남 팀장님, 정상욱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2: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가족 사랑을 보험으로 표현했던 분들. 근데요, 그 지출이 과해서 가정경제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면 그건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부담을 줄이고 가족의 내일을 단단히 대비해야 한다는 신호일 겁니다. 전문가와 함께 점검해보고 싶다라는 마음 드신다면 지금 바로 문자로 상담 신청하시면 됩니다.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여러분들의 든든한 미래의 설계 굿모닝 굿나이프가 함께 도와드릴게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만 발생하고요. 전문가 상담은 무료입니다. 방송 중에 상담을 드리는 내용은 청취자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 판단을 위해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융상품의 가입이나 해지 같은 판단은 스스로의 책임으로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굿모닝 굿나잇 끝곡 왁스의 황혼의 문턱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전해드리면서 저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양수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인생을 비유할 때 우리는 길이라는 표현을 쓰죠. 우리가 살아가는 길에는 수많은 선택지들이 있는데요. 하지만 그 누구도 어느 길이 꽃길인지 가시밭길인지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지금 꽃길이 아니라 아프고 힘든 가시밭길에 있다고 해서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에겐 내일이 있기 때문이죠. 다시 힘차게 꽃길을 향해 달려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 캠페인은 재무설계의 명가 키움에셋 플래너와 함께합니다.
1: 안녕하세요.

0: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0: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5: YTNS FM.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아직 내륙은 아침 저녁으로 한자릿수의 기온 보이고 있어서 일교차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특히 영남권은 내일 낮과 밤의 기온차가 더 클 텐데요. 15도 이상 벌어지는 곳도 있어서 시간대에 맞는 옷차림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과 전주 12도, 대구 11도에서 시작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20도, 부산 23도, 제주는 21도로 예상됩니다. 자동차 전용도로 위로도 야간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날이 어두워진 상태라서 주의해서 이동하셔야겠습니다. 강변북로 일산 방향 한남대교에서 반포대교 구간 1차로에서 작업 중입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한남대교에서 동작대교 구간 서행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위로 사고 소식 들어왔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방향 순산터널 부근 5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입니다. 목감에서 서울요금소 1차로와 2차로에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안성 부근에서 안성 분기점 구간 갓길에서 작업하고 있고요. 부산 방향은 북천안에서 망향휴게소 구간 1차로와 2차로에서 작업 중입니다. 남이 분기점에서 청주 분기점 구간도 3차로와 4차로에서 공사하고 있습니다. 127년간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에서 제공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6: 오늘 출연자 조합이 짱이네요. 정규 편성 가자. 월드컵 조추첨 특집이에요, 오늘이.
7: 네, 살아 돌아왔습니다. 북중미 월드컵을 향한 여정, 저희와 함께하시죠.
8: 한 달에 한 번 최고의 스포츠 분석, YTN 라디오. 저 고작철도 함께 듣습니다.
7: YTN 라디오 월드컵 킥오프.
9: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1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 YTN 뉴스 나이트 시작합니다.
10: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협상에 진전이 있었다며 호르무즈 해협 해방 작전의 중단을 선언한 가운데 미국과 이란이 종전 합의문 체결에 임박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11: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합의를 이행하면 전쟁이 끝난다고 밝혔고 이란 정부는 미국 정부의 합의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먼저 중동 현지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신호 특파원.
12: 네, 저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멀지 않은 오만의 무스카트에 와 있습니다.
10: 예, 보도 내용만 보면은 분위기가 조금 좋아지는 것 같기도 한데요. 미국하고 이란이 종전 합의문 체결의 최종 단계에 와 있다고요?
12: 네, 그렇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전쟁을 끝내고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틀을 담은 한 페이지짜리 합의문 체결에 임박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미국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의 보도 내용입니다. 이 한 페이지짜리 양해각서에는 전쟁 종식과 핵협상의 기본 원칙을 담은 14개 항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백악관은 이 같은 핵심 쟁점에 대한 이란 측의 답변이 48시간 이내에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해방작전을 전격 중단한 배경도 합의문 작성에 이를 정도로 협상이 진전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하루 전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13: 이란은 살아남으려 애쓰고 있지만 합의하지 않으면 성공하지 못할 겁니다. 결국 버티지 못합니다. 매우 빠르고 체계적으로 무너질 겁니다. 아주 쉬운 일이 될 겁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입니다.
11: 했던 이란의 핵농축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나 호르무즈해협 개방 문제도 합의 안에 담겨 있습니까?
12: 네, 보도된 합의안을 구체적으로 보면요. 예, 이란은 핵농축 활동을 일시 중단하고 미국은 대가를 주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란에 대한 제재 해제, 특히 동결 자금을 풀어주는 조건입니다. 가장 쟁점이 됐던 우라늄 농축 유예 기간은 미국이 요구했던 20년과 이란이 제시했던 5년 사이 기간인 12년에서 15년 사이에서 타협점이 모색되고 있습니다. 소식통은 이란이 그동안 반대해왔던 고농축 우라늄의 해외 반출 방안에도 동의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양측이 지금 첨예하게 맞붙고 있는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를 단계적으로 푸는 내용도 포함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논의를 위해서 30일간의 기간을 두고 세부 협상을 진행하는 방안도 명시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추가적인 협상은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나 스위스 제네바에서 진행될 수 있다고 백악관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10: 그렇군요. 이렇게 해서 이제 보도 내용 중심으로 살펴봤는데 이 미국 정부나 이란 정부의 공식 입장은 나왔습니까?
12: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트루스 소셜 계정에 아침 일찍부터 글을 올렸습니다. 이 합의가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가정해서 표현을 썼는데요. 이란이 합의 사항을 이행하는 데 동의하면 에픽 퓨리라고 이름 붙인 이번 전쟁은 종료될 것이고 호르무즈 해협은 개방될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보다 강도 높은 공습이 시작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란 외무부에서도 바로 반응이 나왔습니다.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이란 정부가 미국 정부의 14개항 평화 제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도 비슷한 시간에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이 안전한 선박 통항을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성명을 통해서 이 침략자의 위협이 무력화되고 새로운 협약이 준비됐다면서 이렇게 밝히고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란의 규정을 준수하고 이 지역 해양 안보에 기여한 페르시아만과 오만만의 선주들에게 감사한다 이런 말도 덧붙였습니다. 이번 발표는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른바 해방작전의 중단을 선언한 직후 이란 군부가 직접 해협 재개방 방침을 시사한 것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이 협상을 중재해왔던 파키스탄 정부도 종전 합의문을 곧 마무리할 것이라며 이제 거의 다 왔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오만 무스카트에서 YTN 신호입니다.
10: 네, 이렇게 호르무즈 봉쇄와 휴전 협상.
11: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을 앞두고 중동 평화 중재와 타이완 문제 사이 빅딜도 주목됩니다.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14: 이란 외무장관이 중국의 초청에 응해 베이징을 찾았습니다. 양국 외교수장의 공식 회담은 중동전쟁 발발 이후 처음입니다. 미국과 호르무즈 해협 이중 봉쇄로 대치하며 휴전의 갈림길에 선 와중에 성사된 자리입니다.
13: 전면적인 휴전이 시급합니다. 전쟁 재개는 바람직하지 않죠. 협상을 계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입니다. 중국의 입장에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휴전 협상이 시작됐습니다. 이란 이슬람공화국은 늘 강조해왔습니다. 박사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입니다.
14: 이번 회담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객이 담판을 앞둔 시점에 이루어진 것이기도 합니다. 미국은 이란산 석유 90%를 우회 수입하는 중국 민간 정유사 제재와 유조선 나포로 압박해왔습니다. 이란의 돈줄을 죄면서 중국을 견제하는 동시에 중재 역할을 독촉한 셈입니다. 뒷배인 중국의 설득으로 휴전 협상이 타결된다면 트럼프는 전쟁을 매듭짓고 방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역봉쇄를 계속해 이란 원유 수입 의존도 8%인 중국의 협상 무기로 쓸 수 있습니다.
13: 중국이 이란에 이런 메시지를 전했길 바랍니다. 중국은 수출 주도 경제입니다. 해협 봉쇄 중단은 중국의 이익에도 부합합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입니다.
14: 반대로 중국도 이란 설득을 지렛대 삼아 타이완 문제 등에서 미국의 양보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파키스탄에서 실패한 중재에 성공한다면 국제사회

0: 해외에서 존재감이 한층 더 커지게 됩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1: 지난 4일 호르무즈 해협에 있던 우리 HMM의 벌크선 남호가 이 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화물선이 단독 행동 중에 이란 공격에 노출됐다고 주장했습니다.
2: 하지만 이란 측은 미국이 아무 증거도 없이 이란을 공격 주체로 지목했다며 남호 공격설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3: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선박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선박 대열에서 벗어나 혼자 행동하다가 공격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한국 화물선 HMM 남우호가 이란의 공격을 받았다는 걸 기정사실화하며 한국의 호르무즈 해협 개방 참여를 거듭 압박한 셈입니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도 한국 선박과 소통하고 있다며 호르무즈 해협 해방 프로젝트에 한국이 더 나서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4: 미군이 한국 선박과 소통 중인데 이런 표적 공격은 이란의 무차별 공격을 반영합니다. 한국이 더 나서주길 바랍니다. 헤그세스 국방장관입니다.
3: 이 국무장관은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은 채 민간 선원 10명 이상이 해협에서 숨졌다고 전해 긴장감을 고조시켰습니다.
4: 고립됐고 굶주리며 취약한 상황에 놓인 끝에 최소 10명이 숨졌는데 민간 선원들입니다. 마크 루비오 미 국무장관입니다.
3: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대화 뒤에는 딴 말을 하며 게임을 하고 있다면서 현명하게 처신하라고 비판했습니다.
4: 이란의 마음에 안 드는 점은 나에게는 정중하게 말해놓고 TV에 나가서는 대화하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게임을 하고 있죠. 트럼프 미 대통령입니다.
3: 이란 국영 이르나 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 증거 없이 이란을 공격 주체로 지목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남우호 화재와 관련해 외부 공격보다는 내부 화재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화재에 대한 이란 정부의 직접적인 반응은 전하지 않았습니다. 이란군은 아랍에미리트 공격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UAE가 이란에 어떤 조치라도 하면 괴멸적인 대응을 하겠다면서 공격설을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1: 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한 남호는 예인선에 이끌려 이르면 우리 시간으로 내일 두바이 항에 입항합니다.
2: 이후 구체적인 조사가 이뤄질 예정인데 HMM 측은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는 단독 행동은 없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보도에 박기환 기자입니다.
5: 두 달 넘게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여 있는 HMM 소속 벌크선 남호. 지난 4일 저녁 기관실에서 발생한 폭발과 화재로 운항 불능 상태에 빠지면서 그대로 바다 위에 고립됐습니다. HMM은 일단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 있는 현지 업체와 계약해 본격적인 예인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오가는 데 걸리는 시간만 꼬박 하루 넘게 소요돼 우리 시간으로 내일 오전쯤 남호호가 두바이 항해 모습을 드러낼 전망입니다. 이후 원인 불명 폭발과 화재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됩니다. 지금은 화재 진압에 사용한 이산화탄소로 질식 가능성이 있어 기관실 접근도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두바이에 도착해 이산화탄소를 먼저 빼낸 뒤 선체 안팎의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정확한 폭발 원인을 규명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주장한 남호호의 단독 행동이 있었는지 조사를 통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HMM 측은 일단 당시 남호호가 통제 해제를 기다리며 통제선 인근에서 기다린 것은 맞지만 확대된 통제구역 안에 있지는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당시 HMM 소속의 선박 4척을 포함해 수백 척의 선박이 주변에 있었다면서 단독으로 움직일 상황이 아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6: 상사 입장에서는 이란이 공격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4: 전정근 HMM 해상 노조위원장입니다.
6: 것인데 그런 것들이 명확하지 않는 상황에서 통항을 바로 시도하지는 않습니다.
5: 해양수산부는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조사관을 비롯한 현지 조사단을 보내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할 예정입니다. YTN 박경입니다.
1: 남우호 피격 등 최근 급변하는 중동 정세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공개적인 언급을 자제했습니다.
2: 대신 청와대는 트럼프 대통령이 요청했던 해방작전 참여에 대해 미국이 작전을 종료한 만큼 검토할 필요가 없게 됐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7: 현지 시각으로 지난 4일 호르무즈 해협 내 우리 선박에서 폭발 화재 사고가 발생한 뒤 처음 열린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 한국인 6명을 포함한 승선원 24명과 선박의 현재 상태에 대한 보고가 이뤄졌습니다.
8: 총 24명의

0: 선원 모두 피해를 입지 않는 것으로
1: 외교부 장관입니다.
0: 확인되었습니다. 추후 해당 선박을 인근 항구로 예인하여 피해 상태 등을 파악해 나갈 예정입니다.
2: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해방작전을 일시 중단키로 한 데 앞서 미국이 군사작전 종료를 선언했다는 내용도 공유됐습니다.
0: 루비오 국무장관은 조금 전
1: 조현 외교부 장관입니다.
0: 이란에 대한 군사작전인 장대한 분노 작전이 목표를 달성했으므로 종료됐다고 밝혔습니다.
2: 이란이 한국 선박을 공격했다고 주장하며 파병을 압박했던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측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이 대통령은 사실관계를 재확인했습니다.
3: 전쟁을 공식적으로 공격을 중단한다고 했다고? 종료한다고? 네.
2: 의회 승인 없이 전쟁을 치를 수 있는 60일 규정을 피하려고 일단 전쟁을 끝낸 것일 수도, 실제 출구 전략일 수도 있다는 설명이 뒤따랐지만 이 대통령은 추가 질문 등 관련 언급을 더는 하지 않았습니다. 중동 정세가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만큼 관련 사안에 대한 국정 최고 책임자의 생각을 섣불리 밝힐 필요가 없다는 판단에 따른 거로 보입니다. 대신 청와대가 바뀐 상황에 맞춰 입장 정리에 나섰습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미군 주도의 호르무즈 해협 해방작전 참여 여부에 대해 작전이 종료된 만큼 검토 필요성도 없어졌다고 밝혔습니다. 한반도 대비태세와 국내법 절차 등을 감안해 검토 중이라는 하루 전 청와대 기류와는 결이 다릅니다. 예정에 없던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방침을 밝힌 만큼 이 대통령의 의중이 실린 거란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공개석상에서 전략적 모호성을 이어가고 있는 이 대통령은 내부적으로는 참모들과 여러 시나리오에 대비한 대응책을 논의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강준원입니다.
4: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이후 세 번째 한국 유조선이 우회로인 홍해를 통과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오늘 오전 9시 기준 우리 선박이 홍해를 안전하게 통과해 국내로 원유를 운송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달 17일과 지난 3일에도 우리 유조선이 사우디아라비아 얀부항에서 원유를 적재, 홍해를 거쳐 운항했습니다.
5: 네, 중동 사태 68일째를 맞았습니다. 지금부터는 전문가들과 함께 관련 말씀 나누겠습니다.
4: 네, 문근식 한양대 특임 교수, 백승은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전임 연구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6: 네, 안녕하세요.
5: 분위기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예, 미국하고 이란이 종전과 또 핵협상을 위한 한 페이지짜리 MOU 체결에 근접했다라는 보도가 나왔고요. 여기에는 14개 항의 기본 원칙이 담겼다는 보도입니다. 사실상 종전 협상의 틀이 잡혔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6: 하도 여러 번 반복해가지고
5: 네.
6: 확신은 못하지만은 아무튼 양쪽에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건 사실이에요.
1: 문근식 한양대 특임 교수입니다.
6: 안 돼가지고. 중재를 시켰음에도 안 되고 그러니까 MOU는 상호 간에 양해하는 거, 양해 각서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여기서 결론이 나는 것이 아니고 14개 항목을 가지고 다시 이제 협의를 하자 이런 정도 어프로치가 그렇죠. 된 것 같아요. 예. 이건 이제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뭔가 지금 뭔가 실마리를 풀어내야 되는데 여기서 그거라도 하면서 이제 소강을 좀 약간의 이제 톤다운을 하면서 한번 맞춰보자. 이건 뭐 그 의제에 대해서는 다 이미 나와 있는 것들이 네. 핵 문제, 뭐 호르무즈 해협 개방 문제 이런 것들인데
5: 예.
6: 아무튼 14개 가지고 MOU를 하자는 거는 MOU는 거의 다 됐다. 이건 이제 얘기를 하는 거거든.
5: 예.
6: 이게 다도 반복을 했지만 제가 볼 때는 지금 미국에서도 굉장히 신경 쓰였던 것이 이 국내 여론이 너무 안 좋잖아요. 전쟁 권한법도 60일 다 지나면 어떻게 할 거냐. 그때부터 뭐 휴전이야. 우리는 전쟁이 이미 휴전하고 있었기 때문에 관계없어. 그다음에 또 뭐 그 봉쇄 작전, 전쟁도 아니고 봉쇄 작전으로 갔다가 프로젝트라는 말을 또 썼잖아요. 이건 전쟁 행위가 아니야. 그런 예로 여론을 계속 무마하는 거지. 우리는
5: 예, 예.
6: 지금 순화하는 거지, 언어를. 그렇게 하면서 프로젝트 프리덤을 하면서 국내 여론도 무마시키고 그다음에 관련 국들한테는 아 지금 우리 선박 구출하더라가 우리 이렇게 노력하고 있어 동참해 이란한테는 구출하러 들어가는데 이 시비 걸지 마 그때 공격하면 거기 이란 때문에 우리가 다시 시작하는 거야 이런 메시지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5: 거야,
6: 결국에는 휴전 종전 그다음에 프로젝트 뭐 이렇게 쭉 순화하면서 전쟁은 아니야. 이제는 종전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 정도 노력하고 있어 보여주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이제 MOU란 말 딱 집어넣어서 한 페이지 됐어. 거의 다 됐어. 이걸 가지고 심각하게 토의하자. 여기까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4: 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해방 프로젝트를 이제 중단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었는데 그 배경에 관심이 쏠렸었거든요. 그럼 결국 협상 진전이 있고 뭐 협의를 통한 틀이 좀 마련되기 때문에 전격 중단을 선언했던 걸까요?
7: 저는 협상 진전은 명분이고 트럼프 대통령이 실효성이 없다라는 걸 확실히 파악했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프리덤 작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1: 핵심은 한국에 대해 중동연구소 전임연구원입니다.
7: 호르무즈해 만주에 2천 척 있는 선박의 국적이 87개국이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한두 척을 빼내고 성공을 하면 다른 국적이 그 선박들도 이제 나오면서 이제 어떤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그렇게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히 이게 1대1로 수송을 해서 빼내는 작전을 해서 그 정도의 안정성을 담보하지 않으면 예. 선사나 보험사가 그대로 움직여줄 일이 만무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게 저는 처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 정책을 시도를 했을 때 아 진짜로 미군이 어떤 군사 작전을 확실히 하고 뭐 공중 구비기를 다 띄워서 그 공군력들 150개 그 전투기를 다 이렇게 하면서 수송을 해서 나올 건가 보다 이렇게 뭐 한 대든 아니면 세 대든 묶어서 이렇게 나올 건가 보다 했더니 그런 것들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의 군사 작전으로는 어떠한 선사도 어떠한 그 보험사도 이거에 대해서 반응할 리가 만무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실효성이 별로 되지 않고 별로 그런 효과가 나지 않는 것을 아니까 이제는 아 더 방법이 없으니까 지금 협상들 잘 진행되고 있고 그게 됐으니까 얘기하는데 지금 나왔던 뭐 12년, 15년 안 이런 것들 이미 저도 지난주부터 들어왔던 얘기들이거든요. 이란 측이 전향적으로 나오고 있고 협상들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을 것 같다. 그런데 단지 안 됐던 것은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 그 협상력, 그를 통제권을 이란한테 인정을 해주고 들어가냐 안 들어가느냐 그걸로 이제 삿바 싸움이 계속되고 있었던 건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쓸 수 있는 카드가 별로 없는 상태. 그리고 자기네 들이 마지막으로 넣었던 프리덤 작전 자체가 실효성이 많이 떨어진다라는 게 밝혀지고 있고 오히려 자기네들이 그런 그 확전에 대한 컨트롤 통제도 지금 쉽지가 않으니까 이미 다 이야기 냈던 협상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고 그 안에 그 핵협상도 동결 이런 것들 다 이란 쪽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거 이미 다 있었던 건데 그거 이제 협상이 잘 진행되고 있다라는 명분을 삼아서 이렇게 하고 왜냐하면 MOU 지금 너무 그 문 교수님께서도 잘 말씀해 주셨지만 MOU라고 하는 것 자체가 협상 타결이라고 볼 수 없거든요. 이제 MOU가 되면 아마 이 협상을 하려고 지난한 또 여러 가지 그러겠죠. 기간들이 걸릴 겁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란이 요구했던 일단은 그 종전을 하고 협상들을 얘기하자 이렇게 된 거니까 지금 처음에 이란이 제시했던 그러니까 호르무즈 항행권을 다 종결을 하고 이게 자유항행으로 만들고 핵 협상은 뒤로 미루자라고 알겠습니다. 얘기한 것보다도 더 조금 어떻게 보면 후퇴된 거 아닌가 싶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지금 MOU에는 이 그 호르무즈 통제권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가 지금 이제부터 시작인 거 아닙니까?
5: 알겠습니다.
7: 그래서 그게 문제다 저는 그렇게
5: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들을 어떤 뭐 그 협상안들이 담겼는지 이런 얘기들을 앞으로 쭉 해야 될 텐데 이란도 어쨌든 조금 긍정적인 반응을 좀 보인 것 같고 녹취 한 두 개 정도 듣고 이야기 이어갈 텐데요. 트럼프 대통령하고 루비오 국무장관이 하루 전에 했던 이야기가 요것하고 아주 관련이 있어서 한번 들어보고 계속 말씀 나누겠습니다.
1: Now they're trying to survive. 지금 이란은 살아남으려고 애쓰고 있지만 합의를 하지 않으면 성공하지 못할 겁니다. 합의하지 않으면 결국 버티지 못합니다. 매우 빠르고 체계적으로 무너질 겁니다. 믿어보십시오. 아주 쉬운 일이 될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더 바라는 건 협상입니다. 그는 앉아서 미래 협상을 위한 MOU를 마련하기를 원합니다. 그 양해 각서는 반드시 다뤄져야 할 핵심 의제들을 모두 포함해야 합니다. 마크 루비오 미 국무장관입니다.
5: 네. 그러니까 오늘 미국 언론 악시오스가 이 보도를 하면서 이런 14개 중에 이런 내용이 담겼다 해서 한 얘기가 핵농축 중단하고 제재 해제하고 또 호르무즈 해협 통행 제한 완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동안 뭐 우리가 계속 했던 이야기지만은 그런데 이 중에서 더 구체적으로 나온 것이 미국은 그 핵농축 일시 중단 시기를 20년이라고 했었고 이란은 5년이라고 했었는데 지금은 협상 안에 12년에서 15년 사이가 지금 거론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정도면은 절충선이 되겠습니까?
6: 오바마 대통령 때 15년이었거든요.
5: 그랬죠.
6: 그런데 그걸 미국이 지금까지 시종 주장했던 거는 오바마보다 더 좋은 협상. 그러면 20년이란 말이에요. 16년부터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15년 하면은 저걸 동의를 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란 같은 경우는 또 5년까지 주장했는데 왜 우리가 15년까지 하냐.

0: 5년까지 수장했는데 그걸 또 15년으로 이렇게 하면은
1: 네.
0: 뭐 그야말로 강경파들이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그거 하려면 진작 했지. 이렇게 나오면 골치 아픈 거죠. 그래서 아무튼 지금 얘기하는 거는 협상을 하기로 양해한 거지, 양해각서. 그래서 지금 신중하게 이제 틀에 테이블을 올려놓고 다시 한번 진중하게 토의해보자,
1: 예.
0: 협의해보자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뭐 트럼프 대통령이 제일 잘하는 협상이라고 했는데 뭐 20년에다 5년에 왔다 갔다 하면 중간 정도는 적절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생각은 한 12년에 15년 정도 하고 서로 양보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이제 핵 문제는 풀고 그다음 문제가 이제 또 중요한 게 60%를 어떻게 이제 반출하느냐. 그건 뭐 협상안을 대강을 보니까는 반절은 러시아로 반절은 그 이란에 놓고 사찰을 강화하겠다 이런 방안이던데 이거를 미국에서 동의할지는 모르겠어요.
1: 그러게요.
0: 근데 또다 반출하면은 또 이란에서 그 강경파들이 지금 뭐 하는 거야? 또 이렇게 나오면은 또 죽나들 가능성이 많고. 아무튼 현 상황에서 협상은 양자 국가의 문제고 지금 제일 피곤한 거는 제3국이잖아요. 호르무즈 해협을 이렇게 막아놨기 때문에 그래서 난리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은 조건 없이 양쪽에서 다 봉쇄를 먼저 풀고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면서 MOU를 가지고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싶어요.
2: 네. 근데 이제 이란이 고농축 우라늄의 외부 반출을 그동안은 뭐 허용할 수 없다라는 입장이었는데, 그래도 이제 해외 반출에 동의할 수 있다 이런 내용도 전해지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란이 한발 물러선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되면 협상할 때좀 급물살을 타지 않을까요?
3: 근데 저는 반출은 지금 할 거라고 저는 봤었습니다. 강하게 얘기했던 것은 그걸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 하나도 못 뺀다 그랬지. 그 전에 이미 이 오바마 행정부 때는 그 러시아로 다 뺀다고 해서 실제 뺐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깨적했던 거는 트럼프 대통령은 이걸 미국으로 가져오겠다라고 했으니까 더 협상력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는 절대 하나도 못 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지. 충분히 협상을 한 부분이었고 우리가 복귀해 보면 푸틴 대통령을 만나고 왔을 때, 아락치 외무상이 만나고 왔을 때 푸틴 대통령이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핵 협상을 도와주고 싶다. 그리고 특히 반출 문제에 대해서 내가 도와주고 싶다라고 한 것은 이미 이란 쪽에서 러시아 쪽에 반출하는 건할수 있다라고 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푸틴 대통령이 그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되게 성마르게 그 반응을 했죠. 너는 우크라이나 문제나 신경 써라 이렇게 던졌다라는 거. 그럼 거기에서 나는 맥락에서 보면 이란이 이미 푸틴 대통령 러시아에 가서 만났을 때 우리는 끝까지 반출을 안 하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러시아 쪽 그렇게 다르게 하면 할수 있다라는 걸 협상 계속 얘기하고 있었던 거라서 충분히 그거는 이미 예전에 이렇게 다 됐었던 거고 단 이제 굴욕적으로 미국이 다 가져가는 그 그림은 안 만들겠다라는 그 정도 순위를 위해서 이미 협상이 진행되면 그 정도는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만약에 진짜 이게 MOU 각서로 해서 시간 끌기 용이 아니라고 한다면 지금 이 안은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의 완벽한 패배거든요. 지금 12년, 15년 그것도 핵 폐기가 아니라 농축을 중단한다라는 얘기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중단은 폐기는 아니고 그 기술이나 이런 것들 갖고 그 동결과 비슷한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그럼 과연 오바마 안과 다를 게 뭐가 있나 이런 얘기가 나올
1: 그래서 이제
3: 수밖에 없어서.
1: 추가적으로 나오는 이야기가 그핵 개발과 관련해 가지고
3: 네네.
1: 핵무기 개발 포기, 그리고 지하 핵시설 운영 금지, 그리고 유엔 불시 사찰. 이런 내용이 이제 포함이 됐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미국이 48시간 기다리겠다. 근데 이란 반응도 나왔거든요. 이란이 우리 지금 검토 중이다라고
3: 네.
1: 이제 이야기했고, 뭐 부인하는 것도 아니었고.
3: 이게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가 하는 거는 이제 그 추가 의정서에 사인을 먼저 하고 들어가죠. 오바마의 그 선셋 조항은, 그러니까 일몰 조항은 우리가 신뢰를 구축한 다음에 마지막에 그런 식으로 불시 검문이라든지 가서 우리가 등록 안된 시설도 볼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할수 있는 게 추가 의정서라고 해서 93 플러스 2개 추가 의정서에서 그거를 승인하면 되거든요. 이란도 하겠다 그러는데 의회 승인이 안돼 있던 상태였는데 오바마 안에서는 15년 해서 신뢰가 구축하면 마지막에 이런 엄청난 사찰을 받을 수 있는 걸 받아라 이런 거였는데 아마 지금 이 안은 트럼프 대통령이 15년 그 추가 의정서를 사인을 하고 들어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일정 정도 어느 정도 자기네들이 그 농축 우라늄을 인정해주고 그다음에 경제 유인 어느 정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던 뭐 2,500억 달러 그리고 1,000억 달러에 있는 동결 자금을 어떻게 풀어주느냐에 따라서 이란이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그 사안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네. 핵 무기 프로그램 자체는 이게 트럼프 대통령의 잘못된 워딩이고 지는 워딩인데 왜냐하면

0: 이란은 여태까지 핵무기를 만든 적이 없다고 밝혀왔고 미국 정보부에서도 2003년 이후에는 핵무기 프로그램이 없었다고 본인들이 예. 얘기하고 있어서 예. 이거는 이란 입장에서 그렇게 불편한 거 아닙니다. IAEA에서 계속해서 핵무기 프로그램 없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니까 알았다. 없다 이렇게 딱 하면 이란 입장에서는 특별히 지금에서 위치할 그 부분이 없어서 뭐 이거는 예. 트럼프 대통령 입장 뭐 이란 입장에서는 못 받을 안은 아닙니다. 단 이제 과연 이 추가 의정서라고 하는 거 이 사찰을 되게 강력하게 하는 건데 아마 이게 IAEA가 하는 거고 추가 의정서 수준이라고 한다면 경제 유인이 어떻게 패키지가 붙느냐에 따라서 이란 입장에서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안이어서 단 이제 그 추가 그 동결을 해서 뭐 15년 20년 우리가 핵을 완전히 폐기 핵 농축우라늄 프로그램을 폐기하는 게 아니라 15년까지는 우리가 그냥 정지해 놓고 중지하는 거다라고 해서 자기도 승리를 이란 국민들한테 우리가 끝까지 이런 핵주권을 지켜냈다. 그리고 15년 후에 우리가 이걸 포기하는 거는 그때는 우리가 경제 유인이나 다 받고 우리가 어느 정도 역할 우리가 지금 이런 것들을 다 얻었을 때 하는 거니까 괜찮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된다면 뭐 이란 그 강경파도 충분히 이걸 못 받을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1: 그러니까 강경파도 이제 뭐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아니다라는 말씀이신데 사실 미국은 그동안 계속해서 지적해왔던 게 이란 지도부의 분열이 있기 때문에 통일된 안을 가져오지 못한다는 점이었거든요. 이번에는 그럼 이런 내부 분열이 좀 변수가 될 수 있는 걸까요? 아니면
2: 분열은 자꾸 유도한 거죠. 협상에 우리는 잘 하려고 하고 있고 좋은 안을 제시하는데 이란에서 통일대 의견을 제출 못한다. 하나의 귀책사를 저쪽에 주는 거죠. 그러나 사실 이란 같은 경우는 그 농축하는 거 이것도 농축 중단하는 것도 사실 12년, 15년이면 큰 거예요. 농축을 한 일반 기계도 사실 한 3년만 가동을 안 하면은 기술, 인력, 시설 다 그냥 중지해야 되고 뭐 농축 원심분리기도 다 봉인에 들어가면은 이건 쓸 수 없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상당히 심각한 건데 사실 이 동의를 해놓고 농축을 중단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어요. 사실 오바마 때 이 협상한 거를 트럼프 대통령이 깨면서 다시 농축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60%까지 한 거는 또 다른 이런 현상이 있을 때는 지렛대로 활용하겠다 이런 거거든. 아무튼 이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3: 예.
2: 지금 저 이란 같은 경우는 일단 뭐 국민들은 죽어나고 있다는 걸 지금 알고 있거든. 그래서 어지간하면은 좀 끝내려고 지금 하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중국도 가는 것이고 중국이 중재 좀 해달라.
3: 예.
2: 저 처음부터 저는 시종 중국 같은 나라가 나서야 된다. 그런데 그 1차 그 미중 정상이 캔슬되면서 이제 솔직히 좀 힘없는 나라에 중재를 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란 같은 경우는 중국과는 엄청난 영향력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런 상태에서 가서 또 얘기하고 하면서 아마 중재안을 이란도 받아들이고 이제 MOU 정도 하면서 이제 더 이상 우리끼리 한번 얘기해보자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그래야 이제 미국하고 중국하고 1, 2등 세계 1, 2위 강대국이 만나가지고 지금 뭐 하느냐 이게 지금 세계가 지금 경제적으로 난리다 이런 걸 지금 다 분위기 알고 있기 때문에 이란에서도 가서 지금 좀 SBS에 치는 것 같고 이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핵농축 문제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은 이미 수없이 얘기했기 때문에 지금 다 알고 있어요. 얼마만큼 양보하느냐 미국 같은 경우는 오바마보다는 훨씬 낫다. 이건 좀 포기해야 되고 이란 같은 경우도 지금 경제가 죽게 생겼는데 5년이 문제냐 10년이 문제냐 그래서 절충안으로 합의하겠다 이런 거를 통일대 의견을 내야 이게 돌아가거든. 그러면서 먼저 이란에서는 지금 요구하는 것 중에 하나는 시정 주장했던 거는 일단 역봉쇄를 풀어라. 그렇게 하면은 협의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도 봉쇄는 풀지 않겠다 이렇게 하면은 이것도 깨질 가능성이 있어요.
3: 그래서 이제 그 중국에서 아라그치 장관하고 이제 왕이 부장하고 이제 만난 것이 굉장히 화제가 됐고 과연 무슨 얘기를 했을까 여기 귀 기울이게 됐었는데 왕이 부장이 핵무기를 개발 않겠다는 이란의 약속을 높이 평가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요 얘기는 어떤 의미로 읽어야 될까요?
0: 근데 말씀드렸지만 이란은 핵무기를 가진 프로그램 간 적이 없기 때문에 이란 입장에서 우리는 핵무기 갖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게 이제 아야톨라 호메인의 유언이었고 핵무기는 이제 대량살상무기니까 이슬람적인 가치와 맞지 않다라고 해서 유언이었고 그 얘기를 했던 말을 앵무새처럼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부장은 그걸 받아서 이란은 핵무기를 안 갖는다고 하니 우린 높이 평가한다. 어떻게 보면 지금 아락치 외무상이 왕이 그 외교부 그

0: 만들어진 거죠.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게 나온 이상 뭐 러시아도 이란이 핵무기 안 갖는다고 한다. 중국도 러시아 안 갖는다. 어떻게 보면 보증인이 되는 역할도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도 아 그걸 믿고 우리가 가겠다라고 하는 어떤 명분을 만들어주는 알겠습니다. 그렇게 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네. 그런가 하면 지금 우리 선박에서도 폭발 화재가 발생했었습니다. 뭐 일단 이란은 부인을 하고 있고 뭐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란이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어떨까요? 내부 뭐 폭발이 될지 아니면 외부적인 요인이 있을지 어떻게 보십니까?
2: 제가 배를 타본 경험에 의하면은 원래 소총으로 맞아도 구멍이 나요.
3: 문건 씨의 한양대 특임 교수입니다.
2: 그나 아주 잠수함 같이 막 튼튼한 선체가 아니면은 소총으로 쏴도 다 구멍이 나요. 상선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서 미사일이 맞았는지 뭐 총으로 맞았는지 이게 다 할 수 있는데 현재까지 얘기하는 거 보면 흔적이 없다. 외부에서 당한 흔적이 없다. 이런 거 보면은 내부에서 아마 장기간 억류되면서 피로 이런 게 누적돼가지고 뭐 작동 잘못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예. 배에서는 항상 하는 훈련 중에 가장 많이 하는 건데 소화방수 훈련이에요. 불 나는 거, 불 끄는 거. 그다음에 물 들어오면 물 이렇게 막아내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이제 각각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는 거. 미국은 야 그럴 줄 알았어. 한국 너희들 피해봤으니까 진작에 참여하라는데 파병하라는데 왜 동의를 안 해? 이걸 같이 끌고 들어가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란 같은 경우는 내가 언제 공격했어? 뭐 한 명이라도 자기 편을 만들어야 되니까 공격한 적이 없다. 근데 선원 입장에서 보면은 이건 선주나 선원 입장에서 보면은 이거 함부로 얘기하면은 이게 보험하고 엄청나게 연결되지 보험. 뭐 공격을 당해서 했다면 불가항력적이니까 이건 보험을 전액 받는 것이고 자기들이 잘못하면 보험 받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3자 가산 보좌하는 차원에서 우리 정부에서도 신중히 대응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우리 선급에서 두바이 있는 선급에서 인원을 파견해 가서 보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해수부대에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 가서 보면은 이제 아 이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도 우리 동맹이란 한미 동맹을 이제 얘기하면서 한국이 요청을 했잖아요. 시종 우리 파병 요청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막 칼로 무자르듯 할 수 없어가지고
4: 신중 그럼 문근식 교수는 그 선박 잠수함 전문가시잖아요.
2: 그렇죠. 예. 저는 수상함도 탔어요.
4: 예. 그러니까 뭘 보면은 이게 원인을 파악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2: 가서 외부에서 공격받은 흔적이 없으면 내부 잘못한 거죠. 공격을 받으면은 항상 구멍이 난다든지 그 미사일이 터져가지고 그 파편에 의해서 어디 저 손상을 입는다 이런 거 다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선원들이 그렇게 얘기를 분명히 안 하는 거 이거는 가서 딱 보면 알아요. 근데 선원들이 얘기를 안 하는 걸 뭐 뭔가 지금 뭐 보험 문제 여러 가지 걸켜 있는 것 같아요.
4: 어쨌든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화물선이 단독 행위하다가 사고가 났다. 뭐 이란의 공격을 받았다 그러고 이란에서 우리 공격 안 했다. 우리 미사일 공격도 안 했고 드론 공격도 안 했다. 우리 그 전면 부인하고 있잖아요. 그럼 어떤 방식의 사고가 가능할까요?
0: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정황 증거로 지금 뭐 나온 것은 외부에 지금 너무 잘 말씀 주셨지만 외부에 어떤 그 손상된 자국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예인이 돼서
3: 한국에 대해 중동연구소 전임 연구원입니다.
0: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는 정황 분석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우리 정부가 특사도 보내고 조현 외교부 장관이 아락치 외무상도 만나서 전화를 해서 우리가 이걸 외교적으로 풀겠다. 우리는 군사적으로 풀 생각 없다라고 다 얘기한 상황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정박돼 있었던 상태고.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단독적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가려다가 당한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저는 궁금한 게 우리가 아직 보호할 해군력도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그 미국의 그 자유작전에 대해서 우리도 HM 나무가 거기에 같이 해줄 테니까 도와달라 얘기한 것도 아닌데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거를 어떠한 보호도 담보받지 못한 상황에서 해운사가 그리고 거기 배들이 자기네들이 독단적인 행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네들이 공격당할 수 있는 게 뻔한데 우리 정부의 해군도 들어가서 수송한 작전을 하겠다라는 것도 아니었고 이미 우리는 외교적으로 다 풀겠다고 전화를 한 상태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우리나라 정부와 해운사가 얘기하는 선사가 얘기하는 말을 더 믿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는 그냥 정박돼 있고 있는 상황에서 공격을 당했다.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겠죠. 지금 어찌 됐건 그 프리덤 프로젝트 자유 작전이 시작되고 나서
4: 예.
0: 지금 그 이란은 그 푸자이랑으로 15개 탄도 미사일과 뭐 3개 순항 미사일 그 드론 공격을 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거를 성공적으로 요격을 했다 그랬는데
4: 예.
0: 저는 만약에 그 요격을 했다 그러면 요격했던 그 파편이 떨어져서 친 거 아닌가? 그게 하나의 가능성이 있고 그다음에 뭐 기뢰도 뭐 이렇게 뭐 볼 수 있는데 기뢰가 거기까지 떠밀러 왔다고 한다면 좀 이거는 예.

0: 저 상황이 더 심각한 문제고 이게 컨트롤이 안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니까 그거는 좀 피해야 되면 저는 아마 그런 거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는데 오히려 그 부수적 피해, 공격을 이제 후자이란과 UAE로 공격하는 그 이란이 공격한 그 상황에서 요격된 파편이 떨어져서 했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물론 이제 이란이 의도적으로 우리를 공격했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긴 하겠지만 그거보다는 오히려 그런 그 콜레트럴 데미지 그런 것들을 그 전시 상황, 양쪽에서 공격하는 그 상황에서 요격된 그런 어떤 파편들이 때린 게 아닐까. 그게 좀 가장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1: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하나 추측해 볼 수 있는 실마리 하나가 오늘 주한 이란 대사관이 얘기했는데 우린 공격하지 않았다 전면 부인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항로 이렇게 가라고 했는데 만약 그렇게 가지 않았으면 그 책임은 너네한테 있다라는 거였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면은 기뢰를 건드렸을 가능성?
2: 아, 기뢰를 건드리면은 이 파공이 크게 나요, 구멍이. 그렇게 네. 하고 배가 기울을 가능성이 많아요. 물이 들어오니까 심각해요. 그래서 기류를 무서워하는 거예요. 기류는 저기서 건드렸다면은 부유기류 떠다니는 기류를 접촉됐다는 얘기인데
1: 예.
2: 저렇게 되면은 그 정박에 있는 모든 선박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이란에서 설치했다. 아주 무책임한 거고 자기 자신들이 정말 너무 잘못한 거예요. 그런 거는. 그리고 기류를 설치한 거는 이미 다 자기들이 파악하고 있어요. 예. 그렇지 않으면은 자기의 행동도 부자연스럽기 때문에
1: 그러니까 기리 가능성 없다고 보시는 거예요.
2: 저는 기리 가능성은 희박하다. 매우 희박하다.
1: 매우 희박하다.
2: 기리 가능 기류는 그 즉각 표시가 나요. 물 들어오고 기울고 뭐 이렇게 있기 때문에.
3: 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미국이 앞서 한국의 해방 프로젝트 참여를 공식 요구했는데요. 네. 동맹국뿐 아니라 중국에도 해협 개방 작전 동참을 촉구했습니다. 관련 내용부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4: The president was clear. 대통령께서도 트루스 소셜 메시지를 통해 이봐 이거는 당신들의 배야 방어하는 데 동참해야 해라고 분명히 하셨습니다. 한국이 나서주길 바랍니다. 헤그세스 국방장관입니다. 지금이야말로 국제 파트너들이 나서서 이란의 압박을 가할 좋은 시점입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입니다.
3: 네, 일단 뭐 해방 프로젝트가 일시적으로 중단됐기 때문에 청와대는 뭐 우리가 참여를 검토할 필요성은 없다 이렇게 밝히긴 했거든요. 근데 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말이 좀 자주 바뀌다 보니까 네. 이게 번복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0: 뭐 지금 종전도 됐다고 얘기를 더 센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그냥 프로젝트 프리덤만 끝난 게 아니라 지금 이제 종전이 되고 MOU 각서 체결하고 이렇게 하니까 다시 뭐 트럼프 대통령 말이야 또 워낙 시시각각 바뀌니까 뭐 말이 바뀌면 이렇게 저희가 또 참여해야 될 상황도 올 수는 있다 보지만 지금 이렇게 다음 단계까지도 더 나간 상황에서 지금 저희가 또 어떤 다른 변화가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이란 군도 이란 혁명수비대도 알겠다 우리도 이제 항로를 열겠다 그런데 네. 기존에 얘기했던 자기네들이 얘기했던 항로 캐슘 섬을 사이로 끼고 들어가는 항로는 우리가 다 열었으니까 글로 나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뭐 지금 우리나라가 뭐 이란도 자기네들 물론 이제 제한된 항로이긴 하지만 그걸 열어서 일로 갈 수 있다라고 얘기한 마당에 그리고 미국도 자유 작전이 끝났다라는 걸 선포하는 거 더 나가서 이제 종전이 됐다라고 얘기한 마당에 저희가 뭐 지금 또 다른 뭐 우리가 군사를 파견한 군사 작전을 위해서 군을 파견하고 이런 것들은 지금 상황에서는 그 좀 가능성이 낮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1: 근데 한 가지 이제 변수가 있다면 그러니까 해방 프로젝트에 우리가 참여하느냐 마느냐 변수가 있다면 만약에 그 남우호의 그 사고가 이게 만약에 이란의 공격 어쨌든 이란에 의한 것으로 파악이 될 경우에 그건 변수가 될까요?
2: 이란의 공격에 의해서 그랬더라도 이란에서 공격했다고 인정은 안 했어요. 그래서 불가항력적인 상으로 갈 수 있고 일단은 그렇게 봐야 되고 그다음에 이란의 공격에 의해서 그랬다 손 치더라도 우리가 군함을 파견한다는 건 실로 무모한 짓이에요. 왜냐? 일단 호르무즈에 들어가면서 이제 이 적대적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너 공격했기 때문에 우리는 구출하러 들어간다. 근데 이미 이란은 거기에 들어오는 선박들은 저 공격하겠다는 여러 번 선언을 했기 때문에
1: 네.
2: 그리고 외교적으로 먼저 풀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은 자꾸 그 동맹국한테 들어오라 하면서 자기들도 들어가다 공격을 받았잖아요. 받았기 때문에 이거는 실로 그야말로 죽음의 그 통로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거는 혼자 들어가면 할 수 없고 이제는 혼자 들어가는 것보다는 연합국이 같이 이제 구성해서 들어가.

0: 하는 이런 방안, 그다음에 유엔하고 협력해서 들어가는 방안, 이런 방안을 택해야지 혼자 단독해서 들어간다 그런 거는 이란을 이제 적대적으로 선언하는 그런 경향이 드는 것이고, 이란에서 공격 안 했다고 했잖아요. 아니 우리한테 이란의 공격은 뭐 적대적으로 선포한 적이 없단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들어가면서 우리 무장해서 들어가고 뭐 이런 하면은 양국 간의 관계가 굉장히 악화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요요기적으로 일단 풀고 들어가도 연합군 선박 구성해서 들어가는 편이 가장 최적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1: 그러니까 원인 규명이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그건 외교적으로 이제 풀어야 된다 이제 그 말씀이신데 이제 이란이 절대적으로 이제 극구 부인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 선박의 사고뿐만이 아니라 UAE에 대한 공격 이것도 지금 부인하고 있단 말이에요. UAE도 이번에 지금 공격 받았잖아요. 그것도 부인하고 있고 프랑스 해운사 선박도 지금 화제가 났는데 거기서도 뭐 명확하게 뭐라고 얘기를 안 하는 것 같아요.
2: UAE에 대한 부인은 이렇게 부인하죠. 원래 공격 작전을 할 생각이 없었는데, 그리고 예상도 없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그 전시 상황처럼 밀고 들어오고 선박 두 개가 나가고 미군도 들어오니까 우리가 그 과정에서 공격을 이렇게 했다라는 거지, 공격 자체를 아예 안 했다라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15개의 그 탄도미사일과 3개의 순항미사일, 그 드론들을 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것들이 다그 이란이 안 쏘면 쏠 수가 없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란은 그 부분에서는 저도 워딩을 이렇게 봤는데, 우리가 UAE를 공격할 계획이 전혀 없었고 다 했는데, 이거는 전시상황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공격을 했다라는 그런 뉘앙스로 얘기를 해서, 근데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진짜로 다 알았는데 그런 의도로 이게 얘기를 한 건지, 아니면 지금 31개 주에 들어가 있는 그 혁명수비대가 약간 현장 지휘관들이 자기네들이 권한을 갖고 그 군사작전을 할수 있는 그좀 다른 형태, 그러니까 윗선까지 다 보고 안 하고 할수 있는 작전을 할수 있는 그 권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우리가 계획을 안 하고 이런 우발적인 일이 있었다고 해서 우리 중앙에서 한건 아니니까 부정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뭐 이게 우리가 진짜로 공격을 할 계획이 없었는데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간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지, 그게 좀 모호하게 워딩이 돼 있어서, 뭐 내가 공격을 절대 안 하고 이건 우리가 한게 아니다라고 한 워딩이 아니었었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보면
1: 알겠습니다.
2: 이란이 한 공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1: 일단 미국하고 이란이 종전 합의문 체결이 임박했다. 미국이 48시간 기다리겠다라고 했으니까요. 그 문제는 좀더 우리가 시간을 갖고 지켜봐야 할 문제 같습니다.
3: 네, 지금까지 문근식 한양대 특임교수,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전임연구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0: 네,
3: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0: 네,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7,000선을 돌파하면서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6,000을 돌파한 뒤에 두 달여 만인데요. 초고속 상승에 코스피 시가총액도 6,0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김세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1: 개장과 동시에 전 거래일보다 2% 이상 오르며 7,000을 넘긴 코스피. 장중 7,400대까지 넘나들던 코스피는 6.5% 급등한 7,384로 장을 마치며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를 또다시 갈아치웠습니다. 코스피는 지난 2월 25일 첫 6,000선을 넘긴 지두 달여 만에 코스피 7,000 시대를 열었습니다. 코스피의 가파른 상승세로 장 시작 6분 만에 프로그램 매수를 일시 정지하는 매수 사이드카까지 발동됐습니다. 상승폭은 447.57포인트로 지난 3월 5일 기록한 490.36포인트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큽니다. 미국 반도체 기업들의 투자와 이에 따른 실적 호조의 기대감이 국내 증시에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2: AI 데이터 센터를 미국의 많은 기업들이 지금 짓고 있는데
3: 염승환
2: 거기에
3: LS
2: 이제
3: 증권 이사입니다.
2: 메모리나 다양한 반도체가 필요한데 공급이 없고요. 수요는 지금 계속 늘기만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가격은 계속 올라가고 그래서 그 반도체 가격이 오르면 당연히 실적은 좋아지겠죠.
1: 특히 시장이 현재 중동 정세의 불안정한 상황보다는 반도체 호황에 더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삼성전자는 장중 27만 원, SK하이닉스는 161만 4천 원까지 오르는 등 장중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고, 각각 14.4%와 10.6% 오른 26만 6천 원과 160만 1천 원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외국인이 2조 8천억 넘게 순매수한 가운데 코스피 시가 총액도 사상 처음으로 6천조 원을 넘었습니다. 다만 호르무즈 해협 봉쇄의 장기화 속에 물가와 미금리 상승은 코스피의 상승세 지속 여부의 주요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코스피와는 대조적으로 코스닥은 0.29% 내린 1,210에 장을 마쳤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주식 매수 등으로 하락세를 보이며 전 거래일보다 7.7원 내린 1,455원으로 주간 거래를 마쳤습니다. YTN 김세호입니다.
0: 올해 초 코스피는 4,000선에서 출발했지만 상반기도 채안 지나 7,000선까지 앞자리를 세 번이나 갈아치우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이 슈퍼사이클, 초호황기를 맞은 반도체주가 지수 전체를 강력한 힘으로 밀어올렸는데요. 업계에서는 이 8,000 도달도 꿈이 아니라고 전망합니다. 류환웅 기자입니다.
4: 코스피 7,000 달성의 1등 공신은 단연 반도체 투톱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도체 슈퍼사이클을 맞아 1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거뒀고, 지난달에는 이란 전쟁 와중에도 월간 기준 사상 최대 반도체 수출 실적을 이끈 주역이었습니다. 뛰어난 실적에 풍부한 유동성이 더해지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종목 주가는 올해 들어 각각 121%와 145% 상승했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이 사상 처음 6천조 원을 돌파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종목 비중은 47%에 달합니다. 한 증권사의 올해 1분기 미성년자국의 계좌 개설 수는 1년 전보다 2.7배나 증가했는데 여기에도 반도체 투톱의 주가 급등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5: 코스피 7,000 시대가 열렸지만 투자 열기가 반도체를 필두로 한 조선과 방산 원자력 등 특정 업종의 대표주로 쏠린 점은 한계로 지적됩니다.
4: 한국거래소의 KRX TMI 지수 상승률을 보면 중대형 지수의 경우 올해 들어 79% 상승했지만 중형과 소형, 초소형 지수는 중대형 지수 상승률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지수가 올랐지만 코스피 상승을 주도한 종목이 없는 투자자들은 소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이달부터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기존 계좌에서 자유롭게 국내 주식을 살수 있게 됐는데, 앞으로 외국인 수급이 늘어나면서 코스피 양극화는 더 심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6: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의
3: 박석현
6: 실적
3: 우리은행
6: 분석세가 지속될
3: 애널리스트입니다.
6: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외국인 통합 계좌 시행에 따른 외국인 개인 투자자 매수가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에 집중이 되고 있기 때문에 수급적인 호재 요인이 더해지면서 두 종목의 주가 상승 주도력이 지속이 될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4: 이제 관심은 코스피 8,000 시대도 가능할 것이냐는 점입니다. 신한투자와 하나, 삼성 등 일부 증권사들은 코스피 상단을 8,000선 중반까지 열어놔야 한다는 전망을 내놓았지만 짚어야 할 점은 있습니다. 중동 사태가 다시 위기 국면으로 치달을 수 있고 반도체 업황이 흔들릴 경우 지수 전체가 흔들릴 수 있는 취약점도 있습니다. 더욱이 고유가 여파로 물가 상승세가 예상보다 가팔라지고 있는 점은 기준금리 인상 논의를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YTN 유환홍입니다.
3: 서울시장 선거전이 치열해지면서 민주당 정원호,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 사이 푸들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평택을에선 과거 발언을 둘러싼 범여권 주자들의 신경전이 벌어졌고 부산 북갑에서는 단일화를 놓고 분열상이 포착됐습니다. 보도에 김다연 기자입니다.
7: 서울시장 선거의 최대 화두, 부동산입니다. YTN에 출연한 민주당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는 매년 8만 호씩 주택을 공급하겠다더니 반도 못했다면서 전월세 폭등 책임을 오세훈 후보에게 돌렸습니다. 자신은 시민 삶을 지키는 행정가가 되겠다며 정쟁하지 말자고도 했습니다.
8: 이재명 대통령 혹은 정원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입니다. 저는 시민의 불편함과 싸워야 된다.
7: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부동산 지역 시민대책회의를 출범시켜 정부 여당 정책을 파고들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집을 통치수단으로 삼았다며 선거가 끝나면 실거주 1주택자도 가차없이 보유세 폭탄 통지서를 받을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9: 수천세대 대단지에
10: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입니다.
9: 영권이라는 믿기지 않는 초현실적 사태가 현실이 되고 있고
7: 캠프사의 신경전도 고조되고 있는데 오세훈 후보 측이 특검법에 침묵하는 정 후보를 대통령의 푸들이라고 비꼬자 정 후보 캠프는 용산의 푸들이 거울 속 본인 모습에 짖느냐고 받아쳤습니다. 경기 평택을 재선거도 신경전이 위태롭습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후보는 여권 적자라고 호소하고
11: 저 조국이 이재명 대통령의 AI
10: 조국혁신당 경기 평택을 후보입니다.
11: 평택의 압도적 자산을 하나로 연결시키겠습니다.
7: 나아가 민주당 김용남 후보의 과거 발언을 집요하게 파헤치고 있습니다.
12: 물론 뭐 2등, 3등 하는
10: 김용남 더불어민주당 경기 평택을 후보입니다.
12: 선거 전략상 당연해 보이는데
7: 국민의힘 유의동 후보는 어느 김용남이 진짜냐며 이른바 철새 이력을 파고들었습니다. 부산 북갑에서는 야권 단일화를 두고 꿈깨라는 등 장외 기싸움이 한창입니다. 공교롭게도 오는 일요일 민주당 하정우, 국민의힘 박민식, 무소속 한동훈 후보가 나란히 개소식을 진행합니다. 장동혁 대표는 박민식 후보 캠프로, 친한계는 한동훈 후보 캠프로 갈 계획이라 이른바 해당 행위를 둘러싼 보수 진영의 긴장감도 심화하는 모습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3: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공천은 윤어게인이라며 차라리 윤석열 전 대통령을 옥중 공천하라고 비판했습니다. 김의겸 전 의원을 전북 군산에 전략 공천하는 등 재보궐선거 교통정리도 마무리 수순입니다. 보도에 임성재 기자입니다.
13: 비상계엄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개헌안 표결을 하루 앞두고 민주당은 반대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내란 정당 5명을 상쇄할 기회라고 제1야당을 향한 내란 프레임을 강화했습니다. 추경호 대구시장 후보, 이진숙, 달성군 후보 등을 콕 집어 윤어게인 제2의 내란 공천이라고 했고 내란 부활 개수작 같은 수위를 넘나드는 날선 발언도 쏟아졌습니다.
14: 기왕에 이렇게 된 거
10: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입니다.
14: 옥중 공천 하시기 바랍니다.
13: 내부적으론 그간 하마평이 무성했던 재보선 지역 빈칸 5곳을 일사천리로 채웠습니다. 전북 군산 김제 부안갑에 문재인 청와대 대변인이자 초선 의원을 지낸 김의겸 전 새만금 개발청장을 전략 공천했고 을 지역구엔 평당원 출신 박지원 최고위원을 확정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성남 경기 청와대 여정을 함께한 임문영 전 국가 AI 전략위원회 부위원장은 광주 광산을에 배치하며 강세 지역 호남 주자들을 확정했습니다. 제주 서귀포엔 김성범 전 해양수산부 차관, 대구 달성군에 박형룡 지역위원장을 배치했는데 남은 한 자리 충남 공주부여 청양공천 역시 오래 걸리지는 않을 거란 설명입니다.
15: 금요일을 넘지 않게
10: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입니다.
15: 그래도 한 2-3일 정도는 시간을 좀 가지고
13: 민주당 최초 연임 역사를 쓰며 2주 만에 돌아온 한병도 원내대표는 복귀 일성으로 이재명 정부 성공을 외쳤습니다.
16: 지금부터 우리는
10: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입니다.
16: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쏟았으면 좋겠습니다.
13: 6월 지방선거와 재보선까지 공천 9부능선을 넘은 민주당은 그야말로 선거 올인 모드에 돌입했습니다. 윤석열 잔재를 퇴출하겠다는 프레임 전쟁 수위도 최대치로 끌어올릴 전망입니다.
17: YTN 임성재입니다.
3: 국민의힘이 경기도당 필승 결의대회에서 한 목소리로 정부 여당을 비판하며 모처럼 단일 대우를 형성했습니다.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공천 문제도 내일 매듭 짓겠다는 구상인데 당사자 반발은 변수입니다. 보도에 김철희 기자입니다.
18: 방미 이후 이선 후퇴 압박을 받았던 장동혁 대표가 부산과 대구에 이어 경기도를 찾았습니다. 결의대회에 함께한 현역 의원과 출마자들은 계파를 가리지 않고 지도부와 원팀을 강조했고 반복되던 분열 양상도 이번엔 없었습니다.
19: 양양자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입니다.
20: 당당하게 우리는 보여드렸습니다.
18: 국민의힘 투톱 역시 화답하듯 대통령이라도 죄를 지으면 감옥에 가야 한다며 외부의 적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일제히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21: 범죄단체인
19: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입니다.
21: 이재명을 심판하는 선거가 될 것입니다.
22: 경기도 성남에서
19: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입니다.
22: 시작이 되었습니다.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18: 보수 결집 흐름 속에 더 이상의 지지층 이탈을 막겠다는 뜻으로도 풀이되는데 윤어게인 논란은 뇌관입니다. 윤석열 호위 무사로 불렸던 이용 전 의원은 국민께 실망과 상처를 드렸다며 눈물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23: 정권의
19: 이용 국민의힘 하남갑 보궐선거 후보입니다.
23: 책임을 져야 합니다.
18: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실

0: 정진석 전 의원 공천 문제는 여전히 풀지 못한 숙제입니다. 공관위는 윤리위 판단이 내려지는 대로 회의를 열어 출마 문제를 정리한다는 계획인데 윤리위 결정과 관계없이 컷오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입니다. 정전 실장은 당의 결정을 지켜보겠다며 말을 아꼈지만 무소속 출마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습니다.
1: 최근 영남권에서 여야 후보 간 지지율 격차가 줄어들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잇따르면서 당 내부 결속이 단단해지는 모습입니다. 윤어게인 논란을 털고 원팀으로 싸우면 해볼 만하다는 희망적 분위기도 읽히는데 당사자 승복 여부 등은 여전한 변수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2: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조작기소 특검법을 두고 여야가 곳곳에서 충돌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범죄 세탁, 추악한 흉계 등 발언 수위를 높이며 총공세에 나섰는데 민주당은 지방선거 이후 판단하겠다며 한발 물러섰습니다. 보도에 양동훈 기자입니다.
3: 지난 40일간의 국정조사 때 그랬듯 전쟁은 법사위에서 또 반복됐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치검찰의 조작기소 정황이 확인된 만큼 특검으로 공소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4: 그래서 특검을 해서 조작기소 혐의 드러났습니다.
5: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4: 조작기소 혐의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3심 재판까지 다 받게 해야 됩니까?
3: 반면 국민의힘은 누구도 자기 사건의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법치주의 대원칙을 훼손한 위헌 위법 특검 법안이라고 치받았습니다.
6: 이재명 대통령에
5: 윤상현 대한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6: 8개 혐의, 8개 사건이죠. 이것을 전부 완전 무죄 세탁하기 위한 공소취소 법안이다.
3: 집중 질의를 받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특검 법안 취지는 공감한다면서도 시점이나 수사 대상은 수기가 필요하다는 청와대와 같은 대답만 반복했습니다.
7: 국회 법안 논의
5: 정성호
7: 과정에서
5: 법무부 장관님들께서
7: 좀 깊이 있게 논의해 주시길 좀 저희들도 요망하는 바입니다.
3: 국민의힘은 의원총회와 규탄대회를 잇따라 열고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 대통령도 죄 있으면 감옥 가야 한다는 과거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피켓에 담아 천인공노할 추악한 흉계라고 지적했습니다.
8: 대명천지에 대통령이라고 하는 권력자가
5: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입니다.
8: 자신의 권력을 청동원해서 본인의 범죄 기록을 깡그리 지워버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3: 영남권 시도지사 후보 5명도 사법 쿠데타이자 사법 내란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야권의 총공세와 악화하는 여론 속에 민주당은 결국 한 발 물러섰습니다. 찬반 투표로 연임이 확정된 한병도 원내대표는 수락연설을 통해 정치검찰의 추악한 민낯을 규명해야 한다면서도 시기나 절차는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겠다고 밝혔습니다.
9: 지방선거 이후에 국민과
5: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입니다.
9: 수기 절차를 충분히 거쳐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3: 야권은 대통령 공소취소 특검법은 중도 무당층 표심을 흔들 확실한 한방이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청와대 앞 현장 최고위원회의 등 여론전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10: 지난주 선고가 이루어진 김건희 씨의 항소심 재판을 담당했던 신종호 부장판사가 법원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현재까지 타살 흔적은 없는 것으로 보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표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11: 9일자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통일교 청탁 의혹 사건의 항소심 재판을 맡았던 신종호 부장판사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신 판사는 새벽 0시 20분쯤 연락이 끊겼다는 가족의 신고가 소방에 접수되고 40분쯤 뒤 법원 청사 화단에서 발견됐습니다. 현장에선 유서로 추정되는 문건이 나왔는데 김건희 씨나 재판 관련 내용은 없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신 판사는 지난 2월부터 석 달 동안 김건희 씨의 주가 조작 사건 등의 항소심을 이끌어왔습니다. 지난달 28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던 주가 조작 공범 혐의에 대해 김 씨도 시세 조종에 가담한 걸로 판단하고 일부 유죄로 뒤집었고 또 통일교로부터 청탁 목적으로 800만 원 상당의 샤넬 가방을 받은 혐의도 1심과 달리 유죄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했는데 1심보다 2년 4개월 늘어난 형량이었습니다. 신 판사는 지난 1995년 제37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2001년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현재까지 범죄 혐의점은 없는 걸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유족의 요청에 따라 구체적인 유서 내용과

0: 와 부검 여부는 공개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1: 광주 도심에서 여고생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20대 남성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경찰은 범행 동기 등을 집중 추궁하면서 신상 공개 여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2: 어린이날 새벽 혼자 귀가하던 여고생이 흉기 습격을 당한 큰 길가입니다. 참변을 당한 장소엔 추모국화 여러 송이가 놓여 있습니다. 꽃다운 나이에 숨진 여학생 A양의 빈소에선 유족과 친구들의 오열이 이어집니다. 평소 응급구조사와 구급대원을 꿈꿨던 A양의 입관식은 눈물바다로 변했습니다.
3: 집에 가는 길에 버스 긁혀가지고 엄마한테 전화해갖고 피식
4: 유족입니다.
3: 최고 못했지 구급대원이었고.
2: 여학생을 도우려던 남학생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24살 장모 씨는 11시간 만에 자신의 주거지 인근에서 붙잡혔습니다. 범행 직후 자신의 차량을 타고 도주한 장 씨는 무인 세탁소에 들러 피 묻은 옷을 세탁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장 씨의 차량과 100여 미터 떨어진 이곳 풀숲에서 범행이 사용한 흉기를 발견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장 씨는 자살을 결심하고 미리 구매한 흉기라며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장 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계획 범죄 여부 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3: 차 타고 돌아다니다가
4: 경찰 관계자입니다.
3: 집으로 가는 이동 중에 두 번을 본 거예요. 여러 가지 가능성은 두 번.
2: 경찰은 장 씨에 대해 프로파일러 면담과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추가 조사하고 신상 공개 여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오설입니다.
1: 경기 양주에서 학대 의심 신고로 숨진 3살 아이의 친부가 아동학대 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친부가 피해 아동이 대소변을 가릴 수 있는데도 기저귀를 차고 소변을 누는 상황에 갑자기 화가 나 아동의 머리와 턱을 돌침대 바닥과 모서리 등에 부딪히게 하는 등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 아동은 지난달 9일 경기 양주시에 있는 아파트에서 머리를 크게 다쳐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에 옮겨져 뇌수술을 받았지만 닷새 만에 숨졌습니다. 대전 둔산경찰서는 어린이날 대낮에 알몸으로 도심을 돌아다닌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현행범으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어제 오후 4시 20분쯤 대전 둔산동 도심 거리에서 알몸으로 거리를 활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많은 사람 앞에서 옷을 벗고 이름을 외치니까 기분이 좋아졌다며 옷을 벗는 게 편해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5: 중동정세 불안으로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1년 9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특히 기름값 상승이 물가 전반으로 확산하는 모습인데 5월에는 오름폭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오동건 기자입니다.
6: 서울의 한 주유소. 이란 전쟁 이후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운전자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7: 제가 느낄 때는 한 20% 정도 오른 것 같거든요. 예, 꽤 많이 오른 거죠.
6: 기름값 상승은 소비자 물가 전반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에서 석유류 가격은 1년 전보다 무려 21.9%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휘발유는 21.1%, 경유는 30.8% 올라 3년 9개월 만에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는 1년 전보다 2.6% 올라 2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석유류 가격이 전체 소비자 물가를 0.84%포인트 끌어올리며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석유류를 포함한 공업제품 물가는 3.8% 올라 3년 2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서비스 물가도 2.4% 상승했는데 국제항공료는 유류할증료 인상으로 15.9%, 해외 단체 여행비는 11.5%나 올랐습니다. 반면 농산물 가격은 내려갔습니다. 채소류 가격이 12% 넘게 하락했고 무와 당근 가격은 각각 43%, 42% 떨어졌습니다. 농산물 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국제유가 상승이 전체 물가를 끌어올린 셈입니다.
8: 석유류 같은 경우는 22년 7월 달에
9: 이도원 국가 데이터처 경제 동향 통계 심의 관입니다.
8: 3년 9개월 만에 최대 상승하였습니다. 석유류 가격을 뺀 군업물가 같은 경우는 2.2% 상승하여 지난 3월 달과 동일하게 상승하였습니다.
6: 정부는 석유 최고 가격제와 유류세 인하로 그나마 전체 물가 상승률을 1.2%포인트 끌어내린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하지만 기름값 상승 여파가 앞으로 더 확산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 문제로 꼽힙니다. 농산물과 신선식품 역시 물류비 부담이

0: 커지면서 가격 상승 압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상대 한국은행 부총재도 5월 물가와 관련해 석유류 가격이 높은 수준을 이어가는 가운데 지난해 농축수산물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데 따른 기저효과까지 겹치며 오름폭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기름값 상승이 물가 전반에 영향을 끼치면서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물가 부담은 더 커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1: 코스피가 유례 없는 강세장을 이어가고 있지만 이면엔 개인 투자자들의 뒤통수를 치는 주가 조작, 회계 사기 범죄도 횡행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이 주식시장에서 부당 이득을 챙기고도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 등 불공정 탈세 정황이 확인된 업체들에 대해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보도에 차유정 기자입니다.
2: 한 주가 조작 세력은 제조업체 A를 인수한 뒤 신재생에너지 관련 신사업을 추진한다는 가짜 정보를 시장에 흘렸습니다. 실물 거래도 없이 거짓 세금 계산서로 매출을 뻥튀기했고 사업 여부가 불분명한 법인에 거액의 투자금을 송금하며 개인 투자자를 유인했습니다. 이후 주가가 오르자 일당은 저가에 발행받은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바꿔 상당한 시세 차익을 누렸고 이는 고스란히 물량 폭탄이 돼 소액 투자자들만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제조업체 B는 주요 생산 기능을 사주가 지배하는 해외 법인으로 옮기면서도 200억 원에 달하는 이전 대가를 받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해외 법인을 형식적으로 끼워 넣어 30억 원 이상의 유통 마진을 취하게 했고 해외 체류 임원에게는 고액 급여를 지급했습니다. 실적이 양호했지만 해당 업체는 회계 감사에서 자료를 고의로 내지 않아 결국 상장 폐지됐고 소액 주주들은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입었습니다. 코스피가 이른바 불장을 이어가는 가운데 국세청이 증권시장 교란 세력에 대한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주가 조작과 회계 사기 정황이 확인된 11개 업체와 4주 일가에게 기업 이익을 빼돌려 소액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친 15개 업체가 대상입니다.
3: 주가 뭐 조작 세력이나 허위 공시로 인해 가지고
4: 안덕수 국세청 조사국장입니다. 뭐
3: 주식을 이렇게 저가로 사가지고 호재성 정보를 띄워가지고 고점에서 이제 파는 이런 행위가 있는데 그에 따른 어떤 정당한 세금을 이제 납부했느냐 이 부분들이 이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2: 투자 경험이 부족한 사회 초년생이나 노년층을 상대로 투자금을 챙긴 불법 리딩방 5개 업체도 조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31개 업체에 탈세 혐의 액수만 2조 원이 넘습니다. 국세청은 해당 업체들의 거래 행위 전반을 검증해 철저히 과세하고 증거인멸, 재산 은닉 등이 확인되면 수사기관에 고발해 형사 처벌로 이어지도록 할 예정입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1: 오늘 예정됐던 삼성 바이오로직스 노사 대표의 1대1 면담이 취소됐습니다. 노조는 사측의 인사팀 상무와의 통화 내용 일부가 블라인드 앱에 올라와 유감을 나타냈고 사측은 대화를 통한 해결 의지는 변함이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원만한 합의점을 찾기 위한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노사 모두 모레 고용노동부가 참여하는 노사정 면담은 예정대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김범석 쿠팡 INC 의장이 정보 유출 사고 여파에서 벗어나고 있다며 신규 회원 가입 증가와 재가입에 따라 지난달 말 기준으로 사고 뒤 감소한 와우 회원의 80%를 회복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회복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또 프로덕트 커머스 매출 성장률은 지난 1월 최저점이었고 이후 매달 전년 대비 실적이 개선되며 2월에서 3월에는 개선 속도가 빨라졌다고 설명했습니다.
5: 내일 국회에서 진행되는 39년 만에 개헌안 표결을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개헌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불법 계엄을 막자는 개헌에 반대하는 건 불법 계엄을 옹호하는 것 아니냐며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보도에 홍민기 기자입니다.
6: 1987년 이후 처음 이뤄지는 개헌안 국회 표결을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은 현행 헌법이 40여 년 동안 제자리 걸음이라고 지적했습니다.
7: 세상이 변했는데 덩치는 커졌는데 옷이 맞지 않는다. 그럼 옷을 좀 고칠 필요가 있지 않냐.
6: 정치적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전면 개헌보단 합의되는 부분부터 고치는 것이 현실적, 실용적이라고 강조했는데 대통령의 개헌 선포 권한을 축소하는 조항에 대해선 어떤 국민이 이를 반대하겠느냐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7: 그 반대하는 사람이 조금 있을 수는 있죠. 그 사람들은 불법 계엄 옹호론자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6: 다른 핵심 내용인 5.18

0: 항쟁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역시 여야가 모두 언급했던 만큼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방선거 전 개헌 반대를 당론으로 유지하고 있는 국민의힘을 향해 개헌에 동참해달라고 재차 호소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민주당도 개헌 국민투표 자체를 막는 건 권리 침해이자 국민의 수준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거들었습니다. 반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당론 반대를 못 박았다며 여권이 공소취소 특검 등 위헌적 행태 속에 개헌을 입에 담는 건 모순이라고 맞받았습니다. 나경원 의원도 이 대통령의 발언은 비열한 겁박이라며 선거용, 야당 분열용 개헌 시도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1: 다른 정당은 모두 이번 개헌에 합의한 만큼 개헌안 통과를 위해선 국민의힘에서 최소 12표 이상의 찬성표가 나와야 하는 상황입니다. 당론을 거스른 찬성표가 무더기로 나올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예측도 나오는 가운데 39년 만에 개헌 시도가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됩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2: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항소심 선고가 내일 나옵니다. 1심은 징역 23년을 선고했고 특검도 항소심 결심 때는 똑같은 형량을 구형했는데 2심 재판부가 어떤 선택을 할지 관심입니다. 신규혜 기자입니다.
3: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이 내일 오전 10시 열립니다. 지난 1월 1심 선고가 내려진 지 3개월여 만입니다. 이번 선고는 1심 선고 때와 마찬가지로 생중계 형식으로 일반에 공개됩니다. 앞서 한 전 총리는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내란 우두머리 방조가 아닌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가 적용돼야 한다고 봤는데 이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4: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러 나갈 때에도 윤석열을 만류하지 않았고
5: 이진관 부장판사입니다.
4: 국무회의 심의를 마쳤다는 취지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 그러면서 비상계엄을 위로부터의 내란으로 규정하고 특검의 구형량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했습니다.
4: 대한민국에서 친인 쿠데타가 발생했다는 사실로 인해 생긴
5: 이진관 부장판사입니다.
4: 충격은 기존 내란 행위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른다고 보입니다.
3: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한 전 총리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3년을 선고해달라고 밝힌 상태입니다.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 선포에 동의한 적 없고 오히려 만류하려다 실패한 거라는 주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1심 선고 역량이 예상보다 높았던 만큼 항소심 재판부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YTN 신계입니다.
2: 북한이 헌법 개정을 통해 영토 조항을 신설하고 통일 개념을 삭제하는 등 두 국가 노선을 제도화한 것으로 처음 확인됐습니다. 다만 남측을 적대국으로 규정한 조항까지 신설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정상 국가 이미지를 부각하려는 의도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6: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남북을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처음 규정한 건 2023년 말입니다.
7: 북남 관계는 더 이상 동족 관계, 통제 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 전쟁 중에 있는 두 교전국 관계로 완전히 고착되었습니다.
6: 이후 헌법 개정을 통해 이를 제도화하겠다고 예고했지만 북한 매체들은 그 결과를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최근인 지난 3월 최고인민회의에서도 헌법 명칭을 개정한 사실만 공개했습니다.
7: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사회주의 헌법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헌법으로 개칭하는 것을 비롯하여
6: 최근 확보된 북한의 개정 헌법을 보면 김 위원장이 예고대로 영토 조항을 신설하고 통일 조항을 삭제하는 등 두 국가 노선이 반영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북쪽으론 중국과 러시아와 접하고 남쪽으론 대한민국과 접하고 있다고 영토를 규정했는데 남북 간 분쟁 요인이 될 수 있는 NLL 등 경계선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습니다. 또 기존 헌법 서문과 본문에 있던 북반부나 조국 통일 등 종족이나 통일 개념을 통째로 드러내는 등 두 국가 노선이 명확히 반영됐습니다. 다만 김 위원장의 예고와 달리 한국을 적대국으로 못 박은 내용은 없었습니다.
5: 이정철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입니다.
8: 오래된 목표를 생각해 보면 정상국가화 과정에 그런 전투적 표현들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고요.
6: 헌법 서문에 있던 김일성, 김정일 선대 업적과 관련한 내용도 삭제하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권한과 위상을 강화한 것도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특히 국무위원장의 독점적 핵무력 지휘권이 처음 명기됐고 위임 근거 조항도 신설됐습니다. 이 밖에도 무상치료, 대금 없는 나라 등 현실과 동떨어진 사회주의 무상복지 조항도 모두 삭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9: 지금까지 뉴스나이트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10: 반갑습니다. 경기도의 의장 김진경입니다. 누군가의 하루를 지키는 일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가족의 안부를 묻고 서로의 곁을 지키는 시간 속에 우리의 삶은 더 따뜻해집니다. 경기도에는 도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루가 흔들리지 않도록 보이지 않는 곳까지 더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오늘의 일상이 내일의 희망이 되는 경기도를 위해 도민 곁에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11: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12: 이원아 변호사의 사건 X파일.
13: 지난 2016년 미국 캘리포니아에선 4년 동안 친딸을 성폭행한 남성에게 징역 1503년이 선고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또 2020년엔 10년 동안 친딸을 성폭행한 남성에게 징역 723년이 선고되는 일도 있었죠.
14: 1500년? 하긴 지은 죄가 있는데 그 정도는 돼야지.
15: 에이, 그 정도는 놀랄 일도 아니야. 아, 필리핀은 더해.
14: 더하다고? 필리핀은 어떤데?
13: 실제 지난 2010년 필리핀에선 1년 동안 매일같이 자신의 친딸을 성폭행한 남성에게 무려 14,400년의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360차례 범행이 인정됐고 1회당 징역 40년씩 계산된 결과였죠. 더 놀라운 건 이 형량이 오히려 감형된 결과였다는 점입니다. 당초 1심 법원은 이 남성에게 사형을 선고했었죠.
14: 아니 근데 생각해보면 징역 1500년이든 만년이든 어차피 다 못 살고 죽는 거잖아. 무기징역이랑 다를 바가 있나?
15: 상징이란 게 있잖아. 남도 아니고 자기 자식한테 그런 짓을 한 사람에게 사회가 이건 절대 가볍게 볼 범죄 아니다, 본때를 제대로 보여주는 느낌이랄까?
14: 하긴 피해자 입장에서야 어떤 숫자로도 인생이 복구되진 않겠지만 그래도 너무 가벼우면 세상이 자기 고통을 우습게 본다는 느낌이 들 것 같기도 해.
13: 바로 그 지점입니다. 양형이란 그저 단순히 숫자를 매기는 일이 아니죠. 그 사회가 범죄를 얼마나 중하게 보는지 여실히 드러내는 상징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선 자신의 친딸을 40년 동안 성폭행하고 그 사이에 태어난 딸이자 손녀에게까지 같은 범행을 저지른 남성에게 징역 25년이 선고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14: 25년? 천년만년까지 필요 없지만 한 사람 인생을 완전히 무너뜨려놓고 징역 25년이라니.
15: 심지어 딸만 그런 것도 아니고 손녀까지 그랬다는 거잖아.
14: 아, 그 손녀가 사실 생물학적으로 자기 딸이기도 하고. 와, 진짜 이건.
15: 심지어 나는 죄 없다고 항소했다던데?
13: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리고 끝까지 자신의 무죄를 주장한 이 남성의 항변은 과연 법원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졌을까요? 오늘 사건 X파일에서 이 사건의 전말과 법원의 판단까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 X파일 이원아입니다. 오늘은 로엘 법무법인 김정기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16: 안녕하십니까. 로엘 법무법인의 김정기 변호사입니다.
13: 사건의 사실관계부터 차근히 정리해보죠. 구체적으로 어떤 범행이 있었던 건지 사건 개요부터 들어볼까요?
16: 정말 입에 담기도 끔찍한 사건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1985년부터 이 남성의 범행이 시작됐는데요. 당시 처음 피해를 당했던 딸은 초등학교 2학년 아주 어린 나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악몽 같은 범행이 무려 40년 동안이나 이어졌습니다. 법적으로 확실하게 증명할 수 있는 범행 횟수만 최소 277회에 달하는데요. 워낙 옛날 일이라 기록이 안 남는 걸 생각하면 정말 빙산의 일각이겠죠. 딸은 그 기나긴 세월 동안 여러 번 도망치려고 했지만 계속 붙잡혀왔고 그 과정에서 4번이나 임신과 낙태를 반복해야 했습니다.

0: 네, 청취자 여러분, 이거보다 훨씬 더 충격적이고 화가 나는 사실이 남아 있습니다.
1: 자신의 딸이 그것도 미성년자일 때부터 성폭행해왔고 그 과정에서 임신과 낙태를 반복하다가 결국 출산까지 했는데 이거보다 더 충격적이게 남았습니까?
0: 네, 언론에 따르면 결국 딸이 아버지 아이를 다시 임신해서 2012년에 딸을 낳게 됩니다. 족보상으로는 손녀지만 핏줄로는 사실 가해자의 친딸이기도 한 거죠. 그런데 이 가해자는 그 아이가 10살도 채 되기 전부터 수년 동안 또다시 성폭행을 저질렀습니다. 아니, 도대체 왜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진작 도망치지 않았을까? 이렇게 답답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아주 어릴 때부터 가장 믿어야 할 어른에게 이런 범죄를 계속 당하면 피해자는 아, 그냥 순응하는 것만이 나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다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일종의 깊은 무기력에 빠지게 되는 거죠. 하지만 자신의 아이마저 똑같이 끔찍한 일을 당하는 걸 보고 딸은 미치도록 괴로워하다가 결국 사회에 도움을 청할 용기를 내게 된 것입니다.
1: 더 화나는 건 사건이 드러난 뒤 가해자의 태도였거든요. 백만 번 사과를 해도 모자랄 판국에 태도가 아주 가관이었죠.
0: 네, 정말 뻔뻔함의 극치였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구속돼서 재판을 받으면서도 나는 술에 취해서 전혀 기억이 안 난다 라면서 범행을 전부 잡아댔습니다. 심지어 딸이 자기한테 독립할 자금을 안 주니까 앙심을 품고 거짓말로 신고했다. 즉, 자기를 무고한 거라고 우기기까지 했습니다. 게다가 평소에 친딸을 마치 자기 아내인 것처럼 대하고 다른 남자 만나는 걸 의심하기까지 했다고 하니 정말 일반인으로서는 상상조차 하기 힘든 태도죠.
1: 기억 안 난다. 뭐 무고다. 심지어 뭐돈 문제 때문에 그런 거다. 이 정도면 정말 본인이 그렇게 믿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이게 재판 전략인 건지 뭐 워낙 오래된 일이니까 증거가 없을 거다 생각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이 남성의 변호인이었다면 이런 주장을 그대로 고소하셨을 것 같으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0: 저라면은 절대로 그런 식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이 가해자는 범행 기간이 워낙 40년으로 길다 보니까 옛날 일이라 뚜렷한 증거가 없겠지, 일단 억울하다고 우기면 통하겠지 하는 아주 얕은 생각으로 그런 전략을 쓴것 같은데요. 하지만 유전자, 즉 DNA 분석 결과라는 확실한 과학적 증거가 있었고 피해자의 진술도 아주 구체적이고 일관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끝까지 거짓말을 고수하는 건 재판장님을 화나게 해서 형량만 높이는 아주 무모하고 어리석은 태도입니다.
1: 법원은 이런 태도를 당연히 더 괘씸하게 보죠.
0: 그렇습니다. 법원은 이 남성이 평범하고 행복하게 살아야 할 모녀의 인생기회를 완전히 빼앗아 버렸다고 지적했습니다. 모녀가 평생 서로의 고통을 보면서 살아가야 하는 비극을 만들어 놓고도 범행을 끝까지 부인하며 오히려 딸 탓을 하고 있으니 도무지 양심의 가책을 눈곱만큼이라도 느끼고 있는지 알수 없다고 아주 호되게 꾸짖었습니다.
1: 아무튼 결국 이 남성에겐 징역 25년이 선고됐습니다. 가해자 본인도 억울한지 상고를 했다지만 일반인들이 보기에도 탐탁지 않은 형량이거든요. 40년 넘게 범행을 해왔는데 겨우 25년? 이런 반응일 텐데 양형 기준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사건에 적용될 수 있는 기본적인 기준은 어떻게 되고 어떻게 이 형량이 나오게 된 건지 설명을 해주시죠.
0: 우리나라 법원에는 판사님들이 형량을 정할 때 기본적으로 참고하는 양형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원래 친족 간 성폭력은 최대로 무겁게 가중처벌을 해도 10년 정도가 기준입니다. 이 사건을 권고형으로 따져도 보통 10년에서 최대 21년 4개월 사이가 나오는데요.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이 남성의 죄가 너무나도 무겁다고 판단해서 양형 기준을 뛰어넘는 징역 25년이라는 이례적으로 높은 형량을 선고한 겁니다.
1: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만 보면 법원이 기준보다 더 무겁게 본 부분도 있다라는 건데 기간 뭐 혹은 친족이라는 관계, 세대를 넘어선 범행, 또 범인의 반성 없는 태도, 법원이 특히 더 중요하게 본 대목은 어떤 부분일까요?
0: 가장 보호해줘야 할 아버지가 친딸을 무려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짓밟았다는 점, 그리고 그 악몽이 딸이 낳은 손녀에게까지 이어진 세대를 넘나든 참혹한 범행이라는 점을 재판부는 가장 무겁게 평가했습니다. 거기에다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가 한 짓을 끝까지 부인하고 반성조차 하지 않는 태도까지 합쳐져서 죄질이 이루 말할 수 없이 나쁘다고 결론 내린 겁니다.
1: 그런데 오프닝에서 본 사례처럼 미국이나 필리핀에선 친족 성범죄 뭐 수백 년, 뭐 수천 년, 심지어는 뭐만 년이 넘는 징역형이 선고된 사례도 있었잖아요. 변호사님이 보기에도 좀 인상적이다 싶은 사례도 어떤 게 있을까요?
0: 네,

0: 정말 예전 TV 프로인 세상에 이런 일이에 나올 법한 판결들이 많은데요. 2016년에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는 4년 동안 친딸을 성폭행한 가해자에게 무려 징역 1,503년이 선고됐습니다. 2020년 미국 다른 주에서도 10년간 딸들을 성폭행한 부부에게 각각 723년, 438년이 선고되기도 했고, 심지어 필리핀에서는 1년 동안 360번이나 친딸을 성폭행한 남성에게 성폭행 1회당 징역 40년까지 쳐서 무려 1만 4,400년이라는 어마어마한 징역형이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1: 이렇게 형량의 숫자가 극단적으로 달라지는 이유, 가장 핵심적인 차이는 뭔가요? 나라가 범죄를 대하는 감정, 문화의 차이라든지 아니면 법 체계 자체가 다른 건지도 궁금합니다.
0: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형량을 계산하는 법 체계 자체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범죄를 여러 개 저질렀을 때그중 가장 무거운 죄 하나를 골라서 거기에 형량을 조금 더 얹어주는 방식을 씁니다. 이걸 가중주의라고 부르는데요. 그래서 아무리 길게 줘도 최대 50년까지만 선고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미국 같은 나라들은 죄를 지은 개수만큼 형량을 더하기로 쭉 합쳐버리는 병과주의를 씁니다. 게다가 형량도 상한선도 없기 때문에 저렇게 몇백 년, 몇천 년이라는 상징적인 숫자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1: 이 사건 말고 다른 사건 하나 더 보자면 친딸의 의붓딸 처제까지 추행하고 강간을 시도한 남성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된 일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 남성은 관련 전과까지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징역 5년은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있었는데 어떤 사건이었고 어떻게 징역 5년이 나오게 된 겁니까?
0: 아, 이 사건도 참 듣기만 해도 화가 나는데요. 언론에 따르면 50대 남성이 2008년부터 초등학생 의붓딸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하고 자기 친딸에게도 이상한 음란 행위를 강요하며 학대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 2015년에는 자기 처제한테까지 수차례 추행을 하고 강간을 시도했죠. 더 충격적인 건이 남성이 과거에도 자기 친딸을 성폭행해서 이미 징역 7년을 살고 출소한 전과자였다는 겁니다. 법원도 이 남성이 재범이고 장기간 가족들을 성적 요구의 대상으로 삼았다고 질타하긴 했지만 결국 앞서 말씀드린 양형의 한계 등 여러 이유로 징역 5년을 선고하는 데 그쳤습니다.
1: 만약 미국이나 필리핀이었다면 이 남성 몇년 나왔을까요?
0: 만약 미국이었다면 아까 말씀드린 병과주의에 따라서 피해자별로 범행 횟수별로 형량이 다 더해졌을 테니 수백 년은 훌쩍 넘었겠죠. 실제 이 기사를 본 네티즌들 중에서도 야, 미국 같았으면 징역 200년짜리다! 라면서 분노하는 목소리가 아주 컸습니다.
1: 그리고 친족 성폭력 같은 경우 늘 따라붙는 쟁점 가운데 하나가 공소시효거든요. 범죄 특성상 피해자들이 뒤늦게 신고를 겨우 하게 되는 사례들이 많은데 공소시효가 문제되는 경우도 제법 있는 것 같습니다. 시스템이 어떻게 돼 있는지 이런 부분이 뭐 공소시효에 대해서 폐지를 우리가 검토할 만한 부분은 없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0: 아, 지금 우리나라 법을 보면요. 피해를 당할 당시에 나이가 13세 이상에서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였다면 피해자가 어른, 즉 성년이 된 날로부터 딱 7년까지만 공소시효가 돌아갑니다. 다행히 13세가 채안된 아주 어린 나이에 당한 성폭행은 2010년 법 개정 이후로 아예 공소시효가 없어지긴 했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10대 때 피해를 입은 많은 분들이 어른이 되어서도 가족이라는 이유로 망설이다가 시효를 놓치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22대 국회에서는 이런 친족 성폭력은 나이 따지지 말고 공소시효를 전면 폐지하자는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런 전면 폐지가 되지는 않는데요. 그런 반대가 있었는데 가장 큰 반대 이유는 바로 다른 범죄와의 형평성 때문입니다. 여성가족부 같은 부처에서도 공소시효를 없애자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살인 같은 다른 중범죄와 비교했을 때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밝혔거든요. 하지만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는 형평성만 따지다가는 폐쇄적인 가족 안에서 범죄가 꽁꽁 숨겨지고 피해자가 뒤늦게 신고할 수밖에 없는 이 범죄의 진짜 심각성을 놓치게 된다라며 폐지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1: 사건 X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곡으로 캐롤린 크루거의 You Call It Love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X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0: 놓치면 안 되는 최신 시사 상식. YTN 라디오 톡톡 뉴스와 상식.
1: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영민입니다. 삼성 일가가 고 이건희 선대 회장의 유산에 대한 상속세 12조 원을 모두 납부했습니다. 이는 건국 이래 최대 규모인데요. 관련 내용 오늘 톡톡 뉴스와 상식에서 알아봅니다. 이 선대 회장은 지난 2020년 10월 별세했습니다. 유산에는 삼성의 주요 계열사 지분과 부동산, 미술품 등이 포함됐고 이에 따른 상속세는 약 12조 원으로 책정됐죠. 지난 2024년 기준 국가 전체 상속세 세수보다 50%나 많은 금액으로 전 세계적으로 보아도 유례를 찾기 힘든 규모입니다. 유족들은 성실 납부를 약속했는데요. 다만 워낙 큰 금액인 만큼 이를 5년 동안 6차례에 나눠내는 연부연납 방식을 이용했습니다. 이 중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이 3조 1천억 원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2조 9천억 원을,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이서연 삼성물산 사장이 각각 2조 6천억 원과 2조 4천억 원을 납부했습니다. 이번 상속세 납부는 삼성가가 그동안 쌓아온 부를 국가와 사회에 환원했다는 점에서 책임있는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실천이라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또 그동안 상속세가 삼성의 지배구조 리스크로 지적된 만큼 이번 완납으로 지배구조 안정효과가 있을 것으로 산업계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영민이었습니다.
2: 듀엣토의 더 클래식.
3: 5월 6일 수요일 듀엣토의 더 클래식 첫 곡입니다.
4: 데뷔시의 베르가마스크 모음곡 중에서 세 번째 곡 달빛, 조성진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0: 5월 6일 수요일 듀엣 웨더 클래식. 안녕하세요. 저는 듀엣 도유슬기.
1: 전 백인태입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드뷔시의 베르가 마스크 모음곡 중에서 세 번째 곡 달빛, 조성진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0: 지난 4월 29일 서울 대학로 예술가의 집에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클래식 음악 장르 생태계 관객조사 결과 보고서가 공개됐습니다. 문화 관련 정보기관에서는 매년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조사와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보고서는 클래식 음악 분야를 독립적으로 들여다본 최초의 공적 통계조사라고 하네요.
1: 어떻게 조사한 건가요?
0: 2023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최근 3년간 국내 클래식 공연을 최소 1회 이상 관람한 관객 2,44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1: 결과가 궁금합니다.
0: 국내 클래식 시장은 피아니스트 조성진, 임윤찬 두 슈퍼스타가 주도하는 양강 구도인 동시에 롱테일 현상이 뚜렷한 탄탄한 시장으로 진화하고 있다. 이렇게 결론이 나와 있는데 저도 어려운 것 같아요. 아무래도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롱테일 현상, 주목받지 못하는 다수가 핵심 소수보다 더 큰 가치를 낸다는 것입니다.
1: 적혀있는 걸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선호하는 국내외 클래식 음악가를 묻는 항목에서 1위는 조성진, 2위는 임윤찬. 전체 2206회의 대답 중에서 5회 이상 언급된 65명을 추렸을 때 두 아티스트 언급 비율은 56%에 달하고요. 그 뒤를 이어서 3위부터 10위까지는 양인모, 손여름, 김선욱, 정명훈, 크리스티안 진메르만, 조수미, 선우예권, 백건우가 차지했습니다. 연구팀은 3위에서 10위까지의 8명은 두 슈퍼스타와 비교하면 큰 차이를 보이지만 의미 있는 영향력을 가진 가장 핵심 집단이라고 평가했어요.
0: 그리고 상위권 뒤로도 나머지 53명의 음악가들이 낮은 빈도로 길게 이어지는 분포를 보였다고 하는데 보고서는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승자 독식이 아닌 롱테일로 이어지는 구조, 조성진, 임윤찬 이후 충분히 다음 스타들이 양산될 가능성이 높은 시장이라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슈퍼스타로 유입된 신규 관객의 내부 분화가 동시에 이루어지며 시장이 확장 국면에 있다는 분석이라고 합니다.
1: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거네요. 조성진, 임윤찬 같은 슈퍼스타 덕분에 신규 관객이 영입되고 덕분에 음악 시장이 확장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니까 모두를 좋아해지고 있다라는 결론.
0: 그렇죠. 근데 이게 진짜 옛날에 비해서 여기에 성악가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아. 지금 다 거의 피아니스트와 연주자들인데 맞아요. 성악가는 지금 조수미 선생님 한 분 계신 것 같은데
1: 언제적인데 아직도 그죠?
0: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
1: 그래도 뭐 피아노 스타들이 많이 나오니까 좋네요.
0: 앞에서 조성진의 연주를 들었으니까 이번에는 임윤찬의 연주를 듣고 이야기를 이어가보죠.
1: 바흐의 골드베르크 변주곡 중 아리아, 임윤찬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0: 바흐의 골드베르크 변주곡 중 아리아, 이민찬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오늘은 4월 29일에 공개된 클래식 음악 장르 생태계 관객조사 결과 보고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 다른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0: 클래식 공연 주 소비층도 있었습니다. 여성 30대에서 50대 화이트 칼라 직업군으로 확인됐다고 하네요.
1: 그러니까 이 세대의 여성이 많다는 것이 정확하게 확인된 거네요.
0: 클래식 관객이 타장르의 배타적이라는 기존 인식은 실제와 달랐고요. 응답자의 95% 이상이 다른 장르도 좋아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선호 장르는 뮤지컬 46.8%, 영화 드라마 사운드 트랙 46.1%, 재즈 43%.
1: 근데 저는 이럴 것 같아요. 뮤지컬에 있으신 분들이 거기 뮤지컬에서도 피아노를 하면서 하는 극들이 꽤 많거든요.
0: 피아노를.
1: 네.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와, 피아니스트 그리고 위인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잖아요.
0: 아, 많이 하죠. 클래식
1: 그러면 그 많고. 음악가들을 보면서 궁금해지는 거야.
0: 보죠.
1: 그리고 이제 또 피아노 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뮤지컬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 보고. 그래서 이렇게 돌고 도는 것 같고 영화 드라마 사운드 트랙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지금 벌써 좋아하는 클래식들 스타들을 보니까 약간 피아노 위주거든요.
0: 피아노 위주죠.
1: 그러니까 그런 약간 다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0: 맞아요. 제일 접하기 쉬운 게 또 피아노다 보니까.
1: 네. 이 좋아하는 연주자 말고 단체는 또 어떻게 나왔는지 궁금해요.
0: 아, 그런 게 있죠. 선호하는 교향악단, 실내악단. 1위가 서울시향, 2위가 KBS 교향악단. 이건 아마 당연한 결과일 것 같고요. 근데 서울시향이 KBS 교향악단을 거의 두 배 가까울 정도로 앞선 것은 주목할 만한 점이라고 합니다.
1: 그 정명훈 선생님이 서울시향에 계시잖아요.
0: 오래 계셨죠. 오래 계셨죠.
1: 그러면 이미 1등이라는 게 그죠? 이 야판 스베덴이 서울시향을 완전히 맡았고 서울시향의 관객 수가 크게 늘었습니다. 올해부터 근데 정명훈 씨가 KBS 교향악단을 맡게 됐어요. 다음 조사 때는 결과가 이렇게 두 배 나지 않을 것 같아요.
0: 이게 바뀌면은 교향악단 문제가 아니라 지휘자의 덕인데요.
1: 그렇죠, 그렇죠. 근데 축구도 그렇잖아요.
0: 검독의 역할이 되게 크죠.
1: 아니 갑자기 1등을 했다가 1등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퍼거슨 이후에 우승이 없잖아요.
0: 그러니까요.
1: 이게 말이 돼요?
0: 진짜.
1: 부동의 1위를 했던.
0: 신기해요.
1: 진짜로.
0: 자 그럼 음악 듣고 오늘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야판 치베드에 지휘하는 서울시향의 연주 준비했습니다. 이들은 말러 교향곡 전곡 녹음을 진행 중인데요. 그중 한 곡입니다. 말러의 교향곡 1번 중 2악장 야판 치베드에 지휘하는 서울시향의 연주입니다.
1: 저희 내일 목요일 뿌띠 듀더클로 돌아올게요.

0: 뉴스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축구도 뉴스도 핵심은 속도와 정확성입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꿀 월드컵 소식부터 놓치면 안 될 오늘의 뉴스까지 가장 빠르고 날카롭게 파고듭니다. FM 94.5 YTN 라디오 저 구자철도 함께 듣습니다. 지금 바로 채널 고정하세요.
2: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6: All About News YTN News FM
5: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 DMB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세 번째 한국 유조선이 우회로인 홍해를 통과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어제 오전 9시 기준 우리 선박이 홍해를 안전하게 통과해 국내로 원유를 운송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달 17일과 지난 3일에도 우리 유조선이 사우디아라비아 얀부항에서 원유를 적재해 홍해를 거쳐 운항했습니다.
2: 호르무즈 해협에 고립된 선박들을 구조하겠다며 호기롭게 시작된 미국의 해방작전은 중동시각을 기준으로 불과 이틀 만에 중단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 진전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이란의 반격 의지나 경제적 충격을 오판해 혼선만 키웠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유토건 기자입니다.
3: 미군이 해방작전에 돌입한 첫날, 이란은 곧바로 군사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미국 화물선의 호르무즈 탈출을 지원하던 미국 구축함 두 척을 집중적으로 공격했습니다.
4: They also launched cruise missiles, drones, small boats at U.S. forces defending commercial shipping in the straits.
3: 결과적으로 미군의 작전은 성공했지만 앞으로도 상당한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는 사실이 분명해졌습니다. 여기에 이란군은 일방적으로 설정한 호르무즈 통제 구역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또 아랍에미리트와 오만까지 공습하면서 본격적인 확전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휴전이 붕괴할 위기에 처하자 국제유가는 5% 넘게 폭등했고 미국 국채금리도 일제히 급등했습니다. 미국은 애써 이란의 반격을 평가절하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공격이 휴전 위반이 아니냐는 질문에 즉답을 피했습니다. 미군 수뇌부는 대규모 전투를 재개할 상황이 아니고 휴전도 끝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5: We expected there would be some churn at the beginning, which happened. And we said we would defend and defend aggressively.
3: 결국 미국은 해방작전 이틀째 특별한 군사적 움직임을 보이지 않은 데 이어 작전 일시 중단까지 선언했습니다. 이란의 반격 능력 등을 오판해 실효성이 부족한 작전을 세웠다가 혼선만 키웠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6: 이 작전이 시작도 안 했는데 이 정도 피해가 난다면 본격적인 작전이 들어간다면 상당한 이제 피해가 오고 있다는 것이고.
3: 미국의 호언장담이 이틀 만에 무산되면서 호르무즈 일대에 발이 묶인 상선 1,500여 척은 다시 기약 없는 대기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YTN 유통원입니다.
2: 호르무즈 봉쇄와 휴전 협상의 갈림길에서 이란 외무장관이 뒷배인 중국을 찾았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을 앞두고 중동 평화 중재와 타이완 문제 사이 빅딜도 주목됩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7: 이란 외무장관이 중국의 초청에 응해 베이징을 찾았습니다. 양국 외교수장의 공식 회담은 중동전쟁 발발 이후 처음입니다. 미국과 호르무즈 해협 이중 봉쇄로 대치하며 휴전의 갈림길에 선 와중에 성사된 자리입니다. 이번 회담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객이 담판을 앞둔 시점에 이루어진 것이 해외 수입하는 중국 민간 정유사 제재와 유조선 나포로 압박해왔습니다. 이란의 돈줄을 죄면서 중국을 견제하는 동시에 중재 역할을 독촉한 셈입니다. 뒷배인 중국의 설득으로 휴전 협상이 타결된다면 트럼프는 전쟁을 매듭 짓고 방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역봉쇄를 계속해 이란 원유 수입 의존도 8%인 중국의 협상 무기로 쓸 수 있습니다.
8: I hope it's done directly that that's the message they deliver to them. As I outlined earlier today, China is an export-driven economy. So it is in Iran, it is in China's interest that Iran stop closing the straits. It's harming China as well.
7: 반대로 중국도 이란 설득을 지렛대 삼아 타이완 문제 등에서 미국의 양보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파키스탄에서 실패한 중재에 성공한다면 국제사회에서 존재감이 한층 더 커지게 됩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2: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핵무기 제조 능력을 없애겠다며 이번 전쟁을 시작했는데요. 두 달간의 전쟁을 위험을 모두 제거했다고 큰 소리로 쳐왔지만 정작 미 정보 당국은 이란의 핵무기 제조 능력은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전 세계를 혼란에 빠뜨린 트럼프의 전쟁 명분이 더욱 궁색해지고 있습니다. 김선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9: 미국은 지난해 6월 전격적으로 이란의 핵시설 세 곳을 폭격했습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핵시설은 사실상 모두 파괴됐다고 강조했습니다.
10: Iran's key nuclear enrichment facilities have been completely and totally obliterated.
9: 하지만 미국은 지난 2월 이스라엘과 함께 다시 이란을 폭격하며 전쟁을 재개했습니다. 이번에도 명분은 이란의 핵무기 제조 능력을 완전히 없애겠다는 것이었습니다.
11: Iran will not have a nuclear weapon and we're going to get the dust back. We'll get it back either we'll get it back from them or we'll take it.
9: 전쟁이 두 달 넘게 흘렀지만 트럼프의 장담에도 이란의 핵 능력은 그대로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미국 정보당국 관계자를 인용해 이란의 핵 프로그램이 전쟁 전과 비교해 큰 변화가 없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이른바 60% 농축 우라늄 440kg은 어디 있는지 파악도 못하고 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는 이 정도면 추가 농축될 경우 핵폭탄 10개를 만들기에 충분한 양이라며 사찰이 중단된 뒤에는 소재를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2: These guys do it in mountains and in caves and in hiding. They've always had secret components of their nuclear program undisclosed to the world.
9: 전문가들은 이란의 호르무즈 봉쇄 이후 관심이 해협 개방에 집중되면서 핵 관련 시설에 대한 미군의 공습도 우선순위에서 제외됐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방공망에 대한 집중 공습으로 이란의 핵시설 방어 능력을 약화시켰다고 주장했지만 미국의 전쟁 명분은 갈수록 힘을 잃고 있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2: 중동 정세 불안으로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1년 9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특히 기름값 상승이 물가 전반으로 확산하는 모습인데 5월에는 오름폭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동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3: 서울의 한 주유소. 이란 전쟁 이후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운전자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14: 제가 느낄 때는 한 20% 정도 오른 것 같거든요. 예, 꽤 많이 오른 거죠.

0: 기름값 상승은 소비자 물가 전반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에서 석유류 가격은 1년 전보다 무려 21.9%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휘발유는 21.1%, 경유는 30.8% 올라 3년 9개월 만에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는 1년 전보다 2.6% 올라 2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석유류 가격이 전체 소비자 물가를 0.84%포인트 끌어올리며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석유류를 포함한 공업제품 물가는 3.8% 올라 3년 2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서비스 물가도 2.4% 상승했는데 국제항공료는 유류할증료 인상으로 15.9%, 해외 단체 여행비는 11.5%나 올랐습니다. 반면 농산물 가격은 내려갔습니다. 채소류 가격이 12% 넘게 하락했고 무와 당근 가격은 각각 43%, 42% 떨어졌습니다. 농산물 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국제유가 상승이 전체 물가를 끌어올린 셈입니다.
1: 석유류 같은 경우는 22년 7월 달에 35.2% 이후 3년 9개월 만에 최대 상승하였습니다. 석유류 가격을 뺀 군업물가 같은 경우는 2.2% 상승하여 지난 3월 달과 동일하게 상승하였습니다.
0: 정부는 석유 최고 가격제와 유류세 인하로 그나마 전체 물가 상승률을 1.2%포인트 끌어내린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하지만 기름값 상승 여파가 앞으로 더 확산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 문제로 꼽힙니다. 농산물과 신선식품 역시 물류비 부담이 커지면서 가격 상승 압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상대 한국은행 부총재도 5월 물가와 관련해 석유류 가격이 높은 수준을 이어가는 가운데 지난해 농축수산물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데 따른 기저효과까지 겹치며 오름폭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기름값 상승이 물가 전반에 영향을 끼치면서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물가 부담은 더 커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2: 농촌에서는 모내기철이 가장 바쁜 시기인데요. 하지만 치솟는 기름값 때문에 모내기를 해야 하는 농가의 걱정은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합니다. 임형준 기자입니다.
3: 들녘에서 농부가 이양기를 몰며 이리저리 오갑니다. 이양기가 지나간 곳엔 파릇파릇한 모가 가지런히 자리를 잡습니다. 축구장 45개 규모와 맞먹는 33만 제곱미터 넓이의 논을 모내기 하려면 부지런히 움직여야 하지만 농부는 영 힘이 나질 않습니다. 이란 전쟁 여파로 기름값이 크게 올랐기 때문입니다. 면세 경유와 면세 휘발유 가격은 전쟁 전과 비교해 각각 37%, 27%가량 뛰었습니다. 농번기에 이양기나 트랙터 같은 장비를 가동할 수밖에 없는 농가에선 울며 겨자 먹기로 기름을 채웁니다.
4: 이제 농사 경력이 한 13년 정도 되는데 기름값이 이 정도로 오른 적은 한 번도 없었는데 농가 소득에도 영향을 좀 많이 미칠 것 같습니다.
3: 상황이 이렇다 보니 농가에선 생산비를 줄이려는 데 안간힘입니다. 3.3제곱미터당 80조에서 50조 수준으로 모를 성늘게 심는 재배 기술을 활용하는 건데 연구 결과 생산 비용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 이 기술을 농가에 적용했을 경우에 농가에서는 크게 비용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재식 밀도를 줄여서 상토와 노동력이 절감하는 효과가
3: 정부도 농가의 유류비 부담을 덜기 위해 추가 경정 예산에 농업용 면세유 유가 연동 보조금 623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만 유정별 금액 한도가 있어 농가의 생산비 부담은 여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6: 이제 남부지방을 시작으로 전국 농촌에서 모내기가 이루어질 예정이어서 농가들은 본격적으로 고유가의 파도에 맞서게 됐습니다. YTN 임영준입니다.
7: 오늘 국회에서 진행될 39년 만에 개헌안 표결을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은 개헌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불법 개헌을 막자는 개헌에 반대하는 것은 불법 개헌을 옹호하는 것 아니냐며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홍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8: 1987년 이후 처음 이뤄지는 개헌안 국회 표결을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은 현행 헌법이 40여 년 동안 제자리 걸음이라고 지적했습니다.
9: 세상이 변했는데 덩치는 커졌는데 옷이 맞지 않는다. 그럼 옷을 좀 고칠 필요가 있지 않냐.
8: 정치적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전면 개헌보단 합의되는 부분부터 고치는 것이 현실적, 실용적이라고 강조했는데 대통령의 개헌 선포 권한을 축소하는 조항에 대해선 어떤 국민이 이를 반대하겠느냐며

0: 이렇게 말했습니다.
1: 그 반대하는 사람이 조금 있을 수는 있죠. 그 사람들은 불법 겸 옹호론자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0: 다른 핵심 내용인 5.18 부마 항쟁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역시 여야가 모두 언급했던 만큼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방선거 전 개헌 반대를 당론으로 유지하고 있는 국민의힘을 향해 개헌에 동참해달라고 재차 호소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민주당도 개헌 국민투표 자체를 막는 건 권리 침해이자 국민의 수준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거들었습니다. 반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당론 반대를 못 박았다며 여건이 공소취소 특검 등 위헌적 행태 속에 개헌을 입에 담는 건 모순이라고 맞받았습니다. 나경원 의원도 이 대통령의 발언은 비열한 겁박이라며 선거용, 야당 분열용 개헌 시도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2: 다른 정당은 모두 이번 개헌에 합의한 만큼 개헌안 통과를 위해선 국민의힘에서 최소 12표 이상의 찬성표가 나와야 하는 상황입니다. 당론을 거스른 찬성표가 무더기로 나올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예측도 나오는 가운데 39년 만에 개헌 시도가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됩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3: 여야가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특검법을 두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충돌했습니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어제 국회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조작된 수사와 기소로 희생자가 나왔다면 당연히 공소를 취소해야 하고 국가가 보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이번 특검법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을 무죄 세탁하기 위한 법안이라며 자기 사건의 재판관이 될수 없다는 법치주의 대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맞받았습니다. 서울시장 선거전이 치열해지면서 민주당 정원호,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 사이 푸들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평택 을에서는 과거 발언을 둘러싼 범여권 주자들의 신경전이, 부산 북갑에서는 단일화를 놓고 분열상에 포착됐습니다. 김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4: 서울시장 선거의 최대 화두, 부동산입니다. YTN에 출연한 민주당 정원우 서울시장 후보는 매년 8만 호씩 주택을 공급하겠다더니 반도 못했다면서 전월세 폭등 책임을 오세훈 후보에게 돌렸습니다. 자신은 시민 삶을 지키는 행정가가 되겠다며 정쟁하지 말자고도 했습니다.
5: 이재명 대통령 혹은 민주당과 싸우는 것이 아니고 저는 시민의 불편함과 싸워야 된다.
4: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부동산 지역 시민대책회의를 출범시켜 정부 여당 정책을 파고들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집을 통치수단으로 삼았다며 선거가 끝나면 실거주 1주택자도 가차없이 보유세 폭탄 통지서를 받을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6: 수천 세대 대단지에 전세 매물 제로, 영건이라는 믿기지 않는 초현실적 사태가 현실이 되고 있고,
4: 캠프사의 신경전도 고조되고 있는데 오세훈 후보 측이 특검법에 침묵하는 정 후보를 대통령의 푸들이라고 비꼬자 정 후보 캠프는 용산의 푸들이 거울 속 본인 모습에 짖느냐고 받아쳤습니다. 경기 평택을 재선거도 신경전이 위태롭습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후보는 여권 적자라고 호소하고
7: 저 조국이 이재명 대통령의 AI 3대 강국 비전과 평택의 압도적 자산을 하나로 연결시키겠습니다.
4: 나아가 민주당 김용남 후보의 과거 발언을 집요하게 파헤치고 있습니다.
8: 물론 2등, 3등 하는 후보들은 1등 후보를 때리는 거는 선거 전략상 당연해 보이는데,
4: 국민의힘 유희동 후보는 어느 김용남이 진짜냐며 이른바 철새 이력을 파고들었습니다. 부산 북갑에서는 야권 단일화를 두고 꿈깨라는 등 장외 기싸움이 한창입니다. 공교롭게도 오는 일요일 민주당 하정우, 국민의힘 박민식, 무소속 한동훈 후보가 나란히 개소식을 진행합니다. 장동혁 대표는 박민식 후보 캠프로, 친한계는 한동훈 후보 캠프로 갈 계획이라 이른바 해당 행위를 둘러싼 보수 진영의 긴장감도 심화하는 모습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3: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재보궐선거에서 윤호계인 후보들을 공천하고 있다며, 기왕에 이렇게 된것 차라리 윤석열 전 대통령도 옥중 공천하라고 비판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어제 최고위원회의에서 12.3 비상계엄 내란에 이은 6.3 윤호계인 공천, 제2의 내란 공천을 국민께서 반드시 심판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충남, 공주, 부여, 청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언급하며 정 전 실장이

0: 공천되는지를 지켜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지방선거를 28일 앞두고 경기 지역을 찾아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경기지사 후보를 겨냥해 개딸의 힘으로 후보가 됐고 모든 부분에서 가장 무능한 후보라고 직격했습니다. 장 대표는 어제 국민의힘 경기도당에서 열린 지방선거 필승 결의대회에서 추 후보가 경기지사가 되면 개딸에 밀려 결국 경기도를 망가뜨리고 말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같은 당 경기지사 양향자 후보는 깨끗하고 유능한 인물로 일자리가 가장 많고 첨단산업 핵심 기지인 경기도를 이끌 적임자라면서 돈이 뿌려지는 경기도가 아닌 돈이 돌아가는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1: 지난주 선고가 이뤄진 김건희 씨의 항소심 재판을 담당했던 신종우 부장판사가 법원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현재까지 타살 흔적은 없는 것으로 보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표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2: 7월 29일자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통일교 청탁 의혹 사건의 항소심 재판을 맡았던 신종우 부장판사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신 판사는 새벽 0시 20분쯤 연락이 끊겼다는 가족의 신고가 소방에 접수되고 40분쯤 뒤 법원 청사 화단에서 발견됐습니다. 현장에선 유서로 추정되는 문건이 나왔는데 김건희 씨나 재판 관련 내용은 없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신 판사는 지난 2월부터 석 달 동안 김건희 씨의 주가 조작 사건 등의 항소심을 이끌어왔습니다. 지난달 28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던 주가 조작 공범 혐의에 대해 김 씨도 시세 조종에 가담한 걸로 판단하고 일부 유죄로 뒤집었고 또 통일교로부터 청탁 목적으로 800만 원 상당의 샤넬 가방을 받은 혐의도 1심과 달리 유죄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했는데 1심보다 2년 4개월 늘어난 형량이었습니다. 신 판사는 지난 1995년 제37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2001년 서울지방법원 의정부 지원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현재까지 범죄 혐의점은 없는 걸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유족의 요청에 따라 구체적인 유서 내용과 부검 여부는 공개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3: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 DMB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여행이 방송됩니다. 대한민국 유일의 24시간 라디오 뉴스 채널 YTN 뉴스 FM.
4: 이 메시지는 2025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지 습관을 바꾸는 아름다운 책임만 다했다면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5: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6: 여러분의 영원한 동반자 태진아입니다. 몸도 마음도 지칠 때 있죠. 그럴 때 제가 이거 하나 추천드릴게요. 언제 들어도 국밥처럼 든든한 YTN 라디오 FM 94.5 채널 고정 아시겠죠?

오늘도 한밤의 음악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영민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여행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1부에서는 우리에게 익숙하고 꾸준히 사랑받는 팝과 가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한 달에 보험료가 왜 이렇게 많이 나가지? 지금 쓸 돈도 없는데.
1: 매일 오후 4시 20분 굿모닝 굿나이프에서 무분별하게 가입한 여러 금융상품들을 확실히 정리해드립니다. 재무설계 전문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이프와 함께 있는 돈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 챙겨가세요.
2: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24 시작합니다.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7,000선을 돌파하며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6,000을 돌파한 뒤 두 달여 만인데요. 초고속 상승에 코스피 시가총액도 6,0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김세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6: 개장과 동시에 전 거래일보다 2% 이상 오르며 7,000을 넘긴 코스피. 장중 7,400대까지 넘나들던 코스피는 6.5% 급등한 7,384로 장을 마치며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를 또다시 갈아치웠습니다. 코스피는 지난 2월 25일 첫 6,000선을 넘긴 지 두 달여 만에 코스피 7,000 시대를 열었습니다. 코스피의 가파른 상승세로 장 시작 6분 만에 프로그램 매수를 일시 정지하는 매수 사이드카까지 발동됐습니다. 상승폭은 447.57포인트로 지난 3월 5일 기록한 490.36포인트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큽니다. 미국 반도체 기업들의 투자와 이에 따른 실적 호조의 기대감이 국내 증시에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7: AI 데이터 센터를 미국의 많은 기업들이 지금 짓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메모리나 다양한 반도체가 필요한데 공급이 없고요. 수요는 지금 계속 늘기만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가격은 계속 올라가고 그래서 그 반도체 가격이 오르면 당연히 실적은 좋아지겠죠.
6: 특히 시장이 현재 중동 정세의 불안정한 상황보다는 반도체 호황에 더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삼성전자는 장중 27만 원, SK하이닉스는 161만 4천 원까지 오르는 등 장중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고 각각 14.4%와 10.6% 오른 26만 6천 원과 160만 1천 원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외국인이 2조 8천억 넘게 순매수한 가운데 코스피 시가 총액도 사상 처음으로 6천조 원을 넘었습니다. 다만 호르무즈 해협 봉쇄의 장기화 속에 물가와 미 금리 상승은 코스피의 상승세 지속 여부에 주요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코스피와는 대조적으로 코스닥은 0.29% 내린 1210에 장을 마쳤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주식 매수 등으로 하락세를 보이며 전 거래일보다 7.7원 내린 1,455원으로 주간 거래를 마쳤습니다. YTN 김세호입니다.
1: 올해 초 코스피는 4,000선에서 출발했지만 상반기도 채 안 지나 7,000선까지 앞자리를 세 번이나 갈아치우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슈퍼사이클, 초호황기를 맞은 반도체주가 지수 전체를 강력한 힘으로 밀어 올렸는데 업계선 8,000 도달도 꿈이 아니라고 전망합니다. 류환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8: 코스피 7,000 달성의 1등 공신은 단연 반도체 투톱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도체 슈퍼사이클을 맞아 1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거뒀고 지난달에는 이란전쟁 와중에도 월간 기중 사상 최대 반도체 수출 실적을 이끈 주역이었습니다. 뛰어난 실적에 풍부한 유동성이 더해지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종목 주가는 올해 들어 각각 121%와 145% 상승했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이 사상 처음 6천조 원을 돌파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종목 비중은 47%에 달합니다. 한 증권사의 올해 1분기 미성년자 고객 계좌 개설수는 1년 전보다 2.7배나 증가했는데 여기에도 반도체 투톱의 주가 급등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9: 코스피 7000 시대가 열렸지만 투자 열기가 반도체를 필두로 한 조선과 방산 원자력 등 특정 업종의 대표주로 쏠린 점은 한계로 지적됩니다.
8: 한국거래소의 KRX TMI 지수 상승률을 보면 중대형 지수의 경우 올해 들어 79% 상승했지만 중형과 소형, 초소형 지수는 중대형 지수 상승률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지수가 올랐지만 코스피 상승을 주도한 종목이 없는 투자자들은 소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이달부터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기존 계좌에서 자유롭게 국내 주식을 살 수 있게 됐는데 앞으로 외국인 수급이 늘어나면서 코스피 양극화는 더 심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10: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의 실적 호조세가 지속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외국인 통합 계좌 시행에 따른 외국인 개인 투자자 매수가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에 집중이 되고 있기 때문에 수급적인 호재 요인이 더해지면서 두 종목의 주가 상승 주도력이 지속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8: 이제 관심은 코스피 8000 시대도 가능할 것이냐는 점입니다. 신한투자와 하나, 삼성 등 일부 증권사들은 코스피 상단을 8000선 중반까지 열어놔야 한다는 전망을 내놓았지만 짚어야 할 점은 있습니다. 반도체 업황이 흔들릴 경우 지수 전체가 흔들릴 수 있는 취약점도 있습니다. 더욱이 고유가 여파로 물가 상승세가 예상보다 가팔라지고 있는 점은 기준금리 인상 논의를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YTN 유환홍입니다.
1: 코스피가 유례 없는 강세장을 이어가고 있지만 이면에는 개인 투자자들의 뒤통수를 치는 주가 조작, 회계 사기 범죄도 횡행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이 주식시장에서 부당이득을 챙기고도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 등 불공정 탈세 정황이 확인된 업체들에 대한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11: 한 주가 조작 세력은 제조업체 A를 인수한 뒤 신재생에너지 관련 신사업을 추진한다는 가짜 정보를 시장에 흘렸습니다. 실물 거래도 없이 거짓 세금 계산서로 매출을 뻥튀기했고 사업 여부가 불분명한 법인에 거액의 투자금을 송금하며 개인 투자자를 유인했습니다. 이후 주가가 오르자 일당은 저가에 발행받은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바꿔 상당한 시세 차익을 누렸고 이는 고스란히 물량 폭탄이 돼 소액 투자자들만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제조업체 B는 주요 생산 기능을 사주가 지배하는 해외 법인으로 옮기면서도 200억 원에 달하는 이전 대가를 받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해외 법인을 형식적으로 끼워 넣어 30억 원 이상의 유통 마진을 취하게 했고 해외 체류 임원에게는 고액 급여를 지급했습니다. 실적이 양호했지만 해당 업체는 회계감사에서 자료를 고의로 내지 않아 결국 상장 폐지됐고 소액 주주들은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입었습니다. 코스피가 이른바 불장을 이어가는 가운데 국세청이 증권시장 교란 세력에 대한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주가 조작과 회계사기 정황이 확인된 11개 업체와 4주 일가에게 기업이익을 빼돌려 소액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친 15개 업체가 대상입니다.
12: 주가 뭐 조작 세력이나 허위 공시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뭐 말하자면 주식을 이렇게 저가로 사가지고 호재 정보를 띄워가지고 고점에서 이제 파는 이런 행위가 있는데 그에 따른 어떤 정당한 세금을 이제 납부했느냐 이 부분들이 이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11: 투자 경험이 부족한 사회 초년생이나 노년층을 상대로 투자금을 챙긴 불법 리딩방 5개 업체도 조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31개 업체의 탈세 혐의 액수만 2조 원이 넘습니다. 국세청은 해당 업체들의 거래 행위 전반을 검증해 철저히 과세하고 증거인멸, 재산 은닉 등이 확인되면 수사기관에 고발해 형사 처벌로 이어지도록 할 예정입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1: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 부동산 불패라는 신화는 없다며 부동산 시장 정상화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SNS에 부동산 전문가와 공인중개사들의 절반가량이 올해 전국 집값이 하락할 거로 전망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이어 계곡 불법시설 정비와 주식시장의 정상 회복처럼 대한민국의 모든 것들이 정상을 되찾고 있다며 부동산 정상화 역시 반드시 해야 할 국가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국제유가가 큰 폭으로 하락한 가운데 국내 주유소 석유값은 소폭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을 보면 6일 오후 5시 기준 전국 주유소의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2011.4원으로 전날보다 0.1원 상승했습니다. 같은 시각 전국 평균 경유 가격은 2005.7원으로 하루 사이 0.3원 올랐습니다. 유상대 한국은행 부총재는 물가 상황 점검 회의에서 5월 물가는 석유류 가격이 높은 수준을 이어가는 가운데 농축수산물 가격의 기저효과가 더해지면서 오름폭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최근 식료품 가격이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으며 정부 물가 안정 대책도 유가 충격에 물가 상방 압력을 완화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유 부총재는 4월 소비자 물가에 대해 농축수산물 가격이 하락세를 이어갔음에도 석유류 가격 오름폭이 크게 확대되면서 전월 대비 상당폭 높아진 2.6%를 나타냈다고 평가했습니다. 두 달을 훌쩍 넘긴 미국과 이란의 중동전쟁 종전 합의문 체결이 임박했다는 미국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이 합의를 이행하면 전쟁이 끝난다고 밝혔는데 이란 정부는 여전히 검토 중이라고만 답했습니다. 오만 무스카트에서 신호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13: 이란 전쟁을 끝내는 단 한 페이지짜리 종전 합의문 체결이 임박했다고 미국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가 보도했습니다. 이 한 페이지에는 전쟁 종식과 이란 핵 협상의 원칙을 담은 14개 항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큰 틀은 이란이 핵 농축 활동을 일시 중단하고 미국은 이란에 대한 제재 해제, 특히 동결된 자금을 풀어주는 조건입니다. 첫 번째 쟁점인 우라늄 농축 유예 기간은 미국이 요구했던 20년과 이란이 제시했던 5년 사이 기간인 12년에서 15년 사이에서 타협점이 모색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쟁점인 호르무즈 해협 봉쇄도 단계적으로 푸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에 이란이 합의 이행에 동의하면 전쟁이 끝나면서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더 거센 공습을 맞게 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란 내부 강경파의 반발이 우려되는데 미국과의 결사항전을 주장해왔던 혁명수비대가 안전한 통항을 보장할 것이라며 호르무즈 재개방을 시사한 점이 주목됩니다. 하지만 이란 외무부는 미국 정부의 14개 항 평화 제안을 여전히 검토하고 있다고만 답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란 언론은 이란 협상팀의 초점은 전쟁 종식이지 핵협상이 아니라면서 미국 언론 보도 내용은 유리한 분위기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타결 임박 관측에 선을 그었습니다. 백악관은 48시간 동안 이란의 답변을 기다립니다. 이란이 화답하면 30일 동안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나 스위스 제네바에서 세부 논의가 진행될 전망입니다. 오만 무스카트에서 YTN 신호입니다.
1: 호르무즈 해협에서 폭발 화재 사고가 난 나무호의 선사 HMM은 당시 선박이 이란의 통제선 밖에 정박하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HMM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사고가 발생한 지난 4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제 구역을 넓혔지만 나무호가 그 안에 있지는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다른 선박 수백 척도 통제선 주변에 머무르고 있었던 만큼 나무호가 단독으로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폭발 화재 사고가 난 나무호가 이르면 오늘 두바이항에 입항합니다. 예인 목적지는 사고 발생 해역과 인접한 두바이항으로 이르면 오늘, 늦으면 내일 도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3만 8천 톤급 중소형 벌크선인 나무호는 지난 4일 기관실에서 폭발과 함께 발생한 화재로 운항이 불가능한 상태이며 두바이항에서 구체적인 사고 원인 조사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주한 이란 대사관 측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화재가 발생한 우리 선박의 피해와 이란은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주한 이란 대사관은 성명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에서 발생한 한국 선박 피해 사건에 이란 군대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란은 전쟁 발발 이후 호르무즈 해협이 자국 방어를 위한 필수임을 밝혀왔다며 이곳을 안전하게 통과하기 위해서는 이란 당국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이 이란에 대한 군사작전을 종료한다고 선언했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이름만 바꾸

0: 이상은 조건부 공격 대기 상태에 가깝습니다. 전쟁 권한법 시한을 피하기 위한 법적 꼼수라는 지적 속에 이란의 움직임에 따라 언제든 방아쇠를 당기겠다는 기조는 변한 게 없습니다. 권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1: 지난 2월 시작된 미국의 대이란 군사작전 장대한 분노가 두 달 만에 공식 종료됐습니다. 이제 해협에 갇힌 민간 선박을 구출하는 방어적 성격의 해방 프로젝트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2: This is not an offensive operation. This is a defensive operation. And what that means is very simple. There's no shooting unless we're shot at first.
1: 하지만 이 같은 국면 전환 이면엔 철저한 법적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종전을 선언해 전쟁 권한법상의 60일 시한을 멈춰 세운 뒤 이란이 다시 도발하면 언제든 새로운 전쟁을 시작할 명분을 확보했습니다. 결국 종전 선언은 법적 시한을 피하려는 구실일 뿐 실질적으로는 대이란 군사 압박의 강도를 조절하는 전술적 선택에 불과하다는 분석입니다. 미 국방부는 이 점을 노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휴전으로 법적 시계는 멈췄지만 미군은 이전보다 더 강력한 화력을 갖추고 장전된 상태에서 대기 중이라고 강조합니다.
3: If Iran is not willing to follow through on its side of the bargain or make a deal, then the War Department is postured, locked, loaded, and ready to go.
1: 전문가들 역시 미국의 이번 조치가 실질적인 해협 개방으로 이어지긴 어렵다고 봅니다.
4: That can really only be done through either an agreement between the United States or Iran, or where there's a resumption of conflict, where you know the U.S. you know significantly diminishes Iran's ability to.
1: 결국 종전이라는 화려한 수사에도 불구하고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 수위는 변한 게 없습니다. 미국은 여전히 방아쇠에 손을 올린 채 이란의 항복이나 더 확실한 타격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0: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주둑 미군을 5천 명 이상 감축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핵심 주둔지인 독일 람슈타인 미젠바흐 시장이 이 지역에서 미군이 철수할 조짐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랄프 헤흘러 람슈타인 시장은 외신과의 화상 간담회에서 미군 감축 발표 직후 기지 연락사무소에 곧바로 연락했지만 람슈타인이 영향받을 거라고는 별로 믿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헤흘러 시장은 최근 5년에서 6년 사이 지역 학교 등 미군 관련 인프라에 막대한 자금이 투자됐는데 철수한다는 징후나 분위기가 전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즉흥적이고 과장된 화법으로 그야말로 전 세계를 들었다 놓는 듯한 행보를 보입니다. 트럼프 특유의 스타일이 이번 전화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5: 트럼프 대통령에게 변화구란 없어 보입니다. 늘 돌직구를 던집니다. 통상적인 국가 지도자들의 여지를 남기는 화법과는 확연히 다릅니다.
6: We're going to bring them back to the Stone Ages where they belong. We win regardless. In addition to that, we're negotiating whether we make a deal or not makes no difference to me.
5: 트럼프의 스타일은 예측 불가능성을 무기로 상대를 흔드는 이른바 광인 전략으로 불립니다. 그런데 이번 전쟁에선 이 같은 전략이 좀처럼 힘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협이 반복되고 표현 수위까지 점점 높아지면서 상대가 실제 행동이 아닌 정치적 수사로 받아들이기 시작한 겁니다.
7: 트럼프 대통령의 특유의 광인 전략, 겁을 줘서 항복을 하게 하는 게 일반적인 경우는 많이 통하는데 여긴 통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차라리 순교를 택하지 항복을 안 하거든요.
5: 블룸버그는 강한 압박과 속전속결식 협상을 선호하는 트럼프의 거래의 기술이 시간을 끌며 상대의 변화를 기다리는 이란의 인내 외교와 충돌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트럼프의 강경 압박이 협상 우위를 만들기보다는 오히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더 강력한 협상 카드를 쥐어준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8: 이란 이슬람이 바 쇼크라 아말리 네이마트 에이말 모디리앗 바르 탕게 호르무즈 منطقه خلیج فارس را ایمن خواهد کرد و بساط سوء استفاده های دشمن متخاصم را از این آب را برخواهد.
5: 국가 지도자 개인의 화법에 그치는 게 아니라 트럼프 중심의 의사결정 방식으로 이어졌다는 점은 더 큰 문제로 꼽힙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외교안보 싱크탱크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은 대이란 전쟁을 미국 국가안보 결정체계가 망가진 사례라고 평가했습니다. 국가안보 관료 조직의 힘은 약해졌고 전문가들의 경험과 판단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채 의사결정이 트럼프 대통령 개인에게 지나치게 의존했다는 겁니다. 국내 정치에선 강한 결집 효과를 보여왔던 트럼프식 정치가 시간을 무기로 버티는 이란을 상대로는 예상만큼 위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0: 프랑스가 이란 전쟁이 끝난 후 호르무즈 해협 항해의 자유를 지원하기 위해 핵 추진 항공모함을 홍해로 이동 중입니다. 프랑스 국방부는 현지 시간 6일 성명에서 2월 말 전쟁 발발 이후 중동 동맹국 지원을 위해 지중해 동부에 배치된 샤를드골 항공모함 전단이 홍해와 아덴만으로 이동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항공모함 전단이 수에즈 운하를 통과해 홍해 남부로 향하고 있다며 항해의 자유를 지원하기 위한 임무 준비의 일환으로 항공모함 전단을 이동 배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9: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 DMB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 여행이 방송됩니다. 대한민국 유일의 24시간 라디오 뉴스 채널 YTN 뉴스 FM.
10: 오늘도 한밤의 음악 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조경준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 여행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2부와 3부에서는 트로트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내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4: All About News YTN 뉴스 FM
3: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5: 와이텐 24 이어갑니다. 두 달을 훌쩍 넘긴 미국과 이란의 중동전쟁 종전 합의문 체결이 임박했다는 미국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이 합의를 이행하면 전쟁이 끝난다고 밝혔는데 이란 정부는 여전히 검토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오만 무스카트에서 신호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6: 이란 전쟁을 끝내는 단 한 페이지짜리 종전 합의문 체결이 임박했다고 미국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가 보도했습니다. 이 한 페이지에는 전쟁 종식과 이란 핵 협상의 원칙을 담은 14개 항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큰 틀은 이란이 핵 농축 활동을 일시 중단하고 미국은 이란에 대한 제재 해제, 특히 동결된 자금을 풀어주는 조건입니다. 첫 번째 쟁점인 우라늄 농축 유예 기간은 미국이 요구했던 20년과 이란이 제시했던 5년 사이 기간인 12년에서 15년 사이에서 타협점이 모색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쟁점인 호르무즈 해협 봉쇄도 단계적으로 푸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에 이란이 합의 이행에 동의하면 전쟁이 끝나면서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더 거센 공습을 맞게 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란 내부 강경파의 반발이 우려되는데 미국과의 결사항전을 주장해왔던 혁명수비대가 안전한 통항을 보장할 것이라며 호르무즈 재개방을 시사한 점이 주목됩니다. 하지만 이란 외무부는 미국 정부의 14개 항 평화 제안을 여전히 검토하고 있다고만 답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란 언론은 이란 협상팀의 초점은 전쟁 종식이지 핵협상이 아니라면서 미국 언론 보도 내용은 유리한 분위기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타결 임박관 측에 선을 그었습니다. 백악관은 48시간 동안 이란의 답변을 기다립니다. 이란이 화답하면 30일 동안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나 스위스 제네바에서 세부 논의가 진행될 전망입니다. 오만 무스카트에서 YTN 신호입니다.
5: 이란 전쟁 종전 협상이 속도를 내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4일에 시작되는 중국 방문 전에 이란과 합의가 도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 방송사 PBS 뉴스 인터뷰에서 이란과 합의가 임박했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생각하며 합의에 도달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음 주 중국으로 떠나기 전 끝날 거냐는 질문에 가능하다고 답했습니다. 지난 4일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서 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한 HMM의 벌크선 나무호가 예인선에 이끌려 이르면 우리 시간으로 오늘쯤 두바이 항에 입항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구체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예정인데 HMM 측은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는 단독 행동은 없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박기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7: 두 달 넘게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여 있는 HMM 소속 벌크선 나무. 지난 4일 저녁 기관실에서 발생한 폭발과 화재로 운항 불능 상태에 빠지면서 그대로 바다 위에 고립됐습니다. HMM은 일단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 있는 현지 업체와 계약해 본격적인 예인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오가는 데 걸리는 시간만 꼬박 하루 넘게 소요돼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전쯤 나무호가 두바이 향해 모습을 드러낼 전망입니다. 이후 원인불명 폭발과 화재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됩니다. 지금은 화재 진압에 사용한 이산화탄소로 질식 가능성이 있어 기관실 접근도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두바이에 도착해 이산화탄소를 먼저 빼낸 뒤 선체 안팎의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정확한 폭발 원인을 규명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주장한 나무호의 단독 행동이 있었는지 조사를 통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HMM 측은 일단 당시 나무호가 통제 해제를 기다리며 통제선 인근에서 기다린 것은 맞지만 확대된 통제구역 안에 있지는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당시 HMM 소속의 선박 4척을 포함해 수백 척의 선박이 주변에 있었다면서 단독으로 움직일 상황이 아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8: 상사 입장에서는 이란이 공격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명확해야지 어떤 안전을 보장받는 것인데 그런 것들이 명확하지 않는 상황에서 통항을 바로 시도하지는 않습니다.
7: 해양수산부는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조사관을 비롯한 현지 조사단을 보내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할 예정입니다. YTN 박경입니다.
5: 트럼프 비난하는 등 중동 정세가 급변하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이에 대한 공개적인 언급은 자제했습니다. 대신 청와대는 트럼프 대통령이 요청했던 해방작전 참여에 대해 작전이 종료된 만큼 검토할 필요도 없게 됐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강진원 기자입니다.
9: 현지 시각으로 지난 4일 호르무즈 해협 내 우리 선박에서 폭발 화재 사고가 발생한 뒤 처음 열린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 한국인 6명을 포함한 승선원 24명과 선박의 현재 상태에 대한 보고가 이뤄졌습니다.
10: 총 24명의 선원 모두 피해를 입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추후 해당 선박을 인근 항구로 예인하여 피해 상태 등을 파악해 나갈 예정입니다.
9: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해방 작전을 일시 중단키로 한 데 앞서 미국이 군사 작전 종료를 선언했다는 내용도 공유됐습니다.
10: 루비오 국무장관은 조금 전 몇 시간 전에 이란에 대한 군사 작전인 장대한 분노 작전이 목표를 달성했으므로 종료됐다고 밝혔습니다.
9: 이란이 한국 선박을 공격했다고 주장하며 파병을 압박했던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측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이 대통령은 사실관계를 재확인했습니다.
11: 전쟁을 공식적으로 공격을 중단한다고 했다고? 종료한다고? 네.
9: 의회 승인 없이 전쟁을 치를 수 있는 60일 규정을 피하려고 일단 전쟁을 끝낸 것일 수도, 실제 출구 전략일 수도 있다는 설명이 뒤따랐지만 이 대통령은 추가 질문 등 관련 언급을 더는 하지 않았습니다. 중동 정세가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만큼 관련 사안에 대한 국정 최고 책임자의 생각을 섣불리 밝힐 필요가 없다는 판단에 따른 거로 보입니다. 대신 청와대가 바뀐 상황에 맞춰 입장 정리에 나섰습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미군 주도의 호르무즈 해협 해방작전 참여 여부에 대해 작전이 종료된 만큼 검토 필요성도 없어졌다고 밝혔습니다. 한반도 대비태세와 국내법 절차 등을 감안해 검토 중이라는 하루 전 청와대 기류와는 결이 다릅니다. 예정에 없던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방침을 밝힌 만큼 이 대통령의 의중이 실린 거란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공개석상에서 전략적 모호성을 이어가고 있는 이 대통령은 내부적으로는 참모들과 여러 시나리오에 대비한 대응책을 논의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강준원입니다.
5: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핵무기 제조 능력을 없애겠다며 이번 전쟁을 시작했는데요. 두 달간의 전쟁으로 위험을 모두 제거했다고 큰 소리를 쳐왔지만 정작 미 정보 당국은 이란의 핵무기 제조 능력은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전 세계를 혼란에 빠뜨린 트럼프의 전쟁 명분이 더욱 궁색해지고 있습니다. 김선중 기자의 보도입니다.
12: 미국은 지난해 6월 전격적으로 이란의 핵시설 세 곳을 폭격했습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핵시설은 사실상 모두 파괴됐다고 강조했습니다.
13: Iran's key nuclear enrichment facilities have been completely and totally obliterated.
12: 하지만 미국은 지난 2월 이스라엘과 함께 다시 이란을 폭격하며 전쟁을 재개했습니다. 이번에도 명분은 이란의 핵무기 제조 능력을 완전히 없애겠다는 것이었습니다.
14: Iran will not have a nuclear weapon and we're going to get the dust back. We'll get it back either we'll get it back from them or we'll take it.
12: 전쟁이 두 달 넘게 흘렀지만 트럼프의 장담에도 이란의 핵 능력은 그대로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미국 정보당국 관계자를 인용해 이란의 핵 프로그램이 전쟁 전과 비교해 큰 변화가 없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이른바 60% 농축 우라늄 440kg은 어디 있는지 파악도 못하고 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는 이 정도면 추가 농축

0: 응축될 경우 핵폭탄 10개를 만들기에 충분한 양이라며 사찰이 중단된 뒤에는 소재를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 These guys do it in mountains and in caves and in hiding. They've always had secret components of their nuclear program undisclosed to the world.
0: 전문가들은 이란의 호르무즈 봉쇄 이후 관심이 해협 개방에 집중되면서 핵 관련 시설에 대한 미군의 공습도 우선순위에서 제외됐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방공망에 대한 집중 공습으로 이란의 핵시설 방어 능력을 약화시켰다고 주장했지만 미국의 전쟁 명분은 갈수록 힘을 잃고 있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2: 조현 외교부 장관은 아이만 후세인 알 사파디 요르단 외교장관과 전화 통화를 갖고 최근 중동 상황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조 장관은 통화에서 중동 지역 안정이 글로벌 안보와 경제 상황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영내 평화와 안정이 조속히 회복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또 중동 전쟁 상황에서 요르단에 발생한 피해에 대한 위로의 뜻을 전했습니다. 사파디 장관은 중동 지역의 안정과 평화를 위한 한국의 지지와 관심을 당부하고 영내 재건 사업 등에서 양국이 협력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중동 정세 불안으로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1년 9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특히 기름값 상승이 물가 전반으로 확산하는 모습인데 5월에는 오름폭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동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3: 서울의 한 주유소. 이란 전쟁 이후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운전자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4: 제가 느낄 때는 한 20% 정도 오른 것 같거든요. 예, 꽤 많이 오른 거죠.
3: 기름값 상승은 소비자 물가 전반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에서 석유류 가격은 1년 전보다 무려 21.9%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휘발유는 21.1%, 경유는 30.8% 올라 3년 9개월 만에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는 1년 전보다 2.6% 올라 2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석유류 가격이 전체 소비자 물가를 0.84%포인트 끌어올리며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석유류를 포함한 공업제품 물가는 3.8% 올라 3년 2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서비스 물가도 2.4% 상승했는데 국제 항공료는 유류 할증료 인상으로 15.9%, 해외 단체 여행비는 11.5%나 올랐습니다. 반면 농산물 가격은 내려갔습니다. 채소류 가격이 12% 넘게 하락했고 무와 당근 가격은 각각 43%, 42% 떨어졌습니다. 농산물 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국제유가 상승이 전체 물가를 끌어올린 셈입니다.
5: 석유류 같은 경우는 22년 7월 달에 35.2% 이후 3년 9개월 만에 최대 상승하였습니다. 석유류 가격을 뺀 군홍물가 같은 경우는 2.2% 상승하여 지난 3월 달과 동일하게 상승하였습니다.
3: 정부는 석유 최고 가격제와 유류세 인하로 그나마 전체 물가 상승률을 1.2%포인트 끌어내린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하지만 기름값 상승 여파가 앞으로 더 확산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 문제로 꼽힙니다. 농산물과 신선식품 역시 물류비 부담이 커지면서 가격 상승 압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상대 한국은행 부총재도 5월 물가와 관련해 석유류 가격이 높은 수준을 이어가는 가운데 지난해 농축수산물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데 따른 기저효과까지 겹치며 오름폭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기름값 상승이 물가 전반에 영향을 끼치면서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물가 부담은 더 커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2: 주석이를 매점 매석하거나 특정 구매처에 몰아주기 한 업체들이 대거로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7일부터 나흘 동안 전국 주석이 판매 업체들을 단속해 매점 매석 고시를 위반한 34개 업체를 적발했습니다. 특정 구매처에 과도한 양을 몰아준 업체들이 31곳으로 가장 많았고 월 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한 양을 5일 이상 보관하고 있다가 적발된 곳도 8곳, 110%를 초과한 곳은 12곳이었습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들 가운데 보관 기준 위반과 동일한 구매처 과다 공급으로 적발된 10개 업체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했습니다. 코스피가 급등세를 보이며 지난 2월 25일 처음으로 6천을 넘은 지 두 달여 만에 사상 처음으로 7천선을 돌파했습니다. 지수는 어제 2.25% 오른 7,093으로 출발해 6.45% 오른 7,384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어제 코스피 상승폭인 447.57포인트는 지난 3월 5일 기록한 490.36포인트 이후 역대 두 번째로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돼 한때 거래가 일시 정지됐고 지수는 장중 7,426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올해 초 코스피는 4,000선에서 출발했지만 상반기도 채 안 지나 7,000선까지 앞자리를 세 번이나 갈아치우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슈퍼사이클, 초호황기를 맞은 반도체주가 지수 전체를 강력한 힘으로 밀어 올렸는데요. 업계에서는 8,000 도달도 꿈이 아니라고 전망합니다. 류환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6: 코스피 7,000 달성의 1등 공신은 단연 반도체 투톱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도체 슈퍼사이클을 맞아 1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거뒀고 지난달에는 이란전쟁 와중에도 월간 기준 사상 최대 반도체 수출 실적을 이끈 주역이었습니다. 뛰어난 실적에 풍부한 유동성이 더해지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종목 주가는 올해 들어 각각 121%와 145% 상승했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이 사상 처음 6천조 원을 돌파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종목 비중은 47%에 달합니다. 한 증권사의 올해 1분기 미성년자 고객 계좌 개설 수는 1년 전보다 2.7배나 증가했는데 여기에도 반도체 투톱의 주가 급등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7: 코스피 7000 시대가 열렸지만 투자 열기가 반도체를 필두로 한 조선과 방산 원자력 등 특정 업종의 대표주로 쏠린 점은 한계로 지적됩니다.
6: 한국거래소의 KRX TMI 지수 상승률을 보면 중대형 지수의 경우 올해 들어 79% 상승했지만 중형과 소형, 초소형 지수는 중대형 지수 상승률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지수가 올랐지만 코스피 상승을 주도한 종목이 없는 투자자들은 소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이달부터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기존 계좌에서 자유롭게 국내 주식을 살 수 있게 됐는데 앞으로 외국인 수급이 늘어나면서 코스피 양극화는 더 심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8: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의 실적 호조세가 지속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외국인 통합계좌 시행에 따른 외국인 개인 투자자 매수가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에 집중이 되고 있기 때문에 수급적인 호재 요인이 더해지면서 두 종목의 주가 상승 주도력이 지속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6: 이제 관심은 코스피 8000 시대도 가능할 것이냐는 점입니다. 신한투자와 하나, 삼성 등 일부 증권사들은 코스피 상단을 8,000선 중반까지 열어놔야 한다는 전망을 내놓았지만 짚어야 할 점은 있습니다. 중동 사태가 다시 위기 국면으로 치달을 수 있고 반도체 업황이 흔들릴 경우 지수 전체가 흔들릴 수 있는 취약점도 있습니다. 더욱이 고유가 여파로 물가 상승세가 예상보다 가팔라지고 있는 점은 기준금리 인상 논의를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YTN 유환홍입니다.
2: 더불어민주당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는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를 겨냥해 전월세 폭등은 본인의 책임인데 대통령이나 전임 시장 공격만 한다며 본인의 5년 시정을 평가받으라고 지적했습니다. 정 후보는 어제 YTN 뉴스나우 인터뷰에서 오 후보는 지난 2022년 매년 8만 호씩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약속해놓고 4년이 지난 지금을 보면 그 반도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자신이 2, 3년이면 지을 수 있는 빌라라든지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을 왜 안 했느냐고 지적하니 이번에는 빌라만 짓느냐는 식으로 네거티브를 펼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 폐지 논란에서 촉발된 부동산 세제 개편 문제에 대해선 실거주 1가구 1주택자들의 현행 권리는 무조건 보호돼야 한다고 재확인하며 투기성이 분명한 것 빼고는 보호해야 한다는 게 원칙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정원호 후보가 양자 토론을 회피한다고 거듭 지적했습니다. 오 후보는 어제 부동산 지옥 시민대책회의 출정 기자회견에서 정 후보는 TV 토론이 능사가 아니라고 했던 자신의 발언을 소환했다면서 당신은 당내 경선이었고 경쟁자들 공약이 충분하지 않아 그런 발언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정 후보가 빌라의 빠른 공급 방안을 제시한 걸 두곤 기존 건물을 허물고 새로 짓는데 1, 2년은 좋게 걸려 5년을 잡은 건데 본인은 어디서 기간을 줄이겠다는 거냐고 쏘아붙였습니다. 특히 빌라 공급 위축은 문재인 전 대통령

0: 2020년과 박원순 전 서울시장 시절 올랐던 집값이 떨어지며 발생한 전세 사기 사태 등이 반영된 건데 오세훈 서울시가 빌라 시장을 어렵게 했다는 건 적반하장이라고 덧붙였습니다.
1: 지금까지 YTN24를 YTN 라디오와 TV, DMB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여행이 방송됩니다. 대한민국 유일의 24시간 라디오 뉴스 채널 YTN 뉴스 FM.
2: 축구도 뉴스도 핵심은 속도와 정확성입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꿀 월드컵 소식부터 놓치면 안 될 오늘의 뉴스까지 가장 빠르고 날카롭게 파고듭니다. FM 94.5 YTN 라디오 저 구자철도 함께 듣습니다. 지금 바로 채널 고정하세요.
3: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4: 제가 들어드릴게요.
5: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오늘도 한밤의 음악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영민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여행 시작해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0: 너희 친구 밥 한번 먹세?
1: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2부와 3부에서는 트로트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조경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안녕하세요. 웃음 주는 방송인 박송입니다. 요즘 웃을 일 잘 없으시다고요? 인생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 멀리서 보면 희극이란 말도 있잖아요. 저 박송이랑 같이 YTN 라디오를 보고 또 들으면서 힘나는 세상살이 소식과 웃음도 되찾아보시죠. 유튜브에도 YTN 라디오 구독, 좋아요 아시죠? 저 박송과 함께라면 또 YTN 라디오와 함께라면 세상 이야기가 잘 보입니다. 행복한 웃음소리가 더 잘 들립니다. 들리시죠?
1: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2: YTN 24 이어갑니다.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7,000선을 돌파하며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6,000을 돌파한 뒤 두 달여 만인데요. 초고속 상승에 코스피 시가총액도 6,0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김세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3: 개장과 동시에 전 거래일보다 2% 이상 오르며 7,000을 넘긴 코스피. 장중 7,400대까지 넘나들던 코스피는 6.5% 급등한 7,384로 장을 마치며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를 또다시 갈아치웠습니다.
4: 코스피는 지난 2월 25일 첫 6,000선을 넘긴 지 두 달여 만에 코스피 7,000 시대를 열었습니다. 코스피의 가파른 상승세로 장 시작 6분 만에 프로그램 매수를 일시 정지하는 매수 사이드카까지 발동됐습니다.
3: 상승폭은 447.57포인트로 지난 3월 5일 기록한 490.36포인트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큽니다. 미국 반도체 기업들의 투자와 이에 따른 실적 호조의 기대감이 국내 증시에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5: AI 데이터 센터를 미국의 많은 기업들이 지금 짓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메모리나 다양한 반도체가 필요한데 공급이 없고요. 수요는 지금 계속 늘기만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가격은 계속 올라가고 그래서 그 반도체 가격이 오르면 당연히 실적은 좋아지겠죠.
3: 특히 시장이 현재 중동 정세의 불안정한 상황보다는 반도체 호황에 더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삼성전자는 장중 27만 원, SK하이닉스는 161만 4천 원까지 오르는 등 장중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고 각각 14.4%와 10.6% 오른 26만 6천 원과 160만 1천 원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외국인이 2조 8천억 넘게 순매수한 가운데 코스피 다만 호르무즈 해협 봉쇄의 장기화 속에 물가와 미 금리 상승은 코스피의 상승세 지속 여부에 주요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코스피와는 대조적으로 코스닥은 0.29% 내린 1210에 장을 마쳤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주식 매수 등으로 하락세를 보이며 전 거래일보다 7.7원 내린 1455원으로 주간 거래를 마쳤습니다. YTN 김세호입니다.
2: 삼성전자가 시가총액 1조 달러를 돌파하며 타이완 TSMC에 이어 아시아 기업으로는 두 번째로 1조 달러 클럽에 입성했습니다. 어제 오전 삼성전자 주가는 전날보다 11% 넘게 급등한 25만 9,500원을 기록하며 시가총액 약 1조 397억 달러, 우리 돈으로 1,515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로써 삼성전자는 엔비디아와 애플 등에 이어 전 세계 기업 시가총액 순위 12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코스피가 유례없는 강세장을 이어가고 있지만 이면에는 개인 투자자들의 뒤통수를 치는 주가 조작, 회계 사기 범죄도 횡행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이 주식시장에서 부당이득을 챙기고도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 등 불공정 탈세적이 확인된 업체들에 대한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6: 한 주가 조작 세력은 제조업체 A를 인수한 뒤 신재생에너지 관련 신사업을 추진한다는 가짜 정보를 시장에 흘렸습니다. 실물 거래도 없이 거짓 세금 계산서로 매출을 뻥튀기했고 사업 여부가 불분명한 법인에 거액의 투자금을 송금하며 개인 투자자를 유인했습니다. 이후 주가가 오르자 일당은 저가에 발행받은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바꿔 상당한 시세 차익을 누렸고 이는 고스란히 물량 폭탄이 돼 소액 투자자들만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제조업체 B는 주요 생산 기능을 사주가 지배하는 해외 법인으로 옮기면서도 200억 원에 달하는 이전 대가를 받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해외 법인을 형식적으로 끼워 넣어 30억 원 이상의 유통 마진을 취하게 했고 해외 체류 임원에게는 고액 급여를 지급했습니다. 실적이 양호했지만 해당 업체는 회계감사에서 자료를 고의로 내지 않아 결국 상장 폐지됐고 소액 주주들은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입었습니다. 코스피가 이른바 불장을 이어가는 가운데 국세청이 증권시장 교란 세력에 대한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주가 조작과 회계 사기 정황이 확인된 11개 업체와 4주 일가에게 기업 이익을 빼돌려 소액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친 15개 업체가 대상입니다.

0: 주가 뭐 조작 세력이나 허위 공시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뭐 말하자면 주식을 이렇게 저가로 사 가지고 호재성 정보를 띄워 가지고 고점에서 이제 파는 이런 행위가 있는데 그에 따른 어떤 정당한 세금을 이제 납부했느냐 이 부분들이 이제 문제가 될것 같습니다.
1: 투자 경험이 부족한 사회 초년생이나 노년층을 상대로 투자금을 챙긴 불법 리딩방 5개 업체도 조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31개 업체에 탈세 혐의 액수만 2조 원이 넘습니다. 국세청은 해당 업체들의 거래 행위 전반을 검증해 철저히 과세하고 증거인멸, 재산 은닉 등이 확인되면 수사기관에 고발해 형사 처벌로 이어지도록 할 예정입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2: 이란 전쟁 종전 협상이 속도를 내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4일에 시작되는 중국 방문 전에 이란과 합의가 도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 방송사 PBS 뉴스 인터뷰에서 이란과 합의가 임박했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생각하며 합의에 도달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음 주 중국으로 떠나기 전 끝날 거냐는 질문에 가능하다고 답했습니다. 호르무즈 봉쇄와 휴전 협상의 갈림길에서 이란 외무장관이 뒷배인 중국을 찾았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을 앞두고 중동 평화 중재와 타이완 문제 사이 빅딜도 주목됩니다. 베이징의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3: 이란 외무장관이 중국의 초청에 응해 베이징을 찾았습니다. 양국 외교수장의 공식 회담은 중동 전쟁 발발 이후 처음입니다. 미국과 호르무즈 해협 이중 봉쇄로 대치하며 휴전의 갈림길에 선 와중에 성사된 자리입니다. 이번 회담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객이 담판을 앞둔 시점에 이루어진 것이기도 합니다. 미국은 이란산 석유 90%를 우회 수입하는 중국 민간 정유사 제재와 유조선 나포로 압박해왔습니다. 이란의 돈줄을 죄면서 중국을 견제하는 동시에 중재 역할을 독촉한 셈입니다. 뒷배인 중국의 설득으로 휴전 협상이 타결된다면 트럼프는 전쟁을 매듭짓고 방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역봉쇄를 계속해 이란 원유 수입 의존도 8%인 중국의 협상 무기로 쓸 수 있습니다.
4: I hope it's done directly that that's the message they deliver to them. As I outlined earlier today, China is an export-driven economy. So it is in Iran, it is in China's interest that Iran stop closing the straits. It's harming China as well.
3: 반대로 중국도 이란 설득을 지렛대 삼아 타이완 문제 등에서 미국의 양보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파키스탄에서 실패한 중재에 성공한다면 국제사회에서 존재감이 한층 더 커지게 됩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2: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합의문이 논의 중인 가운데 프랑스 해운사에 소속된 선박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받던 중 공격받아 승무원들이 다쳤습니다. 프랑스는 호르무즈 해협 안전을 지키겠다며 해협 개방에 대비해 홍해로 핵 항모를 이동 중입니다. 런던의 조수현 특파원입니다.
5: 세계 3위 해운사인 프랑스의 CMACGM은 자사 화물선 샌안토니오호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던 중 피격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공격으로 승무원들이 다치고 선박이 손상됐습니다. 해운사 측이 공격의 주체를 밝히진 않았지만 이란의 미사일 공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프랑스 언론은 해당 선박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해방작전의 일환으로 당시 다른 상선 한 척과 함께 미 해군의 호위를 받고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선박을 강타한 발사체가 이란 해안에서 발사돼 선박 기관실에 불이 났다고 덧붙였습니다.
6: They do intend to strike against, you know, any ships that transit the Strait of Hormuz that aren't passing through the Iran approved route.
5: 프랑스 정부는 이번 포격은 호르무즈 해협 상황이 여전히 위험하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준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해당 선박이 프랑스 국기를 달고 있지 않았고 몰타 국적의 필리핀 선원들이 승선해 있었다며 연대를 표했습니다. 프랑스는 호르무즈 해협 문제는 모든 당사국 공통의 이익이 걸린 만큼 나머지 협상과 별도로 다루자고 미국과 이란에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종전 후 호르무즈 해협 항행의 자유를 지원하기 위해 지중해에 배치됐던 프랑스 핵 추진 항공모함이 홍해로 이동 중입니다.
7: 프랑스 대통령실은 항공모함 이동은 호르무즈 해협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2: 미군이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미군의 해상 봉쇄를 뚫으려고 시도한 이란 선박을 무력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에 대한 군사 작전을 총괄하는 미 중부 사령부대 소셜 미디어에서 현지 시간 6일 오전 9시 이란 항구 방향으로 항해를 시도하던 이란 국적 유조선을 무력화하며 봉쇄 조치를 집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제 수역을 지나 오만 만내 이란 항구로 향하던 유조선 하스나호를 포착하고 여러 차례 경고를 보내 미국의 봉쇄 조치를 위반하고 있다고 통보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폭발 화재 사고가 난 나무호가 이르면 오늘 두바이 항에 입항합니다. HMM 관계자는 어제 두바이 업체와 예인 계약을 마치고 예인 작업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예인 목적지는 사고 발생 해역과 인접한 두바이 항으로 이르면 오늘, 늦으면 내일 도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고 발생 지점인 아랍에미리트 우말쿠아인 인근 해역은 두바이 항에서 약 70km 떨어져 있습니다. 3만 8천 톤급 중소형 벌크선인 나무호는 지난 4일 기관실에서 폭발과 함께 발생한 화재로 운항이 불가능한 상태이며 두바이 항에서 구체적인 사고 원인 조사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에 고립된 선박들을 구조하겠다며 호기롭게 시작된 미국의 해방작전은 중동 시각을 기준으로 불과 이틀 만에 중단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 진전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이란의 반격 의지나 경제적 충격을 오판해 혼선만 키웠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보도에 유투건 기자입니다.
8: 미군이 해방작전에 돌입한 첫날, 이란은 곧바로 군사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미국 화물선의 호르무즈 탈출을 지원하던 미국 구축함 두 척을 집중적으로 공격했습니다.
9: They also launched cruise missiles, drones, small boats at U.S. forces defending commercial shipping in the straits.
8: 결과적으로 미군의 작전은 성공했지만 앞으로도 상당한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는 사실이 분명해졌습니다. 여기에 이란군은 일방적으로 설정한 호르무즈 통제 구역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또 아랍에미리트와 오만까지 공습하면서 본격적인 확전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휴전이 붕괴할 위기에 처하자 국제유가는 5% 넘게 폭등했고 미국 국채금리도 일제히 급등했습니다. 미국은 애써 이란의 반격을 평가절하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공격이 휴전 위반이 아니냐는 질문에 즉답을 피했습니다. 미군 수뇌부는 대규모 전투를 재개할 상황이 아니고 휴전도 끝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10: We expected there would be some churn at the beginning, which happened. And we said we would defend and defend aggressively.
8: 결국 미국은 해방작전 이틀째 특별한 군사적 움직임을 보이지 않은 데 이어 작전 일시 중단까지 선언했습니다. 이란의 반격 능력 등을 오판해 실효성이 부족한 작전을 세웠다가 혼선만 키웠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11: 이 작전이 시작도 안 했는데 이 정도 피해가 난다면 본격적인 작전이 들어간다면 상당한 이제 피해가 오고 있다는 것이고
8: 미국의 호언장담이 이틀 만에 무산되면서 호르무즈 일대에 발이 묶인 상선 1,500여 척은 다시 기약 없는 대기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YTN 유튜버입니다.
2: 미국 내 휘발유 가격이 상승세를 지속하며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현지 시간 6일 미국의 휘발유 평균 가격이 3.78리터인 1갤런당 $4.54로 집계됐습니다. 2월 28일 미 이란 전쟁 발발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자 2022년 6월 이후 약 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미 이란 전쟁 여파로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가 장기화하면서 원유 공급 혼란과 석유 정제품 가격 상승으로 영향이 이어졌습니다. 농촌에서는 모내기철이 가장 바쁜 시기인데요. 하지만 치솟은 기름값 때문에 모내기를 해야 하는 농가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명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12: 들녘에서 농부가 이양기를 몰며 이리저리 오갑니다. 이양기가 지나간 곳엔 파릇파릇한 모가 가지런히 자리를 잡습니다. 축구장 45개 규모와 맞먹는 33만

0: 100m 넓이의 논을 모내게 하려면 부지런히 움직여야 하지만 농부는 영 힘이 나질 않습니다. 이란 전쟁 여파로 기름값이 크게 올랐기 때문입니다. 면세 경유와 면세 휘발유 가격은 전쟁 전과 비교해 각각 37%, 27%가량 뛰었습니다. 농번기에 이양기나 트랙터 같은 장비를 가동할 수밖에 없는 농가에선 물며 겨자 먹기로 기름을 채웁니다.
1: 이제 농사 경력이 한 13년 정도 되는데 기름값이 이 정도로 오른 적은 한 번도 없었는데 농가 소득에도 영향을 좀 많이 미칠 것 같습니다.
0: 상황이 이렇다 보니 농가에선 생산비를 줄이려는 데 안간힘입니다. 3.3제곱미터당 80조에서 50조 수준으로 모를 성글게 심는 재배 기술을 활용하는 건데 연구 결과 생산 비용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 이 기술을 농가에 적용했을 경우에 농가에서는 크게 비용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재식 밀도를 줄여서 상토와 노동력이 절감하는 효과가.
0: 정부도 농가의 유류비 부담을 덜기 위해 추가 경정 예산에 농업용 면세유 유가 연동 보조금 623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만 유정별 금액 한도가 있어 농가의 생산비 부담은 여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3: 이제 남부지방을 시작으로 전국 농촌에서 모내기가 이뤄질 예정이어서 농가들은 본격적으로 고유가의 파도에 맞서게 됐습니다. YTN 이명준입니다.
4: 지난주 선고가 이뤄진 김건희 씨의 항소심 재판을 담당했던 신조구 부장판사가 법원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현재까지 타살 흔적은 없는 것으로 보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표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5: 29일자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통일교 청탁 의혹 사건의 항소심 재판을 맡았던 신종호 부장판사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신 판사는 새벽 0시 20분쯤 연락이 끊겼다는 가족의 신고가 소방에 접수되고 40분쯤 뒤 법원 청사 화단에서 발견됐습니다. 현장에선 유서로 추정되는 문건이 나왔는데 김건희 씨나 재판 관련 내용은 없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신 판사는 지난 2월부터 석 달 동안 김건희 씨의 주가 조작 사건 등의 항소심을 이끌어왔습니다. 지난달 28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던 주가 조작 공범 혐의에 대해 김 씨도 시세 조종에 가담한 걸로 판단하고 일부 유죄로 뒤집었고 또 통일교로부터 청탁 목적으로 800만 원 상당의 샤넬 가방을 받은 혐의도 1심과 달리 유죄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했는데 1심보다 2년 4개월 늘어난 형량이었습니다. 신 판사는 지난 1995년 제37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2001년 서울지방법원 의정부 지원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현재까지 범죄 혐의점은 없는 걸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유족의 요청에 따라 구체적인 유서 내용과 부검 여부는 공개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4: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았다는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항소심 선고 공판이 오늘 열립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오전 10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엽니다. 오늘 선고는 1심 선고 때와 마찬가지로 생중계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6: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 DMB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 여행이 방송됩니다. 대한민국 유일의 24시간 라디오 뉴스 채널 YTN 뉴스 FM.
7: 요즘 유튜브로 시사 프로그램 즐겨봐요. 운전할 땐 라디오로 듣고 대중교통 이용할 땐 영상으로 챙겨봐요. 김준우의 뉴스 정면승부. 제가 즐겨보는 프로그램인데 정말 재밌더라고요. 평일 오후 5시 10분 시작하니까요. 지금 라디오와 유튜브로 검색해보세요. 너무 재미나요.
8: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9: 제가 들어드릴게요.
10: 여기 앉으세요.
8: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11: 공익광고 협의회.

오늘도 한밤의 음악 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조경준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 여행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4부와 5부에서는 다양한 팝송과 가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조경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when it's real, I keep it alive. The road is long.

0: 오늘 출연자 조합이 짱이네요. 정규 편성 가자. 월드컵 조추첨 특집이에요 오늘이.
1: 네, 살아 돌아왔습니다. 북중미 월드컵을 향한 여정, 저희와 함께 하시죠.
2: 한 달에 한 번 최고의 스포츠 분석 YTN 라디오, 저 고자철도 함께 듣습니다.
1: YTN 라디오 월드컵 킥오프.
3: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4: 제가 들어드릴게요.
5: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6: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7: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 뉴스케어 4시 뉴스 시작합니다.
7: 어제 코스피가

0: 사상 처음으로 7천선을 돌파하며 종가 기준으로도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1: 6천을 돌파한 뒤 두 달여 만인데요. 초고속 상승의 코스피 시가총액도 6천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김세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2: 개장과 동시에 전 거래일보다 2% 이상 오르며 7천을 넘긴 코스피. 장중 7,400대까지 넘나들던 코스피는 6.5% 급등한 7,384로 장을 마치며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를 또다시 갈아치웠습니다. 코스피는 지난 2월 25일 첫 6,000선을 넘긴 지 두 달여 만에 코스피 7,000 시대를 열었습니다. 코스피의 가파른 상승세로 장 시작 6분 만에 프로그램 매수를 일시 정지하는 매수 사이드카까지 발동됐습니다.
3: 상승폭은 447.57포인트로 지난 3월 5일 기록한 490.36포인트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큽니다. 미국 반도체 기업들의 투자와 이에 따른 실적 호조의 기대감이 국내 증시에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4: AI 데이터 센터를 미국의 많은 기업들이 지금 짓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메모리나 다양한 반도체가 필요한데 공급이 없고요. 수요는 지금 계속 늘기만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가격은 계속 올라가고 그래서 그 반도체 가격이 오르면 당연히 실적은 좋아지겠죠.
3: 특히 시장이 현재 중동 정세의 불안정한 상황보다는 반도체 호황에 더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삼성전자는 장중 27만 원, SK하이닉스는 161만 4천 원까지 오르는 등 장중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고 각각 14.4%와 10.6% 오른 26만 6천 원과 160만 1천 원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외국인이 2조 8천억 넘게 순매수한 가운데 코스피 시가 총액도 사상 처음으로 6천조 원을 넘었습니다. 다만 호르무즈 해협 봉쇄의 장기화 속에 물가와 미 금리 상승은 코스피의 상승세 지속 여부에 주요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코스피와는 대조적으로 코스닥은 0.29% 내린 1210에 장을 마쳤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주식 매수 등으로 하락세를 보이며 전 거래일보다 7.7원 내린 1455원으로 주간 거래를 마쳤습니다. YTN 김세호입니다.
0: 올해 초 코스피는 4000선에서 출발했는데요. 상반기도 채 지나지 않아서 7000선까지 앞자리를 3번이나 갈아치우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1: 슈퍼사이클, 초호황기를 맞은 반도체주가 지수 전체를 강력한 힘으로 밀어 올렸는데요. 업계에서는 8천 도달도 꿈이 아니라고 전망합니다. 류환웅 기자입니다.
5: 코스피 7천 달성의 1등 공신은 단연 반도체 투톱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도체 슈퍼사이클을 맞아 1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거뒀고 지난달에는 이란 전쟁 와중에도 월간 기준 사상 최대 반도체 수출 실적을 이끈 주역이었습니다. 뛰어난 실적에 풍부한 유동성이 더해지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종목 주가는 올해 들어 각각 121%와 145% 상승했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이 사상 처음 6천조 원을 돌파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종목 비중은 47%에 달합니다. 한 증권사의 올해 1분기 미성년자 고객 계좌 개설 수는 1년 전보다 2.7배나 증가했는데 여기에도 반도체 투톱의 주가 급등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6: 코스피 7000 시대가 열렸지만 투자 열기가 반도체를 필두로 한 조선과 방산 원자력 등 특정 업종의 대표주로 쏠린 점은 한계로 지적됩니다.
5: 한국거래소의 KRX TMI 지수 상승률을 보면 중대형 지수의 경우 올해 들어 79% 상승했지만 중형과 소형, 초소형 지수는 중대형 지수 상승률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지수가 올랐지만 코스피 상승을 주도한 종목이 없는 투자자들은 소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이달부터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기존 계좌에서 자유롭게 국내 주식을 살 수 있게 됐는데 앞으로 외국인 수급이 늘어나면서 코스피 양극화는 더 심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7: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의 실적 호조세가 지속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외국인 통합계좌 시행에 따른 외국인 개인 투자자 매수가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에 집중이 되고 있기 때문에 수급적인 호재 요인이 더해지면서 두 종목의 주가 상승 주도력이 지속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5: 이제 관심은 코스피 8000 시대도 가능할 것이냐는 점입니다. 신한 투자와 하나, 삼성 등 일부 증권사들은 코스피 상단을 8000선 중반까지 열어놔야 한다는 전망을 내놓았지만 짚어야 할 점은 있습니다. 중동 사태가 다시 위기 국면으로 치달을 수 있고 반도체 업황이 흔들릴 경우 지수 전체가 흔들릴 수 있는 취약점도 있습니다. 더욱이 고유가 여파로 물가 상승세가 예상보다 가팔라지고 있는 점은 기준금리 인상 논의를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YTN 유환홍입니다.
0: 두 달을 훌쩍 넘긴 미국과 이란의 중동전쟁 종전 합의문 체결이 임박했다는 미국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이 합의를 이행하면 전쟁이 끝난다고 밝혔는데 이란 정부는 여전히 검토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오만 무스카트에서 신호특파원이 보도합니다.
8: 이란 전쟁을 끝내는 단 한 페이지짜리 종전 합의문 체결이 임박했다고 미국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가 보도했습니다. 이 한 페이지에는 전쟁 종식과 이란 핵 협상의 원칙을 담은 14개 항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큰 틀은 이란이 핵 농축 활동을 일시 중단하고 미국은 이란에 대한 제재 해제, 특히 동결된 자금을 풀어주는 조건입니다. 첫 번째 쟁점인 우라늄 농축 유예 기간은 미국이 요구했던 20년과 이란이 제시했던 5년 사이 기간인 12년에서 15년 사이에서 타협점이 모색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쟁점인 호르무즈 해협 봉쇄도 단계적으로 푸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에 이란이 합의 이행에 동의하면 전쟁이 끝나면서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더 거센 공습을 맞게 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란 내부 강경파의 반발이 우려되는데 미국과의 결사항전을 주장해왔던 혁명수비대가 안전한 통항을 보장할 것이라며 호르무즈 재개방을 시사한 점이 주목됩니다. 하지만 이란 외무부는 미국 정부의 14개 항 평화 제안을 여전히 검토하고 있다고만 답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란 언론은 이란 협상팀의 초점은 전쟁 종식이지 핵 협상이 아니라면서 미국 언론 보도 내용은 유리한 분위기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타결 임박관 측에 선을 그었습니다. 백악관은 48시간 동안 이란의 답변을 기다립니다. 이란이 화답하면 30일 동안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나 스위스 제네바에서 세부 논의가 진행될 전망입니다. 오만 무스카트에서 YTN 신호입니다.
0: 이렇게 이란 전쟁 종전 협상이 속도를 내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14일 시작되는 중국 방문 전에 이란과 합의가 도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6일 미 P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란과 합의가 임박했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생각하며 합의에 도달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음 주 중국으로 떠나기 전 끝날 거냐는 질문에는 가능하다고 답했습니다. 이란이 지하 핵시설을 가동하지 않는 것도 합의한 내용이 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맞다고 확인했습니다. 호르무즈 봉쇄와 휴전 협상의 갈림길에서 이란 외무장관이 중국을 찾았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을 앞두고 중동 평화 중재와 타이완 문제 사이 빅딜도 주목됩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9: 이란 외무장관이 중국의 초청에 응해 베이징을 찾았습니다. 양국 외교 수장의 공식 회담은 중동 전쟁 발발 이후 처음입니다. 미국과 호르무즈 해협 이중 봉쇄로 대치하며 휴전의 갈림길에 선 와중에 성사된 자리입니다. 이번 회담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객이 담판을 앞둔 시점에 이루어진 것이기도 합니다. 미국은 이란산 석유 90%를 우회 수입하는 중국 민간 정유사 제재와 유조선 나포로 압박해왔습니다. 이란의 돈줄을 죄면서 중국을 견제하는 동시에 중재 역할을 독촉한 셈입니다. 뒷배인 중국의 설득으로 휴전 협상이 타결된다면 트럼프는 전쟁을 매듭짓고 방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역봉쇄를 계속해 이란 원유 수입 의존도 8%인 중국의 협상 무기로 쓸 수 있습니다.
10: I hope it's done directly that that's the message they deliver to them. As I outlined earlier today, China is an export-driven economy.
11: So it is in Iran, it is in China's interest that Iran stop closing the straits. It's harming China as well.
9: 반대로 중국도 이란 설득을 지렛대 삼아 타이완 문제 등에서 미국의 양보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파키스탄에서 실패한 중재에 성공한다면 국제사회에서 존재감이 한층 더 커지게 됩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0: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합의문이 논의 중인 가운데 프랑스 해운사에 소속된 선박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던 중 공격을 받아 승무원들이 다쳤습니다. 프랑스는 호르무즈 해협 안전을 지키겠다며 해협 개방에 대비해 홍해로 핵 항모를 이동 중입니다. 런던 조수현 특파원입니다.
12: 세계 3위 해운사인 프랑스의 CMACGM은 자사 화물선 샌안토니오호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던 중 피격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공격으로 승무원들이 다치고 선박이 손상됐습니다. 해운사 측이 공격의 주체를 밝히진 않았지만 이란의 미사일 공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프랑스 언론은 해당 선박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해방작전의 일환으로 당시 다른 상선 한 척과 함께 미 해군의 호위를 받고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선박을 강타한 발사체가 이란 해안에서 발사돼 선박 기관실에 불이 났다고 덧붙였습니다.
13: They do intend to strike against any ships that transit the Strait of Hormuz that aren't passing through the Iran approved route.
12: 프랑스 정부는 이번 포격은 호르무즈 해협 상황이 여전히 위험하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준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해당 선박이 프랑스 국기를 달고 있지 않았고 몰타 국적의 필리핀 선원들이 승선해 있었다며 연대를 표했습니다. 프랑스는 호르무즈 해협 문제는 모든 당사국 공통의 이익이 걸린 만큼 나머지 협상과 별도로 다루자고 미국과 이란에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종전 후 호르무즈 해협 항행의 자유를 지원하기 위해 지중해에 배치됐던 프랑스 핵 추진 항공모함이 홍해로 이동 중입니다.
14: 프랑스 대통령실은 항공모함 이동은 호르무즈 해협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0: 미군이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미군의 해상 봉쇄를 뚫으려고 시도한 이란 선박을 무력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에 대한 군사작전을 총괄하는 미 중부사령부는 소셜미디어에서 현지 시간 6일 오전 9시 이란 항구 방향으로 항해를 시도하던 이란 국적 유조선을 무력화하며 봉쇄 조치를 집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수역을 지나 오만만 내 이란 항구로 향하던 유조선 하스나호를 포착하고 여러 차례 경고를 보내 미국의 봉쇄 조치를 위반하고 있다고 통보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4일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서 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한 HMM의 벌크선 나무호가 예인선에 이끌려 이르면 우리 시간으로 오늘쯤 두바이 향해 입항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구체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예정인데 HMM 측은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는 단독 행동은 없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박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15: 두 달 넘게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여 있는 HMM 소속 벌크선 나무. 지난 4일 저녁 기관실에서 발생한 폭발과 화재로 운항 불능 상태에 빠지면서 그대로 바다 위에 고립됐습니다. HMM은 일단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 있는 현지 업체와 계약해 본격적인 예인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오가는 데 걸리는 시간만 꼬박 하루 넘게 소요돼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전쯤 나무호가 두바이 향해 모습을 드러낼 전망입니다. 이후 원인불명 폭발과 화재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됩니다. 지금은 화재 진압에 사용한 이산화탄소로 질식 가능성이 있어 기관실 접근도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두바이에 도착해 이산화탄소를 먼저 빼낸 뒤 선체 안팎의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정확한 폭발 원인을 규명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주장한 나무호의 단독 행동이 있었는지 조사를 통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HMM 측은 일단 당시 나무호가 통제 해제를 기다리며 통제선 인근에서 기다린 것은 맞지만 확대된 통제구역 안에 있지는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당시 HMM 소속의 선박 4척을 포함해 수백 척의 선박이 주변에 있었다면서 단독으로 움직일 상황이 아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16: 선사 입장에서는 이란이 공격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명확해야지 어떤 안전을 보장받는 것인데 그런 것들이 명확하지 않는 상황에서 통항을 바로 시도하지는 않습니다.
15: 해양수산부는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조사관을 비롯한 현지 조사단을 보내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할 예정입니다. YTN 박경입니다.
0: 호르무즈 해협에 고립된 선박들을 구조하겠다며 호기롭게 시작된 미국의 해방작전은 중동 시각을 기준으로 불과 이틀 만에 중단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 진전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이란의 반격 의지나 경제적 충격을 오판해서 혼선만 키웠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보도에 유투권 기자입니다.
17: 미군이 해방작전에 돌입한 첫날, 이란은 곧바로 군사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미국 화물선의 호르무즈 탈출을 지원하던 미국 구축함 두 척을 집중적으로 공격했습니다.
18: They also launched cruise missiles, drones, small boats at U.S. forces defending commercial shipping in the straits.
17: 결과적으로 미군의 작전은 성공했지만 앞으로도 상당한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는 사실이 분명해졌습니다. 여기에 이란군은 일방적으로 설정한 호르무즈 통제 구역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또 아랍에미리트와 오만까지 공습하면서 본격적인 확전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휴전이 붕괴할 위기에 처하자 국제유가는 5% 넘게 폭등했고 미국 국채금리도 일제히 급등했습니다. 미국은 애써 이란의 반격을 평가절하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공격이 휴전 위반이 아니냐는 질문에 즉답을 피했습니다. 미군 수뇌부는 대규모 전투를 재개할 상황이 아니고 휴전도 끝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19: We expected there would be some churn at the beginning, which happened. And we said we would defend and defend aggressively.
17: 결국 미국은 해방작전 이틀째 특별한 군사적 움직임을 보이지 않은 데 이어 작전 일시 중단까지 선언했습니다. 이란의 반격 능력 등을 오판해 실효성이 부족한 작전을 세웠다가 혼선만 키웠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20: 이 작전이 시작도 안 했는데 이 정도 피해가 난다면 본격적인 작전이 들어간다면 상당한 이제 피해가 오고 있다는 것이고.
17: 미국의 호언장담이 이틀 만에 무산되면서 호르무즈 일대에 발이 묶인 상선 1,500여 척은 다시 기약 없는 대기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YTN 유튜버입니다.
0: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핵무기 제조 능력을 없애겠다며 이번 전쟁을 시작했는데요. 두 달간의 전쟁으로 위험을 모두 제거했다고 큰 소리를 쳐왔지만 정작 미 정보 당국은 이란의 핵무기 제조 능력은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전 세계를 혼란에 빠뜨린 트럼프의 전쟁 명분이 더욱 궁색해지고 있습니다. 김선중 기자의 보도입니다.
21: 미국은 지난해 6월 전격적으로 이란의 핵시설 세 곳을 폭격했습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핵시설은 사실상 모두 파괴됐다고 강조했습니다.
22: Iran's key nuclear enrichment facilities have been completely and totally obliterated.
21: 하지만 미국은 지난 2월 이스라엘과 함께 다시 이란을 폭격하며 전쟁을 재개했습니다. 이번에도 명분은 이란의 핵무기 제조 능력을 완전히 없애겠다는 것이었습니다.
22: Iran will not have a nuclear weapon and we're going to get the dust back. We'll get it back either we'll get it back from them or we'll take it.
21: 전쟁이 두 달 넘게 흘렀지만 트럼프의 장담에도 이란의 핵 능력은 그대로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미국 정보당국 관계자를 인용해 이란의 핵 프로그램이 전쟁 전과 비교해 큰 변화가 없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이른바 60% 농축 우라늄 440kg은 어디 있는지 파악도 못하고 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는 이 정도면 추가 농축될 경우 핵폭탄 10개를 만들기에 충분한 양이라며 사찰이 중단된 뒤에는 소재를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3: These guys do it in mountains and in caves and in hiding. They've always had secret components of their nuclear program undisclosed to the world.
21: 전문가들은 이란의 호르무즈 봉쇄 이후 관심이 해협 개방에 집중되면서 핵 관련 시설에 대한 미군의 공습도 우선순위에서 제외됐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방공망에 대한 집중 공습으로 이란의 핵시설 방어 능력을 약화시켰다고 주장했지만 미국의 전쟁 명분은 갈수록 힘을 잃고 있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24: 지금까지 뉴스 케어를 YTN 라디오와 TV, DMB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 여행이 방송됩니다. 대한민국 유일의 24시간 라디오 뉴스 채널 YTN 뉴스 FM.

오늘도 한밤의 음악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영민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여행 시작해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Come on, yo, come on. Who are you, B? This is your B. Right? 아니야.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4부와 5부에서는 다양한 팝송과 가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방송해드리는 YTN 라디오입니다.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라디오는 FM 94.5MHz를 통해 하루 24시간 방송해드리고 있습니다. 24시간 살아있는 뉴스로 청취자 여러분을 찾아가는 YTN 라디오는 21세기 정보화 시대의 동반자로서 청취자의 정보 복지, 방송 균형 발전과 건전한 사회 여론에 기여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라디오는 방송 미디어 통신 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YTN 라디오와 함께 밝고 활기찬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YTN 라디오의 편성 광고 책임자는 편성국장 김우성입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5월 7일 목요일 뉴스타트 1부 시작합니다.
0: 두 달을 훌쩍 넘긴 미국과 이란의 중동전쟁 종전 합의문 체결이 임박했다는 미국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1: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합의를 이행하면 전쟁이 끝난다고 밝혔는데 이란 정부는 여전히 검토 중이라고만 답했습니다. 오만 무스카트에서 신호 특파원입니다.
2: 이란 전쟁을 끝내는 단한 페이지짜리 종전 합의문 체결이 임박했다고 미국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가 보도했습니다. 이한 페이지에는 전쟁 종식과 이란 핵 협상의 원칙을 담은 14개 항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큰 틀은 이란이 핵 농축 활동을 일시 중단하고 미국은 이란에 대한 제재 해제, 특히 동결된 자금을 풀어주는 조건입니다. 첫 번째 쟁점인 우라늄 농축 유예 기간은 미국이 요구했던 20년과 이란이 제시했던 5년 사이 기간인 12년에서 15년 사이에서 타협점이 모색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쟁점인 호르무즈 해협 봉쇄도 단계적으로 푸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에 이란이 합의 이행에 동의하면 전쟁이 끝나면서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더 거센 공습을 맞게 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란 내부 강경파의 반발이 우려되는데 미국과의 결사 항전을 주장해왔던 혁명수비대가 안전한 통항을 보장할 것이라며 호르무즈 재개방을 시사한 점이 주목됩니다. 하지만 이란 외무부는 미국 정부의 14개 항 평화 제안을 여전히 검토하고 있다고만 답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란 언론은 이란 협상팀의 초점은 전쟁 종식이지 핵 협상이 아니라면서 미국 언론 보도 내용은 유리한 분위기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타결 임박 관측에 선을 그었습니다.
3: 백악관은 48시간 동안 이란의 답변을 기다립니다. 이란이 화답하면 30일 동안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나 스위스 제네바에서 세부 논의가 진행될 전망입니다. 오만 무스카트에서 YTN 신호입니다.
0: 이란 전쟁 종전 협상이 속도를 내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14일 시작되는 중국 방문 전에 이란과 합의가 도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6일 미 P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란과 합의가 임박했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생각하며 합의에 도달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음 주 중국으로 떠나기 전 끝날 거냐는 질문에는 가능하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이전에도 그들과 그런 느낌이 들었던 적이 있어서 어떻게 될지 봐야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 고립된 선박들을 구조하겠다며 호기롭게 시작된 미국의 해방 작전은 중동 시각을 기준으로 불과 이틀 만에 중단됐습니다.
1: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 진전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이란의 반격 의지나 경제적 충격을 오판해 혼선만 키웠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보도에 유튜건 기자입니다.
4: 미군이 해방작전에 돌입한 첫날, 이란은 곧바로 군사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미국 화물선의 호르무즈 탈출을 지원하던 미국 구축함 두 척을 집중적으로 공격했습니다.
5: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상선을 보호하던 미군을 겨냥해 순항미사일과 드론, 소형 보트들을
4: 결과적으로 미군의 작전은 성공했지만 앞으로도 상당한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는 사실이 분명해졌습니다. 여기에 이란군은 일방적으로 설정한 호르무즈 통제 구역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또 아랍에미리트와 오만까지 공습하면서 본격적인 확전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휴전이 붕괴할 위기에 처하자 국제유가는 5% 넘게 폭등했고 미국 국채금리도 일제히 급등했습니다. 미국은 애써 이란의 반격을 평가절하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공격이 휴전 위반이 아니냐는 질문에 즉답을 피했습니다. 미군 수뇌부는 대규모 전투를 재개할 상황이 아니고 휴전도 끝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5: 우리는 작전 초기 어느 정도 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고 실제로 그랬습니다. 우리는 공격적으로 방어했습니다. 미 국방장관입니다.
4: 특별한 군사적 움직임을 보이지 않은 데 이어 작전 일시 중단까지 선언했습니다. 이란의 반격 능력 등을 오판해 실효성이 부족한 작전을 세웠다가 혼선만 키웠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6: 이 작전이 시작도 안 했는데 이 정도 피해가 난다면
5: 남성욱 숙명여대 석좌 교수입니다.
6: 상당한 이제 피해가 오고 있다라는 것이고
4: 미국의 호원장담이 이틀 만에 무산되면서 호르무즈 일대에 발이 묶인 상선 1,500여 척은 다시 기약 없는 대기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YTN 유튜버입니다.
1: 트럼프 대통령이 해방 작전을 중단한 배경에는 이란과의 협상에 진전이 있다는 중재국 파키스탄의 전언이 있었다고 미 CNN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행정부 관계자 두 명은 CNN에 백악관이 전날 파키스탄 측으로부터 미국과의 타협점을 향해 이란이 진전을 보이고 있다는 긍정적인 반응을 전달받았다.

0: 라고 말했습니다.
1: 지난 4일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서 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한 HMM의 벌크선 나무호가 예인선에 이끌려 이르면 우리 시각으로 오늘쯤 두바이 향해 입항할 것으로 보입니다.
0: 이후 구체적인 조사가 이뤄질 예정인데요. HMM 측은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는 단독 행동은 없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박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2: 2달 넘게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여 있는 HMM 소속 벌크선 나무. 지난 4일 저녁 기관실에서 발생한 폭발과 화재로 운항 불능 상태에 빠지면서 그대로 바다 위에 고립됐습니다. HMM은 일단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 있는 현지 업체와 계약해 본격적인 예인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오가는데 걸리는 시간만 꼬박 하루 넘게 소요돼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전쯤 나무호가 두바이 향해 모습을 드러낼 전망입니다. 이후 원인불명 폭발과 화재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됩니다. 지금은 화재 진압에 사용한 이산화탄소로 질식 가능성이 있어 기관실 접근도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두바이에 도착해 이산화탄소를 먼저 빼낸 뒤 선체 안팎의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정확한 폭발 원인을 규명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주장한 나무호의 단독 행동이 있었는지 조사를 통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HMM 측은 일단 당시 나무호가 통제 해제를 기다리며 통제선 인근에서 기다린 것은 맞지만 확대된 통제 구역 안에 있지는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당시 HMM 소속의 선박 4척을 포함해 수백 척의 선박이 주변에 있었다면서 단독으로 움직일 상황이 아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3: 선사 입장에서는 이란이 공격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명확해야지
4: HMM 해상노조
3: 안전을 보장받는
4: 위원장입니다.
3: 것인데, 그런 것들이 명확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제 통항을 바로 시도하지는 않습니다.
2: 해양수산부는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조사관을 비롯한 현지 조사단을 보내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할 예정입니다. YTN 박경입니다.
1: 주한 이란 대사관 측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화재가 발생한 우리 선박의 피해와 이란은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주한 이란 대사관은 성명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에서 발생한 한국 선박 피해 사건에 이란 군대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란은 전쟁 발발 이후 호르무즈 해협이 자국 방어를 위한 필수임을 밝혀왔다며 이곳을 안전하게 통과하기 위해서는 이란 당국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이 공표한 내용을 무시할 경우 의도치 않은 사고가 발생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책임은 항행을 강행한 쪽에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합의문이 논의 중인 가운데 프랑스 해운사에 소속된 선박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던 중 공격을 받아 승무원들이 다쳤습니다.
0: 프랑스는 호르무즈 해협 안전을 지키겠다며 지중해 배치했던 핵추진 항공모함을 홍해로 보냈습니다. 런던 조수현 특파원입니다.
5: 세계 3위 해운사인 프랑스의 CMA CGM은 자사 화물선 샌안토니오호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던 중 피격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공격으로 승무원들이 다치고 선박이 손상됐습니다. 해운사 측이 공격의 주체를 밝히진 않았지만 이란의 미사일 공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프랑스 언론은 해당 선박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해방 작전의 일환으로 당시 다른 상선 한 척과 함께 미 해군의 호위를 받고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선박을 강타한 발사체가 이란 해안에서 발사돼 선박 기관실에 불이 났다고 덧붙였습니다.
6: They do intend to strike against, you know, any ships that transit the Strait of Hormuz
7: 이란은 호르무즈
6: that aren't
7: 해협에서 자신들이 지정한 항로로 이동하지 않는 선박은
5: 프랑스
7: 공격하겠다는
5: 정부는 이번
7: 입장입니다.
5: 피격은 호르무즈
7: 영국
5: 해협
7: 중동
5: 상황이
7: 정세
5: 여전히 위험하다는
7: 분석합니다.
5: 것을 명백히 보여준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해당 선박이 프랑스 국기를 달고 있지 않았고 몰타 국적의 필리핀 선원들이 승선해 있었다며 연대를 표했습니다. 프랑스는 호르무즈 해협 문제는 모든 당사국 공통의 이익이 걸린 만큼 나머지 협상과 별도로 다루자고 미국과 이란에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종전 후 호르무즈 해협 항행의 자유를 지원하기 위해 지중해에 배치됐던 프랑스 핵추진 항공모함이 홍해로 이동 중입니다.
8: 프랑스 대통령실은 항공모함 이동은 호르무즈 해협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0: 미군이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미군의 해상 봉쇄를 뚫으려고 시도한 이란 선박을 무력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에 대한 군사 작전을 총괄하는 미 중부 사령부는 소셜 미디어에서 현지 시간 6일 오전 9시 이란 항구 방향으로 항해를 시도하던 이런 국적

0: 유조선을 무력화하고 봉쇄 조치를 집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제 수역을 지나 오만 만내 이란 항구로 향하던 유조선 하스나호를 포착하고 여러 차례 경고를 보내 미국의 봉쇄 조치를 위반하고 있다고 통보했다고 덧붙였습니다.
1: 호르무즈 봉쇄와 휴전 협상의 갈림길에서 이란 외무장관이 중국을 찾았습니다.
0: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을 앞두고 중동 평화 중재와 타이완 문제 사이 빅딜도 주목됩니다.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2: 이란 외무장관이 중국의 초청에 응해 베이징을 찾았습니다. 양국 외교수장의 공식 회담은 중동 전쟁 발발 이후 처음입니다. 미국과 호르무즈 해협 이중 봉쇄로 대치하며 휴전의 갈림길에 선 와중에 성사된 자리입니다.
3: 전면적인 휴전이 시급합니다. 전쟁 재개는 바람직하지 않죠. 협상을 계속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중국 외교부장입니다. 중국의 입장에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휴전 협상이 시작됐습니다. 이란 이슬람 공화국은 늘 강조해왔듯이 이란 외무장관입니다.
2: 이번 회담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객이 담판을 앞둔 시점에 이루어진 것이기도 합니다. 미국은 이란산 석유 90%를 우회 수입하는 중국 민간 정유사 제재와 유조선 나포로 압박해왔습니다. 이란에 돈줄을 죄면서 중국을 견제하는 동시에 중재 역할을 독촉한 셈입니다. 뒷배인 중국의 설득으로 휴전 협상이 타결된다면 트럼프는 전쟁을 매듭짓고 방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역봉쇄를 계속해 이란 원유 수입 의존도 8%인 중국의 협상 무기로 쓸 수 있습니다.
3: 중국이 이란에 이런 메시지를 전했길 바랍니다. 중국은 수출 주도 경제예요. 해협 봉쇄 중단은 중국의 이익에도 부합하죠. 미 국무장관입니다.
2: 반대로 중국도 이란 설득을 지렛대 삼아 타이완 문제 등에서 미국의 양보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파키스탄에서 실패한 중재에 성공한다면 국제사회에서 존재감이 한층 더 커지게 됩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1: 트럼프 미 대통령이 참석한 만찬장 총격범 범행 동기에는 이란 전쟁에 대한 불만이 있을 수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당국 보고서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이 확보한 국토안보부 정보분석 예비평가서에 따르면 미 당국은 총격 용의자 콜 앨런이 여러 사회 정치적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이란전을 비판한 앨런의 소셜미디어 게시물을 토대로 이란전이 공격 실행 결정에 일조했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중대사건 보고로 이름 붙은 예비평가서는 지난달 27일자로 작성됐으며 비영리단체 국민의 자산이 정보 공개 창구를 통해 입수해서 로이터통신에 공유했습니다. 중동정세 불안으로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1년 9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0: 특히 기름값 상승이 물가 전반으로 확산하는 모습인데 5월에는 오름폭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동건 기자의 보도입니다.
4: 서울의 한 주유소. 이란 전쟁 이후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운전자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5: 제가 느낄 때는 한 20% 정도 오른 것 같거든요. 예, 꽤 많이 오른 거죠.
4: 기름값 상승은 소비자 물가 전반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에서 석유류 가격은 1년 전보다 무려 21.9%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휘발유는 21.1%, 경유는 30.8% 올라 3년 9개월 만에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는 1년 전보다 2.6% 올라 2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석유류 가격이 전체 소비자 물가를 0.84%포인트 끌어올리며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석유류를 포함한 공업제품 물가는 3.8% 올라 3년 2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서비스 물가도 2.4% 상승했는데 국제항공료는 유류할증료 인상으로 15.9%, 해외 단체 여행비는 11.5%나 올랐습니다. 반면 농산물 가격은 내려갔습니다. 채소류 가격이 12% 넘게 하락했고 무와 당근 가격은 각각 43%, 42% 떨어졌습니다. 농산물 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국제유가 상승이 전체 물가를 끌어올린 셈입니다.
6: 석유류 같은 경우는 22년 7월 달에 35.2% 이후
3: 국가데이터처 경제경영 통계심의관입니다.
6: 석유류 가격을 뺀 군원물가 같은 경우는 2.2% 상승하여

0: 지난 3월 달과 동일하게 상승하였습니다.
1: 정부는 석유 최고 가격제와 유류세 인하로 그나마 전체 물가 상승률을 1.2%포인트 끌어내린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하지만 기름값 상승 여파가 앞으로 더 확산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 문제로 꼽힙니다. 농산물과 신선식품 역시 물류비 부담이 커지면서 가격 상승 압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상대 한국은행 부총재도 5월 물가와 관련해 석유류 가격이 높은 수준을 이어가는 가운데 지난해 농축수산물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데 따른 기저효과까지 겹치며 오름폭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기름값 상승이 물가 전반에 영향을 끼치면서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물가 부담은 더 커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2: 국내 주유소 석유 가격이 소폭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유가정보 시스템 오피넷을 보면 어제 오후 5시 기준 전국 주유소의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2011.4원으로 하루 전보다 0.1원 상승했습니다. 같은 시각 전국 평균 경유 가격은 2005.7원으로 하루 사이 0.3원 올랐습니다. 반면 리터당 휘발유 가격이 2050원 선을 가장 먼저 넘어섰던 서울 지역 휘발유 값은 0.2원 떨어진 2051.6원을 기록했고 서울 지역 경유값은 2037.7원으로 0.4원 낮아졌습니다.
3: 미국 내 휘발유 가격도 상승세를 지속하며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현지 시간 6일 미국의 휘발유 평균 가격이 3.78리터인 1갤런당 $4.54로 집계됐습니다. 2월 28일 미 이란 전쟁 발발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자 2022년 6월 이후 약 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미 이란 전쟁 여파로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가 장기화하면서 원유 공급 혼란과 석유 정제품 가격 상승으로 영향이 이어졌습니다.

0: 코스피가 어제 사상 처음으로 7,000선을 돌파하며 종가 기준으로도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6,000을 돌파한 뒤 두 달여 만인데요. 초고속 상승에 코스피 시가총액도 6,0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김세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1: 개장과 동시에 전 거래일보다 2% 이상 오르며 7,000을 넘긴 코스피. 장중 7,400대까지 넘나들던 코스피는 6.5% 급등한 7,384로 장을 마치며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를 또다시 갈아치웠습니다. 코스피는 지난 2월 25일 첫 6,000선을 넘긴 지 두 달여 만에 코스피 7,000 시대를 열었습니다. 코스피의 가파른 상승세로 장 시작 6분 만에 프로그램 매수를 일시 정지하는 매수 사이드카까지 발동됐습니다. 상승폭은 447.57포인트로 지난 3월 5일 기록한 490.36포인트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큽니다. 미국 반도체 기업들의 투자와 이에 따른 실적 호조의 기대감이 국내 증시에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2: AI 데이터 센터를 미국의 많은 기업들이 지금 짓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메모리나 다양한
3: 염승환 LS증권 이사입니다.
2: 수요는 지금 계속 늘기만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가격은 계속 올라가고 그래서 그 반도체 가격이 오르면 당연히 실적은 좋아지겠죠.
1: 특히 시장이 현재 중동 정세의 불안정한 상황보다는 반도체 호황에 더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삼성전자는 장중 27만 원, SK하이닉스는 161만 4천 원까지 오르는 등 장중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고 각각 14.4%와 10.6% 오른 26만 6천 원과 160만 1천 원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외국인이 2조 8천억 넘게 순매수한 가운데 코스피 시가 총액도 사상 처음으로 6천조 원을 넘었습니다. 다만 호르무즈 해협 봉쇄의 장기화 속에 물가와 미금리 상승은 코스피의 상승세 지속 여부의 주요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코스피와는 대조적으로 코스닥은 0.29% 내린 1210에 장을 마쳤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주식 매수 등으로 하락세를 보이며 전 거래일보다 7.7원 내린 1455원으로 주간 거래를 마쳤습니다. YTN 김세호입니다.
0: 삼성전자 주가가 14% 이상 급등하면서 그룹 시가총액도 2천조 원에 육박했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삼성그룹 18개 상장사의 시총 합산액은 1981조 8160억 원으로 집계됐고 전 거래일 대비 1.64% 늘어났습니다. 이는 그룹의 중추 역할을 하는 삼성전자 주가가 14.41% 오르며 시총이 전 거래일 1359조 원에서 1555조 원으로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달러 환산 시총이 1조 달러를 넘어서면서 타이완의 TSMC에 이어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1조 달러 클럽에 가입한 기업이 됐습니다. 코스피가 유례 없는 강세장을 이어가고 있지만 이면에는 개인 투자자들의 뒤통수를 치는 주가 조작, 회계 사기 범죄도 횡행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이 주식시장에서 부당이득을 챙기고도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 등 불공정 탈세 정황이 확인된 업체들에 대한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4: 한 주가 조작 세력은 제조업체 A를 인수한 뒤 신재생에너지 관련 신사업을 추진한다는 가짜 정보를 시장에 흘렸습니다. 실물 거래도 없이 거짓 세금 계산서로 매출을 뻥튀기했고 사업 여부가 불분명한 법인에 거액의 투자금을 송금하며 개인 투자자를 유인했습니다. 이후 주가가 오르자 일당은 저가에 발행받은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바꿔 상당한 시세 차익을 누렸고 이는 고스란히 물량 폭탄이 돼 소액 투자자들만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제조업체 B는 주요 생산 기능을 사주가 지배하는 해외 법인으로 옮기면서도 200억 원에 달하는 이전 대가를 받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해외 법인을 형식적으로 끼워 넣어 30억 원 이상의 유통 마진을 취하게 했고 해외 체류 임원에게는 고액 급여를 지급했습니다. 실적이 양호했지만 해당 업체는 회계감사에서 자료를 고의로 내지 않아 결국 상장 폐지됐고 소액 주주들은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입었습니다. 코스피가 이른바 불장을 이어가는 가운데 국세청이 증권시장 교란 세력에 대한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주가 조작과 회계 사기 정황이 확인된 11개 업체와 4주 일가에게 기업 이익을 빼돌려 소액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친 15개 업체가 대상입니다.
5: 주가 뭐 조작 세력이나 허위 공시로 인해 가지고
3: 국세청 조사국장입니다.
5: 저가로 사가지고 호재성 정보를 띄워가지고 고점에서 이제 파는 이런 행위가 있는데 그에 따른 어떤 정당한 세금을 이제 납부했느냐 이 부분들이 이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4: 투자 경험이 부족한 사회 초년생이나 노년층을 상대로 투자금을 챙긴 불법 리딩방 5개 업체도 조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31개 업체의 탈세 혐의 액수만 2조 원이 넘습니다. 국세청은 해당 업체들의 거래 행위 전반을 검증해 철저히 과세하고 증거인멸, 재산 은닉 등이 확인되면 수사기관에 고발해 형사 처벌로 이어지도록 할 예정입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6: 지난주 선고가 이뤄진 김건희 씨의 항소심 재판을 담당했던 신종우 부장판사가 법원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현재까지 타살 흔적은 없는 것으로 보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표정우 기자입니다.
7: 7월 29일자
8: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통일교 청탁 의혹 사건의 항소심 재판을 맡았던 신종우 부장판사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신 판사는 새벽 0시 20분쯤 연락이 끊겼다는 가족의 신고가 소방에 접수되고 40분쯤 뒤 법원 청사 화단에서 발견됐습니다. 현장에선 유서로 추정되는 문건이 나왔는데 김건희 씨나 재판 관련 내용은 없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신 판사는 지난 2월부터 석 달 동안 김건희 씨의 주가 조작 사건 등의 항소심을 이끌어왔습니다. 지난달 28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던 주가 조작 공범 혐의에 대해 김 씨도 시세 조종에 가담한 걸로 판단하고 일부 유죄로 뒤집었고 또 통일교로부터 청탁 목적으로 800만 원 상당의 샤넬 가방을 받은 혐의도 1심과 달리 유죄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했는데 1심보다 2년 4개월 늘어난 형량이었습니다. 신 판사는 지난 1995년 제37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2001년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현재까지 범죄 혐의점은 없는 걸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유족의 요청에 따라 구체적인 유서 내용과 부검 여부는 공개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6: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항소심 선고가 오늘 나옵니다. 1심은 징역 23년을 선고했고 특검도 항소심 결심 때는 똑같은 형량을 구형했는데요. 2심 재판부가 어떤 선택을 할지 관심입니다. 신규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9: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이 오늘 오전 10시 열립니다. 지난 1월 1심 선고가 내려진 지 3개월여 만입니다. 이번 선고는 1심 선고 때와 마찬가지로 생중계 형식으로 일반에 공개됩니다. 앞서 한 전 총리는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내란 우두머리 방조가 아닌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가 적용돼야 한다고 봤는데 이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10: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러 나갈 때에도 윤석열을 만류하지 않았고
3: 이진관 부장판사입니다.
10: 국무회의 심의를 마쳤다는 취지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9: 그러면서 비상계엄을 위로부터의 내란으로 규정하고 특검의 구형량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했습니다.
10: 대한민국에서 친일 쿠데타가 발생했다는 사실로 인해 생긴 경제적, 정치적 충격은 기존 내란 행위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른다고 보입니다.
9: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한 전 총리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3년을 선고해달라고 밝힌 상태입니다.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 선포에 동의한 적 없고 오히려 만류하려다 실패한 거라는 주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1심 선고 역량이 예상보다 높았던 만큼 항소심 재판부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YTN 신계입니다.
6: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조작기소 특검법을 두고 여야가 곳곳에서 충돌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범죄 세탁, 추악한 흉계 등 발언 수위를 높이며 총공세에 나섰는데요. 민주당은 지방선거 이후 판단하겠다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11: 지난 40일간의 국정조사 때 그랬듯 전쟁은 법사위에서 또 반복됐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치검찰의 조작기소 정황이 확인된 만큼 특검으로 공소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12: 그래서 특검을 해서 조작기소혐의 드러났습니다.
3: 김기표 민주당 의원입니다.
12: 조작기소혐의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3심 재판까지 다 받게 해야 됩니까?
11: 반면 국민의힘은 누구도 자기 사건의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법치주의 대원칙을 훼손한 위헌 위법 특검 법안이라고 치받았습니다.
7: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12개 혐의, 8개 사건이죠.
3: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7: 이것을 전부 완전 무죄 세탁하기 위한 공소취소 법안이다.
11: 집중 질의를 받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특검 법안 취지는 공감한다면서도 시점이나 수사 대상은 수기가 필요하다는 청와대와 같은 대답만 반복했습니다.
7: 국회 법안 논의 과정에서 여야 의원님들께서 좀 깊이 있게 논의해 주시길 좀 저희들도
3: 정성호 법무부 장관입니다.
11: 국민의힘은 의원총회와 규탄대회를 잇따라 열고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 대통령도 죄 있으면 감옥 가야 한다는 과거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피켓에 담아 천인공노할 추악한 흉계라고 지적했습니다.
13: 개명천지에 대통령이라고 하는 권력자가
3: 성원석 국민의힘
13: 자신의 권력을 총동원해서 본인의 범죄 기록을 깡그리 지워버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11: 영남권 시도지사 후보 5명도 사법 쿠데타이자 사법 내란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야권의 총공세와 악화하는 여론 속에 민주당은 결국 한 발 물러섰습니다. 찬반 투표로 연임이 확정된 한병도 원내대표는 수락연설을 통해 정치검찰의 추악한 민낯을 규명해야 한다면서도 시기나 절차는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겠다고 밝혔습니다.
14: 지방선거 이후에 국민과 당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3: 한병도 민주당
14: 수기
3: 원내대표입니다.
14: 절차를 충분히 거쳐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11: 야권은 대통령 공소취소 특검법은 중도 무당층 표심을 흔들 확실한 한방이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청와대 앞 현장 최고위원회의 등 여론전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6: 서울시장 선거전이 치열해지면서 민주당 정원호,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 사이 푸들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평택 을에선 과거 발언을 둘러싼 법력권 주자들의 신경전이 부산 북갑에서는 단일화를 놓고 분열상이 포착됐습니다. 김다현 기자입니다.
15: 서울시장 선거의 최대 화두, 부동산입니다. YTN에 출연한 민주당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는 매년 8만 호씩 주택을 공급하겠다더니 반도 못했다면서 전월세 폭등 책임을 오세훈 후보에게 돌렸습니다. 자신은 시민 삶을 지키는 행정가가 되겠다며 정쟁하지 말자고도 했습니다.
16: 이재명 대통령 혹은 민주당과 싸우는 것이
3: 정원호
16: 아니고
3: 정원호 민주당 서울시장
16: 저는
3: 후보입니다.
16: 시민의 불편함과 싸워야 된다.
15: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부동산 지역 시민대책회의를 출범시켜 정부 여당 정책을 파고들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집을 통치수단으로 삼았다며 선거가 끝나면 실거주 1주택자도 가차없이 보유세 폭탄 통지서를 받을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17: 수천 세대 대단지에 전세 매물 제로, 영권이라는
3: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입니다.
17: 현실이 되고 있고
15: 캠프사의 신경전도 고조되고 있는데 오세훈 후보 측이 특검법에 침묵하는 정 후보를 대통령의 푸들이라고 비꼬자 정 후보 캠프는 용산의 푸들이 거울 속 본인 모습에 짖느냐고 받아쳤습니다. 경기 평택을 재선거도 신경전이 위태롭습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후보는 여권 적자라고 호소하고
18: 저 조국이 이재명 대통령의 AI 3대
3: 조국 혁신당 경기 평택을 재선거 후보입니다.
18: 자산을 하나로 연결시키겠습니다.
15: 나아가 민주당 김용남 후보의 과거 발언을 집요하게 파헤치고 있습니다.
19: 물론 뭐 2등, 3등 하는 후보들은
3: 김용남
19: 후보를
3: 민주당 경기 평택을 재선거 후보입니다.
19: 선거 전략상 당연해 보이는데
15: 국민의힘 유희동 후보는 어느 김용남이 진짜냐며 이른바 철새 이력을 파고들었습니다. 부산 북갑에서는 야권 단일화를 두고 꿈깨라는 등 장외 기싸움이 한창입니다. 공교롭게도 오는 일요일 민주당 하정우, 국민의힘 박민식, 무소속 한동훈 후보가 나란히 개소식을 진행합니다. 장동혁 대표는 박민식 후보 캠프로, 친한계는 한동훈 후보 캠프로 갈 계획이라 이른바 해당 행위를 둘러싼 보수 진영의 긴장감도 심화하는 모습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0: 주요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광주 도심에서 여고생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20대 남성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경찰은 범행 동기 등을 집중 추궁하면서 신상 공개 여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20: 어린이날 새벽 혼자 귀가하던 여고생이 흉기 습격을 당한 큰 길가입니다. 참변을 당한 장소엔 추모국화 여러 송이가 놓여 있습니다. 꽃다운 나이에 숨진 여학생 A양의 빈소에선 유족과 친구들의 오열이 이어집니다. 평소 응급구조사와 구급대원을 꿈꿨던 A양의 입관식은 눈물바다로 변했습니다.
2: 집에 가는 길에 버스 긁혀가지고 엄마한테
3: 유족입니다.
20: 여학생을 도우려던 남학생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24살 장모 씨는 11시간 만에 자신의 주거지 인근에서 붙잡혔습니다. 범행 직후 자신의 차량을 타고 도주한 장 씨는 무인 세탁소에 들러 피 묻은 옷을 세탁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장 씨의 차량과 100여 미터 떨어진 이곳 풀숲에서 범행이 사용한 흉기를 발견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장 씨는 자살을 결심하고 미리 구매한 흉기라며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장 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계획범죄 여부 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2: 차 타고 돌아다니다가 피해자가 이렇게 집으로 가는 이동 중에 두 번을 본 거예요.
3: 경찰 관계자입니다.
2: 가능성은 두 번.
20: 경찰은 장 씨에 대해 프로파일러 면담과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추가 조사하고 신상 공개 여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오설입니다.
0: 경기도 양주에서 3살 아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친부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친부의 학대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고 지난해 불기소 처리된 의심 사건도 함께 기소했습니다. 최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21: 경기도 양주에서 3살 아들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친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27일 만입니다. 아이 숨졌는데 하실 말씀 없습니까? 여전히 아이 학대한 혐의 부인하십니까? 검찰 조사 결과 아이는 당시 돌침대에 내팽개 쳐져 뇌출혈에 이를 만큼 머리와 턱을 크게 다쳤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친부는 아이가 대소변을 가릴 수 있는데도 기저귀에 소변을 보는 상황에 갑자기 화가 나 아이를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친부는 아이가 침대에서 혼자 떨어졌다고 진술했지만 의료 자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검찰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지난해 12월 불기소 처분됐던 학대 의심 사건도 함께 기소했습니다. 피해 아동이 거짓말한다는 이유로 엉덩이를 효자 손으로 때리고 머리를 벽에 박게 해 머리 부위에 상해를 입힌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0: 취재기한 혐의를 받는 30대 친모 A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A씨는 지난달 10일 경기 시흥시 자택에서 생후 8개월 된 아들의 머리를 여러 차례 폭행해 지난 14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A씨가 이전에도 피해 아동을 신체적으로 학대하고 방임한 정황을 추가로 확인해 아동학대 치사에서 아동학대 살해로 혐의를 변경했습니다. 어제 오후 8시 10분쯤 서울 종로 3가 부근 중앙차선에서 버스 석대가 잇따라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승객 40여 명 가운데 11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진 뒤 치료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맨 뒤에서 따라오던 버스가 정류장에서 급정거하며 연달아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1: 지금까지 뉴스타트 1부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듀엣토의 더 클래식이 방송됩니다. YTN 뉴스 앱. 놓치면 안 되는 최신 시사 상식. YTN 라디오 톡톡 뉴스와 상식.
2: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강현구입니다. 지난 5일 광주 광산구 월계동에서 길 가던 고등학생 2학년 여학생이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해당 사건 피의자는 피해자와 아무 사이도 아닌 서로 모르는 사이였던 것으로 밝혀져 큰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톡톡 뉴스와 상식, 오늘은 묻지마 범죄라고도 불리는 이상동기 범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상동기 범죄는 뚜렷하지 않은 동기를 가지고 불특정 다수를 향해 벌이는 폭력적 범죄를 말합니다. 언론에서는 주로 묻지마 범죄라고 표현해 왔는데요. 경찰청은 2022년부터 그간 통계도 없었던 묻지마 범죄에 이상동기 범죄라는 이름을 붙여 공식 통계로 분류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이상동기 범죄는 매년 40여 건 발생하고 있고요. 이상동기 범죄 유형은 상해 폭행이 가장 많았으며 살인, 살인미수 혐의는 35.4%를 차지했습니다. 이상동기 범죄의 가장 큰 문제는 예방하기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법무부와 경찰청은 전자발찌 부착자 같은 고위험 대상자를 중심으로 이상동기 범죄 예방 활동을 펼치고는 있지만 이번 사건처럼 해당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사람이 가해자로 돌변할 경우 대처가 매우 어려운데요. 경찰은 피의자의 진술 외에는 범행 동기를 밝혀내기가 어려운 만큼 프로파일러 면담,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정확한 사건 실체를 파악하고 있는데요. 우리 사회의 안전망을 조금 더 촘촘하게 만들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지금까지 아나운서 강현구였습니다.
3: 듀엣토의 더 클래식.
4: 5월 7일 목요일 듀엣토의 더 클래식 첫 곡입니다.
5: 천 개의 바람이 되어 임영주가 부릅니다.

0: 5월 7일 목요일 듀에이터의 더 클래식. 안녕하세요. 저는 듀에이터 유슬기.
1: 전 백인태입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청계의 바람이 되어 이명주의 노래였습니다.
0: 1986년 5월 7일은 팝페라 가수 이명주가 태어난 날입니다. 오늘이 이명주의 40살 생일이라고 하네요.
1: 이명주 씨가 저희랑 동갑입니다. 저희도 몇 달 안 되면 만으로 하니까 40살이 되고요.
0: 40이면 불혹이라고 하죠. 네, 어리게만 보았던 우리 이명주 씨가 벌써 그 나이가 됐습니다.
1: 뭘 어리게만 봐요? 동갑이라고 봤는데. 아니, 이명주 씨는 굉장히 어린 나이에 데뷔했죠. 아직도 기억나는 게 노무현 대통령님 그 취임식 때 애국가를 부르면서 스타가 됐었죠.
0: 고등학교 때 맞아요. 고등학교
1: 때가 고등학교 1학년인가 그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40살이 조금 낯설게 느껴지는 것 같고.
0: 이명주가 1집 음반 셀리가든을 발표한 때가 2003년이니까 네, 맞네요. 17살.
1: 그때 샀었어요. 다음 바이 더 셀리가든 이렇게.
0: 맞죠. 기억나네요. 네.
1: 근데 이명주 씨는 그 이전에도 음반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1998년 독집 음반을 냈죠.
0: 초등학생 때네요.
1: 이명주는 초등학교 시절 동요대회에서 우승하며 주목을 받았고 1998년 첫 독집 앨범인 Whispers of Hope를 냈고 이소라 프로포즈 같은 TV 프로그램에도 출연했습니다.
0: 아, 기억이 납니다. 진짜. 음악 듣고 이야기를 이어가시죠.
1: 초등학교 때 녹음한 곡 난 믿어요. 그리고 17살 때 발표해 큰 성공을 거둔 노래 The Cell Garden 두 곡 준비했습니다. 이명주의 노래입니다.

0: 임영주의 노래 두 곡이었습니다. 초등학교 때 부른 난 믿어요. 그리고 1집 음반의 수록곡 The Sally Gardens였습니다.
1: 확실히 변성기 전이라 뭐 여학생 목소리 같은 소리가 나네요.
0: 그렇죠. 임영주는 17살 때 1집 음반을 발표하고 파페라 가수로 활동을 시작했죠. 2003년이면 파페라라는 장르가 우리나라에 아직 낯선 때였죠.
1: 뭐 사라 브라이트만, 안드레아 보첼리 뭐 이런 사람들이 알려진 지 얼마 되지 않았던 때니까요. 1,2보 그룹은 2003년에 데뷔했고요.
0: 아, 그러니까 임영주가 우리나라에서 이 분야를 선점하면서 큰 화제를 모을 수 있었던 거죠. 아무래도 처음 시작하는 사람이 주목을 받게 되니까.
1: 네, 맞아요. 그래서 바로 오늘 40살 될 때까지 오랜 기간 꾸준히 활동을 했고 음반도 많이 냈고요.
0: 음악 듣고 오늘 시간 마무리하시죠.
1: 임영주가 부른 가요입니다. 김광석의 거리에서.
0: 저희 내일 금요일 뿌띠 뒤더클로 돌아올게요.

0: 뉴스 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2: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 뉴스타트 2부 시작합니다.
2: 이란 전쟁이 이제는 정말 끝나는 걸까요? 미국과 이란이 합의점 도출에 근접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합의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고요. 무엇보다 이란의 반응이 아직 나쁘지는 않습니다. 신중론은 여전하지만 일단 간밤에 국제유가는 급락했습니다.
3: 전쟁 와중에도 주요국 증시는 대체로 강세입니다. 어젠 특히 우리 시장에 기념비적인 날이었는데요. 코스피가 7,000선마저도 돌파한 겁니다. 이 배경엔 반도체 호황이 있는데요. 워낙 빠르게 치솟다 보니 단기 과열 우려도 커졌습니다. 관련 내용은 3부에서 자세히 분석해보겠습니다.
2: 그럼 이 시각 주요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종전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에 근접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주 이란과의 합의가 도출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이란이 보유한 고농축 우라늄도 미국이 확보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3: 이란은 미국의 제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 핵 문제는 논의 대상이 아니란 목소리도 여전해 양해각서 체결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 양측의 신경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2: 호르무즈 해협에서 폭발, 화재 사고가 난 남호호가 이르면 오늘 두바이 향해 입항합니다. 이후에 구체적인 사고 원인 조사가 이루어질 예정인데 HMM 측은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는 단독 행동은 없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3: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합의문이 논의 중인 가운데 프랑스 해운사에 소속된 선박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던 중 공격을 받아 승무원들이 다쳤습니다. 프랑스는 호르무즈 해협 안전을 지키겠다며 해협 개방에 대비해 홍해로 핵 항모를 이동 중입니다.
2: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7,000선을 돌파하며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시총 1조 달러를 넘어서면서 타이완의 TSMC에 이어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1조 달러 클럽에 가입한 기업이 됐습니다.
3: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의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항소심 선고가 오늘 나옵니다. 앞서 1심은 비상계엄을 위로부터의 내란으로 규정하고 특검의 구형량보다 높은 징역 23년을 선고했습니다.
2: 네, 이란 전쟁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합의 가능성이 크고 다음 주 미중 정상회담 전에 이란과의 협상 타결이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3: 여기에 더해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보유한 고농축 우라늄도 미국이 확보하게 될 거라고 밝혔는데요. 이란은 아직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워싱턴 연결합니다. 홍상희 특파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 합의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네요.
4: 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시간 동안 매우 좋은 대화가 있었고 합의를 이룰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주 14일부터 15일까지 미중 정상회담을 위해 베이징으로 떠나기 전 합의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악시오스와 CNN 등 미 언론은 미국과 이란이 종전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해 근접했다고 보도를 했는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은 핵무기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되풀이하면서 이란도 이 점에 동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이 합의에 나설지 지켜보겠다며 이란의 농축 우라늄도 확보하게 될 거라고 말했는데요. 이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5: We're doing very well in Iran.
6: 이란에서 잘하고 있습니다. 매우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고 어떻게 될지 지켜보죠. 그들은 합의와 협상을 원해요. 이란 우라늄 반출 문제는요. 우리는 그것을 확보하게 될 겁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입니다.
4: PBS와의 인터뷰에서도 이란이 핵 관련 조치를 이행하게 될 거라며 합의안에 이란의 지하 핵시설 가동 중단이 포함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의 핵 농축 중단 기간이 끝난 이후 우라늄 저농축을 허용하는 내용도 이 합의안에 포함되지는 않을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나 이란과 대면 협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너무 먼 이야기라고 말했습니다. 스티브 위코프 중동특사와 마사이 제러드 쿠슈너가 바로 파키스탄으로 갈 가능성은 크지 않다며 최종 회담이 이루어지면 어디선가 서명식을 하게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2: 네, 트럼프 대통령의 이야기가 하도 자주 바뀌어서 어떤 방향을 원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요. 협상으로 방향을 틀었는데 이렇게 합의를 서두르는 배경, 또 입장이 달라진 배경은 뭡니까?
4: 네, 이란 전쟁 장기화에 따른 여론 악화가 가장 큰 이유로 꼽힙니다.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국제유가 상승이 미국 내 휘발유 값을 50% 이상 끌어올리면서 1갤런에 4달러 54센트,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이란 전쟁 반대 여론도 66%에 이르는 데다 국정 지지율도 37%대로 떨어지면서 이 종전의 속도를 내고 있는 겁니다. CNN은 어제 중재국인 파키스탄이 이란이 타협을 위해 태도 변화를 보이고 있다고 전해와 이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선박을 빼내는 이른바 프로젝트 프리덤을 일시 중단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이란을 향해 합의하지 않으면 훨씬 강한 공격에 나설 거라는 경고도 잊지 않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6: 미국의 해상봉쇄는 강철 벽과도 같아 아무도 통과할 수 없습니다. 특히 이란은 아무것도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들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얼마 지나지 않아 결국 동의하게 될 겁니다. 그게 현실이니까요. 트럼프 미 대통령입니다.
4: 악시오스와 CNN 보도 내용을 보면 미국과 이란이 논의하고 있는 양해각서 내용에서 이란이 핵 프로그램을 중단하고 미국은 이란에 대한 제재를 단계적으로 해제한다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미국과 이란이 30일 동안 세부 합의 협상에 나서는 동안 호르무즈 해협 개방에 점진적으로 진행되도록 하겠다는 내용도 나와 있습니다. CNN은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 쟁점을 단순화해서 이란이 협상에 나서도록 유인한 뒤 이 복잡한 사안은 나중에 해결하려는 전략이라고 분석했습니다.
3: 네, 이란이 양해각서 체결에 응할지가 가장 큰 관건인데요. 이란 측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4: 네, 악시오스는 미국이 48시간 안에 이란의 답변을 기대하고 있다라고 전했는데요. 이란 외무부는 미국의 제안을 검토하고 있고 파키스탄에 이란의 입장을 전달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이란 언론은 악시오스의 보도에 대해 합의한 일부의 무리한 제안이 여전히 포함돼 있다면서 핵 문제는 현재 협상 단계에서 논의 대상이 아닌 걸로 파악하고 있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양해각서 체결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 양측의 팽팽한 신경전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이스라엘도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 진전 소식에 긴밀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안보 내각을 긴급 수집하고 대응 방안 마련에 나섰는데 이 가장 중요한 목표는 이란의 모든 농축 우라늄을 제거하는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의 말을 들어보시겠습니다.
6: 우리는 미국과 공통된 목표를 갖고 있으며 가장 중요한 목표는 이란의 모든 농축 우라늄을 제거하고 이란의 농축 능력을 해체하는 겁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입니다.
4: 네타냐후 총리는 미국과 이란의 합의 진전 상황을 미리 통보받지 못했다는 언론 보도를 부인하면서 전투 재개를 포함한 모든 시나리오에 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2: 그렇다고 모든 상황이 마냥 다 긍정적인 건 아닙니다. 이번엔 프랑스 해운사에 소속된 선박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던 중에 공격을 받아 승무원들이 다쳤습니다.
3: 프랑스는 호르무즈 해협 안전을 지키겠다며 해협 개방에 대비해 홍해로 핵 항모를 이동 중입니다. 런던에서 조수연 특파원입니다.
7: 세계 3위 해운사인 프랑스의 CMA CGM은 자사 화물선 샌안토니오호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던 중 피격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공격으로 승무원들이 다치고 선박이 손상됐습니다. 해운사 측이 공격의 주체를 밝히진 않았지만 이란의 미사일 공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프랑스 언론은 해당 선박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해방작전의 일환으로 당시 다른 상선 한 척과 함께 미 해군의 호위를 받고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선박을 강타한 발사체가 이란 해안에서 발사돼 선박 기관실에 불이 났다고 덧붙였습니다.
8: They do intend to strike against, you know, any ships that transit.
6: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자신들이 지정한 항로로 이동하지 않는 선박은 공격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영국 중동 전세 분석가입니다.
7: 여전히 위험하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준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해당 선박이 프랑스 국기를 달고 있지 않았고 몰타 국적의 필리핀 선원들이 승선해 있었다며 연대를 표했습니다. 프랑스는 호르무즈 해협 문제는 모든 당사국 공통의 이익이 걸린 만큼 나머지 협상과 별도로 다루자고 미국과 이란에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종전 후 호르무즈 해협 항행의 자유를 지원하기 위해 지중해에 배치됐던 프랑스 핵 추진 항공모함이 홍해로 이동 중입니다.
3: 프랑스 대통령실은 항공모함 이동은 호르무즈 해협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2: 호르무즈 해협에 고립된 선박들을 구조하겠다면서 호기롭게 시작된 미국의 이른바 해방 작전은 딱 이틀 만에 중단됐습니다.
3: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 진전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이란의 반격 의지나 경제적 충격을 오판해 혼선만 키웠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보도에 유투권 기자입니다.
9: 미군이 해방 작전에 돌입한 첫날, 이란은 곧바로 군사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미국 화물선의 호르무즈 탈출을 지원하던 미국 구축함 두 척을 집중적으로 공격했습니다.
10: They also launch cruise missiles, drones, small boats at U.S.
6: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상선을 보호하던 미군을 겨냥해 순항 미사일과 드론 소형 보트들을 발사했습니다. 미 합참 의장입니다.
9: 상당한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는 사실이 분명해졌습니다. 여기에 이란군은 일방적으로 설정한 호르무즈 통제 구역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또 아랍에미리트와 오만까지 공습하면서 본격적인 확전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휴전이 붕괴할 위기에 처하자 국제유가는 5% 넘게 폭등했고 미국 국채금리도 일제히 급등했습니다. 미국은 애써 이란의 반격을 평가절하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공격이 휴전 위반이 아니냐는 질문에 즉답을 피했습니다. 미군 수뇌부는 대규모 전투를 재개할 상황이 아니고 휴전도 끝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11: We expected there would be some.
6: 우리는 작전 초기 어느 정도 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고 실제로 그랬습니다. 우린 공격적으로 방어했습니다. 미 국방장관입니다.
9: 해방 작전 이틀째 특별한 군사적 움직임을 보이지 않은 데 이어 작전 일시 중단까지 선언했습니다. 이란의 반격 능력 등을 오판해 실효성이 부족한 작전을 세웠다가 혼선만 키웠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12: 이 작전이 시작. 또 안 했는데 이 정도 피해가 난다면 본격적인 작전에 상당한 이제 피해가 오고 있다라는 것이고
9: 미국의 호언장담이 이틀 만에 무산되면서 호르무즈 일대에 발이 묶인 상선 1,500여 척은 다시 기약 없는 대기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YTN 유튜버입니다.
2: 미국과 이란이 합의에 근접했다는 기대감에 국제 유가가 급락했습니다. 런던 ICE 선물거래소에서 7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종가는 1배럴에 101.27달러로 전장보다 7.83% 하락했습니다.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6월 인도분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 선물은 배럴당 95.08달러로 7.03% 내렸습니다.
6: 폭발이 발생한 HMM의 마모호가 이르면 오늘 두바이항에 도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내용 뉴스에서 이어집니다.
2: 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한 HMM의 선박 나무호가 예인선에 이끌려 이르면 우리 시간으로 오늘 두바이항에 입항할 것으로 보입니다.
3: 이후 구체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예정인데 HMM 측은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는 단독 행동은 없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박기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13: 두 달 넘게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여 있는 HMM 소속 벌크선 나무. 지난 4일 저녁 기관실에서 발생한 폭발과 화재로 운항 불능 상태에 빠지면서 그대로 바다 위에 고립됐습니다. HMM은 일단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 있는 현지 업체와 계약해 본격적인 예인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오가는 데 걸리는 시간만 꼬박 하루 넘게 소요돼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전쯤 나무호가 두바이 향해 모습을 드러낼 전망입니다. 이후 원인불명 폭발과 화재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됩니다. 지금은 화재 진압에 사용한 이산화탄소로 질식 가능성이 있어 기관실 접근도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두바이에 도착해 이산화탄소를 먼저 빼낸 뒤 선체 안팎의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정확한 폭발 원인을 규명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주장한 나무호의 단독 행동이 있었는지 조사를 통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HMM 측은 일단 당시 나무호가 통제 해제를 기다리며 통제선 인근에서 기다린 것은 맞지만 확대된 통제구역 안에 있지는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당시 HMM 소속의 선박 4척을 포함해 수백 척의 선박이 주변에 있었다면서 단독으로 움직일 상황이 아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14: 상사 입장에서는 이란이 공격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명확해야지
6: HMM 해상노조 위원장입니다.
14: 그런 것들이 명확하지 않는 상황에서 통항을 바로 시도하지는 않습니다.
13: 해양수산부는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조사관을 비롯한 현지 조사단을 보내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할 예정입니다. YTN 박경입니다.
2: 주한 이란 대사관 측이 우리 선박의 피해와 이란은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주한 이란 대사관은 성명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에서 발생한 한국 선박 피해 사건에 이란 군대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란은 전쟁 발발 이후 호르무즈 해협이 자국 방어를 위한 필수임이 밝혀졌다면서 이곳을 안전하게 통과하기 위해서는 이란 당국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3: 중동전쟁의 여파로 불가피하게 수입물품 운송 경로를 변경해 우회하는 선박의 관세 부담을 덜어주는 관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정부는 어제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포함한 대통령령안 12건과 법률 공포안 38건 등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해당 관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중동전쟁으로 종전의 운송 경로를 이용할 수 없게 된 업체에 운임 상승에 따른 관세 부담을 완화하고 수입물품 가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2: 일반적으로 농촌에서는 모내기 처리 가장 바쁜 시기입니다.
3: 하지만 치솟은 기름값

0: 때문에 모내기를 해야 하는 농가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라는데요. 이명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1: 들녘에서 농부가 이양기를 몰며 이리저리 오갑니다. 이양기가 지나간 곳엔 파릇파릇한 모가 가지런히 자리를 잡습니다. 축구장 45개 규모와 맞먹는 33만 제곱미터 넓이의 논을 모내게 하려면 부지런히 움직여야 하지만 농부는 영 힘이 나질 않습니다. 이란 전쟁 여파로 기름값이 크게 올랐기 때문입니다. 면세 경유와 면세 휘발유 가격은 전쟁 전과 비교해 각각 37%, 27%가량 뛰었습니다. 농번기에 이양기나 트랙터 같은 장비를 가동할 수밖에 없는 농가에선 울며 겨자 먹기로 기름을 채웁니다.
2: 이제 농사 경력이 한 13년 정도 되는데 기름값이 이 정도로 오른 적은 한 번도 없었는데 농가 소득에도 영향을 좀 많이 미칠 것 같습니다.
1: 상황이 이렇다 보니 농가에선 생산비를 줄이려는 데 안간힘입니다. 3.3제곱미터당 80조에서 50조 수준으로 모를 성늘게 심는 재배 기술을 활용하는 건데 연구 결과 생산 비용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 이 기술을 농가에 적용했을 경우에 농가에서는 크게 비용 절감 효과가
4: 경상남도
3: 있습니다.
4: 경상남도 농업기술원 성과학산 담당입니다.
3: 노동력이 절감하는 효과가
1: 정부도 농가의 유류비 부담을 덜기 위해 추가 경정 예산에 농업용 면세율 유가 연동 보조금 623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만 유정별 금액 한도가 있어 농가의 생산비 부담은 여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5: 이제 남부지방을 시작으로 전국 농촌에서 모내기가 이뤄질 예정이어서 농가들은 본격적으로 고유가의 파도에 맞서게 됐습니다. YTN 이명준입니다.
6: 네, 이번엔 6.3 지방선거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공천은 윤어게인이라면서 차라리 윤 전 대통령을 옥중에서 공천하라고 비판했습니다.
0: 김의겸 전 의원을 전북 군산에 전략 공천하는 등 재보궐선거 교통정리도 마무리 수순입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7: 비상계엄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개헌안 표결을 하루 앞두고 민주당은 반대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내란 정당 5명을 상쇄할 기회라고 제1야당을 향한 내란 프레임을 강화했습니다. 추경호 대구시장 후보, 이진숙, 달성군 후보 등을 콕 집어 윤어게인 제2의 내란 공천이라고 했고 내란 부활 개수작 같은 수위를 넘나드는 날선 발언도 쏟아졌습니다.
8: 기왕에 이렇게 된 거 윤석열을 차라리 옥중 공천하시기 바랍니다.
4: 정청래 민주당 대표입니다.
7: 내부적으로는 그간 하마평이 무성했던 재보선 지역 빈칸 다섯 곳을 일사천리로 채웠습니다. 전북 군산 김제 부안갑에 문재인 청와대 대변인이자 초선 의원을 지낸 김의겸 전 새만금 개발청장을 전략 공천했고 을 지역구엔 평당원 출신 박지원 최고위원을 확정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성남 경기 청와대 여정을 함께한 임문영 전 국가 AI 전략위원회 부위원장은 광주 광산을에 배치하며 강세 지역 호남 주자들을 확정했습니다. 제주 서귀포엔 김성범 전 해양수산부 차관, 대구 달성군에 박형룡 지역위원장을 배치했는데 남은 한 자리 충남 공주부여 청양공천 역시 오래 걸리지는 않을 거란 설명입니다.
9: 금요일을 넘지 않게 정리를 할 생각인데요. 그러나 그래도
4: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입니다.
7: 민주당 최초 연임 역사를 쓰며 2주 만에 돌아온 한병도 원내대표는 복귀 일성으로 이재명 정부 성공을 외쳤습니다.
10: 지금부터 우리는
4: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입니다.
10: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쏟았으면 좋겠습니다.
11: 6월 지방선거와 재보선까지 공천 9부능선을 넘은 민주당은 그야말로 선거 올인 모드에 돌입했습니다. 윤석열 잔재를 퇴출하겠다는 프레임 전쟁 수위도 최대치로 끌어올릴 전망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6: 국민의힘이 경기도당 필승 결의대회에서 한 목소리로 정부와 여당을 비판하면서 모처럼 단일 대우를 형성했습니다.
0: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공천 문제도 오늘 매듭 짓겠다는 구상인데 당사자 반발은 변수입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12: 방미 이후 이선 후퇴 압박을 받았던 장동혁 대표가 부산과 대구에 이어 경기도를 찾았습니다. 결의대회에 함께한 현역 의원과 출마자들은 계파를 가리지 않고 지도부와 원팀을 강조했고 반복되던 분열 양상도 이번엔 없었습니다.
13: 그 모습을 우리 국민들께
4: 양향자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입니다.
13: 보여드렸습니다.
12: 국민의힘 투톱 역시 화답하듯 대통령이라도 죄를 지으면 감옥에 가야 한다며 외부의적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일제히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14: 범죄단체인 민주당 그리고 그 수괴인
4: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입니다.
14: 심판하는 선거가 될 것입니다.
15: 경기도 성남에서
4: 송한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입니다.
15: 시작이 되었습니다.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12: 보수 결집 흐름 속에 더 이상의 지지층 이탈을 막겠다는 뜻으로도 풀이되는데 윤어게인 논란은 뇌관입니다. 윤석열 호위 무사로 불렸던 이용 전 의원은 국민께 실망과 상처를 드렸다며 눈물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16: 정권의 실패 앞에서도
4: 이용 국민의힘 하남갑 보궐선거 후보입니다.
16: 책임을 져야 합니다.
12: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실장 정진석 전 의원 공천 문제는 여전히 풀지 못한 숙제입니다. 공관위는 윤리위 판단이 내려지는 대로 회의를 열어 출마 문제를 정리한다는 계획인데 윤리위 결정과 관계없이 컷오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입니다. 정 전 실장은 당의 결정을 지켜보겠다며 말을 아꼈지만 무소속 출마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습니다.
17: 최근 영남권에서 여야 후보 간 지지율 격차가 줄어들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잇따르면서 당 내부 결속이 단단해지는 모습입니다. 윤어게인 논란을 털고 원팀으로 싸우면 해볼 만하다는 희망적 분위기도 읽히는데 당사자 승복 여부 등은 여전한 변수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18: 5월 7일 목요일 오늘의 주요 일정 살펴보겠습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어 헌법 개정안 표결을 진행합니다. 개헌안은 부마 민주항쟁과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수록과 계엄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재적의원 3분의 2의 찬성이 필요해 국민의힘 의원 12명이 찬성표를 던져야 하지만 국민의힘은 개헌 반대를 당론으로 정하고 표결에도 불참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청와대 인근 현장 최고위원회를 통해서 여권이 발의한 조작기소특검법에 대한 규탄 여론전에 나섭니다. 장동혁 대표와 송원석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는 오늘 오전 10시 청와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은 조작기소특검법을 두고 셀프 사면이자 흉계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데 광역단체장 후보들도 지역별로 특검법 저지를 위한 긴급 기자회견을 이어가는 중입니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 2차 준비기일이 오늘 열립니다. 오늘 준비기일에서는 증거조사 순서와 방법을 구체하기 위해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특검과 피고인 측이 증거조사 필요성을 소명할 예정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았다는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항소심 선고 공판이 오늘 오전 10시에 열립니다. 오늘 선고는 1심 선고 때와 마찬가지로 생중계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앞서 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할 의무가 있었는데도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았다며 특검 구형보다 높은 징역 23년을 선고했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은 오늘 생후 8개월 된 아들을 리모컨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친모 A씨를 구속상태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A씨는 지난달 10일 경기 시흥시 자택에서 생후 8개월 된 아들의 머리를 여러 차례 폭행해 지난 14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일정이었습니다.
6: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경기도 양주에서 3살 아이를 학대해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이 아이의 친부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0: 검찰은 친부의 학대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고 지난해 불기소 처리된 의심 사건도 함께 기소했습니다. 최승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19: 경기도 양주에서 3살 아들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친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27일 만입니다.
20: 아이 숨졌는데 하실 말씀 없습니까? 여전히 아이 학대한 혐의 부인하십니까?
19: 검찰 조사 결과 아이는 당시 돌침대에 내팽개 쳐져 뇌출혈에 이를 만큼 머리와 턱을 크게 다쳤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친부는 아이가 대소변을 가릴 수 있는데도 기저귀에 소변을 보는 상황에 갑자기 화가 나 아이를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친부는 아이가 침대에서 혼자 떨어졌다고 진술했지만 의료 자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검찰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지난해 12월 불기소 처분됐던 학대 의심 사건도 함께 기소했습니다. 피해 아동이 거짓말한다는 이유로 엉덩이를 효자 손으로 때리고 머리를 벽에 박게 해 머리 부위에 상해를 입힌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뒤 보안 수사를 통해 친부가 이전부터 아이를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양육하며 학대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는데 12월 신고 당시 학대 정황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던 양주시는 판단 경위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친모의 아동학대 가담 여부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YTN 최성훈입니다.
6: 현직 부장판사가 고등학교 동문 변호사에게서 수천만 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0: 공수처는 항소심 재판장인 해당 판사가 뇌물에 대한 대가로 특정 법무법인 수임 사건의 형량을 감경해 주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보도에 임예진 기자입니다.
2: 2023년 초 전주지방법원 항소심 재판장으로 부임한 김모 부장판사는 2년 동안 고교 동문인 정모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의 수임 사건 21건의 심리를 맡았습니다. 이 가운데 80%에 달하는 17건의 형량이 감경됐습니다. 집행유예 기간에 재차 음주운전을 한 피고인은 징역 5개월에서 벌금 500만 원으로,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에 가담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은 집행유예로 형이 줄었습니다. 공수처는 그 배경에 부당한 재판 거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현금 제공과 상가 무상 임대, 공사비 대납 등의 방식으로 3,3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았고 그 대가로 별다른 사정 변경이 없음에도 형량을 감경해줬다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정 변호사는 석방을 조건으로 수천만 원의 성공 보수를 받거나 판결 선고 직전 추가로 조건을 걸어 막대한 이익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공수처는 두 사람의 친분 관계가 인근 교도소에 알려지면서 정 변호사 법무법인에 의뢰인이 몰렸다는 접견 녹취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소명 부족을 이유로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가운데 공수처는 한 달 반가량 보완 수사를 거쳐 영장 재청구 없이 이들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에 김 부장판사는 재판 거래는 결단코 없었다면서 법원의 소명 부족 판단에도 추가 조사 없이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기소했다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6: 세무사를 사칭해서 세금을 줄일 수 있게 도와주겠다며 피해자들을 유인해 10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검거됐습니다.
0: 피해자들 중에는 오는 9일 양도세 중과를 앞둔 다주택자들도 있었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배민혁 기자입니다.
21: 인천의 사무실로 경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칩니다. 컴퓨터 화면에는 세금 관련 상담 중인 걸로 보이는 메신저 창이 그대로 켜져 있습니다. 세무사를 사칭해 절세를 도와주겠다며 돈을 가로챈 사기 일당이 경찰에 붙잡힌 겁니다. 이들은 30대 총책 A씨를 포함해 모두 8명으로 세무신고 자격이 없으면서도 정상적인 세무법인 척 홈페이지를 만들고 중고거래 플랫폼에 광고까지 하며 피해자를 유인했습니다. 지난해 5월부터 1년 가까이 컨설팅과 세무신고 대리 명목으로 모두 9억 9천여만 원을 가로챈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가짜 세무사 자격증 사진까지 만들어 의심을 피했습니다.
22: 찾다가 못 찾아가지고 저희가 이제 여기
23: 세무사 사칭업체 피해자입니다.
22: 상담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전문적인 내용으로 말을 잘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21: 실제 피해자 34명 가운데에는 오는 9일 양도세 중과를 앞둔 다주택자들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4: 이번 사건은 절세가 가능하다며 접근한 그 신종
23: 인천 남동경찰서 수석과장입니다.
24: 유사한 피해가 발생하면 즉시 경찰에 신고해 주시고 절세 관련 상담을 받으실 때는 정상적인 업세인지 꼼꼼히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21: 경찰은 또 국외에 머물고 있는 해외 콜센터 직원에 대해 인터폴 적색 수배를 내리고 범죄 수익금 5억 4천여만 원을 기소 전 추징 보전했습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6: 경기도 용인에 있는 터널에서 화물차 4대가 잇따라 부딪혀 한 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습니다.
0: 영동고속도로에서도 차량 14대가 추돌해 한때 극심한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김혜린 기자입니다.
1: 화물트럭 운전석이 완전히 찌그러졌습니다. 문은 떨어져 바닥에 나뒹굴고 있습니다. 오전 11시 20분쯤 경기 용인시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삼가터널에서 화물차 4대가 잇따라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1톤 화물차 운전자 1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은 교통정체로 서 있던 1.7톤 화물차를 뒤따르던 1톤 화물차가 들이받으면서 사고가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비상등을 켠 차량 뒤로 다른 차량이 잇따라 멈춰섭니다. 오후 4시 40분쯤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안산휴게소 근처에서 차량 14대가 추돌했습니다. 먼저 차량 석대가 부딪히고 그 여파로 다른 차량이 잇따라 추돌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사고로 3명이 허리 등을 다쳤고 사고 지점 부근에 30여 분가량 극심한 정체가 이어졌습니다. 출근길 화재 사고도 있었습니다. 아침 8시 20분쯤 인천 서구 가좌동에 있는 기계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나 5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인천 서구는 재난안전문자를 발송하고 인근 주민과 통행 차량에 우회를 권고했습니다. YTN 김예린입니다.
6: 경찰청이 가정의 달을 맞아 실시한 고속도로 특별교통관리를 이달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특별관리 기간인 지난 1일부터 5일까지 하루 평균 단속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 늘었고요. 교통사고는 77% 감소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고속도로 사고 사상자는 5월에만 평균 973명으로 1에서 4월 평균보다 15%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암행 순찰차를 평소 대비 60% 이상 늘려 안전띠 미착용과 지정차로 위반, 과속 같은 주요 법규 단속과 함께 사고 예방 활동을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0: 미세먼지와 꽃가루가 기승을 부려 대기질이 나빠지는 1월에서 4월 사이 먼지 날림에 소홀한 공사장들이 여러 적발됐습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비산먼지가 발생하는 공사장 220여 곳을 대상으로 현장 잠복 등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관리 의무를 위반한 16곳을 적발해 형사 입건했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공사장들은 방진 덮개나 방진 벽 등 먼지 발생 억제 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살수 시설을 제대로 가동하지 않은 걸로 조사됐습니다. 이와 함께 대기환경보전법을 어기고 관할구청에 신고하지 않는 공사장도 한 곳 적발됐습니다.
3: 화창했던 어제와 달리 오늘은 점차 하늘이 흐려지겠습니다. 오늘 서울 낮 기온도 21도에 머물며 선선하겠고요. 오후부터 밤 사이에는 중부와 전북을 중심으로 약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양은 5mm 안팎으로 적겠고 그 밖에 중부지방과 호남에는 밤에 빗방울 정도만 떨어지겠습니다. 다만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는 초속 15m 안팎의 강한 바람이 예상되니까요. 날아갈 수 있는 시설물은 미리 점검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조금 높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서울의 기온이 14.1도, 포항 16.7도, 울산은 12.9도 보이고 있고요. 낮 기온은 어제보다 낮은 곳이 많겠습니다. 서울 21도, 청주와 대전 24도가 예상되고요. 반면 대구는 27도까지 오르는 등 동쪽 지역은 여전히 예년보다 높은 곳이 많겠습니다. 내일은 강원 영서에 비 소식이 들어있고요. 주말부터는 기온이 다시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5: 어디까지 가시나요?
8: 살아서 장까지요.
5: 혹시 닥터 캡슐 전?
9: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8: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9: 닥터 캡슐.
8: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25: 사장님, 요즘 기름값 때문에 힘드시죠?
26: 아우, 남는 게 없어요.
25: 그럼 새로 나온 스타리아 일렉트릭 어떠세요? 공간 넉넉하죠? 20분 만에 최대 80% 충전되죠. 한 번에 387km 주행까지.
27: 사장님의 계산이 달라집니다. 더 뉴 스타리아 일렉트릭 출시.

0: 산삼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1: 합성목재 예스팀바
0: 경동산업 주식회사
2: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3: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2: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3: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2: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1544-8777.
4: 지금까지 뉴스타트 2부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 X파일이 방송됩니다. YTN 뉴스FM.
5: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6: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7: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6: 유미 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7: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 원 소득공제에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6: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7: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6: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8: 나이팅게일의 정신을 본받아 조금이라도 사회를 위하여 광복된 조국을 보고 싶다. 공포와 세상을 위해서 일하고 그 역할을 하고 싶다. 네, 남편 병간호도 하고 애들도 잘 키우고 양자 태결하지 않고 두 개를 같이 추구하고 결합시켜서 그래서 닮고 싶은?
9: 간호로 지킨 나라, 우리가 지킬 이름. 제9편 서운 못 받아도 독립운동가 한신광.
8: 상지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이꽃매입니다. 1919년 3월이면은 만 16살. 광림학교 보통과하고 고등과를 졸업하고 거기서 교사 생활을 하고 있었대요. 진주에서 3.1운동 할 날짜를 잡고 사람들한테 참여하도록 설득을 하고 태극기를 나누어주고 준비를 했었고 3월 18일 만세 시위 현장에서 체포가 되었습니다. 위아래 한복을 입고 있었대요. 일경일 감옥에 넣으면서 댕기도 떼버리고 그리고 치마끈을 떼어버려가지고 치마를 이렇게 붙잡고서 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장소가 너무 비좁아가지고 앉을 자리도 없고 먹을 것도 가끔은 주먹밥 한 덩어리 그 손으로 밥에다가 먹고 풀려나서 집으로 오니까 동네 사람들이 너무 그동안 고생했다고 그러면서 막 과일도 갖다주고 고기도 갖다주고 한신강 선생님이 굉장히 웅변을 잘하셨대요. 여러 차례 웅변 내에서 일동도 하셨고요. 병자와 간호라는 제목으로 해서 속기록이 남아있는데요. 병인이 이렇게 아프게 된 데는 사회적인 그런 것도 있지 않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호는 간호사도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된다. 시대를 앞서 고루하거나 답답하지 않은 여성이었고 참 보기 좋은 선배님이다. 말년 사진이 남아있는데 웃고 있어요. 아, 행복한 할머니.
4: 이 프로그램은 국가보훈부 대한간호협회와 함께합니다.
10: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 X파일.
11: 아, 팀장님 또 시작이네.
12: 왜? 무슨 일인데?
11: 너 나한테 살만 좀 빼면 훨씬 귀엽다

0: 자는 관리를 받아야 한다 이러잖아.
1: 에이, 농담이려니 해. 좋은 의미로 말한 걸 수도 있잖아.
0: 좋게요? 내가 원하지도 않은데? 아, 싫다고 했는데도 계속 그러면 그게 농담이에요?
2: 회사 안에서 오가는 외모 품평, 어디나 다 그렇지 않냐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상대가 분명히 불쾌감을 드러냈고 그럼에도 그런 말들이 반복됐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그 관계가 상급자와 하급자 사이였다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1: 야, 신입들 봤냐? 파릇파릇하더라. 내가 한 10살만 젊었어도.
0: 아, 또야? 아, 또? 아, 그만 좀 해.
1: 아니 뭘. 아, 내가 걔네들 앞에서 뭐 한 것도 아니고. 아, 우리끼리 단톡방에서 말도 못하나?
0: 만약 이 내용을 보기라도 하면 어떻게 할 건데?
1: 아니, 그건 본 사람이 문제지. 엄연히 사적 채팅방인데 우리 대화를 어떻게 봐?
2: 실제로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A씨는 평소 동료 몇 명과만 주고받던 업무용 메신저에서 부하 직원들 외모를 품평하고 성적인 뉘앙스의 발언까지 서슴지 않아 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부하 직원 가운데 한 명이 그 대화를 보게 된 거죠.
0: 있잖아, 너한테 말해줄까 말까 고민했는데.
1: 응? 왜? 무슨 일인데?
0: 어떤 애가 너보고 못생겼다고.
1: 뭐? 누가?
0: 나도 듣고 너무 어이없어서 그냥 너는 알아야 할 것 같아서 이야기하는 거야.
2: 외모 품평이 오간 자리가 회사나 인터넷 커뮤니티가 아닌 학교라면 어떨까요? 학교 폭력이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요? 오늘 사건 X파일에서는 외모 품평, 어디서부터 성희롱과 모욕, 징계와 처벌의 문제가 되는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 X파일 이원아입니다. 로엘 법무법인 김정기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오세요.
3: 안녕하십니까. 로엘 법무법인 김정기 변호사입니다.
2: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들 겉으로만 보면 비슷한 구조입니다. 누군가 외모를 두고 말을 했고 그 말 때문에 문제가 생긴 그런 사건들인데 일단 회사 안에서 있었던 일부터 한번 보죠. 비공개 메신저로 여직원에 대한 외모 품평을 했다.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3: 아, 보도에 따르면은 대기업 직원들이 사내 메신저에서 아르바이트생들을 두고 외모 품평과 야한 농담을 하다가 딱 걸려서 권고사직을 당한 사건입니다. 피해를 입은 계약직 아르바이트생이 권한을 빌려 쓰던 다른 직원의 메신저를 우연히 들여다보면서 이들의 만행이 발각됐는데요. 그 메신저 안에서는 키가 크다, 상큼하다라며 외모를 평가하고 한 달 뒤에는 내가 데려가서 취집시킨다 와 같은 아주 노골적인 성적 발언까지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화가 난 직원이 이 내용을 자기 인스타그램에 저격글로 올리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2: 아, 결국 이 A씨가 권고사직 처분을 받았다고 알려졌거든요. 권고사직, 이게 뭔지 좀 궁금할 것 같은데 해고랑은 다른 겁니까?
3: 네, 맞습니다. 쉽게 말해 해고는 회사가 강제로 쫓아내는 거고요. 권고사직은 회사가 자네는 나가는 게 좋겠어 라고 권유하고 직원이 거기에 동의해서 나가는 겁니다. 이 사건에서 가해 직원들은 처음에 권고사직 처분을 받았는데요. 이분들 입장에서는 아이, 우리끼리 비밀방에서 한 이야기인데 너무 억울해요 라고 싶었는지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까지 냈습니다. 하지만 기각당하자 결국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소송까지 제기한 거죠.
2: 네, 이게 이제 권고사직이 해고랑은 다르지만 사실상 회사에서 사직을 권유하는 경우에는 해고처럼 느껴지는 경우들도 있고 실질적으로는 해고로 볼 수 있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A씨라는 사람은 이 권고사직을 해고로 보고 사실상 이제 문제 제기를 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A씨 입장은 이랬던 것 같아요. 내가 그 직원들 앞에서 직접 그런 말을 한 것도 아니고 대화가 오간 곳 역시 아니, 사적인 메신저인데 그 대화를 본 것 자체가 보안 규정 위반 내지는 뭐 사생활 침해, 뭐 심하게는 뭐 정보통신망 침해일 수도 있죠. 이런 거 아니냐. 그러니까 권고사직은 너무 과하다. 재량권 남용이다. 뭐 법원 판단은 어땠습니까?
3: 아, 1심과 2심의 결과가 완전히 엇갈렸는데 결론적으로 2심과 대법원은 해고가 정당하다고 봤습니다. 1심 법원은 메신저는 사생활 영역이고 당사자들 면전에 대고 한 말도 아니니까 권고사직은 너무 심하다라며 직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런데 항소심인 고등법원은 정반대였습니다. 사내의 메신저는 주된 용도가 업무용이므로 온전히 사생활 영역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라고 딱 잘라 말한 거죠.
2: 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의아해하실 부분이 있어요. 이야기 나온 것처럼 그 대화가 드러난 과정이 아주 깔끔하지만은 않았어요. 다른 사람의 메신저를 허락이 없이 본 겁니다. 그럼에도 법원은 왜 외모 품평과 성적 발언의 책임을 더 무겁게 본 걸까요?
3: 비록 남의 메신저를 무단으로 들여다본 과정에 문제가 있더라도 그 안에서 주고받은 성희롱 발언 수위가 너무 높고 반복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들은 피해자인 계약직 근로자들을 지도하고 감독해야 할 위치에 있는 상급자들이었거든요. 위치에 맞지 않게 직장 내 성희롱 발언을 한 사정을 보면 잘못이 너무 크다고 본 겁니다. 비밀 대화라고 해서 모든 게 용서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걸 잘 보여준 사건입니다.
2: 네. 다른 사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앞선 사건이 당사자들 모르게 뒤에서 외모 품평을 한 경우였다면 이번에는 당사자 앞에서 직접 외모 품평을 한 경우인데 누가 어떤 말을 했던 건가요?
3: 경기도의 한 교육지원청 팀장이 같은 팀 하급 여성 직원에게 무려 6개월 동안 메신저로 끈질기게 선 넘는 외모 평가를 한 사건입니다.
4: 다이어트만 좀 하면 미모까지 되죠. 하체가 정말 운동선수 근육이에요.
3: 라며 직접적으로 신체를 평가했고요.
4: 여자는 관리를 받아야 해요.
3: 같은 성별 고정관념 발언도 서슴치 않았습니다. 피해 직원이 싫다고 했어요. 외모 너무 따져요. 라며 거부 의사를 확실히 밝혔는데도 이 팀장님의 발언은 멈추지 않았죠. 정말 귀를 의심할 만한 끈기입니다.
2: 아, 진짜 말씀하신 대로 귀를 의심할 만한 끈기인 것 같습니다. 이 해당 직원이 결국 성희롱으로 직장 내 신고를 했죠?
3: 네, 참다 못해 결국 성희롱으로 신고했고 팀장은 가장 가벼운 징계인 견책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팀장은
4: 아니 그 치밀한 사이에 농담인데 이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3: 이 가벼운 징계마저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습니다. 법원은 약 6개월간 발언이 반복됐고 여성의 외모를 직접 지적한 내용이라 객관적으로 성적 불쾌감을 유발하기 충분하다고 봤습니다.
2: 네. 그런데 이 사건에서 눈에 띄는 건 피해 직원이 신고한 시점입니다. 2년 정도가 지나서였다고 하던데요. 이게 일단 왜 그랬던 건지 좀 궁금하고요. 징계나 신고의 시한이 있는지 뭐 만약에 있다면은 그 기준이 있는지 이런 것들도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 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징계나 신고에 정해진 시한이 있다고 해서 늦게 신고한 것이 거짓이 되는 거 아닙니다. 사실 피해 직원은 2022년에도 신고를 했었는데 그때는 증거가 부족해서 무혐의 처리됐었습니다. 그래서 2023년에 메신저 자료 등 증거를 단단히 모아서 다시 신고한 거였죠. 법원도 신고 시기가 늦었거나 다른 사정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을 믿지 못할 건 아니다 라고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2: 앞선 두 사건 모두 직장 내에서 징계가 이루어졌고 이후 당사자들이 처분 취소를 다투는 그런 흐름이었는데요. 청취자분들 입장에서는 이 회사 징계로만 끝날 게 아니라 형사사건으로 갈 수 있는 건가? 궁금하실 것 같아요. 피해 직원이 형사 혹은 민사 절차까지 밟는 것도 가능했을까요?
3: 네, 형사상 모욕죄로 고소하거나 민사상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한 치과 의사가 진료 중 환자에게 야 넌 인마 충치가 많아서 애인이 없는 것 같아 라며 뜬금없이 조롱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비록 직접적인 성희롱은 아니더라도 간호사나 다른 환자가 듣는 데서 그런 말을 했다면 형법상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 수십만 원 혹은 수백만 원 상당의 민사상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고요.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금융치료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2: 네, 여기서 이제 좀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만약에 그 성희롱의 표현이 메신저나 뭐 전화나 이런 이제 통신기기를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이제 발언 수위에 따라서는 통신 매체 음란 행위도 성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그게 된다면 그건 성범죄로 처벌을 받게 되는 거니까 굉장히 큰 제재를 받을 수도 있는 거죠. 자, 이번에는 학교 사례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학교 메신저방에서 여학생들 외모를 평가하고 순위를 매기고 성적인 표현까지 서슴지 않았는데 법원에서는 학교 징계를 무효라고 본 그런 케이스가 있었거든요. 어떤 일이 있었고 법원에서는 왜 그런 결정을 내린 건지 이야기해 주시죠.

0: 네, 보도에 따르면 고등학생, 남학생 3명이 자기들끼리 있는 단체 채팅방에서 같은 학교 여학생들의 외모 순위를 매기고 성적인 농담을 했다가 학교 폭력으로 징계를 받았는데 법원이 이 징계를 무효라고 판결한 사건입니다. 한 여학생이 선배에게 태블릿 PC를 빌렸다가 이전에 썼던 남학생의 로그인이 남아있어서 우연히 대화 내용을 보고 신고를 하게 됐는데요. 법원은 단 3명만 있는 메신저에서 서로 놀리고 장난치는 과정이었고 피해자에게 직접 보낸 것도 아니다 라며 심각한 성폭력이나 명예훼손에 해당할 정도의 학교폭력은 아니라고 본 겁니다.
1: 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징계가 무효가 나왔다고 해서 이런 행위 자체가 정당하냐? 이렇게 받아들여서는 안될것 같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이런 일들이 학교 폭력 사안으로 접수되거나 징계나 뭐 생활기록부 문제로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거 아닙니까?
0: 맞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사건은 단 3명만 있던 방이었고 우연히 발각된 특수한 상황이라 징계가 과하다고 본 것뿐입니다. 평소 단톡방에서 친구들 외모를 비하하거나 성희롱하는 내용이 누군가에게 캡처되어 퍼지면은 그건 명백히 학교폭력 사안으로 접수됩니다.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면 나중에 진학이나 취업할 때 엄청난 불이익을 받게 될수 있으니까 절대 친구들끼리라도 가볍게 험담을 하면 안 됩니다.
1: 그런데 이 외모 품평을 한 당사자가 아니라 누가 너한테 이랬다더라 하고 그 말을 전달한 학생이 문제가 된 케이스도 있었죠?
0: 네, 남의 험담을 당사자에게 곧이곧대로 전해준 친구가 도리어 명예훼손으로 재판에 넘겨진 아주 황당한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A 학생이 B 학생에게 야, 길동이하고 그 점수니 인간적으로도 못생긴 거 아니냐? 라고 험담을 했는데 B 학생이 그두 명에게 야, A가 너희 못생겼대! 라고 일러바친 거죠. 열받은 A 학생이 B 학생을 고소했고 검찰도 명예를 훼손했다며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못생겼다라는 건 주관적인 의견이지 증명할 수 있는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명예훼손으로 처벌하긴 어렵다고 봅니다. 만약 법원에서 못생김이 객관적인 사실로 인정돼버리면 당사자는 그거대로는 더 슬프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1: 네, 아마 검사는 이 못생겼다는 말을 했다는 사실, 말을 했다는 그 사실 자체를 적시했다 이렇게 보고 기소를 한거 아닐까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네, 사건 X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곡으로 10cm 윤하의 덕수궁 돌담길의 봄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X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1: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2: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YTNS
6: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은 전국에 하늘에 구름이 많은 가운데 오후부터 밤사이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내리는 비의 양은 중서부 지역에 5mm 내외로 많지 않겠는데요. 중부와 호남지방에 초속 15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3.3도로 어제보다 4도가량 높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21도로 어제보다 2도가량 낮겠지만 울산 26도, 대구 27도로 영남 지역은 기온이 높겠습니다. 목요일 아침 주요 간선도로에는 출근길 정체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성산대교 남단에서 북단 구간 1, 2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뒤로 오는 차량들 속도가 떨어져 있는데요. 이 부근 잘 살펴서 지나시기 바랍니다. 올림픽대로 따라 하남 방향 행주대교에서 월드컵 대교까지 속도가 내려가 있고 여의하류 나들목에서 한강대교까지 다시 밀리고 있습니다. 나란한 강변 북로 구리 방향 방화대교에서 서강대교 지나 동작대교가 출근길 정체가 이어져 있고 이 구간까지는 36분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에서 제공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7: 오늘 출연자 조합이 짱이네요. 정규 편성 가자. 월드컵 조추첨 특집이에요, 오늘이.
8: 네, 살아 돌아왔습니다. 북중미 월드컵을 향한 여정, 저희와 함께 하시죠.
9: 한 달에 한 번 최고의 스포츠 분석, YTN 라디오. 저 고자철도 함께 듣습니다.
8: YTN 라디오, 월드컵 킥오프.
10: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11: All about news. YTN News FM.
10: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5: YTN 뉴스 FM 아침 7시 뉴스입니다. 이 시간은 YTN 제공입니다. 프랑스가 이란 전쟁이 끝난 후 호르무즈 해협 항행의 자유를 지원하기 위해 핵추진 항공 모함을 홍해로 이동 중입니다. 프랑스 국방부는 현재 시간 6일 성명에서 2월 말 전쟁 발발 이후 중동 동맹국 지원을 위해 지중해 동부에 배치된 샤를드골 항공 모함 전단이 홍해와 아덴만으로 이동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항공모함 전단이 수에즈 운하를 통과해 홍해 남부로 향하고 있다며 항행의 자유를 지원하기 위한 임무 준비의 일환으로 항공모함 전단을 이동 배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선박의 이동을 지원하는 해방 프로젝트를 중단한 배경에는 이란과의 협상에 진전이 있다는 중재국 파키스탄의 전언이 있었다고 미 CNN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행정부 관계자 2명은 CNN에 백악관이 전날 파키스탄 측으로부터 미국과의 타협점을 향해 이란이 진전을 보이고 있다는 긍정적인 반응을 전달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파키스탄 측 전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같은 날 협상 진전을 이유로 해방 프로젝트 중단을 발표한 배경이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장기화로 중동 지역 석유 공급이 줄면서 미국의 석유 제품 수출이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미 에너지정보청 주간 통계를 보면 지난주 미국의 휘발유와 경유, 항공유 등 석유 제품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24% 증가한 822만 배럴로 나타났습니다. 주간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고 한 주 전과 비교해서도 8% 증가했습니다. 유럽과 아시아 지역 에너지 수입국이 공급 혼란을 겪고 있는 중동산 석유 대신 미국산 석유 수입을 늘린 영향으로 보입니다. 주한 이란 대사관 측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화재가 발생한 우리 선박의 피해와 이란은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주한 이란 대사관은 성명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에서 발생한 한국 선박 피해 사건에 이란 군대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란은 전쟁 발발 이후 호르무즈 해협이 자국 방어를 위한 필수임을 밝혀왔다며 이곳을 안전하게 통과하기 위해서는 이란 당국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이 공표한 내용을 무시할 경우 의도치 않은 사고가 발생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책임은 항행을 강행한 쪽에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어 헌법 개정안 표결을 진행합니다. 개헌안은 부마 민주항쟁과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과 계엄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앞서 지난달 3일 국민의힘을 제외한 여야 6개 정당은 187명 의원 명의로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 3분의 2인의 찬성이 필요해 국민의힘 의원 12명이 찬성표를 던져야 하지만 국민의힘은 개헌 반대를 당론으로 정하고 표결에도 불참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로 신생아나 태아가 숨지는 사고를 막기 위한 당내 기구를 발족했습니다. 민주당은 어제 국회에서 산모와 신생아 응급진료체계 개선 태스크포스 첫 회의를 열고 활동계획을 논의했습니다. TF단장을 맡은 이수진 의원은 최근 충북 청주에서 산모가 응급 분만할 병원을 찾지 못해 태아가 숨졌던 사건을 언급하며 이송과 의료 인력, 인프라 등 종합적인 해법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청와대 인근 현장 최고위원회를 통해 여권이 발의한 조작기소특검법에 대한 규탄 여론전에 나섭니다. 장동혁 대표와 송원석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는 오늘 오전 10시 청와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은 조작기소특검법을 두고 셀프 사면이자 흉계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데 광역단체장 후보들도 지역별로 특검법 저지를 위한 긴급 기자회견을 이어가는 중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았다는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항소심 선고 공판이 오늘 열립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오전 10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엽니다. 오늘 선고는 1심 때와 마찬가지로 생중계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등 혐의 사건의 항소심 재판을 맡았던 신종호 부장판사가 어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오늘 새벽 1시쯤 신 부장판사가 서울고등법원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신 부장판사가 건물에서 추락해 숨진 것으로 보고 있는데 유서로 추정되는 문서가 발견됐다며 현재까지 범죄 혐의점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등 항소심 재판을 맡았던 신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김 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도 일교차 큰 봄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오후부터 밤사이 일부 지역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오후부터 북쪽에서 비구름이 유입되면서 중부지방과 전북 서부에 5mm 안팎의 비가 내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은 12도, 낮에는 20도가 예상됩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은 13.1도, 습도는 62%입니다. 아침 7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김영민이었습니다. YTN 뉴스팸.
3: 고양시에 왜 왔니 왜 왔니 왜 왔니 꽃 보러 왔단다. 2026 고양국제꽃박람회 4월 24일부터 5월 10일까지 일산 호수공원에서 우리의 추억을 담은 꽃들이 시간을 물들입니다. 2026 고양국제꽃박람회 고양 특례시.
4: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상임위원회 회장 유월상입니다. 나라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다 부상을 입은 군인을 상위군이라고 부릅니다. 전 세계 상위군인들이 불멸의 정신으로 도전하는 국제 스포츠 대회가 있습니다. 바로 영국 헨리 왕자가 2014년에 창설한 인빅터스 게임입니다. 올 7월 영국에서 2029년도 인빅터스 게임 최종 개최지가 발표됩니다. 우리 회는 국가보훈부 대전광역시와 함께 대회 유치를 위해 힘차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도전이 계속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12: 2029년 인빅터스 게임 대한민국 유치기원. 이 캠페인은 국가보훈부, 대한민국 상위군경회와 함께합니다.
13: 반도체, 수소, 이 모든 걸 아우를 수 있는 도시는?
14: 그런 곳이 있기나 할까요?
15: 답 나왔네.
16: 가자.
14: 어딜요?
16: 택시 부르자. 주소는 수소 1번지.
17: 배차 완료. 평택시로 출발합니다.
18: 평택시.
19: 수소 1번지면 반도체 수도 가시는 거 맞죠? 평택까지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14: 얼마나 걸릴까요?
19: 세계 최대 반도체 공장이 있는 평택시까지요?
16: 네, 세계 최고 수소경제 허브가 조성되는 평택시까지요.
19: 곧 도착합니다. 평택 정도면 단거리 운행이죠.
14: 세계 반도체 수도
16: 대한민국 수소 1번지
18: 바로 평택시.
20: 교통안전 1분 턱. 치솟는 기름값에 지갑 열기 무서운 요즘, 오늘도 버스와 지하철로 하루를 시작하셨나요? 하지만 이용객이 늘어난 만큼 대중교통 내 혼잡도는 높아지고 자칫 방심하는 순간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혼잡한 시간대를 조금만 피해도 안전수칙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사고는 줄고 안전은 커집니다. 무리한 승차는 피하고 손잡이는 꼭 잡고 걷는 중 스마트폰 사용은 멈춰주세요. 붐비는 순간일수록 작은 배려와 안전수칙이 사고를 예방합니다. 그 작은 실천이 나와 모두의 안전한 하루를 만듭니다. 붐비는 시간은 나누고 안전은 더하세요. 안전한 대중교통 이용으로 오늘도 무사고하세요.
21: 이 캠페인은 모두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한 모빌리티 파트너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22: 장성철의 뉴스 명단.
23: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제가 국회에서 보좌진 생활을 할 때도, 시사 패널 활동을 하고 있는 지금도 오래된 유행어 같은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개헌입니다. 정말 중요하지만 정작 국민들의 관심을 모으기도, 특히 정치권의 합의를 모으기는 더욱 어려운 것이 개헌인데요. 오늘 국회에서 바로 그 개헌안 투표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통과 가능성은 불투명합니다. 40년째 제자리인 헌법, 40년째 제자리인 정치와 묘하게 오버랩되는 것은 저뿐일까요? 잠시 후 명당 인터뷰에서는 국민의힘 내에서도 저처럼 바른말 많이 하는 분이죠. 욕은 저보다 덜 먹는 분인 것 같은데. 박정화 의원 스튜디오에 모시고 당내 현안부터 선거 이슈들까지 다양한 내용 한번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부에서는 본격 개파토크 찐철파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유튜브 라이브 좋아요 기분 좋게 눌러주시고 뉴스에 파격을 여는 장성철의 뉴스 명당 바로 지금 시작합니다. 민심은 천심, 뉴스는 장성철의 관심. 오늘 우리 당에 갑 배달된 따끈따끈한 뉴스 지금 봉인해제합니다. 뉴스 왔당. 유아 당원동지 여러분, 기분 좋은 아침입니다. 자, 그럼 오늘도 현안 보고 받아야죠. 뉴스 명당 목요일의 뉴스특보 일요신문 민웅기 기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0: 안녕하세요. 일요신문 민웅기 기자입니다.
23: 네, 별일 없으셨죠?
0: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23: 다행입니다. 첫 번째 뉴스 뭘까요?
0: 네, 첫 번째 뉴스는 미 이란 종전 MOU 근접입니다.
23: 진짜로 이번에 끝나는 거예요?
0: 매번 반복되고 있는데 네. 아직은 알 수가 없습니다.
23: 책임지세요.
0: 네. 하지만 이제 미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에 따르면 네. 미국과 이란이 전쟁을 끝내고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틀을 담은 한 페이지짜리 MOU 체결에 근접했다라고 전했습니다.
23: 네.
0: 이 한 페이지짜리 MOU에는 이란의 핵 농축 일시 중단, 미국의 대이란 제재 해제 및 동결 자금 일부 해제,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통행 제한 점진적 해제, 미국의 이란 해상 통제 점진적 해제 등 14개 항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3: 그런데 이번 합의 내용이 예전보다 훨씬 좀 강력하다면서요. 특히 이란의 핵물질을 미국이 직접 가져오겠다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
0: 네, 맞습니다. 그게 이번 협상의 핵심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농축한 우라늄 비축분을 미국으로 보내게 될 것이라고 공언했습니다. 또한 지하 핵시설 가동 중단은 물론 향후 저농축 우라늄 허용 여부에 대해서도 안 된다라고 아주 명확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사실상 이란의 핵 포기를 전제로 한 가시적 성과를 내겠다라는 의지입니다.
23: 두 달이 넘는 전쟁 기간 중에 그 합의에 가장 좀 진전된 상태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0: 네, 맞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MOU를 우선 맺고 향후 30일간에 걸쳐 세부 협상을 마무리하는 방향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백악관이 이제 핵심 쟁점에 대해서 이제 이란 측 답변이 48시간 이내에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23: MOU 체결이 이번에 가능해요? 이란 측에서는 이거 안 된다 뭐 이런 얘기 안 해요?
0: 그러니까 이제 워낙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센 발언 협상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합의에 도달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생각한다라고 자신했는데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제 다음 주로 예정된 방중 전에 종전 합의가 도출되길 바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제 백악관 내부에서도 이란 지도부의 의견 분열로 합의 도출이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시선도 있는데요. 당초에 어제는 24시간 안에 결과가 나오지 않겠냐라는 전망도 있었는데 새벽에 알려진 바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합의 타결까지 일주일 정도 생각하고 있다라고 얘기도 나왔습니다.
23: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방중전 합의 이거에 집착하는 거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은 중국과의 기싸움 때문이라고 봐야 될까요?
0: 네, 정확합니다. 시진핑 주석을 만나기 전에 이란 문제를 매듭지어서 중국의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 구차한 상황을 만들지 않겠다는 걸로 해석이 됩니다.
23: 네.
0: 오히려 이제 호르무즈 해협의 통제권을 쥔 상태로 이제 중국을 압박하는 레버리지로 쓰겠다라는 계산인데요.
23: 네.
0: 그래서 최종 합의보다 수준이 낮은 MOU 형태라도 일단 서둘러서 종전선언부터 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23: 좋습니다. 그 며칠 전에 한국에서 호르무즈 해협 내 한국 선박 폭발과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프로젝트 프리덤 참여 요구가 첨예한 문제였잖아요. 그 문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0: 네, 청와대에서도 뭐 일단 검토하겠다라고 얘기도
23: 검토.
0: 나왔었는데 그랬는데 네. 이제 트럼프 대통령부터 일단 이틀 만에 프로젝트 프리덤에 대해서 전격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23: 네.
0: 이번 협상 진전 때문에 중단 결정을 내렸다라는 것이 이제 악시오스의 분석인데
23: 네.
0: 그러다 보니까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도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프로젝트 프리덤이 종료됐기 때문에 참여 검토는 필요하지 않게 됐다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으로서는 이제 미국, 이란 양국 사이에서 곤란한 상황에 놓일 뻔했는데 한시름 놓게 된 겁니다.
23: 다행이네요.
0: 네, 다행입니다.
23: 두 번째 뉴스는 뭔가요?
0: 네, 두 번째 뉴스는 개헌 두고 남북의 상반된 표정입니다.
23: 아니, 북한이 헌법을 개정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0: 네, 어제 통일부 언론 간담회에서 북한의 개정된 새 헌법이 이제 뒤늦게 공개됐는데요.
1: 네.
0: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주창한 두 국가 노선을 반영해서 북측 지역만 영토로 규정한 영토 조항이 신설하고 조국 통일 조항이 삭제됐습니다. 또 국무위원장을 국가 수반으로 정의하고 핵 사용 권한을 처음으로 명시해서 김 위원장의 위상과 권한도 강화했습니다. 북한의 개헌이 이제 지난 3월 최고인민회의에서 이뤄진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1: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 뭐 개헌이 무슨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도 드는데
0: 네.
1: 우리도 개헌을 추진하고 있죠?
0: 예, 맞습니다.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과 국민의힘을 제외한 여야

0: 한국당이 개헌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번 개헌안에는 부마 민주항쟁과 5.18 민주화운동 정신헌법 전문수록, 계엄요건 강화, 지역균형발전 조문 신설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개헌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본회의에서 상정될 예정입니다.
1: 이재명 대통령도 개헌안에 대해서 좀 언급했어요.
0: 네,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1987년 현행 헌법이 개정된 이후 대한민국이 정치, 경제, 사회 여러 측면에서 큰 변화를 겪었는데 헌법은 여전히 40여 년간 제자리 걸음이라며 세상이 변하고 덩치가 커졌는데 옷이 맞지 않는다면 옷을 좀 고칠 필요가 있지 않냐라고 말했습니다. 또 불법 개엄을 더 이상 못하게 하자,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자는데 반대하는 사람은 불법 개엄 옹호론자라고 봐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직격하기도 했습니다.
1: 오늘 개헌안이 통과됩니까?
0: 사실상 불가능하다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1: 왜요?
0: 국회 의결을 위해서는 이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요.
1: 네.
0: 지금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의원들이 이제 내려놓은 사람들이 많아서 이제 현재 재적의원이 286명. 그래서 191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1: 네.
0: 하지만 국민의힘에서 졸속개헌이라고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10명 이상이 찬성표를 던져야 하는 상황인데 말이죠. 그래서 일부 의원들이 이제 이탈을 예상하기도 하는데 국민의힘에서 반대를 당론으로 정했고 표결 때 아예 본회의장에 들어가지 않는 방안을 세우고 있다는 걸로 정해지면서 이제 그러면은 투표 불성립으로 개헌안 통과는 불가능합니다.
1: 개헌은 국회에서 본회의 의결을 한 다음에 국민투표에 붙여지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빨리 처리하려고 하는 게 6.3 지방선거 날
0: 네.
1: 어차피 지방선거 투표를 하니까
0: 네.
1: 그때 국민들이 개헌안에 대해서 투표를 하면 좀 세금이 예산이
0: 네,
1: 절약되니까 그때 네. 추진하는 거잖아요.
0: 네, 맞습니다.
1: 6.3 때 이 개헌안이 올라가려면 10일까지는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하는 거죠?
0: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은 오늘 표결이 무산될 경우 내일 다시 본회의를 열겠다는 계획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계속 반대를 하면 이제 무산될 수밖에 없습니다.
1: 네.
0: 이번 개헌안이 이제 권력구조 개편이 들어갔으면 이제 국민의힘이 반대할 명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번에는 이제 개헌 대선 과정에서 어느 정도 합의된 내용들만 들어있는 단계적 개헌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이 너무 몽리를 부리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이제 국민적인 반응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이면 8.7 체제가 세워진 지 이제 40년이 되는데 그 사이에 세상이 너무 바뀌었는데 아까 이재명 대통령 말처럼 이제 맞지 않는 옷이 아니냐 그러면서 이제 조금 개헌의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어서 국민의힘이 조금 태도를 바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1: 또 이탈표가 좀 얼마나 나올지 그것도 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한지하 의원 같은 경우에는 당론 반대로 뭐 개헌안을 국민의힘이 뭐 참여 안 할 수 있지만 본인은 본회의에 참여해서 뭐 찬성표를 던지겠다 뭐 이런 네. 식으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몇 분이나 되는지 그쵸. 좀 지켜봐야 되겠네요.
0: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명 이상이 필요하기 때문에요.
1: 네.
0: 좀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전망도 많습니다.
1: 조금 이따가 박정화 의원 나오시니까
0: 네.
1: 박정화 의원은 어떻게 하실 거냐고 제가 직설적으로 물어볼게요.
0: 알겠습니다.
1: 세 번째 살펴볼 뉴스는요.
0: 세 번째 뉴스는 민주당 사상 첫 연임 원내대표 선출과 전북발 무소속 돌풍입니다.
1: 네. 어제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가 있었어요. 사실상 단독 입후보라 연임은 사전에 확정적이다. 라고 봤습니다.
0: 네, 3선의 한병도 의원이 민주당 역사상 처음으로 원내대표 연임에 성공했습니다. 당원들의 압도적 찬성으로 당선이 됐는데요. 한 원내대표는 6.3 지방선거 승리로 이재명 정부의 국정동력을 확보하고 연내의 주요 입법을 모두 마무리하겠다라면서 강한 원팀을 선언했습니다.
1: 원팀 이렇게 외치고 있는데
0: 네.
1: 정작 민주당의 텃밭인 전북에서는 균열이 생기고 있네요. 김관영 지사가 결국에는 무소속 출마라는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0: 네, 그렇습니다. 대리기사비 현금 지급 의혹으로 제명됐던 김 지사가 오늘 오후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무소속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김 지사 측은 도민의 선택권이 보장되지 않는 불공정 징계라면서 정면 돌파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기자회견을 열고 직무정지와 함께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할 텐데 이제 호남은 아무래도 민주당의 텃밭이라서 민주당이서 이제 당 공천이 되면 아마 당선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무소속 후보가 나오면서 호남 민심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1: 그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 선거를 이긴 거 아니냐 막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경향신문 네. 칼럼을 보면은 좀 교만하다 오만하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순천시장이라든지 종로구청장 같은 경우에는 뭐 돈봉투 의혹 같은 것들이 있는데
0: 네.
1: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는 민주당의 모습 과연 적절한가?

0: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고요.
1: 맞습니다.
0: 여당인 국민의힘 상황도 만만치 않습니다. 여기도 탈당 이야기가 나오고 있네요.
2: 네, 그 주인공은 김태흠 충남지사입니다.
0: 오.
2: 지속적으로 이제 정진석 전 비서실장의 보궐선거 공천에 대해서 공천을 강행할 시 탈당하겠다라고 배수진을 쳤습니다. 그러면서 계엄 당시 비서실장이 선거에 나가는 건 국민 정서상 맞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정 전 실장은 왜 나만 안 되냐? 뭐 추경호 전 대구시장 후보죠. 뭐 내란 주요 임무 종사로 이제 재판을 받고 있는데 나오지 않았느냐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또 김 지사가 오선 중지답게 행동하라라면서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0: 정치는 국민을 보고 하는 거잖아요.
2: 네.
0: 국민을 위해서 정치하는 거잖아요.
2: 네.
0: 자신의 정치적인 이해를 위해서 과연 출마를 선택하는 것이 맞느냐, 염치가 있는 것이냐. 이러한 평가를 받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양당 모두 단체장들의 반발로 좀 시끄럽네요.
2: 맞습니다. 좀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0: 네, 오늘 마지막 뉴스 뭔가요?
2: 네, 마지막 뉴스는 꿈의 7000피 시대입니다.
0: 아, 7000피 시대가 열렸는데
2: 네.
0: 저의 계좌는 왜 이렇게 칠칠하지 못할까요? 한국 주시장에 좋은 소식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2: 저번 주 목요일 방송에서 당대표님이
0: 네.
2: 코스피 7000피 갑니까? 라고 저한테 물어봤는데 네. 제가 이제 시간 문제라고 답했습니다. 근데
0: 네.
2: 정말로 어제 7000피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0: 네.
2: 어제 코스피가 이제 시작과 동시에 7000피를 돌파한 데 이어서 전장보다 6.45% 오른 7384.56%의 장을 마쳤습니다. 상승폭이 이제 한 달 전인 3월 5일에 이어서 역대 두 번째로 큰 수치였습니다.
0: 네.
2: 2월 25일에 역대 최초로 5000피를 뚫은 지 두 달여 만이고 거래일 기준으로는 47일 만입니다.
0: 코스피도 삼성전자도 더 상승할 수 있을까요?
2: 지금 이제 코스피 상승을 이끌고 있는 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인데
0: 네.
2: AI 발전에 따른 메모리 슈퍼사이클 덕분에 이제 계속 이어지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0: 네.
2: 특히나 어제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가 14.41% 급등해가지고 26.6천원으로 역대 최고가를 또 새로 썼는데 그러면서 시가총액 1,555조 원으로 늘어나면서 시총 1조 달러 클럽에 올랐습니다. 이거는 이제 대만 TSMC에 이어서 아시아에서 두 번째고 전 세계 시총 순위 11위의 기록입니다.
0: 와.
2: 예.
0: 그 지난주에 우리 민 기자님한테 7천 가냐고 물어보니까
2: 네.
0: 곧 간다고 그래서
2: 네.
0: 갔는데
2: 네.
0: 오늘은 이렇게 여쭤볼게요. 그 어제 같은 경우도 코스피 코스타 네. 하락 종목이 세 배가 더 많아요. 상승 종목보다.
2: 맞습니다.
0: 저의 잡주도 오를까요?
2: 뭐 일단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뭐 기타
0: 없어요,
2: 대기업주가 이끌고 있긴 한데
0: 네.
2: 이게 골고루 퍼지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어제는 특히나 이제 그 두 종목만 상승이었고 나머지 떨어진 주식들이 더 많은데요.
0: 네.
2: 그러다 보니까 이제
0: 희망을 주세요. 오를까요?
2: 8000피 이상 가겠다라는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또 올해 말까지는 이제 뭐 만피까지 가지 않겠냐
0: 아이고.
2: 뭐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0: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제 네. 계좌가 올라야 되는데 저는 계속 마이너스네요. 하여간 다음 주에 안 오르면은 네. 민 기자님이 책임지세요.
2: 네, 제가 뭐 커피라도 하나 사들고 들어오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오늘도 정리 잘해주신 민웅기 기자님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0: 네.
3: 사장님, 요즘 기름값 때문에 힘드시죠?
4: 아우, 남는 게 없어요.
3: 그럼 새로 나온 스타리아 일렉트릭 어떠세요? 공간 넉넉하죠? 20분 만에 최대 80% 충전되죠? 한 번에 387km 주행까지.
5: 사장님의 계산이 달라집니다. 더 뉴 스타리아 일렉트릭 출시.
6: 안녕하세요. 현역 가수 현숙이에요.

0: 먹으면 훌라하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2: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1: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2: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1: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솔루텍 1544-8777.
3: 유튜브에서 황목규님이 댓글로 어느 순간부터 창성철의 뉴스 명당을 보게 됩니다 라고 달아주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쭉 봐주시고요. 잠시 후 국민의힘 박정화 의원 모시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누르고 기다려주세요. 어디 가진 마시기 바랍니다.

0: 곧 뵐게요.
1: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2: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3: 안녕하세요. 독서치유 심리학자 김영아입니다. 저의 어린 시절을 대표하는 단어는 상처와 열등감입니다. 어려운 가정 형편, 태어난 지 한 달 만에 갖게 된 안면기형, 12살에 겪은 끔찍한 기차사고. 참 힘들었지만 불행했던 경험은 다른 이들의 아픔을 깊이 이해하고 치유하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축제 같은 기념일이 이어지는 5월, 어떤 분들에게는 상대적인 박탈감과 열등감이 더 크게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그럴 땐 기억해 주세요. 책의 가치는 겉표지의 화려함보다 그 안에 담긴 진실한 문장에 있다. 책의 첫 장이 슬프다고 해서 결말까지 슬픈 것은 아닙니다.
2: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생명보험 사회공헌위원회와 안실련이 함께합니다.
4: 우이우아아 쟁쟁 와라와라 뱅뱅 우이우아아 쟁쟁 와라와라 뱅뱅.
5: 뉴스가 밥 먹여주냐고요? 네, 장성철은 밥 먹여줍니다. 뉴스의 포만감, 장성철의 뉴스 명당.

0: 네,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가장 주목받는 지역구는 역시 부산 북구갑입니다. 보수 단일화 문제를 놓고 양측의 신경전이 본격화되는 모양새인데요. 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분입니다. 국민의힘 박정화 의원 직접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원주에서 왔습니다. 박정화입니다.
2: 아, 근데 저희... 친한동훈계라기보다 네. 쇄신파. 사실은 쇄신파가 더 맞아요.
0: 그렇죠. 근데 좀 섭섭하네요. 주스멍당 제 창당했는데 두 달 가까이
2: 안 불러주셨잖아요. 장안의 화제가 되고 있는 뉴스명당에서 언제 불러주시나 기다리고 있었어요.
0: 피디님 너무하세요. 왜 안 부르셨어요? 오늘 나오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의원님, 예. 한동훈 대표랑 최근 좀 통화해 보셨어요?
2: 아, 선거 집중하고 계셔서 뭐 그 주변에 있는 도와주는 사람들하고는 더러 통화하고 네. 있는데 네. 직접은 통화 못 해봤습니다. 부산 집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0: 부산 북구갑은 좀 다녀오셨고요?
2: 아직은 못 갔다 왔어요.
0: 거기도 못 가셨어요? 네. 좀 멀리 하시는 거 아니에요?
2: 그건 아니고 네. 저도 이제 원주의 선거를 지휘를 해야 되는데 아. 상황이 녹록지가 않아요. 굉장히 네. 좋지 않아서.
0: 아, 원주도 그렇습니까?
2: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강원도는 영서와 영동 지역이 정서가 많이 틀린데 네. 그중에서 원주가 우리 당한테는 좋지 않은 지역인데 많이 지금 안 좋아지고 있어서 그런 뭐 그동안 좀 후보 고르고 공천 과정 있었고 지금 뭐 준비들 하고 있는데 그거 챙기다 보니까 미처 못 갔습니다.
0: 그 원주 이렇게 선거가 어려운 게 박정화 의원님 때문이에요? 아니면 장동혁 대표 때문이에요?
2: 그냥 저 때문이라고 할게요. 그 설 명절을 지나면서 이상한 기류들이 있어요. 제가 느끼기에는 이게 표현이 제대로 전달이 될지 잘 모르겠는데 그전에는 그 작년 연말이죠. 연말까지는 그 오래된 우리 당원들도 네. 오래된 당원들도 싸우지 말아라라는 말씀을 많이 했어요.
0: 그 얘기 많이 하셨다고.
2: 네. 그게 네, 설 명절을 지나면서 좀 기류가 바뀌더라고요.
0: 어느 쪽으로요?
2: 장동혁 대표 때문에 힘들다. 니네 그래갖고는 되겠느냐라는 네. 얘기를 노골적으로 해요. 그러니까 네. 약간 그러니까 저도 원주에서 비판하는 우리 당원들 계시거든요. 왜 네. 자꾸 안에서 뭐 이상한 소리를 해서 이렇게 되느냐. 그게 당이 잘되라고 하는 소리인데 네. 그런 말씀도 충분히 좀 뭐 일리가 있다고 듣고는 있는데 그런 분들도 있었고 그렇지 않고 당 변해야 된다 이렇게 주문하시는 분들도 많았는데 그게 처음에는 싸우지 말아라. 단순히 싸우지 말아라였는데 지금은 그 원인이 대표 리스크가 있다. 네. 이걸 걷어내지 않으면 니네 정말 힘들다라는 얘기를 명절 이후부터 부쩍하시더라고요. 요즘에 보면 저는 저희 뭐 이렇게 뛰고 있는 후보들이 참 안 됐어요. 네. 뭐 발목에 모래주머니 그냥 엄청난 거를 차고 뛰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라 네. 미안해서 뭐 그래요. 하여튼 울컥울컥할 때도 있어요.
0: 아이고. 강성 당원들 같은 경우엔 그래도 장동혁 화이팅! 장동혁 만세! 그래도 장동혁이 하는 대로 가야지!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2: 그런 분들
0: 좀
2: 더러
0: 있었잖아요.
2: 있죠. 수가 많이 줄었어요.
0: 줄었어요? 이제.
2: 엄청 줄었어요. 그러니까 장동혁 때문에 니네 투표 안 하고 선거 어려워진다라는 걸 노골적으로 말씀하시는 상황으로 와 있는 거가 변화가 많이 있었고 작년 11월인가요? 작년 11월인가요? 춘천에서 저희가 무슨 규탄대회 같은 게 있었는데 네. 저희가 연단에 올라가니까 막 배신자 이런 소리도 나올 정도로 네. 했었는데 지금은 그런 분들이 수가 굉장히 많이 줄었고 네. 더러 아직도 계시지만 저는 그 내부 총질 그다음에 분열하지 말아라는 주문이 누구 때문에에 대한 초점이 바뀌었다고 봅니다. 저희 당이 사실은 지금까지 보면은 두 가지 가지고 버텼잖아요. 하나는 범죄자 이재명. 네. 하나는 배신자 안동훈. 네. 그러니까 모든 게 다 그걸로 해결됐잖아요.
0: 그렇죠.
2: 자기들이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뭐 조금도 돌아볼 생각 없었고 내가 작년 여름에 했던 일이 다시 불거지는 게 싫어서 모든 건 이재명 대통령 탓, 한동훈 대표 탓 해왔는데 지금은 대통령 지지도율이 너무 높고 그다음에 한동훈 대표 제명시켜서 밖에 내쫓아놨으니 네. 어떻게 할 수 없고 그러니까 안에서 막 스텝이 엉키고 꼬이고 하는 일들이 생기는 것 아닌가 싶어요.
0: 지난 이슈이긴 하지만 장동현 대표가 선거를 앞두고 미국 좀 다녀왔잖아요. 네. 미국 다녀와가지고 나는 뭐 여러 사람들을 만났다. 보안이다. 기밀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해명 기자회견도 다 보셨을 거 아니에요. 네. 어떻게 생각이 처음 생각이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2: 이해할 수 없죠. 그걸 어떻게 설명해요?
0: 간 거부터 이해가
2: 뭐 간 거부터 이해가 안 되죠. 지금 지방 선거를 앞두고 선거를 지휘해야 되는 당 대표가 미국을 갑자기 가요. 네. 그리고 너는 다음에 갔다 왔는데 아 일단 가기 전부터 뭐 이상했잖아요. 뭐 간단 얘기도 없이 뭐 먼저 가고 2박 4일이면 갑자기 네. 8박 10일까지 간 것 자체도 이상한데 갔다 와서 그걸 분명하게 얘기를 안 하고 구멍가게도 저렇게 운영 안 할걸요? 저도 이제 공직이 좀 있었습니다만은 외교 라인이 움직임이 저런 식으로 됐다면 저거는 엄청난 징계감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언젠가 당무 감사는 저런 거 갖고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이유도 저런 거예요. 계획도 없이 가면 어떻게 되겠거니라고 생각하고 그 누군가 어떻게 되겠거니라는 대상도 분명하게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을 저렇게 오랫동안 갔다 왔다. 국민들한테 굉장한 그다음에 당원들한테 엄청난 그 상실감 뭐 이런 걸 줬다고 생각합니다.
0: 미국에 갔다 오고 또 여러 비판을 많이 받으니까 장동현 대표가 한 2주 동안은 대외적인 활동을 안 하고 SNS만 했다. 그래서 보이지 않으니까 그랬죠. 메시지가 안 나오니까 당의 지지율이 좀 올라간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도 좀 있습니다.
2: 당의 지지율은 선거를 앞두고 통상적인 그 지지층들이 결집을 하게 돼 있으니까 올라가는 건데 근데 올라가는 지표조차 잘 못 봤는데 아. 올라갔어요?
0: 그렇다라는 얘기가 있어가지고요.
2: 아, 아마 그런 영향 아닐까 싶어요. 저는 선거가 6월 3일이고 지금 뭐 30일 조금 못 남았잖아요.
0: 27일 정도 남았습니다.
2: 갈수록 뭐 지지율은 조금씩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 네. 당연히.
0: 5월 10일 날 한동훈 후보 네. 선거사무소 개소식 하잖아요. 가십니까?
2: 아 그날 못 가요. 그날 우리 원주시장 후보 개소식이 같은 날 같은 시간에 또 있어서
0: 일부러 그렇게 원주시장 개소식 잡으신 거 아니에요?
2: 전혀 그렇진 않은데
0: 장동혁 대표가 가면은 징계할 거야 막 이러니까
2: 아니 징계
0: 거기 겁먹으신 거 아니에요?
2: 전혀 두렵지 않아요. 네. 징계를 어떻게 할 건데요?
0: 네. 당원권 정지.
2: 당원권 정지 뭘 지금 하면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네. 그 저는 그 부당한 징계에 대해서는 전혀 뭐 위축될 일은 없고 다만 지역의 선거도 있기 때문에 네. 다른 방식으로 어떻게든 뭐 응원하고 격려해주고 뭐 이럴 생각은 있습니다.
0: 한동훈
2: 그리고 보면은 그게 뭐가 글쎄? 저는 전 앞으로 오늘 결론이 난다고 하는 것 같은데 우리 저기 그 정진석 예. 실장님
0: 예. 출마 여부에 대해서.
2: 출마 여부에 대해서 네. 그리고 만약에 공천이 어젠가 그저께인가 우리 장동혁 대표는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공천을 그렇죠. 하겠다 그렇다면은 전 공천 배제일 가능성이 높은데 네. 그렇다면.

0: 장동현 대표를 직접 뭐 공격을 하시거나 뭐 당대표 지위에 대해서 좀 문제 삼는 그런 목소리가 좀 작게 들렸다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당의 개혁과 쇄신에 대해서 그 의지가 좀 약해지신 거 아니냐라는 비판도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뭐 그런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근데 저는 막 이렇게 막 싸우고 강하게 얘기하고 뭐 이런 스타일이 못 돼서
0: 네.
1: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 저는 누구보다도 우리 보수가 제대로 됐으면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0: 네.
1: 뭐 찬찬히 전달되리라 봅니다. 그 전에 제가 이제 장동혁 대표하고는 소위 말하는 입사 동기예요. 보궐선거로
0: 아,
1: 같이 들어왔죠.
0: 네,
1: 그래서
0: 맞네요.
1: 가깝게 지냈어요. 그리고 의원회관도 6층에 같이 있었고, 제가 당 수석 대변인을 할때 우리 장동욱 대표는 원내대변인을
0: 네.
1: 했었고, 그래서 오랫동안 호흡을 같이 맞춰 오면서 왔는데, 그런 인간적인 문제점도 있고, 두 번째는 한동훈 대표에 대한 소개와 인연도 장동욱 대표를 통해서 했어요.
0: 아,
1: 저는
0: 그렇습니까?
1: 한동훈 대표 개인적으로 알지 못했어요. 근데
0: 네.
1: 장동욱 대표가 총선을 앞두고 사무총장이 되고, 이전에 이제 비대위원장 시절이죠. 그때부터 해서 저도 지방 총선을 준비하기 위해서 내려가야 되는데, 그때도 김기현 대표 시절에 대변인을 계속 맡고 있었거든요. 근데 비대위의 대변인도 맡아 달라고 하면서 읍소를 했고, 한동훈 대표의 권유보다는 장동혁 당시 우리 사무총장의 권유 내지는
0: 네.
1: 왜형 때문에 비대위가 출범 못하게 해라는 그 새벽의 외침 때문에 그래 같이 해보자라고 할 정도로 저는 장 대표를 많이 뭐라고 해야 되나 가깝게 생각했는데, 그 이후의 행보에 대해서는 저는 뭐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0: 의원님도 뭐 정치권을 오래 계셨잖아요. 저런 형태의 유형의 정치인 보신 적 있는지, 저런 형태의 당대표 보신 적 있는지
1: 저는 근자에 본 적이 없습니다.
0: 없죠. 왜 저렇게 많은 분들은 또뭐 변했다라는 표현을 쓰던데 왜 저렇게 당대표를 저런 식으로 수행을 하는지 그게 정치 경력이 좀 짧아서 아니면은 개인적인 정치적인 욕심 때문에 뭐라고 생각하세요?
1: 작년 초인가요? 저는 전 장동혁 대표가 저렇게 그때는 이제 세이브 더 코리아인가 뭐 이렇게 해서 장외 집회 가면서 강성
0: 네.
1: 발언을 하기 시작하는 때쯤 왜 저렇게 됐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어떤 그 출입 기자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녁에 이제 늦게까지 같이 있다 보면은 자기는 다음에 대선 출마를 할 거다
0: 네, 그 얘기 많이 하고 다녔다
1: 라는
0: 하더라고요.
1: 얘기를 그 기자를 통해서 오래됐는데 그전엔 못 듣다가 들었어요. 그 얘기 듣고 나니까 많은 부분이 해석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 충분한 경험, 경륜, 그다음에 정치라는 게 복잡한 거잖아요.
0: 그럼요.
1: 그런 거를 겪지 않고 너무 큰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어서 저런 일들이 생기고 있는 것도 아닌가라는 생각에 한때나마 가깝게 생각했던 사람으로 매우 아쉽게
0: 직접
1: 생각합니다.
0: 뭐 조언을 하거나 만나서 그러면 안
1: 그러지는
0: 된다거나
1: 않았어요.
0: 왜요?
1: 이게 다 저희도 지금 마이크가 있고 뭐가 있지만, 그리고 우리 저기 이재명 정부 정권 그 전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 때도 무언가가 그 자리에 있으면 다 이유가 있어서 있는 거거든요. 다 사연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오랜 세월을 겪으면서 그게 가장 효율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그 정부 기구나 뭐 이 업무들을 막 엉터리로 흐트러 놓으려고 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0: 네.
1: 그런 것처럼 저도 장동욱 대표도 뭔가 본인이 사연이 있으니까 저렇겠지라고 좀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 직접적으로 얘기하거나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0: 얘기해도 안 들을 거야? 아니면 아예 하든지 말든지 자포자기 어느 심정이 더 강하신 거야?
1: 처음에는 무슨 연유가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었고,
0: 네.
1: 언젠가부터는 자포자기. 그래서 올 초에는 제가 페북에 글도 올렸습니다만은 제 머릿속에서는 우리 당 대표 제의는 지워버렸다라고
0: 네.
1: 생각을 했습니다. 언제부턴가 당 대표로서의 리더십은 최소한 저한테는 없는 상황으로 저는 지금 지내고 있어요.
0: 장동현 대표가 우리 박정학 의원의 얘기에 대해서 반론할 내용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희 뉴스명당에 나오셔가지고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가 계속 인터뷰를 요청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 북구갑 네. 선거 한번 여쭤볼게요. 전망. 네.

0: 여론조사 보면은 막좀
1: 그죠.
0: 헷갈려요. 붙어 있는 것도 있고 좀 떨어져 있는 것도 있고 2등한 것도 있고 3등한 것도 있고 한동훈 후보 이번 북구합 선거 최종적으로 어떻게 전망하세요?
1: 저는 순항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
0: 오.
1: 결과적으로 잘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0: 네.
1: 지금 현재는 이제 초반이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현장에서 뛰고 있는 후보들 입장에서는 27일이 엄청 긴
0: 길어요.
1: 시간이에요. 그걸
0: 길어요.
1: 다 메운다는 게 굉장히 힘들고
0: 맞습니다.
1: 하루에도 몇 번씩 이렇게 출렁임이 있는데
0: 네.
1: 지금 저 초반이라고 한다면 등록 전에 초반이라고 한다면 저는 저 정도로 이렇게 3파전 구도가 형성돼 있는 거는 잘 가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0: 네.
1: 중반 종반 가면서 여하이 그 어떤 한 후보, 그러니까 보수 진영에서, 그러니까 우리 당에서 공천한 박민식 후보와 무소속의 한동훈 후보가 우열이 가려지는 시점이 올 거고,
0: 네.
1: 한쪽에서 쏠림 현상이 올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현재는 그 하정우 민주당의 하정우 후보는 크게 그뭐 변수가 되지 않는다고 봐요. 그러니까 우선은 지금은 1등을 뭐 누가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박민식 후보와 한동훈 후보의 표차가 어떻게 변화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게 자리가 잡히면 저는 뭐 1, 2위는 의미가 없고 그거는 중반 정반 가면 바로 정리가 될 거라고 봅니다.
0: 결국에는 단일화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망을 해요.
1: 단일화? 그 지금 박민식 후보도 단일화 얘기 안 하고
0: 예, 네, 막
1: 있잖아요.
0: 절대로 안 한다고 막
1: 절대로
0: 그래요.
1: 안 한다고
0: 네.
1: 하고 있고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는 애초부터 단일화에 대한 건 고려 없이 시작을 해서 심판을 받겠다고 한 거니까 지금 가보는데 저는 한 축이 무너질 거라고 봐요. 어디선가.
0: 아,
1: 그러니까
0: 그러니까
1: 지금 그 이제 숫자를 얘기하면 복잡해지니까
0: 네.
1: 지금 두 후보 모두 심리적 저지선이 한20% 선인 것
0: 그렇죠.
1: 같은데 한 후보가 한 축에서 그 선이 무너지는 순간이
0: 일자로
1: 오게 되면
0: 내려가면
1: 그렇죠.
0: 네.
1: 그러면은 한쪽으로 확 표쏠림이 생길 거고 그럼 이제 양자 구도가 형성이 되고 그 양자 구도 하에서는 충분히 한동훈 후보의 경우라면 하정우 후보의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하정우 후보 같은 경우는 초반에 보여준 게 많이 준비가 아직 안된 듯한 느낌을 많이
0: 네. 네.
1: 보여주더라고요. 이게 선거라는 거 해보면 복잡한 게
0: 어려워요.
1: 많아가지고요.
0: 네, 어려워요.
1: 그거를 일일이 다 체득해서 선거를
0: 네.
1: 잘 치르기가 쉽지 않은데
0: 네.
1: 그런 에라 미스들이 저는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라고 봅니다.
0: 네. 그건 한번 계속 좀 지켜보도록
1: 네.
0: 하고요. 민주당에서 공소시효 부분, 이런 공소시효 특검법 발의 했다가 시기, 내용, 절차, 지방선거 이후로 미룬다고 했잖아요. 이러한 법안을 추진하려고 하는 민주당의 모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글쎄, 국민들이 굉장히 저는 공분할 수 있는 대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결과적으로 지금까지 무슨 사법개혁이라는 명분으로 여러 가지 법들을 만들어 오고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다 무언가의 사연들이 있어서 만들어지고 70년, 80년 국가가 오면서 다그 기능이 필요했기 때문에 왔던 건데 그걸 다 흐트러 놓겠다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최종적인 목표는 결국 이거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갖고 있는 혐의에 대한 공소를 취소해버리겠다는 거예요.
0: 네.
1: 그러니까 저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을 너무 쉽게 시도를 해서 국민들의 반발을 좀 얻게 된것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0: 선거 전에 그것이 분명히 이슈화되고 문제가 되면 선거에 불리할 거라는 예상은 누구나 할수 있잖아요. 왜 이렇게 선거 전에 추진하려고 했을까요?
1: 일단은 너무 오만한 거고.
0: 아, 우리는 이거 해도 논란이 돼도 우린
1: 해도
0: 이긴다.
1: 뭐다 이긴다라는. 두 번째는 거기에 연관된 거지만 저희 당이 너무 무기력하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운 거는 우리 정치가 지금 이렇게까지 시끄러운 건 뭐냐면 양당 모두 너무 강성 지지층에 의존해서 지금 정치를 해왔던. 선거라는 거는 강성 지지층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까지도 봐야 되는 거잖아요. 민주당은 강성 지지층에 얹혀서 그런 공소 취소를 하겠다는 황당한 시도를 지금 시도했다가 지금 약간 발을 빼고 있는 거잖아요.
0: 네.
1: 우리 당은 강성 지지층에 얹어서 가고 있는데 그게 여전히 옳다라고 주장하는 약간의 차이가 좀 있다고 봅니다. 거기서 네. 이거에 따라서 선거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민주당이 결과적으로 저 공소 취소를 하려는 게 옛날부터 준비해 왔던 거고 결과적으로 저거를 완전히 없애거나 원복하지 않는 한 네. 저는 이제 두고두고 민주당에 큰 발목을 잡히는 일이 생길 거고 이재명 대통령도 굉장히 힘들어지는 국면을 갈 수 있다고 봐요. 삼권 분립이 있는 거고 네. 사법부가 해야 되는 기능이 있어요. 네. 문제가 있다면은 대법원 판결 받고 난 다음에 재심 받으면 되지요. 왜 네. 그거를 중간에 공소를 취소해요? 그것도 대통령이 지명하는 특검에 의해서 네.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0: 자기 사건, 자기 재판 금지의 원칙이라는 근대 헌법에 좀 위반된다. 그렇게 말씀으로 들리고 공소취소 특검 관련해 민주당은 어제 수기를 거친다고 얘기를 했다. 한병도 원내대표가 조작기소 특검 처리 시기 내용 등은 지선 후에 수기를 거쳐서 판단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네. 이것이 야권 연대로 좀 발전할 수 있을까요? 조응천 의원, 뭐 오세훈 뭐 후보. 모두 이제 모여가지고 이거 가지고 우리 민주당 공격하고 선거연대하자 이런 식으로 발전을 하고 있잖아요 얘기가.
1: 그게 이제 오늘 아침에 동아일보에 보면은 김순덕 컬럼이 있는데 최종적인 결론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분노냐 네. 아니면 장동혁 대표에 대한 분노냐 누가 더 먼저 빠지는 사람한테 나는 표를 한번 주고 싶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0: 어려운 선택이네요.
1: 민주당은 지금 약계도 약간 김을 빼고 있는 거잖아요. 빠져버리니까 저는 네. 저 야권 연대가 어디까지 갈지 조금은 그 텐션이 좀 붙어지는 것 같아서 아쉬운 생각이 들어요. 민주당이 안 하겠다고 하면은 더 그걸 가지고 보챌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0: 지방선거에 할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연대해서 막아야 돼. 그렇게라도 국민 여러분 지지해 주세요.
1: 그렇게라도 해야 되는데 그게 얼마나 국민들한테 소구될지는 네. 두고 봐야 될 지점이라고 봅니다.
0: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네. 개헌안 오늘 투표가 있잖아요. 당론은 반대죠?
1: 그렇죠. 어제 제가 방송이 있어서 의청은 못 갔는데 네. 아마 반대 당론을 채택한 것 같고 아마 투표장에 들어가지 않는 방법으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글쎄 개헌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 사회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개헌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원포인트 개헌한다는 건 크게 보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네. 대통령의 개엄에 대한 그 실시권을 제한하자. 엄격하게 제한하자. 하나는 그거 안 하고 두 번째는 5.18 정신하고 부마항쟁 정신을 전문에 수록하자 뭐 이런 건데 뭐 두 번째 건은 그렇다 쳐도 네. 지금 27일 정도 지방선까지 남았는데 27일 안에 이재명 대통령이 계엄을 하실 양반인가라고 네. 생각을 하면 이게 이렇게 급하게 해야 될 일이에요? 네. 아니잖아요. 네. 공론화도 거치고 수기도 거치고 해서 권력구조도 그다음에 선거구제도 다 포함시켜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고 다 합의가 될 수 있는 토론의 과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 해야지 이런 식으로 졸속으로 할 일인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얼핏 보니까 이거를 오늘 만약에 의결이 된다면 준비하는데 200억 네. 그리고 실시해서 결과를 만약에 받아내면 추가적으로 또 1000억, 1200억 정도가 또 소요된다고 그렇죠. 해요. 차라리 날 더운데 우리 경로당에 에어컨 좀 더 드리고 네. 어렵게 있는 아이들한테 뭐 먹을 거 더 주는 게 네. 낫지 저 돈을 저렇게 하늘에 뿌리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불순한 의도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대통령께서 계엄을 27일 안에 하실 분이 아니라고 믿는다면 네. 오늘 저걸 의결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0: 한지혁 의원은 이렇게 좀 당론을 거부하고
1: 그 조금 다른
0: 거잖아요.
1: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당이 늘 보면은 마치 그 원내 지도부나 당 지도부가 국회의원들을 너무 이제 학생 다루듯 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정했으니까 가자. 네. 아니면 들어가지 마.
0: 반항심이에요?
1: 피켓 들어 말어 뭐 이러는데 네. 의원들을 믿고 뭐 이런 상황이라면 본회의장 들어가서 표결해서 반대할 거라고 믿으면 들어가지 말자는 소리를 안 하지요. 네. 한재 의원은 그 점을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들어가서 뭐 본인은 아직 입장을 정하지 못했다고는 하지만 들어가서 떳떳하게 반대표 던지면 되잖아요. 그런데 네. 의원들을 믿지 못해서 들어가지 말자. 저렇게 결론 넣고 결정 짓는 게 좀 바람직하지는 않다라는 점을 말씀하고 계시는 걸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0: 의원님은 안 들어가세요?
1: 저는 분명히 개헌이 불필요 지금 현재 개헌 의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 건에 대해서 너무 시끄럽게 하기 싫어서 네. 뭐 당 지도가 정하는 대로 따라가려고 해요.
0: 알겠습니다.
1: 안 들어가려고 합니다.
0: 예, 박정호 의원님 인터뷰 끝냈고요. 의원님
1: 네.
0: 많은 분들이 의원님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0: 박정화 의원님이 보수파 국민의힘 개혁과 쇄신의 상징으로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고 있다라는
1: 아,
0: 거.
1: 그렇지 않아요. 아주, 아주 한 줌밖에 안 되는 거라.
0: 알겠습니다.
1: 최선을
0: 그럼
1: 더 노력을 좀 해보겠습니다.
0: 많은 국민들이 응원하니까 힘내시고요. 네, 오늘 인터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국민의힘 박정화 의원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 고맙습니다.
0: 네.
2: 어디까지 가시나요?
3: 살아서 잠까지요.
2: 혹시 닥터 캡슐 전?
4: 서서 간다. 잠까지 간다.
3: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잠까지. 닥터 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2: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3: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4: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워킷만 신어.
5: 워킷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워킷. 워킷 안전화.
6: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7: 성공 보물 역시 성원 에드피아.
8: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9: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

0: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1: 맛있는 60개 치킨.
0: 바삭함의 끝판왕. 크크크 치킨.
1: 맛있는 60개 치킨. 크크크.
0: 이름이 뭘까요? 크크크 치킨.
2: 안녕하세요. 현아 가수 현숙이에요.

0: 먹으면 훌라하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2: 합성목재 예스팀바.
1: 경동산업 주식회사.
3: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4: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3: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4: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3: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렉.
4: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5: 고양시에 왜 왔니 왜 왔니 왜 왔니 꽃 보러 왔단다. 2026 고양국제꽃박람회 4월 24일부터 5월 10일까지 일산 호수공원에서 우리의 추억을 담은 꽃들이 시간을 물들입니다. 2026 고양국제꽃박람회.
6: 고양 특례시.
7: 혈당관리 식단, 혈당관리 영양제. 요즘 혈당관리가 새로운 건강 루틴으로 떠오르면서 여러 가지 관리법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충분한 물 섭취라고 합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의 점도가 높아져 혈당이 오르고 인슐린 저항성도 커질 수 있기 때문이죠. 깨끗한 혈관 건강을 위해 오늘부터 깨끗한 물 꼭 챙겨주세요. 이 캠페인은 우리가 믿는 물, 제주삼다수와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8: 엄마 회사 같이 갈래?
9: 엄마
10: 민준아 유정아
11: 필요할 때 확장돌봄.
12: 미안해 아빠가 좀 늦을 것 같아.
13: 아빠

0: 밤늦게까지 야간 돌봄.
1: 주말 약속 또 못 지켰네.
2: 나도 바쁘니까 끊어.
0: 주말에도 긴급 돌봄.
2: 걱정하는 엄마 아빠보다 살짝 우는 엄마 아빠가 좋아요.
0: 언제든 기댈 수 있는 길러드림이 있으니까. 함께 키우는 돌봄 도시 인천.
3: 정당한 교육활동 중에 마주친 뜻밖의 분쟁. 도움이 간절해도 복잡한 서류와 절차 앞에서 망설이게 됩니다.
4: 선생님, 많이 힘들고 지치셨죠? 신청부터 종결까지 지원 절차를 확 덜어냈습니다. 법률 지원은 경기 에듀키퍼 법률 지원 시스템으로 든든하게. 교육활동 침해 피해 지원은 안심콜탁 1600-8787로 더 쉽게. 법률, 행정, 심리상담, 보상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합니다. 선생님 곁엔 항상 저희가 있겠습니다. 자율, 균형, 미래. 경기도교육청. YTN FM.
5: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은 전국의 하늘이 흐린 가운데 충청권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목요일 출근길 먼저 동부간선으로 의정부 방향 사고 여파가 있습니다. 성동교 부근 1차로와 3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가 일어나 뒤에서 오는 차량들 제속도를 많이 밑돌며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 일대 잘 살펴서 지나시기 바랍니다. 반대 도심 방향 창동교부터 성수 분기점까지 출근길 정체가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0: 오늘 봄 미쳤다
1: 미쳤다
2: 미쳤다 아 레벨이 다르다
3: 미쳤다 와 와 이게
4: 미친 경제 해답이 없냐고요 매일 오전 9시 10분 YTN 라디오 생생경제에서 저와 함께 찾아보시죠 조태현의 생생경제 저는 조태현입니다
5: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뉴스 명당 당대표 장성철. 그를 보좌하기 위해 진짜들이 나타났다? 의리 하나로 뭉친 최측근 실세대 반란. 본격 정치 뒷담화 찐철파.

0: 네, 장성철의 뉴스명당 목요일 3부, 4부는요. 개파 시사 토크의 절정 찐철파로 함께합니다. 저의 최측근 세 분을 소개합니다.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님 어서 오세요.
1: 네, 불편여의도 강찬호입니다.
0: 강 의원님, 네. 아까 서 있을 때 네, 네, 네. 배가 너무 나온 게 화면에 다 비쳤어요. 이거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1: 너무하시네 진짜.
0: 왜요?
2: 네. 인격이야 인격.
1: 네. 네? 아, 너무하시네 진짜.
0: 운동하셔야 됩니다.
1: 아니 운동 매일 하는데. 네.
0: 더 하십시오.
1: 너무한다. 이상 어떻게 해?
0: 네, 알겠습니다. 맥 정치사회연구소 서영주 소장님 어서 오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서영주.
0: 오늘 넥타이 멋있습니다.
3: 그렇습니다.
0: 에르메스 아니죠?
3: 아닙니다.
0: 하정우 수석 뭐 에르메스 넥타이 메고
3: 그 시장 갔다고. 그 정도 제가 레벨은 안 되고 네. 그냥 뭐 누가 선물해 주셨는데 네. 네. 나쁘진 않아요.
0: 잘 어울리십니다. 네,
3: 감사합니다.
0: 김준 시사평론가는 지금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평택의 글부터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평화는 길지 않았다. 김용남의 반격이 시작됐다. 서영주 소장님.
4: 네.
0: 조국 대표가 김용남 의원 너 과거에 너 이랬지 저랬지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김용남 의원도 이제 가만히 있지 않는 것 같아요. 두 분 간의 싸움 어떻게 보십니까?
3: 일단 조국 후보가 이제 급해졌다.
0: 급해졌어요?
3: 그렇죠. 왜냐면은 그 이 김영남 후보가 옴으로써 본인이 이 다자구도에서 우위를 점할 것 같았는데 김영남 후보가 만만치 않거든요. 네. 민주당 후보예요.
0: 그렇죠.
3: 아무리 조국 후보가 뭐 내가 더 민주당다운 후보다라고 하더라도 누가 그걸 알아요. 조국혁신당 대표인데. 그래서 이제 조급한 쪽에서 공격하기 나름인데 이게 도가 지나치면 역풍이 불어요.
0: 네.
3: 그리고 사실상 진보 진영 내에서 왜 같은 편끼리 이렇게 공격을 하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김영남 후보가 그랬잖아요. 아니 번지수가 틀렸다.
0: 네.
3: 사람 질리게 하지 말고 저쪽 유희동 의원. 국민의힘. 그 원래 조국 후보가 그랬잖아요. 이번 이 선거에 출마가 국민의힘 한 석도 못 가져오도록 하겠다.
0: 제로. 국민의힘 제로.
3: 국민의힘 제로를 선언해놓고 왜 민주당 제로를 만들려고 그래요. 그거는 번지수가 틀렸다.
0: 강찬호 의원님.
1: 네.
0: 그래도 뭐 선거전 들어가면 예. 검증을 하는 거잖아요.
1: 당연하죠.
0: 네거티브 네. 하는 거잖아요.
1: 예, 그렇죠.
0: 과거에 당신 무슨 말 했는지 예. 물어볼 수 있잖아요.
1: 근데 뭐 그런 걸로 보면 조국 후보하고 김영남 후보하고 누가 더 분리할까요?
0: 둘 다 불리해요.
1: 저는 조국 후보 훨씬 더 불리하다고 봐요.
0: 네.
1: 상식 아닙니까? 지금 조국은요 네. 사면 복권 받았지만
0: 네.
1: 우리 법원에 의해서 1심, 2심, 3심 모두 일관되게 많은 범죄를 저지른 게 다 인정돼가지고 깜빵간 사람입니다. 지금 그냥 단지 이재명 대통령이 지지율 5% 깎아먹으면서 사면 복권해줘서 그 뭐 그런 거지. 기본적으로 범죄자예요. 범죄자.
0: 네.
1: 그렇고 서로 그럼 너 나쁜 거 나 나쁜 거 다 까보자 그러면 네. 기본적으로 다 조국 후보가 지금 같은 회기에 아시다시피 그것도 또 문제가 되잖아요. 이번 같은 회기에 저 국회의원 됐다가 법원 3심 선고로 금배지 날라가고 깜빵 가서 살고 있다가 나왔으면
0: 네.
1: 사실 본인이 성찰하고 반성하면서 적어도 다음 회기까지는 기다리는 게 정치권 상식이죠. 그런데 같은 회기 또 나와버렸잖아요. 자기 잘못한 거 아무것도 없다는 식으로 이렇게 처신하는데 유권자가 바보입니까?
0: 네.
1: 그리고 그럼 최소한 유권자께서 조금이라도 좀 그거 까먹으시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본인이 본인 그 이런 그 정과 레코드 범죄 레코드 소환 안 되게 하는 게 최선이잖아요. 본인이 스스로 그냥 그걸 그냥 드러내게 만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만큼 저는 한심한 선거가 저 전략이 없다고 보고 또 하나 조국 이분의 가장 큰 모토는 뭐였습니까? 국민의힘에서 한 석도 안 늘리게 하겠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하는 선거 캠페인 보니까 유희동 후보는 간대가 없고 오로지 보니까 김용남 때리는 것만 부각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말이 안 돼요. 네.
0: 김준일 평론가님. 그런데
1: 예.
0: 선거 전략상 같은 진영 내에서 김용남 후보의 지지율을 끌어내려야 조국남 후보 공격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강찬호 의원님 비판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5: 아니 뭐 강찬호 의원님의 이제 입장이 뭐 아주 큰 틀에서 틀린 얘기는 아니라고 보는데 제가 이제 지금 오늘 패널 구성을 보니까 저라도 조국 대표를 좀 옹호를 해줘야지
1: 그러니까
5: 보수에서 보수에서 까고 민주당에서 까고 그러면은 조국 대표는 좀 고립무원인 것 같다.
0: 근데 그 예. 옹호하려면 예. 대단히 난이도가 높을 것 같은데
5: 그러니까
0: 한번 해보세요.
5: 해볼게요.
0: 저 해보세요.
5: 그러니까 제가 뭐 누구를 자. 지지하고 안 오케이. 지지하고 그게
0: 해보세요.
5: 아니라. 현실적으로 말씀하셨다시피 조국 대표의 지금 정치적 포지션상 오른쪽에서 더 많은 표를 가져오기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조국 사태로
0: 그렇죠.
5: 인해서 완전히 쫙 갈라져서 특히 이제 보수 진영에서는 표를 가져오는 게 쉽지 않다라고 하면은 선거 전략상으로는 매우 자연스러운 흐름이라는 거예요. 왼쪽에 있는 사람들
0: 그렇죠.
5: 더 많이 가져올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당선을 위해서 뭐 여러 가지 비판이 있겠지만은 가장 효율적인 방식이다. 제가 보기에는 가장 효율적인 방식이고 가장 효과가 바로 올 수 있는 방식이다. 그거에 대한 이런 비난이나 이런 것도 감수를 할 정도로 네. 하겠다라는 의지가 보이는 거예요. 제가 보기엔. 그리고 조국 혁신당의 지금 입장은 이번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는 조국의 당선이 최고 목표예요. 그러니까 다른 당하고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모든 당이 전력 투구를 해가지고 최고위원회에서도 이런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건데 제가 좀 우려하는 바는 이게 이제 이렇게 너무 세게 네거티브가 이제 될 경우에는 이제 반대로 평택을 위해서는 지금 뭘 하겠다라는 거냐 이런 얘기가 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0: 김준일 평론가님. 예. 재미없어요. 어제 장르만 여의도에서 했던 것처럼 해봐요. 재미없어.
5: 싸우지 않았으면 좋겠다, 저는.
0: 왜요?
1: 네, 좀 전 놀려고 다
3: 근데 뭐 이제 김진일 평론가가 취에 대한 이 징계를 끌어올려서 조국 후보를 방어하려고 했는데 안
0: 어색해.
3: 되는 거야.
0: 어색해.
3: 안 되는 거야.
1: 명분이 안 돼.
3: 그러니까 명분 자체가 조국 후보가 지금 싸우는 게 왜 그러지? 저 싸우려면 지금 유희동 국민의힘 후보를

0: 때려야지. 황교안 그 자유화 혁신. 네. 거기 보면 윤호갱과 부정선거론자들인데 조국 후보가 그토록 조국 혁신당에서 이 개변시키고 싶었던 그런 DNA를 갖고 있잖아요. 네. 거기를 때려서 가야 되고 제가 조국 후보한테 좀 조언을 하자면
1: 조언.
0: 봐봐요. 5명인데 이게 진보 진영 3명. 그다음에 보수 진영 2명이에요. 그랬을 때 조국 후보는 지금 김용남 후보를 진보 진영 내에서 때릴 게 아니라 사실 국민의힘이나 자유화 혁신 황교안 이 두 분을 때림으로써 내가 더 잘 싸우는 진보 진영의 원탑이다. 이걸 더 내세워야만 본인 몸값이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김용남 후보 때리는 것은 마음이 급해서 그래. 내 전략적으로 지금 판단을 못하는 것 같은데 오늘이라도 방향키를 총구를 이쪽이 아니라 저쪽 본인이 정말 제로를 만들고 싶은 쪽을 향해라. 그러면은 조국 후보가 오 그래도 진보 진영 내에서는 민주당 후보보다 조국 후보가 더 센데 이랬을 때 표를 얻을 수 있다.
1: 조국 대표와 조국 혁신당의 입장을 듣기 위해서 저희가 인터뷰 요청을 계속 하고 있는데 아직 응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저희 마이크는 열려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김일 평론가님 운기 조식 하셨죠?
2: 아 그럼요.
1: 네. 그러면은 이 조국 대표가 김용남 의원을 공격하는 거 이게 선거 전략상 적절한 건지 그리고 조국 대표에게 득이 될 것인지. 그건 한번 평가해 주세요. 그러니까
2: 적절성 여부에 대해서는 이런 비판들이 나올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조국 대표의 정치적 포지션이나 네. 어떤 득표력이나를 감안했을 때는 제가 보기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다.
1: 아, 라고 그래요?
2: 봐요. 예, 예,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이게 선악이나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러니까 가장 지금 집중하는 게 보수 정당에 몸담았을 때 김용남 후보의 김용남 의원의 발언들을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네. 제가 보기에는 좀 저거가 지엽적인 거 아닌가? 맥락상 저게 맞나 이렇게 의구심을 가질 만한 내용도 있지만은 계속 반복적으로 환기함으로써 저 사람은 진보 진영의 사람이 아니다. 민주당에 어울리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를 환기시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어쨌든 이 전략이 계속 저는 수정될 것 같지 않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구도상 대체적으로 보면은 김용남 1등 그리고 조국 2등 3등 뭐 2위권 비슷한 2위권이잖아요. 그러면 1위를 때리는 게 당연한 거예요.
1: 네.
2: 이게 지금 3위나 4위 5위를 때리는 거는 별로 효과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 구도가 완전히 바뀌지 않아요. 유희동 의원이 갑자기 막 1등으로 치고 나가면은 선거 전략에 또 수정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지금은 김용남 후보를 때리는 게 가장 효과적인 방식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1: 강찬호 의원님. 네. 김용남 의원이 과거에 했던 거 네. 했던 얘기들 네.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 시절 했던 네. 네. 뭐 이재명, 뭐 문재인, 민주당을 향한 여러 가지 얘기도 있을
3: 예, 그렇죠.
1: 거 아니에요. 본인 다
3: 네.
1: 기억 못할 거예요.
3: 그런데
1: 그렇죠. 네. 거기서 만약에 네. 조국 혁신당에서 와 선을 넘는 네. 그러한 메시지까지 찾아냈어.
3: 네네네. 네, 네.
1: 그럼 김용남 의원에게 좀 타격이 있지 않을까요?
3: 그럼 저는 뭐 별로 없을 것 같은데.
1: 없어요?
3: 아니 왜요? 물론 네. 저 다 어떻게 보죠? 민주당 안에서 네. 뭐 열성 지지층이라든가. 뭐 이런 뭐 이른바 뉴 이재명을 싫어하는
1: 네.
3: 뭐 아주 과거 스타일의 그 전통적인 지지층이 동요할 수는 있겠죠. 또 아니 근데 그분들은 저는 애초부터 지지할 마음이 없은 사람들일 것이고
1: 아.
3: 굳이 이제 얘기한다면 그 본인들이 정말 울고 싶은데 뺨 때려주는 게 원래부터 우스 생각을 하고 있던 사람들 뭐 이런 것이라고 보고 가장 간단한 건 이겁니다. 이재명 뭐 대통령도 옛날에 공격하고 그랬는데 자 선을 넘었다고 칩시다.
1: 네.
3: 근데 왜 이재명 대통령이 픽을 했을까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그거 다 알거나 적어도 주변에서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저 사람 그랬던 사람이다. 그런데도 이재명 대통령이 픽을 했어요. 그 이재명 대통령의 그 픽을 한 이유가 뭡니까? 본인 나름의 외연 확장, 통합 전선 그리고 또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저 끌어들여 가지고서는 어떻게 보면은 기존 민주당 세력하고
1: 네.
3: 그 속에서 자신이 또 그 입지를 거기서 이제 그 기존 민주당 세력하고 어떻게 보면 맞서 가지고 본인이 이제 민주당 헤게모니 갖고 오는 그런 어떤 전략이 이뤄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현주나 또 이 김용남 같은 사람들을 영입한 거고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저는 김영남 후보가 얼마든지 그렇다면 왜 이재명 대통령이 나를 뽑았느냐. 그러니까 이것이야말로 이재명 대통령의 큰 뜻. 우리 지금 현재의 민주당은 통합과 포용, 외형 확장 심지어 지금 대구까지도 지금 이겨볼 수 있다는 이 정도까지 갔다는 점을
1: 네.
3: 그것을 강조한다면은 저는 얼마든지 그것은 극복이 가능하다. 충분히 적어도 카운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1: 이렇게 여쭤볼게요. 네. 그러면 두 분이 싸우면
3: 네.
1: 유희동 의원이 반사이익 얻어서
3: 네.
1: 유희동 의원이 당선될 가능성도 있다?
3: 저는 뭐 그 가능성도 있거나 적어도 유희동 의원이 네. 선전을 해서 네. 뭐 젖잘싸 갈 가능성도
1: 네.
3: 굉장히 이렇게 좀 커지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도 평택도 상당한 보수표가 있는 곳이고 과거 유희동 의원도 거기서 자선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보수표도 적어도 뭐 40% 이상 있다고 볼 수 있는 곳인데 그렇다면은 이렇게

0: 진보가 진보 진영이 찢어지고 특히 낯 뜨거운 인신공격에 그 꺼내면 꺼낼수록 자기 스스로를 깎아먹는 이러한 지금 네거티브로 간다면은 그것 자체로 이미 유희동 후보는 어부지리를 지금 얻고 있는 거예요.
1: 여러 가지 모든 변수를 고려해서 최종적으로 누가 된다?
0: 뭐 현재로서는 김영란 후보의 승기가 상당히 있지 않겠느냐. 아니면 두 번째는 유희동의 어부지리 두 개로 봅니다.
1: 서영주 소장님.
2: 유희동 후보의 어부지리는 없을 것 같고요.
1: 없어요? 네. 왜요? 진영이 분열됐잖아요. 진영에 있는 후보들끼리 싸우잖아요.
2: 그게 이제 그 단편적으로 선거 전략상 싸울 수는 있으나 전체 이 구조 틀은 바뀌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틀을 바꾸려고 하는 것은 조국 후보가 다자구도에서 뭐 25에서 30을 얻으면 먹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조금이라도 본인이 우위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말씀한 대로 2위가 1위를 때리는 작전인데 그 때리는 게 효과적이지 않을 것이다. 진영 내에서는 그 그래요? 얘기를 제가 한 거예요. 그러면 사실 저는 김용남 후보가 계속해서 이 향배를 계속 끌고 갈 이유가 충분한 게 조국 후보 같은 경우는 조국혁신당의 당세가 전체적으로 보면 한 자릿수예요. 그런데 그래도 그나마 평택에서 그 정도 선전하는 건 조국 후보 그 네임드입니다. 개인기로 그만큼 끌어올린 거거든요. 확장이 더 될 여지가 없어요. 확장될 여지는 뭐냐면 민주당이 조국 후보에게 덧붙여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더 민주당다운 후보다를 내세우기 위해서 김용남 후보의 과거를 꺼내서 때리는데 내 사람이 그래요. 과거에 설사 좀 잘못한 부분이 있다더라도 그 부분을 철저히 아 내가 잘못했구나 그때는. 그러면 지금의 나는 그때를 반성하고 아니면 그때가 잘못됐다고 생각해서 새로운 길을 가겠다고 했을 때 또 그 새로운 길을 가는 사람을 과거를 끄집어내서 너 가지 마! 때리는 게 과연 소구가 있을 것이냐? 네. 없어요.
1: 없어.
2: 그래서 빨리 유희동 후보나 황교안 후보의 그 부정선거론이나 장동혁 지도부의 후보로서의 윤어게인 당에 반성할지 모르는 사람들 나오지 말아라 하면서 때리면서 차라리 내가 더 잘 싸운다. 그거를 좀 부각해라. 그 얘기를
3: 그러니까 제 의견을 좀 말씀드리면은 네. 이 두 사람의 조국 김용남 두 분의 싸움이 격화된다고 해서 유희동 후보한테 어부지리가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1: 진짜요? 그건, 네,
3: 왜 그러냐면은 그냥 이미 이 오자구도 자체가 어부질이에요. 예, 이게 구도 자체가 어부질이지 제가 말하는 거는 예를 들면은 와 조국 선 넘네 사람 질리게 하네 그래. 라고 하는 사람이 네. 그러면은 그러니까 유희동 그럴까요? 아니 김용남 찍겠죠. 네. 그러면 김용남 와 저런 발언까지 했어? 라고 하는 사람이 그러면은 유희동 찍을까요? 아니요 조국 찍어요. 그러니까 두 사람의 싸움은 두 사람의 이제 문제고 서로 이제 제로섬으로 뺏어오는 이런 게임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저는 유희동 후보가 지금 여론조사 나오는 것보다 득표율이 훨씬 높을 거라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는.
1: 그렇습니까?
3: 예, 저는 그렇게 보고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어쨌든 오랫동안 한 그 짬밥을 무시할 수는 없다 제가 보기에는. 근데 지금 이 선거판이 굉장히 재밌는 게. 김재현 후보하고 황교안 후보를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거의 8에서 10% 요 정도 왔다 갔다 맞아요. 하는 그 정도 득표력을 보이거든요.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에는 저도 라디오를 진행하니까 최근에 인터뷰를 했거든요. 황교안 네, 대표. 네. 보수 단일화 무조건 해야 된다.
1: 네. 가능성이 있네요. 네.
3: 그리고 이기는 합당도 해야 된다. 네. 그러면서 굉장히 적극적이에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유희동 후보가 지금 선을 긋고 있지만은 이 10%가 온전히 온지 안 올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만약 단일화를 할 경우에 중도층에서 어떻게 황교안하고 하냐면서 이탈할 가능성도 있는데 손익계산서를 두드려보고 네.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는 거고 김재현 후보도 사실은 이게 그 득표력이나 이런 걸 무시할 수가
1: 만만치
3: 없는데
1: 않아요.
3: 네, 만만치 않고 또 하나는 김재현 후보가 그러면 끝까지 완주할 것이냐 아니면 누군가의 당대표기 때문에 누군가와 전략적 제휴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면은 여기가 판이 한 번 더 요동칠 가능성이 있어요. 제가 선거 5월 중순쯤에.
1: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평택은 여기서 마치고 부산 북구 갑으로 가볼게요. 서영주 소장님. 네. 하정우 후보요. 초반 스타트가 조금 좀 불미스러운 일들로 인해서 네네. 좀 여러 가지로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 받아요.
2: 그렇죠.
1: 어떻게 보세요?
2: 뭐 신고식 치렀다고 보는 거죠.
1: 인정할 건 인정해야 돼요.
2: 예, 신고식을 치렀고 호되게 치른 만큼 또 이 신기일전에서 요즘에 선거운동 너무 잘하더라고요. 저도
1: 잘해?
2: 이제 보면은 현장에서 네. 이렇게 선거운동하는 후보들을 보면 평가가 되는데 네. 이제는 제대로 좀 모두 전환이 선거 모드로 됐다.
1: 일주일
2: 그 전까지는 네. 이제 이게 대통령실의 AI 수석 그리고 조금 뭐 기업가적인 어떤 여러 가지 마인드를 가지고 좀 있었다면
1: 네.
2: 이제 그 선거판에 뛰어들어서 신고식을 당하니까 이제 정신을 좀 차린 것 같아요.
1: 네.
2: 그래서 지금 하정우 후보의 선거 방식은 굉장히 뭐 누가 보더라도 잘하고 있는 거고 아직 이제 시작이에요. 하정우

0: 이 후보에 대한 북갑의 이 지원이 아직 안 들어갔어요.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도 거기에 본격적으로 투입이 안 됐고, 그다음에 이 전체적으로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그 총알을 받는 하정우 후보에 대한 그 여러 가지 선전전이 들어가면 그 힘으로 쭉 밀고 나갈 이 기인들이 있지. 이제는 마이너스 요인은 별로 없다고 봅니다.
1: 강찬 의원님, 마이너스 요인 없대요.
2: 글쎄요. 저는 뭐 그렇게까지는 좀 생각하지 않는데 그 마이너스 요인이 없다는 부분 다시 한번 조금만 좀 근거를 한 번만 좀 간단히 설명 좀
1: 실수 안 할 거다 이제 적응했다.
0: 신고식을 호되게 치렀기 때문에 이제는 조심조심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와 그 다음에 크게 보면은 민주당과 이 이재명 정부의 어떤 뒷배 부분들이 많이 이렇게 선거 전에 홍보가 되지 않은 그러니까 대기 상태죠. 이제 그게 쏟아지기 시작하면. 나름대로 하정우 후보에게는 마이너스 요인은 없다.
2: 좋을 것 같아요. 뭐 나름대로 이제 만약에 본인이 뭐 이제 그 비싼 수험도 냈는데 수험도 낸 것만큼 이제 본인이 많이 교훈을 얻어가지고 이제 그것을 선거전에 잘 반영해서 이제는 좀 정청래라든가 좀 당 선배들 좀 이제 다 내치고 하정우 본인을 보여줘야 돼. 본인도 지금 지천명이에요. 50세요. 50세. 네. 이런 분이 지금까지는 보니까 한참 무슨 손 아래 조카나 동생 형님이나 삼촌들 데리고 다니면서 막 소개시켜주는 거기 옆에서 내내 하는 것 같은 인상 좋는데 이제는 본인이 직접 본인의 존재감 보여야 되고 자 그런데 다 좋아요. 근데 저 이것만 묻고 싶어요. 그 지금 한동훈 대표라 저 후보라든가 이런 분들이 이걸 물어요. 지금 공소 취소에 대해서 입장이 뭐냐.
1: 하정수님.
2: 예, 거기에 대해서 지금 답변이 제대로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끌려들이지 않겠다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과연 그것이 정말 이거 현명한 선거 전략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굉장히 이제 영남 지역 그 유권자들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주의깊게 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정우 후보가 뭐 한동훈 대표가 이제 물어보는 한동훈 후보가 물어보는 방식에는 말려들지 않겠다는 좋아요. 그런데 본인은 본인 나름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영남 유권자, 부산 유권자들의 의구심을 해소하는. 그런 모습 좀 보여야 될 거다. 네. 저 그런 생각 들어요.
1: 김준일 평론가님, 하정수 이제 스타트 잘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3: 스타트는 했죠. 네. 못했을 뿐이죠. 악재가 이게 하정우라는 완전 정치 신인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거의 뭐 대선급 같이 약간 판에 여론이 너무 많이 집중되니까 진짜 그냥 일반적인 선거에서는 주목을 안 받을 것도 다 언론 맞아요. 보도가 되고 부담감이 굉장히 컸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점을 좀 감안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손 뭐 털고 이게 좋은 거 아니죠, 솔직히. 근데 다른 지역 선거였을 때 그게 이 정도까지 화제가 됐을 것인가? 그거는 본인이 왕관의 무게를 이제 감당해야 돼요. 여기에 출마를 해서 이렇게 큰 판에 뛰어든 거는 저는 전재수 의원이 한 번은 도와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전재수 후보가 하정우를 적극적으로 밀었잖아요. 아 하정우가 와야지. 그런데 본인 선거가 너무 바쁘다 보니까 지금 사실은 이렇게 좀 도움을 못 주는데 최소 제가 얼마 전에 그 구포시장에 한번 왔었더라고요 전재수 맞아요. 후보가. 그런데 그냥 와 그 다 알아. 와 친구야 뭐
1: 장사 잘 되노
2: 어머니 뭐 이래가지고
3: 어머니 아이고 우리 어머니 내가 놓칠 뻔했네 인사 못 드리고 갈 뻔했네 다 알아. 그러니까 그 정도의 스킨십을 한번 같이 하정우랑 뭐 하정우는 왜 홀로 못 서냐 애냐 뭐 이런 비판도 있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일단은 같이 한번 돌아다니면서 전재수가 밀었던 하정우구나라는 거를 한번 환기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하정우가 여기에서 하는 거 하나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너무 초반에 실수가 많이 부각되면서 그리고 약간 오빠 뭐 논란까지 하면서 약간 너무 뭐라고 할까 준비 안 되거나 애처럼 보여요. 솔직히 좀 냉정하게 보면 이 전문가로서의 그런 이미지가 다 사라져 버렸거든요. 그거를 어떻게 부각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고민이 필요하다. 솔직히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런 식으로 가면은 그냥 구도상으로는 유리해. 저는 그래도 아직도 70% 이상의 확률로 하정우가 될 거라고 봅니다. 지금 그냥 이 판세로 보면은. 네. 그런데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렇게 만만한 선거 아니라서 하정우의 전문가적 이미지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에 대해서 좀 나이 들어 보이게 2대8 가르마라도 하든지. 네. 이게 굉장히 안 좋아요. 지금
2: 전재수 후보가 한 번은 와줘야 된다는 게 공감한 가장 큰 이유는 네. 전재수 후보가 왜 하정우를 밀었느냐. 조국 못오게 하려고 그랬다는 게 상당히 그 민주당 친명계서에서 많이 나왔어요.
1: 그렇죠.
2: 원래는 저 김두관 이제 이분이 오려고 했었는데 전재수 당시 의원이 총리 모시는 거 좋다는 입장을 좀 보여갖고 김두관 전 지사가 나름 여기서 좀 활동을 시작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갑자기 그냥 전재수 이분이 그냥 하정우를 밀기 시작했는데 그 가장 큰 이유는 조국이 자꾸 기웃대는데 이러다가는 조국이 여기 오면은 부산시장 선거 전체판이 그냥 아주 불리하게 돌아간다. 어떻게든 막아야 되니까 제일 확실한 이재명의 남자 하정우 데리고 와야 되겠다. 이래기 위해서 조국 막이용으로 좀 했다. 물론 이제 그런 용도만은 아니었겠지만 그런 설이 많습니다. 그런 점에서 전재수 후보는 하정우 후보한테 빚을 줬다. 꼭 좀 한번 부산시장 쿠폰에서 한번 띄워줘라. 아마 맞는 것 같습니다.
1: 한 번이 아니라 뭐 몇 번이라도 몇 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2: 조국 진입을 막았으니까.
0: 근데 이제 하정우 후보 같은 경우는 본인만 잘하면 돼요. 말씀한 대로 저 조금 본인의 네임들을 계속해서 앞세워서 가야 되고 말씀한들 옆에서 뭐 정청래 대표가 오고 옆에 누가 와서 손잡고 다니면서 하는 그런 좀 초보적인 이미지를 빨리 털을 필요는 그럼. 있다는 건 조언은 들어야 돼요. 다만 저는 하정우 후보는 자기만 잘하면 되는데 한동훈 후보가 이제 걱정이죠. 왜냐하면 여기는 본인만 잘해서 되지는 않아요. 박민식 후보라는 거대한 허들이 있어요. 박민식 후보가 그 허들이 아니라 장동혁이라는 허들이죠. 박민식은. 그러면 결국에는 그거 넘고 하정우한테 와야 되는데 지금 그거를 간과하고 무시하고 지금 하정우하고 싸우려고 하기 때문에 안 먹히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북갑에서의 이제 걱정할 사람은 한동훈 후보다라고 좀 생각해요.
1: 한동훈 후보 지금 잘 하고 있다? 잘 못 하고 있다?
0: 그러니까 뭐 나름대로는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표면상으로 이 그 선거운동을 보면 열심히 잘 하고는 있는 거는 같아요. 못한다고 폄할 필요는 없으니까. 근데 다만 구도상 광민식과 장동혁을 넘을 만한 어떤 좀 획기적인 메시지는 없어요.
1: 아직까지는.
0: 예, 그냥 퉁치고 넘어가는 느낌. 그래서 그냥 하정우만 공격해서 하정우와 한동훈 두 개의 구도로 가고 박민식을 유령 취급하면은 이 부산 북갑에 있어서의 그 여러 가지 지지율을 내가 끌어당길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건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1: 한계가 있어요, 김준일 평론가님? 어떻게 보세요?
3: 그러니까 구도상 한계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저도.
1: 구도상.
3: 예, 왜 그러냐면은 박민식 후보는 어쨌든 국민의힘의 공천을 받고 여기에서 선거를 네 번 출마하신 분이에요. 두 번은 당선이 되고 두 번은 안 되고. 박민식을 표를 줬던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되게 무서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내가 누군가한테 표를 줬다라고 하는 거는 그게 이제 여러 연구 정치학에서 연구도 있는데 내가 그 사람 다른 사람을 찍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인지 부조화가 생겨요, 솔직히.
1: 아니 근데 예, 예. 마음을 줬는데 표를 줬는데 우리를 버리고 떠났어. 배신감이 더 크지 않을까요, 주민들로서? 아니,
3: 그런 분들도 있죠. 그래서 네. 그래서 예전에 뭐 중앙일보가 막 현장 루포하면은 박민식이는 철새 아이가 뭐 네. 이렇게 막 나온다라는 그런 여론도 있으니까 그나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네. 박민식. 또 문제가 있고 하정우도 문제가 있고 한동훈도 여기 북갑하고 뭔 상관인데 얘가 지금 내려와 있어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팽팽하게 비슷하게 이제 나오는 거고 그래서 이게 지금 되게 어려운 게 한동훈 후보 말씀하신 대로 한동훈 후보가 훨씬 더 난이도가 높아요 이 선거 전에 오. 왜 그러냐면은 박민식 후보와 보수의 어떤 우위에 서야 되는데 박민식을 너무 때리면 안 되는 이런 딜레마가 있어요. 하정우 후보는 그냥 때리면 돼요. 초보다 뭐 어떻게 저런 준비가 돼 있냐 그러고 그걸 뭐 이제 본인의 비전을 보여주면 하면 되는데 박민식 후보는 결과적으로 보면은 박민식이 10%대로 쪼그라들 것이냐에 대해서는 저는 회의적이에요.
1: 아 그래요?
3: 예예. 예.
1: 일자가 그려지지 않는다.
3: 일자가 안, 저는 2강 1 약이 될 것이냐에 대해서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2강 1 중으로 갈 가능성이 만약에 조금 박민식 후보가 빠지더라도 그러면 단일화는 필수인데 한동훈이가 인간적으로 나를 모멸감을 주고 그래서 나는 단일화 안 할 거야. 지금 단일화 지금도 안 한다고 하는데 정치는 생물이기 때문에 모르는 거고 장동혁 대표 지도부가 안 하겠다라는 방침과는 다르게 뭔가 내가 이길 만한 승부수를 띄우겠다. 양보가 아니라. 그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나는 한동훈에 낙선시키는 게 내 목표야가 박민식이 돼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선을 잘 타야 된다. 되게 보기에 제가 보기에 쉽지 않다. 그러니까 이게
1: 강찬호 의원님께 이렇게 여쭤볼게요. 네. 박민식 후보가 그 출마할 명분이 있는 것인가? 왜냐하면 네. 정진석 전 비서실장에 대해서는 아니 윤석열 정권의 핵심이었고 실세였고 마지막 비서실장이었는데 당신 출마하면 안 돼. 쿠도프 네. 분위기가 있잖아요.
2: 그렇죠. 네.
1: 박민식 후보도 네. 국가보훈부 장관하고 네. 대단히 대통령 윤석열 씨에게 네. 그 정말 신임을 받았던 사람이잖아요. 네. 측근이었고.
2: 그렇죠.
1: 그리고 헌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을 때 이거는 기각이다. 돌아올 거다. 네. 윤호경이 외쳤던 사람이잖아요.
2: 네.
1: 국민의힘으로서는 이런 사람을 공천 준 게 부담이 되지 않았을까요? 이중잣대 아니에요? 정진석 비서실장하고. 뭐
2: 그런데 이중잣대는 그거는 두 번째 문제고 네. 일단 장동혁 지도부는 딴 게 아니고 네. 한동훈 저지가 모든 목표이기 때문에
1: 아, 가능성이 예. 제일 높은 사람이 박민식이다. 그러니까
2: 반이라 버텨주고 아니면 네. 저 김준일 저 우리 청원가 얘기한 대로 뭐 예를 들어 이영풍 이런 분도 이제 거론됐지만은 상대적으로 득표력이 훨씬 높은 게 이제 당연히 박민식 후보로 보이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가 고려된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고려하지 좀 네. 전에 말한 그런 거는

0: 고려하지 않죠. 그러니까 그건 뒷전의 문제죠. 그러니까 그렇게 네. 보시면 되고 그 박민식 후보 같은 경우에 지금 잘 지적하셨어요. 그러니까 뭐 북갑에서 과거에 당선되고 뭐 북갑 출신이 북구 출신이긴 하지만은 그 본인이 저 이 북갑을 버리 확실히 버리고 나는 저 뭐 분당이라든가 뭐 영등포 강서 이런 데 나는 완전 거기가 내 운명이다 뭐 이러면서 그때 여러 가지 정황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지금 최근에 그때 그 언행들을 담은 2024, 2025년 페이스북을 모두 본인이 삭제.
1: 지웠어요.
0: 예.
1: 네.
0: 어제 저 그 불편한 여의도 그저께 인터뷰에서는 본인이 아니라 보좌관이 지웠는지 나는 잘 모른다라고 했는데 저는 그건
1: 상당히
0: 그건 무책임한 답변이죠.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근데 그만큼 그 궁색하다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저께 제가 그 김성태 원내 전 원내대표한테 들었는데 네.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그 저 당시에 이분이 분당을 나오려다가 그때 김은혜 저 추석한테 뺏기고 그러고 이제 다시 영등포 나가서 영등포는 내 운명 했다가 거기서는 갑자기 돌연 박용찬 후보 지지 선언을 하면서 또 빠지고 그러면서 이제 강서로 갔는데 그때 김성태 원내대표 전 원내대표가 강서의 맞아요. 맹주였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김성태 원내대표도 아니 너 원래 부산 북갑 출신 아니냐 그랬더니 뭐 거긴 전재수가 너무 그야말로 그냥 파고들고 너무 그냥 제 집 그래갖고는 도저히 나는 돌아갈 수 없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강서로 좀 하게 해달라. 이렇게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좀 전에 말한 대로 진짜 북값을 확실하게 버린 네. 이제 그런 그 레코드가 나오는데 네. 저는 이게 두고두고 계속 회자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1: 박민식 후보도 여러 가지로 뭐 반박할 내용들이 있으면 저희들 언제든지 인터뷰 요청을 하고 있으니까 나와주시길 바란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3부 여기서 마치고요. 광고 조금 듣고 4부에서 모처럼 웃는 장동혁 대표 왜 웃는지 그거 좀 얘기 나눠보고요. 서인주 소장님.
2: 네.
1: 그 좋아요가 지금 부족해요. 좋아요 동료 멘트 한 번만 해주세요.
2: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면 뉴스 명당의 문을 닫습니다.
1: 아!
2: 오늘 당장 지금 뉴스 명당을 보고 싶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1: 광고 듣고 4부로 돌아오겠습니다.

0: 이제 나방엔 인시피오. 아주 그냥 채소 과수 나방엔 인시피오 신젠타 코리아.
1: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 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선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 등을 40여 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1855-0561.
2: 안녕하세요. 현역 가수 현숙이에요.

0: 먹으면 훌라하게 될걸. 하림 훌라면.
1: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2: 합성목재 예스팀바.
1: 경동산업 주식회사.
3: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4: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3: 건강해.
4: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5: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4: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5: 건강기능식품.
6: 수도권에서 단 한 시간 봄나들이 어디로 갈지 고민이라면 지금 강화로 떠나보세요. 교동도 화계정원에서는 계절마다 피어나는 꽃과 함께 모노레일을 타고 서해의 풍경을 한눈에 담을 수 있고, 미네랄이 풍부한 온천수로 즐기는 미네랄 스파에서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쉬어갈 수 있습니다. 천년의 시간을 간직한 전등사, 바다와 석양이 어우러진 보문사에서는 깊은 여유를 느껴보세요. 짜릿한 루지와 낙조가 기다리는 강화 시사이드 리조트, 아이들과 함께라면 옥토키 우주센터와 천문과학관에서 특별한 체험까지. 자연, 힐링, 체험이 모두 있는 곳 강화. 이번 주말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떠나보세요.
7: 반갑습니다. 경기도의 의장 김진경입니다. 누군가의 하루를 지키는 일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가족의 안부를 묻고 서로의 곁을 지키는 시간 속에 우리의 삶은 더 따뜻해집니다. 경기도에는 도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루가 흔들리지 않도록 보이지 않는 곳까지 더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오늘의 일상이 내일의 희망이 되는 경기도를 위해 도민 곁에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8: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지금 뭐해? 세비 톡톡해. 수원에 할 말 많아? 세비 톡톡해. 지금 세비 톡톡 앱을 다운로드하고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을 전해주세요. 참여가 일상이 되고 제안은 정책이 됩니다. 다양한 이야기와 소통의 기회, 지금 시작하세요. 수원을 새롭게, 시민을 빛나게, 수원특례시가 함께합니다.

0: 유튜브에서 최강두사님 뉴스 명당 문 닫아요. 안 닫아요. 좋아요 눌러주시면 안 닫아요. 4부 시작하고요. 그 유튜브에서 한순애님이 오 이런 댓글 남겨주셨어요. 강찬호 너무 좋아요. 화이팅.
1: 예? 오.
2: 커피 쿠폰
3: 입이 귀에 걸렸습니다.
2: 커피 쿠폰 쏘세요.
3: 예. 알겠습니다.
0: 그 요즘에 네. 입이 귀에 걸린 분 있어요. 장동현 대표 지금 그렇죠. 좋아서 막 네, 웃고 있어요. 네, 네, 왜 그렇죠. 웃고 다니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3: 모처럼 TV 얼굴 보였으니까 네. 웃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강박관념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표정을 보니까 네. 뭐 웃거나 해가 막 굉장히 이제 크게 이제 외치고 그러는데 네. 어, 지금 너무 굳어 보이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얼굴에 것도? 힘이 들어갔다. 네. 좀 그런 느낌이죠. 물론 제 주관적인 느낌이니까 네. 그거에 이제 여러 가지 다른 의견일 수 있는데 저는 이제 간만에 어쨌든 간에 좀 언론이나 TV를 타니까 본인이 이제 여기에 대해서 당연히 이제 그 힘이 좀 들어간 게 있지 않나 네. 좀 이런 생각도 들고
0: 그럴 때예요.
3: 네. 네?
0: 그럴 때냐고요.
3: 그렇죠. 사실 정말 그럴 때가 아니죠. 그럴 때가 아니고 왜냐하면 항상 이제 장동 대표 의심을 받는 건 그거잖아요. 선거 승리는 두 번째 목표, 두 번째고 네. 본인의 당권 유지. 그래서 네. 본인의 조금이라도 그런 거에 좀 방해가 되는 사람들은 내치든지 뭐 이런 쪽으로 지금 이 선거에 임하는 자세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들었는데 어, 재미있는 게 이번에 개소식 저 한동훈 개소 대표 저 후보 개소식 그리고 박민식 후보 개소식. 이게 일요일에 있는데 이날 굉장히 그 부산이 상반된 모습으로 두 개소식이 비치는 거. 여기에 장도혁 대표가 그 박민식 후보 개소식에 참석한다는 얘기가 하겠죠.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여기 보니까 지금 각 언론에서 뭐 나왔는데 정형근 전 의원을 한동훈 후보가 네. 이제 거기서 명예 선대 후원 회장으로 모셨다. 네. 그럼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서 이런 분들이 다 부산에 총출동을 하지 않겠어요? 네. 다시 한번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장도혁 또 이제 부산에서 웃는 모습 이제 보이지 않겠는가? 뭐 이런 이제 생각 이런 얘기는 나오고 있습니다.
0: 네. 서 소장님 네. 민주당 입장에서 장대용혁 대표의 웃음 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2: 이제 실력 발휘를 할 때가 됐다.
0: 아, 어떤
2: 너무
0: 실력?
2: 그동안 침체기였어요. 네. 장대용혁 대표가 저 걱정했었어요. 뭐 미국도 가고 왜 네. 자꾸 이 지방선거에서 실력 발휘를 안 하고 있지?
0: 네.
2: 근데 제가 봐서는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 개소식에서 실력 발휘를 하더라고요.
3: 그렇죠.
2: 그 워딩을 보니까 아니 개소식에 남의 개소식에 가 남은 아니지만 자당 후보의 후보 개소식에 가서 그 개소식을 축하하고 뭐 좀 붐업을 시키는 게 아니라 마치 국민의힘의 선거 출정식을 보는 것 같습니다.
0: 그러니까 이건 박형준의 개소식이 아니에요. 어,
2: 이건 출정식이야.
3: 아, 정말 국민의힘 출정식 충격 먹었습니다. 충격 먹었어요.
2: 그렇죠. 저는 딱 그걸 보고 나서 네. 야 됐다 드디어 이제 장동혁 대표가 출정을 하는구나
3: 민주당 도움이...
2: 실력 발휘를 하는구나 하면서. 딱 보니까 윤어게인에 속하는 사람들의 공천들이 쭉쭉쭉쭉 진행돼요. 아. 그런 걸 보면서 이번 지방선거가 또 든든한 장동혁 때문에
3: 도움이가 생겼다.
2: 안심이 된다.
0: 안심이 돼요? 주질 평론가님 네. 이런 장동혁 대표의 활동량이 강화되는 거 국민의힘에게 도움이 될까요? 질문하면서도 제가 참...
4: 어 근데 일단 장도혁 대표가 좀 자신감이 붙은 거는 맞는 것 같아요.
0: 진짜요?
4: 그러니까 바닥을 쳤다. 그리고 이제 본인이 그 방미 리스크 때문에 약간 어쩔 줄을 몰라하다가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보수 진영 결집도 되고 접전지에서의 격차도 조금씩 줄어들고 있고 이런 거잖아요. 그거는 장동혁 때문은 아니에요. 원래 그래요. 그냥 선거가 뒤로 가면 항상 그래 왔어요. 근데 그거를 본인이 잘하고 본인이 보수 결집을 시키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보니까 그쪽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자신감이 얼굴에서 표정에서 드러나는 것 같고요.

0: 하는 그 국면은 이미 넘어갔다. 그러니까 막 장동혁 대표 자체가 지금 엄청 논란을 일으키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현재 보면은 그냥.
1: 예, 이건 그래서. 어떻게 보세요? 한지하 의원이 한동훈 대표 도울 거야. 나 개소식에 나 갈 거야. 그러면 징계할 거야. 이런 스토리가 나오고 있잖아요.
0: 예.
1: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0: 징계 못하죠.
1: 못해요?
0: 저는 못한다고 봐요. 징계를 하면은 이거는 한동훈도 도와주는 거다. 그러니까 계속 그냥 이슈가 나오고 여론이 나오고 그러잖아요. 한지하 의원 제가 만났는데 일요일 날 부산 북갑에 내가 있을 거고 동시에 벌어지기 때문에 한 군데만 가야 되면은 한동훈에 가겠다고 이미 얘기를 한 상황이 한동훈 네. 측 캠프 개소식에 가겠다고.
1: 아니 그러니까 징계를 네. 많이 못하게 되면 한동훈계 의원들이 선거 과정 중에서 한동훈 더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박민식 후보에게 상당히 좀 마이너스?
0: 엄포를 놓는 거랑 징계를 실제 진행하는 거는 저는 다르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엄포를 근데 그러나? 이 국민의힘은 솔직히 이게 족보가 다 꼬여가지고 누가 네. 누구를 징계하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그러면은 한덕수 밀어올린 그 사람들은 그럼 징계 안 해? 무소속 후보를 자당의 대선 후보를 그것도 그렇게 근데, 무시하고 근데 그, 우선 이런 얘기 나와요.
2: 하나 사실 한 가지씩 가자면은 네. 우선 진종호 이분도 저 그 뭐 당무감사 징계하겠다고 막 그랬지만
1: 네.
2: 벌써 지금 보름 다 되도록 지금 못 하고 있었죠. 어제 진종호 밤에 통화해봤는데. 전혀 자기한테 뭐 이런 조사가 들어온다든지 하는 게 없대요.
1: 엄포예요. 엄포? 그러니까 저는 말만 하는 거예요.
2: 그러니까 지금 진종호도 그렇고 지금 한지하도 얘기만 했지 현재까지는 없어요. 그런데 지금 친하기가 조금 경계하는 건 있습니다.
3: 뭐예요?
2: 뭐냐면 적어도 이제 이런 것들이 언론에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면 선거 전이 마치 이게 장동혁과 한동훈 요 갈등 이런 쪽으로 계속 부각이 되면 이거 전체 자체가 지금 한동훈 후보로서는 북갑에서의 어떤 활동상이라든가 하정우하고 싸우는 모습이라든가 박민식을 견인해서 단일화를 추진하는 모습 이런 게 이제 부각이 돼야 되는데 장동혁하고 싸움만 부각이 되면 이건 이루어질 게 없다.
1: 네.
2: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개소식도 지금 보니까 박민식 후보 쪽에서는 아마 뭐 지금 안철수 김기현 나경원 지금 선대위원장 뭐 해달라고 막 했잖아요. 이런 사람들 다 몰고 한마디로 으쌰으쌰를 지금 해보려는 분위기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친한계 쪽에서는 그렇다면 이제 우리도 그럼 총칠동이냐? 근데 요거에 대해서는 조금 여러 가지로 좀 저 여러 가지 각각도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아까 말한
1: 싸움
2: 이렇게 되면은 이제 저 장동혁 대표 쪽에서 보나마나 그 친한계가 총칠동 했다고 치면 친한계 저는 징계하겠다.
1: 네.
2: 그럼 일단 이건 무조건 언론 타요.
1: 네.
2: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로 또 소진이 된다고요. 이게 과연 그런 현명한 것이냐? 이런 또 이제 얘기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친한계가 뭐 그날 대거 결집할 것 같다라는 것도 현재로서는 확정된 건 아니고 따라서 다각도로 지금 검토 중이란 거고 그다음에 사실 또 이런 것도 있죠. 그 대표죠. 어쨌든 이런 그 중앙에서 워낙 고공에 떠 있던 사람이 이런 어떤 지역에서 지역구 나올 때 너무 중앙 정치인들이 우르르 가면 네. 오히려 지역 주민들은 반감이 생길 수도 있다.
1: 아니 그래도 그렇죠. 네. 기싸움에서 져버리면 아니
2: 근데 그 영향일 수도 있어요. 우리 한동훈은 저 네. 정말 지역 밀착형으로 네. 박민식은 뭐 그냥 중앙에서 이제 스타들 다 데리고 왔지만
1: 네.
2: 저 한동훈은 정말 지역 밀착으로 네. 정말 그 그대로 북갑의 후보로서 뛰고 있는 것이다.
1: 네.
2: 뭐 이런 포지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하여간 이 모든 거는 이제 그 민심이 어떻게 이런 모습을 받아들이느냐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개소식에 양쪽이 어떤 지금 이제 포지셔닝을 할 것인지는 그 자체로 굉장히 주목거리가 그래서 되는 것이죠.
1: 네. 9월 10일 날 어떤 일이 네. 벌어지는지 네. 한번 살펴보고 다음 주에 또 얘기 나눠보고요.
2: 예.
1: 김준일 평론가님 정진석 전 비서실장 공천은 안 주더라도 무소속 출마할 것 같아요. 그럼 당선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국민의힘에게 과연 도움이 될까요? 안 되겠죠.
0: 근데 리스크 해지 차원에서는 네. 어느 정도 무소속으로 나오면은 어느 정도는 될 수가 있는 게
1: 아, 그래요?
0: 아니 그러니까 당에서 공천을 준 건 아니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제 당 이게 이제 지역 선거가 문제가 아니라 전국 선거에 영향을 미치느냐가 문제잖아요. 그런데 당에서는 어쨌든 최종적으로 만약에 공천을 안 주고 무소속으로 나오면은 그거는 당의 리스크는 좀 경감된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당선될 가능성 상당히 높다고 보죠. 민주당이 어떤 후보를 낼지가 지금 궁금해. 지금 거기만 결정 안 했어요. 지금 어저께 다 맞아요. 결정을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정진석이 나오느냐 안 나오냐 어떤 구도가 되느냐 판단은 그 상황을 보고 지금 민주당이 대응을 할 것 같은데 저는 도합 11선이거든요. 부친이 6선 본인이 5선 그래서 여기 이제 영주예요. 제가 그 옛날로 따지면 네. 다이묘 영주 뭐 이런 거라서 만만치 않다. 무소속 나와도 저는 당선될 가능성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1: 서 소장님 민주당 네. 입장에서는 이렇게 좀 약한 후보를 내세워가지고 정진석 전 비서실장이 국회에 돌아오면 막 여러 가지 주목받고 부적절한 언행도 할 거고
3: 많이 하겠죠.
1: 또 공격하기도 쉽잖아요.
3: 좋죠.
1: 그래서 그냥 풀어준다?
3: 네, 정치적으로는 사실상 정진석 그 전 비서실장이 출마하는 것은 정말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1: 안 되죠.
3: 그러니까 뭐 솔직히 저는 단단히 미쳤다는 말을 좀 그 누가 썼어요.

0: 윤건영
1: 저 본인
0: 의원이
1: 얘기는 아니죠?
0: 예
1: 네.
0: 아니고 윤건영 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그 정치적으로 저는 뭐 전진석 전 비서실장을 무소속으로 해서 국회 복귀시키면 뭐 전략적으로 활용하기 좋다라는 뭐 그런 분석이 뭐 있을 수도 있으나 그래도 공주부여 청양 그분들에게 할 일인가? 그러니까 그분들은 무슨 죄입니까? 사실 40년을 거기에서 뭐 성주처럼 아버지 때부터 해왔기 때문에 그 정이 있어서 무소속으로 찍어준다 하더라도 그분들도 씻기 싫어도 그냥 찍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은 이전에 내란 이 윤석열 정부에서 보여줬던 사람을 찍어주는 그런 지역민들이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측면에서는 못할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정진석 그전 비서실장 출마하는 것도 저 이치 맞지 않고 만에 하나 출마를 하더라도 공주부여 청양 주민들께서 심판을 해줌으로써 지역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에 대한 오명을 씻어내는 계기로 삼았으면
1: 저
0: 좋겠다.
1: 일단 뭐그 중요한 거는 당에서는 다각도로 저 취재해 본 바에 따르면 장도욱 대표도 지금 전체 판 모처럼 그 공소 취소 때문에 여당한테 야당한테 좀 기회가 온 판을 이 정진석 공천이라든가 이렇게 하면은 이제 흐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안 하겠다, 어렵다 이런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이렇게 지금 나오거든요. 네.
2: 근데 참 상상을 해보면 당선돼서 돌아온다라는 가정하에 뭐 다시 또 당선되면 또 국민에 입당한다라는 가정하에 의원총회를 상상해보면 참 황당해요. 대단한 것 같고 한동훈, 정진석, 뭐 이진수 이런 분들이 한 자리에 모여 있는 모습을 볼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
1: 뭐한그저이좀 전에 근데 저 성주 평저 분한 말씀 중에 저 첫째는 우선은 저이 정진석 이분은 분명히 개헌을 굉장히 반대했습니다. 분명히 반대했고 그 김영은 국방장관 보고 역사에 대조를 짓는 것이다라고까지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검에서 사실 뭐 누구보다도 기소하고 싶었던 사람이 누구겠어요? 내란 중요 인물 종사 그걸로 제일 기소하고 싶은 사람이 최측근 비서실장 하고 싶었겠죠. 못했어요. 그냥 그 헌법재판관 뭐 임명의 절차상의 문제 겨우 요거 하나 갖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봐도 정진석 실장이 법적 책임은 없어요. 그러나 정치적 책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거는 대통령 최측근으로서 어쨌든 대통령의 잘못된 행동을 어쨌든 막아야 되는데 막지 못했다는 정치적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사실 이번에 국민의힘이 공천하지 않는 거는 저는 그건 당연하다고 봐요. 그런데 좀 전에 이제 말죠. 그래서 이준평호가 얘기했듯이 무소속으로 나오는 거를 그걸 막을 수가 없는 일이고 둘째 또 이런 부분도 있어요. 지금 국민의힘이 거기 지금 그럼 대신해서 출마를 시켜야 될 사람이 이제 필요한데 정말 후보가 없다 그럽니다. 예.
2: 그렇죠.
1: 그런 부분도 좀
2: 맞아요.
1: 있다는 것이 중요하고 마지막으로 지금 뭐 우리 해당 주민들한테 못할 일을 지금 정진석 만약에 출마한다면 강요한다는 건데 아니 그렇다면 왜 지난번에 또저그 지역 주민들께서 떨어뜨리고 박수현 후보를 뽑았습니까? 얼마든지 지금 지역 후보들이 민주당이 제대로 공천하면 얼마든지 민주당이 할수 있는데 뭐 지금 아닌 말로 그냥 정진석 당선시켜줘가지고 저 국민의힘 그 분란나게 뭐 그쪽으로 전략을 잡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아 저는 왜 민주당 당당하게 저 한번 이길 생각을 하세요.
2: 알겠습니다. 공소취소 특검 논란 마지막으로 좀 짚어볼게요.
0: 네.
2: 서 소장님,
0: 네.
2: 뭐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아이 그거 아니야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러한 법안 내용이 들어가 있는 그런 법안을 추진하려고 한것 자체가 적절했냐라는 비판이 많습니다.
0: 뭐 시기 절차에 대해서 적절하지 않았고
2: 내용은요?
0: 어제는 한병도 원내대표가 이제 연임 대표로 선출되면서 내용도 다시 보겠다 했어요. 그럼 이건 원점 재검토입니다. 시기, 절차, 내용 이세 가지를 다 본다는 건 원점 재검토 하겠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 적절성에 대해서는 문제의식이 높았다. 당내에서도. 그리고 사실 지난번에 재판정지법에 대해서도 아주 오랫동안 국회의 입장을 존중해왔던 청와대가 입장 밝혔잖아요. 이건 좀 적절치 않은 것 같다라고 해서 그 부분은 중지가 됐고 이번에 이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서도 선거기간도 선거기간이지만 마치 이게 이재명 대통령에게 뭔가를 좀 이득을 주려는 것처럼 오인이 되는 그런 특검법이기 때문에 특검법의 취지 자체를 앞세워야 되는데 이게 조작기소 특검을 공천취소법이라고 얘기를 해도 반박이 안 되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내용도 전폭적으로 수정이 돼서 필요에 따라서 어떤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한 데 가는 거. 저는 이걸로 이제 일단락이 지어졌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2: 지방선거구에 그대로 추진하는 거 아니에요?
0: 원점 재검토를 했으니 다시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취지. 검찰의 조작기소가 얼마나 잘못됐고 검찰들이 조작기소한 사람들이 그냥 어 그랬어요. 내가 잘못했나 보네요 하고 그냥 끝나는 시대가 아니라 기소를 잘못한 검사들도 철저하게 바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게 사법적인 세우겠다. 그 취지 설명하는 거죠.
2: 김준일 평론가님 이럴 네. 줄 전 알았는데요. 못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왜 이렇게 추진하려고 했을까요?
3: 일단 그 원점 재검토라는 거는 정확한 워딩은 아니고요. 한병도 이제 신임 원내대표 이제 재선한 신임 원내대표가 시기 방법 내용을 다 검토하고 국민과 당원의 뜻까지 묻겠다라는 거잖아요. 그거를 이제 원점 재검토라고 할 수 있지만은 그렇게 해석할 수 있지만은 좀 온도 차이가 제가 보기엔 있어요.
2: 있어요.
3: 네,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국민의힘은 끝까지 아마 지방선거 끝까지 이거 선거 전략으로 할 것 같고 뭐 그 바쁘신 분들이 수도권 지자체장도 다 모이고 그리고 영남의 지자체장도 더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은 왕이 아니다 뭐 이런 얘기들 막 했잖아요. 이게 어느 정도 보수 결집에 촉매제가 되는 건 분명하다. 다만 말씀하신 대로 제한적인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어쨌든 민주당이 선을 그었기 때문에 완전히 이게 불길이 막 들불에 붙어가지고 막 걷잡을 수 없이 그거는 아니고 어느 정도는 제한적이 됐지만 보수한테 유리한 거는 맞는 것 같고 미스테리죠 사실은. 그러니까 왜 이 타이밍이냐. 이게 이해가 안 된다라는 분들이 많아요. 우상호 정무수석도 왜 지금 하느냐 이런 얘기까지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두 가지 가설이 나와요. 이거는 가설이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하나는 장동혁 대표를 국정 파트너로 데려가야 되겠다라는 에? 고도의 전략이다.
1: 아유, 충분히.
2: 예. 진짜요?
1: 그건 왜,
3: 예, 무슨 얘기냐면은 이대로 가면은 장동혁이 완전 쪼그라들어가지고 쫓겨나게 되니 장동혁만큼 쉬운 사람이 어딨냐 우리 국정 파트너로. 그래서 적절하게 보수의 길을 살려줘가지고 그래서 장동혁이 쫓겨나지 않을 정도로 데려가는 게 어떠냐라는 일종의 이재희 뭐 이간 뭐라고 해야 되나 이거를 약간 그런 전략이 있다라는 해설이 나오는 게 하나가 있고요. 하나는 정청래 대표가 이게 대통령이 이거를 원하는 거는 맞는 거 맞다고 다 민주당에서 봐요. 그러니까 공소 취소를 해주는 걸 원하는 거를. 근데 이제 정청래 대표가 이거를 본인의 당대표 선거를 위한 치적으로 조금 활용하려고 빠르게 추진을 했다라고 보는 거. 왜냐하면 이게 이견이 굉장히 있는 사안인데 민주당 지지자에서는 공소취소 해야지 무슨 얘기야 특검에서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최소한 당대표 선거에는 도움이 된다라고 보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내가 해냈습니다 라고 해서 그거를 선거 전에 활용하다가 당대표 선거 전에 활용하려고 하다가 좀 역풍을 맞은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어요.
2: 강 의원님 네. 왜 지방선거 전에 이렇게 밀어붙였을까요?
1: 지금 진일평론가 말에 상당히 많은 저는 그 정답이 들어있을 것 같고 일단 제가 볼 때
2: 가능성이 있다고
1: 우리 국민은 대통령이나 청와대 의중을 이미 눈치챘어요.
2: 네.
1: 정말 공소취소하고 싶구나.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재심이라든가 네. 정말 본인이 자신 있고 본인이 그랬잖아요. 전부 소설이라고. 본인이 그랬는데 왜 지금 그 소설이면은 재판이나 재심 갖고 하면 되지.
2: 그렇죠.
1: 왜 이런 정치적으로 무리한 수를 두는 겁니까? 이거는 지금 경향신문에도 보니까 네. 유명한 법학자께서 네. 이거는 정말 아니다라는 그 칼럼을 아주 저 자세히 쓰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뭐 자 그렇다면 그런 데미지 알면서도 왜 했겠어요? 왜? 그만큼 왜? 그만큼 급하고 그걸 이거 재판에서 무죄 받기가 쉽지 않다고 판단했으니까 이런 걸 이런 무리수를 추진했다고밖에 저희가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2: 네.
1: 그래서 많은 국민들은 그렇게 이미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어떤 여론조사분은 이게 벌써 10%포인트는 반영됐을 수도 있다 이런 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2: 네.
1: 그러니까 이제 국민은 이미 그런 식으로 내심을 눈치챘거나 적어도 내심이 그런 거구나 하고 인식을 하게 돼버린 겁니다.
2: 네.
1: 이거는 굉장히 이제 큰 데미지가 된 것이고요. 두 번째는 저는 좀 전에 그 당권 차원에서 이제 첫 번째 그 장동혁 이분에 대해서 이것도 그게 의도했는지 모르지만 그런 결과가 생겼어요. 지금 제가 보니까 장동혁 대표 반대하는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네. 지금 이런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이러다가는 영남에서 보니까 다 질 것 같아. 경북만 빼고 다 질 것 같았는데 적어도 두세 개 더 갖고 올 수가 있게 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되면 이걸 장동혁 대표는 자기의 지금 치적이라고 하면서 그냥 계속 갈 가능성 사실 엄청나게 패배한 것인데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지금 걱정하는 분들이 벌써 나오기 시작했으니까 그런 점에서 의도했든 하지 않든 약간 장동혁 도와주는 측면이 돼버는 측면이 있다.
2: 네.
1: 이제 이런 게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결국 세 번째는 그래서 결국 저는 그 지방선거 끝나고는 다시 한번 추진을 하려고 할 터인데
2: 네.
1: 그때는 벌써 장동혁 대표, 정청래 대표라든가 당의 입장이 어떻게 변할지
4: 모른다.
2: 아,
4: 예.
2: 오히려.
4: 예, 이제 그 다음에는 왜 전당대회인데 전당대회에서 이제 여러 가지 수싸움을 좀 봐야죠. 여러 가지 수싸움을 보는데 이걸 보고 만약에 친명은 아주 또 그 강력하게 친명계 후보라든가 친명들은 또 계속 이거 하자라고 나온다면 거기에 대해서 장도 저 정성래 대표가 과연 거기에 맞춰주는 수로 갈 건지 또 다른 수를 쓸 건지 그것도 봐야 되겠죠.
2: 알겠습니다. 예, 김준일 평론가님, 예. 그 개헌 오늘 투표한 뭐 상정 될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될 거라고 예상하시죠?
3: 통과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선거 때 그렇지. 이렇게 하면은 각 당의 이해관계 때문에 잘 더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뭐 공소 취소하겠다라는데 무슨 개헌이 웬 말이냐 지금 장도연 대표가 그러잖아요. 국민의힘 쪽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여기 복합적인데 투표율이 올라가 개헌 투표 때문에 투표율이 올라가는 것도 우리 당에 별로 도움이 안 되지 않느냐. 그리고 지금은 개헌을 반대하는 게 보수 결집에 도움이 된다. 뭐 이런 것까지 다 하는 거라서 아, 참 힘들다. 이렇게 쉬운 내용까지 5.18하고 부마 항쟁 헌법 전문에 넣는 것도 반대를 하면은 국민의힘이 참 좀 반성 좀 해야 된다. 저는 그 생각이 듭니다.
2: 서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0: 네. 이게 이제 그 공소 취소 건으로 좀 국민의힘이 재미를 좀 봤다면 이제는 역풍이죠. 개헌권을 당론으로 반대를 하잖아요. 이 개헌의 내용이 뭐냐면 윤석열 방지법입니다. 네. 그러니까 내라는 다시는 그 대통령이 마음대로 할 수 없도록 국회의 권한을 강화하자는 민주주의 강화법인데 그걸 부정하고 5.18 정신을 담자는 거예요. 부마 정신부터 시작해서 이런 부분까지 부정을 한다. 거기에 지방균형 발전까지 들어갑니다. 지방균형 발전 안 할 거예요? 뭐야 이거 국민의힘 도대체 뭘로 펴달라는 거야? 라는 역풍을 맞을 수 있는 그런 포인트라서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장동혁 대표나 국민의힘 그 후보들은 큰일 났다. 네. 그렇게 좀 보입니다.
4: 제가 볼 때는 물론 최영주 부인께서는 그렇게 이제 얘기하실 수 있어요. 민주당 희망사항이라고 보이는데 지금 솔직히 개헌이 얼마나 그동안 공론화가 됐습니까? 공소취소는 막 여기저기 난리가 나고 여러 가지 공론이 됐지만 개헌 이거 갑자기 순식간에 그냥 갑툭튀로 나온 느낌이에요.
0: 오래됐어요.
4: 오래됐지만 그게 국민적인 어떤 그 충분한 어떤 논란이 있고 해서 이슈가 되지 않았어요. 지금 갑자기 나온 것이야말로 공소취소 파동 덮으려고 그러고 지금 이제 그 야당 억까하려고 지는 좀 한 측면이 굉장히 강하다고 보고 이거 그렇게 오래 못 갑니다. 이것보다는 외려 정말 공소 취소가 아니, 정말 할지 안 할지 이런
3: 한 문장 알겠습니다. 논란이면은 논란이라고 안 되고 논란이 안 되면은 공론화가 안 됐다고 안 돼. 그러면 어쩌라는 거죠?
2: 대기실 가서 싸우세요. 네. 끝났습니다. 네. 찐철파 네. 오늘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네.

0: 보면 훌라하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곧 천마의 세 번째 제자가 강호를 뒤흔들지니. 열혈 강호
2: 온라인. 6회 평쾌 코믹무협 온라인 게임 열혈 강호 온라인 진풍백 업데이트 신규 서버 오픈.
3: 이제야 게임이 좀 되겠군.
2: 열혈 강호 온라인. 열혈 강호 온라인.
4: 오늘 뉴스 명당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알차고 재미있는 소식으로 돌아올게요. 좋아요 마지막으로 눌러주시고요. 안녕 뉴바.

0: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1: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YTN's FM.
5: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 정보입니다.

0: 오늘은 전국의 하늘이 흐린 가운데 오후부터 밤사이 수도권과 충청권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mm 정도로 그 밖의 지역에서도 빗방울 정도 떨어지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5도로 어제보다 3도가량 높습니다. 하지만 낮에는 비가 내리면서 서울의 낮 기온이 21도로 어제보다 2도가량 낮겠습니다. 현재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사고 소식이 있습니다. 금후 분기점 1, 2차로에서 대형 화물차 관련 사고가 일어나 처리 작업하고 있습니다. 여파로 금후 분기점에서 칠곡 물류까지 10km 구간 속도 내기 어려운데요. 미리 국도로 우회하시기 바랍니다. 반대 부산 쪽으로 서초 나들목에서 양재 나들목 사이 2차로에서도 승용차 간에 부딪힌 사고가 났습니다. 여파로 뒤에서 오는 차량들 정체에 서행되고 있습니다. 한편 외곽 나들목에서 칠곡 물류 부근 1, 2, 3차로에 걸쳐서 트레일러 사고가 있었습니다. 뒤에서 오는 차량들 평균 속도가 5km 안팎인데요. 외곽 나들목에서 칠곡 물류까지는 4km 구간 차량들 거의 꼼짝을 못하고 있습니다. 출근길에 더 안전하게 이일대 지나셔야겠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1: 안녕하세요. 래퍼 슬라쌤입니다. 슬라슬라쌤. 비트 주세요.
2: I love YTN, love you and 슬라쌤, yeah. 매일 오전 10시 15분 채널 고정. It's good. 와우. Wow.
1: 평일 오전 10시 15분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에서 만나요.
3: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4: YTN 뉴스 FM 아침 9시 뉴스입니다. 이 시간은 YTN 제공입니다. 이란 전쟁 종전 협상이 속도를 내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4일 시작되는 중국 방문 전에 이란과 합의가 도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6일 미 P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란과 합의가 임박했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생각하며 합의에 도달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음 주 중국으로 떠나기 전 끝날 거냐는 질문에 가능하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이전에도 그들과 그런 느낌이 들었던 적이 있어서 어떻게 될지 봐야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이 핵무기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미국의 원칙을 재확인하면서 협상 중인 이란도 여기에 동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6일 백악관 행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란은 핵무기를 가져선 안 되고 가지지 않을 것이며 그들도 다른 여러 사항과 함께 이 점에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란과 지난 24시간 동안 매우 좋은 대화를 나눴고 합의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제 미국은 얻어야 할 것을 얻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훨씬 더 강한 조치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해 합의 불발 시 이란에 대한 군사 행동 확대 가능성을 거듭 밝혔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폭발 화재 사고가 난 나무호가 이르면 오늘 두바이 항에 입항합니다. HMM 관계자는 어제 두바이 업체와 예인 목적지는 사고 발생 해역과 인접한 두바이항으로 이르면 오늘, 늦으면 내일 도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고 발생 지점인 아랍에미리트 우말쿠아인 인근 해역은 두바이항에서 약 70km 떨어져 있습니다. 3만 8천 톤급 중소형 벌크선인 나무호는 지난 4일 기관실에서 폭발과 함께 발생한 화재로 운항이 불가능한 상태이며 두바이항에서 구체적인 사고 원인 조사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미국과 이란 간 종전협상 합의가 임박했다는 기대감이 커지면서 뉴욕 증시가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현지 시간 6일 뉴욕 증시에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는 전장보다 1.24% 오른 49,000.